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삼천포, 사천이 통합된 지역을 지도에서 지금 골라야 됩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요, 분명히 삼천포가 있었어요. 삼천포가 있어서 막 우스갯소리로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삼천포를 언급을 했었는데,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이 돼서 뭐가 됐냐? 여러분들한테 둘 중에 뭐가 더 익숙하죠? 그래도 한국지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렇죠. 사천시가 익숙하죠. 자, 그리고 여기가 항공 우주 산업 통합돼서 사천이 됐습니다. 전자 정밀 기계 업체도 있고요, 산업단지 있고요. 여기도 선생님이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네. 뭐 여기저기 공장들이 좀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항공 우주 산업과 최근에 개청한 우주 항공청이 여기서 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지도에서 A가 어디죠? A는 여러분들 가끔 언급이 되는 곳이에요. 뭘로? 그쵸. 국내 최대 내륙 습지가 있는 곳. 여기는 또 국내 최대 내륙 습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 중에, 바로 낙동강의 또 배후 습지로 형성된 어마무시하게 큰 습지가 하나 있거든요. 사진 작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습지라고 했잖아요. 70만 평. 70만 평? 감도 안 오는데 이게 축구장 200개 넘게를 막 합친 규모라고 해요. 이게 우포늪이 있는 창녕입니다. 창녕. 네, 대구하고도 경계를 맞닿고 있겠죠. 그래서 창녕 우포늪 람사르 습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잘 모르겠죠. 여기가 이제 하만이라는 곳이에요. 네, 거의 제일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는 부산의 위성도시 김해이고요. 자, 오늘의 정답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D. 바로 사천입니다. 사천 우주항공공업. 그 다음에 이는 앞에서 문제 풀때 선생님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유명한 고성, 공룡 엑스포도 개최를 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당황했을 수 있는데요. 이 하마는 네, 이제 군 지역이다 보니까 별로 우리가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나 수능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지역이지만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들도 한번 백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했던 문제들 중에 사천 바로 위에 진주 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자, 78번은 좀 독특해요. 어떤 면이 독특하냐면 지금 제시된 지역 중에 이게 두 지표를 가지고 경상남도 안에서 상위 5개 지역하고 하위 5개 지역 시군을 표시를 한 거잖아요. 시도 있고 군도 있겠죠. 근데 가에서는 상위 5개 지역이 저 지역들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하위 5개 지역들이 또이 지역들이에요. 거의 같은 지역이죠, 여러분. 네, 똑같은 지역들이거든요. 네. 근데 또 여기서 하위 5개 지역이 여기서는 또 상위 5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지역들이 완전 다른 그런 지표에서 어디서는 상위를 차지하고 어디서는 완전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에서 선생님 여기가 좀 가까우니까 여기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부터 할까요? 네, 가장 아래쪽부터 여기가 보물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지역인데요. 선생님 상당히 좋아하는 여행지입니다. 여기 남해군이에요. 남해입니다. 남해 너무 좋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 지리산, 뭐 소설 토지, 뭐 이런 걸로 또 섬진강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하동. 선생님은 여기 매실을 좋아해요. 매실. 광양도 매실 유명하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광양하고 하동하고 섬진강이 지나간다고 했죠. 물이 좋아서 그런가? 네, 맛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산청. 여기도 또 지리산의 영향권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거창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창? 선생님 거창 왜 알게 됐냐면 선생님이 대학생 때그 정말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이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거창고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창이 어딜까? 우리 오빠가 나온 학교는 어딜까? 하면서 이제 찾아봤는데 여기여서 공기가 좋았겠다. 이 거창이 위쪽으로는 덕유산이 있어요. 무주 덕유산. 그리고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큰 지리산이 또 있죠. 그래서 침식분지. 그래서 여름에는 엄청 더웠을 거다. 겨울에는 엄청 추웠겠다. 뭐 이런 걱정을 쓸데없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합천해인사, 가야산. 그쵸. 합천해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여기 합천 밑에

때는 여러분들 방금 여기 진주였죠. 진주. 선생님이 네, 학창 시절에 일부가 진주에 있다고 했는데 그 의령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분명히 기숙학교인데 왜 이렇게 집을 자주 가냐. 가까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의령.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또 나머지 지역들. 방금 여기 진주. 그 다음에 여기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리고 조선업이 어마무시하게 또 발달돼 있습니다. 거제. 뭐 울산 거제죠, 뭐. 울산 거제. 조선업은. 울산 거제. 그리고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 창원. 특례시입니다. 이쪽에 있는 마산, 그리고 창원, 그리고 이쪽에 위치했었던 진해가 합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산 분들이 조금 좀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자, 합쳐질 때. 자, 그 다음에 김해. 자, 그 다음에 양산. 왜 옛날 분들이 아쉬워하냐면, 이 마산 쪽이 또 옛날에 또 지역 명문고라는 개념이 있을 때, 예, 또 유명한 고등학교가 여기 입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워했나 봐요. 어쨌든,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이 권역, 산청, 합천, 뭐, 의령, 하동, 남해에서 하위고요. 이 진주, 창원, 거제, 김해, 양산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 뭘까요? 여기서 상위를 차지한다? 아파트 비율. 괜찮은 것 같죠? 여기는 대부분 군 지역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부분 시 지역들이잖아요. 다시 지역들이죠? 아파트 비율 괜찮습니다? 근데 농가 비율이 여기서 상위 다섯 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정답이 지금, 벌써 1번 아니면 2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요, 여기서, 이 지역에서 상위해야 돼요. 중위 연령이 높은 지역,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위 연령이 높다는 거는 고령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군 지역에서 그 지표가 높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근데 성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청장년층의 성비가 아니라 인구 전체 성비예요.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노년층의 비중이 높다 했죠. 우리 노년층으로 가면 갈수록 네, 여성의 또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살짝 여초가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촌락으로 가면 갈수록. 전체 성비는 여초입니다. 촌락은 여초. 네. 전체 성비는 여초. 근데 여기는 뭐 공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런 거제, 중학, 조선공업, 창원, 기계공업, 뭐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성비가 네, 낮고요. 여기는 성비가 높게 나타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답이 1번. 중위연령. 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답은 전체적으로 1번이에요. 할수 있죠? 네.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79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 간의 통근 통학 인구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성을 우리가 그림에서, 이 그림이요. 네, 그림에서 찾아야 되는데, 먼저 왼쪽 자료를 보고, 가 하나가 어디가 부산이고 어디가 울산인지 알아야겠죠? 네, 지금 이게 세 지역 간의 통근 통학 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했죠? 이 지역 간의 교류는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을 하라고요.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서 일단 지금 제시된 중심이, 네, 하나 알려줬잖아요. 경남? 이 경남의 전체 인구가요, 앞으로 기억하세요. 경남 전체 인구가 부산 전체 인구하고 똑같아요. 네, 320만 명대거든요. 그래서 이 경남하고 320만 명의 부산, 110만 명의 울산 중에 경남과의 교류가 더 활발한 것은 어떤 지표일까요? 갈까요? 날까요? 그쵸. 덩어리가 큰 것끼리 더 교류가 활발하겠죠? 그래서 이게 부산이고요. 이게 울산입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경남과의 관계에서도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죠. 순유입. 그리고 부산과의 관계에서도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그래도 풍부한 울산이라는 것을 또 이런 관계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고요. 반면에 부산과 경남, 마이너스죠? 부산 인구 빠져나가고 있고요. 부산과 울산의 관계에서도 부산, 마이너스입니다. 네, 부산의 인구는 안타깝게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고령화 수준도 광역시 중에서는 좀 높은 편이고요. 어쨌든 가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부산과 울산을 비교했을 때 울산에 비해서 부산의 상대적 특성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아래부터 볼게요. 총인구. 울산보다 많죠.

0: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셔서 벌써 정답이 A, B, C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소매업 취업자 수라고 했는데요. 도소매업 취업자 수라는 거는 어쨌든 인구 규모를 또 반영을 해요. 요것도 인구 규모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은 쪽, 네, B가, 앞뒤로 잡는 거잖아요. AC냐, B냐. 이거 물어본 거기 때문에 많은 쪽.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B인데 확인을 해볼게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GRDP죠. 이거 하면 단연? 네. 아주 수년간. 울산이 1등입니다. 울산 정말, 네. 어마무시한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GRDP 1위는 아니지만요. 1인당 GRDP. n분의 1 했을 때가 더 의미 있기도 하잖아요. 그쵸? 1인당 GRDP 하면 단연 울산이에요. 그래서 울산에 비해 부산은 적어요.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서 정답은 B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0번. 2025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다음 글은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거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런 건데, 하다 보면 나와요. 한두 번째 줄 가면 벌써 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가와 라의 지명 첫 글자는 경상도라는 지명에 유래가 되었다. 여러분, 경상도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죠? 그죠? 경주하고 상주가 합쳐진 거죠.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즉 경주가 표시가 여기 되어 있죠. 그리고 상주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적어 볼게요. 상주. 상주. 뭘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먹는 거 잘하잖아요. 상주는 곶감이죠. 네. 그럼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성주랑 헷갈려. 성주가 뭐죠? 참외입니다. 네. 상주는 곶감. 자, 그다음 비. 엄청나게 큰 덩어리예요. 근데 선생님도 여기 여행할 때마다 좀 당황스러운 게, 어머, 생각보다 안동이 많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여행을 다니거든요. 근데 안동도 정말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상북도 도청이 여기 소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역사마을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더불어서 한국의 역사마을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하회마을. 게다가 끝이 아니고요. 병산서원. 그 다음에 도산서원 들어보셨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서원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각지에 있죠. 중요한 서원들이. 그걸 한데 묶어서 한국의 서원이라는 또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또 등재가 돼 있어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서원은 병산서원. 거기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런 풍경이면 공부를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울진. 일단 다 적어볼게요. 울진. 울진은 또할 말이 많죠. 울진은 우리 원자력 발전소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석회동굴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여러분. 석유굴. 이거 석류 아니고요. 석유굴. 그리고 여기 상당히 좋은 온천이 있습니다. 네, 온천. 정말, 네. 정말 좋은데, 정말 자주 가고 싶고, 정말 좋은 데인데, 좀 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자주 못 가서 아쉬울 뿐이에요. 그리고 울진 그 밑에 여기 영덕이 있거든요. 영덕. 여기 더불어서 대게가 유명해요. 네, 대게가. 겨울철에 정말 맛있죠? 네, 그래서 울진 하면 뭐 이런 것도 좀 떠올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경주입니다. 경주는 뭐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역사마을,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석굴암과 불국사 이런 것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그쵸?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요. 네, 여기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자력.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여러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들은 다 찾았으니까요. 다시 돌아갈게요. 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읽어보면, 가와라의 지명 첫 글자는 경상도라는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가와라가 둘 중에 뭐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주 아니면 경주겠죠. 경상도. 상주 아니면 경주입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줄 문장을 보니까 이제 라가 확연하게 나오는 순간이에요. 여기도 라가 있고 여기도 라가 있는데 이 라는요. 이 라는 일단 이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둘다 만족하는 거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가 나오는 순간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 되고요. 그리고 안동이 그냥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다와 라에는 라는 욕심이 많네요. 여기저기 다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라가 경주인데 경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도의 명칭의 유래가 된 곳이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있고요. 그쵸? 역사 마을 있잖아요. 그래서 다와라,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동마을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카나다라는 지금 이미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A, C, B, D. 네, 정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A, C, B, D. 맞죠? 자, 그래서 81번 넘어갈게요. 자, 81번은 2024학년도 3월 학평인데요. 3월 학평 치고는 많은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네, 이거 약간, 네,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풀다가, 이게 맞아?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대 표시된 세 지역의 다른 시도로의 통근 통합 비율하고 농가 수를 제시한 자료가 지금 왼쪽에 있고요. Y 원축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비율이 아니라요. 가구 수그 자체 양을 뜻합니다. 그쵸?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이 Y 투축을 보시면 이게 다른 시도로의 통근 통합 비율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지역이 제시됐는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여기 모를 수가 없다고 했죠? 네. 거창. 자, 거창. 그리고 여기는 위쪽으로는 덕유산.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또 지리산이 더 거대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침식 분지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 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촌락의 특징이 강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창원입니다. 창원 특례시. 기존에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서 창원 특례시. 인구 100만 명이 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주 언급했는데요. 김해. 오른쪽에 있는 양산과 더불어서 부산의 위성도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가의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요.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다른 시도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월등히 높죠. 그쵸? Y 투축을 보면 무려 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4% 혹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는 12%라는 거네. 네, 여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기존의 대도시, 주변 대도시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학을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 때문에 밖으로 좀 빠진 거지, 다른 것은 여전히 기존 대도시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대도시의 교회화의 결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도시를 찾으면 됩니다. 바로 김해겠죠. 자, 그래서 가는 김해. 그래서 김해하고 부산하고 선생님 전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김해 바로 이 데이터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위성 도시에서 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에서 헷갈리면 이제 이 문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이게 지금 비율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농가라고 했어요. 농가. 농가에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 비율이 아니라 수. 그 지역 내 인구 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아니라 그 지역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수예요. 방금 선생님이 인구 규모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했죠. 비율로는 여기가 높을 거예요. 비율로는. 근데 이 창원이 인구 규모 자체가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기존 지역들을 통합했다 했죠. 마산, 창원, 그다음에 진해를 통합했는데요. 마산에 읍면 이런 쪽도 있어요. 선생님 친구도 네 마산에서 왔는데 부모님이 분명히 농사 짓는다고 했거든요. 네, 정확히 기억납니다. 내서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지역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양을 이야기했다면 기존의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 전체 농가 수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나하고 다를 수로 구별하기 어려웠다면 경험 농가 비중을 보시면 돼요. 저기 더큰 힌트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가에서 경험 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반 정도나 되죠. 투잡이요.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뭐 농한기 때는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주변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펜션에서 농사를 주변에서 짓다가 관광업도 할수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네, 도시화가 좀 많이 이루어진 곳 여기서 좀 하잖아요. 그쵸? 자, 반면에 다는요, 전업농가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적어 가지고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네, 거창의 데이터, 그 다음에 창원의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나다 잘 구별했다고 치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김해가 위성도시, 신도시, 아파트 세우면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니고요. 아니고. 맞고요.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파트 비중은 거창보다 김해가 훨씬 높을 거예요. 나머지들은 틀렸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가보다 부산으로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김해하고 거창을 또 비교를 했죠. 거리도 가깝고 인구 규모도 큰 김해가 부산으로 연결 편수가 더 많을 거예요. 다는 나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제조업 출하액은 단연 창원이 많겠죠. 자, 가는 시구요. 네. 그 다음에 나도 시구요. 다만 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를 군으로, 그 다음에 가나는 시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에서 다중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니까 더 확연하게 촌락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세 지역 중에 촌락의 특징이 가장 강한 지역은 네, 다가 되겠죠. 자, 아까 정답은 1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가에서 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에서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우리가 골라볼 거예요. 일단, 가, 나, 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쵸. 경상북도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영남 지역의 중심이 되는, 중심 기준이 되는 문경. 네, 조령이 있는 문경이고요. 문경. 그 다음에 나는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입니다. 그리고 다는 군이군과 합쳐진 대구광역시를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찾았으니까 기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A가 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A는 김천인데요. 도청에 입지하고 있다? 아니죠. 경상북도 도청은 안동에 있습니다. 자, B. 대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네, 대구에만 여기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다. 문경과 대구의 공통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동굴. 어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나와 다. 김천 대구인데요. 혁신도시. 네, 대구도 있고, 김천도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 내용 잘 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이네요. 니은, 리을.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이제 두 강밖에 안 남았으니까 반드시 풀고 우리가 강에서 만나야겠죠? 그래서 복습 잘 해주시고요. 남은 지역들, 남은 문제들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념들도 체크하시면서 강의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 만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만점에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무려 세 강에 걸쳐서 우리 문제 한 문항 한 문항씩 차근차근 풀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단원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에 빈도표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이 부분에서도 늘상 한 문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기출의 미래에서 02번 주제 부분은요. 자료 수집 방법 개념적인 부분이 아주 좀 중심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03번 주제랑도 연결이 되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전반부에 공부를 하게 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구체적인 사례, 실제적인 사례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개념을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좀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출문제 분석 팁을 보면 양적연구, 질적연구 두 가지 내용 나오죠. 자, 우리 친구들 이거는 개념 강의가 아닙니다. 기출 강의입니다.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사문의 개념을 이미 다 체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제대로 개념 공부를 했는지 개념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양적연구, 질적연구라는 용어 자체가 생경하다면 낯설다면 그게 뭐야 싶다면 여러분들은 개념 강의로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개념 됐으니까 여기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실험법과 질문지법을 바탕으로 한이라고 돼 있어. 자, 특히 이러한 질문지법과 실험법이라고 하는 건 양적 연구의 사례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양적 자료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자, 이에 반면 참여관찰법과 면접법과 같은 것들 대표적인 질적연구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적연구라고 하는 건 자료를요 계량화, 수량화, 말 그대로 양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어떠한 실증주의 전통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사회문화 현상 그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량화된 자료로는 부족해 하면서 그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등장을 한 게 이러한 질적연구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되게 긴 제시문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기출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03번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당하는 문항이 분포되어 있다. 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하단에 나와 있는 자료 수집의 방법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풀어볼 문제들은요.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자료 수집 방법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단원 바뀔 때마다 얘기했죠. 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교재 44쪽입니다. 기출엔 플러스 빈칸을 채우면서 그래 이러한 개념 나왔지 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양적연구 나왔어요. 양적연구는요. 사회문화현상에 내재한 무엇을 발견? 이거는 규칙성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요. 일반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일반화. 그래서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잘 추출하는 게 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16번이 양적연구에 주목하고 있다면 17번은 질적연구에 주목을 합니다. 현상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미 및 행위 동기.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 게 중시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이 부분에 심층적 이해라는 표현. 자, 이해, 심층적 이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질적연구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18번입니다. 자, 18번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질문지법은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설

쉬운지 이런 데 응답할 때 보면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그 안에서 가장 해당하는 거에 체크했었잖아. 이 자체로 자료 자체가 되게 양화되어 있는 거예요. 수량화, 숫자로 표현된 계량화된 자료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통계 분석할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결국에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양적 연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문지법이 활용될 수 있다. 자, 19번이죠. 질문지법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경우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 자, 여기에서 표본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와 함께 모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할 때는 물리적인, 현실적인 한계에 의해서 이러한 모집단 전체에다가 질문지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나름의 정밀한, 아주 엄밀한 방법에 따라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추출한 표본 자체가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면 연구 결과 자체를 일반화하기 좀 곤란하다라는 한계를 지니겠죠. 자, 20번은 실험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험이라고 하는 거, 실험 말 그대로 무언가를 처치한다, 실험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여기에서 처치하는 변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인이 되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처치를 하면 그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되는 변인을 우리는 종속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을 우리는 처치 집단, 내지는 실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 집단, 내지는 통제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전부 다 빈칸 채웠을 거고요. 자, 이어지는 문항은 OX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21번. 양적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과 달리 자연과학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오, 이거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지 않습니까?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야,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과학처럼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뭔가 더, 그 이면에 깊은 뭔가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는 자연과학에서 쓰는 방법 쓸수 없어. 그래서 예를 질적 연구 방법을 방법론적 이원론에 전제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를 우리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전통에 기반둔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두 번째, 양적 연구는 정밀하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법칙 발견이나 일반화의 정립에 유리하다. 양적 연구의 아주 좋은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적 연구는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야. 이 안에서 또 의미 부여도 하고, 이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해내는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질적 연구 자체가 그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라는 비판을 받죠. 자, 24번부터는 자료 수집 방법 나와 있습니다.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24번의 정답은 그렇죠. 말 그대로 참여 관찰은 그 안에 들어가서 현상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보겠다. 참여를 해서 관찰을 하겠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노숙인들이 특정 장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미 부여하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내가 실제로 노숙인 집단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그 삶을 관찰을 합니다. 이런 거 대표적인 참여 관찰법이죠. 그 자체로 자료 자체가 되게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만큼 이에 존재할 수 있는 약간의 우려점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자, 이어서 25번. 문헌연구법은요, 주로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된다. 자, 25번 우리 의미 있게 기억합시다. 1차 자료? 오, 그러면 2차 자료도 있겠네. 자, 1차 자료는요, 연구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뜻한다면, 2차

자료, 기존에 존재했었던 자료를 내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는 자료를 뜻하죠. 근데 문헌연구법은 대표적으로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25번을 틀렸네요. 자, 26번.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밑줄 칠까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아까 기출문제 분석 팁에서도 둘을 묶어서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쓰이는 자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적 연구의 특징인 주관 개입의 우려가 크다라고 이야기한 26번은 오른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모두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질문지. 설문지를 내가 딱 받았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겠지. 뭐 매우 그렇다. 뭐 매우 아니다. 보통이다. 체크를 해요. 그럼 내가 언어로 제시된 거에 대해서 언어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있어. 면접법은 어때요? 아, 이런 식으로 뭐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거기서 막 말을 해. 핑퐁핑퐁. 언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둘다 모두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O입니다. 요 특히 27번에 해당하는 건 정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28번부터 가면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서,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요거 맞죠? 선생님, 문헌연구법은요?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둘 다에서 공통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29번입니다. 면접법과 달리 문헌연구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문헌연구,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 선행연구 검토, 뭐 이론적 배경, 이런 부분 쓸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막 60, 70년대 문헌을 찾아가지고 내가 막, 아, 문헌 좋아, 이래? 이런 신뢰관계 형성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29번에서 하고 있어요. 30번.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 얻는데 유용하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O.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는 교재 다시 앞으로 쭉쭉쭉 넘기면 22쪽입니다. 네, 공2번 주제 22쪽의 시작인데, 자, 전반적으로 문제 배치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좀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6번, 57번 문제가요, 앞에 나오는 문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 다른 유형의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고난이도에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전에 다른 챕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전 챕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사회문화에서 우리 친구들 변별도 높이려고 이렇게 채점형으로 문항 출제하죠. 근데 이번 수능에서도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채점형인데 나아가서 이제 4번, 5번 선지 같은 거는 또한번 생각을 해야 돼.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난, 네,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으악 하는 그러한 마음에 빠질 수 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채점형 문항 풀때 강조를 했지만, 극단값을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면 극단값 딱 보이죠? 지금 이세 번째 진술에 대해서 0점을 받았어. 어머, 이 친구 다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진술 보세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계량화하는데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을 한대요. 그럼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 건 여기에서 질문지법과 실험법 둘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전부 다 틀리게 응답을 했다는 건 결국 세 번째 진술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B와 C가 요게 질적 연구거나, 질문지법이거나 내지는 실험법 요두 개에 해당을 하겠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구분은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A와 D가 나머지 면접법과 문헌연구법에 해당하겠다. 여기까지 구분이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보자. 자,
자, 보면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문헌연구법 이야기하는 거죠. 문헌연구법. 근데 여기에서 문헌연구법은 A 또는 D에 해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B와 C, 요두 부분을 볼때 질문지와 실험법에는 둘다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요 C에 해당하는 X라는 응답에서 무조건 1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순간 두 번째 진술에 대해서 채점 결과가 1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0점이어야 돼. 여기 D도 0점이 돼버리는 거겠지. 그럼 뭘알수 있냐면 A가 0점이기 때문에 O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게 틀린 거야? 그럼 A가 문헌연구법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죠. A가 우리는 그럼 그 순간 뭐가 된다? 면접법이겠구나. 그러면 D가 바로 문헌연구법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B와 C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자, 이렇게 둘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는 뭐와 뭐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죠? 요네 가지 안에서도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죠. 근데 우리 면접법은 하나 찾았지. 근데 여기 X라고 응답을 했어. 그럼 얘는 여기 0점을 가져가. 그리고 여기는 O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도 0점인 거야. 어머, 근데 얘는 2점이야. 그럼 B와 C가 모두 다 옳게 응답을 한 거여야 돼. 그러면은 이때 이 B가 뭐겠어요? 만약에 B에 실험법이 들어가면 실험법은 X라고 했을 때 O, 옳게 응답했네. C에 질문지법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O, 그러네. 옳게 응답을 했네.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채점형 위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A가 면접법이고, 그리고 B가 실험법이고, 그리고 C가 질문지법이고, D가 문헌연구법이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쉽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바로 가면, B는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실험법인데 그럴 리가. 자, D는요, 연구 대상자로부터 반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문헌연구법 2차 자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3번이요. C와 달리 A, 둘을 비교하는데, 다수를 대상으로 오히려 자료 수집하기에 용이한 건 질문지법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고난이도 전지인 4번, 5번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자, 4번을 이제 가면 가를 건드립니다. 근데 가는 이렇게 응답을 해요. 자, 가에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한다가 들어간다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이거는 지금 실험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실험법만 지금, 여기 실험법 같은 경우에 우리 채점을 그냥 해봐요. 여기 0점이 될 거고, 여기도 지금 실험법에 해당하는 건데 X라고 해서 0점이고, 질문지법 아닌데 이거고, 지금 여기 X니까 O, 문헌연구법 해당하는 거 아니니까 X라고 해서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1점 들어가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후, 마지막 5번. 근데 만약에 기억이 2점이라면, 만약에 여기 기억이 2점이라고 이번에는, 네. 이렇게 딱 전제를 하고 가면, 여기 2점이라고 다시 쓸게요. 2점이라면, 가에.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참여 관찰법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B와 D만 X라고 해서 옳게 응답을 했으니까 2점이 돼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찾았고요. 다음 문제. 57번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이 56번 문제가. 근데 이게 수능에서 오답률 5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56.4%의 오답률을 보였었는데, 그나마 이게 오답률이 좀 낮은 편이었었던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채점형 문항에 좀 익숙해졌을 것이고, 무엇보다 바로 57번에 등장을 하는 당해 연도 9월 모의 평가에서 동형의 패턴으로 문제를 비슷한 형태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졌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하나 채점형으로 우리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단서 조항 안에 서로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각각 해서 만점이 4점이죠. 그럼 우리 극단값으로 접근을 먼저 하기로 했었지.

근데 마침 4점짜리가 있어.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지. 근데 네 번째 진술을 봐. 질문을 보니 방법론적 이론론을 기초로 한 연구. 자연현상을 탐구하듯이 사회문화현상도 탐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양적연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양적연구 쪽에 더 해당하는 건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C와 D 아직 구분은 못해도 하나는 질문지, 또 하나는 실험. 그리고 A, B는 아직 구분은 못해도 하나는 면접법, 또 하나는 참여관찰법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위로 갈게요. 이제는 3점이 조금 더 극단에서 가까우니까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여기에 대해 응답해보자. 이에 대해서 뭐와 뭐에 해당을 하죠? 이에 대해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예라고 응답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지금 질문지 실험 이것도 CD를 구분을 안 했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쨌든 요 둘이 예라고 하는 응답에 세트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CD 구분은 안 되더라도 질문지 실험법 중에 질문지법은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한 게 맞아. 근데 실험법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럼 C들을 묶었을 때 이게 몇 점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1점이라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가 3점이다. 그럼 나머지가 제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A가 뭐라는 걸 찾았어요. 그렇죠. A, 너가 바로, 너 면접법이구나. A 여기 써볼까요? A 면접법이구나. 그리고 B, 너가 참여관찰법이구나. 근데 아직 C와 D 구분이 안 됐어.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2점짜리였습니다. 인위적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는가?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실험법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지금 여기 면접법 아닌데. 너 틀렸어. 요 0점이고. 그리고 지금 B 같은 경우에 참여관찰법 뭐야? 이것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0점이니까 CD가 무조건 옳게 들어가야지 2점을 획득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C가 실험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D가 질문지법이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 1번부터 갈게요. 자, 그러면 기억은 1점이냐? 이걸 구분해야 돼.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이죠? 참여 관찰법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참여 관찰법 B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B가 예에 들어가야 되는데 A씨 잘못 들어갔네. D라고 하는 질문지법만 아니오에 옳게 들어갔으니까 1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이어서 오답의 근거 2번 갑니다. A와 달리 B는 A와 B 비교를 하죠.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에? 참여 관찰이? 오히려 지금 면접을 하기 위해선 질문을 했을 때그 대상자가 응답을 해야 되니까 언어적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들렸고. 3번. B와 달리 C, B와 C 두개 비교하는데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건 오히려 질적 연구 쪽이 될 거예요. 실험 연구는요, 아주 차가운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감정, 주관,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버리는 순간 그 결과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 틀렸고. 4번. C와 D를 비교를 합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오! 지금 보면 C, 실험법에 비해서, 용이하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규모 표본 조사에 좀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마지막 5번이요. D와 A 비교하는데 A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질문지는 설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들 읽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 그런데 면접법은 내가 대화를 통해서 말 그대로 면담과 면접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5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56번, 7번 이어지는 두개 문항이 결코 쉽지 않은 문항이었고요. 자, 이어서 58번 문항 가겠습니다. 자, 58번은 59번이랑 이렇게 연달아서 출제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사탐에서도 이렇게 긴 제시문을 주고 두 개의 문항을 함께 주는 경우가 조금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작년

6월 모의 평가에서 같은 패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58번에 등장한 문제는 우리 여기 기출의 미래의 어떤 분류상으로 보면 03번 주제에 조금 더 적합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개념 공부 됐을 거기 때문에 58번도 지금 59번과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연구가 두개 있어요. 보여요? 지금 단락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연구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갑은요, 봤죠? 양적 연구죠. 을은요, 질적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간에 보면 갑은요, 연구 주제로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검토했어요. 예.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문헌 연구법이 사용이 됐을 거고요. 가설 설정을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자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문헌 연구법과 함께 질문지법 있고요. 조사 문항을 보니까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시간. 근데 얘들아 봐봐. 이 갑이 설정을 한 가설을 한번 보면 가설이 여기 중간에 나와 있거든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고령층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설을 설정을 했대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갑의 연구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되는 독립 변인이 될 것이고 이 후반부에 나오는 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종속 변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조사 문항상에서의 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요그 교육에 해당하는 독립 변인에 해당을 할 거고요. 이어지는 니은과 디귿을 읽어보면 자, 요거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도를 뜻하니까 여기 가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를 지칭을 할 것이다. 고로 여기가 종속 변인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을의 연구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요,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 검토합니다. 우리가 모든 연구를 할 때는요, 그냥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떠한 연구 주제에 흥미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선행 연구. 이전의 학자와 연구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갑과 같이 문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부분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부분에서, 아, 면접법이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58번 문제로 갈게요.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기역이다. 자, 기역은 65세 이상 고령층 남녀 1000명. 자, 지금 이 연구에서의 모집단은요, 전체 고령층이 되지. 근데 전체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우리나라에 말도 안 돼.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법한 사람들을 추출해서, 예, 연구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샘플, 즉, 표본이라고 얘기하죠. 즉,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 되는 거고. 자, 2번. 갑의 연구에서 니은 디귿은 모두 종속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아까 우리 읽으면서 같이 분석 들어갔었죠. 가설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니은 디귿 부분은 종속 변인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갈게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나왔어. 실험 통제 집단? 이거는 실험법에서 나오는데 을의 연구는 실험법이 애초에 활용되지 않았고요. 자, 4번. 갑의 연구에서 리을, 을의 연구에서 시옷 단계는 모두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이 된다. 근데 여러분, 문제 보세요. 지금 리을에 갑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 그러니까 질문지로 사람들이 응답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막 분석을 하는데 이때 내 주관과 가치가 개입되는 순간 그거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거예요. 가치 개입이 허용될 리가 없죠. 자, 마지막 5번. 방법론적 이원론 얘기 나왔어요. 자, 이때 방법론적 이원론은 뭐라고? 자연 현상을 연구하듯이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걸 연구할 수 있어. 자연과학의 연구의 전통을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도 쓸수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우리 이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아, 힌트 다 줬네. 이거 뭐예요? 양적 연구지. 근데 우리 아까 봤죠? 갑이 양적 연구, 을이 오히려 질적 연구를 했기 때문에 틀린네요. 58번의 정답, 2번 찾았어요.
이어지는 59번 문항은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우리 아까 봤죠? 갑은요, 뭐를 썼어? 여기 써볼까? 갑은 뭐를 썼냐? 문헌연구법 썼고, 거기에다 플러스 질문지법 썼었죠. 자, 이어서 을은요, 을도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헌연구 썼고요, 플러스 면접법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갑과 달리 을은요, 기존 연구 동향 파악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 응? 을은 문헌연구법 쓰긴 했는데 갑도 썼어. 그래서 틀렸지. 자, 2번.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 뭐야? 질문지법. 그럼 이거 오히려 갑인데? 3번. 연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 상대적으로 질문지법에 비해서 면접법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지라고 하는 거 설문은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사람들한테 대규모로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질문 문항을 잘못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뭐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에 반면 지금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질문을 구상을 해놓고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제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로 이어지는 질문 자체가 되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3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면접법. 자, 4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실제성 높은 자료 확보. 이건 뭐예요? 참여 관찰이지.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자, 이 5번 선지 중요합니다. 별 표시 빠방하게 찍으시고. 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이라고 하면 괜히 너네들이 주관이라는 말을 쓰니까 얘는 왠지 더 질적 연구에 더 적합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아니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잘 봐. 질문지에 어떤 설문 문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아,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은 이래라고 하는 나의 주관이 반영이 되죠. 그 응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면접을 할 때도 내가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응답을 하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갑과 을, 즉 양적 연구를 하는 갑이든 질적 연구를 하는 을이든 이러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선지 5번 유의미하게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이어서 60번 문항. 자, 자료 수집 방법 A와 B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약간은 떨어져요. 갑은 학교 부적응 학생 문제를 연구하고자 자료 수집 방법 A, B를 활용. A로는 교육청이 발표한 통계자료 분석. 그러니까 이미 교육청이 무언가를 목적으로 이러한 자료집을 발간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내 연구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이거를 재구성해서 쓰려고 하는 거야. 이걸 참고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 2차 자료 쓰고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A 문헌연구법이 되겠죠. 자, B는 뭡니까? 심도 있는 대화. 아, 우리 깊게 나눈 거예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예, 면접법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A, B를 구분을 했으면 1번. 아, 이것도 정말 좋다. 이거 우리 친구들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질적 연구에서 활용될 수 없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문헌연구법은 기억하세요. 문헌연구법은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다 쓰여요. 예. 둘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자, 2번. B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면접을 할때 이왕이면 신뢰관계가 잘 구축이 될때이 사람이 제대로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랍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엄격한 변인 통제. 아, 이렇게 어떤 그 연구 과정에서의 엄밀한 통제를 중시하는 건 뭐예요? 그치, 실험법이지. 자, 4번. 기존 연구 동향 파악에 유리한 거 문헌연구법이고요. 5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B와 달리 A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B라고 하는
그런 면접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중요 포인트. 어디다 밑줄 칠까? 심층적인 대화. 자, 이거 깊이 있는 대화야. 친구들아, 너 대체 왜 이렇게 도박 게임에 중독이 된 거니? 이걸 어쩌다가 시작을 했니? 이거라면 너의 기분은 어떠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죠.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네, 면접법이 되겠죠. 면접법. 자, 나요. 도박 게임 중독이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첫 줄에서부터 도박 게임 중독이라는 원인, 교우 관계라는 그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 그럼 이게 X 변인으로 도박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독립 변인. 뒤에 나오는 교우관계를 종속변인이라고 얘기하겠죠.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 그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한 양적 연구가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대. 이거 뭐라고 했어? 우리 질문지법이라고 이야기했었지. 아, 역시. 아까 면접법이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다면 질문지법은 무려, 와우, 1,000명이에요, 1,000명. 훨씬 더그 대상, 표본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적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를 해서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게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실상 그 모집단의 대표성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엄밀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1번. 변인의 인과관계. 아, 이거 완전 양적 연구 냄새 나네. 직관적인 통찰과 감정 이입적 이해. 아, 표현 좋다. 자, 지금 선지 2번에서 이야기하는 직관적인 통찰, 그리고 감정 이입적 이해. 자, 요 부분에 밑줄 치시고요. 자, 요거는요, 완전하게 질적 연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질문지법 쓰는 거, 요거 양적 연구였지. 자, 3번. 가와 달리 나에서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결론을 도출을 한다. 여러분.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눈 그 어떠한 기록지, 이런 거 대부분 질적 연구할 때다 힘들게 전사를 한다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고요. 질문지법을 통해서 설문에 응답 데이터, 이런 것들도 경험적인 자료입니다. 가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린네요. 자, 4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자, 우리 59번 선지 5번에서 살펴봤었던 똑같은 내용. 아, 이래서 내가 기출 문제를 강조하는구나. 예, 네, 그게 드러나죠. 자, 지금 선지 4번에서 이야기하는 연구 대상자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든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3번, 4번 선지는 정답 선지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의미 있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선지 갈까요? 가와 나에서는 모두 언어적 상호작용인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을 했다. 오, 정답 5번 나왔네. 우리 아까 기출앤플러스 문제 풀 때도 제가 강조를 했었죠. 이 면접법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질문을 했어. 아까 얘기했지? 또 도박 게임 왜 시작했니? 왜 하는 거야? 이거 하면 재밌어? 이러한 과정에서 대답을 한다라는 거. 언어적으로 핑퐁핑퐁 하는 거고요. 설문지에 응답을 할때 내가 읽고 응답의 체크. 이거 자체가 상호작용이라고요. 핑퐁핑퐁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5번 또한 자주 나오는 선지였어요. 자, 이어서 6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을병 색의 연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갑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아, 처음부터 뭔가 규칙성을 발견을 하고, 변인과 변인의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대체 우리 친구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스마트폰만 정말 잡고 있는데, 이게 그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함. 캬, 이거 엄청 함정이다. 여러분, 이거 대충 읽었으면 일상생활 관찰에서 딱 끊어. 이게 참여 관찰이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관찰 한 기관의 보고서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예요?

왜요? 문헌연구법이죠. 요게 포인트였어. 자, 이후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서 사용 용도와 중독 증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이 과정을 녹음했다. 자, 여기에서 어디에 밑줄? 이야기를요. 깊이 있게 나눴다. 자, 이거 우리 문제 속에서 어떠한 표현으로도 나와요? 아이고. 어떠한 표현으로도 나와요? 심층적인 대화라고도 이야기했었죠. 네. 표현은 서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 사용을 한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의뢰 연구입니다. 팬덤 문화의 연구를 위해서 별표 야구단의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 이게 너무 궁금했었던 거야. 6개월간 회원들과 경기를 관람을 하면서 그들의 대화와 응원 모습을 기록을 했다. 그 안에 가입을 했어. 참여를 해서 그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대체 이러한 행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생생한 생동감 있는 자료를 수집한 거죠. 참여 관찰법. 자, 이후 아이돌 팬클럽의 열성 팬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직접 듣고 심층적인 자료를 얻었다.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특히 너네들은 이런 식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왜 그런 거니? 심층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거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을병이 각각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을 썼는지를 판단하셔야 돼. 마지막 병이요. 병은요, 대학생의 정치 성향과 정치 참여 연구를 위해서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조화된 문항이 뭐예요? 설문지야. 그러면 병은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을 썼어요? 그래요. 질문지법 썼네. 질문지법. 또한 선거 관련 기관이 발간한 대학생 정치 성향 면접조사 자료집을 분석. 아까 첫 번째랑 똑같아.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러분들 낚시질 하신 거예요. 네. 자, 지금 대충 읽었으면 면접에 꽂혀가지고 면접법이네 하면 안 된다고. 그 조사 자료집을 분석해서 대학생의 정치 참여 과정을 연구했죠. 그럼 이거는 문헌연구법으로 보셔야 되죠. 네. 이렇게. 제발. 걸려들었지 않았기를 바라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과 달리 을은요, 표준화된 도구로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 자, 지금 여기 1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요 옆에다 써볼게요. 네, 질문지법에 해당을 합니다. 자, 지금 갑과 을, 둘다 질문지법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병에서만 나타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병과 달리 갑은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 아주 엄밀하게 통제를 해서 내가 어떠한 처치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다. 자,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험법에 해당한다. 실험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네. 자, 3번. 갑을은 모두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관심 갖는 연구 현상을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 와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낚시에 걸려 들었다면 이걸 보고 참여 관찰이네, 참여 관찰이네 해서 3번으로 갔을 확률이 높아.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았죠? 갑에는 참여 관찰법 아닙니다. 자, 4번. 갑과 병 모두 기존의 결과물을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 선지 4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뭐예요? 문헌연구법이죠. 문헌연구법 둘다 공통으로 사용했어요. 갑과 병. 그러면 정답은 4번. 자, 이어서 5번. 을과 병입니다. 모두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을 했다. 자, 지금 을, 그리고 지금 병 보는데, 지금 병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질문지법이나 아니면은 문헌연구법, 이러한 것들 쓰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막이 자료집이랑 뭐 정서적으로 교감을 해, 막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 질문지법에서도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6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63번입니다. 자, A에서 D까지 서로 다른 자료수집 방법 나와 있고요. 자, 유치원생의 교우관계와 자아존중감 연구를 위해서 A, B, C, D 중 어떤 자료수집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자, A는 뭐예요?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A를 씁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연구자가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A가 뭐다? 참여 관찰법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아동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 B를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 결과를 찾아보는 게 대안이 될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B가 질문지법이 되겠죠. 글을 읽는 게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C를 활용한 양적인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자, 지금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활용해서 양적으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C가 뭐예요? 예, 문헌연구법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몇 명의 아동들에게라도 D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D는 면접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D를 잘 구분을 했으면 이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맞죠? A가 참여 관찰, B가 질문지법, 그리고 C가 문헌연구법, 네, 마지막 D가 면접법. 1번부터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거. B,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완벽한 설명. 자, 2번. C에 비해 A는 C와 A를 비교하는데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오히려 시공을 초월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건 문헌연구법이 되죠. 문헌연구법으로는 내가 막 1900년대 초반의 연구 살펴볼 수 있다니까. 시간을 완전히 초월한 거잖아. 자, 3번. 3번 맞나요? 네, 3번. D와 달리 B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B는 질문지법인데요. 네, 오히려 면접법이 더 중요하고, 4번, 5번을 보면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B와 C예요.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법인데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거는 구분할 수가 없죠. 네. 둘다 이에 대해서 응이라고 응답을 할 테니까. 자, 마지막 5번. C와 D. 문헌연구법과 면접법인데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으로 문헌연구법은 아니요. 면접법은 응. 그러면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63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64번. 또 등장했네요. 뭐가? 채점형 문항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문항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아마도 지금 기출 문제를 통해서 처음 이러한 형태의 문항에 접근한 친구들은 왜 그렇게 어려워? 싶었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강조하지만 채점형 문제 풀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러한 방법에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는 풀수 있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부터 너무 큰 어떠한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하는 전략을 얻어가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A에서 C까지 이렇게 단서 안에서의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극단값으로 가기로 했는데 질문이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0점에서부터 4점까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2점짜리는 모호하니까 3점과 1점 부분을 먼저 봐야 돼. 근데 잘 봐. 이 3점과 1점은 사실 세트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 3점짜리는 4개 중에 3개가 맞고 하나가 틀렸어. 근데 이에 반면 을 같은 경우에는 1점? 얘는 하나만 맞고, 예, 세 개는 모두 다 틀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두 번째와 이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갑과 을이 둘다 아니요? 아니요? 라고 응답을 하고 있지. 그러면 얘가 맞으면 얘도 맞고, 얘가 맞으면 얘도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왜? 을은요, 무조건 1점이니까. 근데 이에 반면 갑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에서요, 둘다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도 안 돼. 왜? 얘는 하나만 들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결국 갑과 을은 두 번째와 네 번째에서 틀렸을 것이다. 근데 그거

상황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그 순간 어쨌든 여기 갑이 1번과 3번 문항에선 무조건 맞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죠. 그럼 일단 A부터 갈게요. 자, A.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인가? 그럼 얘는 완전 실험법. 그러면 A가 이제 실험법이 되는 거야.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가면 이게 어쨌든 예, 이게 지금 정답이었었던 거잖아요. B에 비해서 C는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가? 그러니까 이게 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B와 C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B라고 하는 질문지법은 네. 아, B가 아니라 그 면접법에 비해서 오히려 질문지법이 양적 연구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C가 되고요. 그리고 면접법이 예, B가 된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얘가 답이었으니까 얘는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A, B, C를 구분을 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가면 A에 비해서 실험법에 비해서 면접법은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에 용이하냐. 아무래도 실험법보다 면접법은 연구 대상이 어떤 응답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질문을 바꿔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법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얘는 예라고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아니오라고 응답을 한게 틀렸겠다라는 걸 알죠? 그럼 그 순간, 얘는 지금 하나만 틀려야 되는데, 그럼 얘가 맞아야 되네? 그럼 얘도 맞겠지? 그러면 얘가 틀렸네? 근데 이 점이니까 무조건 여기에는 올바른 응답이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기억에는 예라고 하는 응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지 1번에서 아니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A에 비해서 B는 A와 B를 비교를 하는데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 오히려 실험법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 B와 달리 C, B와 C 두 개를 비교하는데요.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질문지법과 면접법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4번. C와 달리 A, C와 A를 비교하는데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질문지법도 당연히 파악할 수 있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가에는요, B에 비해서 C는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방법이다. 자, 이게 들어갈 수 있냐? 면접법에 비해서 질문지법은, 예. 이거 질문지법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방법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게,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64번 문제 채점형 문항으로 이 안에서 나름대로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항이었을 거예요. 자, 이어서 65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요, 면접법과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질문에 따른 응답의 형태로 이전처럼 채점형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채점형. 네. 자, 근데 질문이 3개야. 여기에 대해서 채점 결과가 2점이라는 얘기는, 아, 한 문항이 틀렸구나.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봐봐. A와 달리 B씨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에 예 라고 응답을 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자료 수집 방법 모두가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라고 응답을 한 요거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순간 첫 번째, 세 번째 응답은 여기에서 각각 1점, 1점씩 전부 다 가져가겠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C와 달리 A, B는요.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냐? 오? 이렇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면접법과 질문지법. 그러면 C와 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 C는 뭐겠다? 참여 관찰법이다라는 걸 알았지. 참여 관찰법. A와 B는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가는 여기에 아니요라고 되어 있고 이게 옳은 응답이어야 돼. 이걸 염두에 두고 1번. A, B에 비해서 C는 구조와 표준화의 정도가 높다. C는 참여 관찰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든 나는 그 안에 참여를 해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을 하겠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높을 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낮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이런 것들에

0: 대한 문제가 있었지. 자, 2번. AB는 모두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를 한다. 자, 여러분. 설문지를 활용을 하는 질문지법의 경우에는요, 정서적 교감 형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적 연구를 쓰는 면접법의 경우에는 이 친구로부터 제대로 된 아주 좀 의미 있는 가치로운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이러한 신뢰관계, 라포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3번입니다. A가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한 방법이라면 O? 그러면 그 순간 A는 뭐예요? 가정을 하는 거야? A가 질문지법이 되겠다. 쓸게요. A가 질문지법. 그러면 B가 뭐다? B가 면접법이 되겠다. 그럼 가에는 C와 달리 B는, 즉 참여 관찰법과 달리 면접법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인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인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에? 지금 여기 3번에서 얘기하는 건 실험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참여 관찰과 구분되는 면접법의 특징이 아닌데요? 근데 아니오가 1점으로 옳은 응답이어야 되니까 요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만약에 B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한 방법이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오히려 B가 질문지법이 되고, 그 순간 A가 면접법이 된다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가에는 참여 관찰법에 비해서 면접법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이한가? 자,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자료는 오히려 참여 관찰법에서 더 유리했죠. 그럼 면접법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것으로는 얘가 들어갈 수 있는데, 4번 선지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마지막. 자, 가에 B와 달리 A는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가? 이게 들어간다면, 자, 만약에 가에 이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아니오가 정답이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A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질문지법이 A다라는 걸 지칭을 하죠. 그럼 그 순간 B가 면접법. 자, 그러면 질문지법에 비해서 면접법은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면접법은 오히려 직관적인 통찰을 발휘를 해서 그 행위 이면의 의미를 또 이해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6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02번 주제에 들어갔어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 좀 했었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풀었었던 문항들의 전반부의 채점형으로 좀 고난이도에 변별도 있는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더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66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니 정규빈입니다. 이게 약간 다른 느낌으로 보면은 그 뭔가 선녀 뭐 뭔가를 지켜주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까봐 아니야 미리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니예요 지니. 여기 이 램프 달고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램프 이름이 기억 안 나갖고 주전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램프라고 그러셔서 알았었는데 램프도 달고 나왔고요. 여기도 램프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 여러분. 이 안에서 가장 이러고 나와서 힘들고 부끄러울 사람은 나야. 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고 나왔겠어요? 아, 1강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35강 내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즐겁잖아. 웃기잖아. 그리고 이 생각을 꼭 하세요. 유빈쌤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지금 강의는 여러분, TV로도 나가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보신다는 이야기잖아? 우리 할머니가 또 나의 이 모습을 보시겠구나.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즐거운 1강입니다, 여러분들. 1강은 항상 즐겁고요.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는 2028 수능 기념, 그러니까 고12 친구들, 현 시점 고12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해가 아닌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 또는 내후년에 보게 될 수능에서 2028, 2029부터 해서 찬찬찬 2028 수능부터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개정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파트의 수능을 대비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여러분들 필수죠. 무조건 열심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에만 요거를 쓰고요. 그리고 요 이야기까지만 즐겁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뺄 거야. 왠지 알아요? 약간 딸랑딸랑 할 때마다 얘가 흔들흔들하면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기 때문에 수업 때는 요거는 뺄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처음에는 항상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스프 먹듯이 데워놓고 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뭔가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걸안 해놨을까 울적해질 때, 이럴 때 산책을 해보아요 라는 글귀를 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보통 거기에 되게 빠져들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산책을 해보아요. 그 리프레쉬의 개념이죠. 시작할 때의 설렘 같은 것들이 잘 녹아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산책이라는 거. 잘안 하게 되잖아요. 밥 먹고 점심 먹고도 바로 교실에 들어가기보다 한 바퀴 이렇게 운동장 한 바퀴 이렇게 걸어볼 수 있으면 좋고요. 진짜 그냥 집에 가는 길도, 아, 집까지 가는 거 힘들어가 아니라 그 길이 여러분에게 산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도 좀 이렇게 둘러보시고.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여유라는 게 진짜 없어지거든요. 그 여유가 없어지는 사이사이에 가장 많이 끼어드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쁜 건 아니래요. 저 오늘 EBS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 봤어. 부정적인 생각은 그 삶을 바꿔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우리는 울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때 일단은 리프레쉬의 개념으로 산책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바깥 공기 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문 한번 쓱 열고 바깥 공기 마시고 지금부터 즐겁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러고 계속 수업을 하면 여러분 웃기잖아. 그 서로가 피차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내려놓고요. 뛰어다닐 수 있는 느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볼 거고요. 1, 2, 3강의 경우에는 여러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에서도 배웠던 고러한 부분의 경우의 수 다루는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이 경우의 수와 확률까지 다루거든요. 근데 그때 다뤘던 문제들이 놀랍게도 지금 수능을 볼 우리들에게도 나와요.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일부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훨씬 많아지지만 분명히 배운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동시에와 또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재 페이지는 6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동시에라는 말이 쓰이고요. 또는이라는 말이 쓰여요. 자, A와 B라는 집합의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할게요. 집합의 개념에서 A 또는 B라고 하면 뭘까요?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있고요. B라는 집합 안에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듯이 그린다면 왜 이렇게 그리죠?
그쵸. 둘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A 또는 B라는 건 A여도 되고요. B여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의미해요? 이렇게 전부 다 의미를 해요. 그죠? 또는 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냥 또는은 되게 쉽게 써놨어요.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둘다 만족시키는 부분 또한 되고, 다 됩니다가 A 또는 B라면, 기호로, 그치, 약간 합집합의 느낌이 스멀스멀 나죠. 집합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럼 동시에라는 건 뭘까? 또는은 그냥 서비스로 나온 거고요. 너무 쉬우니까. 동시에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뜯어보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동시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 둘, 셋, 짠,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약간 헷갈려요. 자,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 이런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라는 말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요렇게 말고 우리가 주사위를 두개 던졌어. 주사위를 두개 던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는 하나 첫 번째 주사위 A라고 할게요. A는 주사위가 A랑 B야. 이름이 A는 3의 배수가 나오고 B는 홀수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동시에의 개념. 동시에가 이제 쓰이는 말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는 주사위를 두개 동시에. 이렇게 해볼게요. 동시에라는 말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쓰여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동시에가 시간적인 동시에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 시간적인 동시에예요? 하나, 둘, 셋, 뭐, 육,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 자,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처럼 나타내게 되면, 3의 배수들이 있고요, 선생님. 5의 배수들이 있어요. 동시에라는 건 지금 어때요? 겹쳐지는 부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때의 동시에는 어때?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 맞아? 공통 부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동시에에서 요럴 때는 교집합의 느낌이 납니다. 맞아요. 그죠? 동시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동시에랑은 여러분들 달라요. 동시에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 때. 요렇게 겹친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한 경우 안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적어놨죠. 왜냐하면 이 동시에는 우리가 알아. 교집합 그림으로 나타내는 동시에가 딱요 느낌이잖아요. 이 동시에는 우리가 알아. 근데 요럴 때를 위해서 얘가 한 경우 안에라는 말도 알아두세요라고 적어놨거든요. 왜냐? 자, 주사위를 동시에 두 개를 던져요라고 했을 때그 동시에라는 게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를 진짜 하나, 둘, 셋, 빵! 이 동시에가 중요하지 않아. 순서대로 던져도 상관없어요. 동시에가 아니라 순서대로 던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말이 없이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 A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나오고 B 주사위에서는 홀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A 주사위와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순서상으로 나타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럼 A 주사위에서는 어때? 3 또는 6이 나와야 되고요. B 주사위에서는 홀수가 나와야 돼요. 3 또는 홀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6 또는 여기는 홀수가 나와야 돼요. 3 또는 6이면 되고, 여기는 홀수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등장할 텐데요. 지금 하나의 경우를 완성해서 보시면 어때? 둘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A 주사위도 무언가를 결정해 놓고, 다른 B 주사위도 무언가를 결정해 놓고. 이렇게 둘 다가 같이 적용이 될 때에도 동시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지. A만 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A의 결과도 필요하고, and B의 결과도 필요하고 이럴 때 동시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아, 한 경우로 완성을 하는구나. 그럴 때 동시에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두시면 좋아요. 동시에가 시간적인 동시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괜찮아, 그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로 넘어갈 거냐면, 케이스를 나누고, 함의 법칙과 고배 법칙,

식으로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이 용어들이 경우의 수라는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죠. 어떤 사건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요 뒤에부터 쓸 거거든요. 뭐 3의 배수가 나와, 또 5의 배수가 나와, 근데 그걸 또 는으로 엮었어, 또는 동시에로 엮었어,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 되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얘를 꼽아요. 케이스. 자, 복잡한 경우의 수를 셀 때에는 케이스를 나누어서 해결을 해주면 쉽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케이스를 나눌 때에는 빠짐없이 세어야 되고요. 빠짐이 없어야 되고요. 중복이 되지 않게 세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빠져서도 안 되고요. 중복돼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라고 할게요. 가 되는 경우의 수.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뭐 있을까? 3일이어도 돼. 3, 5도 되네. 6이도 돼. 자, 제가 지금 외치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내 맘대로 골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세면 안 돼.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진짜 가장 기본 수학할 때요. 물고기 세기 같은 거 이렇게 판에 나온다? 물고기도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동생, 여러분, 막내 동생 있으면 그 물고기 세기 시켜봐봐. 어떤 식으로 세냐면, 물고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기 있잖아? 그 막내 동생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세요. 막 순서 없어.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세, 세, 세. 근데 이것도 체크도 안 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세. 뭔지 알겠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센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세라고 하면요. 위에서 아래든,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기준을 갖고 셀 거야. 심지어 체크도 하면 세겠죠. 왜? 빠지지 않게? 또. 중복되지 않게 세기 위해서. 그거랑 똑같아요. 뭐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대단한 수학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아. 그치? 우리 그 하던 그대로예요. 자, 그럼 4의 배수가 되려면이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세울 것 같아요? 합이 그렇지 4거나 합이 8이거나 이렇게 써야지 합이 12거나 16은 왜안 해요? 주사위 두 개를 던졌기 때문에 그래봐야 66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여러분들 길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치? 자, 저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 합이 4의 배수 중에 4거나 8이거나 10이라는 그 합의 값을 기준으로 무엇을 나누었어요? 케이스를 나누었어요. 이게 케이스야. 케이스야. 그리고 확통을 가르치는 유빈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호입니다. 로마자로 1, 2, 3의 케이스를 나눕니다. 내 그걸 고민을 해봤거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3까지 쓸 때에도 이미 약간의 그 귀찮음이 와요. 이렇게 짝대기 세기를 그으면서 왜 나는 3을 이렇게 쓰면 될걸 굳이 왜 이렇게 쓸까라는 고민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4도 막 이렇게 써야 되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3 요렇게 쓰면 뒤에도 숫자 3이 오면서 써지는 거랑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를 나눌 때에는 그 로마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 그치? 자, 어쨌든 합이 4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것을 쓸 때에도 기준이 있어. 1, 3, 2, 2, 3, 1 이런 식으로 하겠죠.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할게요. 이런 멘트들은 다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주사위랑, 그러니까 뭐큰 주사위, 작은 주사위라면 1, 3 나온 거랑 3, 1 나온 게 다르니까.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것 또한 기준이 있게 쓰고 있습니다. 뭐죠? 앞에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하나씩 나열을 하고 있어요. 다 나열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럼 합이 8이 되는 건뭐 있겠어? 1 되겠어? 안 되겠네. 왜? 1, 7은 없으니까. 그럼 2, 6, 3, 5, 4, 4, 3, 5 자리 바꿔, 2, 6 자리 바꿔 있겠죠. 또 여기는요. 합이 12가 되는 건 6, 6.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써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세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의 배수가 되는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 케이스라는 걸 나누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빠지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요게 케이스예요. 그걸 들고 그대로 합의 법칙이라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지금 봐봐요.

제가 이미 케이스라는 걸잘 나눴어요, 이 문제에서. 그러면 서로 그 사람이 있잖아. 말을 막 빨리 하고 싶어지잖아. 그럼 자꾸 단어들이나 글자들이 섞여서 나와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갠데, 두사위라고 한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 봅시다. 나는 케이스 너무 예쁘게 잘 나누어 뒀습니다. 그리고 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3가지, 합이 8이 되는 경우가 5가지, 합이 12가 되는 경우가 1가지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가지라고 할 거예요? 다 더하겠죠. 왜?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합의 법칙이라고 쓰면 되게 대단하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 자, 일단 우리 합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읽어볼게요. A, B라는 일단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건이 뭐게? 사건이라는 단어와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제가 체크에 적어 놨는데요. 사실 경우의 수라는 말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도 한 번씩 봤을 거고, 사건이라는 말은 여러분, 확률 나오면 더 자세히 등장은 해요. 근데 이것 또한 많이 봤었어. 거기 써 있는 거 그대로 봐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우연에 의해 결정이 되는 실험이나 관찰이 있어요. 이걸 뒤에서 이제 시행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하는 것처럼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을 할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들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나왔어. 3, 6. 홀수가 나왔어. 1, 3, 5 주사위에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일단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뭘까?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우리한테 A 또는 B 사건의 경우의 수, 저는 일부러 이 N 기호를 활용할게요. 원소의 개수로서, 그치?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면 어떻게 되겠어? A라는 원소의 값과 개수와 B라는 원소의 개수가 서로 더해지면 되겠죠. 또는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A일 때와 B일 때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지금 이걸 보면 이해가 되시죠? 4의 배수가 되는 때가 합이 4거나 8이거나 10이거나 각각은 서로 겹칠 수가 없어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동시에 8?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합이 4, 합이 8, 합이 12인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내가 그 케이스에서의 확률을 각각 구했다면 답을 구하실 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들을 더해만 주면 됩니다.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대신에 중요한 건 어떨 때? 겹치는 경우가 없을 때에만 가능해요. 내가 케이스를 나눌 때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뭘까?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케이스를 나누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겹쳐지게 나눌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건 어떻게 할까를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놨어요.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봐봐. 자, 거기 체크 2번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합의 법칙이 언제 쓰인다고요? 케이스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겹치지 않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또는 B 이랬는데 A와 B가 겹치지 않아요. 그럼 각각의 케이스를 더해주면, 거기에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자, 케이스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나누는 것을 내가 목표로 합니다. 근데 겹치게 되면 안 겹치게 케이스를 나누어야지 뭐. 그죠? 맞아. 일단 첫 번째로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케이스를 나누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물어볼게요. 내가 30 이하의 자연수를 가지고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래. 아니, 동시에 말고, 또는 5의 배수래. 개수. 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케이스를 나누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케이스 3의 배수, 두 번째 케이스는 3의 배수는 아닌 5의 배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좀 귀찮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케이스를 나눌 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3의 배수라는 게 이렇게 있고 5의 배수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케이스 나눈 건 어떻게 한 거예요? 3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5의 배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찾아서 더해주시면 되고요. 합의 법칙 사용 가능하고요. 빠지지 않게 케이스 나눴습니다. 겹치지 않게 케이스 나눠졌어요. 근데 해보세요. 은근 귀찮아요. 자, 3의 배수 개수 몇 개야? 30 나누기 3 해서 복셀 쓰면 되니까 10개예요. 이거는요. 일일이 세야 돼. 5, 10, 15 안 돼. 20, 25, 30 안 돼. 그지? 4개. 어때? 이건 내가 일일이 셌어요. 일일이 셌어요. 일일이. 그치? 얼마나 귀찮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런 거랑 한번 비교해봐요. 만약에 케이스를 나타낼 때 겹치는 부분이 좀 뚜렷하다면 두 번째 방법. 솔루션 2. 케이스를 겹치게 나누고 겹치는 경우는 따로 생각하겠다는 거지. 무슨 이야기냐?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때를 생각해봐요. 이런 어떻게?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그렇지 겹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는 개수는 따로 빼잖아요. 요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경우를 따로 생각하자는 거야. 그냥 겹치는 케이스를 내가 나누는데 겹치게 되면 겹치는 대로 둬버려. 나눈다는 말이 겹치게 그냥 그대로 나눠. 이번에 비교해봐. 첫 번째 3의 배수. 두 번째 5의 배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겹치는 경우. 내가 이렇게 따로 두겠다. 그러면 3의 배수인 거 10개, 5의 배수인 거 어떻게 해? 30 나누기 5 하면 6개 바로 셀 수가 있고요. 겹치는 건 뭐야? 15의 배수잖아. 생각하기 좋죠. 이럴 때 1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라고 하셔서 그냥 10 더하기 6 빼기 2로 쓰시면 14가 됩니다. 언뜻 보면 얘가 더 귀찮은 것 같아도요. 이 문제가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숫자가 커질수록 이건요 일일이 세 가야 돼요. 일일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 네 개밖에 안 되니까 세만 했지. 이거는 확장을 해도 쉬워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억을 합시다. 일단은 케이스를 나눌 때 가장 좋은 건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나누는 게 최고예요. 근데 약간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하기엔 내가 좀 더 힘을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나누시고 겹치는 경우를 따로 생각해서 빼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합의 법칙이고요.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곱의 법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배우는 내용은 약간 문제를 풀 때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더하냐고 물어본다면 난 더해야 돼서 더했을 뿐이고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왜 곱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곱해야 돼서 곱했을 뿐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이렇게 내재가 되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되겠지. 자, 곱하는 걸 오히려 힘들어하거든요. 곱의 법칙은 근데 경우의 수라는 파트 끝날 때까지 메인 아이템이고요. 여기 우리가 이제 복습 1, 2, 3단원 하고 나면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중복순열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주인공이 곱의 법칙이에요. 그냥 새로운 내용이 없어. 그냥 곱의 법칙으로 내가 모든 걸 설명할 예정이야. 그 정도거든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A에서 B 지점하고 그 다음에 C 지점까지 갈 건데 A에서 B까지는 5호선 또는 8호선을 타야 돼요. B에서 C까지는 타요를 타거나 라니를 타거나 가니를 탑니다. 알아? 타요, 라니, 가니? 여러분들 어릴 때는 없었나요? 타요, 라니, 가니라는 아이들이 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들. 버스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나 싶잖아. 그치? 너무 귀여워. 근데 이름도 귀여워. 라니가 왜 라니냐? 노란 버스에서 라니예요. 가니는 빨간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 록이라고. 그 친구도 무슨 색깔이랬어? 그렇지. 초록이에요.
대단하지 않아? 근데 타요는 무슨 색깔일까요? 파랑이에요. 타요만 이름이 달라. 제목이 그 꼬마 버스 타요였기 때문에 타요는 그 라임을 따르지 못하였어. 뭐 어쨌든 제가 좋아해서 데리고 왔는데, 자, 이거 할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어린이 때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아, 이 그림 안 넣었구나. 요렇게 풀었어. 수형도를 그렸어. 첫 번째 A에서 B까지 갈때 5호선을 타고 가면 타요를 타거나 라니를 타거나 가니를 타고 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교재에 넣어놨죠. 8호선을 타고 가게 되면 타요를 타거나 라니를 타거나 가니를 타고 가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몇 가지? 3 더하기 3. 6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풀이한 이 풀이는 합의 법칙을 활용한 거예요. 네? 왜 곱의 법칙인데? 합의 법칙으로. 자, 5호선을 타는 경우와 8호선을 타는 경우로 제가 케이스를 나누었습니다. A에서 B까지 갈때 5호선을 타거나 8호선을 타거나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제가 케이스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3이랑 3을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 3 더하기 3이라는 게 바꾸면 뭐예요? 곱셈이야. 여러분, 곱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기억나니? 3 곱하기 5라는 건 3을 5번 더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거야. 놀라운 이야기 하나도 없어. 만약에 여러분, 길을 제가 여기에 한 이만큼 더 했다고 해봐요.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겠죠. 다섯 개의 길을 타고 갈 때마다 이 길을 타고 가면 타라가 세 가지, 이 길을 타고 가서 세 가지, 얘 타고 세 가지, 얘 타고 세 가지, 얘 타고 세 가지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다섯 가지라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3을 곱해서 정답으로 쓰겠죠.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에요. 왜 곱하는지, 언제 곱하는지를 생각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곱의 법칙은 결국은 내가 사실상 일일이 케이스를 나누어서 합의 법칙으로 더하는 건데, 여러분 7을 8번 더할 때 누가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해요. 7 곱하기 8로 쓰죠.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와 B가 사건 A와 B입니다. 보통 동시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뒤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동시에, 연속적으로 한 경우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말들을 적어놨잖아, 그치? A, B가 동시에 발생할 때, 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되게 이상하지? 동시에라는 게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라고 할 텐데, 여러분, 주사위 두 개를 던져봐. 아까 했던 거 갖고 옵시다. 첫 번째 A라는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오고요. 가 나오고, 동시에라는 말 없어. B 주사위는 소수가 나올로 할게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선생님, 여기 동시에라는 말이 어딨어요? 고. And. And가 동시에라니까? And로 묶였을 때가 동시에라니까? 이게 좀 재밌잖아요. A이고 B인 것. A이고 B인 것. A 동시에 B인 것. 바꿔봐. A가 3의 배수가 나온 동시에 B는 소수가 나온. 이렇게 바꿔도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곱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깨닫냐고? A가 나온, B가 나온 눈의 수를 나타내 보면 A가 3이 나오고 예를 들어 B가 2가 나왔어. 어때요? 얘네 둘다 결정이 되어야 한 경우를 만족합니다. 한 경우를 완성하는구나를 판단했을 때, 이 멘트를 제가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한 경우를 완성을 하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필요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 또는 6이니까 두 가지. B가 만들어내는 건2 또는 3 또는 5니까 세 가지죠. 그럼 이 둘을 곱해서 정답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제가 해놨죠? 한 경우 안에 들어간다. 한 경우를 완성하게 된다. A의 주사위가 나오고 B 주사위가 눈이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한 경우가 완성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이것만 잘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할 건데요.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아니야. 안 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왜안 된다고 하고 있었냐면, 쉬는 시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내가 너무 막 그냥 이렇게 했었어. 맙소사. 다 이루어질지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우고 이걸 넘겨야 되겠어. 그지? 내가 시스템을 잘 맨날 잘 사용을 못해가지고. 다 이루어질지니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배들과 함께하는, 예비고3들과 함께할 때에는요, 이 지니의 버전을 악마 지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줄 건데, 싫은데?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채찍질을 하는 버전이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수능을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나타났잖아. 그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착한 지니 버전으로 갖고 왔습니다. 드라마에 그 지니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소원을 이루어주잖아.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대요. 근데 저는 세 가지가 아니고 무려 35가지의 소원을 이루어줄 겁니다. 단,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소원들만을 말하는 거기는 하겠죠.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첫 강을 들어올 때는요, 누구나 아, 나 진짜 끝까지 잘해야지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정말 금방 빨리 퇴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거든. 중간에 무너져도 괜찮아요. 못하는 날도 있지. 그래도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꼭 끝까지 갈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소원을 들어드릴 건데요. 대신에 도움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빈 종이 갖고 오고요. 스티커, 그냥 다 파는 곳 같은 데든, 아니면 마트든 어디든 가면 제일 저렴한 스티커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도장도 좋아요. 귀여운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것도. 딱 30칸에 그려놔주세요. 그리고 한 강씩 끝날 때마다 도장도 찍어주시고 또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우리는 아직까지 귀염둥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다 이루자.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루고 싶어. 정말로. 그런 장치가 없으면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치가 딱 하나만 있어도, 내가 나한테 해놓은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만 있어도 또 찾아오게 돼요. 꼭그 칸을 오늘 만들어서 끝까지 채우세요. 스티커 다 채우시면 저에게 꼭 자랑을 하도록 하세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칭찬 잘해줄 수 있어. 나 칭찬 되게 잘하거든. 알지? 35강인데 일단 30개 만들고 5개는 뒤에 약간 숨겨놔. 원래 30강까지 오면 5강까지는 내가 끝내게 해줄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30칸짜리를 먼저 만들어요. 5칸은 보너스라고 해서 5칸 챙겨줘. 왜냐면 35 이러면 많게 느껴지는데 30은 좀 할만하거든. 아니면 20만 먼저 만들고 뒷장에다가 15을 만들어도 좋아. 그거 다 채우는 거예요. 할수 있죠? 그거 만드셨다면 제가 이거 지키게 해드릴게요. 나 이거 갖고 왔잖아. 슈슈슈슈슈. 다 이루어질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자, 이제 즐겁게 또 가볼 건데요. 요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요 앞에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경우의 수 세기의 정리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세기를 하는 방법들을 쭈루룩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요, 전 사치계산의 기준으로 가려고. 더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곱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빼고 나누는 경우까지 할 겁니다.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있어요. 보세요. 자, 더해서 만드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네, 합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 합의 법칙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케이스를 떠올려 주시면 가장 좋고요. 이 합의 법칙을 사용하고 케이스를 나눌 때에는 기본적으로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케이스를 나누고,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를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해. 이 가장 기본인데 가장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자, 곱하는 경우는 뭐예요? 사실상 합의 법칙의 발전 버전처럼 가는데요. 내가 각각의 케이스에서 더해서 가면 되기는 하지만, 우리 요런 그림을 꼭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 좀 헷갈리는 상황이 오면 항상 타요라니 가니를 떠올리도록 해요. 이럴 때 어떻게?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왜 곱했어요? 한 경우를 완성할 때 우리는 곱합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 아이고, 겹쳤네. 그리고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요걸로 적어 놓을게요. 합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 계산할 때 A라는 원소의 개수,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합니다. 근데 만약에 겹쳤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겹치는 경우만 따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케이스를 나눌 때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좋지만 겹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겹치는 경우라고 해서 따로 케이스 마냥 정리해서 빼주시면 돼요. 좋죠? 마지막. 나누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to be continued예요. 오랜만에 영어를 쓰면서 to be continued. 왜? 조합에서도 쓰이고요. 당장 3강에서 배울 조합에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도 쓰여요.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해요. 조합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겹쳐서 3개 되는 경우인데, 겹쳐서 여러 번 세는 경우는 나누어 주게 되어 있어. 겹쳐서라는 게 중복해서 여러 번을, 한 개를 여러 번씩 세는 거야. 하나, 둘, 세 번씩 셌어. 하나, 똑같은 것을 네 번씩 셌어. 그럼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때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문제 풀러 슉슉, 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으로 오시고요. 1번부터 쭈루룩 있죠, 그죠? 볼까요? 여기는 본능으로 움직이면서 풀게 되어 있어. 제가 본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만큼 좋은 표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봐봐요. 자, 1부터 6까지의 정수가 적힌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정육면체 주사위잖아. 그렇지, 너무 당연해. 1부터 6까지인데 뭐 정수야. 별것도 없는 말이야. 세번 던진대요. XYZ라고 할 거래요. 근데 이걸 만족시켜야 된대. 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1, 뭐 4, 이렇게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시면 되게 되게 위험하고요. 케이스를 나누면서 간다 그랬어요. 기준은 무엇으로 갈까요? X를 기준으로 가시게 되면 X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물론 정육면체 뭐 주사위니까 상관없지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 10도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쓰게 될 수도 있어. 아, 그죠? 6까지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말이야.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눌 게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파워가 큰 I를 기준으로 가볼까요? 전 Z를 기준으로 갈게요. Z가 최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5면은 벌써 15를 완성할 거예요. 여기가 1, 1만 돼도 적어도 X 더하기 2, Y가 3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Z가 뭐까지만 가능해? 4까지만 가능해. Z가 4인 경우, Z가 3인 경우, Z가 2인 경우, Z가 1인 경우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 Y는 이젠 얼마여야 돼? 얘가 4면? 3. 그러면 X, Y는 무조건 뭐여야 될것 같아? 1,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1, Z가 4인 경우 한 가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 자, Z가 3이 되면 X 더하기 2Y는 얼마일까? 6이겠지. 그러면 X랑 Y 중에 이번엔 영향력이 누가 더 커요? Y가 더 커요. Y를 기준으로 가자. Y가 3 가버리면 X는 안 돼. 그럼 Y가 2라고 할까요? 그럼 X는 2. Y가 1이라고 할까요? X는 4. 오예, 이것도 몇 가지야? 2, 2, 3, 4, 1, 3 이렇게 되겠지. 두 가지.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아닌데도 케이스를 정리를 딱딱딱 하면서 가는 거예요. Z가 2인 경우로 가볼까요? Z가 2, Z가 1 이렇게 갑시다. Z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X 더하기 Y 더하기, 아, 2Y가 합이 얼마가 되면 되냐면 15에서 6 빼니까 9가 되면 돼요. 간 김에 이것도 먼저 정리하고 가자. X 더하기 2y가 이번에 얼마면 되겠어? 10이면 돼. 자, 이 상태에서 가봐요. Y는 어디까지? 4까지 되나? 응, 4. X가 1. 그러면 Y가 3이 되면 X는 3. 2가 되면 어때요? 5. 더 내려가면 Y가 1인 거면 X가 6보다 커지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네요. 세 가지. 오, 여기는 y가 6 돼버리면 x가 0이니까 그건 안 되지. 5면 10이니까 얘가 2. 얘가 4가 되면 8 되니까 4. 3이 되면 6이야. 더 내려갈 필요 있을까? x

는 최대가 6인데 끝났죠? 여기도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각 케이스별로 1, 2, 3, 3 나오게 되겠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돼요. 소소하지만 사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되게 키 포인트가 전부 다 들어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 2, 3, 3 더해서 되겠죠. 정답은 얼마? 9. 재밌지 않아? 이거야, 여러분. 뭐 대단한 것도 없어. 자, 그러면 또 봐봐요. 이번엔 그럴싸한데 그냥 곱의 법칙 문제예요. 자,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이 있어요. 색은 네 가지밖에 없는데 네 가지 이하의 색, 그러니까 색을 전부 다 사용할 필요는 없네요. 이런 거좀 많이 보지 않았어? 인접한 행정 영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칠한다가 뭐예요? 붙어 있는 면은 다른 색깔로 칠한다. 이런 멘트예요. 그치? 자, 다섯 개의 구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의 팁 하나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인접한 영역이 많은 구역, 많은 곳부터 칠하세요. 왜? 영향력이 크잖아,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무슨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 나머지가 칠을 그 색을 피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건 누구야? 얘지. 모두랑 붙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먼저 칠할게요. 여기 가, B 영역이라고 합시다. B 영역에 칠하는 방법은? B 영역에다가 색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이거 네 가지. 얘 칠했어. 예를 들어 빨강을 칠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C 영역으로 가볼까요? 바로 옆이니까. C 영역에서 칠할 수 있는 건? 빨강은 안 돼. 세 가지. 뭐 주황을 칠했다고 합시다. 그럼 D 영역으로 갈까요? D 그시래. D 영역으로 갈까요? 빨 주는 안 되니까 얘는 어때? 나머지 두 가지 있겠지. 뭐 노라고 할까요? 우리는 빨주노초라고 했어요. 괜찮아? 그럼 E 영역은 어때요? 주는 상관없어. 빨노만 피하면 되네? 두 가지. 뭐 예를 들어 줄을 또 써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네. 자, A 영역은 어때요? B가 칠한 빨강만 피하면 되니까 다시 세 가지가 전부 다 돼요. 자, 이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왜? A, B, C, D, E 영역이 모두 다 색칠이 되어야 한 경우를 완성을 합니다. 얘가 뭐 초라고 할까요? 초, 빨, 주, 노, 뭐주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어야 한 경우를 완성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곱한다라고 한 겁니다. 각각 가능한 경우의 수를 찾아서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헤이! 끝! 정답은요. 싹 곱해주세요. 12 곱하기 12, 144. 정답은 144가 되어줍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 B, C, D, E, A 순서로 오시면 곱의 법칙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안 그러고 이제 막 B, A 가고 C 와도 상관없거든? 근데 이제 C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막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리는 상황들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B, C, D는 서로가 서로한테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B를 칠하고 CD까지를 먼저 칠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풀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래서 그냥 곱의 법칙으로만 해결이 되는? 진짜 당황스럽게 별거 아닌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허! 별거 없죠, 그죠? 자, 3번도 보세요. 3번 재밌어요. 자, 다항식이 이렇게 있는데, 뭐래?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래요. 항의 개수라니? 어떻게 되는 걸까? 아니, 근데 일단 생각해봐요. 여기는 곱셈이기 때문에 이들끼리 먼저 처리하시고, 빼기 이들끼리 처리를 한 형태로 내가 쭉 나열해서 쓰게 되겠죠. 맞아?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전개를 하죠? A랑 P, A랑 Q, A랑 R. 세 가지. 맞아? B랑 P, B랑 Q, B랑 R. 세 가지. C랑 P, C랑 Q, C랑 R. 세 가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지금 제가 요렇게 해서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쓴건 합의 법칙 버전으로 쓴 거야. 왜? A를 선택한 경우 세 가지, B를 선택한 경우 세 가지, C인 경우 세 가지 이렇게 간 건데 사실상 그러니까 이걸 살짝 바꾸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다리 건너기 문제로 바뀌어. 보여요?

0: A 할까, B 할까, C 할까를 고르는 거고, P 할까, Q 할까, R 할까를 고르는 거야. 그럼 이걸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쓸까? 아니면 3 곱하기 3으로 쓸까? 예스, 3 곱하기 3으로. 곱의 법칙 문제예요, 여러분. 곱의 법칙 is everywhere이라니까? 엄청 그래, 엄청 여러분. 자, 3 곱하기 3으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봐. 동류항끼리 정리가 되는 경우는 있나요? 없지, 없지. A, B, A, Q, 뭐 AR, B, P, B, Q, B, R, C, P, C, Q, C, R 안 겹쳐, 안 겹쳐. 그래서 9가지야. 여기는 이제 느낌 왔죠? 얘 어떻게 돼? A, B, C, D인 거지? 아, S, T인 거지? 알파벳을 못 읽는 느낌? 2 곱하기 2인 거야. 그리고 빼기로 연결되어 있네. 여기 빼기라고 쓰는 경우 내가 많이 봤어요. 왜 대체? 여기 빼기니까 여기에 빼기를 쓰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단 말이야. 왜 대체?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 지금 저 다항식을 전개를 하나요? 아니면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종류의 개수가 궁금하신가요? 항의 종류의 개수가 궁금하시잖아요. AS 이런 거 앞에 없었죠. AT 이런 거 너도 없죠. BS, BT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여기서 9종류, 여기서 4종류 나왔어요. 총몇 종류예요? 더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수학 공부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제가 경험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헷갈림 찍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일단 빼기가 보이니까 찍어 빼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항의 종류 개수를 세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아, 그럼 여기 9종류, 4종류니까 정답 몇 종류? 13종류. 더해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이들 있더라고. 알겠죠? 요거까지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스르륵 띄워보도록 할까요? 짠! 네, 밑에 나가죠? 오늘은 여러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케이스 나누기, 경우의 수 이런 내용들을 쭉쭉쭉쭉쭉 다 다뤄봤습니다. 요거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복습하시면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합의 법칙, 곱의, 아, 이쪽이야.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케이스,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우의 수 세기의 기본이 되니까요. 복습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 2강부터 또 찬찬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일곱 번째가 선거와 선거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번 시험에서 시험범위에 해당이 된다? 선거 결과 분석으로 아마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꼭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선거와 선거제도의 등급을 가르는 문제를 풀수 있는 팁을 여러분들한테 우선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문항들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교재들 중에서. 자,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선거와 선거제도, 일단 수능 특강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집중적으로 하고, 요건 한번 읽어봐 라는 내용은 쓱 한번 넘어가서 취사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선거제도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 거라고요? 분명히 선거 결과 분석이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나올 겁니다. 선거 결과 분석은 사실은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조금 겹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낼 수가 없어. 뭐 해볼까? 법치주의. 요거는 뭐 많은

한 문제잖아. 뭐 요거에다가 서술형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근데 선거 결과 분석은요, 선거 결과를 다른 장면으로 다 분석하면 되니까 선거 결과 분석만 4개, 5개를 내도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 결과 분석은 반드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정도는 완벽하게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거 결과 분석을 풀어내기 위한 기본 빌드업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수능 특강 본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제일 첫 번째 선거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다음 8단원에 해당하는 것도 시험에 해당이 될수 있으니까, 시험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거는요, 여기다 체크.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즉, 정치 참여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 먼저 하나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머지는 사실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선거의 의의와 기능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선거와 의의와 기능도 어려울 거 없고요. 이런 거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약간 걱정되는 마음에 한 가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설명해 드리면은요. 제시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선거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선거의 기능이 선지에 해당하는 게다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제시문에 해당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거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우리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비슷한 결은 하나 나오니까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선거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민주선거의 원칙은 시험 문제에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은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이루어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끝에서부터 올라와 볼게요. 쉬운 것부터 하자, 상대적으로. 자, 우리 비밀선거의 원칙은요, 유권자가 후보한 투표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올라가 보자. 직접 선거는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를 직접 투표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요, 나의 권리를 내가 스스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나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평등 보통 선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보통 선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산, 학력,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얘들아, 모든 체크해봐. 결국에는 보통 선거의 원칙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요, 누구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이면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평등 선거의 원칙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요,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표의 수와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표의 수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요, 예를 들면은 학력이나 재산에 따라서 표의 수를 다르게 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지금 학력이 이렇게 높으시네요? 그러면 세장 가져가세요. 학력이 보통이에요? 두 장입니다. 학력이 낮으시네요? 한 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재산이 많아요? 세 장, 중간이요? 두 장, 적어요? 한 장. 이렇게 하지 말고, 쉽게 설명하면은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똑같은 표의 수를 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권자가 행사하는 각 표의 가치는 한 표에, 잘 봐,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봐봐. 표의 가치를 동등해야 한다.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평등선거 원칙에서 표의 등가성 의미가 뭐냐면요, 유권자가 각각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지기 위한 거고요. 우리 평등선거 원칙에 사례 하나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나 위에 여백에다가 같이 적어주세요. 평등선거를 위한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얘들아, 선거구 뭐냐면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선거구라고 해요. 자, 만약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거구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다한 명씩의 대표를 선출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선거구는요, 유권자의 수가 500명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선거구에서는요, 유권자의 수가

5만 명이에요.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은요, 왼쪽에 있는 선거구에서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500명에서 한 명을 뽑아. 한 명에서는 500분의 1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겠죠. 오른쪽은요? 5만 명이 한 명을 대표로 뽑아. 그러면은 한 명은 5만 분의 1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권자 한 명이 가지는 표의 가치는 어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왼쪽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가 크다라는 거는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구간 인구 편차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 똑같이 뭐 30명씩 뭐 500명씩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그 인구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그래서 바로 표의 등가성을 위한 평등 선거를 위한 거구나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민주선거의 원칙 마무리했습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뒷부분에서 표의 등가성과 함께 등장할 수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선거권과 피선거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은요,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만약에 요 부분이 기본권과 같이 시험 문제에서 맞물려서 나온다면은요, 요거 정도만 기억합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다 기본권 중에서 참정권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정권이 뭐였냐면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였죠. 선거권, 선거에 참여하는 거, 피선거권, 내가 후보자로 나서는 거, 공직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라는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둘다 참정권에 해당된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선거구 제도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여백에다가 하나만 위쪽에 나처럼 같이 적어주세요. 선거 제도를 좀 유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제도는 크게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거구라고 하는 거는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예요. 선거구 제도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고요. 대표 우리 어떤 방식으로 뽑을 건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머릿속에 개념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에 따라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대표를 어떻게 뽑을 건데에 따라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뉜다라는 것부터 먼저 유형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선거구 제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거구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선거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선거구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선거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거구 제도의 유형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무조건 선거구의 크기가 작다, 크다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다시 위에다 적어보세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결국에 나누는 기준이 뭐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나누는 게 바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소선거구제는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걸 중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딱한 명만 뽑으면 돼. 선거 결과가 나오겠지? 그 선거 결과 몇 등만 뽑는 거야? 그치. 1등만 선출하는 거야.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는 두명 이상이야. 뭐 예를 들면은 세 명을 뽑을 거예요라고 한다면은 선거 결과 몇 등까지 뽑으면 돼? 3등까지 뽑으면 되는 개념이야. 이해되셨죠? 자, 달리기 시합에 비유해볼게. 달리기 시합에 비유해본다면은 달리기 출발선에서 출발했어. 마지막 도착 지점에서 몇 등만 의미 있어? 1등만. 그 1등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는 두 명

이상이었어. 만약에 3명까지 상 줄게요. 자, 달리기 시합 출발선에서 맨 마지막 끝선까지였어. 몇등 안에 들어오면 상품 줘? 3등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정해진 등수 안에 들어온다면.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예요. 되셨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소선거구제는요, 선거관리가 용이합니다. 선거관리가 용이한 이유는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거관리가 용이한 이유는 뭘까? 그치. 상대적으로 1등만 뽑아. 그러면 여기 출발선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그치. 정말 유력한 사람들만 쓰겠지. 또한 상대적으로 한 명만 뽑는다라는 거는 선거구를 막 잘게 잘게 쪼개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또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라는 거는요. 앞에서 설명한 달리기 샵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출발선상에 쭉 섰어. 1등만 상을 줄 거야. 그럼 누구만 나오는 거야? 최대 입시, 선출, 운동했던 애, 운동부, 이렇게 유력한 애들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군지 파악하기가 쉬운 거야. 제 최대, 제 선출, 제 운동부, 이런 식으로. 들으셨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표 발생이 많습니다. 얘들아, 사표는 조금 체크해볼까? 사표는 의미를 적어주셔야 돼요. 사표는 쉽게 죽을 사자야. 즉, 유효 투표 중에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를 사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표가 뭐라고요?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를 바로 사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리 살짝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소선거구제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몇 등만 뽑는 거야? 1등만 뽑는 거야. 그냥 가정이니까 1등만 뽑는 거야. 누가 당선돼? A가 당선돼. 나머지 표부터는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 근데 사표가 많은 게왜 문제요라고 한다면요, 때에 따라서는 진짜 과반의 득표를 하지 못하고도 당선될 수 있겠죠. 다시 요건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만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A, B, C, D 네 명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각각 26표, 25표, 25표, 24표를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야 1등만 당선돼. 누가 당선돼요? A가 당선됩니다. 근데 A는 전체 100표 중에서 고작 26표만 받고 당선됐어요. 나머지 74명은 A를 지지하지 않아요. 즉, 100명 중에 74명은 A를 지지하지 않지만 A가 당선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표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는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당 후보자의 의회 진출은 불리하겠죠. 왜? 1등만 당선되니까.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별 득표율 간, 의석률 간 불일치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선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500개의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500명의 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이니까 선거구가 509면 500명의 대표겠죠. 다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각 선거구별로 다 그냥 100명씩이라고 가정해 보고, 그러면 500개의 선거구에서 A당은 몇개 차지해? 500개 차지해. 그치? 차지한 정도 의석률은 100%야. 하지만 득표율은 26%밖에 안 되는 거겠지. 됐어요? 나는 26%만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100%나 의석을 얻은 거야. 과대 대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반면에 예를 들면은 B, C, D당 한번 생각해 보자. 특히 D당의 경우 한번 보자. B당이건 뭐 C당이건 D당이건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해. 그 의석률은 0%야. 근데 득표는 24%나 했어. 그래도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거야. 되셨어요?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냐면요, 바로 과소대표와 과대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과소대표는요, 우리 위에다가 조금 빼서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과소대표와 과대대표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 여러분들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날수 있다? 그럼 이렇게 외워. 과소대표는 과소평가된 거야. 내가 사실은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시험만 보면 별로 안.

내가 득표는 이만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높은 경우 과소대표. 과대대표는 과대평가된 거야. 사실 내가 가진 건 진짜 별거 없어. 근데 내가 이게 뻥튀기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득표를 이만큼 했지만 의석률을 이만큼 가져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바로 과대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헷갈린다면 뒤에 뭐 붙여? 과소대표, 과대대표라고 붙여가지고 과소평가, 과대평가로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면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소선거구제 마무리했고요. 중대선거구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정해진 등수 안에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사표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왜냐면은 요 사례에서 앞에서 소선거구제였다면은 한 명만 당선되고 나머진 다 사표야. 근데 만약에 3등까지 당선이라고 한다면은 ABC가 당선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사표야. 그러니까 사표 발생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도 유리해지는 겁니다. 왜?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내가 비유 들었던 거 한번 해볼게. 달리기 시합이 출발선에 섰어. 3등 안에만 들어오면 상품을 드립니다라고 해.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선출, 체대 입시, 운동부 다 나왔어. 쟤는 뭐야? 쟤는 중학교 때좀잘 달렸대. 쟤는 뭐야? 그냥 한번 나와봤대. 쟤는 뭐야? 왠지 자신 있대. 쟤는 뭐야? 쟤 누구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또한 군소정당이 난립할 시에는, 왜냐면은 3등까지도, 뭐 예를 들면 4등까지도, 5등까지도 들어오게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무리가 작은 정당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 난립 시 전국 불안정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얘들아, 마지막 멘트는 꼭 기억해.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 이거는 문장 그 자체로 기억하면서 밑에 있는 사례랑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선거구야. 만약에 3명을 뽑는 거야. 아, 4명이라고 하자. 4명을 뽑는 거야. 4명을 뽑는다면 누구가 뽑혀? 그렇지. A, B, C, D까지 뽑혀. A, B, C, D 모두 다 똑같은 이제 대표가 된 거야.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 동일 선거구의 당선자 간의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해. 왜? D는 A가 받은 표의 4분의 1 정도만 받고도 당선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막 4분의 1만큼만 뭐 권리를 행사하세요. 이건 아니야. 똑같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당선자 간의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거 우리는 바로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지 우리가 선거결과 분석 문제에서도 요런 내용들이 다 선지로 나올 겁니다. 선지로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대표 결정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결정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수대표제. 내려와봐. 그리고 내려와봐, 내려와봐. 바로 비례대표제,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다수대표제 먼저 볼 건데요. 얘는 쉽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거야. 다수결이 뭐야?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거야. 다수대표제는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다시 다수대표제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 다수대표제와 절대 다수대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순 다수대표제는요, 이름 일다 했어. 단순히 다른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여기야.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그냥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거예요. 저희 앞에 나와 있었던 사례랑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요 상황에서 헷갈리니까 이거 지어보고 한번 해볼게. 단순 다수대표제야. 아무 기준 없어. 그리고 한명 뽑을 거야. 그럼 누구 당선이야? A 당선이야. B랑 한 표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A 당선이야. 이게 바로 단순 다수 대표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미리 정해져 있는 당선자 수만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만약에 얘가 소선거구제랑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한 명만, 중대선거구제랑 결합을 하면서 두명 뽑을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두 명까지만 그냥 표순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었다?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다. 얘들아, 이거 진짜 쉬운 비유 들어줄게. 얘는요. 우리 수능에서, 수시에서 최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내신이 0.1이라도 높으면 합격인 거예요. 되셨죠? 이제 이해가 빡하지? 자, 반면에 절대다수 대표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다수 대표제 여기가 너무 중요해. 과반수 득표

이와 같이 당선에 필요한 다수 득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지 당선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다수 대표제는요, 쉽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있는 친구보다 0.5, 뭐 0.7, 1등급, 한 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2합 6못 맞추면 탈락이잖아. 절대적인 기준을 맞춘 사람들 중에서, 2합 6을 맞춘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걸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해요, 쉽게. 이해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과반수 득표와 같은 기준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적어도 50%는 초과하는 득표를 해야 돼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방법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라든지 선호 투표제가 있는데,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는 우리가 자료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둘에 해당하는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순다수 대표제는요, 당선자 결정이 용이해요. 그냥 한번 빡! 끝! 하지만 대표성이 낮을 수 있죠. 왜? 다만 한 표라도 많으면 되니까 혹시나 과반 득표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다수 대표제는요, 적어도 예를 들면 과반 득표와 같이 기준은 넘겼어. 그러니까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당선자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이후 이제 내가 내려가서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결선 투표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제는요, 1차 투표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대체적으로 상위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거예요. 한번 투표했어. 만약에 50%, 예를 들면은 뭐 과반이 기준이야. 과반 득표한 사람 있어. 그 사람이 당선. 근데 만약에 과반 득표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1등과 2등을 대상으로 한번더 투표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선호 투표제는요.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에게 선호 순위를 표시해서 투표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만약에 후보자가 3명이 나왔어. A, B, C가 나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 A가 제일 좋아. A 1번, B가 두 번째로 좋아. B 2번, C가 세 번째로 좋아. C 3번이라고 적는 거야. 근데 내 친구는 A가 제일 싫대. A 3번. B가 제일 좋대. B 1번. C가 두 번째로 좋대. C 2번. 이러고 내가 아예 순서를 적는 거야. 뭘 적는 거야? 최애, 차애, 차차애를 예를 들면 다 적는 거야. 이해되셨어? 자, 그 다음에 한번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표 집계 결과, 1위 막 최애 결과만 뽑았는데, 그게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을 안 넘겼어. 그러면은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사람은 탈락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탈락시킨 사람 있지? 그 탈락시킨 후보자를 1순위로 표시한 유권자의 표가 있겠지? 근데 그 표들은 다 탈락됐잖아. 그 표를 차애한테 넘기는 거야. 이 사람은 1순위표가 가장 적어서 이 후보자는 떨어졌지만 이 사람에게 1순위표를 행사했던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야. 이 유권자들이 2순위로 누굴 좋아했지? 그 표를 2순위로 넘겨서 다시 득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거를 지금 듣는데 뭐야? 결선투표제까지 이해가 됐는데 선호투표제 뭔 말이야? 라고 이해가 안 간다면은요. 이 시간에는 내가 좀 선거 결과 분석 문제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능 특강 강의 좀 들어주세요. 아, 다 듣지 말고. 수능 특강에서 선거 결과 분석에서 내가 선호투표제만 예시로 만들어놨어. 그것만 봐. 그거 한 5분이야, 5분. 그것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세요. 그럼 요거 금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되셨죠? 어쨌거나 둘다 뭐야? 절대 다수 대표제의 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비례대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각 정당 투표에서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자, 선생님 모션 기억해. 만약에 저희는 50% 득표했어요. 200개 중에 50%니까 절반, 100개만 가져가세요. 저희는 20%를 득표했는데요. 그러면은 200개 중에 440개만 가져가세요. 즉, 득표한 만큼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등급이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 뜻이야. 득표한 만큼 의석이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할당하고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의 장점은요. 사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득표한 만큼 가져가니까. 득표한 만큼 가져가니까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득표해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에 유리하지만 단점은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에서 전국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만큼만 해도 요만큼을 가져가게 되니까.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결정할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선거 전에 미리 정당이 1번부터 50번까지 명부를 만들어 놔요. 근데 선거 결과 우리는 이번에 의석수를 26개 가져갑니다. 라고 하면 1번부터 26번까지만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 정당의 한 표를 행사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13번 후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그래서 유권자의 선호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겠죠.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결정할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게 비례대표제의 단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선거제도였고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요, 크게 셋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체크체크 먼저 해볼까?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 밑으로 쭉 내려가 지방선거 셋이 있습니다. 임기 정도 기억하자. 대통령만 5년, 나머지는 4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틀 하나만 알려줄게. 만약에 대표를 뽑는다, 한 명을 뽑는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건 대통령이건 대표 결정 방식에서는 반드시 단순 다수 대표제입니다. 대표 결정 방식 우리나라는 단순 다수 대표제예요. 당연히 비례대표제 말고 선거구에서 뽑을 때 다시 한번 데려가 봐. 단순 다수 대표제예요. 단순 다수 대표제. 찾았어. 어디 하고 있는지? 단순 다수 대표제예요. 단순 다수 대표제예요. 되셨죠? 단순 다수 대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말은요. 절대 다수 대표제 없습니다. 단순 다수 대표제입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요, 지역구 선거랑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선출합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요, 소선거구제에 적용을 합니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선거 봐봐. 자,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제 밑에 있는 내용 좀 이해가 가겠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뽑을 때 어떻게 뽑아? 단순 다수 대표제야.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으로 나뉘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둘다 지역구 비례대표로 뽑아. 둘다 지역구 비례대표로 뽑아. 계속 똑같은 패턴이야.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야. 단순 다수 대표제고. 비례대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야. 됐지? 마찬가지야. 지역구는, 아, 소선거구제구나. 아니야, 얘들아. 기초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만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돼. 딱 하나만. 나머지는 다 패턴이 똑같아. 비례대표 봐봐.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나머지는 다 똑같아. 요것만 기억해, 얘들아. 요것만 내가 그래서 크게 적어드릴게요. 기초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만 중대선거구제예요. 나머지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예요. 요것만 예외로 기억해. 기초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만 중대선거구제, 나머지는 싹다 패턴이 똑같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예 내가 패턴 알려드렸어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뭐 선거문화의 과제,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마지막 요거는 조금 보자. 제일 첫 번째,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률로서 확정하자, 획정하자라는 거예요. 획정을 쉽게 나누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특정 후보자 정당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요. 내신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선거구를 법으로 획정하고자 하는 걸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선거 공영제는요. 선거 과정뿐만이 아니라 선거 비용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도 보장하고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후보의 기회를 보장하겠죠. 마지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도 담당하고요. 정당에 관한 사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신이니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할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9명이에요. 근데 이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얘들아, 우리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도 있었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같은 패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선거제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어떤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개념을 마무리한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 정말 나올 수 있는
선거 결과 분석 문제

조금 해드리려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우리 수능 특강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자, 갑구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대표 의원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지역구 의원은 여기 너무 중요해. 100개의 선거구에서 오케이. 야, 지금 지역구에서 몇명 뽑아? 100명 뽑아. 근데 선거구가 100개야. 100개에서 100명 뽑아. 하나에서 1명 뽑아. 그럼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뭐야? 오케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시험 문제 풀 때에도 지역구 선거구의 개수와 지역구 의원이 나와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를 잘 봐야 돼. 표를 봤을 때 의석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총 의석수가 나와 있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와 있어. 그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지역구의 의석수를 알수 있는 거지. 총 의석수가 나와 있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와 있으면은요. 빼주면은 지역구의 의석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를 구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나와 있는 거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부터 요 내용 토대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당과 B당 모두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자. A랑 B당. 지역구 의석률이야. 얘들아, 문제 풀때 앞으로 내신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전체 의석률인지, 지역구 의석률인지, 비례대표 의석률인지를 꼭 봐야 돼. 지금 나와 있는 건 지역구 의석률이야. 지역구 의석수에서 얼마큼을 차지했는지랑 관련된 내용이야. 자, 우리 A당의 케이스 한번 살펴봐봐. A당, 그럼 지역구는 총몇 개야? 전체 100개야. 100개 중에 50개 차지했네. 그러면은 지역구 의석률은 50%가 되는 거야. 됐어? 비례대표 의석률은? 비례대표 의석률을 이렇게 구하면 되지. 50개 중에 21개야. 그러니까 앞에를 잘 봐야 돼. 비례대표 의석률이야. 50개 중에 21개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단위도 잘 봐야 돼. 50개 중에 21개라는 거는 100개 중에 42개니까 42%가 되는 거야. 찾았죠? B당도 한번 연습해봐. 지역구 의석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석 중에 41석이야. 그럼 41%네. 그러면은 B당의 비례대표 의석률은 50석 중에 23%니까 46%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A당과 B당은 모두 지역구 의석률이 아니지. B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더 낮게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B당은 해당되지 않죠? B당은 비례대표 의석률이 더 높은 거죠.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정당 투표 득표율. 아니, 지금 정당 투표 득표율은 나와 있지만 지역구 득표율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죠. 니은 잘못된 설명. 자, 이제 D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D당 후보자가 1위를 차지한 지역구는 5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D당은 지역구에서 5개의 의석 차지했어. 소선거구제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돼. 그럼 몇 개에서 1등 된 거야? 5개에서 1등 된 거네. 그러니까 5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답 D군. 됐죠? 마지막 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요 문제 때문에 4번 가지고 온 건데,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어.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야. 지금 C당의 경우에는 정당 투표 득표율이 3%가 있어. 근데 비례대표 의석 배분했어? 배분하지 않았어. 왜? 너무 적은 득표를 한 경우에는요, 배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지나치게 군소정당이 작은 정당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당의 케이스를 보면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 적어도 예를 들면 4% 이상 득표해야지 의석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갑구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요런 거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요거 체크하자. 지역구 의원 200명이다. 얘들아,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거 뭐라고? 지역구 의원은 100개의 선거구에서 끝났네. 선거구가 100개야. 100개에서 200명 뽑아. 하나에서는 2명 뽑는 거야.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제구나라고 하는 거 일단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구당 선출하는 의원수로 갖게 한대. 100개에서 200명 만들려면 하나에서는 2명씩을 선출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A당은 지금 57% 득표했죠. 과반 득표했죠. 그러면 단독 내각 가능한 거죠. 왜? 의원 내각제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당과 C당은 과소 대표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소 대표 보려면은 득표율과

시청률의 차이를 봐야 돼. 비당을 살펴보니까 득표율이 더 높아. 시당을 살펴보니까 득표율이 더 높아. 지금 두 정당 모두 다 득표한 것보다 의석이 더 적어. 나는 이만큼 득표했는데 과소평가됐어. 과소대표되었죠? 니은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6번 문제는요, 디귿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을 공천하였다. 공천이 뭐냐면은 정당별로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거예요. 쉽게, 자, 우리 정당에서 대표로 나가! 우리 정당에서 대표로 나가서, 자, 채택돼서 와! 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셨죠?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을 공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여기다 체크해 봅시다. 선거구별로 1인 공천까지만 끊어볼게. 진짜로 한 명씩을 공천을 했고 ABCD당 네 당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만 후보자로 내보내는 거야. 예를 들면 A 나가, B 나가, C 나가, D 나가라고. 그러면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대표는 몇 명만 나오겠어? 네 명까지만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여기도 뭐 다른 사람이라 치고 이렇게 네 명까지만 나올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 중에서 몇명 뽑는 거야? 두명 뽑는 거야. 좀 말이 안 되지만 이 중에서 A 정당, C 정당, A 정당, D 정당, A 정당, B 정당, A 정당, B 정당 이렇게 다 2등 안에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봐. 자, 지금 일단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씩을 뽑아. 그리고 내가 선거구가 1, 2, 3, 4, 4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이고 선거구는 4개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이야. 선거구는 4개야. 총몇 명이야? 8명이야. 자, 8명 중에서 A 정당은 몇 개의 의석을 가져갔어? 여기 잘 봐봐. 내가 그냥 이거 이렇게 이겼다로 가정한 거야. A 정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2등 안에 들어왔어. 그럼 A 정당은 몇개 가져가게 되는 거야? 8개 중에서. 왜 8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8개 중에서 4개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스몰 A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 스몰 A 정당이래. A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은 몇 퍼센트까지야? 50%까지야. 이해됐어요? 50%를 넘길 수 있을까? 50%를 넘기려면 예를 들면 이래야 돼. 1번 선거구에서 A 정당에서 스몰 A가 당선되고 A 다시가 당선되면은 이때에는 뭐 예를 들면은 5석을 차지하는 거니까 50% 넘기겠지. 이해됐어요? 아니, 근데 한 명씩만 공천한다며, 한 명씩만 내보낸다며 두 명을 내보낼 수 없는 거야. 정리. 한 명씩만 내보내는 거라면은 이 구조 하에서는 맥시멈 50%까지야. 50%를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야. 됐어요. 자, 결론이야. 근데 50%를 넘겼네. 1인 공천이었다면은 맥시멈이 50%야. 50% 넘겼네. 결론, 1인 공천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의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 이거 문장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중대 선거구제니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에서는 쭉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구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확보한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된대요. 선생님, 저 선거인단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더라도 풀수 있어요. 유권자 100명당 선거인단 한 명씩 배정이 되고요. 해당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한대요. 얘들아, 그럼 일단 대통령 선거랑 관련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이렇게 1번 선거구에서는 A당, 2번 선거구에서는 B당, 3번에서는 A당.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1등 체크하고 있는 거야. 1등, 내가 지금 이렇게 1등, 내가 지금 1등 체크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얘들아, 내가 대통령 선거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유권자 100명당 선거인단이 한 명씩 배정된대. 그럼 선거인단을 몇 명씩인지를 한번 적어놓으면 100명당 한 명이래. 200명이면 2명, 300명이면 3명, 400명이면 4명이겠지? 이렇게 선거인단 수가 총 16명이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등을 한 정당에서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져가게 된대. 그건 대통령 선거라고 한번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라면은 A당을 1등한 선거구에서 선거인단이 2명, 4명, 3명이야. 싹다 가져간대. 뭐라고? 2명, 4명, 3명을 싹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은 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는 거겠죠? 반면에 B정당이 1등한 데에서는 선거인단이 3명, 2명, 2명이야. 그러면은 몇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3명, 2명, 2명이니까. 7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고 C당과 D당은 가져가

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은 누가 당선된다? A당의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지를 다 풀어준다라는 개념보다도 사실 선지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선거인단이라는 거 모르더라도 풀수 있다. 나와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풀면 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의회는 6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6명의 의원으로 선출이 된대. 오케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6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6명의 의원이래.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지금 하나의 선거구에서 1등이 누군지 체크를 했잖아. 그럼 그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 B, C, D당에서. 각각 A당 셋, B당 셋, C당, D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최근 선거 결과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치고 싶어 한대, 개편안을 하고 싶어 한대, 개편안 대통령은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된대. 그리고 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구 1에서 6을 통합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16명의 의원을 선출한대. 자,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는 내가 문제를 다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푸는 방법, 팁을 알려드리고 싶었어. 잘 봐. 지금 이 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보는 거야. 단위 명자는요, 유권자의 수에 해당이 돼. 그럼 나머지는 득표율로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다시. 만약에 유권자의 수가 모두 다 100명씩이야. 그러면은 퍼센트로 나왔을 때 사실은 숫자 그대로 놔도 돼. 근데 문제는 유권자의 수가 200명이야. 200명 중에 40%가 A당, 20%가, 30%가, 10%가 지지. 그럼 얘를 절대적인 수치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야. 왜 절대적인 수치로 바꿔줄 수 있어? 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되고 통합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거니까 일단 얘를 여러분들이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야.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요 문제를 그냥 다 풀어주기보다는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봐봐. 200명 중에 40%면은 80표야. 200명 중에 보이니? 20%면은 40표야. 60표야. 20표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적고 있는 거는 표. 즉, 몇 명이 한 표를 던졌는지야. 이해됐어요? 그 표의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300명이야. 300명이 20%가 지지해. 60명이야. 120명이야. 30명이야. 90명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160, 80, 이런 식으로. 나 이번 문제에선 다안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쭉다 적으면은요, 맨 마지막에 490명을 A당이 지지해, 그리고 510명을 B당이 지지해, 그리고 C당을 360명이, D당을 240명이 지지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누가 당선되는 거예요? B당에서 나오는 거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 그 다음 마지막 비례대표 푸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풀면은 나머지 선진 사실은 쉽거든. 자, 우리 비례대표 푸는 방법은 뭐래? 그대로예요, 얘들아. 유권자는 의회 선출을 위해 지지하는 정당의 한 표를 행사하고 정당 득표율에. 얘들아, 정당 득표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전체 득표수분에 해당 정당이 얻은 표수겠지. A당 한번 해보자. A당은 490표 얻었어. 그리고 앞에서 490부터 240까지 다 더하면 1600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1600표 중에서 490표를 얻은 거야. 그거 곱하기 뭐를 곱하래? 의회 의원 정수인 16을 곱하래. 그럼 뭐가 나와? 4.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각각 A당, B당, C당, D당 이 계산 방식으로 한다면은요, 4.9, 5.1, 3.6, 2.4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내용 알려주려고 요구한 거야.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하고, 여기 잔여 의석 있어요? 9, 3, 2, 다 더하면 14네. 잔여 의석 2석이 있습니다. 잔여 의석 2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그러면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대. 그러면 2석을 각각 5, 4, 이렇게 여기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요겁니다.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득표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표에서 득표율과 득표수로 나누어야 되는 개념, 요거를 여러분들이 7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나머지 요거 하실 수 있으면은 1, 2, 3, 4, 5번은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플러스 이 투 시기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야? 공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만 달라졌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적어놓는 거야. T 플러스 2 시기까지도 중대선거구제구나라는 것까지 적어두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여기에서 같이 풀어보실 거는요. 바로 요겁니다. 디귿 한번 보자. 만약에 가가 1인이라면 T 플러스 1 시기에 B당과 C당이 함께 당선된 수는 4개이다 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1인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만 공천하는 거야. 언제? T 플러스 1 시기에는 한 명씩만 내보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 T 플러스 1 시기에 지금 선지에서는 B당과 C당을 묶고 있잖아. 요거 한번 적어 볼게. 그러면은 B당은 38개, C당은 16석을 얻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다시. 지금 B당은 38석, C당은 16석을 얻은 거야. 근데 두 개를 합쳐보니까 54야. 근데 앞에서 선거구의 수를 2분의 1로 축소했으니까 선거구의 수는 50개가 되는 거겠죠. 그 말은 잘 생각해봐. 지금 두 개를 합쳤더니 54야. 근데 한 명씩만 공천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한 명씩만 공천을 했다라는 상황에서 50개의 선거구가 있다면은 적어도 2등까지 들어온 동시에 들어온 곳은 4개의 선거구이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당선된 선거구는 4개이다. 왜? 지금 두 개 합쳐서 54석인데 선거구는 50개였잖아. 그러면 4개의 선거구에서는 B랑 C가 각각 1등, 2등, 뭐 2등, 1등 이렇게 차지해서 같이 당선됐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나머지 리을은요. 선생님이 앞에 기본 문제에서 설명할 때 공천, 1인 공천일 때 맥시멈 50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선거 결과 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공천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봤고요. 혹시나 부족하다면 꼭 수능 특강 강의 한번 돌아와서 선거 결과 분석 문제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방어작용을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이 방어작용이 끝나고 나면 3단원이 끝나고요. 그럼 4단원, 유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어렵다는 유전 파트의 직전에 있는 기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관문인데 만약에 내가 응용형의 문제를 푸는데 조금 약하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 3단원에서 점수를 확실히 확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어작용까지 힘내서 공부해놓고 여기에서 좀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어작용의 출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뭐 1번과 2, 3번을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1번은 질병과 병원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별도의 어떤 그 작은 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균류 같은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병원체를 좀 구분해보고 물론 질병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지만 뭐 그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병원체들 각각의 특징,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각각의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의 예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내면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는 문항들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파트가 사실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으로 묶여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우리 몸에서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

작용과 특이적인 방어 작용이 일어납니다. 각각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더 출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특이적인 방어 작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부분의 내용이 훨씬 좀 많은 편이다. 그래서 특이적인 방어 작용에는 뭐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 그리고 그 방어 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백신에 대해서도 아마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백신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백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BO식 혈액형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특이적 방어 작용의 일부라고도 볼수 있어요. 거기서 연장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3단원에서 이 3단원의 후반부가 암기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단원인데 그중에서 흔치 않게 응용형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변별을 시도한다면 ABO식 혈액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도 그냥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는 그렇게 응용형의 문제들을 내서 변별을 시도하는 부분이긴 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질병과 병원체부터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질병부터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병은 감염이 되는 감염성 질병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염이란 뭐에 감염된 거? 병원체에 의해 감염돼서 일어나는 것이면 감염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원인이 병원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감염성 질병이고요. 병원체가 옮겨가면 전염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 말고 환경이나 유전이나 생활 방식 등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각종 뭐 유전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그거 걸린 사람 옆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없는 질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이런 것들이 이 비감염성 질병 예시로 가끔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성 질병 예시들은 이 뒤에 병원체 내용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병원체별로 그 예시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내신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비감염성 질병의 예시로 유전병의 특정 종류 있잖아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든지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아니면 헌팅턴 무도병 같은 이런 유전병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4단원 유전의 가장 끝부분, 사람의 유전병 부분에서 유전병이 예시로 나오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것까지 다 배우고 전범위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엮어가지고 같이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좀 챙겨두시고 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감염성 질병 예시로 낼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건 크게 네 종류.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균류가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도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온전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연결되는 바이러스랑은 그 부분에서 아예 격이 달라요. 격이 다릅니다. 그 둘을 혼동한다는 건 세균한테 굉장한 모욕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 생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이다. 그래서 핵이 없는 단세포 원핵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구조가 없을 뿐이지 자기의 세포막도 갖고 그다음에 그 안에 유전 물질도 갖고 이 안에서 독자적인 생명 활동 가능하고 다 알아서 할수 있는 그런 생물이고요. 근데 만약에 세균에 감염이 됐다. 모든 세균이 다 우리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유익하는 세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병을 일으키는 종류가 있고요. 걔네들한테 감염이 됐을 때는 항생제라는 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항생제의 원리는 우리 진핵생물, 사람 진핵생물이고 얘네들은 원핵생물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생물이지만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어떤 세포 시스템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핵 생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원핵 생물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는 특징

특징들을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없는 특징인데 쟤네만 공격하면 쟤네만 골라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서 그런 물질들을 항생제로서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균에 의한 질병 예시로는 일단 뭐 세균성 이런 거 붙은 거는 우리가 다 식별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결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어떤 질병의 예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이 결핵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의 대표적인 예시면서 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얘는 온전한 생물이 아닙니다.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이라고 우리가 1단원 정리할 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물이라고 볼수 없다. 생물이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세모다, 세모. 중간형이니까. 그래서 다른 종류의 우리가 병원체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 구조로 해야 되는데 얘만은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세포막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든 생물은 세포로 돼 있고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가 구조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세포막이 없다. 그럼 바이러스도 이 겉에 부분에 뭔가 얘를 이제 외부와 나누는 그런 그 구획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런 세포막이 아니고 단백질로 된 그런 껍질입니다. 여기 써 있죠? 단백질로 된 껍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해서 다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풍선으로 된막 있죠? 이 막도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막으로 경계가 되어 있을 때랑 방충망 있죠? 방충망도 그걸 통해서 내부와 외부가 구분이 될수 있지만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포막으로 구분이 돼 있을 때랑 단백질 껍질로 껍질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얘는 비세포 구조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세균도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핵세포가 이만하면 세균 같은 원핵세포는 더 작은 편이에요.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이러스를 여기다 표현하면 바이러스, 박테리오 파지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런 느낌?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훨씬 작다. 그래서 세균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크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세균도 걸러주는 세균 여과기를 그냥 통과해 버릴 정도로 작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껍질 안에는 핵산, 유전 물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점 때문에 완전 생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겠는데 하는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인데 갖고 있는 생물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균과 아예 구분되다 보니까 항생제를 쓰는 게 아니고 항바이러스제라는 거를 이제 개발해서 쓰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물질이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그냥 세트로 이렇게 약간 노래 부르듯이 암기를 좀 주문을 외우듯이 암기하시면 되는데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 뭐 코로나라든지 요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유행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출제될 만한 것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교하는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냐 아니냐 갖추고 있지 않다. 세포냐 아니냐. 그리고 여기 보면 유전물질과 단백질을 갖는다는 점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반드시 해놔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치료에 뭘 이용하느냐. 세균은 항생제 쓰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 쓴다라는 점 주요한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생 생물과 균류를 보통 묶어서 많이 언급을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강력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진핵 생물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까 원핵 생물이었던 세균과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원핵 생물에서 걔네만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랑 똑같이 진핵 생물이다? 그러면 공격하는 방법을 찾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원생 생물이라는 생물의 그룹이 있는데, 걔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

질병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열대 지역에서 그걸 날라주는 매개곤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될수 있는 것은 말라리아라고 볼수 있죠.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은 원생 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날라줘? 모기가 날라주죠. 그래서 모기가 병원체가 아닙니다. 병원체는 원생 생물인데 그 병원체를 모기가 피를 빨면서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는 그걸 옮겨주는 매개곤충일 뿐이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병이라는 질병은 이것도 체체파리라는 파리가 날라줍니다. 그 질병의 원인은 원생 생물인데 그걸 파리가 그냥 날라줄 뿐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균류. 여기서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세균과 균류가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세균, 균류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은 원핵 생물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균류는 이름만 그냥 한 글자가 겹칠 뿐이지 얘는 진핵 생물이에요. 아예 근본이 다르다. 그래서 세균이랑 바이러스랑 묶어서 생각하면 세균이 자존심 상했던 것처럼 얘네 둘이 묶어서 얘기하면 균류가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균류 같은 경우에는 균류 밑에 버섯이나 곰팡이가 여기 해당이 돼요. 분류상 버섯이나 곰팡이 종류를 우리가 더 크게 균류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은 병원체의 맥락이잖아요. 버섯은 뭐 맛있고 좋은 애니까. 이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는 균류보다는 곰팡이로 주로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돼서 나타난 질병의 예시, 발에 핀 곰팡이, 무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진균제. 그러니까 항균인데 이거 너무 헷갈려해. 그러니까 이거 진핵 생물인 균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항진균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마다 이거에다가 뭐 프라이온 같은 것도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웠으면 이런 단백질로 되어 있는 병원체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구조와 명칭을 잘한 번에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해서 9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먼저 좀볼 거예요. 93페이지. 거기에 구조 정리가 좀잘 되어 있는 편이어가지고 일단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 다른 말로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특이적인 방어작용과 특이적인 방어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일단 내거 아닌 것 같으면 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원생생물이든 균류든 일단 내거 아니야? 공격해. 그런 거고요.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바이러스 중에서도 감기 바이러스의 요 구조만 내가 공격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이적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개만 공격하려면 개를 한 번은 만나봐야 아, 이런 애가 있구나. 이런 애가 침입할 수 있구나. 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럼 난 이거 앞으로 들어오면 공격할게.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는 거라서 요거는 개를 만나고 획득할 수 있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부르고요. 내거 아닌 것 같은 애들 다 공격하는 건 데이터가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내 거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 그럼 일단 공격한다. 그래서 갖고 태어난다. 선천성 면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선천성 면역이 보통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이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얘가 초반 대응은 잘 해줄 수 있지만 효과는 얘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이 잘 되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개를 잘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밖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있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피부나 점막, 이런 거고, 그런 부분으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분비액들, 침이나 땀이나 눈물 같은 것들 있을 수 있는데, 주룩주룩. 그런 거 안에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의 명칭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서술형, 논술형 문항으로도 명칭을 쓰도록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는 이게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세균을 분해한다. 그래서 세균을 죽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항균작용을 하는 그런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도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건 아니니까 공격한다라는 내부 방어가 있고요. 그게 바로 식세포 작용. 먹어치운다는 거죠. 먹어치워서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분해해서 없애버린다. 그런 거랑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요거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과정을 좀 볼게요. 자, 그다음에 특이적인 방어 작용도 종류가 좀 나눠집니다. 일단 들어왔어. 내가 네가 누군지 정보를 인식을 했어. 그러면 걔를 제거하는 방식 자체가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걔를 제거한다? 그러면 세포성 면역입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T림프구라고 이따가 또 공부할 거예요. 걔가 그 출동해서 제거한다? 그러면 세포성 면역이고, 체액, 우리 몸의 액체란 뜻이죠? 쉽게 말하면 혈액인데, 혈액에 뭔가를 둥실둥실, 항체라는 걸 둥실둥실 띄워보내서 얘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러면 체액을 통해서 일어나는 면역이다 해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카테고리를 잘 정리를 해둬야 되고,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체액성 면역도 걔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온 것이냐에 따라서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봤던 것 중에 염증 반응, 비특이적 방어 작용 중에서는 염증 반응만 설명을 할 건데, 얘는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식세포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일련의 반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상처가 나가지고 병원체가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얘를 빨리 먹어치워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먹어치우는 백혈구 종류들이 잘 여기 도착할 수 있게 일어나는 반응, 통틀어서 염증 반응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데 걔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들 있죠. 아주 강렬한 혈관들. 걔네들을 확장시켜요. 이렇게. 겨우 한 줄로 이렇게 적혈구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였는데 걔를 확장시키면 혈류량 자체가 많아지고 혈류 속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혈관벽이 조금 이제 간격이 넓어지면서 물질들이 이쪽 바깥으로 빠져나오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히스타민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 혈관벽의 투과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요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던 백혈구가 잘 비집고 나와서 요 자리로 출동하기가 좋아지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보통 붓고 빨갛게 되고 누르면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투과성이 좋아지면서 여기가 부어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돼서 그 혈액의 색깔이 잘 보이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마무리는 결국에는 얘네들에 의해서 식세포 작용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 그래서 염증 반응이 비특이적인 방어 작용이다 하는 그 내용 하위 구조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요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특이적 방어 작용인데요. 특이적 방어 작용은 특정 학원을 인식해서 제거하는 방어 작용입니다. 이 특이적 방어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는 림프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림프구는 뭐냐? 일단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나눠집니다. 비림프구와 T림프구의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얘네들은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성숙지에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로 비림프구와 T림프구예요. 일단 얘네들의 탄생지는 둘다 골수입니다. 골수 영어로 본 메로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B로 시작하는데, 골수에서 둘다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장소에서 성숙까지 마쳤다. 그러면 본 메로우 토박이 해서 골수 앞글자 따가지고 비림프구라고 붙입니다. 골수 생성, 골수 성숙, 그러면 비림프구. 근데 골수에서 태어는 났는데 중간에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슴샘으로. 사이머스 글랜드라고 해가지고 T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샘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성숙을 마쳤다. 그러면 T림프구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 비림프구와 T림프구에 의해서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항원과 항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항원이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대항해야 할 원인, 그러니까 침입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항원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걔에 대항해서 우리 몸이 만든, 우리 몸이 걔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면역 단백질은 항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항원은 나쁜 것, 항체는 좋은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고, 항체는 보통 이렇게 Y자 형태로 그리고요. 면역 단백질이니까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끓이거나 이러면 구조가 변해가지고 쓸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온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

그래서 Y자 형태인데 이 끝에 지금 이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일부러 이렇게 표시해서 그려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 항원 결합부입니다. 그래서 Y자 형태의 양쪽 끝에 있는 항원 결합 부위는 양쪽이 대칭,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같은 모양. 그래서 한쪽은 뭐 세모를 잡고 한쪽은 네모 모양을 잡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양쪽이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병원체 표면에 꼭한 가지 항원만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들어왔는데 서로 다른 세 가지 구조가 표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걔 하나가 들어와도 서로 다른 세 가지의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구조에는 얘만 결합 가능, 요 구조에는 얘만 결합 가능. 그래서 구조가 딱 맞아야만 거기에 결합을 해가지고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모양이 딱 맞아떨어지는 애들과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거고. 자, 이제는 우리가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 방어작용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일으키면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체액, 우리 혈액 같은 체액에 뭔가 물질을 실어 날라가지고 일으키면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그럼 세포성 면역은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는 애가 출동을 한다. 얘가 누굴 제거하는 거냐면 병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내 세포였어요. 우리 식구였어. 근데 얘가 병원체에 감염돼 버렸어. 감염되면 약간 좀비 같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그 병원체의 생산 공장처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내 거였으나 감염된 그 세포를 찾아서 제거한다. 원래 내 거였는데 감염된 세포. 그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세포성 면역이고, 그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라는 면역 단백질을 혈액에 둥둥 띄워 보냅니다. 그러다가 걔가 자기랑 구조가 꼭 맞는 항원이랑 만나면 결합을 해버리면서 덩어리가 막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세포 작용도 잘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항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요 흐름이 되겠는데, 요 그림은 우리 교재에 93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대식세포라는 백혈구의 항 종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세포 작용 자체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인 식세포 작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가 먹었어, 분해했어. 그러면 자기 세포 표면에 그 분해한 침입자의 그몸 일부를 이렇게 밖에다 전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항원 제시라고 불러요. 분해한 항원을 자기 표면에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림프구, 티림프구 배웠죠. 그 가슴샘에서 성수를 맞추는 티림프구 중에 보조 티림프구라는 이름이 붙은 종류가 있는데 걔가 지나가다가 그 구조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특이적 방어 작용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티림프구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걸 보시고, 그러면 보조 티림프구는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세포 독성 티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나 이런 애한테 이런 애가 들어왔다는 신호를 받았는데, 요런 애한테 감염된 애를 좀 찾아서 제거해줘. 그럼 얘가 출동해서 딱그 항원에 감염된 애들만, 다른 항원에 감염된 건 내버려 둡니다. 얘는 특이적인 방어작용이니까. 그래서 요 항원에 감염된 그런 세포만 찾아가지고 걔를 제거한다. 이게 무슨 면역?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일어나는 면역, 세포성 면역이에요. 그래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출동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보조 T 림프구는 요런 반응도 촉진합니다. 그 골수에서 성수까지 맞췄던 골수 토박이, 비 림프구 있죠? 얘를 분화, 역할이 서로 다른 걸로 나눠지게 만드는 게 분화인데 분화하도록 촉진해요. 그러면 이 비림프구가 실제로 항체라는 면역 단백질을 생산하는 항체 생산 공장, 형질세포라는 종류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면 걔는 이제 나중에 항원 항체 반응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약간 함정 보기로 나오는 게 형질 세포가 뭐 예를 들면 뭐 기억 세포라든지 뭐 다른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보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절대 절대 형질세포가 다른 걸로 분화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질세포로 분화됐으면 얘는 빠른 시간 동안에 이런 단백질 막 생산하고 얘는 금방 죽어요. 다른 걸로 분화되고 이런 건 없다. 분화가 된다면 기억세포는 분화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또 만약에 저 항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억세포가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가 또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빠르게 분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없었다가 얘가 들어와서 한번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앞선 단계를 다 건너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이 대식세포를 우리가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기억. 보조T림프구를 동그라미 니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요 비림프구를 동그라미 디귿. 요건 뭐 정하기 나름인데 기억이 결핍된 경우와 그 다음에 니은이 결핍된 경우 그 다음에 디귿이 결핍된 경우에 어느 경우에 더 방어작용이 더 잘 안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료 해석형 객관식 문항이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그거를 이유를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도록 만드는데 지금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디귿이 결핍된 경우가 제일 이 방어작용이 손상된 정도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식세포는 있으니까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고요. 항원 제시되죠. 그럼 보조티 림프구도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해서 세포성 면역까지는 일어날 수 있어요. 오직 체액성 면역만 고장 나는 게 디귿 결핍입니다. 체액성 면역만 안 일어난다. 근데 만약에 보조티 림프구가 결핍됐다. 그러면 세포성 면역의 스위치도 꺼지는 거고요. 체액성 면역의 스위치도 꺼지는 겁니다. 둘 다 안 돼. 대신에 뭐 이런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대식세포가 결핍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안 돼요. 세포성 면역 안 됩니다. 체액성 면역 안 돼요. 왜? 이런 정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식세포 작용도 안 되죠. 비특이적 방어작용도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기억이 결핍됐을 때 대식세포 결핍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료 해석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논술형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자료 해석형 객관식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이 자료의 내용은 항원 A가 처음 들어오면 기억세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그런 과정, 뭐 대식세포의 뭐 항원 제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고 항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정도 농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다면 다음에 그 항원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엄청나게 높은 농도로 항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구분해서 부르냐면 기억세포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이런 체액성 면역은 1차 면역 그 다음에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2차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을 비교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항원 B를 이 시점에 다시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 등장한 거야. 그래서 얘도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애에 대해서는 또 1차 면역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자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용하고 싶었다. 어? 2차 면역 이렇게 좋은 거네?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자. 그게 뭐예요?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자 여기 보면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체내에 주입하는 항원을 포함하는 물질이라고 했죠. 어? 선생님이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고 한 거라고 했는데 근데 백신을 맞았을 때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 뭔가를 인위적으로 넣어줬으니까 대신에 다음에 실제로 그 병원체가 진짜로 침입했을 때는 몇 차 면역이 일어난다는 거야. 백신 맞고 나서 병원체가 실제로 침입하면 그때 2차 면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전에 먼저 1차 면역 반응을 한 번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물질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저걸 일으킬 수 있는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물질 전체를 우리는 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고요. 이 백신을 맞는 목적은 뭐다?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다음에 진짜로 침입했을 때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목적은 기억세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A형, B형, A와 B가 있죠. 그래서 그거 A 가지면 A형, B 가지면 B형, 둘다 가지면 AB형, 둘다안 가지면 O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랑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 우리가 배웠던 항체의 일종인데, 그 응집소를 뭘 갖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알파, 베타를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다 A랑 결합하는 알파, B랑 결합할 수 있는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는 베타, 둘다 만들었다가 나를 공격해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거 있었는데, 내가 A를 갖고 있네. 그러면 알파 빼고 베타만 갖고 태어나는 거고, 내가 둘다 있었는데, B랑 얘랑 반응할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러면 다 제거하고 알파만 갖고 태어나는 거고. A, B 둘다 있어요? 그럼 둘다 위험하죠? 다 제거하고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고, 지금 얘는 반응을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다 갖고 태어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형을 판정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죠. 우리가 뭐 자료에 따라서 이 혈청을 쓰는지, 뭐 적혈구를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을 씁니다. 그래서 A 응집원과 응집 반응을 해버리는 혈청이라는 뜻이고, 그러려면 알파라는 응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라는 응집원과 만났을 때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혈청이란 뜻이니까, B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려면 베타 응집소를 갖고 있는 혈청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대로 만약에 A가 하나라도 있는, A를 갖고 있는 혈액형은 항 A 혈청이랑 반응을 합니다. 응집 반응해요. 그럼 A를 안 갖고 있으면 응집 반응 안 하는 거예요. A 있죠? 반응합니다. A 없죠? 안 합니다. 그럼 이거는 B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응집 반응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두 가지 혈청이랑 섞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혈액형인지 몰랐을 때, 이 누구랑 응집 반응을 하는지만 봐도 그 결과를 알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이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변별형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좀 접근하는 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건이 응집원 A를 갖는 혈액형이다. 그러면 A 갖는 거다 생각해주면 되고, 응집원 B를 갖는 혈액형이다. 그러면 B 갖는 거두개다 생각해주면 된다. 근데, 요런 게좀 어렵죠? 알파를 갖는 혈액형은 쉽게 말하면 얘랑 반응할 수 있는 A 응집원은 없는 혈액형이거든요? 그러면 B형이랑 O형이랑 두 개겠죠? 그 다음에 베타 응집소를 간다는 얘기는 얘랑 반응하는 B 응집원은 안 갖고 있는 혈액형이니까 A랑 O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혈장에는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응집소만 들어있을 겁니다. 알파나 베타 같은. 근데 만약에 어떤 혈장이 응집 반응을 했어. 그러면 알파든 베타든 뭐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AB형은 아니겠다. AB형은 알파 베타 둘다 없는 혈액형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빠르게 좀 추려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혈구를 섞었는데 걔가 응집을 했어. 그럼 응집원이 A가 됐든 B가 됐든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O형은 아니겠다라고 한 가지 선택지를 좀 제거하고 문제를 좀 빠르게 풀이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그 질병과 병원체 관련된 그런 적중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2번에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이 정도 형태는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가는 병원체의 네 가지 특징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특징 중 사람의 질병 ABCD의 병원체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ABCD는 각각 감기, 결핵, 말라리아,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요렇게 부등호로 그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이 중에 유전 물질을 갖는다에 해당되는 얘네 넷의 병원체 중에 유전 물질을 갖는 애들 누구 있어요? 넷 다. 지금 모든 이 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고,

결핵은 세균, 말라리아는 원생생물,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잖아요. 저 병원체 모두 유전 물질은 같습니다. 바이러스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네개다 모두에 해당되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세포 구조로 갖는 거는 바이러스만 빼고 다. 세균, 결핵, 말라리아, 무좀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모기를 매개로 몸에 들어가는 거는 이 중에 말라리아만 해당이 될 거고요. 마지막 단서가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쪽 표에서 이 갖는 특징의 개수가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모두 다 갖는 특징이 있고, 나머지 중에 뭐, 말라리아는 한번 더, 최소 세 번은 들어가고, 결핵이나 무좀도 최소 두 번은 지금 그 특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셋 중에 최소값은 2, 그 다음에 3개, 최대 4개 특징이니까 4. 요렇게 들어갈 거고, 이 중에 하나의 특징만 갖는 애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감기. 요기에 해당되지 않는 감기. 그래서 D가 감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나 세 개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말라리아만 이 상황에서는 네 칸에 모두 다 나와야 되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특징을 말라리아는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결핵이나 무좀 둘 중에 하나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두 개, 세 개로 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B와 C는 결핵이랑 무좀 중에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의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말라리아 병원체 원생 생물, 온전한 생물이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다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곰팡이에 의한 질병은 무좀밖에 없어서 말라리아가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라리아가 반드시 해당이 돼야 네 개의 특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고, 니은과 디귿의 합은 5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3번입니다.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특이적 방어 작용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자료인데, 2점 9번 문제. 자, 그림은 사람 피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난 방어 작용의 일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세포들의 종류를 거기 후보를 써줬지만, 사실 안 봐도 우리 풀수 있잖아요. 얘 먹는 애, 대식세포. 그 다음에 걔 정보를 받는 애, 보조티 림프구. 그 다음에 얘는 직접 세포를 찾아가서 파괴한답니다. 그러면 세포, 독성, 티 림프구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항원을 자신의 세포 표면에 제시한다. 대식세포가 항원 제시한다고 했어요.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디귿은 모두 골수에서 성숙한다. 골수에서 성숙하면 이름이 뭐라고? 비림프구. 골수가 비, 본. 우리가 뼈는 영어로 알잖아요. 본. 그래서 비로 시작한다. 그래서 비림프구인데 얘네들은 이름이 다 티림프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피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맞고 답은 4번인데, 지금 이런 그림은 그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연결된다는 그 사실을 잘 담고 있는 그림이라서 여기서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차 면역과 2차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11번 문제인데, 그림은 바이러스 X에 노출된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마리 생쥐 A와 B를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그두 마리한테 X라는 바이러스를 두번 연속 각각 주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A와 B 두 마리의 생쥐는 각각 정상 생쥐가 둘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는 가슴샘이 없는 생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가슴샘이 없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일단 그래프의 모양이 비정상인 건 B죠. 얘가 가슴샘이 없겠지. 근데 A는 X 처음 만났을 땐 초면입니다 하고 1차 면역이 일어났다가, 두 번째 들어오니까 얘가 이때 만들어졌던 기억세포를 활용해가지고 확 이렇게 2차 면역을 정상적으로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정상 생쥐의 모양으로 보이고, 가슴샘이 없기 때문에, 가슴샘이 없으면 보조 T 림프구도 정상적으로 성숙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특이적인 방어작용인 이런 체액성 면역으로도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X는 세포구조로 갔느냐? X는 바이러스라고 했고요.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이다. 그것도 지금

0: 같이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 B에는, 구간 1에는 일단 둘다 X를 한번다 주사를 맞고, 한바탕 지나간 다음이죠. B에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나요?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이런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체액성 면역으로 원활하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볼수 없고, 만들어지는 항체도 일부 있긴 한데, 그 항체의 모습을 봤을 때도 기억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수 없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디귿 구간 2와 구간 3의 A에서 모두 X에 대한 항체는 형질 세포에서 생성이 되느냐? 자, 2에서도 한창 항체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3에서도 조금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항체가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체는 형질 세포에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항체를 뭐 기억 세포가 만들었느냐? 네, 보조 T 림프구가 만들었느냐? 뭐각 기타 등등 형질 세포 빼고 다른 세포들을 얘기하면서 항체 생성하느냐 물어보면 다 틀린 거고 형질 세포에서 항체를 만든다. 요 문장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요런 내용.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은 ABOC 혈액형 문제 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학교에 따라서 그 난도가 어느 정도 깊어질 수 있는지가 천차만별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3학년에 생명과학 원이 내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도에 따라서 한번 골라본 문제는 바로 2점 13번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사람 피에 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혈액을 항 A 혈청과 항 B 혈청 각각에 한 번씩 섞어 봤대요. 그런 응집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응집한 거 보고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항 A 혈청이랑 반응했어? A라는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 항 B 혈청이랑 섞었는데 반응 안 했어? B 응집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봐주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요? A형이죠. 그렇죠? A형. A만 있고 B는 없으니까. 그럼 사람 피는 A형이다. 라는 점을 여기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100명, 총 1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집단에서 집단 X를 대상으로 ABOC 혈액형에 대해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의 유무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응집원이고, 니은은 응집소라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요 문장 때문에 난도가 확실히 쉬워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P의 혈액에는 응집원 기역과 응집소 니은이 있으며, 그러면 지금 이 기역과 니은은 A형인 사람이 갖고 있는 응집원과 응집소란 얘기죠. 그럼 A형인 사람은 A 응집원이 있을 거고요. A형인 사람은 알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응하니까 안 되고, 베타를 갖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응집원 A를 갖는 혈액형은 네 가지 혈액형 중에 어떤 혈액형? A형도 되고 AB형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전체 네 가지 혈액형 갖는 사람들 중에 응집원 A를 갖기만 하면 그냥 여기 다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형과 AB형 여기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응집소 베타를 갖는 사람은 A형도 되지만 알파 베타 다 가지고 있는 혈액형 O형도 여기 해당이 돼요.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A와 베타가 모두 없는 사람은 누굴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혈액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지금 B형밖에 없어 보이죠. 그래서 B형이 16명인 게 확실히 제시가 됩니다. A형, AB형, O형을 우리가 명수를 알아낼 건데, 지금 마지막 요 칸을 통해서 B형은 16명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잘 보세요. 지금 이두 칸을 다 합친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A형은 두번 더해져 있는 거고요. A형 두 번. 거기에 AB형인 사람의 수와 O형인 사람의 수가 합쳐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만약에 B형에 16명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뭐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왔는데 A형만 두번 더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전체 100명에 A형인 사람의 명수만큼이 더 더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묶음에서 A형만 한번더 더해져 있는데 그게 요 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양쪽에 A 없어지면 그냥 이렇게 될 거고, 그쵸? 그래서 요게 일로 넘어가면 A형과 AB형과 O형의 총합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84명이고요. 요만큼이 84명. 84명에 해당하는 숫자고, 거기에서 A형은 35명이 된다. 이 식을 풀었을 때. 그래서 A형은 35명. 그 다음에 AB형은 그렇게 풀었을 때 25명. O형은 24명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A형 하나만 찾아도 35명이면 AB형 더하면 60명 돼야 되고, 그래서 AB형 나오는 거고, A형 찾으면 더해서 59명 돼야 되니까 O형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명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풀었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P라는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A형이다. 그쵸? 요, 항 A, 항 B 응집 반응 결과를 보고 알아냈습니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의 혈장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 동그라미 A는 B형이잖아요. 혈장에는 베타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B랑 베타랑 반응해서. 이 사람의 혈장에는 알파 응집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X에서 ABO식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의 수와 O형인 사람의 수를 더한 값은 이렇게 더하면 49명이 나와야 되는데 51명이냐고 물었으니까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ABO식 혈액형의 숫자를 알아내는 문제에서 요런 형태의 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건 두번 더해져 있고 요건 한 번씩 더해져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B형의 숫자를 알기 때문에 다 더했어. 그럼 100명에서 몇 명이 더 넘치는지를 보면 A형의 숫자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A형의 명수를 알아낸 다음에 더해서 만들어진 숫자들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단원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은 4단원입니다. 유전 여러분들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다음 시간에 4단원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통사 수능 고득점이 되는 통사 알고리즘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분업과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개념 펼쳐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주제 35호로 되어 있고요. 231쪽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단어는 시장 경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인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그 논의들 끝에 이번 시간에는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무역이 어떨 때 발생될 수 있으며 그런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무역이 발생되게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국제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이유는 국가 간의 생산비용이 다르죠. 이러한 생산비용을 토대로 해서 특정 상품을 생산할 때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느냐를 판단하면서 절대 우위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절대 우위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에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요. 비교 우위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단원에서 기회비용 이야기를 했었죠. 국가 간에 또 이런 생산에 있어서 기회비용, 비교 우위를 분석해 보면서

무역이 어떨 때 발생하느냐? 이런 무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점이 긍정적이며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는가를 짚어봅니다. 특히나 이 내용들이 문항으로 출제될 때에는요, 생산 비용과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항이 주는 조건에 적용해서 계산해보고 결론을 도출하는 분석, 추론이 필요한 문항들이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려는 결론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장 경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국제 무역은 어떠한 흐름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제 분업과 무역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했고, 핵심적으로 문항 출제되는 부분 짚어봤고, 그런 얘기들의 마무리 결론은 이런 소재가 등장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짚어드린 핵심적인 개념이 문항화가 될 때는 어떤 모양인지 한번 눈도장을 찍어볼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교재 235쪽에 있는 문항인데요. 미리 한번 보시죠. 평가원 예시 문항 수준이고요. 상황 1과 상황 2에 도표를 주고 있어요. 그 도표를 바탕으로 해서 절대 우위, 그리고 비교 우위를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 무역이 발생될 수 있는지 설명하라는 문제예요. 앞에서 짚어드린 그 핵심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신다면 문제 풀이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절대 우위, 비교 우위, 그리고 무역이 발생되는 경우. 이 내용을 학습해서 문항을 잘 풀이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럼 바로 개념 묶어 좀 가보겠습니다. 교재 준비해 주시고 펜도 준비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이 단원에서 먼저 하려는 이야기는 국제 분업 이야기요. 국제적으로 각 국가들 간에 분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각 나라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비교적 유리한 재화나 서비스가 있을 거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후 조건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인들로 생산에 있어 유리한 상품들, 재화, 서비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 유리한 재화 서비스에 특화해서 생산함으로써 국제 분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무역이에요. 각 나라가 이렇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게 되었을 때 무역이 발생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업과 무역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 정의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런 분업이나 무역이 왜 필요한가요?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필요성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 간에 생산비가 상이하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 생산 요소, 자연 환경, 자원, 인구, 교육 수준이 국가들 간에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산비도 국가들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요.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이 더 경제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뒤에 나오는 두 개념인데요. 절대 우위라는 개념과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는 앞에서 개념 필터 중에서 짚어드린 대로 이번 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심화해서 자료에서도 더 짚어드리고 문항에서도 한번더 짚어드릴 거예요.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개념 정의를 하고 이어가 볼게요. 절대 우위를 갖는 상품이다라고 말하려면 어떠한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 가능할 때 절대 우위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문항들에서는 노동 단위를 예로 들어 노동 단위를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요. 그러한 대표적인 노동 단위를 비롯한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절대 우위가

그 나라 입장에서는 또 경제적인 이익이 될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업과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대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무역이 발생하는 비교 우위의 개념을 잘 이해하다 보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화, 상품, 서비스들은 기회비용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회비용이 적게 되면 각 나라가 그렇게 비교 우위가 있는 것들, 기회비용이 적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특화해서 생산하게 되고, 그런 특화 생산이 전체 생산량을 증대시키거나 혹은 소비량을 확대시키는 수준으로 갈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회비용을 줄이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줌으로써 모든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교 우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통해서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뒤에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분업과 무역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무역이 진행되고 확대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영향들이 있겠지만 크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방금 짚어드린 대로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겠죠. 여기에 고용이 창출된다거나 기술이 전파된다거나 선진 기술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역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수 있고, 이 긍정적인 효과는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주장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 무역이 증대됨으로 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정책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분업과 무역이 일어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 다른 나라들 사이에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그 의존성이 높았던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역과 분업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도 크게 받고 타격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면 보호무역을 통해서 그러한 타격과 피해로부터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보호무역 근거,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럼 무역을 확대했을 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 영향을 토대로 해서 그럼 우리 오늘날에는 이런 무역들이 어떻게 증대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증대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이건 앞단원에서도 깊게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서 재화, 서비스, 노동, 자본, 기술 등이 자유롭게 이동해요.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선진 기술 전파되고 그걸 습득한 나라 입장에서는 기술이 향상되게 되고 그러한 기술로 인해서 뭐 새로운 고용, 새로운 직종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는. 그래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국가들 간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 변화를 토대로 하여 무역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살려갈 수 있는 자유무역, 또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방어하고자 하는 보호무역의 특성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WTO, FTA와 같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또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자유무역의 한계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을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흐름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정책들에서 서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가라는 단기적인 흐름들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는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무역들이 증진되고 있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점은 항상 상존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유무역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의 정책들도 있고, 그 자유무역의 영향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것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자구책을 취하게 되기도 한다. 자, 이큰 틀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그럼 이런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입니다. 이건 앞에 우리 뒤에서 이야기할 세계화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국제 분업과 무역이라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전 세계가 분업과 무역의 체제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자. 그래서 앞에 단원에서 이야기했었던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또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나 기술들을 개발하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들을 소비하자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류의 가치 소비를 하는 것들도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려면 이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연구돼야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R&D를 확대하는 노력, 또 이런 기술을 국제적으로도 서로 교류하고 나누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앞에 잠깐 언급된 것처럼 선진국에 선진 기술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이전하거나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세계 전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갈수 있는 방향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또이 세계 무역의 분업의 끝에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 혹은 그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나 기업들 간에 격차가 발생되게 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무역이나 분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물론, 한 단위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강제력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이 좀 어렵다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꼭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무역 방안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럼 이 내용들 전체 흐름 짚어봤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절대 우위, 비교 우위 개념도 짚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걸 지금부터 자료를 통해서 바로 수치화 시킨 내용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설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앞에 있는 개념 정리하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도표를 바로 적용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자료 효과 좀 넣었어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절대우위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대우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앞에 짧게 축약해서 설명했지만 이걸 좀더 충분히 설명해 보자면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거나 동일한 재화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때 절대우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한 절대우위를 판단하려고 했을 때 보통 요 예시를 만든 거거든요. 한번 판단해 볼게요. 보통 문항에 요렇게 단서가 붙어요. 아래 표는 갑국과 을국이 X재와 Y재를 생산할 때각 재화 1단위 생산에 드는 비용을 나타낸 예시 자료다라고 단서 조합.

들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절대 우위를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절대 우위라는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동일한 재화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해낼 수 있을 때인 거잖아요. 그럼 X제를 먼저 봅시다. X제에 대해서 갑국은 4, 을국은 8이라는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면 X제에 대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갑국에게 있죠. 또 Y제로 가볼까요? 갑국은 10, 을국은 6이라는 Y제에 생산해드는 비용이 수치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더 동일한 재화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Y제에 대해서는 을국에게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절대 우위라고 하는 것은 이 표를 통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로 대표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이걸 제가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비용을 기준으로 두 나라 경쟁력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제시물의 단서가 생산에 드는 비용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갑국은 X제를 더 적은 비용으로, 을국은 Y제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도표에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 갑국은 X제 생산의 절대 우위, 을국은 Y제 생산의 절대 우위를 가져요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절대 우위라고 하는 건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동일한 재화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거나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는 비용을 표현했고요. 또 대개의 표현은 단위당 노동자 수가 표현되기도 해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표를 통한 절대 우위를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내용, 절대 우위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비교 우위에 따른 무역이에요. 아래 표는 병국, 정국 두 나라가 있고, X제, Y제 두 재화를 생산한다라는 전제 조건. 각 재화 1단위 생산에 드는 비용을 나타냈어요. 달러 기본적인 지표이고요. 그 내용을 두고 병국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지만 각 재화의 기회 비용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교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첫 번째 문장안부터 검증을 해볼까요? 절대 우위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앞에 내용에서 절대 우위를 따지는 연습을 해봤으니까 보시죠. 먼저 X제. 병국이 2, 정국이 8이니까 X제에 대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병국이 X제에 대해서는 절대 우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X제에 대해서는 병국이. 그럼 Y제를 또 평가해 볼까요? 병국은 4, 정국은 6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은 역시 Y제에 대해서도 병국이 절대 우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보자면 병국은요, X제에서도 Y제에서도 절대 우위를 갖는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우위를 가지고서는 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자, 보시면요. 병국이 두 재화 생산, X, Y제에서 둘다 절대 우위를 가지는 상태지만, 절대 우위에 따르면 무역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기회 비용을 적용해서 무역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병국은 X제 1단위를 생산하는데 2달러. Y제 1단위를 생산하는데 4달러가 든다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정국은 8달러, 6달러 각각 비용이 발생해요. 여기에 절대 우위를 판단한 1단계 상태에서 2단계로 기회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표를 두고요. 병국과 정국 각각이 X제와 Y제에 대해서 어떤 기회 비용을 갖는가 볼게요.

먼저 병국이 XJ 1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 양은요, 내가 생산하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양을 분자에, 포기해야 되는 YJ를 포기해야 되는 양을 분모에 써주게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YJ의 경우에도요, 내가 YJ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XJ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생산하고자 하는 것을 분모에, 포기해야 되는 것을 분자에 써줍니다. 그럼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물론 이 안에서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나라 안에서 XJ와 YJ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같은 노동 자원을 두고 발생하게 됐을 때 서로 대체 관계에 있으니까, 즉, XJ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의 이 표시, 내용은요, 그 역수를 취하게 되면 YJ의 기회비용이 돼요. 역수. 그러니 보통 문제를 풀때 내가 좀 신속하게 풀겠다라고 하게 되면 XJ를 먼저 구한 다음 그것에 역수를 취하면 YJ 값이 됩니다. 그 방법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이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전국의 XJYJ에서도 원래 방법대로 그리고 역수를 취한 것도 설명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전국이 XJ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는 생산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XJ 양의 YJ 6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YJ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XJ를 또 표현해 줍니다. 그렇게 6분의 8, 8분의 6, 그 역수를 취해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것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의 관계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기회비용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비교 우위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기회비용이 작은 것이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병국이 XJ 1단위 생산하는데 발생되는 기회비용은 YJ 2분의 1, 0.5단위다. 도표 나왔고요. 병국이 YJ 1단위 생산하는데 발생되는 기회비용은 XJ 2단위다. 나왔어요. 또, 전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XJ 1단위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6분의 8이니까, 이 숫자로 표현하면 약 숫자로 1.33. 전국이 YJ를 1단위 생산하는데 발생되는 기회 비용은 8분의 6이니까 숫자로 표현해 봤을 때 0.75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기회 비용이 적은 것들을 판단해 내면 되죠. 어떻게요? 병국은 XJ를 생산하는데 더 낮은 기회 비용이 있죠. 또, 전국의 입장에서는 YJ가 더 낮은 기회비용이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XJ를 봤을 때 병국과 전국을 비교해본 결과 기회비용이 어디가 더 낮습니까? 그러면 병국이 더 낮은 수치. YJ를 생산하는데 병국과 전국 중에서 어디가 더 기회비용이 낮습니까? 그러면 전국이 더 낮은 것. 그러니 병국은 XJ의 비교의, 전국은 YJ의 비교의를 갖는다. 그럼 이렇게 비교의를 갖는 제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특화를 하여 교역을 하게 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무역이, 그 이유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비교 우위를 산출하는 방법과 그 비교 우위를 점하는 그 이유들이 무역의 발생 이유를 설명해 준다. 정리해 봤고요. 이 비교에 따른 무역으로 이 수치를 이렇게 정리한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래 표는 병국과 전국이 XJ와 YJ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을

나타낸 예시자료예요. 기회비용을 나타냈는데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특화하고 교육을 해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거를 더 명확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병국, 정국 두 나라만 있고, 병국이 XJ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 양은 3분의 2. 정국이 XJ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는 1. 그럼 여기에서 기회비용이 더 작은 것은 어디인가를 판단하면, 병국이 기회비용이 더 작으니 XJ에 대해서는 병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다라고 평가. 다음, 병국이 YJ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XJ 양은 XJ 1.5. 똑같은 설명으로 정국이 YJ 1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XJ 1이라고 표식이 된다면 이 중에서 기회비용이 더 적은 것은 정국. 그러니 YJ에 대해서는 정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 기회비용이 어디가 더 작으냐를 판단해 봤을 때 병국은 XJ 생산에 비교 우위, 정국은 YJ 생산에 비교 우위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표를 통해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판단해 볼수 있는 연습을 해본 거고요. 또 특히나 두 번째 앞에 있었던 표를 통해서 비교 우위를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정답 맞춰줌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요, 상황 1과 2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조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평가원에서 나왔었던 예시문항이에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상황 1, 2가 있어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고요.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에는 이 제시문 안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자료에는 XJ와 YJ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이 각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 이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각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가 나와 있고요. 이 자료를 분석해서 무역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역의 발생 원리를 설명하려면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2번 선지와 같은 내용을 보자면 이런 이유로 절대 우위라는 이유로 해서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 안에서도 이 제시문의 조건들과 어느 정도 비교해서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의도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들을 분석하고 수치를 뽑아내는 과정까지 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도대로 살려보자면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회비용이라는 건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의 노동 개수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 노동 개수를 바탕으로 해서 절대 우위는 뭐고 비교 우위는 뭐냐를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 무역이 성립할 때에는 비교 우위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이때 앞에서 이야기한 기회 비용을 작은 곳이 어디냐를 갖고 비교 우위를 어떤 나라가 갖느냐를 판단해 주면 되겠죠. 각각 XJ와 YJ. 근데 이 문제는 상황 1과 2까지 간다는 특성이 있고요. 이 출제 의도를 두고요. 이번 강의 핵심 개념. 자, 문항 단계에서 마지막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어떤 나라가 절대 우위를 갖나요? 라고 한다면 특정 재화, 같은 재화 1단위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이 수치에서는 노동 단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가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걸 예로 보자면 투입되는 노동이
더 적은 나라가 절대 우위를 갖는다고 할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겠네요. 그럼 어떤 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럼 두 표에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고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져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생산하려고 하는, 구하려고 하는 수치와 양과 내가 포기해야 되는 양을 각각 생산해야 되는 것을 분자로, 포기해야 되는 것을 분모로 넣어주면 된다라는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이 방법을 토대로요, 우리 이 선지로 가게 됐을 때, 1차로는 이표 자체에서 절대 우위를 판정한다. 즉, 노동 개수가 작은 나라가 절대 우위를 갖는다. 라는 기준으로 절대 우위 판정. 두 번째 단계는 앞에서 이야기한 기회 비용을 계산하는 식을 토대로 해서 비교 우위를 판정하는 거예요. 기회 비용이 어디가 더 작으냐. 그럼 그 기회 비용이 작은, 비교 우위가 높은 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생산함으로써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이 내용을 마지막 풀이 단계로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재에 이렇게 풀이 단계를 하나씩 근거를 써놨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는 이 내용 토대로 옆에 표 한번 그려보고 그 표의 내용 그대로 해서 매치시켜보면서 마무리 정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공란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황 1이라고 제가 편의상 적어보고요. X제와 Y제를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 수를 갑에는 일명, X제에는 일명, Y제에는 2명, 을에는 X제 2명, Y제 1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적어봤고요. 이 내용에서 절대 우위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절대 우위를 갖는. 전제는 상황 1에서 X제의 절대 우위는 어떤 나라가 가질까요? Y제의 절대 우위는 어떤 나라가 가질까요? 1단계로 판단합니다. 그럼 절대 우위를 갖는 나라를 판단하는 건이 문항 조건에서는 같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특정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의 비용이 적은, 노동자 수가, 투입되는 노동자 수가 적은 걸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X제를 생산할 때 갑국은 1명, 을국은 2명이 투입되니 X제에 대해서는 네. 갑국이 절대 우위를 갖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Y제를 생산할 때 갑국은 2명, 을국은 1명이 필요해요. 그럼 절대 우위가 Y제에 대해서는 을에게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항에서 요구하는 상황 2까지도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상황 2 이렇게 표시하고요. X제, Y제 각각 1명, 2명, 2명, 3명이에요. 그럼 상황 2에서 X제에 대한 절대 우위는 어디가 갔나요? 그러면 동일하네요. X제 생산할 때 갑국은 1명, 을국은 2명이니까 X제 절대 우위에서 상황 2에서는요. 갑국이 절대 우위를 갖죠? 그럼 Y제를 생산할 때 갑국은 2명, 을국은 3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갑국이 2명으로 을국보다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더 적게 되니까 Y제에 대해서도 갑국이 절대 우위를 갖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상황 1과 상황 2에서 절대 우위를 갖는 나라들을 1단계로 도출했어요. 그럼 이제 비교 우위를 갖는 나라들을 도출할 거거든요. 그럼 비교 우위를 갖는 나라를 찾을 때는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갑을의 기회비용 X제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갑국이 X제 1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가 갑국의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음, 을국이 X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Y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국가에서 X제와 Y제에 대한 동일 노동 자원을 전제로 하면 서로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X제의 기회비용, Y제의 기회비용을 곱하면 1이 되니 이 X제의 기회비용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Y제의 기회비용이 된다. 그래서 문제 빨리 풀고 싶으면 X제 먼저 수치 찾아내고 그거의 역수로 쓰면 된다. 첫 번째 답 방법 말씀드렸어요. 이 방법이 있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한 그 논리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럼 Y제에서도 내가 Y제 1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X제 또 을국에서도 Y제 1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X제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갑국에서의 X제 기회비용, 갑과 을의 X제 기회비용이 나왔어요. 그럼 이 중에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걸 찾아내야 되죠. 어디가 더 적죠? 갑이 더 적어요. 그럼 Y제에 대해서는 어디가 적어요? 을이 더 적어요. 그럼 비교위를 얘기해 본다면 X제에 대해서는 갑이 Y제의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을이 차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죠. 비교우위라고 하는 건한 국간에서 두 상품 다 가질 수 없죠. 그러니 X제에 대해서 갑국이 비교우위를 갖는다면 반대편, 을국은 Y제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갖는 게 맞죠. 그러한 간단한 도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를 표현하는 거를 비교해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상황 2로 가볼까요? 상황 2에서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 똑같은 방법대로 워딩을 드릴게요.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갑국이 X제 1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 그럼 을국이 X제 1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다음, 갑국이 Y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X제의 양. 또, 을국이 Y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X제의 양. 이렇게 표현되고요. 물론 이것을 역으로 취하게 됐을 때 Y제가 그대로 도출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내용 중에서 어디가 기회비용이 작으냐를 따져보겠습니다. X제에 대해서는 갑과 을 중에서 갑이 기회비용이 낮게 나타나죠. 또 Y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을이 기회비용이 낮게 나타나네요. 그러면 X제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갖는 나라, 그러니까 상황 2에서 X제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갖는 나라는 갑이, 상황 2에서 Y제에 비교우위를 갖는 나라는 을이 이렇게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무역이 발생되는 이유는 자, 위에서 봤을 때요. 특히나 상황 2에서는 갑국이 X제와 Y제 둘다 절대우위를 갖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대우위를 가지고는 무역이 발생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비교 우위를 설정하는, 도출하는 단계로 가보는데, 기회비용이 적은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상황 1에서의 XJYZ, 상황 2에서의 XJYZ에 대한 기회비용을 도출해 냈고, 이렇게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을 생산해 냈을 때, 더 특화했을 때, 이익이 될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왔어요. 그럼 이걸 두고 선택지에 연결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저는 여기 옆에 근거에 좀더 탄탄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EBS에서 제시된 예시 문항에 대한 해설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근거도 넣어놨고요. 저는 이렇게 풀이해낸 결론 바탕으로 해서 바로 매치시키는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상황 1이에요. 상황 1에서 갑국은 XJ와 YJ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갖는다. 절대 우위를 판단해 내라는데요. 자, 아까 풀었던 그대로 가볼게요. 상황 1에서 절대 우위를 생각해 보면 상황 1에서는 갑은 XJ의 절대 우위를 갖는데요. YJ에 대해서는 갑이 아니라 을이 절대 우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선지에서처럼 갑이 X, Y 다 절대 우위야 라고 하는 건 맞지 않네요. 두 번째, 상황 2로 가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절대 우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역이 발생하는 건 절대 우위로 설명할 수가 없고 비교 우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개념을 동원해 보더라도 이 2번 선지는 맞지 않다는 걸알수 있지만 상황 2에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상황 2에서는 갑이 둘다 절대 우위였어요. XYZ. 그런데 이걸로는 무역을 설명할 수 없으니 무역의 성립을 설명할 수 없으니 비교 우위로 가게 돼 보니 XJ는 갑이, YJ는 을이 각각의 비교 우위를 가져서 이렇게 비교 우위 갖는 걸 특화해서 생산하는 게 결국은 서로에게 더 이익이다라는 무역의 이유가 설명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상으로도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표현해낸 결론으로 도출해서도 한번더 설명드렸고요. 3번 선지 가볼게요. 상황 2예요. XJ 1단위 생산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의 양은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이건 어떤 용어의 뜻이 들어가 있죠? 이 뜻을 용어로 줄여보면 되겠죠? 즉, XJ 1단위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되는 YJ 양. 이 말은 뭐예요? XJ의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황 2에서 XJ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상황 2에서 XJ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보니까 XJ에 대해서 갑이 기회비용이 더 작아서 비교 우위를 갖는 상황이었어요. YJ에 대해서는 을이 기회비용이 적어서 비교 우위를 갖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 선지의 내용대로 보자면 XJ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 양, 즉 XJ의 기회비용을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갑이 을국보다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차지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지 않겠습니다. 4번 선지 가볼까요? 상황 1, 2. YJ를 특화해서 생산해야 되는 나라는 모두 갑국이다? YJ를 특화해서 생산하는 나라. 이것도 줄여보면 YJ에 대한 비교 우위를 갖는 나라죠. Y에 대한 비교 우위를 갖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 1에서 을. 상황 2에서도 을이었어요. 그러니 이 선지에서는 갑국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선지도 맞지 않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선지 하나가 남았고 그게 정답이라는 건데 여기에서의 진술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체로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황 1, 2 모두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교 우위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 이 진술이 맞는 것이고, 앞에 진술에서 이야기했었던 절대 우위로 무역을 설명하는

설명한다? 아니다. 비교 우위로 무역을 설명해야 된다. 그렇다면 2번이 틀렸었던 이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5번에서처럼 1, 2 모두 다 가봤을 때 비교 우위를 판단해내고 그걸 통해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문항들이 나올 때요. 해설이 다 이렇게 말로 풀어져 있어요. 그 말로 풀어져 있는 거에 매치하면서 확인해보고 내가 풀이한 것이 맞는지 정리해보는 과정도 필요하겠는데요. 우리들의 결론점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상황 1에서는 XZ에 대해서 갑, YZ에 대해서 을, 상황 2에서 XZ에 대해서 갑, YZ에 대해서 을이 비교 우위를 갖고 그래서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 5번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 진술들은 보통 이렇게 긴 텍스트로 주어져요.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풀이한 것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제분업과 무역에 관련된 특히 절대우위, 비교우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개념들과 문항풀이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의 문제들 계속 훈련하셔서 문제 출제되면 꼭 맞춰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시작인데요. 총 2차 시 동안 다룰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요, 원자핵과 전자사의 인력을 고려하고, 전자사의 반발력도 고려하고, 그러면 사실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이 핵전하는, 실제 이 핵전하 크기보단 작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효핵전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유효핵전하, 그리고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효핵전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원자 일모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유니크 기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단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과 오늘 유효핵전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하나 더할 겁니다. 유니크 기출 풀이 1번이 바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개념을 활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거기까지 오늘 할 거고, 그 다음 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실제로 느끼는 이 핵전하를 알아보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핵전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 보고 시작할게요. 핵전하가 무엇이냐면요. 원자핵이 가진 전하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예요. 수소라는 거는 1 플러스 1, 양성자 수가 1이니까 당연히 핵전하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이 핵전하는요. 이 플러스 1을 느끼겠죠. 왜냐면 이 수소라는 건 전자 몇개 있어요? 하나. 그럼 원자핵과 전자사의 인력밖에 없고요. 다른 전자 없으니까 전자사의 반발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나만 봐준다. 그래서 핵전하를 가리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모두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전자 두개 이상의 원자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러한 원자는 다전자,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요, 보니까 여기 지금 탄소예요. 6 플러스에 대한 핵전하를 띄고 있는데,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안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고, 같은 전자 껍질의 전자에 의해서, 이 반발력에 의해서, 이 앞에는 핵전하를 그대로 느끼는 것은 힘들어요. 바로 이걸 무엇이냐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가려막기 효과란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실질적인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 이것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는요, 안쪽 껍질의 전자와 그리고 같은 전자 껍질의 전자에 의해서 핵전하가 가려집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6 플러스보다는 작게, 이거랑 똑같이는 어렵지, 이제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이것보다 작게 느껴지겠네요. 그럼 이 핵전하와 다르게 원자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뭐라고 하냐? 유효 핵전하라고 표현합니다.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아까 우리 수소라는 건 전자가 지금 하나 있었기 때문에 가려막기 현상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없었어. 하지만 다전자 원자에선 가려막기 효과를 고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를 고려하여서 어떠한 경향성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실 과학이라는 것이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어떠한 경향이 있는가, 같은 조에서 어떠한 경향이 있는가, 아,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설명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요, 보시면 같은 주기에서요, 리튬부터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2주기거든요. 2주기가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요, 보시면 유효핵전하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리튬이라면 핵전하가 플러스 3이었을 텐데 여기서 플러스 3, 이것보다 훨씬 작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아, 다전자 원자라는 건 가려막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가려막기 효과도 있지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하가 커지는 이유는 뭘까? 이 가려막기 효과에 비해서 핵전하가 커지는 것이 더큰 영향을 미쳤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같은 주기에서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 사이의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핵전하의 증가가 유효핵전하에 더큰 영향을 미쳐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여기에서 핵전하 증가하네. 그럼 당연히 유효핵전하가 커지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요, 유효핵전은요, 증가합니다
라는 경향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첫 번째는요, 유액전화인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액전화가 커진다. 그럼 이거 보지 말고 이것만 맞춰볼래요? 질소, 산소, 플로린인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전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돼. 질소보다 산소가, 산소보다 플로린이 클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3주기에서 똑같을까요? 3주기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족에서도 그럴까요? 한번 같은 족에서 볼 건데요. 같은 족에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동일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족에서는요. 여기에서 쭉 같은 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전자 껍질 하나가 더 생겨서 리튬과 나트륨 보시면 같은 족은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양성자 수가 플러스 8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이만큼 핵전화 증가했는데 전자 껍질도 증가를 했죠. 그럼 전자 껍질이 증가하면 안쪽 전자 껍질에 의한 이 전자의 반발력이 너무 큽니다.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보다 안쪽 전자 껍질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증가함으로써요. 네온보다 나트륨이 훨씬 감소하게 되고 리튬과 나트륨의 증가도는요. 핵전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살짝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향성 봤더니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핵전화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는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전자 껍질에 의해서 더 큰 가려막기 효과로 인해 유액전화가요 약간씩 증가합니다. 증가하긴 하는데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족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 점점 족이 커지죠? 그럼 당연 유액전화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약간씩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커졌을 때 무엇을 알아주면 좋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 전하가 증가하네? 그럼 유액 전하가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했다라는 거 원자 번호 순일 것이다. 같은 족에서도 유액 전하 증가한다? 그럼 원자 번호 순일 것이다. 라는 힌트가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활용해 봐야겠죠? 교재 64쪽 펼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건데요. W에서 Z는 리튬, 베릴륨,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홀전 저수는 보통 우리가 최대 나올 수 있는 건 0, 1, 2, 3. 근데 여기선 이미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위에다 써볼게요. 리튬은 ES에 하나, 1. 베릴륨 ES 다 채웠죠? 그럼 0. 산소는 EP에서요. 4개를 채웠으니까 홀전 저수 2개. 플로린 EP에서 5개 채웠기 때문에 홀전 저수 하나입니다. 그러면 W 가장 많은 건 산소, 가장 적은 거는 베릴륨. 바로 이 홀전 저수 하나인 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효핵 전하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유효핵 전하, W가 산소죠? 그럼 산소보다 원자 번호 커야지 유효핵 전하 커질 거예요. 누구예요? 가능한 거 플로린. 그럼 이 X는 누구여야 돼요? Z가 플로린이니까 X는 아하, 리튬이구나. 그래서 X는 리튬, 그리고 Y는 베릴륨. 여기에서 Z는 플로린, W는 산소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유효핵 전하가 나왔다라는 거 원자 번호 순으로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해 주시면 돼요. 잠깐 정리하고 바로 넘어갈 거니까 정리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유효핵 전하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펙트라서 유효핵 전하란 약자로 제가 많이 쓰는데요. 같은 주기에서요. 그리고 같은 족에서요. 어떤 특징이 있다?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사실은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지만 그것보다는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자,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양성자 수 증가한 건 맞지만 여기에서 전자껍질이 하나가 증가해버렸죠? 그래서 전자껍질 수 때문에 바로 안쪽 전자껍질의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2주기에 네온과 그리고 3주기에 나트륨이었죠? 비교를 해주면 누가 더 컸다? 네온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우리가 이제 원자 반지름 이야기를 할때 어떤 윤이 더 큰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얘네 지금 유액 전하 증가해서 같은 중에서 유액 전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전자껍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요런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원자 반지름이라고 자꾸 외치시는데 그 원자 반지름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걸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자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에 대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비탈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오비탈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구형 모양, S 오비탈이다 라고 했을 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인 것을 나타낸 경계면 그림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만 전자 발견되냐? 그건 아니다. 바깥에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딱 90%만 나타낸 거니까 바깥에 0은 아니다.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반지름을 측정할 건가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전자라는 건 우리가 당구공처럼 축구공처럼 예쁜 구형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명백하게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아 같은 종류의 원자를 결합시켜요. 예를 들어 수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요. 그럼 수소 분자가 되겠죠? 그럼 수소 분자를 만들었을 때두 원자 사이에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수소 원자, 수소 원자 결합해서 수소 분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이 거리를 측정해요. 그랬더니 74피코미터가 나오더래요. 아,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두 종류의 원자, 동일한 거예요. 같은 종류의 지금 원자잖아요. 수소 원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을 정확히 나눠주는 거야. 2. 그럼 얘네가 몇이 나와요? 37. 아, 그러면 한 원자의 반지름은 37피코미터다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이 피코미터는 단위인데 우리가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 원자 두 개, 우리가 동일한 원자 두 개를 결합시켜서

여기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를 측정해줘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줘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요 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 측정할 때는요,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되었을 때, 같은 종류의 두 원자를 결합시켜요. 그때 두 원자의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근데 그 거리는 이 원자핵 두 개에 대한, 여기 지금 두 개가 만났을 때죠? 그래서 절반, 반으로 나눠주면 이거 하나가 바로 뭐다?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제가 나타낸 표를 보시면요. 1쪽에서 17쪽, 여기에서 사실 가운데 제가 가려놨죠. 그래서 1쪽에서 17쪽, 왜 18쪽 없어요? 비활성 기체는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고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쪽에서 17쪽까지 요 사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쓰지 않는 거지. 여기 지금 14, 15를 제가 안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걸로만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할 건데, 아, 여기에선 얘가 유액전하의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선 얘가 전자껍질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하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요, 원자 번호가 커서요, 그럼 양성자 수가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핵전하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유효핵전하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를. 같은 주기에서요, 유효핵전하 증가했다라는 건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강해져요. 그럼 전자 구름이 수축합니다. 그 원자 반지름은 점점점 넓어질까요? 점점점 좁아질까요? 점점점 좁아지겠죠?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같은 주기예요. 그때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는 건 원자과 전자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이 증가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전자 그러면 수축하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그럼 예시 한번 볼게요. 리튬, 베릴륨, 붕소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네들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가는 원자 번호가 점점점점 커지네. 유효핵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네. 그렇다라는 건 얘네들 인력 어떻게 될 거야? 증가할 거야. 그럼 점점점 잡아당기겠지? 그래서 전자 구름 수축하겠네. 아, 그러면 리튬이 가장 클 거고, 그다음 베릴륨, 그다음 붕소일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맞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니까요. 1, 2, 13, 16, 17로 되어 있어요. 그때 같은 주기를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위아래 뭐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밑에가 이온이에요. 그래서 위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튬, 베릴륨, 붕소, 산소, 플로린. 이 순서대로 보시면 반지름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아, 유액전하가 점점점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원자핵과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이 증가했네. 점점점 잡아당기네. 전자구름 수축하네. 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럼 밑에 3주기도 동일한지 한번 볼까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화학, 염소입니다. 어때요? 점점점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유액전하가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같은 족을 보기 전에 요걸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래요?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튬이랑 나트륨 한번 보세요. 152에서 186으로 증가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유효핵전하는 같은 주기에서도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무조건 증가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빼먹으시면 큰일 나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효핵전만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전자껍질수도 있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럼 전자껍질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선 누가 더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리튬과 나트륨, 누가 커졌어요?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 같은 족에서요.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유효핵전하가 약간 증가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누구의 영향이 더 컸냐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증가하고 있어. 아, 이거는 유유액전화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전자껍질수에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무엇을 봐줘야 된다? 아, 같은 족에서는 전자껍질수 증가, 2주기인가 3주기인가를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원자 반지름에서는요, 우리한테 두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같은 주기이냐, 아니면 같은 족이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유액전화랑 다르게 원자 번호가 증가를 했을 때는요, 같은 주기에서는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할게요. 감소가 될 거고요.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를 했을 때는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하면 얘는 증가할 겁니다. 이게 바로 원자 반지름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이온 반지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온 반지름은요, 뭐가 다르냐면, 양이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나트륨과 나트륨 양이온이 있어요. 양성자 수는요, 나트륨 지금 몇이에요? 11개. 나트륨 양이온도 동일하게 양성자 수 11개예요. 그럼 핵전화에 대한 건 서로 지금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온이란 뜻은 뭐냐면, 전자 하나를 잃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자수 비교해 볼게요. 전자수가 나트륨은 11하고요. 여기 나트륨 이온은 하나를 지금 잃어버려서 10개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아진 상황이에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음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하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음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써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트륨 양이온은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졌어요. 전자 배치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는요, 누가 더 커졌을까요? 나트륨과 나트륨 양이온? 전자를 지금 하나 얘는 잃었어요. 그럼 반발력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려막기 효과는 나트륨 원자가 더클 겁니다.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유효핵전화는요? 유효핵전화 누가 더큰 거예요? 다 유효핵전화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여기에서 전자사의 반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트륨 양이온이 증가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반지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은 세 번째 전자껍질까지 있었던 나트륨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가장 바깥에 하나 전자가 있었고요. 안쪽에 전자 8개 채워지고, 그리고 더 안쪽에 전자 2개가 있는 3개 있었는데, 요거 하나를 떼버린 거예요. 그럼 전자껍질 2개가 돼버렸죠? 자, 그러면 지금 원자핵과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자, 그럼 이제 전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축됩니다. 그래서 양이온 반지름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었어요. 누구랑 같아져요? 비활성 기체와 같아집니다. 그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양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 수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럼 전자 껍질 수가 감소를 하게 되었네.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했죠? 증가합니다. 그럼 증가했다라는 건 당연히 그만큼 더 잡아당길 수가 있게 되죠? 전자 그럼 수축해요. 그래서 양이온 반지름이요, 기존의 원자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작아집니다. 지금 제가 비교하는 거는 다른 이온과 다른 원자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 하나 뗐을 때예요. 그냥 같은 애에서 전자만 사라진 거 얘네 둘을 비교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때 원자 반지름보다 이 양이온이 된 양이온이 반지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작아질 거다. 그래서 양이온 반지름이 큽니다라고 가주 양이온 반지름이 아니라 원자 반지름이 큽니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책 옆에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 비교해봐라고도 물어보는데요. 다르게도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 얘네가 그러면 이온 반지름 분해요. 원자 반지름에 대한 비율이 1보다 큰가요? 작은가요?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양이온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면, 당연히 양이온의 반지름, 원자 반지름 비해서 작아지죠? 그럼 얘는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클 것이다 라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따가 문제 하나 같이 풀게 될 텐데요. 그땐 그래프로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보다 크다 작다라는 거를 이 양이온과 원자 반지름 비교하면서 따닥, 얘네들

그럼 지금 양이온이야 또는 음이온이야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음이온 달라진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지금 양이온과 차이는 잘 보셔야 돼요. 양이온이라는 건 양성자 수가 지금 같았어요. 근데 전자 수가요, 감소라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바로 양이온의 특징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이고요. 음이온은 반대로 전자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전자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징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어때요? 얻고자 하는 경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소라는 거는 양성자 수가 17. 그럼 염화 이온 되었다, 전자 하나를 얻었다라고 해도 양성자 수는 17. 근데 전자 수가 달라질 겁니다. 원래는 17이었는데요. 하나를 내가 얻음으로써 18이 되었고요. 누구에 대한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바로 아르곤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전자 하나가 늘어났어요. 근데 전자 껍질 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비금속과 금속에 대한 차이는요, 양이온은 전자 껍질이 하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자 껍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자와 그리고 양이온 됐을 때이 전자 껍질 수 비교를 많이 물어봐요. 하지만 이 음이온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 수 변화가 없이 전자가 하나만 추가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일정한데 전자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럼 서로 이제 밀어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 달라졌겠다.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기존의 원자와 음이온, 이 염화이온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양성자 수는 동일한데 전자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염화이온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럼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졌다라는 건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효핵전화는 바로 우리 인력과 반발력을 고려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자랑 이온을 비교하면 원자가 더클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예측해보세요.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점차 염화이온 될수록 전자 구름은 어떻게 될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 가장 안전한 음이온인데요. 이때 전자 수가 증가하면서 가려막기 효과가 커집니다. 그럼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음이온의 반지름과 그 원래 원자 반지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음이온의 반지름은 더 커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의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큽니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것도 우리가 왼쪽에 표현된 것처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바로 이온 반지름 분해요.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보세요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비교했을 때 아,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당 1보다 작은 비율이겠다라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양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예시 들었던 건 나트륨과 나트륨 양이온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다라고 제가 표기를 했을까요? 바로 나트륨 이온보다 나트륨이 더 커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왜? 여기에서 우리는 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유액전하가 증가를 했어. 그래서 사실은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들고 여기에서 이온 반지름은 줄어들 거야라고 했었죠. 나머지 그럼 양이온도 동일하게 원자랑 비교하면은 당의 원자가 크고 나머지 양이온도 동일하게 원자가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음이온은 반대로 어떻게 됐었나요? 음이온은 전자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반발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자랑 음이온을 비교해 주면 당의 음이온에 대한 반지름이 어떻게 되었다? 더 커졌다. 여기도 지금 비교해 주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이온과 음이온, 이 원자랑 그 양이온, 원자랑 그 음이온 이렇게 비교하도록 얘네들 안에서 요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사실은 같은 주기에서 얘네들 경향성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아까 그냥 원자 봐주세요. 원자를 봤을 때 같은 주기에서요. 점점점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원자 이미 작아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양이온도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지겠죠. 왜냐면 얘네들 전자배치 모두 다 지금 뭐예요? 네온이에요. 네온의 전자배치에서 전자 얘 하나 잃었지, 얘두개 잃었지, 세개 잃었지. 점점점 유액전 더 커질 거예요. 핵전은 더큰 상황이니까.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요. 이온이더라도 점점점 이온 반지름 여기까지 양이온만 비교해주면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음이온도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음이온도 봐주시면 원자라는 거는 당연히 원자 번호 커질수록 감소하는 거알수 있지만 여기에서 음이온을 비교했을 때도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구나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음이온에 그리고 양이온에 대해서 각각 그 원자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같은 주기, 같은 족을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당연히 원래 작았었어요. 원래 작았었어요. 그 이유가, 원래 반지름이 작았었어요. 그 이유가 핵전 하나가 원래 컸기 때문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전자를 지금 얻는 게 산소보다 플루인이 더 적어요. 그럼 반발이 더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요. 유액전하 증가해요. 그래서 작아지는 건 동일합니다. 그냥 원자나 아니면 여기서 음이온이나. 근데 여기서 양이온도 동일했어요. 작아져요. 원자도 작아졌고요. 작아져요. 자, 그럼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아까 리튬이온과 나트륨이온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아까 리튬과 나트륨 비교하면 이미 전자 껍질 하나 늘어났죠. 그러면은 리튬이온이 될땐 리튬이온도 줄어들고요. 나트륨이온 될 때도 줄어들어요. 둘다 하나씩 줄어든 상황이니까 비교하면 누가 커야 돼요? 여전히 나트륨이 크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수 증가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한 거는 이 원자와 그 원자가 전자 잃었을 때, 그 원자와 그리고 전자 얻었을 때 비교를 한 거고요.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지금 음이온, 그리고 같은 쪽에서 양이온, 또는 여기서도 이렇게 위아래 비교해도 되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조금 다르게 주기가 다르게 비교할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여기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었을 때 어떤 모습을 띄었냐면 바로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사실은 플로리나 이온이거든요. 그럼 얘도 지금 누구랑 같냐면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사실은 산화 이온도요. 사실 전자가 원래는 6개였는데 두개더 얻음으로써 여기에서 8개가 됐네. 그럼 안쪽에 있는 두 개까지 더해주면 총 10개거든요. 그럼 누구랑 같아져요? 네온이랑 같아졌어요. 얘도 지금 네온이랑 같아졌네. 네온, 네온, 네온. 또 가볼까요? 자, 마그네슘은요, 지금 전자 두 개를 잃었던 10개 됐어요. 그럼 누구랑 같아진 거예요? 띠온이랑 같아졌어요. 알루미늄도 네온이랑 같아졌어요. 뭐야? 네온이랑 같은 애들끼리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플로리나 이온과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비교해주면 전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몇 개예요? 네온과 같은 10개, 10개입니다. 그럼 전자 배치가 같은 경우에 비교를 했더니 핵전하가 지금 누가 더큰 거예요? 나트륨이 더 크잖아요. 왜냐면 걔는 양성자서 컸기 때문에 핵전하량이 더 커요. 그래서 핵전하량은 당연히 나트륨이 더 커요. 그러면 이제 이온 반지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일단 나트륨 이온은 전자 껍질 하나가 사라졌고요. 플로렌 이온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럼 플로렌과 나트륨 이온 비교했을 때 여기서 핵전하량이 더 커? 그리고 전자 껍질은 이미 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껍질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는 없네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온 반지름이 더 커졌을까요? 바로 플로렌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더클 겁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네온의 전자 배치처럼 전자 배치가 동일한 이온들,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등전자 이온에서는요, 전자 배치가 같음으로요, 그때 가려막기 효과는 같을 거예요. 전자수가 같아요. 하지만 핵전하량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전하가 커지므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산소부터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고 있네요. 그럼 핵전화량 증가하겠죠? 그래서 점점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 작아질 거야. 그래서 140에서 136, 95, 65, 50으로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원자일 때와 이온일 때이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그리고 산소에 대해서 비교하세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 누가 더큰 거예요? 당연히 이주기인 산소가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더 큽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과 산소 산화 이온 이가 음이온을 비교하게 되면 똑같은 전자 배치예요. 그럼 누가 지금 더 이온의 반지름이 크다라고 할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같은 전자 배치일 때, 등전자 이온일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더 작아진다. 왜냐하면 핵전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화 이온이 더 큽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140과 65, 확실히 얘가 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자료는 원자 반지름일 수 있고, 이온 반지름일 수도 있는데, 다시 보기에는 반대로 물어봐요. 내가 원자 반지름 주면 이온 반지름 물을 것이고, 이온 반지름 주면 원자 반지름 바꿔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얘네가 이온인지, 원자인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빠르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이 숫자를 다 외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를 알게 되실 건데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2주기에서 가장 원자 반지름 큰 애는 리튬입니다. 3주기에서 가장 작은 애는 염소고요. 그래서 리튬과 염소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 라는 걸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애매한 애들 있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 그런 애들은 힌트가 하나 더 주어져요. 그거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그리고 등전자 이온에서 요거를 판단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루트 65쪽으로 가주세요. X에서 Z는 각각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에 대한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XYZ를 지금 찾아보세요가 아니라 기억은 여기 들어갈 건둘 중에 어느 건이란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측에 나와 있는 거에 지금 잘못 나와 있죠? 이온 반지름분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되어 있죠? 하나 요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요, XY까지 구분하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원자 반지름은 이라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원자 반지름은 Y가 X보다 크다라는 것을 힌트 하나 더 드릴 테니까 XYZ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한테는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정리하고 시작해 볼게요. 금속 원소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이온 반지름, 반지름 R이라고 쓸게요. 분해. 원자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비율은요. 1보다 어떻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했고요. 만약에 비금속 원소다라고 했을 때는요. 경향성의 금속 원소랑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이온 반지름 분해.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서는 전자가 추가가 됐어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하나가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전자 하나 추가되니까 반발력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더 커졌죠? 그래서 1보다 어떻다? 얘네들은요, 더 작아진다. 이온 반지름이 더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둬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래프로도 출제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1을 기준으로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두 개는 지금 작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을 무엇을 줬는지 바로 보여야 되는데, 왜냐면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서 플로린이 바로 비금속 원소고요. 나머지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금속 원소죠. 경향성이 하나만 다르게 나온 게 바로 누구다? 플로린일 거거든요. 요거를 찾아내야 돼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린 지금 찾아냈어요. 얘가 바로 그럼 비금속 원소야. 그럼 비금속 원소인데 얘가 지금 1보다 크대요.
근데 우리가 써놓은 비율은 이온 반지름 분의 원자 반지름은 1보다 작대요. 그럼 1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큰 애가 누구예요?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누구예요?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을 기준으로요, 얘네들 비율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원소를 가지고 플로린 확장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나머지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볼 건데요. 힌트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드렸죠. 사실은 요것만 묻는 문제였는데 요것까지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원자 반지름을 보니까 Y가 더 크대요. 그럼 나트륨과 마그네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원자 반지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온 반지름도 누가 더 커야 돼요? 나트륨이 더 커야 되지만 원자 반지름은 여기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제가 커진다라고 했죠. 작아진다예요. 작아진다.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큰 거는 나트륨이다. 이게 바로 뭐다? Y다. 그럼 마그네슘 뭐다? X다라고 가져야 돼요. 자꾸 제가 말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온 반지름도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원자 반지름에 대한 같은 주기에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유니크 기출 풀이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딱 1번만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 1번에서 풀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원자가 전자수가 주어졌어요. 그 원자가 전자수가 주어졌다라는 건 사실은 얘네에게 족기 몇 번인지 알려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원자 반지름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같은 주기에서, 같은 족에서. 그럼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어떠한 경향을 갖니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요, 그냥 넘버 n으로 표현할게요. 커질수록 당연히 얘네들은 전자껍질이 하나씩 생기니까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하면 증가할 것이고요. 반대로 같은 주기다라고 했을 때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요, 여기에서 같은 전자껍질 수예요. 하지만 양성자 수가 늘어나서 핵전하 증가하는 게더 우선이었죠. 그래서 유핵전하가 증가했기 때문에 반지름은 감소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딱 요거를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모순인 애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딱 요것만 가지고선 해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 3주기 원자 W에서 Z의 원자가 전자수와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1족이다라고 해서 W와 X는 어떤 상황? 같은 족, 1족인 애들이다라는 걸 줬어요. 그럼 원자 반지름이요, W가요, X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보여야 돼요? 주기요. 그럼 주기라는 게 2, 3주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큰 애가 주기가 더클 거다, 3주기. 그럼 작은 애가 2주기겠죠? 3주기, 2주기 찾아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사실은 얘가 누구니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소까지 찾아볼게요. 3주기에서 1족이니까 얘는 나트륨이고요. 얘는 지금 2주기에서 1족이니까 리튬일 겁니다. 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2주기네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요. 리튬이 2주기에서 가장 컸잖아요. 나머지 얘네가 그럼 2주기 16족, 17족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원자가 전자수는 이 족에서 1의 자리만 표현한다. 라고 했으니까 족을 표현할 건 16족, 17족이라고 표현을 줘야겠죠. 근데 이상한 게 발생해요. 뭐냐면 같은 주기에선 제가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지름 작아져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6족과 17족, 2주기에서 누가 있냐면 산소랑 플로린이 있어요.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산소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Y랑 Z를 비교했더니 Z가 더 크대요. 우리 예외적인 경향 같은 건 없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이때 눈치 빠른 친구들은요. 아, 내가 지금 무조건 리튬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주기에서 얘네들이 원자번호 커질수록 무조건 반지름 작아져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 3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서가 다르게 나왔다라는 건 주기가 다르겠구나. 그럼 무조건
여기에서 작은 애가 2죽일 거고 큰 애가 3죽이겠다라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지금 달라진 상황을 우리가

0: 확인해서는. 그거 아니면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산소랑 플로린 하면 16족이 17족보다 더 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17족이 더 크대요. 그래서 가능한 게 뭐예요? 아, 여기 뭐가 나왔다? 염소가 있구나. 그래서 얘가 3주기, 얘가 2주기. 그래서 주기가 서로 지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한 이 원자 반지름 순서가 나오게 된 거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여기 리튬과 사실은 이 염소에 대해서 외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외울 필요 없다. 왜냐면은 이걸 보자마자, 얘네가 지금 16, 17안 맞는데요? 그럼 주기가 다르겠죠. 당연히 더 작은 애가 2주기고 큰 애가 3주기겠죠. 라는 생각을 통해서, 아, 리튬과 염소에 대한 반지름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요것만 외우면 된다. 같은 주기에서, 같은 족에서 요것만 판단을 해낼 수 있으면 충분히 이 안에서 우리가 외우지 못한,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억, 더블은 리튬인가요? 라고 했을 때 더블은 나트륨이라서 틀렸고요. 니은, X와 Y는 같은 주기인가요? 그래서 리튬이었고요. 여기에선 얘가 산소였네요. 그래서 2주기로 모두 갔습니다. 그 원자 번호 가장 큰 애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3주기에 나트륨과 염소가 있었고요. 원자 번호는 염소가 지금 17족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Z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가장 크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원자 반지름 판단을 할때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유효 핵전하였고요. 하나는 유효 핵전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큰 영향을 준 거는 바로 전자 껍질 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준 전자 껍질 수와 유효 핵전하가 있는데 이 유효 핵전하다라고 하는 거또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경향성은 같았지만 그 차이가 족에서는 크지가 않았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라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이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보다 더 컸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순간 2주기의 끝 내용과 3주기의 처음 나트륨 비교해주면 나트륨이 유효핵전하가 훅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유효핵전하가 같은 쪽에서 증가는 맞는데 아주 약간 증가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여기 같은 주기에서 얘네들은 원자번호 커질수록 증가를 했고요. 그 영향을 가지고 원자 반지름을 해석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 원자 반지름 해석을 할때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같은 쪽에서 전자 껍질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유핵전하 약간씩 증가해봤자 이 영향이 더 크잖아요. 전자 껍질 증가가. 그래서 계속 계속 얘네는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도 우리가 했었죠? 바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등전자 이온. 만약 얘네가 양이온이 되었을 때, 음이온이 되었을 때, 누구의 이온에 대한 게더 큰가? 그럼 우리는, 아, 양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된 거죠. 양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전자 껍질은 줄어들었고, 전자 줄어들었고, 그럼 여기서 핵 전하량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도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음이온과 양이온에 대한 이온에 대한 비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게 나오더라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해서 따라와 주시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가 좀 많습니다. 유니크 블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유효핵전하예요. 이 유효핵전하는 바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사실 우리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도 이 원자핵과 전자사 인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하에 대한 이 경향성,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여기에선 아직 예외적인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유효액자는 정리하면서 아 얘네들은 계속 원자번호 커질수록 양성자수 많아지네, 핵자나 커지고 있네, 좋아. 그럼 같은 쪽에서는 전자값들이 증가하고 있네라는 거 정리할 때 하나만 더 네온과 나트륨 여기도 하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훅 감소하는 게 전자값들이 바뀐다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자료를 주어줄 수 있기 때문에 2주기와 3주기 요거 바뀔 때 여기서 갑자기 훅 떨어진다라는 거 하나 더 써두면서 정리해 주세요. 그대로 이어서 이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건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경향성이 달랐어요. 바로 우리 원자 반지름 쓸 때는 왜 얘네들 이렇게 되는가 요인을 두 가지 써주셔야 됩니다. 바로 전자 껍질 수, 그리고 유효액자나 두 가지에 대해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온 반지름 비교할 때는요, 원자와 양이온, 원자와 음이온, 그리고 마지막에 등전자 이온에 따라서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비교 잘 해주시면 다음 주에 이온화 에너지 쉽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넓은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14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페이지로는 129페이지에서 133페이지 내용이 정말 많죠.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인데 또 그 중간중간에 중국과 인도의 민족운동 등도 살짝살짝 숨어 있으니까 생각보다 꽤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뭐니뭐니 해도 메인 테마는요,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대공황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여러 나라의 민족운동들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1차 세계대전은요, 19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독일의 대외정책이 있었죠. 비스마르크의. 그러니까 프랑스를 완전히 이겨버리고 당시에 프로이센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이기면서 독일 제국을 성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유럽의 현상 유지를 거기에다가 프랑스의 고립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했고요. 그러면서 비렐름 2세는 당시에 독일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다 이 V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B 정책을 추진했고요. 거기에다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모로코를 공략하게 되면서 모로코 사건, 1차 모로코, 2차 모로코 등등이 있었거든요. 자, 거기다가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도 있었습니다.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우린 이것을 3C 정책이라고 하고요. 비렐름 2세의 정책에 맞서서 프랑스, 러시아와 3국 협상을 성립했습니다. 자, 이들은 인종적으로도 유럽 내에서는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범게르만주의, 그러니까 독일 중심의 범게르만주의 대 범슬라브주의가 있었어요. 범슬라브라고 하는 것은 보통 러시아, 세르비아 뭐 이런 데가 범슬라브입니다. 그래서 발칸 지역에서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후원하는 범게르만주의 대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후원하는 범슬라브주의 간의 대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발칸 전쟁. 당시에 발칸은요,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칸반도의 여러 민족이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면서 독립하는 한편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었고요. 발칸반도의 민족주의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필기노트로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1차 세계대전의 배경입니다. 독일 중심의 3국 동맹과 영국 중심의 3국 협상 간의 대립. 거기에다가 발칸 문제, 1차 발칸, 2차 발칸 전쟁 등도 있었고요. 범슬라브주의 대 범게르만주의 간의 대립. 우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국과 독일의 확장 정책, 3C 정책 대 3B 정책의 대립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 협상 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간의 3국 동맹 간의 대립. 여기에다가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발칸의 여러 종교적, 인종적 대립. 거기에다가 3B 정책과 3C 정책의 대립. 선생님,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맞아요. 1차 세계대전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같이 섞이면서 나왔던 것이 1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은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라예보 사건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세르비아의 형, 범슬라브주의 최고 형이 누구예요? 러시아겠죠? 예, 그렇게 되자 러시아가 어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공격하겠죠? 선전포고하겠죠? 그러면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범 게르만주의의 또 제일 큰 형, 누구? 독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큰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맹국 대 협상국 간에 여러 나라들의 참전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는 동맹국 측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동맹국이었었던 이탈리아는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협상국으로 갈아탑니다. 그런 내용까지. 자, 거기에다가 독일군의 진격, 벨기에를 침공하고요. 프랑스로 진격하는 와중에 마른 전투와 솜 전투.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을 표현할 때 마른 솜을 짜는 것 같은 총력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른 전투, 솜 전투. 마른 솜을 짜는 것 같은 총력전이었었다. 그래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어떤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참호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영국의 해군이 북해를 봉쇄하면서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동안 1차 세계대전에서 상당히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던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17년이에요. 자, 그 와중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잠시 뒤에 러시아 혁명 나오겠지만 3월 혁명, 11월 혁명, 다른 말로 요거를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두 차례 혁명이 있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당시에 러시아는 독일과 단독 강화, 즉 러시아는 이제 전쟁에서 빠지기로 하는 브레스트 리투프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제 필기노트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의 동맹국 대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협상국이 있었는데, 선생님, 여기 있던 이탈리아는요,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미국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의해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 국가의 전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였었어요. 거기에다가 참호전, 그동안은 나오지 않았었던 신무기의 등장, 뭐 독가스, 전차, 잠수함 등등. 거기에다가 마른 솜, 마른 전투, 솜 전투로 대표되는 전투가 있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다가 불가리아, 오스만이 한 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다가 미국도 이제 그 이후에 좀 참전하게 되고요. 이탈리아는 원래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넘어오게 되죠. 그러한 상황. 조금 더 깊게 가보자면 이쪽에 있는 에스파냐, 즉 스페인은 중립국이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스위스도요. 그런 것까지 살짝 기억. 자, 전쟁은 독일 입장에선 양쪽을 두고 싸우는 그런 형상이 나오게 돼요. 독일 입장에선 여기가 서부전선, 여기가 동부전선이거든요. 이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싸우게 되었었고요. 이쪽은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게 되었었는데, 특히 1차 세계대전의 최악의 지역은 바로 이쪽에 있는 서부전선이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긴 참호를 파고, 200km가 넘는 지역에서 참호를 파고 대치하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에서 서로 전투가 계속 이어졌었죠.
자,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인데 1918년에 전쟁은 종결되었어요. 동맹국, 즉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항복에다가 독일의 킬 군항, 킬이 지명입니다. 킬 지역의 군항에 군대 항구에서 해군들이 봉기를 일으키면서 혁명이 시작되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독일의 비렐름 2세는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이 선포되었었고요. 연합국 측과 독일 임시정부의 휴전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1918년 11월의 일이고요. 자,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총력전, 전후방 구분 없이 국가의 전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형태였습니다. 참호전, 신무기의 등장 등등이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아, 저처럼 이제 군필자, 군대 갔다 왔던 사람들은 저는 이 발을 보면서, 아, 사진을 찍을 때야 이 아저씨는 아우 진짜 성격도 좋아 그냥 웃고 있지만 이 발이 어떻게 될지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기거든요. 습기를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막사가 뭐 숙소 시설이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요. 발이 잘못하면. 아,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참 정말로 참하겠구나. 여기 전체가 다 진창이에요. 그냥 진흙탕이에요. 예, 그러한 모습 보면 특히 이들을 더 괴롭혔던 건 바로 쥐들이었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기록들을 보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건 내 옆에 친구가 죽어나가거나 뭐 이런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리고 앞에서 들리는 포소리, 총소리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조용할 때 들려오는 내 다리를 물어뜯는 쥐들이 가장 나에게는 공포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었고요. 제필기 노트를 한번 살짝 보자면, 킬 군항의 수병, 즉 해군들의 반란에 의해서 비렐름 2세가 퇴위됐고요. 11월에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었고요. 제정, 황제 체제가 붕괴되었어요. 어디와 어디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보통 선거권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확대되었었고요. 독일에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혁명 봐주셔야 됩니다. 러시아에서는요,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면서 사회주의 정당이 설립되었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피해 일요일 사건은요, 여러분, 1904년에서 05년에 러시아에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러일 전쟁이 있었거든요.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열세에다가 차리의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시위가 전개되었었는데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했던 것이에요. 자, 그날이 마침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고요. 니콜라이 2세는 두마 의회, 두마의 입법권 보장 등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사실 제대로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바로 러시아 혁명이 전개됩니다. 러시아 혁명은요, 여러분, 요 연도 기억해 두세요. 1917년입니다. 초에 있었고 말에 또 각각 하나씩 있어요. 초에 있었고 말에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는 흔히 러시아 3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러시아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러시아력으로는 이때가 2월이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도 같이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3월 혁명 내지는 2월 혁명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11월 혁명 내지는 10월 혁명 이것도 그냥 같이 봅니다. 아셨죠?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러시아의 3월 혁명은 1차 세계대전의 장기화로 물자가 부족해졌고요.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는 저하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페트로그라드, 즉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중심의 혁명이 발생했고요. 이 2월 혁명 내지는 3월 혁명으로 요거 밑줄 니콜라이 2세가 퇴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었는데 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케렌스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다른 말로 케렌스키 임시정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때 사람들은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황제까지 이 차르까지 퇴위하고 나니까 아 이제 전쟁 끝나겠지 했는데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1917년이죠.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이 끝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조금만 더 하면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스위스의 망명 중이었던 누가 들어옵니까? 레닌이 들어옵니다. 레닌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런 정부는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안 끝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주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전쟁을 지속하게 돼요. 개혁은 실패했죠. 그렇게 되자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임시정부가 대립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10월 혁명 내지는 11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전쟁 반대
사회주의를 지향했죠. 임시정부를 타도하면서, 여기 있는 요 임시정부입니다. 이 임시정부를 타도하면서 소비에트 정부 수립, 요 소비에트

힌트 정보 수립 밑줄. 요. 자, 2월 혁명 내지 3월 혁명은 임시정부를 수립했고요. 10월 혁명 내지 11월 혁명은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 레닌이 주도했다. 요거 꼭 기억입니다. 이게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의 레닌. 레닌은 뭐니 해도 이 레닌 입장에선 여기에 있었던 이 임시정부,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비판했던 핵심이 뭐였어요? 전쟁을 지속하는 게 문제였었죠? 그래서 어떠한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린 그 전쟁,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빠졌던 조약을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아, 참, 이름, 조약 이름이 길죠? 힘듭니다. 어쨌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전쟁에서 빠집니다. 누가?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레닌은요, 사회주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토지 분배 및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추진했고요. 요거 밑줄, 신경제정책, NEP라고 하는데요.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이 극복을 목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 일부를 도입하는 것이 신경제정책입니다. 요거 꼭 기억.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줄여서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련이라고 합니다. 1922년이고요. 소비에트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를 통합했습니다. 자, 이러한 레닌이 사망하게 되면서 그 이후 스탈린의 통치로 이어졌었고요.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었고요. 그 이후에 스탈린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스탈린주의를 내세웠었습니다. 자, 제 필모노트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러일전쟁 패배. 사실은 패배는 잠시 뒤고요. 사실은 러일전쟁 중에 피해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905년에 패배하게 되죠. 자, 이 피해를 사건은 정치적 개혁 요구를 무력 진압하게 되었었고요. 나름의 개혁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전쟁 참여로 인해서 생필품이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폭등했어요. 자, 그래서 1917년 3월 혁명, 요걸 다른 말로 2월 혁명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비에트를 결성하면서 임시정부,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결성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니콜라 2세는 퇴위되었죠. 그렇지만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레닌이 등장하죠. 레닌이 등장하면서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볼셰비키 이 혁명으로 인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었고요. 토지 분배, 뭐 산업 국유화, 신분제 폐지 등의 개혁이 있었고요. 뭐니 해도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가? 러시아가. 그리고 나서 신경제정책, NEP 등의 신경제정책이 있었고요. 시장경제체제 일부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22년에 소련이 등장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이 등장하게 되고요. 레닌 사망 이후에는 스탈린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핵심 중에서는요, 평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제연맹. 근데 이 단체는 좀 맹해요. 왜?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1920년에 국제연맹이 등장하게 됩니다.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그렇지만 미국이 불참하고요. 독일, 소련은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가입하긴 했지만 핵심은 군사 제재 수단이 미비하게 되면서 그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빌미가 되고요. 나름의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회의 등으로 군비 축소 논의가 있었고요. 로카르노 조약, 켈로그 브리앙 조약 등 부전 조약. 앞으로 이 국제사회에서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좀 이게 무력으로 인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자라는 게이 당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후 민주주의의 발전.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독일 제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오스트리아 공화국으로, 오스만 제국은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핵심은 보통 선거권의 확대입니다. 노동자,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됐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회의를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고요. 이 파리 강화 회의 결과로 나왔던 것이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나타났던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고요. 자,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은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상실했고요.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양도했습니다. 군비 축소했고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었어야 되는 게

때 모습이었죠. 평화를 위한 모색, 또 국제연맹이 있었지만 군사력이 미흡했다. 전쟁 제재력이 없었다. 그리고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중국의 민족운동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국공합작. 국공합작이 무슨 뜻이죠? 중국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합작, 같이 뜻을 합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924년부터 언제까지? 27년까지입니다. 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방식의 연대가 있었고요. 군벌 타도를 목적으로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국민혁명, 군벌 타도와 국민혁명을 추진하던 순원이 사망했고요. 장제스, 이 순원 이어서 등장했던 인물이 장제스입니다. 장제스의 실권 장악과 북벌 단행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탄압이 있었고요. 베이징을 점령하여 북벌을 완성했습니다. 자, 대장경. 대장정이란 공산당이 루이진에 소비에트 임시정부를 수립했어요. 그렇게 되자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공산당 토벌작전을 전개했고요. 공산당이 대장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난 방면으로 거의 전 중국을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러면서 마무리되었던 것이 대장정. 우리가 읽은 혹자들은 이말리 대장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국공합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937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2차 국공합작의 배경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안 사건, 1936년도에 시안 사건을 계기로 내전 중단과 항일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었었고요. 거기에다가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즉, 2차 국공합작의 배경은요, 시안 사건과 중일 전쟁 발발입니다. 두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직후 제2차 국공합작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장기적인 항일 전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쉐량과 장제스의 장쉐량, 장제스. 이 장제스가 더 상관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부하격이었던 장쉐량이 공산당 토벌을 좀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안으로 직접 달려갑니다. 그래서 야, 너뭐 하는 거냐? 빨리 공산당 토벌해! 라고 하니까 장쉐량이 안면을 딱 바꾸면서 아니, 그거 같은 중국인들끼리 이래 됩니까? 지금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우리가 벅차는데 같은 중국인들이 싸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관격이었었던 장제스를 감금해버려요. 이게 시안 사건입니다. 이게 시안 사건이에요. 당신이, 난 당신을 죽이지도 않을 거고 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단, 당신이 같은 중국인들끼리 연대하겠다라는 약속만 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어났던 게 시안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터집니까?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2차 국공합작이 나오게 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시안에 가서 직접 찍었던 당시 시안 사건 당시의 총알 자국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1차 국공합작이 있었어요. 이거 언제? 1924년에 시작했다가 27년에 끝납니다. 1차 국공합작을 주도했던 인물은 순원인데 순원이 사망해요. 그러자 순원의 후계자격이 누굽니까? 장제스입니다. 자, 장제스는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아,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도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여기에는 이 공산당이 더 문제다라고 하면서 공산당을 토벌하게 되면서 이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1924년부터 27년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만주사변이 있었고 대장정. 대장정은 사실 35년에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지만 36년까지 일부 병력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장정은 뭐죠? 국민당이 공산당을 토벌했던 일련의 과정. 자, 거기에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안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하격이었었던 장쉐량이 자신의 상관격이었었던 장제스를 감금했던 사건이고요. 거기에다가 중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2차 국공합작이 있었습니다. 1937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되셨죠? 이런 내용들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인도한테 너네 우리 또 조금만 도와주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그 인도가 영국을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자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강력하게 통치하는 법이 만들어지니 그게 놀러법입니다. 이러한 놀러법 폐지를 주장했던 게 바로 간디죠. 완전한 자치를 요구했었고요. 이 간디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소금행진. 소금에 엄청난 세금을 붙이려고 하자. 내가 직접 한번 만들지. 즉, 영국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소금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영국의 소금법에 항의했던 것이 되겠고요. 자, 간디라.

인물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면 네루는 무력으로 저항했습니다.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면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 결과 신인도 통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의 각 주에 대한 외교 군사를 제외한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필기 내용으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는 영국을 엄청나게 지원해줘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실제 인도인들의 모습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게 되자 놀라법, 내지는 로렛트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가혹하게 통치하게 되자 간디, 네루 등등은 저항했다. 그 결과 1935년에 자치가 허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1947년,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죠.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이 당시에 인도가 완전한 독립 형태는 아니었어요. 인도가 나올 때 파키스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서파키스탄, 이게 동파키스탄이에요. 서파키스탄이 지금의 파키스탄이고요. 동파키스탄이 지금의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글라데시, 즉이 동파키스탄도 서파키스탄으로부터 1971년도에 독립하게 되면서 각각의 국가가 됩니다. 각각의 국가는 뭐죠? 이것은 지금의 인도고요. 이거는 파키스탄, 여기는 방글라데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같이 기억. 자, 튀르키예의 민족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스타파 케말이 술탄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이에요. 이 무스타파 케말은 아타튀르크, 뭐 튀르크인의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특히 이 튀르키예는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정교 분리, 근대적 교육제도 실시와 일부 다처제 금지 등의 내용도 있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대공황 언제요? 1929년. 1차 세계대전 후 과잉 생산과 투자, 전체적인 소비시장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미국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로 대공황이 확산되었었고요. 정부의 통제 경제 정책의 강화, 블록 경제 형성, 전체주의의 확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공황의 극복을 위한 각국의 대응. 이런 게 보통 시험 문제 나오죠? 미국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경제적 용어로는 수정 자본주의,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테네시강 유역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국가가 직접 주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인 뭐 와그너법 등이 제정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자신들의 화폐를 쓰는 단위, 즉 본국과 영국 본국과 식민지 국가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버리는 파운드 블록 같은 걸 형성했었습니다.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도 다 각각의 블록을 형성했었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죠.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은 전체주의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대외 팽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뭘로 이어집니까? 그렇죠. 그 이후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배경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블록 경제, 각국의 블록 경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가장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블록은 이쪽에 있는 파운드 블록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마어마한 식민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단 정책 펼쳤죠. 그리고 인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파키스탄, 지금의 이란, 지금의 미얀마, 언저리까지, 그 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 언저리까지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우린 이걸 파운드 블록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있었어요. 프랑스는 금, 즉 플랑으로 블록을 묶었습니다. 이게 사하라 사막의 상당 부분의 국가들,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차이나 연방 등등 있었고요. 이게 뭐 마다가스카르라든가 이런 데도 있었고, 미국도 이 당시에는 좀 나름의 힘이 있었죠. 달러 블록으로 묶었습니다. 달러 블록으로 묶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그 다음에 엔블록도 있었습니다. 일본. 일본, 고란 모습까지 같이 끼어. 자, 이러한 상태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나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언제요? 1929년 10월의 일이고요. 자, 이걸로 인해서 미국은 뉴딜 정책, 뭐 테네시강 유역의 개발이라든가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인 와그너법, 농업조정법, 뭐 전국산업부흥법 등이 있었고요. 영국과 프랑스 등도 블록화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경제 대공황은요, 전체주의의 등장에 가장 큰 배경이 되었고요. 자, 전체주의의 특징.

히틀러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데, 이미 이탈리아는 경제대공황 이전에 일당독재 체제가 구축이 됐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선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1935년에. 그리고 국제연맹을 탈퇴하고요. 그리고 알바니아도 침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독일은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 사회적 혼란에다가 총선에서 나치당이 승리했어요. 이게 언제? 1932년. 즉, 경제대공황 이후죠. 히틀러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했습니다. 이게 1933년. 이 1933년 연도 많이 물어봅니다. 히틀러가 총통으로 취임했던 게 34년이고요. 반유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무장을 선포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931년 만주사변이 있었고요. 32년에 만주국 수립했습니다. 역시 33년에 국제연맹 탈퇴.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33년,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33년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나옵니다. 중일전쟁에 도발이 있었고요. 난징 대학살이 있었다. 그래서 제필기노트로 가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승국, 즉 근데 배신자였잖아요. 식민지 획득을 거의 못해요. 자, 그러하게 되면서 무솔리니가 파시스탕 조직하게 되면서 1922년 로마 진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친위 세력 검은 셔츠단을 바탕으로 로마 진군을 했고요. 경제대공황 이전엔 1926년에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했다. 독일은 나치즘. 사실은 우리는 나치즘이 워낙에 유명하지만 일당 독재의 약간 상징적인 면으로 보자면 파시즘이 먼저였었어요. 먼저 있었어요. 물론 2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보면 히틀러가 이탈리아 때문에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할때꽤 많이 곤욕을 좀 치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초기만 하더라도 히틀러의 롤모델이 무솔리니였었어요. 예, 그러한 모습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에 독일은요, 바이마르 공화국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물가가 상승했었고요. 경제적 혼란과 정부는 매우 무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히틀러가 등장하죠. 나치당이 총선에서 승리했고요. 33년에 국제연맹 탈퇴. 그리고 히틀러가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총통에 취임하고요. 재무장을 선언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고요. 엄청난 사회 혼란에다가 대공황이 겹치게 되자 보수 군부 세력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만주사변 일으켰고요. 33년도에 국제연맹 탈퇴, 37년도에 중일전쟁 일으키게 되면서 난징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의 상황입니다. 에스파냐 내전이 있었어요. 프랑코 군부 세력의 반란이 있었고요. 이때 독일과 이탈리아가 프랑코를 지원하면서 프랑코 정권이 수립돼요. 그래서 사학자들은요, 이 에스파냐 내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차 세계대전의 최종 리허설이다. 왜? 당시에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본인들이 군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리허설 무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3군 방공 협정이 있었습니다. 1937년이죠. 독일의 팽창, 라인란트 점령과 오스트리아 병합이 있었고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 점령,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이 독소 불가침, 독일과 소련은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독일 입장에선 이제 여기 라인, 서부 라인은 이쪽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랑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보니까 양쪽에 놓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어디? 당시에 소련하고, 아, 소련아, 우리 독일이 이 폴란드를 반반 나눠 갖고 우리는 서로 침공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이때 독일의 짱은 누구고요? 히틀러고요. 소련은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자, 이것이 바로 에스파냐 내전에서의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에스파냐 내전을 지원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입니다. 그렇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렇지만 이 독일은 폴란드 침공 이어서 1940년이 되면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를 침략했어요. 더 나아가서 독일은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파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선 비시 정부라는 일종의 독일의 말을 듣는 꼭두각시 정부가 세워져요. 우린 그걸 비시 정부라고 해요. 드골의 영공하면 이 드골은 프랑스 사람이었었는데요. 영국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저항운동. 그래서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를 만들고요. 프랑스 국내에 레지스탕스, 즉 독립운동가들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독일 입장에서 이쪽으로 나가면서 폴란드,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덴마크라든가, 이쪽에 있는 뭐 벨기에, 이런 나라들, 네덜란드, 이런 데쭉 하면서 가서 여기 프랑스까지 다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국이 뚫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자 초기의 약속과 달리 이쪽으로 진출합니다. 이게 어디죠? 그렇죠.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파기하고 어디로 침략해요? 소련으로 침략하게 돼요. 자, 그러한 와중에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침공했었고요. 일본의 팽창, 대동아 공영권을 표방하면서 동남아시아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해안가 일대 거의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팽창했던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은 자국 내 일본 자산 동결과 각종 원자재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이걸 다른 말로 ABCD 동맹이라고 그래요. A, B, C, D 동맹. A, 아메리카. B, 브리튼. C, 차이나. D, 더치. 더치가 어디야?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네 나라들이 일본의 원자재 수출 등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일본이 이 중에 딱 봐도 대장이 누구예요? 여기죠.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에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연합국의 반격과 승리. 자,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했고요. 거기에다가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지금까지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뭐 각각 거의 100만 명에 다다르는 그 피해가 있었으니까 근 200만 명에 다다르는 피해자가 여기 단일 전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는 소련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막아냅니다. 이게 독일이 패배하고 소련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년도에 이탈리아가 항복했고요. 연합군이 프랑스의 북부 지역이었었던 노르망디에 상륙작전을 전개하게 되면서 그 이후 독일이 항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었던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도 최종적으로 항복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회담으로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이 되겠습니다. 카얄포 이렇게 세 개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지도상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원래는 여기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뮌헨 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폴란드를 여기에 있는 소련과 반반 차지하기로 합니다. 이게 1939년 8월 31일이죠. 9월 1일에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1일 직전의 독일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한달 뒤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폴란드까지 독일의 영향력 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나머지 폴란드 땅은 소련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반년 가까이 쉬어요. 한 10월부터 1940년 초까지는 전쟁 준비를 조금 더 합니다. 독일 입장에서. 그러다가 요렇게 돼요. 폴란드까지는 차지했었죠. 그리고 나선 여기에 있는 게 노르웨이, 덴마크죠. 거기까지 차지하고 이게 네덜란드, 벨기에거든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 북부 지역까지 전부 다 차지했던 게 어딥니까? 독일입니다. 여기 남부 지역에서는요. BC 정부라고 하는 독일의 말을 듣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워두죠. 그리고 나서 영국을 뚫으려고 하는데 영국이 안 뚫려요. 그렇게 되자, 잠깐만, 너네 전쟁 준비 잘안돼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서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게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되는 게 이때 모습입니다. 소련의 상당 부분 땅을 또 가져가기도 했었죠. 어디가? 독일이. 자, 그렇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 등으로 인해서 이들이 완전히 독일이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시 괴뢰 정부 등이 세워졌었어요. 1941년도에 당시에 영국과 미국이 만나서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맺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이 끝날 텐데, 전쟁 끝나면 앞으로는 다시 이런 전쟁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단체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약속했던 게 대서양 헌장이었었고요. 1941년 말에 진주만 기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기 내용. 독일은 1938년도에 오스트리아 병합했고요. 체코의 수데텐을 요구하게 되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39년도에 폴란드에 회랑을 요구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거부하게 되자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하고요. 폴란드 침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41년도에는 소련까지 침공했었고요. 소련과 독일의 대표적인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이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자 1945년 5월에 항복하게 되고 그 이후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유대인 학살은 너무나 잔인한 모습이었었죠. 이탈리아는 이미 1943년에 항복을 했었고요. 이 지도가 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지도죠. 그렇죠?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1942년 9월에서 44년 2월까지 있었던 거,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탈리아는 43년 9월에 이미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해방이란 건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파리 해방이 있었다라는 것도 꼭 체크. 자, 일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ABCD 동맹으로 경제적으로 봉쇄를 당하게 되자 진주만을 기습해요. 41년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되었었고요. 42년에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고요. 45년에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러면서 항복하면서 도쿄 군사재판을 통해서 전범재판을 했었죠. 그래서 요 전투 중에선 대표적인 전투가 여기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뭐 이후에 있었습니까? 진주만 기습 이후에 있었던 것이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일본과 미국에서 미국이 이기게 되면, 일본이 지게 되면서 여기 태평양 일대에서의 영향력은 일본이 상당히 사라졌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 자, 2차 세계대전 전쟁 중 평화회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입니다. 카, 얄, 포. 카이로는 지금의 이집트. 그 다음에 얄타는 그 얄타 회담. 크림반도 있죠? 예, 크림반도에 있는 지역이 그 얄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담을 했던 것이고, 포츠담은 독일에서 했던 것인데,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 사이에서 독일의 항복이 있습니다. 얄타 회담이 1945년 2월에 있었고요. 포츠담 회담이 45년 7월에 있었거든요. 독일의 항복이 45년 5월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 얄, 포. 얄포, 얄포, 카, 얄포.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필기노트를 정리해 보자면, 자, 카이로 회담 43년에 있었고요. 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45년 2월에 얄타 회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항복 5월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 그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주권이 회복돼요. 1951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때가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회복받게 됩니다. 전후처로, 전후처리입니다. 자,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개별 조약이 체결되었었고요.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군사 재판이 개최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영, 푸.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은 독일을 분할 점령했었고요.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중립국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엔, 즉 국제연합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은 좀 맹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게 국제연합인데 이것은 그래도 괜찮죠. 왜? 지금까지 3차 세계대전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국제연합이 나오게 되었던 것은 대서양 헌장으로 인해서 기초가 마련되었었고요. 예,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서 국제연합 헌장이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안보리의 힘이 셉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0: 안보리의 결의가 총회의 결정보다 우선합니다. 특히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5개국인데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과 중국이 거부권이 국가 이기주의의 심화와 냉전 논리의 좌우,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5개 국가들에게 기득권을 챙겨주면서 이런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 유엔군을 파견하여 국제 분쟁에 무력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 즉 유엔이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 자, 우리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작년 9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봤더니 자료는 독일의 슐레펜 장군이 세운 전시작전 계획이래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협상국과 동맹국이 참전하면서 가가 확산되었대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협상국, 동맹국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죠?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입니다. 대략의 연도는 1914년에서 18년인데요. 뭐 연도를 물어보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략의 개념은 이렇고요. BC 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은 1940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고요. 아도와 전투가 벌어졌다. 아도와 전투는 여러분 연도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1896년이거든요. 이건 어디와 어디가 붙었던 것이죠?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가 붙어서 에티오피아가 이기고 이탈리아가 졌던 전투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 그러니까 그 경제대공황 이후에 무솔리니가 힘을 잡고 그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라는 게 나와요. 1935년에.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도아 전투에서 졌던 그때의 약간 뭐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안가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이거 언제? 1917년. 당연히 이 기간 안에 들어가겠죠.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던 것은 1920년입니다. 해당 없고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보다도 이후에요. 1969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 문제만 더 풀게요. 다물꼴 문제입니다. 그 밑에 있죠?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문학으로 읽는 세계사. 다음 날밤 후퇴가 시작되었다. 독일군과 오스트리아군이 북쪽으로 뚫고 산골짜기를 따라서 오고 있다고 했다고요. 후퇴는 비가 오는 가운데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쭉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헤밍웨이의 소설인 무기여 자리거라의 일부분이래요. 미국인 주인공이 이탈리아군 장교로 참전하였는데 전쟁의 참혹함이 점차 환멸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소설은 역사적으로 가의 배경을 하고 있는데 가 당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의 일원이었으나 탈퇴하여 연합국에 가담하였다. 이거 뭐죠?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럼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거 찾아보도록 할까요? 에로우 사건이요. 에로우 사건 언제 있었습니까? 1856년에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2차 아편전쟁이 나오게 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이니까 해당 안 되겠죠. 대서양 헌장은 1941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은 1905년, 이것은 러일전쟁에 대한 종전조약이 되겠고요.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던 것은 1933년입니다.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은 1917년, 즉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 내용 다 끝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수업했던 내용은 사실 이 한강으로 끝내기에는 매우 벅찬, 정말로 많은 내용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왔으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강의 보다가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제 본수능 특강 강의라든가 아니면 수능 개념 강의에 가셔서 혹좀 흔들리는 개념이나 이해 안 됐던 게 있으면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딱 한강 남았습니다. 다음 냉전 파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12강 6회 모의고사 14번부터 20번 문항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항 들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여러분들 같은 크기의 가속도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하고 B가 서로 가속도의 크기가 A로 같다라고 한번 둬볼게요. 알겠죠? 자, A, B의 속력은 각각 시간이 T, ET일 때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T하고 ET일 때 속력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력이 0, 이때 B의 속력이 0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A와 B가 만나는 순간 A, B의 속력은 각각 VA, VB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이 위치에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A의 속력 VA, B의 속력 VB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VB분의 VA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얘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VB분의 VA인데 이 VB, VA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가 각각 속력이 0인 지점이 존재하죠. 어디에요? A는 T에서, B는 ET에서. 그럼 A는 T에서부터 특정한 시간만큼 지났을 때 뭐 T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B도 특정한 시간만큼 지났을 때 여기를 T라고 했으니까 T 마이너스 스몰 T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이동을 하는 동안 속력에 대한 어떤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VA와 VB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VA와 VB를 등가속도 1번식을 이용해서 초기 속도 0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 AT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는 둘 다 똑같이 가속도 A로 같고 A의 시간은 라지 T, B가 걸린 시간은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만 찾게 된다면 우리는 VB와 VA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초기 조건으로 처음에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A는 초기 위치에서 0이 될 때까지 특정 거리만큼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4일만큼 이동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속도가 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꾸로 0에서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등가속도 2번식을 활용하게 되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에서 첫째 항을 0으로 두고 여길 초기 속도라고 생각을 해서 식을 적용해 본다면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속도가 같아요. 가속도가 같은데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 대 B가 몇 대 몇이냐면 A는 T, B는 ET. 그러니까 1 대 4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도 A 대 B가 몇 대 몇이어야 돼요? 그렇지. 1 대 4가 되어야 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4L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L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12L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A하고 B가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동안에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A는요. 13L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위치만큼 이동을 했고 B 같은 경우에는 4L만큼 이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13L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A의 이동 거리와 B의 이동 거리를 다 합했더니 그 값이 13L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이동 거리는 우리가 0으로 잡았을 때 2분의 1 A의 라지티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가속도 같으니까 A의 라지티 마이너스 스몰 t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13L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동 거리가 L일 때의 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 A의 시간 t, 즉 1대 4에서 시간 t1에 해당하는 비율로 식을 써버리면 L은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3 AT의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양변에 2분의 A, 2분의 A, 2분의 1을 다 약분을 해보고, 자, 정리를 해보면요. t제곱 더하기, 자, 제곱해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2 라지 t 스몰 t 더하기 스몰 t의 제곱은 13 스몰 t의 제곱이 되더라. 자, 그러면 2 라지 t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t 스몰 t 마이너스 12 스몰 t의 제곱은 0이 될 거고요. 2로 약분해버리면 6이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t-3t, t+2t, 이퀄 0이 된다라고 정리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라지 t라고 하는 것이 3t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t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라지 t가 3t야? 아,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v비분의 va라고 하는 것은 3t-t니까 2t. 라지t는 3t. 해서 약분하면 얼마? 그렇지. 2분의 3.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위치시간 그래프를 통해서도 특정 위치에서의 A, B의 속력의 비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15번. 자기장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문항은 원형도 선 P와 가늘고 긴 무한히 긴 직선도 선 PQ, QR이 XY 평면에 고정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런데 표는요, P의 중심이 점 A에서 D에 있을 때, 이 P가 중심이 A, B, C, D 이렇게 네 군데에 위치할 때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때 P의 중심에서 PQ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냈고요. PQ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에는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Q에는 전류의 세기가 I0입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PQR 중에서 P에만 전류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P의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네? 그러면 P의 중심에 들어가는, 답을 얘기해 버렸네? P의 중심점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A나 B나 C나 D나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 점에서 PQR의 자기장의 세기를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PQR. 자, P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똑같이 자기장이 BP만큼 형성이 된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Q에는 I0의 전류가 흐르는데 방향이 몰라.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방향이 플러스 Y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Y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전류 I0가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B로 둔다라고 하면 Q가 A와 C 쪽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B와 D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부 다 뭘로 똑같냐면 2분의 B로 다 같을 거예요. 2분의 B, 2분의 B, 2분의 B. 전부 다 같겠죠. 대신에 지금 뭘 모르냐면, 맞아요. 방향을 몰라요. 방향. 자, 같은 방법으로 R 같은 경우에도요. 도선으로부터 위쪽에 있는 경우는, 즉, A, B는 방향이 같을 거고요. C하고 D도 방향이 같을 건데, D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세기를 BR이라고 둔다면 전부 다 BR로 같을 거예요. BR, BR.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하나 가정해두고 쉽게 좀 풀기 위해서 하나 가정해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위쪽이다라고 한다면 Q의 왼쪽에 있는 AC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무조건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고 Q의 오른쪽에 있는 점 BD에는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 가정을 해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니까 A, B 지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플러스 플러스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C, D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Q, R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정확하진 않아도 이 부호에 대한 세트는 우리가 방향이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서 A에서 B에 자기장의 세기 변화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P에 부호 변화 없고 R에 부호 변화 없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설정을 해두고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찾고 나중에 방향을 제대로 찾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게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이동을 시킬 때 자기장의 변화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들? 맞아요. 2B0가 나오거든요. 근데 A에서 B로 이동시킬 때 P하고 R은 자기장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의 변화만 있냐면, 그렇지. Q의 변화만 있어요. Q는 지금 나오는 방향의 2분의 B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2분의 B니까 자기장의 변화의 크기는 B만큼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아, 요 값들이 다 B0, B0, B0, B0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지점에서의 두, 뭐죠? 전류에 의해서, 막대에 의해서 생기는 방향이 같은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B하고 D를 한번 보세요. B하고 D를 보면요. P 똑같죠? Q도 똑같아요. 뭐만 다르지? 맞아요. R만 다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B하고 D 사이의 관계를 보면 자기장의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냐면 0에서 6B0가 됐으니까 6B0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BR에서 마이너스 BR이 된 거니까 크기만 봤을 때 EBR과 같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BR이라고 하는 값은 3B0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 B하고 D 과정에서 자기장의 변화의 크기를 통해서 관계식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들이 다 3B0다라고 한다면 3B0, 부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팅된 부호로 생각을 해본다면,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도 조금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3B, 0.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게 B하고 C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B하고 C. 자, BC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B하고 C를 보면요. P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BP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B, 하나는 플러스 BR. 자, C에서는 Q에 의해서 플러스 2분의 B, R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BR. 이 둘은 각각 부호가 현재 다르지만 그 계산한 결과, 통째로 QR을 하나로 봤을 때는 결과가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변화를, 그러니까 Q하고 R에 의한 요 변화를 X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본다면, 우리가 B에서 C로 갈때 4B0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그 값이 EX만큼과 같을 것이고,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EB0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아, X가 EB0가 나온다? 근데 P에 의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B에선 여러분들 합성 자기장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요 빨간색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플러스 EB0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EB0가 되겠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Q와 R에 의해서 플러스 EB0가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 2분의 B하고 BR을 비교를 해보면 BR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BR은 무조건 플러스 방향, 나오는 방향이어야 하고, Q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R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에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요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한다. 그리고 Q에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한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방향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R의 방향은 플러스 X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하고 Q하고 R 사이에 전류하고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Q에서 I0를 제시를 해줬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는 D분의 I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둘다 똑같이 D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해볼게요. D를 비교해보면 Q하고 R은 지금 Q 같은 경우에는 각 지점에서 ED만큼 떨어져 있고, R 같은 경우에는 D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Q하고 R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Q 지점과 R 지점은 1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Q는 B0, R은 3B0였으니까요. 그러면 I는 어떻게 돼요? I는 2분의 1대 3이니까, 2대 3이 되겠죠? 그런데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몰라. 그럼 이 관계식을 풀면 X가 바로 나오겠네요. X는 2분의 3, I0. 아,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이고, 그리고 그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2분의 3 I0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 자기장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방향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힌트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6번 열역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PV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지 않고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부피 절대 온도 그래프가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학생들은 PV 그래프로 바꿔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A에서 B, B에서 C, 그리고 C에서 A의 과정에 해당되는 각각의 물리량들. 어떤 물리량이었냐면 열역학 제1법칙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 물리량들을 잘 채울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채워볼게요. 자, 일단 A, B 과정은 얘들아 단열 과정이야. 단열. 단열. 그다음에 BC 과정은 온도가 똑같은 등온 과정이고요. C, A 과정은 부피가 같은 등적 과정입니다. 자,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 등온이니까 델타 U가 0, 등적 과정이니까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W가 0.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지. 네, 문제의 조건에서 C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연량은 3Q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CA 과정에서의 델타 U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Q. 근데 열기관이 1회 순환하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렇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B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그렇지, 플러스 3Q.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단열 과정에서는 Q가 0이니까 W가 마이너스 3Q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BC 과정에서는 얼마만큼의 열을 흡수했는지 현재 몰라요. 그래서 플러스 Q 프라임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W도 플러스 Q 프라임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표 채울 수 있겠죠? 자, 기억부터 해결해 볼게요. 기체 압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약식이지만 이렇게 PV는 T를 이용해서 B에서 C로 갈 때의 온도가 같은 과정을 활용한다면 BC 중에서 부피가 B보다는 C가 더 크다는 것을 활용하면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압력은 누가 더 크다? 그렇지, B가 더 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3Q이다. 자, AB 과정 볼까요?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3Q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마지막 티귿.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5Q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쓰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첫 번째 줄에 열 효율이 0.4인 조건. 자, 열 효율 조건을 써볼게요. 열 효율은 흡수한 열이 플러스 Q 프라임이고 외부에 해준 일이 Q 프라임 마이너스 3Q에 해당이 될 텐데 그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0.4니까 5분의 2가 나오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2Q 프라임은 5Q 프라임 마이너스 15Q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3Q 프라임이 15Q니까 Q 프라임은 5Q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요걸 물어본 거죠? 이 값이 얼마가 됨을 확인할 수 있냐면 5Q가 된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각 과정별로 열역학 제1법칙에 해당되는 각 물리량들을 정리하면 한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볼게요. 17번 문항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항은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E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세기가 각각 균이라고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인 자기장 1에서 3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는요. 금속고리를 동일한 속력으로 X축을 따라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게 하거나 Y축을 따라 플러스 Y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게 했을 때 금속고리의 한 변의 중점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 IP를 나타냈대요. 세기와 방향을 다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 영역에서요.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고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영역이 여기 아래 부분이죠.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B0. 자, 그리고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고요. 자,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은 x 이퀄 마이너스 d에 위치했을 때 도선이 여기에 있을 때라는 거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있을 때는요, 아래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그리고 원 영역은 현재 몰라요. 그쵸? 몰라. 자, 그런데 마이너스 D에 위치했을 때, 마이너스 Y 방향의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형성돼서 이렇게 P지점에서 마이너스 Y 방향이 형성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D로 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자기장이 변화되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증가되어야 들어가는 게 형성이 될까? 그렇지.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가 되어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들어가는 게 형성이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영역 3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원 영역은, 그렇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y 이퀄, 마이너스 d를 지날 때,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를 지날 때입니다. 이렇게. 자, 이때는요, 잘 보세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는 자기장의 세기하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볼까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EB0만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들어가는 게 증가해? 아,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EB0만큼 형성이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P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EB0만큼 변했을 때가 EI0예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D에서는 I0만큼 변했잖아요. 아,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변해야 I0가 형성이 될까? 그렇지. B0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B0만큼에 대한 나오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로 다시 가보면 3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b0. 그러면 1에서는 그렇지. 나오는 방향으로 eb0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기억은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eb0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역 1에서 그리고 3에서 마이너스 d를 통과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에 EB0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에 B0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나오는 게 증가해?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거 만들 거야. 들어가는 게 증가하네? 그러니까 나오는 거 만들 거야. 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B0만큼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플러스 X 방향으로 X equal D를 지나는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에 위치할 때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 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아래의 3 영역에 의해서 형성된 요 자기장은 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이 영역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윗부분만 생각을 해줄 건데, 이 윗부분은 플러스 EB0에다가 2 영역은 현재 몰라요, 뭔지. 그러니까 B2,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는 방향에 EB0가 현재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B2 같은 경우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감소하네, 나오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B2가 증가하네, 그러면 B2가 뭔지 모르겠지만 감소하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도전류

W의 세기가 I0, I0로 마이너스 D 상황과 플러스 D 상황에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B가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마이너스 B0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3라고 하는 것은 3B0가 되는 것이고, 아, 나오는 방향으로 3B0가 되는 거구나. 플러스 3B0가 되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문제에선 뭘 물어봤냐면 기역 니은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할 때 y 이퀄 d에 p가 있을 때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래는요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b0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플러스 2b0 플러스 3b0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요 y 상황 여기 밑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플러스 2b0와 플러스 3b0, 즉 플러스 5b0 접하면 플러스 5b0 나오는 방향으로 점점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아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의 2b0인데 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변화가 있으므로 어때야 돼? 나오는 게 증가하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5b0만큼 만들고, 들어가는 게 2b0만큼 감소하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만큼 만들면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7b0가 되는 것이겠죠. 그쵸? 그러면 b0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였기 때문에 7b0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7i0가 되겠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플러스 b0일 때 마이너스 y 방향. 그리고 여기서 보면 되겠죠? 플러스 2b0일 때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플러스 x방향입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은 모두 다 맞는 설명이 돼요.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전자기 유도 상황은 표에 제시된 각각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다 써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될 D에서의 기역과 니은, 즉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문제에서의 핵심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한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결과와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우리가 충분히 자기장의 어떤 변화 결과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밑에 있는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역학과 관련된 문항이고요.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여 B와 C가 각각 점 PQ에 있도록 한 뒤에 A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A를 가만히 탁 이렇게 놓게 되면 잘 보세요. ABC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B가 Q를 지나는 순간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진다. B가 Q를 딱 지나는 순간에 BC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면 이 끊어지기 그 직전의 순간에는 C는 여기에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자, 끊어지기 직전 C는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Q를 지나는 순간 탁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림 나는 실이 끊어진 이후 B와 C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B가 Q를 다시 지나는 순간 C가 점 R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이거야, 얘들아. B는 P에서 Q로 이동을 하는데 그 순간에 실이 딱 끊어졌고, B는 Q에서 조금 내려갔다가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Q로 가는 거죠.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Q로 갈 때까지 그 걸린 시간과 끊어진 직후에 C가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Q에서 다시 Q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대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B는 처음에 속력이 0이었잖아요. Q에 도달할 때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끊기고 나서 B는 다시 속력이 0이 될 거고, 방향이 바뀌고 다시 Q를 지나면서 V가 될 거예요. 그치? 자,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그 시간과 Q에서 다시 Q로 되돌아오는 데 걸린 그 시간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조건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P에서 Q까지랑 Q에서 다시 Q까지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지금 현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의 B를 통해서 우리가 가속도의 B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P에서 Q까지 속도 변화량과 Q에서 Q까지의 속도 변화량 크기를 보시면, 자, P에서 Q까지는 0에서 V니까 V, 그지? V. Q에서 Q까지는 V였다가 방향 바뀌고 V니까 EV만큼 변해야 돼요. 크기만 보면 EV. 그러니까 몇 대면? 1대 2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가속도의 B도 PQ 대 QQ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A 대 2A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BC 끊어지기 그 직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이 끊어지기 직전에는 여러분들, B가 L만큼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었던 C도 얼만큼 이동을 했겠어? Q에서, 그렇지, L만큼 이동을 했겠죠. 근데 Q에서 R까지는 전체 5L인데, C가 이동한 거리는 L이면, 끊어진 그 순간부터 C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 R까지. 그렇지, 4L이 되겠죠? 4L. 이해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이때의 속력은 당연히 V였을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가속도 활용을 하고, 두 번째 평균 속도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평균 속도를 활용하면 이동한 거리를 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B가 P에서 Q까지 L만큼 이동하는 동안, L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거리는 L, 그리고 C가 끊어진 그 순간부터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이동한 거리는 4L. 근데 그두 구간에서의 시간은 같아요. 이거는 문제 조건에 나온 거였더라. 1대 4구나. 그럼 평균 속도의 B도 1대 4여야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P에서 Q까지 0에서 V만큼 간 거니까 평균 속도가 2분의 V예요. 그럼 C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 그치? 2V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C의 초기 속도가 V래. 그러면 R에서의 속도는 얼마여야 될까? 그렇지. EV여야 되겠죠. 아니죠. 3V여야 되겠죠. 3V. 둘을 더해서 중간값이 EV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잘 보세요. C는 V에서 3V로 속도가 얼만큼 변했지? 속도의 변화량이 EV예요. 근데 이 EV만큼 변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냐면 T였잖아요. T. 그러니까 C의 가속도도 얼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케이. EA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라지 M을 구하세요라고 그랬어요. 자, 이 라지 M은요, 우리가 편의상 질량 M에 K배, 그래서 KM이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A 빗면 아래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할 때, BC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B 아래 방향으로 F 프라임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Q 아래 방향으로는 KF 프라임이 작용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ABC 끊어지기 전 ABC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지기 전 ABC. 자, 저거예요. 자, F 1 더하기 K의 F 프라임 빼기 F라고 하는 것이 전체 질량 합하면 2M 더하기 KM이니까 2 더하기 K의 M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끊어지고 나서 A, B 두 개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A, B는요. 자, 운동 방정식을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황 A, B예요. 자, F 빼기 F 프라임은 AB의 질량 합은 EM이고 B가 Q에서 다시 Q로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가속도는 EA 이렇게

전부 다 약분하고 정리하면 2 더하기 2k 마이너스 6은 2 더하기 k, 2가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k라고 하는 것은 6이 되겠죠. 근데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이 km이었으니까 결국 라지 m은 얼마란 뜻이에요? 그렇지. 6m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해서 정답은 4번 6m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끊어지기 전후의 상황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등가 속도 운동에서의 가속도 정의와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이제 찾아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경사면 문제가 나왔을 때 가속도의 정의, 평균 속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가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가속도 정의 한번 써볼까? 아니면 평균 속도를 한번 이용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9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높이가 12h인 지점에 질량이 m으로 동일한 물체 AB를 가만히 놓습니다. 자, B는 마찰 구간 1을 지난 후에 높이가 h인 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 2m인 물체 C와 충돌을 한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충돌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충돌해서 지금 정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2m분의 p제곱으로 쓰이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이 지금 현재 같기 때문에 A와 C의 질량을 안다면, 질량 B를 알면 운동 에너지의 B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질량이 M으로 동일한 물체 AB라 그랬어요. 자, 질량을 다 써볼게요. AB는 전부 다 질량이 M이에요, M. 여기도 M이죠? 근데 그세 번째 줄에서 질량이 2m인 물체 C와 충돌한대. C의 질량이 2m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B와 C의 질량 B가 A와 C죠? A와 C의 질량 B가 1대 2니까 운동 에너지의 B는 A 대 C가 2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의 운동 에너지는 그렇지. 요 지점, 즉 12h만큼 올라간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선생님이 12p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12p. 자, p는 여기에서 mgh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를 정리를 해보면 운동 에너지는 a는 12p. 그리고 c는 절반이어야 되니까 6p.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리고 BC는 각각 1, 2를 같은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지나고요. 그리고 2에서 손실되는 C의 역학적 에너지는 1에서 손실되는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OH인 지점에서 C하고 B가 서로 충돌을 하고 B는 정지하고 C는 운동. 근데 그전 상황은 C는 정지에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K는 2m분의 P제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운동량이 같으니까 질량 B가 B 대 C 얼마냐면 1대 2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 B 대 C 얼마예요? 2대 1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편의상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C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한다면 C의 운동 에너지를 절반이니까 2분의 K. 요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B와 C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요. 자, 12P, 중력 포텐셜 에너지 12P에다가 마찰 구간 한번 지날 때, 원을 지날 때 W만큼 손실된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W가 되겠죠. 자,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OH인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됐을 거고, 그리고 그때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W라고 하는 것을 7P-K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C도 보면은, 자, OH인 높이에 2m짜리가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10.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K.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마찰관 2를 지나는데 EW만큼 손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나와? 그렇지. 6P가 나오는 거예요. 6P. 그치? 자, 그러면 얘도 EW로 정리를 해보자면 10P-6P니까 얼마가 돼요? 4P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W가 있으니까 얘를 두배 하면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4P-2K가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10 라지 P라고 하는 것은 2분의 5K가 될 거고 K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돼요? 4P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아, K가 4P가 되는구나.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가 이런 관계식으로 성립이 되네. 그러면 위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W라고 하는 것이 얼마로 정리가 되냐면 3P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W하고 3P의 관계식이 하나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쵸?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마찰 구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 문제의 조건을 한번 잘 보실래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B, C는 각각 1, 2를 같은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같은 속력. 자, B하고 C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같은 속력으로 통과를 한대. 그 말은, 운동 에너지의 B가 질량 B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찰 구간 1, 2가, 질량 B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BC라 그랬으니까 B 대 C가 질량 B가 몇대 몇이냐면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B도 1대 2가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Q에서의 운동 에너지, 여긴 다 같은 속력이니까 P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구했을 때 1대 2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하나 더 이제 써볼 건데. B에 대해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2P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도 12P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12P. 자, 근데 12P에서 마찰 구간 W만큼 빠지게 되고, 빠졌는데, 이 Q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높이를 HQ라고 했을 때, 그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PQ,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뭔지는 몰라요. 그냥 EKB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K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W는 우리 얼마로 구해놨어? 3P. 그러면 EK는 9P-PQ 이렇게 하나 정리를 했다. 그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C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표현만 한다면, B와 C의 1대2 관계식을 만들어버리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해볼게요. 자, C 봅시다. 자, C는요, 처음에 이 P에서 이 P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질량이 2니까요. 그리고 P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EK의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에서 마찰 구간 2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EW만큼 빠질 거고요.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바닥에서 6P만큼 나와요. 6P.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EKC라고 하는 것이 정리하면 EW 넘어가면 6P가 되죠? 그러니까 12P 빼기 EPP가 되겠네. 자, 운동 에너지 관계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B 대 C가 1대 2니까 B를 두배 하면, 즉, 얘를 두배 하면 얘랑 같아져야 돼. 자, 두배 해볼게요. 자, 두배 합니다. 18P-2PQ. 이렇게 되겠지. 자, 정리하면 PQ 마이너스 다시 EPQ 마이너스 EPP는 12P를 넘겼을 때 6P가 나올 거고요. EEE

0: 분하면 3p가 될 거고, 여기서 pq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mg의 hq, 그리고 여기는 mg의 hp가 될 거고, 얘는 3mgh가 되겠지. 그러니까 mg, mg, mg 약분해 버리면 q와 p 사이의 높이 차, 즉 hq-hp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3h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H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2점짜리 문항이었지만 계산이 나름 복잡한 형태의 문항이었습니다. 그죠? 자,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운동 에너지 식에서 어떤 특정 물리량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하게끔 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 조건에서 B와 C가 마찰 구간을 같은 속력으로 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속력일 때 질량비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의 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문제 활용 방법들을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20번 문제, 전기력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제시됐어요. 자, 그래프의 모양이 특이한 모양이죠?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하 A, B, C가 각각 마이너스 XA, 0, 4D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림 나는 가에서 BC의 위치를 바꿔서 고정을 했대요. 자, B하고 C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되죠? 그림 다는 가나에서 양전하 P의 전하의 위치를 X축상에 옮기면서 고정을 한대요. 자, 지금 보니까 D에서 3D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다그래프를 보니까,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 부분들. 자, 이게 뭘까? 그렇죠. P에 작용하는 전기력, 합성 전기력이 뭐가 되는 부분? 맞아요. 0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0이 되는 부분을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 조건 좀 읽어보고 갈게요. P의 위치가 x equal 2D일 때 FP는 가에서 7F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F이다. 그리고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전기력이 0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P라고 하는 전하를요. 0인 부분에서 D쪽으로 아주 가깝게 이동을 시켰더니 C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랬더니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괄호로 마이너스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그 말은 C가 P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 당겨야 된다는 거지. 그럼 C는 전하의 종류가 무엇일 수밖에 없다? 음전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찾았죠, 여러분들?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도 P를 전기력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3D에 가깝게 위치시켰더니, 즉, B 쪽으로 가깝게 갔더니,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B의 영향으로 P는 청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플러스 전하, B는 플러스 전하.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P가 ED에 있을 때, ED에 있을 때 이렇게 요 상황에서 C는 P를 이렇게 당길 거예요. B는 P를 밀 거예요. 자, 편의상 C가 P를 당기는 힘을 C, B가 P를 미는 힘을 B라고 표현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프를 왜 줬겠어? 자, ED에서 잘 봐요. 나의 ED에서 합성 전기력의 방향이, 그렇지, 플러스야, 플러스. 자, 이 말은 뭘까? 지금 전하, P한테 영향을 주는 전하는 A, B, C 세 개인데, B하고 C가 이미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A는, 그렇지, P를 이렇게 밀어야 한다. 즉, A는 플러스, 양전하여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전하, 이렇게. 그치? 그래서 기억이 바로 해결이 되네요. A는 양전하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전화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위 상황에서 P를 똑같이 ED 지점에 위치시켰을 때를 또 비교해서 디귿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요 상황도 보면은 A가 P를 미는 힘과 C와 B가 P를 미는 힘이 누가 더 크다라고 결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A가 훨씬 더 크다라고 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 조건에서 플러스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A는 P로부터 B와 C에 비해서 각각 D만큼 떨어져 있는 B와 C에 비해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확실히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알수 있죠. 그림을 통해서도.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A가 P한테 영향을 주는 그 전기력이 C, B를 합한 것보다 더 커야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A의 전화량은 당연히 C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정성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D를 볼게요. 아, D귿을 볼게요. 가에서 X가 D에 있을 때 B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8F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서 ED에 위치했을 때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A는 P를 밀죠. B는 P를 밀죠. 그다음에 C는 P를 당겨요. 그러니까 요세 개의 힘이 다 합쳐져서 얼마의 결과가 나온 거냐면 ED에서 가의 결과 7F. 이세 개의 힘이 다 합쳐져서 ED에서의 나의 결과 F. 이게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FA 더하기 FB 더하기 FC는 7F가 된 거고, 요걸 표현해 보면 FA에서 빼기 FB 더하기 FC를 한게 얼마가 나오냐면 F가 나온 거예요. 자, 얘네 둘을 이렇게 한번 쓱 더해 보세요. 그럼 좌변은 EFA, 우변은 8F니까 FA는 4F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X equal D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A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B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C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다 프라임으로 두고 그게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D에서는 12F예요. 12F.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 FA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요 상황에서는 4F였잖아요. ED에 있을 때. 근데 요 C가 D쪽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아, C가 아니라 P가. P가 D쪽으로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A가 P를 미는 그 힘이, 즉 F 프라임이 뭐보다 커졌다라는 걸까? 그렇지. 4F보다는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를 합했을 때 12F가 나와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는데, FA 프라임이 4F보다 크다? 그러면 나머지 요두 힘의 합이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8F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항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20번까지 문제 푸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모의고사 7회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6회분의 모의고사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풀어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14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의 문항, 그래서 좀 앞 문항보다는 난도가 조금 있는 문항이 포진이 되어 있죠. 우리 한 문항 한 문항 보면서 어떤 개념들을 마지막까지 점검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요, 오늘의 개념 어떤 것들 확인해야 되는지 먼저 개념 카테고리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동적 평형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았더라. 그래서 마치 정반응도 역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속도가 같아서 이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더라.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의 이온화 상수 우리가 보면서 pH와 pOH의 관계 파악이 가능했는지 문항 속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면서 미지수 특정하는 연습이 우리는 제한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었던 것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중화 적정 그리고 중화 반응, 각각 우리 문항이 반드시 좀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개념들 문항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몰과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인데요. 이 문항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숙련이 되어 있는가, 연습이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기에 좋은 문항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개념들 여러분 머릿속에 잘 한번 넣어주시면서요. 오늘 우리는요, 바로 14번 문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질문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가는요, 밀폐된 진공 용기에 N몰이라고 지금 문항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 N몰에 물을 넣은 뒤에 그 다음에 시간 T2일 때와 T4일 때 용기 속의 수증기의 양과 물의 양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 나이에 해당하는 것은 T1일 때, 여기가 이제 T1일 때 용기 안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 다음에 T3일 때는 여기에는 요 꼭지 있죠? 이 꼭지를 열어서 변화를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이 T2일 때, 그리고 T4일 때 각각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나와 있네요.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얘네들이 지금 물이 담겨져 있었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할 텐데 거기에서 응축속도가 증발속도를 따라잡으면서 첫 번째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꼭지를 한번 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죠. 또 다른 동적평형 상태에 T4에서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시간의 흐름을 줬기 때문에 나이에서 제시했던 T1을 가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위치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여기가 수증기의 양이고요. 물의 양이에요.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는 그렇죠. 물의 양은 더 많을 것이고 수증기의 양은 더 적을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C보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증기의 양은 적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물의 양은 요 A몰이라고 하는 것보다 많아야 하는 거니까 T1에 해당하는 건 여기 어느 지점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지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수증기 X몰이라고 하는 것은 요 중간 어딘가에 요 X몰이 위치하고 있겠구나라는 판단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보기를 보면서 옳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A 플러스 C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A는 요 A몰, 물, 그 다음에 T2에서, 그 다음 수증기의 양 C거든요. 어쨌든, 물과 수증기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N몰을 넣어줬다면, 이두 개의 합도 역시나 N몰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T4에 해당하는 여기에 하는 B몰 그리고 D몰 역시 두 개를 더해줬을 때는 N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일하게 N몰, N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답 1로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니은을 한번 볼게요. D에서 C를 뺀 거, D에서 X를 뺀 거, 그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D에서 X를 뺀 거면 요만큼, 그 다음에 D에서 C를 뺀 거면 요만큼의 크기를 절대값으로 비교해라. 그럼 당연히 D에서 X 뺀 거의 절대값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디귿을 볼게요. 물에 증발속도, 응축속도, 지금 비로 나타냈는데, 응축속도분의 증발속도죠. 비교하는 건 T1과 T5일 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 온도라고 하는 건 지금 증발속도에 영향을 줄 건데,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럼 응축속도는 점차 T1에서 T2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T1에서가 T5에서 보다는 응축속도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은 더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T1일 때가 T5일 때보다 크다라고 하는 디귿 역시 여러분들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을 보시면서 두 번의 동적평형 상태가 나왔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공부했던 거 그대로를 넣어서 해석하면 되는 문항이었거든요. 내가 해석이 원활하게 되었는지를 14번 문항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그 다음 1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25도씨에서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25도씨에서 밑에 부분에 단하고 나오는 거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요거 보는 순간, 아, pH와 pOH를 더한 것은 14의 값을 갖겠구나. 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25도씨에서 일정량의 물질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고, 가부터 다는요, 물이거나 아니면 저 염산수 수용액이거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우리는 일단 가부터 다가 무엇인지를 1대1로 연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 될까? 여기는 일단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많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우리 여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분의 수산화 이온의 양. 근데 나에서 보면 나 수용액에서는 부피가 계속 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같은 부피로 요렇게 나눠준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저는 이것을요, 양을 우리가 부피로 나눠주면 그렇죠. 몰농도의 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몰농도의 비로 우리가 해석하는 건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10을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5가 되죠. 그래서 딱 중간이 되는 7에 5를 한번 더하고 한 번은 5를 빼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제가 분수의 형태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위에는 10에 마이너스 7에다가 5를 더해준 그래서 10 2라고 적어주실 거고,

10에는요, 뺀 거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요거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같은 부피로 나눠준 몰롱도의 비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우리는 여기에 pH 값을 적어줄 수 있고 여기에 pOH의 값을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pH는 2가 될 거고요. 얘는 10 2가 될 거다라는 걸 판단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서는 pH와 pOH를 곱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두개 그대로 곱해 주시면 되니까 B에 해당하는 값은 24였구나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다에 대한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B가 24라고 했는데 얘는 EB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얘는 48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pH가 2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세 개의 후보 중에 얘가 바로 염산 소용액이 될 것이구나. 그 다음 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pH, pOH가 7이 되니까 77 곱하면 49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이둘 중에 물이 될수 있는 것은 가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7 7, 요렇게 해서 A는 49가 되면서 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에 해당하는 것이 수산화 나트륨이었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pH와 pOH를 곱한 것이 48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미지수 쓰셔도 되죠. 그러면 A 곱하기 B 해서 40, 아, 여기 A, B가 있으니까 다른 뭐 X 곱하기 Y 해가지고 48이 되면서 그 X와 Y 더한 것은 또 14가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 바로 이 정도는 68에 48인 걸 찾아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pH에 해당하는 것과 pOH를 한번 적어보면 pH가 8이 될 거고 pOH가 6이 되면서 지금 48이 되는 것까지 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pH가 8인 걸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주실 수가 있죠. 요 형태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몰롱도의 비로 보기로 했으니까 P 여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여기는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 10의 2제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K라고 하는 것은 2였구나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해석은 모두 끝이 났거든요.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A는 49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 우리 이미 찾은 거니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니은번에 보기를 아주 중요한 표시를 하실 거예요. 읽어볼게요. 가 990ml, 이거 물이었거든요. 근데 나 10ml를 혼합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그렇죠. 희석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10ml가 있었는데 물을 990ml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용액은 1000ml가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 부피가 몇배된 거죠? 100배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때 몰롱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00분의 1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든 용액의 pH를 얘기했으니까 몰롱도가 100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요 pH에서 이만큼 증가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3이 아니라 4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한 거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B에 해당하는 게 24였고요. 그 다음 K에 해당하는 것은 값이 2였으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3번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요런 표현법들을 빠르게 바꿔서 내가 pH와 pOH로 연결할 수 있었는지, 니은번을 내가 희석의 관점으로 부피 변화를 몰롱도의 변화로, 그 몰롱도의 변화를 pH의 변화로
가지고 올수 있었는지를 꼭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우리는 1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속 XY와 관련된 두 가지 산화환원 반응식이다라고 하고, 산화환원 반응식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요.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로 봐라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주어졌네요. 그럼 우리는 요 화학 반응식 이제 완성을 하면서 미지수 모두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일단, 가를 보면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산화수가 바로 보여요. 얘가 전체가 지금 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산소를 마이너스 2라고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 X에 대한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2로 결정하시면 되고 여기는요. OH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전체 플러스 되려면 마이너스 4니까 X에 해당하는 것이 플러스 5의 산화수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 산화수가 1이 증가했는데 앞에 계수 5가 붙어 있으니까 증가한 산화수가 5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소한 산화수도 5가 되어야 하죠.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 2거든요. 근데 요 앞에 1이 있으니까 아, 지금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한 것이구나. 그래서 얘를 플러스 7로 결정을 해주시면 지금 감소한 산화수 역시 5만큼 감소한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산화수가 플러스 7이에요. 전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M에 해당하는 것은 4였을 겁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모두 결정했고 산화수 변하지 않는 산소와 수소만 보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소로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4개짜리 5개 있으니까 20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산소 여기에 4개 여기에 5개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총 11개를 가지면 되는 거고 그럼 수소는 22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수소가 여기 4개짜리 5개 있으면서 20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2개만 가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모두 확정하고 우리 좌변의 전하량과 우변의 전하량 확인하면 모두 맞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넣어볼게요. 우리 A를 11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B를 2라고 찾았고요. 요 M에 해당하는 것은 4의 값이었습니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래 것도 이제 해볼게요. 산소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여기에 있는 염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질 거고요. 근데 여기에 염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미 여기서 산화수가 2가 감소했는데 앞에 계수가 3이 붙어 있으면서 산화수 6이 감소했죠. 그럼 6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전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는 지금 그렇죠. 플러스 6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가 있길래 앞에 지금 계수 2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전체 산화수는 6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계수가 2예요. 그럼 하나당 지금 산화수가 3만큼 증가했다는 거고 결국 여기서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되는 것이더라. 그러면 전체가 마이너스 1 되려면 요 n은 4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번 보기 4와 4 더한 게 8이냐라고 물었으니까 니은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그대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우리 한번 좌변의 전화량과 우변의 전화량으로 맞춰주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C가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C에 해당하는 것은 2였다라고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수소로 맞춰주면 되겠죠. 4개짜리가 2개 있어서 8개에 10개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D는 5의 값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를 2라고 했고, D를 5라고 했으니까, 4분의 16이 되는 거고요. 그 값은 4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도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면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모두 다 결정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여러분 꼭 따져주셔야 됩니다.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 건가? 그 방법을 빠르게 선택하셔가지고 문항 속에 적용하는 그런 감각들을 끝까지 날카롭게 좀 다듬어 가시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디귿번 보기도 한번 볼게요. 가에서 0.4 몰농도 이거 이 수용액 100ml에 들어있는 얘를 모두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결국에는 요것과 얘의 몰비를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앞에 지금 5 붙어 있고요. 얘 앞에는 1 붙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얘네 둘 보면 5대 1의 몰비로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몰농도와 부피를 줬으니까 얘와 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아, 40mmol이 반응한다 라고 하면 지금 8배 된 거니까 8mmol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보니까 몰농도가 4분의 1 몰농도래요. 그럴 때 부피는 몇이어야 하냐 이거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이 부피는 32ml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니은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3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내가 이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는가. 요게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요. 여러분 여러 번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25도씨에서 식초 A와 식초 B로 만든 수용액 1과 2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입니다라고 하고 자료, 그다음에 과정, 결과를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읽어보면서 무엇을 묻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수용액 1에는 일단 식초 AEWg 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액 2에는 식초 B가 X g에다가 물 W g을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식초 A와 B의 밀도인데 얘는 요 식초 A와 식초 B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고 DADB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량,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자료 가지고 과정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수용액 1과 2를 준비한대요. 네, 요 1, 2를 준비한다. 그 다음 1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넣고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되죠. 0.2 몰농도 KOH로 적정했을 때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KOH의 부피를 측정한다. 그럼 이따가 결과에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그 부피가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럼 우리는 0.2를 곱해서 그렇죠. 바로 이 몰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다. 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대신 2를 이용해서 나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결과에 보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부피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아, 앞에서 0.2 몰농도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몰농도를 곱해주면 몰농도와 부피, 물론 밀리리터 그대로 사용할 거라서 밀리몰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몇이 될 거냐면 바로 6밀리몰. 그 다음에 얘는요 9밀리몰이구나라는 걸 판단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몰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더라. 자, 그 밑에 보니까 수용액 1g에 들어있는 그러면 어떤 질량, 여기서 원하는 질량을 구한 다음에 수용액 1g에 들어있는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체 수용액의 질량으로 나눠준 값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들어있는 지금 아세트산 질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몰수가 같을 것이고 결국 이 몰수에다가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얘기했던 60을 곱해주면 질량으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1과 2가 같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질량이 그냥 B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얘 어쨌든

여기에 좀 넣어줘도 결국에는 아, 얘네 질량의 비는 같은 걸 곱하니까 2대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은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2, 그다음 3. 그럼 얘를 일단 수용액 1g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 질량으로 나눠 주시면 되는데 수용액 1은 우리한테 2W g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수용액 2의 경우에는 X 플러스 W입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 2, 2W, 3 이거 전체가 3W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 X에 해당하는 것은 2W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X가 3W냐라고 묻는 거에 아니요, 2W입니다라고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1과 2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의 합을 구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미 구했잖아요. 6mmol, 9mmol이거든요. 이거 두개더 해주시면 결국 이 안에는 15mmol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요. 질량을 물어봤어요. 우리는 몰수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렇죠. 우리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분자량을 바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결국에는 질량에 대한 정보가 될 거고, 다만 단위를 잘 신경 쓰셨어야 되는데, 곱해주면 900에다가 미리 그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 거죠. 우리한테는 그람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위 환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0.9 그람입니다. 그럼 0.9 그람이다라고 바르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물어본 것이요. 식초 A에서 B에서 아세트산의 몰농도의 비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양을 부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 이렇게 두고요. B 이렇게 한번 둘게요. 그럼 우리 요 몰수에 대한 정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 그럼 얘는 지금 2대 3이구나라고 하는 B를 가져오실 수가 있죠. 그럼 우린 이제 부피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구나.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살짝 잠깐 돌아갔다 올게요. 우리가 이제 부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질량에 대한 정보였거든요. 그런데 질량을 부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도구가 있죠. 바로 밀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식초 A가 2W였고, 식초 B는 X였는데, 요 X도 우리가 2W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 둘이 지금 질량이 똑같은 거예요. 아,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똑같으면 결국 밀도와 부피가 반비례하는 거죠. 밀도에 비해 역수를 취해주면 그건 결국 부피비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거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피에 대한 비를 db 대 dA입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이제 몰농도 계산해주시면 되죠? 나누는 거니까. 요렇게 두개 곱해서 EDA가 될 거고요. 요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3DB가 되겠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A에서의 이 아세트산의 몰농도 EDA가 되어야 하는 거고, 여기는요, 3DB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숫자가 바뀌어 있으니까 디귿은 틀림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니은 하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요 문항이 어려웠다면 내가 개념 정리가 어디가 좀 엉성하게 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주셨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기역번에 보기는 예의 문장을 얼마나 잘 해석했는가. 해석만 바르게 했다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질량 물어봤고, 우리는 몰수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분자량 곱해서 그냥 단위 환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몰농도 구하는 건 우리가 몰수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근데 밀도를 줬는데 두 개의 질량이 똑같았거든요. 그럼 밀도의 역수비, 바로 그걸 부피비로 가지고 오면서 내가 몰농도의 비까지 계산해낼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기 하나하나 정말 버릴 게 없는 좋은 문항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이제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A 몰롱도 HA 소용해, 그 다음에 B 몰롱도 H2B 소용해, 그 다음에 요 농도에 눈이 갔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이 EA. 그러면 아까 A 몰롱도랑 그 몰롱도 차이가 두 배가 되는구나. 이게 눈으로 여러분들 확인이 되었어야 문항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 EA 몰롱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지금 가나다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뭘 물어봤냐면 기역 곱하기 X분의 Y를 구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할 건데, 일단 얘네들은요, 모두 이온화된다라고 되어 있고, 굵직한 힌트가 여기 있었어요. 가의 액성은 염기성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줬거든요. 아, 그럼 가는 일단 염기성이구나. 우리 중화반응의 문항을 풀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각각의 혼합 용액에서의 최종 액성이었어요. 지금 가를 염기성으로 줬기 때문에 이 염기성이 과량이었구나. 그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모든 이온의 양, 그리고 양이온의 양. 아, 지금 과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염기성 물질을 보니까 얘는 1가 염기거든요. 그러면 양이온의 양, 모든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양이온의 양, 그 다음에 모든 음이온의 양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 양이온의 양,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이온수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이온의 양이 6개면, 1가 지금 염기가 과량이거든요? 그러면 음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도 6개가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11이 되려면 5가 더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들어온 이가가 1만큼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음이온에서 보면 이가의 음이온이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그대로 이온수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6 숫자를 6, 과량이 염기라고 했으니까 얘 6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1가 염기니까 6, 6 적어줄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5, 음이온의 양이 5라는 건 음이온, 이 들어온 이가가 1만큼 빠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가 음이온을 1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가산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소양이온 이만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 있는 OH- 그리고 H+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염기니까 여기에 있는 건 모두 반응해서 OH-가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4만큼 남았을 것이고, 얘는 모두 반응해서 6만큼 남아서 양이온의 양이 6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얘만 이렇게 더해주더라도, 얘는 몇인지 모르지만 다 반응했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6, 그리고 여기에 있는 4,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나머지 숫자도 유출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염기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우리 한번 배수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또 여기 숫자가 11. 그럼 같은 방법으로 22에서 얘가 4만큼 빠진 것이구나. 요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여기도 우리 플러스로 한번 적어 볼게요. 양이온의 양이 11이라고 했다면 음이온의 양이 7이었던 거죠. 즉, 4만큼 빠졌다는 거고, 여기에 양을 그러면 4로 적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그대로 두 배니까 8이 되면, 아, 이 y가 네 배만큼 된 것이니까 요 y는 20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의 두 배래요. 얘가 40이 되는 거니까 30일 때 6만큼 만들어냈다면 40일 때는 8만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보실 수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모두 반응해요. 근데 얘는 산이 더 있거든요. 그럼 얘는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었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양이온의 양이 11이에요. 그럼 여기에 8이 있으니까 얘가 3만큼 지금 반응을 한 것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X를 메꾸려면 아까 여기가 몇 개씩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에 이 A몰농도 얘는 A몰농도입니다. 이 얘기를 했었죠. 몰농도가 지금 두 배예요. 아, 그러면 얘가 똑같은 30이었다면 3만큼을 만들어 냈을 거죠. 몰농도가 절반이니까. 근데 부피도 3분의 1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1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서도 또 1만큼 반응해서 얘는 3만큼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이온은 6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 모두 더해져가지고 지금 11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3, 1, 1. 그래서 11이 된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모두 결정을 할수 있겠네요. 11대 1만큼 만드니까 요 X에 해당하는 것은 30이었겠다라고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배수만 해주면 되겠죠? 요거의 절반이니까 얘는 0.5씩을 만들어 냈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여기에 두 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의 절반 해주시면 되니까 3, 3 요렇게 보시면 요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요만큼 1이 남을 거고 H 플러스 남아있으니까 얘도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었습니다. 그럼 과량이 산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한번 기억을 메꿔볼게요. 물론 다 전체적으로 세줘도 되지만 연습하는 거니까 그럼 산이 과량이에요. 그럼 혼합전 양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4.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모든 이온의 양 과량 다 더해주시면 되죠. 7이 될 거니까 결국 얘는 14분의 9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 거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14분의 9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X는 우리가 30이라고 찾았어요. 그 다음, Y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20이라고 우리가 결정한 거니까요. 요거, 그러면 3분의 2가 남을 거고, 요렇게 지워지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지니까요. 결국 7분의 3이었습니다라고 답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요. 1번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온의 양, 이거 얼마나 연습이 되어 있는지, 요두 가지를 확정하고 나면 몰농도 이용해서 요첫 번째에 대한 이온수까지 분석이 가능했었고, 그럼 이거 토대로 나머지 둘을 분석하면서 미지수를 결정해 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 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이제 1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하고 화학 반응식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에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요.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모두 소모함으로써 반응하는 총량을 결정하는 한계 반응물이 있었겠구나. 그 다음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하고 표가 나와 있고요. 우리한테는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을 줬거든요. 요런 게 여러분 보이면 그때그때 바로 적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B의 분자량 여기다 저는 요렇게 적어두고 갈 거예요. 그 다음 C의 분자량을 6으로 요렇게 볼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을 일단 두번 했고요. A의 질량, 그 다음 B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남은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 중에 하나, C의 양의 B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D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40, 60. 그러면 반응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이 B가 2대
3이 되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반응이 2대 3만큼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D 앞에 개수가 2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숫자를 맞춰주려고, 아, 반응한 양이

15몰 반응한 거고요. 그럴 때 3C몰 생기고 여기는 6몰만큼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C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4, 3C 그리고 6. 그럼 이제 누가 한계반응물인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2대 3 반응한 거고요. 그다음 얘도 2대 3 이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숫자를 보니까 얘가 만약에 다 반응했다라고 하면 이거의 3배, 이거의 2분의 3배만큼 반응해야 되니까 얘는 남을 거거든요. 그럼 얘가 모두 다 반응한 것이 맞을까라고 하면 얘를 15몰이라고 본다면 얘는 11몰 있는 거니까 남았겠구나. 따라서 A가 한계반응물이었겠구나.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한계반응물을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팅했던 그 숫자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얘를 2몰이라고 하면 얘는 5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얘를 얘가 지금 15몰 반응했다라고 세팅을 한 거니까 얘는 11몰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넣어볼게요. 얘를 2라고 했고 11몰. 얘는 5몰이 있을 때 15몰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면 아 A가 한계반응물이었고 B는 1몰이 남았구나. 그 다음에요. A가 2몰 남았고, 그 다음에 얘는 B가 한계반응물이었구나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반응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1분의 얘는 EC라고 하는 것이 상대값 1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지금은 3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C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인 거잖아요. 2분의 1 넣어주면 X는 4분의 3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 C에 대한 값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X에 대한 값을 결정해 주는 거죠. X를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C만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C는 요 앞에 계수였어요. 그럼 어떻게 볼수 있는가? 우리한테는 분자량 개수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얼마만큼이 반응한 것인지를 질량비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 14g이 다 반응하는 거예요. 14g 다 반응할 때 10일 중에 10몰만 반응했죠. 아, 이 중에 50g만 반응을 한 것이구나. 그럴 때 C가 얼마나 생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D는 40g 생성됐습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반응물의 총량은 생성물의 총량과 반드시 같아야 돼요. 따라서 요게 24g 생성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질량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정보를 좀 해석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그대로 B로 가져오면서 요거 두개 곱하면 25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한 질량비 모두 절반을 해주면 7대 25대12대 20인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럼 그대로 넣어보면 A의 분자량 7이라고 보는 거고 25대에 그 다음에는요 12가 나오려면 요 C에 해당하는 게 2였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는 12였구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C를 우리가 2라고 찾은 거니까요. 요거 그대로 곱해주시면 바로 정답은 2분의 3이었습니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여러분 2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문항을 다시 한번 보실 건데 처음 시작은 어디였냐면 요 2대 3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D 앞에 개수가 2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배 해서 4대 6이 되었다. 그래서 반응 개수의 두 배만큼 반응 개수의 세 배만큼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A, B의 몰수를 확정하고 그다음 제시되어 있는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의 양분의 C의 양을 우리 비율로 보면서 X로 특정한 거죠. 그다음 우리한테는 B와 C의 분자량 B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넣어가지고요. 우리가 계산했던 질량비로부터 계수 B를 특정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미지수 C.

X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지금 접근을 했는지 혹은 어느 부분에서 접근이 어려웠는지를 여러분 여러 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9번 문항까지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항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0번 문항이 되는 거고요. 뭐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표는 기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고 표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발문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 하나를 줬어요. 거기 발문에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A와 그다음 B와 C를 모두 더했을 때는 7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발문 속의 힌트였고 우리한테는 X를 골라라. 그럼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들이 이 정보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기체 가나다가 나와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예요.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가 몇 개인가? 대신 얘네를 모두 더했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의 값을 가져야 하는 거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소수점이 될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아, 그럼 A, B, C는 모두 자연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구성 원소예요. XY, 여기는 YZ, 그리고 XZ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을 보면 1g의 부피, 이거 연습을 1단원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이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부피인데 1g이라고 하면 질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 하나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밀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1g당 부피, 1g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밀도의 역수를 얘기하는 것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얘네는 모두 기체예요. 그리고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고 밀도는요, 분자량에 비례할 겁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값이 분자량의 역수에 비례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1g당. 그럼 여러분, 1g당 할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1g당 하면 얘네들의 지금 분자량으로 나눠서 우리는 몰수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체 원자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 원자수는 뭐예요? 몰수에다가 그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이 숫자를 우리 분자량으로 나눈 거에 대한 비를 상대 값이니까 제시한 것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이 1g당 부피라고 하는 것은 밀도의 역수고, 밀도의 역수 그것이 분자량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럼 분자량으로 나눠줄 겁니다. 요 값에다가 우리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면 결국 이 1g당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비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한번 좀 적어볼게요. 일단 1g의 부피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게 지금 분자량의 역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량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고 하는 얘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그걸 그리고 비율로 나타내면 결국 1g당 전체 원자수의 비를 알 수가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요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요 비율이 궁금한 거니까, 그렇죠. 얘를 얘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럼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를 모두 저는 역수를 한번 취해볼게요.

역수치에 보면 5대 그리고 9대 2분의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분의 11 실으니까 저는 2배에서 10대, 18대, 11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결국 이 숫자와 이 숫자 곱한 것, 그 비율은 A 대 B 대 C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이 비율을 한번 곱해볼게요. 6 그리고 5, X입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 곱해주시면 이렇게 두개 곱하면 60이 될 거고요. 이렇게 두개 곱하면 90이 되죠. 이렇게 두개 곱하면 11x가 되는데 결국 이 비율은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a 대 b 대 c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보면 바로 보여요, 여러분. 60대 90이거든요. 그럼 이거 혹시 2대 3이 될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3이 된다라고 하면 다 더해서 7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요 C에 해당하는 값은 2가 될수 있겠다. 그럼 이 값, 이게 비율이 2가 되는 겁니다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 요 11x라고 하는 것이 2의 비율을 가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럼 11x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11x라고 하는 건데 여기 2로 가려면 우리가 얘를 모두 30으로 이렇게 나눠 줬기 때문에 요 값이 된 거죠. 60을 30으로 나눠주니까 2가 된 거고, 60을 30으로 나눠주니까 3이 된 거니까, 얘를 11x를 30으로 나눠준 그 비율이 2가 된 것입니다. 요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x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11분의 60이었습니다라고 마지막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여러분, 4번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줬어요. 그러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 우리가 전체 원자수 구할 때는 몇 몰입니까? 그리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서 전체 원자수를 계산했던 그 방법들을 떠올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성원소가 있고 1g의 부피가 있었죠. 아, 이걸 보면서 밀도의 역수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온도압력이 일정하네? 그럼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고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는데 밀도의 역수니까 분자량의 역수를 준 것이구나. 그럼 1g당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럼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니까요. 대신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5분의 1과 A라고 하는 것을 곱한 값, 그것의 비율이 6대 5대 X 각각으로 나와져 있는 거구나. 그럼 요거 두개 곱한 거. 이렇게 두개 곱한 게 요거. 또 요렇게 두개 곱한 게 요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A, B, C라고 하는 것을 다 더해서 자유수 7이 되는 조합을 빠르게 찾으신 다음에 X에 대해서만 특정을 해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되셨죠? 이제 얘네들 사이에 관계들 파악이 되었는지 꼭 여러분 여러 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문항 풀면서 어떤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했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내용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문항 풀면서도 니은번의 보기를 잘 봐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부피와 그리고 몰농도의 관계, 그걸 pH와 pOH로도 연결할 수 있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우리가 pH 1의 차이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에서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다.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산성 염기성 용액을 희석합니다. 근데 우리 문항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희석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앞에서 우리 문항 풀 때도 어떤 표현들을 우리에게 제시했었냐면 바로 문항 여러분 15번 문항이었죠. 니은 보기 얘기를 할때 뭐라고 했냐면 나의 10ml에 가가 물이었거든요. 물 900
490ml를 추가한다.

결국에 이 과정을 내가 희석의 과정으로 읽어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용액의 액성은 점점점 여러분 느낌 중성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서 산성용액을 물을 넣어서 희석하면 pH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10배 희석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부피가 몇배된 거예요? 그렇죠. 부피가 10배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부피가 10배가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 몰롱도라고 하는 것은 양을 부피로 나눈 것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부피가 10배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몰롱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10분의 1배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된다면 결국 pH가 1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산성용액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연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석했어요. 그래서 부피가 10배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몰롱도는 몇 배가 된다고요? 그렇죠. 10분의 1배. 그래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배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pH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마이너스 로그하면 pH가 1만큼 증가한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pH 1이 증가하게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바로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25도씨에서예요. 그러면 pH와 pOH 더한 것은 항상 14의 값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pH가 1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pH가 1만큼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내가 문항 안에서도 자유자재가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역시 동일하게 산성용액에서 희석해서 100배 희석했다. 그럼 부피 몇 배? 그렇죠. 100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몰롱도는 몇 배가 되었습니까? 부피가 100배 되었다면 몰롱도는 100분의 1배가 된 거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배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주시면 pH 2만큼 증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그때 pOH는요, 2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 관계를 탄탄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속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 개념들은 내가 알고 있어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15번의 니은번에 이 보기를 해석하지 못하면 알고 있는 개념이 실전 개념으로 전이되지 않는 거거든요. 반드시 15번 문항과 꼼꼼하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6회분의 모의고사 문항들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직 우리한테는 1회분의 모의고사가 더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마지막 나의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제한 시간 안에 여러분 문항 풀어오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실전의 강한왕,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식량과 몰 몇 문제 안 남았는데요. 44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 일단 머스트 체크는 45번, 46번,

6번, 47번, 50번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44번은 지금 문제에서 A 원자량, B 원자량의 비가 나와 있고요.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전부 나눠진 기체가 나와 있고 기체의 질량, 그다음에 원자수 B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의 관계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AB의 양은 지금 5대 4로 나와 있긴 해요, 그렇죠? 자, 역시 상대값일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면 AB가 5몰이다라고 정해볼게요. 5몰. 어차피 N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5몰. 자, 그럼 여기서 이 3대 2라는 비율로 얘의 몰수비도 정할 수가 있겠지. 얘가 5몰일 때 이제 몇이냐? 이 비율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뭐 A가 5개다. 그럼 여기 X라고 해서 이제 X를 3분의 1을 맞춰서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좀 요령을 피우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숫자 놀이를 좀할수 있어야 한다. 일단 간단하게 보통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럼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한번 더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 조합을 빨리 맞추는 거예요. 그냥 더해봤을 때 그냥 A가 두 개, A 세 개네, B는 두 개죠? 딱이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저 X라는 걸쓸 필요도 없이, 아, 몰수비가 1대1로 같았구나. 얘가 5몰이면 얘도 5몰이구나 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보이지 않으면 아까처럼 문자 써서 이 비율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B가 또 이제 3몰이다. 그럼 여기가 3몰이 되는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6의 비율로 이제 맞춰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A가 이쪽만 있으니까 A 3몰. 그러면 6, 4, 24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B는 4. 그죠? 4니까 여기에 20개가 있어야 돼. 근데 구성 원자수가 2니까 얘는 10몰.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 문제의 특징은 분자식은 다 각각 나와 있는데, 구성 원자수는 나와 있는데, 이제 분자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유형이구나라는 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뭘 이용해서? 여기 있는 얘네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아, 분자수를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질량 관계니까 뻔한 거죠. 원자량 두 가지 나와 있으니까요, 나머지 원자량 C만 구하면 끝나겠지. 뭐, 요런 문제 스타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에서 기체 분자수는 얘랑 얘랑 같다. 그죠? 1대1로 있으니까 같다. 그 다음에 가에서 A to B, 5몰이다라고 했을 때, 나에서 C, B2는 10몰이다. 2분의 1의 비율이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원자량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원자량은 질량과의 관계로 가시면 되고, 어차피 이거는 상대값이니까 우리가 W를 정해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B의 원자량을 8, A 원자량을 7로 둘게요. 자, 그럼 분자량은 우리가 얘 A, B는 얼마? 더하면 15. 여긴 더하면 얼마? 14에다 8하면 22.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5고요. 같은 물질. 이게 같은 물질 아니죠, 그쵸? C를 모르니까 여기서 구해내야 되고, 그럼 B가 얼마냐면 16. B가 두 개니까 16에다가 C. 이렇게 해서 일단 분자량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리고 몰수 다 아니까 곱했을 때 질량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식두개 써서 연립으로 가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써보면 첫 번째 가부터 분자량 15짜리가 5몰이 있다. 분자량 22짜리가 얼마 있어요? 5몰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37W. 이렇게 식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AB도 분자량 15죠? 15짜리가 3몰 있다. 그 다음 분자량이 얼마? 16 플러스 C. 구해야 되는 원자량이고, 그게 10몰이 있다. 라고 했을 때 56W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W하고 C가 문자가 두 개니까 연립으로 가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좀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W가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고요. 그 다음 C는 얼마냐면 6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W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쵸? 모르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식을 썼을 때 아마 이걸 보통은 비례식으로 갔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 쓴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비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상대값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질량 비율이 37대 56 이렇게 식을 보통 썼을 거예요. 그래서 써도 되는데, 그 쓰면 너무 이제 산수가 복잡해지니까 아예 등식화해서 가는 것도 요령입니다. 이런 것들도 배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장점은 이제 W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W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원자량을 7, 8로 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기서 몰수도 이렇게 뒀기 때문에 지금 W가 3이 나오, W가 5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달리하면 W는 바뀌었잖아.

바뀔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량 A를 7로 두고 B를 8로 뒀을 때 그때 제대로 된 C의 원자량은 나오게 된다는 거야. W는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정한 상대값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못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율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비율은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럼 B의 원자량이 8, C의 원자량이 6의 비율이니까 4대 3, 요건 항상 맞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ㄷ도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 기역니은 ㄷ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그러니까 계산할 때도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해 주는 게좀 정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넘어갈게요. 45번. 자, 얘도 방금 전 문제 44번이랑 매우 비슷한 유형이에요. 사실은 얘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 방금 전에 했던 44번이 그 후에 나왔던 변형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수능 문제였어요. 많이 어려웠던 문제인데 가볼게요. 근데 같은 형태처럼 딱 봤을 때 기체가 역시 혼합기체로 들어있고 분자식은 각각 다 나와 있으니까 기체의 질량 똑같은 형태네. 뭐 W 형태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ZX 원자 수비 이거는 전체 원자 수비니까 분자 수 곱하기 구성 원자 수의 비율이 나온 거고. 근데 다른 게 요게 지금 다른 거야. 단위 질량당 Y 원자 수.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얘를 아까는 여기가 이제 분자 수가 들어갔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의 물질의 공통적인 분자 수가 들어가서 문제가 더 쉬워진 유형인데요. 얘는 단위 질량당 Y 원자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더 어려워 보여,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 질량당 Y 원자수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단 직역하면 전체 질량. 전체 질량분의 전체 Y 원자수. 이게 떠올라야 돼요. 제일 먼저는. 네, 근데 저는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분자 한 개당 구성 원자수로서 분자 한 개당 구성 원자수로서 Y의 개수. 이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비율로 가도 되고요. 기체가 뭐두 가지 뭐 가하고 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끼리의 상대값을 할 때는 같은 질량당 Y 원자 수비는 얘의 비율로 가도 또는 얘의 비율로 가도 그 비율은 같은 비율로 나올 거야. 물론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율은 같은 비율로 나온다고. 그렇죠? 같은 질량당 Y 원자 수를 이렇게도 쓸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고요. 얘네들은 정확하게 같은 값은 아니지만 이 비율 자체는 얘로 기준했을 때 얘네의 비율이 뭐 X와 Y로 나왔다. 그럼 얘로 비율해도 X 대 Y가 나온다는 거지. 그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할지를 잘 정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얘는 혼합기체란 말이야. 혼합기체에서는 이렇게 가면 오히려 복잡하겠죠. 분자량도 평균 분자량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복잡하고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잖아요. 요런 걸잘 보셔야 돼요. 출제자가 괜히 준게 아니거든요. 얘하고 우리 얘를 조합했을 때는 바로 뭘 구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로 얘를 표현한다면 아 여기에다가 즉이 값에다가 전체 질량 나와 있는 걸 바로 곱해버리면 뭐가 돼? 전체 Y 원자수로 바로 얻어낼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가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효율적으로 푸는 거고. 그럼 단위 질량당 Y 원자수가 나왔으니 이때는 이 방식이 아니고 아이 방식을 택해야겠다.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몰라. 질량, 실제 전체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 질량 비율 이용해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전체 질량을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 전체 Y 원자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전체 Y 원자수가 또 이제 새로운 또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분자수를 정하는 기준. 얘를 표현해서 이제 가라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55W 곱해야겠죠? 여기 23W인데, 그럼 이것도 진짜 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차피 우리 다 상대값으로 약분해서 갈 거니까 식만 써놓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비율로 약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약분하는 거야. 그게 또 요령이고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 얘하고 얘의 비율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아, 23 날라가고 어차피 W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결국 5대1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5대1. 그럼 결국 전체 Y 원자수는 얘를 전체 Y 원자수, 분자수에다가 구성 원자수 Y를 곱한 전체 Y 원자수 비율이 몇대 몇? 5대1이다. 이렇게 바꿔서 풀라는 거야. 문제의 의도는. 알겠죠? 다 이렇게 준 배열을 이렇게 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5대1이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러면 요거랑 전체 Y 원자수랑 얘하고 조합을 하면 어쨌든 각각 X 원자수, Z 원자수, 전체 Y 원자수 다 분자수에다가 구성

분자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분자수를 정해라.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기준을 정해볼게. 얘 3몰이랑 16몰로 정해볼게요. 하나는 기준을 정하고 갈게요. 그럼 X가 3몰이니까 X는 여기밖에 없죠. 그럼 분자가 3몰이라 보시면 돼요. X가 3몰, 구성원 자수 1이니까 분자가 3몰. 근데 Z는 16몰. Z 여기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4몰, 분자 몰수가 4몰. 그러면 여기서 Y가 몇 몰? 6몰에 4몰이니까 10몰이죠. 10몰이야. 아, 그러면 우리가 정한 이 O의 비율은 우리가 기준에 맞췄을 때는 10몰로 정하면 되겠다. 이게 기준인 거야. 그럼 여기선 몇 몰? 5대1인 거니까 얘는 2몰로 가라는 소리겠지. 이런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그럼 Y가 2몰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Y가 2몰이려면 Y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얘가 1몰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대8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게, 얘를 3몰, 16몰로 정했어. 그럼 여기 5몰, 8몰로 바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준은 전체 Y 원자수 몰수 기준으로 얘를 1몰로, 분자를 1몰로, Y 원자수를 2몰로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X 원자수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는 몇개 있어야 돼? 일단 5대8로 한번 그래도 맞춰볼까? 5대8이 5몰, 8몰 맞출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X 1몰. 1몰. 여기 몰라. 2X. 그 다음에 여기는 Z가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2X, 4X. 그럼 X가 몇이면 돼? 2면 되겠죠? 그쵸? 5몰, 8몰로 맞춰도 되는 상황이긴 했네요. 그쵸? 그럼 얘가 1몰이고 얘가 2몰이다. 즉, 얘가 3몰일 때 얘는 1몰, 얘가 4몰일 때 얘는 2몰. 각각의 몰수의 상대값을 다 맞춘 거예요. 얘네끼리만 얘네끼리만 맞춘 게 아니라 얘네끼리도 다 맞춘 거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봤을 때 가에서 X와 Y의 질량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게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뭘 알아야 돼? 원자량을 알아야겠지. 자, 여기 원자량에 대한 정보가 나에서 나와 있습니다. X의 질량, 나에서 X 몇 몰인데? 5몰이죠, 5몰. X 5몰. 5몰의 X. 원자량 X라고 쓰고, Y의 질량, Y 몇 몰인데요? 2몰이죠. Y 2몰. 이게 16대 15래. 그럼 이거는 결국 X랑 Y의 원자량비를 구하라는 의도로 준 거겠죠? 그쵸. 어차피 몰수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질량이 나왔으니까, 얘네의 한 개당 질량의 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X 대 Y의 원자량의 비는 3대 8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은 Z만 구하면 되고요. 그 Z는 역시 질량의 합은 얘다. 질량의 합은 얘다. 방금 전 44번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하면 돼? 등식으로 가도 된다고. W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비례식 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등식으로 가셔서 W하고 마지막 원자량 Z 구하면 끝나는 문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XY 3대 8이니까 그냥 원자량 3, 원자량 8로 둬볼게요. X 3이고 16이니까 얘 분자량 19. 자, 분자량 19. Z 모르죠? Y는 8. 8 플러스 4Z. 자, 분자량을 이렇게 상대값으로 표현해 보는 거고요. 얘도 19죠. 같은 물질, 얘랑. 그 다음에 X 두 개니까 6에다가 4Z.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역시 똑같이 등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19짜리 분자량이 가에서 3몰이 있고요. 8 플러스 4Z라는 분자량이 3몰이 있다. 이게 55W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밑에도 분자량 19짜리가 몇몰 있다? 1몰 있다. 분자량 6 플러스 4Z짜리가 몇몰 있다? 2몰 있다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마? 23W다. 이렇게 가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뭐 W는 그냥 문자니까 55대 23의 비율로 가야지. 이렇게 한 학생 되게 많아서 그 당시에. 그럼 55대 23으로 써보세요,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산수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등식으로 가시고요. W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결국 X랑 Y의 원자량을 3대 8로 정했을 때그 기준에 맞는 Z의 원자량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가에서는 X하고 Y의 질량. 자, 그럼 여기서 Z의 원자량까지 구하고 넘어갈게요. Z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4분의 19가 나오게 됩니다. 4분의 19. 그럼 Z까지 여기에 써주면 원자량의 비는 4분의 19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가를 가볼게요. X가 얼마냐면, X 몇 몰? 3몰로 갔죠? X 3몰, 가에서. 3몰, X. 그 다음에 Y는 몇 몰이에요? Y는? 여기도 있고, 아까 10몰이었죠? 10몰? 10몰. 10몰, 10 곱하기 Y. 그럼 X는 원자량 3이고,

Y는 원자량이 8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3 곱하기 3, 80. 80분의 9 나오니까 2분의 1 아니다. 틀렸다. 그 다음 니은 나이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 가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 나이선은 3몰이고 가에선 7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네요. 7대 3. 그 다음 XYZ 원자량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이걸로 대입했을 때이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4번, 45번은 아예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4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6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 여러분. 이런 유형도 화학식량과 물에서 항상 나오는 유형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채도실기압에서 기체 1g의 부피비가 나왔습니다. 1g의 부피비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리했었죠. 1g의 부피비라는 것은 기체니까 여러분, 1g당 부피비는 1g당 분자수비랑 같은 거죠. 1g당 분자수비. 어차피 기체에서는 부피랑 분자수가 비례하니까, 뭐 어떤 기체에 가하고 나가 있다. 뭐 1g당 부피비가 뭐 1대2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물질이 아니라. 그럼 1g당 분자수비도 1대2라는 거지.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비랑 분자수비랑 같잖아요. 그죠? 또는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 1g당 분자수비를 뭐라고 했죠? 분자량 분의 1이다. 분자량의 역수비다. 그럼 얘도 분자량의 역수비겠지. 왜냐하면 얘가 뭐니까? 얘가 밀도의 역수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 1g당 부피비니까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부피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밀도의 역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밀도랑 분자량이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얘도 아, 분자량의 역수비구나라는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갔을 때는 2B나 2B나 마찬가지. 같은 비율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가하고 나하고 다는 일단은 각각의 물질인데 1g당 부피비가 15대 20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역수치에서 아, 분자량비가 22대 15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22대 15다. 자, 그럼 분자량비가 22대 15다. 자, 중요한 단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5 이하이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보통 5 이하로 나옵니다. 평가원에서는. 자, 원자량은 또 Y가 X보다 큰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지금 문제 의도가 화학식을 맞춰라. 이거죠. 화학식. 자, 가나다에서 나와 있는 같은 기준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의 비율이, 그러니까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의 이 비가 1대 2대 3인 거야. 각각의 물질에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X의 질량을 서로 같게 맞췄을 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X의 질량이 뭐 1g일 때, 밑에 분자에 들어있으니, 아,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뭐 같은 질량일 때. 그럼 X의 질량이 같은 질량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체 X 원자수가 같을 때. 원자수가 같을 때. 그죠? 이런 표현 많이 봤죠? Y의 질량 비율도 Y의 질량이 두 배면 뭐 원자수 두 배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전체 Y 원자수의 비율로 가도 돼요. 전체 Y 원자수. 이 비율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이 비율을, 질량 비율을 같은 원소, 원소는 같게 가셔야 되고요. 각각의 이제 개수비로 바꿔도 된다고. 어차피 원자량, Y 원자량은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X 원자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수로 바꿔서 써도 돼요. 그럼 이 말은 전체 X 원자수를 가나다를 각각 다 맞춰줬을 때, 다 동일하게 맞춰줬을 때, 그때 전체 Y 원자수비가 1대 2대 3이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분자식을 이제 맞춰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분자에서 구성 원자수는 5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 자, 가가, 자, AB라고 쳐봐. 일단 무조건 아 XY. XY 무조건 두 가지 원소는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XY라고 쳐 봐. 그러면 X 원자수 같을 테니까 임의로 분자식을 임의로 변형시켜서 가는 거야. X 원자수를 같게 맞추자. 가하고 나를. 그때 Y 원자수비가 1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단 가하고 나의 관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요 비율만 보면. 근데 이렇게 비율 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조건이 지금 분자량이 가가 더 커야 돼. 그럼 일단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분자량이 봤을 때 XY고 XY2면 얘가 무조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자, 그럼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지워. 그럼 이제 개수를 원자수를 늘려가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X를 두 개를 늘릴게요. 안 되면 Y를 두 개를 늘리면 되고요. 그쵸? 그런 식으로. 자, X를 두개 늘리자. Y는 하나라고 칠게요, 일단. 그럼 얘도 X를 두 개라고 임의로 늘렸을 때 Y가 1대 2의 비율이니까 Y가 2가 되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를 두 개라고 맞췄을 때 Y가 1대 2대 3의 비율이 돼야 되는 거지.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분자량이 또 얘가 더 큰데요? 그치. 둘의 관계를 보면 분자량이 얘가 더 큰데요. 얘를 약분해도 상관없죠. 지금 여기서 얘를 약분하면 개수비가 1대1이라는 거 이용해서 그냥 분자식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서 이 개수를 맞춘 거는 사실은 분자식을 맞췄다기보다는 임의로 요 상황을 맞춘 거죠. 각각의 두 물질에서 물질 간에 X 원자수를 동일하게 맞췄을 때, 즉이 물질을 하더라도 분자식은 이거지만 개수를 동일하게 맞추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Y도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관계에서 1대2가 나오잖아. 그냥 약분해도 또는 배수로 가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구성 원자수가 그냥 1대1로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XY로 일단 갔을 때, 분자량 조건은 맞아. 얘가 더 작으니까. 자, 그럼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제 Y 원자량도 X보다 커야 되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얘가 분자량 22, 얘가 분자량 15라고 했을 때, X 원자량 얼마 나와? 빼면은 X 원자량 7. Y 원자량 얼마? 8 나와. 그러면 이 조건도 맞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분자량 22, 얘는 15로 가시면 되고요. 얘는 분자량 얼마? 얘는 38. 38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자량 비를 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Y 원자량은 7대 8이라서 이건 틀렸고, 나의 분자식은 XY다. 그쵸?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와 거대의 분자량의 비는 22대 38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의로 맞췄을 때 우리가 그 상태에서 약분을 하거나 개수비만 유지하고 약분을 하거나 배수를 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47번 들어가 볼게요. 네, 47번도 꽤 어려웠던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쵸? 근데 좀 되긴 했는데 문제가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네요. 그쵸? 자,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6평 중에서 볼게요. 자, ABC의 질량 각각 X g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즉, 이 말은 ABC는 다 같은 질량이다 라는 걸준 거야. X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질량이라는 걸준 거다. 1g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각각 1g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X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 B1g, 뭐 C1g에 들어있는 구성 원자의 개수가 뭐 같다는 거 나와 있고요. 나중에 볼게요, 일단. 자, 그럼 문제에서는 분자식도 안 나와 있어. 구성 원자수를 통해서 분자식을 구해내야 돼. 일단 분자식 구해내야 되고요. 그다음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가 있네요.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 그다음에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 있네. 어차피 문자이긴 해. 뭐 2대1이래. 그죠? 같은 질량에서 Y의 개수비가 2대1이다. 뭐 요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일단은 분자식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뻔한 상황이죠. 여기서 뭐 1g당 뭐 X 원자수, Y 원자수, Z 원자수 이런 걸로 정확하게 구성 원자수 구한 다음에 그다음 분자량이나 원자량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얘가 구성 원자수가 나와 있고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가 있잖아요. 자, 이들의 관계를 빨리 생각을 해내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얘는 1g당 전체 원자수죠? 1g당 전체 원자수. 자, 여기다 써볼게요, 오른쪽에. 자,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는 어쨌든 1g당, 같은 질량당 전체 원자수 비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섞여져 있지 않고 A, B, C 각각 있다면 요 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다. 이거 지난 시간까지 계속 문제풀이에서 강조했습니다. 늘 나오는 표현이라고. 이거죠. 이 비율로 가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근데 왼쪽에 뭐가 있냐면 구성 원자수가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성 원자수비가 나왔고 이 전체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구할 수 있다? 우린 여기서 분자량분의 1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g당 전체 원자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니? 분자가 있어. X, 뭐, A라는 분자가 있어요. 자, A1g당 존재하는

전체의 원자 수가 있습니다. 자, 얘 어떻게 구하죠? 일단 A의 분자량 써야겠죠? A의 분자량. A의 분자량. 물론 비율로 가는 거니까 요 B는 뭐 A하고 B가 있다. 그럼 기체들 간에 이제 비율로 갔을 때는 일단 A의 분자량 분의 구성 원자 수를 쓰면 되지. 분자 한 개당 구성 원자 수. 뭐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이걸 쓰면 되잖아. 이거예요. 그왜 이렇게 가는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A라는 게 분자야. 그래서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순서는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 수부터 구해야 돼. 1g당 분자 수부터 구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분자량분의 1이야. 물론 물질 간의 비율이. 얘가 A 분자량분의 1이면 얘는 B 분자량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분자수가 아니라 전체 원자수니까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로. 여기다 구성 원자 곱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얘가 나와 있고 지금 얘가 나와 있단 말이야. 1g당 전체 원자수가. 그러니까 얘가 나와 있고 얘가 나와 있다고. 근데 얘하고 얘의 곱이 얘의 관계잖아.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이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1g당 분자수를 구할 수 있다. 즉 물질 간에 분자량의 역수비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분자량 비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는 다시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 그렇죠?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 근데 옆에 나와 있네? 그럼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얘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얘는 의미가 뭐야? 1g당 분자수비야. 1g당 분자수야. 근데 실제로 물질이 각각 같은 질량을 줬으니까 얘는 이 문제 상황에서만큼은 그냥 분자수비랑 같은 거죠. 실제로 같은 질량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서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가볼게요. 그럼 바로 상대값이 나와 있지만 그냥 바로 상대값으로 구해서 갈 거니까 1g당 분자수도 그다음 분자량도 다 상대값으로 구해도 되잖아요. 그럼 바로 가볼게. 자, 여기서 뭐를 곱했을 때 얘가 나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분자량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분자량분의 1의 비율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곱하기 5.5. 이게 분자량분의 1 곱하기 4. 이게 분자량분의 1 곱하기 2. 이게 분자량분의 1인 거야. 이 값인 거야. 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분자량분의 1인 거면 분자량비도 구할 수가 있겠네. 즉, 이게 1g당 분자수라고 써드릴게요. x g당 분자수비, 1g당 분자수비를 이렇게 정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 분자량비를 구할 수가 있다고. 역수의 관계잖아요. 요령은 지금 이거 2대1은 좀 1대2로 바로 바꾸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것들을 먼저 자리를 바꿔. 얘가 11대8이죠. 역수비니까 그걸 자리를 바꾸면 8대11. 그럼 이건 2대1이니까 1대2. 이건 쉽잖아요, 우리 계산이. 그럼 11이면 2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일단 분자량비까지 구했네.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분자식을 먼저 구해야 되긴 하니까 분자식 구한 다음에 분자량비로 원자량비 구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A부터 보시면 구성 원자수가 2니까 얘는 무조건 X2예요. 그럼 여기서 X의 분자량을 뭐라고 볼까요? 4라고 보자. X의 분자량 4. X2가 8인 거니까 분자량이 상대값으로. 그럼 얘는 이제 분자식 모르나? 그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으로 풀어라 이거야. B가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와 C 1g에 들어있는 Z 원자수 같다. 그럼 여기에 X 원자수하고 여기에 Z 원자수가 같대요. 1g일 때. 실제도 지금 1g인 상황으로 봐도 돼. 어차피 같은 질량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1g당 분자수비가 2대1인 상황에서 1g당 전체 원자수 같다라는 것은 구성 원자수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X그램 속에 분자수비가 2대1이야. 근데 여기다가 구성 원자수 X 원자수 곱하고 Z 원자수 구했을 때 그게 같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의 또 역수비지. 잘 따라오세요, 천천히. 그러면 구성 원자수비는 여기서 얘를 A라고 쓰면 2A다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럼 하나 더 있죠? 기체에 들어있는 Y 전체 질량이 2대1이래. 그럼 전체 Y 원자수가 2대1이라는 거지. Y 원자수가 2대1. 어떤 상황에서? X그램이 같은 질량인 상황에서.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아, 같은 질량 상황에서 분자수가 2대1인데 구성 원자수 곱한 전체 원자수도 2대1이면
한 분자당 y 원자수는 같다는 거지. 그쵸? 그렇게. 그럼 여기서 얘를 문자 b, 문자 b라고 쓰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b는 3이고 b 플러스 e는 5니까 a는 얼마? a는 2가 나오는 거죠. 2, b가 1. a는 그쵸? 여기 4, 2a니까 여기 1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럼 분자식까지 다 맞춘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이게 1g당 전체 원자수잖아요. 이거죠. 1g당 전체 원자수. 아, 이거. 1g당 분자수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1g이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실제 분자수의 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의 분자수 비랑 똑같다.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자수비랑 같다. 그럼 분자수비가 2대 1인데 전체 원자수 같으려면 구성 원자수는 역수비로 1대 2가 나와야겠지. 그런 관계. 얘는 2대 1이니까 2대 1 그대로 가려면 구성 원자수 같아야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분자식까지 다 구했고요. 이제 원자량까지 맞춰볼게요. 그럼 x가 4였으니까 y는 얼마? y는 3. y는 원자량 3 나오겠죠? 그쵸? 분자량 11로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 z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도 또 4분의 19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량 b까지 맞출 수 있다. 자, 기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몰수 b, 분자수 b인데요. a랑 b는 지금 분자수 b가 그냥 이걸로 가도 되는 거죠, 상황이? 11대 8. 맞네, 여러분.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C1몰에 있는 Y 원자수는 C1몰의 Y 원자수도 1몰이다. 구성 원자수 1이니까. 니은도 맞고요. 디귿. 자, 여기서 또 이제 만약에 틀렸는데 학생들이 Y분의 X의 비율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Y, X가 어디 있는지 봐야겠지. 이거는 수식화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X는요, 이 문제에서 이 전체 각각의 물질을 X g이라고 준 거야. X g이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X g은 전체 각각의 물질의 질량이고, Y는 여기에 2Y, Y로 나와 있죠?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Y 원소의 질량이 문자 Y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식을 유도할 수 있냐면요. 어쨌든 요 식의 비율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C라는 물질을 이용했어요. C는 전체 질량이 어쨌든 X g이지. 그럼 전체 물질의 질량이 X g일 때, 이 물질의 X g 속에 들어있는 Y 원소의 질량비가 Y g이잖아. X분의 Y라고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역수치에서 이게 맞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분자량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원자량 다 구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물질의 화학식 다 구했잖아? 그러면 얘가 각각 C가 1몰 있다라고 정해버리면 얘는 전체의 질량이니까 1몰일 때이 물질의 전체 질량은 분자량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y 원소의 질량이니까요. y 하나 있죠. 그럼 y의 원자량으로 바꿔서 이 비율을 나타내도 이 비율의 값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자량 아까 몇이었지? 분자량 22. 자, y 원자량 얼마? 3. 그럼 22분의 3이 x분의 y야. 근데 y분의 x를 물어봤으니까 얼마? 그 3분의 20이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좀꽤 어려웠다.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8번 가볼게요. 네, 48번도 얘도 각각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 이하이고 라고 나왔습니다. 원자량은 이런 순서로 이제 맞춰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의도가 있는데요. 얘도 방금 전 47번 문제랑 매우 비슷한 유형이긴 합니다. 훨씬 더 간단하긴 하죠. 뭐가 나와 있냐면 1g당 전체 원자수. 그다음에 구성 원소. 정확하게 분자식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3원자 이하니까 사실 몇개 없죠. 그럼 1g당 전체 원자수가 있는데 이게 뭐다?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 B.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 B고요. 그다음에 1g당 부피 B? 이건 밀도의 역수비다 해도 되지만 분자량분의 1의 비율. 그죠? 자, 그럼 이거는 1g당 분자수 B랑도 같고 1g당 부피 B는 기체니까 1g당 분자수 B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1g당 전체 원자수. 1g당 분자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곱하기 구성 원자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걸로 분자식을 맞추라는 거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곱하기 바로 가볼게. 어차피 얘네끼리 기준 맞고요. 얘네끼리 기준 맞으니까 여기서 같은 배수를 구했을 때그 배수가 구성 원자수의 B는 맞겠지. 정확히 구성 원자수는 아닐지라도 B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곱하기 2 할게요. 곱하기 3 하면 돼요. 얘도 곱하기 3. 그러면 2 대 3 대 3이 구성 원자수 B인 거야. 그쵸? 자, 근데 문제

자수가 3 이하라고 있으니까 그냥 2, 3, 3이 돼야 돼. 그래서 가는 그냥 x, y가 돼야 되고요. 여긴 구성원 자수가 3, 3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이 관계가 나온 겁니다. 지금 분자식 구하기 할 때.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하고 달 분자식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죠. 요거 원자량 순서 이거 맞추래. 그래서 가정해서 가면 된다는 거야. 얘는 3원자 분자니까 x2y 아니면 xy2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x2y라고 했을 때이 조건이 맞는지를 보는 거지. 일단 분자량은 이거 역수비죠? 마찬가지로 이게 분자량분의 역수비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 비율이 분자량분의 역수비니까요. 우리 분자량비도 바로 쓸수 있잖아요. 자리 바꿔서 바로 쓰시면 돼요. 11대 7대 7이면 자리 바꿔서 7대 11대 11이겠죠? 자, 7대 11대 11이 분자량비입니다. 자, 그러면 xy가 합이 7이야. 근데 만약에 x2y라고 쳐봐. 요 차이가 x 원자량 4. 그럼 y 원자량 얼마? 3. 그러면 y가 작잖아. 조건에 위배됩니다. 안 돼. 그럼 얘는 xy2가 맞겠네. xy2. 그럼 반대로 이제 y가 4고 x가 3이니까 이제 맞는 거지. y가 더 크죠? 그다음 여기도 3원자 분자인데 y2z나 yz2가 돼야 돼요. 자, 뭐가 돼야 되냐면 역시 보면 yz2가 맞다. 역시. y는 4. 그죠? y는 4. 그럼 4 빼면 7 남잖아요. Z 원자량 두 배가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Z는 요 사이에 껴있는 뭐다? 원자량 3.5가 나와주겠지. 이렇게 하면 YZX 순서가 더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자량 정확히 구하시면 됩니다. 원자량 B. 자, 기억 가볼게요. 가해 분자식은 XY2이다. 아니고요. XY 틀렸습니다. 원자량 B는 X랑 Z가 6대 7. X랑 Z가 6대 7 맞습니다. 그 다음에 1g당 Y 원자수는 나가다의 두 배이다. 이것도 요령을 좀 부리면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1g당 전체 원자수 줬는데 굳이 또 구하지 말고, 분자량분에 또 구성 원자수 하지 말고, 이거 줬잖아요, 그죠? 분자식 다 구했잖아? 그럼 나하고 다만 보래. 그럼 얘는 한 분자당 y가 두 개씩 있고, 한 분자당 y가 하나씩 있죠? 근데 이건 전체 원자수로 나타낸 거죠. 같은 질량당. 그치? 얘도 같은 질량당이야. 그럼 이건 지금 다 같은 상황이야. 그럼 결국 전체 원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y가 얼만큼 차지하는지만 비교하면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럼 21이야, 전체 원자수가. 그럼 x랑 y 원자수 두 배에서 다 더한 게 21인 거니까 이 중에 y는 3분의 2만큼 존재하겠죠? 그쵸? 구성 원자수가 3분의 2니까. 얘는요, 전체 3분의 1의 비율만 y께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몇 대면? 2대 1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1g당 y 원자수는 나가 다의 두 배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야 여러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또 풀고 또 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시간을 못 보니까요.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상대값으로 바로 이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래서 양적 관계 화학 반응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쭉 나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 풀이 팁을 배울 게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게 반복 계속해서 풀어보세요. 자, 여기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실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량과 뭐를 잘해야 얘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반응을 이제 더해주는 것뿐이지 물질의 변화가 생기는 것뿐이고 관점은 항상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변화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만큼 반응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문제에서 반응량 실험을 여러 번 했다. 실험 1, 2 사이에 걔네 간에 반응량의 비가 몇대 몇이냐 항상 이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는. 근데 어쨌든 그걸 파악하는 것도 핵심인데 중요한 건 계산을 할 때는 방금 전까지 썼던 모든 내용들을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할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볼게요. 자, 일단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수능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1페이지. 시험지 1페이지에는 양적 관계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로 나와요. 그다음 마지막 4페이지에 또 나오죠. 그때는 좀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기체 반응의 혼합 유형과 첨가 유형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다 정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건 반응량의 비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개 반응을 파악해서. 그래서 반응량의 비를 정하면 우리가 그 개수의 비를 이용해서 얼만큼씩 반응했다 상대값으로 정할 수가 있어, 몰수 비를. 그럼 반응 전후에

그리고 H2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여러분 계수 완성시켜 보면 탄소 하나, 소소 네 개니까 여기 2, 나 산소 총네 개니까 여기 앞에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확인해 보시면 개수압이 3, 개수압이 3, 전체 몰수 변화 없다. 문제 쉬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0.2몰, 얘는 0.6몰 있었대. 그리고 0.6몰 중에 0.3몰 반응해서 얼마 남아? 0.1몰 남는 게 O2다.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0.3몰, 0.7몰이야. 그럼 다 반응하는 게 누구? 1대2로 반응하니까 얘. 그러면 H2O는 1대2의 개수비니까 0.6몰이다. 가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정답이다. 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50번 가볼게요. 자, 개수 AC 구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부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다 핵심은 다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요. 일단 처음에 A가 뭐 3몰 있었어. A만. AB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3몰 있었어요. 근데 B를 넣었어. W그램 다 반응했을까요? 그 뒤의 상황을 보면 알수 있죠. 다 반응을 했어. 왜냐하면, 나하고 다에서 C의 양이 어쨌든 나하고 다르갔을 때 늘어났어. 그럼 C가 늘어났다는 거는 반응을 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반응량의 비가 몇 대면?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는데, 반응량의 비가 2대 3. 근데 누적해서 2대 3이니까, 요 구간에서 C가 2몰만큼 생성이 됐다면, 요 구간에서 추가로 1몰이 생긴 거야.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양적 관계는. 그래서 반응량의 비가 2대 1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얘는 변화가 없는 거야, 전체 몰수가. 자, 어떤 상황에서 변화가 없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A하고 B가 있고, C가 있어. A가 3몰 있습니다. 자, B가 들어왔어. 그냥 W 들어왔어. 반응 당연히 다 하겠죠. 반응을 더 했기 때문에 얘도 일부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B는 무조건 한개 반응물이야. 그럼 얘 반응 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럼 얘는 어차피 들어가자마자 그냥 없어지는 거야. 한개 반응물. 그러면 전체 몰수가 반응 후에 지금 A가 남아 있었겠죠.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 B를 더 넣었을 때또 반응을 했다면 여기 실린더 안에는 AC가 있었을 거라고. 그죠? 자, 그럼 A가 남았을 거고 C가 존재했을 텐데 이 합도 얼마다? 이것도 지금 3몰이라는 거거든. 핵심은. 그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떠한 개수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이게 원래 A가 3몰이었고 얘는 들어가자마자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X만큼 감소하면 여기서 X만큼 생성이 되어야지만 반응 후에도 전체 3몰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A의 개수와 C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반응이라는 걸 눈치를 챘냐. 그게 핵심이야, 이 문제는. 알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3-X고 얘는 X니까 당연히 더하면 이 없어진 거랑 생긴 게 똑같잖아요. 없어진 양과 생성된 게 똑같으면 상쇄되니까 그대로 3몰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러한 반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A하고 C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빨리 보셔야 되고요. 얘가 A면 여기도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갈수 있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를 넣었을 때 몰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까? 여기 누가 있을까요? 이때는 B가 남았다는 소리예요, B가. 자,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자, 2대1 때 2의 반응이 있다. 자, 빨리 해볼게요. 자, 얘가 3몰 있었어. 자, 얘가 1몰 있어. 그럼 어차피 A가 지금 처음에 3몰 있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얘가 다 반응하기 때문에 또 A가 없어지고 C가 생성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요. 얘는 제로고, 없어지고 생성 똑같으면 역시 반응 후에 똑같 3몰인 거야. 확인해 보시면 2몰, 2몰, 3몰인 거죠. 자, 그럼 언제까지 이게 3몰로 유지가 되냐면 B가 다 없어지는 순간까지. 즉, B가 한개 반응으로 작용하는 2대1이니까 3몰, 2몰로 반응할 때까지는 계속 반응 후에 3몰로 유지가 될 거예요. 이때는 정확하게 A, B가 다 반응하니까 C만 정확히 3몰이 있겠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B를 더 늘렸어. B를 3몰 늘렸어. 그럼 이때는 4대 2대 4로 반응하는 거니까 이제 B가 한개 반응물이 아니고 남잖아요? 그때는 늘어나는 거야, 몰수가. 알겠죠? 왜냐면 얘가 남으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고 얘가 생성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얘가 남기 때문에 이 남는 양만큼 전체 몰수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아 반응 후에 늘어났다 드디어. 그럼 여기 B가 무조건 과량으로 남았다. 이것도 빨리 해석이 돼야 돼. 이거를 여기서 증명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바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다라는 거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일단 개수 관계 얘기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W그램만큼 반응했어.

0: 그쵸? 자, 여기 볼까요? A가 6W 3몰이야, 3몰. 그러면 이 반응이 2대1로 반응해서 A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3몰을 2몰, 1몰 반응했다고 A 기준으로 그 양을 나타낼 수 있죠, 반응량을. 그럼 여기서 A가 이 구간에서는 2몰 반응해야 되고요. 반응량 2니까.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1몰이고, 그 1몰이 여기서 마저 다 반응해서 반응량이 1인 거야. 그럼 A가 1몰 있잖아요? 여기 3몰 있었고, 그럼 전체 3몰이니까 C가 2몰이네. 그래서 A가 2몰 없어질 때 C가 2몰 생겼다라고 해서 A하고 C의 개수 같은 거야. 그럼 이제 B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얼만큼 반응해야 돼? W g만큼 반응했을 때가 반응량 2면, 여기는 반응량 1이니까 얼만큼 반응해야 돼요? 이 반응량의 절반, 0.5W만큼은 반응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얼마 남아? 2.5W가 남겠지. 그럼 여기 B는 2.5W가 남은 거고요. 그다음 C는 얼마? C는 여기 2몰만큼 생겼으면 여기는 추가로 얼마? 1몰만 더 생겨야 돼. 그러니까 총 누적해서 3몰인 거지. 그럼 얘는 얼마가 남아야 돼요? 총 5.5니까 2.5몰 남아야 돼.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아, 2.5몰이 2.5W구나. B에서. 문제가 너무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풀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2.5몰 B가 2.5몰일 때 2.5W g이야. 그럼 1몰일 때 1W인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1몰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개수비는 나온 거죠. 얘가 2몰만큼 반응할 때 1몰 반응해서 2몰 생겨 2대1 때 2구나라고 해서 A를 2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조금 빠르면 천천히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A가 2야. 그 다음에 C하고 B의 분자량은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다 구했잖아요. 몰수 관계 알고 질량 관계 알면 다 아는 거지, 이제. 얘가, 3몰이라고 보면은 분자량을 그냥 3 나눠서 2라고 볼게요. 그럼 A의 분자량을 2라고 했을 때, 자, B의 분자량 얼마라고? 1. 1몰일 때 1W니까 1. 그럼 이제 질량 보존 가서 C의 분자량 구할 수 있겠죠. 또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분자량 2 곱하기 2몰이다. 그 반응을 4g만큼 했다. 그럼 얘는 1 곱하기 1에서 반응 1g만큼 하면 이때 질량 보존으로 C는 5g 생성돼야 되는데 그때 몰수가 몇 몰이다? 2몰인 상황이다. 2몰. 그쵸? 그럼 2몰에 분자량 C를 곱한 게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C의 분자량은 상대값으로 2.5가 나와주겠죠. 자, 그래서 C의 분자량 2.5고요. B의 분자량 1.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5분의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런 내용들. 또 중요한 게 핵심이 뭐라고요? 아, 전체 몰수가 변함이 없다고? 반응 후의 몰수가? 그럼 얘가 일단 다 반응을 했다. 반응을 더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 얘는 반응을 다 했는데, 그럼 핵심은 일정량이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물질의 개수와 생성된 물질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빨리 파악하시고, 몰수가 드디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추가로 넣어준 물질의 양이 과량으로 남았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말 알차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수강 후기 남겨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공간도형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남았어요. 문제 수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야 이런 것들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해내야죠. 해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은 보일 것도 안 보입니다. 어차피 써먹는 아이디어들은 제한돼 있어요. 뭐 청소년 기본 개념이라거나 삼수전의 정리라거나 어차피 써먹는 개념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려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한번 살려보도록 합시다. 레벨 2, 우리 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85쪽 레벨2 4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4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정사면체 ABCD에 대하여 일단 정사면체, 오, 좋은 도형. 마음에 들어. 근데 BC를 몇 대면 1대2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불러줬습니다. AP랑 CQ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정사면체 ABCD에서 어디를 읽어봐도 뭐 이렇게 모서리의 길이를 딱히 말하진 않았어. 각의 크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모서리의 크기는 길이는 내가 적당하게 세팅해주면 될것 같아요. 1대2와 2대1로 나눠줬고 했다 보니까 모서리 길이 한3 정도로 잡아볼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꼬인 위치잖아요. 꼬인 위치에 있는,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뭐 해줘야 되지? 한 직선과 평행하면서 다른 직선과 만나는 거를 그려줘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얘를 좀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요 AP와 CQ 만나게 할 거거든요. 그럼 AP랑 평행하면서 CQ랑 만나는 걸 그릴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거랑 평행하면서 여기랑 만나게 Q에서 만나게 그릴 겁니다. 어? 그게 상상이 가능한가요? 이게 정사면체라고 하는 되게 나이스한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게끔 하는 게 상상이 가능해요. 왜? 정사면체니까 여기서 내가 QD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1이잖아. 너의 길이를 내가 3으로 잡는다고 치면 너의 길이가 2인 상태에서 그럼 내가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여기에 정사면체를 이렇게 그려요. 요렇게. 요렇게. Q, 여기를 내가 편의상 B'이라고 불러줍시다. 여기를 C' 불러줍시다. Q, B', C', D를 잡아주자고요. 그러면 똑같은 정사면체니까 둘다 이제 크기는 다르지만 정사면체니까 이 평면과 이 평면이 평행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내가 B', C'을 몇대 몇? 1대2로, 얘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요 지점을 내가 P'이라고 불러준다면은 QP'은 여기에는 AP랑 뭐냐? 평행하겠죠. 그쵸? 왜? 지금 얘가 똑같은 정사, 둘다 정사면체니까 BC랑 B', C' 평행하고 다 평행 닮음의 상태니까 여기를 1대2로 내분하면 1대1로 내분한 거에서 얘랑 평행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각 세타는 QC와 P'Q가 이루는 요 각이 우리가 세타가 되는 것이고 요 삼각형을 떼어내서 저 삼각형에 대한 내가 변의 길이를 찾아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Q, P'C라는 삼각형을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봅니다.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어. 너를 내가 세타라고 불러준다면 너가 Q고, 너가 P고, 너가 P'이고, 너가 C라고 얘기를 해줍시다. 요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면은 그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변의 길이들을 한번 찾아봐요. 너가 3이고 너가 1입니다.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오는 도형이기 때문에 얘가 3분의 파이 60도기 때문에 3분의 파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도형이기 때문에 요거의 길이를 공식처럼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에서 3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1에다가 3에다가 코사인 60도 하면 얼마야? 7이잖아. 루트 7입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는 도형이라 기계적으로 그냥 루트 7을 암산으로 그냥 기억해버린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어쨌거나 AP의 길이를 구했으면은 CQ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1에다가 3에다가 60도인 루트 7. 그러면서 CQ의 길이 일단 금방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QP'을 생각해보면은 요 QP'은 AP라는 길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되겠죠. 저 정사면체가 3분의 1로 줄어든 거니까 길이의 비율은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3분의 루트 7로 P'Q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찾아주면 돼? P'C만 찾아주면 돼. 뭐 해줘? 아래쪽 평면을 떼어내서 또 그려보는 거죠. 아래쪽 평면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BCD가 이렇게 그려져요. D에다가, C에다가, B에다가. 여기서 3등분 되는 지점에 대해서 누구를 찾아줘? B'과 C'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줬어. 여기서 얼만큼 2대1로 내분한 지점에 P'을 찾아서 우리가 궁금한 건요 P'C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뭐 좌표 평면상에다가 올려놓고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CC'의 길이가 얼마니까 지금 너의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1이니까 그거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돼?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뭘또 120도.
뭘 이용해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줄수 있겠죠? 누구에다가 CP 프라임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제곱?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더라.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 2 하나 말라서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얘를 9분의 4, 4, 3분의 4니까 9분의로 통분하면 9, 4, 36, 9분의 4에다가 3분의 4니까 3을 추가로 곱해주면 12가 되겠죠? 그럼 40, 50인가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 9분의 52가 돼. 그럼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CP 프라임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루트 50이라는 녀석은 4 곱하기 13이니까 2 루트 13이 나오겠죠? 요 녀석의 길이를 어디로 가져와? 3분의 2 루트 13으로 가지고 와. 그럼 얘네들의 길이가 나온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코사인 세타를 내가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 7이죠? 3분의 루트 7, 3분의 2 루트 13. 여기서 내가 3분의는 좀 별로 보기가 싫으니까 닮음인 도형을 찾아내자. 어떻게? 3을 곱해줌으로써 너가 루트 7, 너가 3 루트 7, 그리고 너가 2 루트 13이 되겠다더라. 그럼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지. 뭐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3 루트 7 분의 분자는 루트 7의 제곱에다가 3루트 7은 9, 7의 63인가요? 마이너스 2루트 13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52가 된다. 63에서 52를 빼면 11이죠? 7을 더해주면 분자는 18이 나올 거예요. 분모는 2 곱하기 3은 6 곱하기 7이 되겠네? 그러면은 6은 약분해버리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7분의 3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를 찾아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여기서 내가 이 정사면체. 순간적으로 이름이 안 떠올라. 정사면체를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정사면체를 만들어내서 AP랑 평행하면서 Q를 지나는 선분 P 프라임 Q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평면을 떼어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에 대한 선분의 길이들을 구해서 각각의 길이들을 내가 찾아낸 거죠. 그쵸?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봤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보자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서 지금 얘랑 평행하면서 여기에 만나게 Q에서 만나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서 C에서 만나게 할 거예요. 즉,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 공간 도형이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은 어떻게든 공간 도형 안에서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잖아. 여기다 정사면체를 그려서 요 안쪽에서 내가 해결한 거잖아.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외부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얘랑 평행한 선을 그려주면서 평행사변형을 그릴 거예요. 평행사변형을. 그래서 AP를 이만큼 평행이동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P를 이만큼 평행이동시켜주면은 요렇게 우리가 뭐가 나와? A'이 나올 거야. A'이 나올 거야. 그럼 이 A'에 대해서 너랑 너랑 평행하고 너의 길이가 루트 7이니까 너의 길이 루트 7, 그리고 요만큼 얘네가 이루는 각이 문제에서 원하는 세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삼각형을 우리는 그려낼 거야? Q에다가 A'에다가 C에 대해서 요각 세타를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시켜줬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루트 7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CQ의 길이는 루트 7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까지는 금방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찾아주면 돼? QA 프라임을 찾아주면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자고요.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너는 무슨 사각형이 돼 버려? 평행사변형이 돼 버려. 평행사변형이 돼 버리면서 너의 길이는 뭐가 된다? 2가 되겠죠. 너의 길이도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 AQ의 길이는 뭐가 될 거예요? 2가 될 거예요. QD의 길이는 뭐가 될 거예요? 1이 될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A'Q 요만큼의 길이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이게 직각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직각이? 이거 그냥 입체 도형을 그린 거지. 이거 보고 직각처럼 생겼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뭔가 각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 들여다보자고요.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많이 쓰이는 내용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중점이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중점에 떨어지죠. 그럼 이 직선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봤을 때 얘는 얘랑 수직이고 얘는 얘랑 수직이에요. 그러면 이두 개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얘는 수직입니다. 그럼 얘랑 이 평면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평면이 있는 모든 직선, 그 중에 하나인 얘랑 얘는 서로 수직이에요. 즉, 정사면체에서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이두 직선은 항상 서로 수직입니다. 너랑 너도 수직이고요. 너랑 너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얘랑 누구랑 AD랑 수직이라고 했는데 PC가 AA'이랑 뭐라 그랬어? 평행하다고 그랬어. 너랑 너가 평행이고 너랑 너가 직각이야. 그럼 평행인데 너랑 너가 직각이니까 너랑 너는 뭐야? 직각이야. 그러면 너랑 너랑 직각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죠. 즉, 저렇게 우리가 각이 되게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저 평면만 따로 뜯어내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 A', 그리고 Q에 대해서 이렇게 직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AA'이 얼마야? 2야. AQ가 얼마야? 2야. 피타피타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죠. 요 녀석의 길이가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 버리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루트 7분의 루트 7의 제곱에다가 루트 7의 제곱에서 2루트 2 제곱을 빼준다? 그럼 너는 분자는 7, 14에서 8을 빼주면 6이 된다? 분모는 14가 된다? 너는 7분의 3이 된다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은 두 번째 풀이가 훨씬 간단하죠. 그쵸? 훨씬 간단했어요. 근데 얘가 어려운 포인트는 뭐였다? 이 직각인 걸 찾아내는 거. 어려웠어요. 그전 단계에서 우리가 보통 그 입체도형이 있으면 입체도형 내부를 상상하는 건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분점을 찾는다거나, 예? 수선의 발을 내려서 찾는다거나. 근데 입체도형의 바깥쪽까지 상상하는 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은 쉬웠지만 얘를 상상을 해서 거기에 직각을 찾아내는 그 기하적인 감각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가능했다라면 뭐가 더 쉬웠을까요? 두 번째 풀이가 더 계산이 빨랐을까요? 쉬웠다라는 표현보다는 빨랐을까요? 얘가 더 빨랐을 거예요. 빨랐을까요? 빨랐을 거예요. 그쵸? 계산 짧잖아요. 기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없는데 어떡해요? 만들어야죠. 네. 뭐 울면 끝나나? 예? 만들어야죠. 그쵸? 자꾸 연습을 통해서. 직각인 걸 찾았어. 우리가 이렇게 서로 꼬인위치에서 만나는 거할때뭐 해줘?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면서 그냥 얘만 옮기지 마세요. 얘만 옮기지 마시고 평행사변형이라는 상상을 하세요. 우리가 이 얘를 이만큼 끌고 오면은 쓱 끌고 오면서 이 그림을 생각해서 생각해 주면은 너랑 너랑 길이 같고 평행이다. 너랑 너랑 길이 같고 평행이다. 대각선은 서로 심지어 이등분이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뭔가 엮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려 봐야 보여요. 안 그리면 안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 봤고 뭐 AP를 꼭 이동을 해야 되냐? 아까 첫 번째 풀이를 반대로 얘를 이동시키는 형태로 상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CQ를 얘기하기 위해서 ACD랑 평행한 평면을 이렇게 그려주어서 2대1로 내분하는 지점을 잡아서 그거를 Q'이라고 잡아준다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이루는 각이니까 요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를 세타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아까 첫 번째 풀이 방법이랑 똑같이 흘러가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두 번째 풀이 방법처럼 이 CQ랑 평행하기 어떻게 여기에 이 CQ랑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내가 뭐를 Q'이라고 잡아주면 이렇게 이어주게 됐을 때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7,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세타.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첫 번째 풀이랑 마찬가지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누구를? 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줘가지고. 그래서 요거의 길이가 2고 요거의 길이가 2고 요거의 길이가 2고 요거의 길이가 2고 요거의 길이가 2인데 얘랑 수직이고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얘는 수직이다 해서 얘가 2루트가 된다 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형태로 갈수 있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반대쪽 방향에서 들여다본 거예요. 한번 직접 그려서 그렇게 우리가 총네 가지 첫 번째랑 세 번째 두 번째랑 네 번째는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지만 방향이 반대잖아요. 한번 네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세요. 다 복습을 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연습해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란 말이에요. 알겠죠? 꼭 해보세요. 알겠죠? 복습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거 여러분 거 아니야. 내 거야. 내거 되면 되겠어요? 난 수능 안볼 거거든. 난 수능 안볼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 그치? 복습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거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나 강조를 했는데 안 하면 그건 진짜 나쁜 거야. 그치? 나쁜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착한 사람 됩시다. 복습하자고요. 5번 문제 볼게요. 35 두평면 알파베타 교선 2에 AB가 1입니다. 요만큼의 길이는 1로 줬어요. 그 다음 두점 AB가 있다. 평면 알파 위에 점 C가 ABC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3분의 2파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 ABC랑 평면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해놓고 조건을 봤더니 ABC를 여기로 내려버린 정상의 넓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딱. 요만큼의 길이 1인 거 알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베타 위로 정상화시킨 수선의

C의 발, C의 응? 정사형 C프라임으로 불러준다면은 정사형은 ABC 프라임이거든. 그럼 요 녀석의 넓이를 얘기할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너의 길이가 1이니까 너의 길이를 내가 높이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C'H라고 한다면 요 녀석의 길이, 넓이가 2분의 루트 7이라고 했으니 C'H의 길이는 루트 7이다. 즉, 첫 번째 넓이에 대한 조건으로 C에서 베타에다가 내린 정사형, 여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7이라는 것을 먼저 찾아낸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직선 AC가 평면 베타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1이라고 불러주자. 여기만 다시 그려보면은 AC가 평면 베타랑 이룬 각의 크기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렇게 그렸을 때 요만큼의 각, 요게 세타 1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너의 길이가 4L이면은 너의 길이가 루트 5L이 되겠구나. 요런 비율을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직선 BC와 여기서 내가 직선 BC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주세요. 요 BC와 베타가 이루는 각은 요만큼을 그렸을 때 요게 바로보다 세타2다. 세타2에 대한 코사인 값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나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할수 있는 것들부터 보시면은 너의 길이가 1이었어요. 수선의 발을 내려줍시다. 너의 길이를 내가 C'이라고 불러준다면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었을 때그 녀석을 H라고 불러줬습니다. 그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7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버렸지롱? 그쵸? 그럼 이제 너는 지워버립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요만큼의 가격 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요 C, A, C', 요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요 세타 1에 대한 탕젠트 값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 C, B, C'에 대해서 내 세타 2에 대한 코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각각의 평면을 자꾸 뜯어와야 되겠죠. 이 그림 안에서 물론 다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연습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림이 일단 얘네도 막 이렇게 촘촘하게 있잖아. 막 1, 2라 되게 짧게 있고 막 이런 막 여기다가 숫자를 다 쓰고 막 길이를 쓰면은 되게 좁은 탈의실에서 막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막 이렇게 옷 벗다가 붙자 아이고 아파 막 이런 느낌이라고. 계산 틀리기도 쉬워요. 짜증이 난다고요, 계산하다가. 그러면은 계산 틀리시다. 이게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 풀때 계산이 복잡하면 짜증이 나고 짜증나면 틀려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짜증을 안 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인드 컨트롤 되게 중요해요. 이게 수학 2, 이런 데서 되게 더 특히 심해요. 뭐 수학 1이나 이런 데서. 자, 아무튼간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자고요. 알파라는 평면부터 먼저 뜯어내 보도록 합시다. 눈에 보이는. 알파라는 평면을 뜯어내면은 AB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AB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그때 점 H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누가 있다? C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C. 이렇게. 그때 지금 이 알파라는 평면에서 요만큼의 각이 3분의 2파이니까 요만큼의 각은 3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잡았어? 1이라고 잡았어. 그럼 3분의 파이라고 하는 되게 나이스한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길이를 한번 미지수로 잡아볼까? 너를 x라고 불러보자. 너의 길이는 내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 루트 3의 x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2x로 표현할 수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만큼의 길이도 내가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3x의 제곱을 더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일단 요거 하나를 x로 잡았더니 모든 것들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쵸? 오, 알파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다 해봤어. 그 다음, 베타를 또 한번 끄집어내보자. 베타라는 평면을 끄집어내서, 요 직선이 요렇게 있고, 여기에 A가 또 있어. 여기에 B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또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C가 아니라 누가 있어? C'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근데 이때 C'에 대해서, C'H가 얼마라는 걸? 루트 7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 그 다음, 여기의 길이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의 길이는 X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는 루트의 X제곱 플러스 7이 되겠죠? 그 다음,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7이 될 거예요. 각각의 길이들이 다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여기서 나오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 세타 1에 대해서 탄젠트. 여기서 세타 2에 대한 우리가 코사인 값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럼 삼각형 A, C', C를 또 뜯어내보자. 그럼 삼각형 A, C', C를 뜯어내보면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여기다 뜯어내볼까? 여기다가 뜯어내보면은 자리가 많으니까 직각삼각형 A에다가 C', C에다가 여기서의

이때의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세타 1이라고 그랬고, 세타 1에 대한 탄젠트 값이 뭐라고 그랬어? 4분의 루트 5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탄젠트가 궁금한 거니까 AC 프라임과 CC 프라임을 찾아볼까? AC 프라임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어. 너라는 녀석은 루트 속에 AC 프라임은 X제곱에 2X에다가 8을 더해준 녀석이 AC 프라임. CC 프라임 어디 있나 봤더니 CC 프라임은 여기 없네. 그럼 CC 프라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녀석을 봐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CC 프라임을 찾을 수 있는 녀석을 봤더니 내가 C 프라임 H를 얘기를 했고 루트 7이라고. CH의 길이를 평면 알파에서 X로 표현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 요 삼각형을 또 뜯어 보면은 여기에는 직각 삼각형을 써먹겠다는 거죠. 얘는 자그만하게 그려볼게요. C에다가 C'에다가 H에다가. C'H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루트 7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CC'이 궁금한 건데 CH의 길이가 루트 3의 X라는 걸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어. 그럼 요 녀석은 피타고라스 피타 뭐에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7의 루트를 씌워준 거다라는 거죠. 요 길이를 여기로 가져와서 루트의 3x 제곱 마이너스 7을 일리로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서의 탄젠트 얘기할 수 있겠다. 탄젠트 세타 1은 뭐에 루트의 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8 분의 루트의 3배의 x 제곱 마이너스 7이 뭐가 된다? 4분의 루트 5가 되더라. 이제부터는 계산의 영역입니다. 만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계산의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곱해주고 곱해주고 제곱해주게 되면은 이쪽 제곱해주면 4, 4, 16에 3을 곱해주면은 48의 x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4, 4, 16이에요. 이퀄 5배의 곱해서 제곱해준 거거든요. 그럼 5배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0배 x에다가 플러스 8로 40이 됩니다. 그럼 이항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4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배 x가 될 것이고요. 얘를 우직하게 16 곱하기 7을 해주고 40을 빼줘서 계산을 해줘도 되겠지만은 어차피 인수분해할 때 여기가 어떤 숫자들의 곱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인수분해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끔 곱의 형태를 좀 찾아줍니다. 40이라는 녀석이 8 곱하기 5라고 얘기를 했고 16 안에 8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면은 이항시켜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8 곱하기 10 9 이퀄 제로가 되겠죠. 숫자가 커졌을 때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다? 크로스를 우리가 곱해 주어서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2의 배수니까 2의 배수랑 2의 배수가 더해져야 2의 배수가 되거든. 그래서 8이라는 녀석에 있는 2의 세제곱 중에서 2를 하나씩 쪼개줘요. 그럼 남는 거는 2 하나랑 19랑 43이거든. 그럼 43이랑 2랑 19요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뺄셈을 해서 뭘 만들어야 돼? 2 곱하기 5가 나와야 돼. 이 앞에 둘을 더해서 5가 나와야 돼. 29, 18이죠. 29, 2랑 19랑 곱하면 38이잖아. 43. 차가 5지. 아, 43 쪽에다가는 1이 붙고, 그 다음에 이쪽에 38을 붙여주게 되면은 큰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숫자를 좀 줄여나가는 거죠. 얘가 2의 배수면은 2를 하나씩 끄집어내. 만약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1이야. 그럼 8이 하나로 통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 들어가면 2의 배수 더하기 2의 배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아무튼간 그래서 내가 43의 x 플러스 38 곱하기 2는 76인가요? 그쵸? 거기 그리고 x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는데 길이니까 x는 양수 2만 가능하겠죠. 오케이, 너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찾아버렸다라는 거지. 너가 2라는 걸 찾았어. 그럼 나머지 길이들을 다 찾을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 포인트가 누구였어? 요 세타 2에 대한 모를 코사인 값을 여기를 했어. 그럼 저 직각삼각형이 BC 프라임 C니까 여기서 또 직각삼각형을 뜯어내. 누구? B에다가 C 프라임에다가 C에다가 여기가 뭐야? 세타 2거든.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얘기해 주려면은 BC가 필요하네. BC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 EX잖아. EX. X가 이거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그다음 BC 프라임 있네. BC 프라임은 여기 있네. 여기 2 집어넣게 되면은 4에다 7을 더하면 11. 11을 루트 씌우면은 루트 11이 되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 2를 구해서 그 코사인 세타 2를 제곱을 해달래? 그럼 코사인의 제곱에 세타 2라고 하는 녀석은 4, 4, 16분의 11인가요? 4분의 루트 11. 그거의 제곱. 분모랑 분자를 더해주세요. 정답은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평면을 다 뜯어냈잖아요. 뭔가 그림이 오늘은 되게 예쁜데? 뭐 아무튼간 액자 같지 않니? 막 이렇게 한 폭의 그림 같은 짠? 뭐 아무튼간 필요한 평면을 자꾸 뜯어낸 거죠.
그러면은

지가 지라고 하지는 맙시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문제인데 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공간 도형이라 하더라도 3차원 문제가 한낱 2차원 문제들의 연속으로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2차원 문제는 잘하잖아요. 피타고라스 이런 거 못해요? 하잖아요. 겁먹을 게 없다고요. 내가 차분하게 분해만 해주면은 우리가 3차원 공간 도형 문제, 2차원 문제들을 연속으로 끌고 가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런 거를 되게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연습할 수 있었던 5번 문제. 좋은 연습이 될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은 한 면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면체 O, ABC가 있다고 합니다. 정사면체가 아니에요. 밑면만 정삼각형이. 너가 이렇게 삐딱하게 생겼는데 정삼각형의 입체 도형을 우리가 2차원 종이에다 그려놓다 보니까 요렇게 생긴 것뿐이지 얘는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면의 길이를 8로 알려줬어요. 그때 O에서 ABC에 내린 수선해발 H가 삼각형 ABC의 내부에 있고 다섯 개의 점이 다음을 만족시킨다라고 해놨습니다. 세 삼각형 HAP, HBC, HCA, 즉 정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놨을 때그 녀석의 넓이의 비가 1대 4대 3이다. 오케이. 그다음 OAB와 OBC의 넓이의 비는 1대 2다. 가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가는요, 아래쪽에 있는 정삼각형을 이 내부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눈에 잘안 보일 수 있다고. 심지어 ABC는 뭐야? 정삼각형이라는 나이스한 도형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정삼각형 안 같이 생겼잖아. 정삼각형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따로 떼놔 저거. 그래야 우리가 눈에도 잘 보인다고. 해서 내가 ABC를 그려봅니다. 해서 ABC를 요렇게 그려볼게요. 너 A가 되어라. 너 B가 되어라. 그 다음에 정삼각형을 요렇게 우리가 C를 그려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어딘가 내가 H가 있대. 근데 여기서 H가 있을 때 요렇게 H에 대해서 요렇게 쪼개주면 그리고 요렇게 쪼개주면 이 H에 대해서 H라는 요 지점에 대해서 요 녀석의 넓이가 1대 4대 3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뭐 S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이 넓이를 내가 T라고 불러주면 너는 4T가 되는 것이고 요 녀석은 3T가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 기하는 기하다 에서 얘기했었죠. 1강에서 했었어요. 1강에서. 얘를 연장을 해버리면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비가 되기 때문에 3대 4가 될 것이고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비가 되기 때문에 1대 3이 될 것이고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비가 되기 때문에 1대 4가 될 거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셔야 됩니다. 문제 필요하건 안 하건 이런 상황이 그려지게 되면은 이세 넓이의 비율을 알게 되면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슴속에 담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가의 조건에서 이런 걸 내가 얻어낼 수 있겠어? 나의 조건을 보자고요. OAB와 OBC의 넓이의 비가 1대 2랍니다. 근데 지금 얘네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AB랑 BC는 어때? 똑같아 길이가 8로. 그러면 OAB랑 OBC의 넓이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같잖아. 넓이의 비는 뭐의 따라 결정이 돼? 높이에 따라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i라고 불러주고 수선의 발을 j라고 불러준다면은 oi의 길이를 내가 뭐로 불러줬을 때? l이라고 불러줬을 때. 이쪽의 높이는 그거의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돼서 2l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 가나의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런 데이터들을 얻어낸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삼각형 hab, hab. 아까 여기다 내려놓은 요 삼각형, 얘를 OAP, 요쪽으로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OAP를 이쪽에 내린 정사형 수선의 발을 찾아낼 것이냐, 정사형을 다이렉트 찾아낼 것이냐, 아니면은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넓이를 구할 것이냐. 일단, HAB,

얘의 넓이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삼각형 HAB의 넓이는 요만큼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T, 4T, 3T, 8T에 대해서 T예요.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1이다. 얘는 8분의 1의 삼각형 ABC의 넓이거든요. 그럼 정사용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수월합니다. ABC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를 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8 약분해 버리고 4에 나눠 버리게 되면은 2루트 3이 정사용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예요.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코사인 세타만 구해주면 돼.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OAB로 정사용을 시킨 거기 때문에 OAB와 HAB의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가의 크기를 얘기하고 싶어. 그래야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5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했으니까 3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이어버리게 되면 너도 뭐가 될 것이고 직각이 될 것이고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저 세타를 구해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안 써먹은 조건들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너의 길이가 L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요 녀석의 넓이를 저 L 자 그러면은 정사형을 OAB를 아래쪽에 내린 정사형이 HAB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해줘봐야 되겠다. 넓이 높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정에 의해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요 각이 세타니까 얘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H에서 I에다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서 H에서 AB에다 내린 수선의 발은 요거거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정삼각형의 넓이의 8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잖니. 그러면 여기서 이 높이의 몇 분의 몇? 8분의 1이 HI예요. 해서 HI의 길이가 손쉽게 나오게 됩니다. HI의 길이가 어떻게 나와요?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얘가 지금 한 모서리, 한 변의 길이 얼마였어? 8. 그럼 4. 그럼 여기서 내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려서 그것을 J라고 불러준다면 HJ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의 8T분의 4T니까 2분의 1이거든. 그럼 얘의 높이는 이거의 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의 높이의 절반이 되는 거야. 해서 HJ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요 녀석의 길이는 삼각형, 정삼각형의 높이의 2분의 1이 되면서 2루트 3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을 아는 상태에서 나는 L이 궁금해. 보이십니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잖니. 누구의 길이의 제곱? OH의 길이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L의 제곱에서 HI의 길이의 제곱을 빼준다. 근데 이 녀석은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EL의 제곱에서 HJ의 길이를 빼준다. 4L제곱이죠? L제곱이죠? 이항시켜버리면은 3배 L제곱이고 10이죠? 4분의 3이죠? 이항시켜주면 12-4분의 3이 나와요. 그럼 4분의 48이니까 4분의 45인가요? 네! L제곱이 4분의 15로 나오게 되고 L의 값이 2분의 루트 15라는 값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게임 오버죠. L의 값이 2분의 루트 15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 세타는 누구? OI, L분의 누구분의? 2분의 루트 15분의 2분의 루트 15분의 HI의 길이 우리 아까 구했단 말이지 2분의 루트 3이다. 너라는 녀석은 루트 5분의 1이 코사인 세타구나. 3수선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그림이 눈에 보이는데 굳이 넓이를 가지고 정사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 찾았다. HAB 찾았다. 그러면은 S라고 하는 녀석은 정사용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2루트 3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세요. 루트 5분의 2루트 3이 되네요. 그 S를 뭐 해달래? 제곱을 해달래? S의 제곱은 5분의 12가 되네요. 그럼 분모와 분자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5랑 12를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7이 될 것이다. 라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필요한 평면 뜯어내서, 필요한 평면 뜯어내서, 그쵸? 우리가 그려보고 높이에 대한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서 이 1대2라고 얘기했으니 길이를 세팅을 해보고, 난 너만 알면 게임 끝이네. 너를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 눈에 보이는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너네들이 가짜니?

L 값을 찾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준 거죠. 그렇게 우리가 레벨 2 문제를 모두 끝내버렸습니다. 하이 레벨, 레벨 3로 넘어갑니다. 난이도가 좀더 올라갑니다. 레벨 3, 3개 문제 있습니다. 오늘은 1번까지만 풀 겁니다. 1번 그 녀석은 우리들 중에 최약체지. 1, 2, 3번 중에서 가장 할 만합니다. 오늘은 1번까지만 한다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2, 3번 할 겁니다. 2, 3번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고민해보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봐요. 일단 오늘 1번 끝내버립시다. 1번. 그림과 같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평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면 두 개 할땐 서로 수직으로 만나. 일단 되게 기분이 좋아. 오케이. 그 상태에서 평면 알파 위에 두점 AB가 있고요. 평면 베타 위에 좀 C가 있어요. AB랑 BC랑 일단 같고요. 너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너의 길이는 이거의 루트 2배가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ABC를 평면 베타 위로 정상을 내려버렸어. 그때 그 녀석이 넓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이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그 녀석을 내가 A'이라고 불러준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줬더니 그 녀석을 내가 B'이라고 불러줬다면, 왜 여기에 떨어지죠? 서로 수직인 두 평면에 대해서, 서로 수직인 두 평면에 대해서 이쪽 평면 이의 점에서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같다.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우리 이제 레벨 3 정도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충분히 다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할게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즉,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교선 위에 있다. 그게 넓이가 루트 3.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넓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그럼 일단 적어보고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너를 내가 A'이라고 불러준다면은 한 변의 길이에 대해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A'B'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게 뭐다? 넓이가 루트 3이다. 루트 3 나눠버리면 A'B' 제곱이 4가 되면서 A'B'의 길이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요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변칙을 줬어. 넓이가 루트 3이라고.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해서 요만큼의 길은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평면 ABC가 평면 알파, 제죠, 제. 얘랑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예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좀 전에 우리가 넓이 얘기를 하면서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라는 것을 2라는 거를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문제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 녀석이 B'이 될 것이고,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 녀석이 내가 A'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삼각형 ABC를 저쪽 알파로 내린 정사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AB는 어차피 알파 위에 있기 때문에 요 C라는 녀석만 알파로 내린 정사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C를 저쪽 평면에다가 내린 정사형은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니까 어디에 와? 교선에 와요. 교선에. 즉, C에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면서 얘가 C'이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요 삼각형은 정사형은 A, B, C'.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사형이고, 얘의 넓이를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넓이를 다이렉트로 찾아낼 거냐? 아니면은 A, B, C의 넓이를 구하고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거냐? C'의 위치는 대략 아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만만할까? 약간 판단이 안 서. 그래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길이부터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베타라는 평면에서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거지. 그럼 베타라는 평면은 일단 우리가 좀 쉬운 게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누가 A'이, 누가 B'이, 누가 C가. 요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것이고, 요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에 중점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C'이 중점에 딱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요렇게. 요런 상황이구나. 그 다음,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 같은 거 이제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길이를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하나 알아. 더 이상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 높이를 한번 내가 X라고 불러봤어요. 이만큼의 높이를 X라고 불러봤어. 지금 얘랑 같은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저 직각삼각형을 또 떼어내보면은 직각삼각형 B'C, B에 대해서 이만큼의

길이는 2거든. 그럼 여기의 길이는 x거든. 피타고라스 피타 x 제곱에다가 4를 더해준 게 BC의 길이에요. 근데 BC의 길이에 대해서 ABC도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A, B, C. 너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4가 되면 너도 루트의 x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요거는 그거의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AC의 길이도 우리가 알아냈어. 그럼 AC의 길이도 알아냈어? 그럼 A'C도 한번 그려볼까? A'C도 그려봤더니 직각삼각형이거든. A'C를 그려봤더니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럼 AC의 길이는 좀 전에 여기서 얘기했었던 루트 속에 두 배의 x제곱 플러스 8이 될 거예요. 요게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 a'c는 뭐라 그랬어? 2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a'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갈수 있겠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계산한 거니까 얘를 한번 좀 다른 색깔로 써볼까? 루트에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주게 되면 두배 x제곱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즉 a'이라고 하는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선분의 길이를 알았고, BB'이라고 하는 평면 알파 위의 선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A'B'이라고 하는 평면 알파 위의 선분의 길이를 내가 다 알거든. 그럼 이제 알파라는 평면을 뜯어내보자. 알파라는 평면을 뜯어내서 얘를 조금 여기다 크게 그려내보면은 알파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교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교선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교선 그냥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 교선이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BB'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냥 교선을 밑에 있는 선으로 합시다. 이름 쓰기가 편하게. 요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BB'이에요. 그럼 B를 너무 조금만 내려서 그립시다. B를 한요 정도 그려줍시다.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우리는 X라고 얘기를 했어, 아까. 여기. 그 다음에 AA'을 요렇게 그려줬어. AA'. 요 녀석의 길이는 뭐라 그랬어? 여기서 루트의 2배 X제곱 플러스 4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 AB의 길이는 아까 여기에서 루트의 X제곱 플러스 4라고 얘기를 했어. A'B'의 길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2라고 얘기를 했어. 이런 류의 사다리꼴 되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피타 해주면 되겠다. 그치? B변의 길이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의 제곱 4에다가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의 2x제곱 플러스 4에서 x를 뺀 거의 제곱이다. 우변을 더시 전개를 해주면 4 플러스, 얘는 2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의 루트 2x제곱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x제곱과 4를 없애주고 나면은 다시 한번 써주면은 2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x에다가 루트의 2x제곱 플러스 4는 제로예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이항시켜서 제곱을 해줘도 되지만, 요 녀석이 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양변을 얘로 나눠버리면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럼 여기서 얘는 루트의 2배 x의 제곱 플러스 4는 뭐가 돼? 2배 x가 되면서 양변 전개 제곱해주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4는 4배 x제곱이 될 것이고, 2x제곱은 4가 될 것이고, x제곱은 2가 되면서 x의 값이 루트 2가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루트 2라는 녀석을 찾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지금 평면과 평면 이름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정사형을 이용을 해볼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지금 ABC를 저기다 우리가 정사형을 시켰을 때 C가 C', 여기에 즉 중점에 떨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이 중점에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사형이 어디에 와버려? 여기에 와버려요. 여기에 와버려요. 이게 정사형이야. ABC를 평면 알파로 내린 정사형이 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정사형의 넓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삼각형 ABC의 넓이분의 정사형 시킨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X를 알았으니까 요 ABC'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왜?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너의 넓이랑 너의 넓이, 삼각형 두개 넓이를 빼주게 되면은 너의 넓이 구할 수 있거든. 그 다음 내가 x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abc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정사형을 계산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능하다면은 보통 정사형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정의를 이용하는 게 쉽습니다. 넓이라는 단계까지 거치지 않고 선분의 길이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정의를 이용하자. 그럼 정의를 이용할 때 여기서 지금 내가 평면 밖의 점에서 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C'이잖아요.

그리고 이 알파랑 ABC의 교선이 AB잖아요. 그죠? 그럼 ABC의 교선이 AB이기 때문에 평면 바뀌어지면서 평면의 내림수선 해발. 여기에서 내가 교선, 직선의 내림수선 해발. 그럼 3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뭐가 돼버려? 직각이 돼버려. 평면 바뀌어지면서 평면의 내림수선 해발. 평면 바뀌어지면서 평면은 직선의 내림수선 해발. 그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너도 내가 직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너도 직각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았어.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된다. 요 직각삼각형을 내가 그려주자라는 거죠. 그럼 저 직각삼각형을 내가 그려보면은 너가 B가 되고 너가 C프라임이 되고 너가 C인 상태에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각 세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있느냐? CC프라임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CC프라임이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내가 BC의 길이를 아는가? BC의 길이 알죠? 뭐야? X가 루트 2일 때 루트 6이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너는 루트 3이 되겠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6분의 루트 3이 돼버리면서 루트 2분의 1 유리화해주면은 2분의 루트 2라는 정답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쵸? 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면은 정의를 이용해 주는 것이 우리가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거 넓이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ABC의 넓이분해 하는 것보다는 계산이 편하겠죠? 가능하면 보통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가능하게 하는 그 쉬운 계산의 어떤 뭐랄까 그 중심에 있는 녀석이 누구다? 3수선의 정리다. 평면 바뀌어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 해발, 거기에서 교선에 내린 수선 해발을 찾아낸다면은 이었을 때 직각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 이룬 각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얘도 그래도 봐요. 레벨 3고 어려웠다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또뭐 했어? 뜯어내고, 뜯어내고, 뜯어내고, 뜯어내고, 뜯어내고, 평면 도형을 계속해서 뜯어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공간 도형 문제는. 그래서 오늘 우리 레벨 3의 1번까지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대표 기출 문제 남았어요. 수능 특강은요. 미리 예고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잘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또 새로운 시각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물려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애 최고의 수능을 향한 2027 수능 특강 물리학 1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OT를 듣고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겠죠. 선생님처럼 성격이 급해서 바로 1강으로 온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선생님의 강좌를 소개하면 수능 특강에 있는 전체 문항 풀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시간은 50분 그리고 총 35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초심자들을 위해서 개념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수능 특강을 수강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 물리학 1의 개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학생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개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2점 정도의 쉬운 문항은 풀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저는 개념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포부를 갖고 수능에서 물리학 1을 시험 보려고 왔는데 그럼 저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수능 개념, 후회 없는 라스트 댄스 물리학 1을 선생님이 30강으로 녹화 완료해서 EBS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푸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 팁. 요거는 수능 특강 모든 주제의 첫 시간에 개념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능에서 생애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바라고 있겠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2027 수능 특강 물리학 1 첫 번째 주제는 힘과 운동이고요. 힘과 운동에 대한 핵심 개념 확인하고 그리고 고난도 문제 풀이를 위한 문제 해결 팁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속도 운동인데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속도가 그렇죠. 일정한 운동이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의 변이 만약 속력이라고 하면 1초 동안의 이동거리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 시간이 흘러도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등속도 운동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아요. 등속력 직선 운동 즉 등속 직선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변이고요. 위치 시간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역시 등속도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등속도 운동보다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시험에 출제가 되죠. 물리학 1에서는 등가속도 이면서 방향은 변하지 않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만 다루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체의 운동 방향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아. 그러면 물체의 속력은 증가하는 거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가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등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라고 하면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고 따라서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속도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고 자, 이때 속도 시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변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죠. 등 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 시간에 따라서 변위는 2차 함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아요. 팍팍 변하게 되겠죠. 자, 이때 위치 시간 혹은 변위 시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우리 등속도 운동일 때 위치 시간 그래프의 접선이 아니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한 것처럼 등 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등 가속도 운동에서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시간의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이제 다음 빔에 우리 등가속도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제4의 공식이 바로 평균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바로 중간 속도예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값 이것이 바로 평균 속도다. 자, 실제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변이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한해서 이렇게 구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중간 속도 값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볼게요. VT 그래프에서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바로 시간 T 동안의 물체의 변이를 의미하죠. 중간

속도가 바로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 값을 찾으면 실제로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했지만 이 운동은 평균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 것으로 바꿔치기 할수 있어요. 결과가 똑같아요. 사다리꼴의 면적 중에서 여기 남아 도는 삼각형을 떼어다가 빈 자리에 채우세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면적이 사각형의 면적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속도의 기본은 시간분의 변이인데 이게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 값인 중간 속도 이것이 바로 평균 속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에서는 변별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공식을 다루는 게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기도 해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at를 더한 건데, 근데 이 식은 별도의 식이 있는 게 아니고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였죠? 요렇게 구해지는 가속도를 나중 속도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쓰든 이 식을 쓰든 똑같은 건데 문제에 따라서 선생님은 예를 쓸 때도 있고 또 예를 쓸 때도 있어요. OT에서 선생님 얘기했는데 머리보다 손이 먼저 가서 문제를 푸는 경우이죠. 자, 첫 번째는 속도, 나중 속도를 내가 구하고자 할때 쓰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변이 S예요. 여기에 있는 S, A 속도들은 다 변이, 가속도, 속도 이것들은 벡터예요. 방향까지 고려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벡터량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공식과 세 번째 공식을 보면 변이 S에 관련된 공식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두 번째 공식은 언제 씁니까? 문제에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근데 문제에 시간이 주어져 있질 않아요. 그럴 때뭘 써야 돼? 그렇죠. 세 번째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이 여기 세 개까지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난도 문제를 풀때 고난도 문제가 아니더라도 평균 속도를 사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제 4의 공식으로 선생님 개인적으로 넣고 싶은 공식이에요. 우리 바로 앞에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이 t분의 s였잖아요. 그러면서 등 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t분의 s로 구한 평균 속도가 무슨 속도이다? 중간 속도이다. 그래서 s를 구하는 거예요. 변이에요. 그러니까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변이를 구하는 식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제4의 공식을 쓰면 좋을까요? 문제에 시간이 주어져 있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주어져 있고, 다만 가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굳이 가속도를 구해서 2번이나 3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가속도 없이 바로 구할 수 있다니까요. 변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가속도가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변이 S는 뭐다?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도 꼭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도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수능 개념에서는 왜 식이 이렇게 되는지 다 하나하나 선생님이 공식도 유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수능 개념으로 가서 등 가속도 운동 인덱스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가속도가 같은 두 물체. 가속도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마찰이 없는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가 두개 있을 때,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이번 시간은 후반부에 선생님이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이야기할 건데, 그 알짜 힘을 배우게 되면 왜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는 등 가속도 운동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주시고, 가속도가 같은 두 물체는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상대 속도가 일정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두 물체가 있는데 A와 B의 가속도가 같아요. 그러면 A의 가속도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T분의 A의 나중 속도 빼기 A의 처음 속도. B의 가속도는 T분의 B의 나중 속도 빼기 B의 처음 속도. 그럼 TT 지우고 식을 정리하면 VA 프라임 마이너스 VB 프라임은 이항하면 VA 마이너스 VB가 되죠. 이게 뭐예요? AB의 나중 속도의 차이, AB의 처음 속도의 차이예요.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AB가 가속도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가속도에 관련된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AB의 가속도가 똑같아? 그럼 처음과 나중에 상대 속도,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도 똑같겠구나. 바로 밑에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문제를 풀수 없는데, 다양한 가짓수로 알고 있으면 그 하나의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속도가 같은 두 물체, 빗면을 내려오고 있는 두 물체가 있는데, 처음 속도가 다르게 주어졌어요. 그럼 두 물체가 충돌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두 물체 사이의 간격, 처음 간격, 이것은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 곱하기 두 물체가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 바로 다음 빔에 선생님이 수능 특강 미리 보기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관계식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쳐봐. 어떤 물체가. 그럼 그 물체의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만약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하면 변이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가속도가 같은 두 물체가 충돌을 해. 그럴 경우에는 처음 상태 두 물체의 간격은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 곱하기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수특 미리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속도의 활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 5강에서 한 강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 개념을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개념 5강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점 테스트 9번 문제인데요. 문제 상황은 마찰 없는 빗면 A를 점P에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가 A를 향해서 속력 V로 점Q를 지나고 AB는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같은 빗면이죠? A와 B의 가속도가 같습니다. 빗면이 같으면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고요. R에서 처음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거리 나와 있고, 문제는 R에서 A와 B가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을 VA, B의 속력을 VB라고 할때 VB분의 VA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개념과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관련된 연습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A하고 B의 가속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두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으면 무엇도 똑같다? 두 물체의 상대 속도도 똑같다. 그래서 이 식은 결국은 처음 A와 B의 상대 속도 의 크기가
나중 A와 B의 상대 속도의 크기

같다 이용할 수 있어요.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죠. 결국 AB는 아래쪽으로 운동하니까 아래쪽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B는 위쪽으로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속도에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하면 됩니다. 요식에 대입을 해보면 A의 속도는 처음에 0이었고 빼기 VB는 마이너스 V죠. 빼기 마이너스 V. 그러니까 좌변은 V죠. 자, 이것이 VA-VB와도 같아야 되죠.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식 하나를 찾았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상대 속도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A하고 B가 처음 상태였어요. T equal 0일 때, 그리고 T일 때 여기서 만난 거야. 그러면 A하고 B가 R에서 만나기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똑같은 거죠. 그 시간을 T로 놓으면 어떻게 돼? A의 가속도는 T분의 VA-0, B의 가속도는 T분의 VB-V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똑같고, 이 식은 결국 VB를 이항하면 이 식과 결국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쓰든지 상관없다. 그래도 알아두면 편하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바로 뭘까요? 물리학원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또 제공받을 중요한 정보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변이에요. A하고 B의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주지 않았지만 A, B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그건 시간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처음 속도가 있고 나중 속도가 있어. 뭐 이용하면 좋을까요? 변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속도가 없네. 평균 속도죠.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무슨 속도다? 중간 속도다.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A의 변이가 P부터 R까지 4L. B의 변이는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중요한 것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있는 기호들은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직선 쫙. B의 변이는 3L이야. 그럼 A하고 B의 변이는 몇대 몇? 4대 3.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A, B가 똑같아. 그러면 평균 속도도 A하고 B가 몇대 몇이 돼야 돼? 4대 3이 돼야 돼요. B를 따질 거기 때문에 공통으로 있는 분모 2는 생략하고 평균 속도의 B가 4대 3이다.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 분자의 B가 4대 3. 그러면 A의 처음 속도는 0. A의 나중 속도는 VA. 자, 이게 바로 A의 분자값. 그럼 B의 분자 값은 B의 처음 속도 마이너스 V, B의 나중 속도 VB. 몇대 몇이라고요? 4대 3. 그러니까 좌변에다가 3 곱해주고 우변에다가 4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VA, VB, V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식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VB분의 V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필요 없는 게 뭐죠? V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식에서 V를 소거하면 VA와 VB의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점 테스트 9번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용한 거,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 그 얘기는 상대 속도도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균 속도를 적절히 이용한 거. 2점 테스트에서는 묻지 않지만 3점 테스트에서는 가속도가 똑같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A, B의 가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S는 VT 이용한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처음 AB의 간격, AB의 상대 속도의 크기, AB의 충돌 시간,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상태에서 AB의 간격이 얼마였어요? 예. 그리고 처음 상태에서 A하고 B하고 상대 속도의 크기는 0 빼기

마이너스 V 혹은 마이너스 V 빼기 0 해도 되죠? 근데 크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상대 속도의 크기는 V이고, 그럼 ET가 무슨 T다? ET가 AB가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다. 그래서 AB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V분의 L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묻지 않아요. 근데 3점 테스트에서는 요식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식을 쓸수 있느냐? 실제로는 A 쫙 내려가고 B 올라갔다 내려가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B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A가 L만큼 내려와서 나하고 충돌한 거야. B는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A가 L만큼 내려오고 B가 정지했다고 했을 때 B가 보는 A의 속도는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 V인 거예요. A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는데 이 B가 V라고 하는 속도로 L만큼 나한테 올라와서 충돌한 거야. A는 이렇게 인식해요. 제3자가 보면 AB 운동해서 R에서 충돌하지만 A가 A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B가 와서 충돌했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핵심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 팁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자,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면 뉴턴 운동 법칙 제2법칙이죠. 바로 F는 ma 이것을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접촉해서 운동하든지 실에 연결돼서 운동을 하든지 이 경우는 두 물체를 한 덩어리로 간주할 수 있어요. 실의 질량은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럼 두 물체를 한 덩어리로 간주하고 F는 ma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F는 어떤 F냐? 가속도를 만드는 F는 반드시 물체 밖에서 주어지는 힘이어야 되고요. 물체 밖에서 주어지는 외부력이 두개 이상의 경우에는 그 외부력의 합력이 가속도를 만듭니다. 그 외부력의 합력을 알자 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 그럼 AB 같은 경우 철수가 F로 A를 밀어주는 외부력이 있고요. 실제로는 AB에 작용하는 중력도 있죠. 그렇지만 중력과 반대되는 힘이 있죠. 바닥이 AB를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 근데 요 힘과 요 힘, 이 힘과 이 힘이 같다 보니까 이 힘들은 그냥 다 상쇄돼서 결국 AB, 한 덩어리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F인 거예요. 그래서 F는 외부력의 합력, M은 두 물체를 한 물체로 간주했으니까 AB의 질량의 합. 그럼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항상 함께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고요. 자, 그럼 이 경우 역시 AB를 한 덩어리로 간주했을 때 AB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이 경우에는 바로 A에 작용하는 중력이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외부력이 되는 거고, 자, 요거죠, 요거. 자, 이 외부력으로 A하고 B 한 덩어리가 가속도 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유의할 것은 도르래가 천장에 고정되어 있어요. AB가 있어. AB에 작용하는 중력, 둘다 아래 방향이니까, 오, 이거 같은 방향의 힘이니까 AB에 작용하는 합력 더해야겠네. 요거 아니죠? 도르래 빼고 이 줄을 양 옆으로 펼치게 되면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는 MA라고 할때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중력에서 작은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중력을 뺀 것이 외부력의 합력이 되죠.
이게 외부력의 합력이고 이것이 두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A를 구했어. 자, 이 A를 구한 목적이 바로 뭘까요? 이제 가속도를 구했으면 두 물체를 한 덩어리로 보았던 시각은 이제는 없애버려야 돼요. 각각 보는 거죠, 각각.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 연구하려고.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A의 질량에다가 요식에 의해서 구한 가속도, 이게 A에 작용하는 알짜임.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B의 질량에다가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가속도로 곱하면 되죠. 이렇게 알짜임을 표시를 해야 실은 항상 자기한테 연결된 물체를 실적으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T라고 표현할 때이 힘을 하나의 실은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실적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할때 이렇게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체에 알짜임이 필요하고요. 더 구체적인 문제 풀이는 실제 문제 풀이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최근 평가원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물체가 빗면에 있을 때, 빗면에 여러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운동 방정식 F는 MA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수능 개념에서는 선생님이 요 내용을 빼놨습니다. 자,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이에요. 자, 마찰 없고요. 빗면의 경사각이 세타예요. 자,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이 물체에는 반드시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 힘을 선생님은 보통 스몰 F라고 놔요. 왜냐면 라지 F는 출제자 선생님이 이렇게 힘으로 많이 주기도 하잖아요. F다, EF다 헷갈리니까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선생님 스몰 F로 표현할 거예요. 자, 의심 없이 mg 사인 세타 바로 나와야 돼요. mg 사인 세타. 자, 사실 빗면에 놓여 있어도 이 물체는 무슨 힘을 받을까? 지구상에 있으니까 중력 mg를 받겠죠. 근데 중력만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돼. 떨어지지 않고 빗면을 가. 그 얘기는 이 물체에 빗면 이외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뭐냐? 물체가 빗면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 빗면을 수직으로 눌려요. 수평면의 경우에 물체가 수직, 중력 방향으로 눌렀잖아. 그래서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이었는데, 빗면에 놓여 있잖아요. 물체는 빗면을 수직 아래 방향으로 눌러. 그러니까 이 빗면은 반작용으로 물체를 빗면에 수직 윗방향으로 떠받치는 힘, 수직 항력이죠. normal force. 힘의 단위 뉴턴이 아니에요. 이제 수능 특강쯤 됐으니까 수직 항력 normal force예요.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가 있느냐? 두 개. 그러면 두 힘,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력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게 바로 뭐냐면 빗면의 수직. 여기도 직각 삼각형에 있고 얘도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에요. 쭉 연장하면 이게 90 마이너스 세타죠? 직각 삼각형에서 얘가 직각이니까 얘가 세타겠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해보는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는 빗면분의 높이죠? 빗면이 mg. 높이가 바로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이에요. 이 식에 의해서 F는 이항하면 뭐 나와? mg 사인 세타. 그래서 유도 과정은 이런데 문제를 풀 때는 바로 나와야죠. mg 사인 세타. 근데 실제로 물리학 1에서는 세타가 30도다 막 이런 거 주고 얼마냐 이렇게 안 구합니다. F가 실제로 몇 뉴턴인지는 이 공식을 가지고 구하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mg 사인 세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G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거 F 힘이잖아요. 힘이 뭐예요? MA거든요. 질량은 여기 있네. 그럼 얘가 뭐겠어? 그쵸? 얘가 가속도예요. 물체를 그냥 놓으면 중력 가속도 G. 그런데 빗면에 물체를 놓으면 가속도가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질량이 m인 a가 있고 질량이 2m인 b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a의 가속도의 크기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아이고 답을 줘버렸네. 같아요. 왜? 가속도가 뭐예요? g 사인 세타. 둘다 g 똑같죠? 사인 세타 똑같죠? 같은 빗면이니까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AB가 빗면 아래 방향으로 받는 힘, 빗면 아래 방향으로 받는 힘,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가 받는 R자임은 바로 이 F죠, F, mg 사인 세타. 몇대 몇일까요? B도 알수 있는데 1대 2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F는 ma인데 동일한 빗면이니까 가속도가 AB가 똑같잖아. 그럼 결국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에 비례해? 그 빗면에 놓여 있는 질량에 비례하죠. 그래서 AB가 질량이 몇대 몇? 1대 2. 따라서 빗면 아래 방향으로 받는 힘도 몇대 몇이다? 1대 2이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느냐? 3점 테스트 12번이고요. 선생님이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또 문제풀이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이 문제 상황을 보면 가번에서 ABC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나번에서 실큐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가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A로 같다라는 뭐그 정보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일단 빗면에 물체가 놓여 있잖아. 그럼 A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무조건 있다니까요. 그럼 B는 B에도 있어. C는 C에도 있는 거야. 그럼 얘를 FB, FC라고 하면 변수가 ABC 3개가 되잖아. 근데 딱 보니까 방금 우리 공부했죠. B하고 C는 같은 빗면이에요.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무엇에 비례해? 바로 질량에 비례해. 그러니까 B하고 C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2대 3. 그럼 어떻게 놓으면 좋겠어?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EF라고 놓고 C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3F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 A가 위로 올라가고 있었네. 그럼 BC는 아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테니까 운동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가번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이쪽에 힘이 더큰 거니까 두개 합한 OF에서 반대 방향의 힘 FA를 뺀 것이 세 물체를 다한 덩어리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도합 9m 곱하기 이때의 가속도, 가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A 이렇게 해서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실큐가 끊어졌어. 실큐가 끊어졌어도 A에는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이 B에도 C에도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지해 있든 등속도 운동을 하든 혼자 운동하든 같이 운동하든 연직 아래 방향으로 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빗면 방향으로는 항상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나번에서도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용을 해 보면 나번에서도 문제에서 가속도가 A와, 아니, 가번에서와 똑같은 가속도의 크기가 A래요. 자, 그러면 이 가번에서 이 운동 방정식은 A, B, C 모두 함께 운동할 때, 그럼 나번에서 AB가 함께 운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C가 끊어졌어. C하고 B를 연결한 실이 끊어졌어요. 그럼 상황이 바뀌었지. 상황이 바뀌면 가속도도 바뀌어야 돼.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대.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 거죠. 즉, 가속도의 방향이 가번에서 A가 윗방향이었다고 하면 가속도의 방향이 나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곧 무슨 방향이에요? R자 힘의 방향이잖아. 힘의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나번에서 AB 두 물체 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는 누가 큰 거예요? F,

A가 큰 거예요. 그래서 FA에서 반대 방향의 힘, EF를 뺀 값이 두물체를 한 덩어리로 간주했을 때 6m,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 A. 그러면 FA하고 F가 있네 6ma고 이 식을 적절히 이용하면 이제 무언가 문제를 풀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 힘과 운동에서는요, 등 가속도 운동, 그리고 운동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었고,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풀이 팁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구슬이 선말이어도 깨어야 보배가 되듯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문제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 테스트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점 테스트 1번. 자유낙하하는 물체 A가 있고,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 B,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물체 C의 운동을 각각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고, ABC 자료를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은 AB 둘 중에 하나고요. 그럼 여러분들 C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C는 등속 원운동이죠. 그러니까 빠르기는 일정해. 알짜 힘의 방향은 어떠냐? 여러분들 원운동 하려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할 때, 원운동 하려면 반드시 무슨 힘이 필요할까요? 바로 원의 중심을 향하는 구심력이 필요하죠. 이게 원운동 하는 데 필요한 알짜 힘이에요. 힘의 방향이 계속 어때? 바뀝니다. 알짜 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등속 원운동은.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할 때 원이잖아요. 그 순간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죠. 운동 방향도 계속해서 어때요?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무슨 방향하고 똑같을까요? F는 ma죠? 바로 가속도의 방향은 알짜 힘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그리고 운동 방향은 원운동에서 접선 방향이니까 항상 무엇을 이룬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혹은 운동 방향과 알짜인 방향은 수직을 이루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운동에 관련된 설명도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요 설명.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은 일정한가? AB만 놓고 봤을 때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은 중력 방향이죠. 어디에서나. 포물선 운동 하더라도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중력 방향이네. 그러니까 알짜힘의 방향은 A하고 B 모두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해요. 자, 두 번째,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냐? 가속도의 방향은 알짜인 방향이니까 중력 방향이고 가속도 방향이기도 하죠. A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습니다. B는 운동 방향은 뭐라고요? 곡선 형태에서의 운동 방향은 그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이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기억번. 알짜인 방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지 않은 녀석은 기억은 B. 그다음 두 질문 모두 OO 되겠네. 니은은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A가 되겠죠. 남아 있는 건 A밖에 없는데 A는 두 질문 다 해당이 되니까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A가 아니고 B여야 되죠? 틀린 문장이고요. 니은, 가는, 오이다. 옳은 문장이고, C는 등속 원운동이죠. 운동 방향과 알짜 힘인 구심력 방향은 같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항상 수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수능 특강 2점 수능 테스트 13쪽에 있는 네 문항은 물체의 운동을 운동 방향, 그리고 속력에 따라서 구분하는 문제인데, 쉬운 것 같아서 출제가 안될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운동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분류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가는 등속 원 운동하는 학생

A. 나는 근해의 왕복 운동.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진좌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는 미끄럼틀의 직선 구간에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학생 C. 그러면 이 학생은 무슨 운동 하겠어요? 직선 운동이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만약 일정하게 빨라진다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A, B, C 운동에 대한 거. 기억, A의 운동 방향은 원운동은 계속해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B,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도 바뀌면 안 되고 운동 방향도 바뀌면 안 돼. 그런데 진좌 운동은 일단 봐도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 그리고 또 속력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려면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속력은 항상 순간 정지 0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이 올라갈 때 점점 감소하다가 0 되고 내려오면서 빨라지고, 올라가면서 감소하다가 0 되고, 내려오면서 빨라지고. 그래서 이 진좌 운동은 속력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운동입니다.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 C의 운동 방향은 직선 방향, 알짜 힘의 방향도 MJ 사인 세타, 방금 앞에서 설명했죠? 서로 같아요. 자, 운동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속력은 빨라지겠죠? 기역, 디귿만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오랜만에 집합 기호가 나왔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자, 먼저 A. A에 해당하는 것은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래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죠.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은 A에 포함되면 안 되겠네? 그러면 1번. A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은 탈락. 그 다음 C로 한번 가볼게요. C는 빠르기가 변한대요. 빠르기가 변하려면 먼저 2번에 있는 C를 보세요. 등속 직선 운동. 등속이니까 얘 빠르기가 일정화되니까 2번 탈락 되겠습니다. 자, B로 와볼게. B는 운동 방향도 변하고 빠르기도 변해야 돼. 자, B는 방향도 변해야 되고 엔드죠. 그리고 빠르기라고 하는 속력도 변해야 돼. 둘다 모두 교집합이니까. 그럼 1, 2번은 탈락됐으니까 3번 볼게요. 3번의 B를 보면 등속 원운동이야. 속력이 일정하네? 안 되죠. 변해야 되지. 그러니까 3번 탈락. 4번의 B를 보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이면 또 방향이 일정하니까 안 되죠. 4번도 탈락. 그럼 뭐만 살아남았어? 5번만 살아남았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부터 다시 살펴보면 A. 등속 원운동. 원운동이니까 운동 방향 변하는 거 맞고, 그 다음 B. 둘다 변해야 되죠? 포물선 운동. 둘다 변하는 운동 맞고, 그 다음 C는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 등 가속도. 속도가 변하죠? 빠르기가 변하고 직선 운동. 그리고 D는 뭐예요?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는 등 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4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1에서 등속 직선 운동한대. 등속 직선. 빠르기도 안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이네. 자, 이렇게 등속 운동, 그리고 등속 운동, 아, 등속? 등속 직선 운동, 줄여서 등속도 운동.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 속도가 일정해. 어느 경우죠? 알짜 힘이 0인 경우죠?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2에서 2는 어떤 구간이냐면, 원궤도로 따라 원운동한대요. 그러면 원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는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 곡선 경로라면 운동 방향은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속도는 빠르기, 크기를 가지고 있고 방향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속도가 변하는 거고, 둘다 함께 변해도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럼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은 일정하지.

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 거고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디귿은 연직 위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마찰 공기 저항은 다 무시한다고 해요. 그럼 3에서 물체가 연직 위로 올라가는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은 윗방향인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아래 방향이잖아. 자, 이때 힘의 방향은 항상 무엇의 방향과 일치한다?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윗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같은 게 아니고 반대 방향이죠. 디귿은 틀린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풀었던 2점 테스트 1번부터 4번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런 거에서 틀리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선생님과 공부했던 개념 수업, 특히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고난도 문제풀이 팁은 다시 한번 꼭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특강에 이어서 이제 4강 들어갑니다. 교재 4강이에요. 격려, 승낙 이렇게 들어가요. 자, 격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열심히 해 뭐 이런 거죠. 위로는 어떡하니 뭐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승낙은 알았다 그렇게 해라. 동의는 뭐 그러자 이렇게 동의해주는. 아주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죠. 자, 수능 포인트는 한자 한 글자짜리, 두 글자짜리, 세 글자짜리 명사만 다룬 게 있었어요. 우리 지난 강의 이제 특강이었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마치 AI처럼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25분 정도로 쭉 읽어드렸고 그걸 좀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렇게 틀어놓고 자동재생하면서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12개 문제 풀고 이 시간 마무리하는데요. 먼저 격려 봅니다. 유가와 사야의 대화입니다. 뭐 어떻게 격려할까? 기도 음악을 이끄여 이렇게 격려를 하네요. 기도 음악을 이끄여. 이거는 진짜 일본 드라마 봐도 많이 나오는데. 틀림없이 음악을 이끄 맛있게 간다. 이렇게 직역하면 안 돼. 잘 되다. 잘 될 거야. 아주 잘 지나갈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 유가가 얘기합니다. 사야짱, 겐기 나이네. 도우시다노. 자, 겐기가 건강 없네가 아니라 기운 없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도우시다노. 평소와는 다른 상태인 상대방에게 묻는 거예요. 뭐, 언색이 안 좋거나, 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안 하던 막 일을 해. 갑자기 막 비싼 막 옷을 입고 막. 차려입고 막 나타나. 왜 그러냐, 너 오늘. 도시다노. 평소와는 다른 상태. 아프거나, 뭐, 평소와는 다른 상태. 얼굴 표정이 안 좋았나 봐. 그랬더니, 노협이 피아노노 시켄난다께도 피아노 시험인데, 음악구 데끼룩까 심파이데. 자, 음악구, 아까 음악구 나왔습니다. 자, 잘, 능숙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떨까, 심파이데. 걱정이 되어서, 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사야는 피아노 전공인가 보다. 그치? 근데, 뭐, 콘슈가 벌써 이번 주인가? 라고 이제 불확실함의 칼을 얘기하고요. 고래마대 지금까지 이마마대 대신에 고래마대라고 써도 됩니다. 이것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닥상 렌슈 시데키다 테크루 테크루 뭐뭐 해오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오다 은자나이 자나이라고 하는 거는 자나 뭐뭐잖아 똑같아. 자나이 자나 똑같죠. 뭐뭐잖아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듯한 그런 말투죠. 야, 너 지금까지 많이 연습했잖아 자나. 이제 하지만 렌슈 미다이다가 뭐였지 뭐뭐 같다 같게 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니가 됐으니까 미다이다가 니로 되면 부사가 되는 거니까 연습 같이 연습처럼 조즈니 능숙하게 이것도 뭐뭐하게. 자, 나형 동사가 니로 붙으면 다가 니로 되면은 부사형이 된다는 거예요. 뭐뭐 같이 능숙하게 되기로 가나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야짠 나라 다이저브 나라 라면 나라 사야짱이라면 괜찮아 사야짠 나라 기도 음악고 있고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키토 오마쿠 이쿠 같은 격려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그풀이 한번 보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간바레 하면 힘내라 라고 하는 화이팅 뭐 이런 거예요. 자, 간바떼 열심히 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뭐 간바떼가 아니야. 그지? 자, 간바떼 크다사 힘내세요. 싼 나라 다이저브 짠 나라 데키마스 나라 음악구 있고요. 이게 뭐뭐라 누구누구 씨 라면 하면서 다 넣으면 돼. 데키마스요. 데키마스요. 음악구 있고요. 다이조브요. 이렇게. 다이조브다요.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뭐하고 있어 지금? 격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깜바레 리에나라 키토 데키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리에라면 할 수 있어. 아리가토. 이렇게 되겠지. 고마워. 그러니까 일본에서 약간 여기다 이름을 넣고 이런 식으로 나라 데키르라는 식으로 씁니다. 사토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라인은 아메리카의 류가크 유학니 이코토 오모테이마스. 의지권유형 플러스 토 오모테이루 뭐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뭐 하려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데스카 간바테 크다사이.
자, 유학 가려고 한,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뭐라고요? 아, 열심히 하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격려 표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로로 갈게요. 다이헨, 다이헨, 소레와 다이헨, 큰일이군요. 힘들겠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자, 볼게요. 쿄와 토모짠 또 에가. 오늘은 토모짱이랑 토모랑 영화를 봐. 주유진이 10시에 에키마에 대. 자, 시간 플러스 니 장소 플러스 대. 시간의 장소에서 아오 만나자, 네. 만나자라고, 때라고 하는 거는 이 토예요, 토. 뭐뭐라고. 마찬가지로, 으때라고 하는 게 여기 자주 나오네. 보니까, 여기 토도 똑같은 거예요. 나 때, 또 나오고요. 여기도 으때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네. 이게 뭘까요? 뭐뭐라고라고 하는 인용이에요, 인용. 다시 10시에 역 앞에서 만나자네 만나자 이거는 이제 그 감동사 같은 거예요. 만나 아오네 네 만나자 이런 거죠. 네 라고 약속시다 노니. 자 노니 뭐예요? 뭐뭐인데 예상밖의 결과가 나오겠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 오키다라 일어났더니 더니 뭐뭐 했더니 쿠지항 9시 반. 언니짠니 자 자기 가족에게 말하기 때문에 짱을 붙인 거죠. 형한테 오빠한테 하지진이 올 것이대

라고 토라고 토 뭐뭐라고 인용이라니까 인용 토로 바꿔 쓸수 있어요. 오고 시대 또 오네가이시다 논의 자기 논의 또 나왔어. 이 논의가 뭐야? 논의 예상 밖의 결과. 그러니까 만나자라고 약속했는데 늦었고 오빠한테 깨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오빠가 안 깨워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까인이 우리 따라 그러니까 1층에 내려갔더니 더니 여기 더니 또 나오네. 더니 코히난가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유크리시데이루 전혀 나를 안 깨우고 커피 같은 걸 지금 마시고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오빠가 깨우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라 그래? 어니짱가 오코시테 그레나이까라 오빠가 안 깨워주니까 약속은 요크레짜우요 약속에 늦어버렸잖아라고 잇따라 했더니 우리 더니 진짜 많이 나온다. 여기도 더니 여기도 더니 여기도 더니 나오네. 라고 나오고 좀 반복된다 그지? 소레와 타이헨다네 때 타이헨다네 다 때라고 하더라고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거 힘들겠다. 야 힘들겠다 그러잖아 뭐 이런 거예요. 힘들겠다라니 뭐 이런 거예요. 자뭐 니도 또두번 다시 이렇게 그냥 합쳐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두번 도가 아니라 이제 두번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얘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관용 표현이에요. 단어만하이 부탁하지 않겠어라고 이거 토를 으때로 바꿔 쓸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 다 같은 거야. 또 키메떼 결정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이소이데 준비시다 서둘러서 준비했다. 헌터니 정말 타이했나 힘든 일요일이었다. 일요일이었다. 자 이게 굉장히 약간 회화체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거. 되게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타라를 썼을 때뭐뭐 하고 하니 해서 뭐 이런 태도 있고 탈의도 있고요 타라도 있잖아요 뭐뭐하고라고 하는 접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탈의는 뭐뭐 하거나 얘는 뭐뭐 하면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 했더니가 있다고 뭐뭐 했더니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있어요. 가정으로 해석되지 않고 상황의 전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타이헨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있잖아. 대변이야. 대변. 큰 변화야. 지금 우리 굉장한 속도로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죠. 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마냥 즐거워요? 그게 아니죠. 약간 불안하고 힘들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자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큰 변화로군요. 큰일이군요. 힘들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큰일이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다이헨다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다이헨데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 큰일이다, 힘들다 둘다 되는 다이헨다. 자, 소레와 타이엔다네, 소레와 타이엔데스네. 상대방이 힘든 상황을 듣고 가볍게 공감하거나 위로할 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든 상황, 별로 안 좋은 상황이야.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좀 구별해봐요. 여기서도 이제 이것은 이제 위로와 격려 표현인데, 고크로우사마, 고크로우사마 데시다 있죠? 이 고는 그냥 붙는 거고, 크로우가 뭐냐면, 고된 노동이었다라고 하는 이 한자가 크로우예요. 고된 노동. 고크로 사마 데시다는 그러니까 고된 노동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고했다라는 얘기예요. 고생했어. 수고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고마움의 의미로 쓴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여러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오늘 수업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러면서 고크로 사마 데시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학생한테는 할수 있어요. 미나상 거꾸로 사마 되시다. 거꾸로 사마. 이렇게 뭔가 날라주거나.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끝날 때 거꾸로 사마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고생했다고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미나상 거꾸로 사마 되시다. 자, 맞다.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인사하고 그러잖아. 자, 오츠카레는 뭐냐면요. 공동작업을 같이 했을 때, 일을 같이 한 사람에게 그 활동이 끝났을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예의 바른 연예인들, 뭐 촬영 같은 거 끝나면 막 보이잖아. 막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어요. 이러잖아.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다음 회사에서 끝나고 이제 퇴근할 때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 고크로 사마 되시다.

했다 해요. 고크로우 사마 데시타요. 그렇죠. 먼저 퇴근하는 동료에게는 고크로우보다 오츠카레 사마 데시타를 쓰겠어요. 자, 만약에 B가 굉장히 높은 사장님이야. 근데 부하 직원이 가. 그럼 고크로우 사마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공동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츠카레 사마 데시타라고 쓴다. 자, 두 번째 문형 학습으로 넘어왔습니다. 승낙입니다. 승낙. 뭘 승낙할까? 자, 니시다가 얘기합니다. 스미마셍. 오치라노세끼 요로시 데스까? 자, 요로시 대신에 이를 써도 되고요. 대쇼오카 대신에 데스를 써도 됩니다. 카. 낮추면 이렇게 돼요. 요로시는 좋다를 높인 거. 데스를 높이면 데쇼. 자, 이쪽 이 고치라노세끼 이쪽 자리 좀 제가 괜찮을까요? 써도요? 앉아도 되나? 그 얘기입니다. 하이 도저라고 아오키가 얘기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래? 하고 뭔가, 어? 너 뭐야? 너 아오키꾼다, 요네. 요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확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에, 하이, 소우데스가. 에, 그런데요. 아노, 도나타데스까? 어느 분? 누구? 를 높여서. 누구를 높이면, 누구세요? 누구를 높이면 어느 분? 어느 분이세요?는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 말로 누구를 딱 한마디로 높이는 게 뭘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니? 선생님, 해석을 못 하겠니? 누구시조네, 그냥. 누구시조? 아, 이걸 시조로 바꿨구나. 그러니까 누구 자체를 높일 순 없네요. 그죠? 자, 코코노도키 고등학교 때 오나지 클래스 났다. 자, 오나지 단데 나형사이지만 나를 쓰지 않아요? 오나지 클래스 났다. 같은 반이었던 니시다다요. 니시다야.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뭐야? 자, 요네라고 하는 거는 너 맞지? 그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요는 의미 전달 기능이에요. 니시다 요. 너가 모르지만 그걸 알려줄게. 오늘은 일요일이야. 니치오비 다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니시다 다요. 니시다 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기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고. 요와 요네의 차이. 자, 그래서 요네를 좀 보면 요네는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에요. 그치, 맞지, 지, 조. 여기는 EBS 조, EBS 지 이런 느낌으로 요네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의미로 내쇼를 씁니다. 올리면 돼요. 내쇼 이렇게 요네랑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내쇼하고 낮추면은 이건 추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쿄와 하레데쇼 약간 일기예보 할때 오늘은 맑음이겠지요, 날씨가 맑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내쇼. 쓰면은 이거는 존경의 의미도 있으면서 추측 뭐뭐겠지요 일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케시 군노 탄조비 파티 아시다 고지다요네 내일 5시야 맞지 그지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응 지가우요? 아니야 틀렸어 로크지카라다요. 자이 요는 뭐야? 알려주는 거. 이거는 의미 전달. 네가 모르는 사실 내가 알려줄게. 여기는 요네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 확인하는 개념. 요네와 요를 구별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형학습 두 번째 문장의 승낙동의. 여기는 뭘까요? 동의하고 있네요. 자, 쿄노 콘서트 세키 데시타네. 오늘의 콘서트 정말 멋있었어. 소우 데스네. 정말 그래요. 간바떼 치켓도 오토떼 요깟다. 태 욕같다, 뭐뭐하기 잘했다, 그 얘기요. 자, 아, 뭐시 욕같다라. 자, 욕같다라는 뭐야? 괜찮다면, 만약에, if 욕같다라, 괜찮다면, 이 얘기는 뭐야? 뭔가를 제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짜오노인데 가이리 마센까? 차 마시고 가지 않을래요? 물어봤어요. 이 데스네? 하고 뭐예요? 동의하고 승낙했어요. 서 시마쇼! 그렇게 합시다. 고노치카쿠 근처에, 뭐가 있대요? 케이키노 오이시 오미세가, 자, 여러분,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절이 되어, 이게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맛있는 집. 그러면 이 가가 뭘로 바뀌어? 가가 뭘로 바뀌어? 노로 바뀔 수가 있다. 가를 써도 되지만, 노로 바뀔 수 있어요. 노가 나왔을 때 놀라지 않으면 돼. 이게 왜 노지?가 아니에요. 자, 노대는 뭐야? 이유. 있기 때문에, 소권이 끼마쇼. 거기에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들 케이크 먹으러 가겠네. 콘서트 보고 좋겠다. 자, 이 데스네 이라고 하는 거 굿이에요. 굿 좋네요. 이 데스요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좋네요. 감동하는 거야. 좋아요 의미 전달하고 있죠. 요는 의미 전달이라고 했잖아. 이 데스요 좋아요. 내가 좋다고 너한테 말했어요. 이런 거죠. 나이저브 데스요 괜찮아요. 모찌론 데스 물론.

입니다. 여러 건데 기꺼이 이런 게다 승낙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자, 라이슈에 나라 다이저브 데스요. 다음 주라면 다이 괜찮아요. 괜찮군요. 다이저브 데스네. 너 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사양 한번 볼게요. 사양은 뭐뭐는 됐어요. 좋아요. 뭐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이 데스. 약간 와를 씁니다. 히로고한 다베니국에도 먹으러 가는데 이션이도 그렇습니다. 아, 와타시와 이 데스는 뭐야? 나는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베리 굿 이게 아니라 아, 저는 괜찮아요. 노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벤토 모테키타노데 도시락 가지고 왔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청 갑니다. 자, 이것만 조금 기억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조금 기억해야 될게 있어. 이 데스요라고 하면 좋아요.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데스네라고 하는 거는 좋다고 감동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걸 했을 때. 자, 테 이따다케마스까? 테 이따다케마센까? 이런 식으로 뭐뭐 해주실 수 없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 데스네 그 사람이 나한테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게 너무 좋네요라고 얘기하는 건좀 어색하다는 거야. 요청을 하면 승낙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네에는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승낙을 하는 경우 이 대신 에는 어색하다 이게. 이 대신 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야 그걸 그렇게 하다니 어우 너무 좋네요 이 대신 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할때이 대신 에 감동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좀저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좋네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좋아요 이 정도로 하면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이 대신 요를 써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의를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굿이라고 하는 이 좋다의 이의는 나니나니와 이 아다시와 코히와 이데스 커피는 됐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요. 근데 코히가 이데스요 이렇게 쓰면 아 저는요 커피가 좋아요. 녹차 이런 것보다 코히가 이데스요. 그럼 커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커피를 강조하는 거죠. 아, 아타시와 코히 데 이데스. 나는 커피면 돼요. 아메리카 데 이데, 아메리카노에 놓으면 돼요. 뭐, 저기 무슨 이상한 거 시럽 안 올려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걸 놓으면 돼요. 약간, 그 정도 기준으로 충족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데이, 고래 데이, 미즈 데이. 물론, 물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노미모노 주스와도, 에, 노미모노와 이요. 그러면 노미모노는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사가 무엇이 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뜻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다가 공부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제 수능 포인트 왔습니다. 자, 이거 지난 강의 선생님이 정말 엄청 무리했다고요. 왜냐면 이걸 진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어. 그래서 지난 강의 이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딱이두 개인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두 장이에요. 이두 장을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이제 이건 그만 설명하고. 이걸 이렇게 입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단 말이야, 자료실에. 그래서 지난 강의 선생님 뭘 했냐면 특강 안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주면 이거를 그냥 하나씩 다 읽었죠. 그래가지고 읽은 거를 한20몇 분짜리 음성으로 이렇게 쭉 선생님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모아찍기로 출력을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를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금식줄에 서가지고 이렇게 아우 아우 아가르 이렇게 선생님 음성을 들으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보고서 나중에 28페이지에 이 정답지처럼 나와 있으니까 이 블랭크를 다 메울 수가 있어요. 이게 며칠이야? 4강은 14일, 5강은 10일, 총 14일을 24일을 들여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진짜 뭐 24일을 뭐 이렇게 연속해서 들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이틀 해도 되고. 근데 빨리 해버리는 게 능사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수능 특강이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국어 해야 되지, 수학 해야 되지, 뭐 영어도 해야 되지, 뭐 탐구도 해야 되지. 진짜 바쁘잖아요. 그럼 내신도 좀 남아있고. 근데 바빠서 못하겠다. 여력이 안 된다. 할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쪼개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약간, 일본어를 너무 싫어하면 선택도 안 했겠잖아요. 일본어를 좋아하니까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어를 수능으로 보겠다고. 보시면 또 이게 또 금방금방 흡수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부지런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밑줄 친 부분.

분의 한자 읽기가 나머지 네 과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보면 돼? 그치. 수능 포인트에 이 명사 2를 보면 되는 겁니다. 명사 2를 풀고 공부를 했으면 얘를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 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교와 교토, 소래와 교토. 이 교는 길게 읽고요. 토는 짧게 읽어요. 소래와 교토 대 토다. 어디에서 사진? 자신데스. 신이 되겠네요. 자, 와타시와 신세츠 대. 신세츠대 친절하고 야사시 히토토 개콘시타이 데스 개콘 결혼하고 싶다. 저기 다 나와. 어디에? 지난 특강에서 다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해서 다 나옵니다. 네, 봅니다. 다 보면 확인해 보세요. 다 나와요. 뉴스니 요르토 뉴스에 의하면 중국대 중국에서 지진이 오꼬따 소데스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5강에 나오는 동사. 마스케 농구의 시야이 시야에 이기다 니카츠입니다. 오카츠 아니고 니카츠. 위에서 마이니치도 나옵니다. 렌슈 한번 적어볼까요? 렌슈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어가 진짜 중요해. 냉가조 이것도 명사 3에 나와요. 공부해야 돼. 냉가조 또 유노와 연하장이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의 내려주고 싶은 거지. 신년 아이사츠 어 가이타 쓴 하각기 데스. 하각기도 이렇게 써가지고 하 각기 해가지고 나와요. 어디에? 명사 2에 나옵니다. 하각기 엽서. 자, 여러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신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 한자 읽기 나머지 거 다른 거는 답은 씨와 이만 딱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4강, 5강에 다 수렴된다는 거. 그러니까 4강, 5강 꼭 공부하셔서 24일 동안 채워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한자 읽기 같은 거 볼게요. この言葉の意味が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わからないんだけど、いい言葉、何말、말、意味、의미를 모르겠는데요. 자, わかる、앞에는 오를 쓰지 않고, 가르칩니다를 이해할 수 없지만요. 지쇼で 調べてみたらどう？지쇼 사전으로 調べる。 예, 조사하다, 알아보다. 알아보면 어때? 타라도, 뭐뭐 하면 어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쇼를 찾으면 되겠네요. 짧은 쇼. 이게 쇼인지, 쇼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짧은 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쇼라이입니다. 쇼라이. 장래입니다. 틀렸죠? 돈나 시고또가 시다이 데스까? 시고또. 알고 있죠? 일을 하고 싶습니까? 집은 너. 집은. 쿠니. 요리. 쇼가이. 자신의 나라의 요리를 소개하고 싶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가 뭐야? 그 전까지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안 적어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가 뭐야? 이거를 특강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얘를 보고 있다고 하면 복습이 될 거라고. 그럼, 아, 내가 좀 외웠네 하는 느낌 나게.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웃다. 안 했으면 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지. 렌슈가 데키르 바쇼. 이거 어떻게 읽어? 사가스. 사가시 대 미마스. 노래 연습을 할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다 어디 나와? 4강, 이제 그만할게요. 4강, 5강에 다 나온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만. 예. 소후. 조부예요. 이 쇼고. 그쵸? 아직, 아, 답이 나왔네. 3번이 답이네. 그지? 자, 쇼. 이거 찾는 거니까. 자, 소후와 와타시타치니 우리들에게 무카시노 하나시오 이야기를 시테쿠레마시타 해주었습니다. 토모다치도 라이슈 함께 네 다음 주 함께 데카케르 외출하다 히 나를 소당 상담 시테이마스. 자 소인지 소인지
쇼인지 쇼인지 이네 가지를 다 그냥 한꺼번에 넣어놓고 이넷 중에 얘 찾아봐.

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수능으로 나오면 2번이나 3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요? 답은 3번이고요. 자, 미질진 부분에 들어갈 한자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자. 이랬습니다. 캐사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아침 조자부터 먼저 써버렸네. 금조인데. 오늘 아침, 쿄노 아사. 쿄노 아사. 즉, 쿄가 금일이지? 쿄노 아사. 쿄노 아사를, 얘를, 얘하고 얘를 딱 뜯은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어서? 캐사로 읽었어, 캐사. 줄여가지고, 캐사. 캐사, 오늘 아침. 신지즈 있다 레스토랑 노 마에요 토탄 데스요. 오늘 아침 지난 신지즈가 뭐냐면 지난번 요전번 최근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신지즈 있다 레스토랑 노 마에 레스토랑 앞을 토우루 축 통과하다. 아이고 토탄 데스요. 내가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갔던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어. 아소코 오이시카타요네. 자, 요네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뭐한 거야? 확인하는 거죠. 지, 조, 조 이렇게 되는 거죠. 오이시카타요네. 에, 마타 히키타이 데스네. 감동. 또 가고 싶네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이미 나오네. 쿄가 나오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쿄, 코토시. 이게 어떻게 읽어요? 콘도 2번 이 다음번 자 생게츠 가츠 생게츠 그렇지 센세 이거 너무 쉬우니까 자 여러분 이게 츠키라고 읽힐 때도 있고 가츠라고 읽힐 때도 있고 게츠라고 읽힐 때도 있는데 여기서 가츠라고 읽힐 때는 대부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있는 카렌다 있는 거 있잖아요. 제뉴얼이 막 이런 거. 그런 애들을 가츠라고 많이 읽어요. 나머지 이 월에 어떤 양을, 시간적 양 있잖아. 1개월, 3개월 뭐 이런 거. 그럴 땐또 게츠라고 읽어요. 월요일 게츠 요비. 그럴 때도 게츠라고 읽고. 가츠라고 읽는 경우는 대부분 그 1월, 2월, 3월, 4월, 달력에 있는 12월까지의 그 월 있잖아요. 그때를 많이 읽고. 츠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에 떠 있는 지구과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얘기할 때 츠키라고 많이 얘기하죠. 마이 츠키 매월 할 때만 또 츠키라고 읽고요. 뭐 이런 것들 같은 한자여도 다르게 읽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의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또 한자 읽게요. 좀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할게요. 밑줄진 부분에 한자 읽기가 서로 같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소노 닌교와 그 인형은 코도모노 아이다 데 닌키다 이랬습니다. 코노 닌교 사람 인자 닌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이다. 자, 아이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아이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헷갈리죠.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또 이렇게 쓰면 선생님, 이게 진짜 다 나온다고요? 네, 다 나와요, 이거. 자, 이거 보면 아이다 나오죠, 칸. 칸이라고 그러면 이시우깡 할때 칸이라고 음독을 하기도 하고, 아이다라고 읽기도 해요. 네, 몬다이 할 때, 몽이라고 읽잖아. 문제할 때. 이거는 이제 진짜 문, 도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아케루. 시메루. 이게 뭐지? 열다 개. 얘는 닫다 패. 폐, 쇠, 할 때, 폐. 열다, 아케르. 닫다, 시메르. 자, 그, 같은 글자처럼 생겨서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 도어예요, 도어. 도어. 같은 글자처럼 보이지만,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마니아우. 어떻게 되죠? 시간에 맞게 되다. 이게 뭐가 들어갈까요? 마니아오. 얘가 들어가요, 얘가. 마니아오. 이 사이에 맞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글자들도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이게 이건가? 이게 그건가? 하면서 계속 짜맞춰기 가면서 그러니까 세세하게 공부하게 들어가시면 이제 좋은 점수를, 이제 고득점을 얻게 되고 일부러

실력도 아주 늘 겁니다. 자, 닌끼입니다. 같은 거, 답 나왔는데 1번이 답이에요. 자, 2번부터 틀리겠네요. 그러면 서로. 자, 틀린 거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구찌 나옵니다. 대구찌가 뭐예요? 출구. 쿠찌 아니고 구찌. 대구찌 너마이데. 출구 앞에서 슈빠츠. 출발입니다. 슈빠츠노 지강오 마떼이루.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음독과 훈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건데 그래도 좀 알고 가자. 음독이라고 하는 거는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음으로 읽는 거야. 훈독은 뭐냐면 읽는데 뭐로 읽어야? 뜻으로 읽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나라 국자를 딱 써놓고 음독으로 읽으면 소리로 읽는 거기 때문에 얘는 국이야, 우리나라 말로 국. 일본 말로는 코쿠. 중국어로 뭐라 그래? 한국 할때 한국어 그러잖아. 아, 나 중국어 쓸수 없는데 구어 이렇게 써놓을까? 자, 그러면 차이니스는 이렇게 쓰고, 제피니스는 이렇게 쓰고, 코리아는 이렇게 쓰네. 이걸 왜 얘기하는 거죠? 한중일이 다 한자권 문화인데 한자 하나를 비슷하게 읽는 게 음독이에요. 훈독은 뭐냐면 완전 엉뚱하게 읽어. 우리나라는 뭘로 읽어? 이거를 나라라고 하잖아. 나라 국 그러죠. 하늘 천 따지 뭐 이러잖아. 자, 얘는 어떻게 읽어요? 쿤이라고 읽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뭐가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어에서 이 글자를 코쿠라고 읽을지, 쿤이라고 읽을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가지고 여러 개로 읽지?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지? 한국 할때 한나라라고 안 하잖아, 우리. 저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지. 한나라에서 왔어요. 이러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독과 훈독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대구찌는 얘는 그럼 뭘것 같아? 그쵸. 이 아이가 훈독이야. 그리고 얘가 우리 출이니까 비슷한 게 뭐야? 슛, 대가 아니겠지. 출발은 음독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 공부할 때 되게 편해요. 약간 비슷하게 읽기 시작하면 비슷하다. 무리는 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자연 볼게요. 얘도 시쟁이라고 있습니다. 음독이에요. 시제노나카와 아르크도 자연을 걷고 있으면 뭐가 된대요? 지으나 기분이 나르, 기모찌니 나르, 기모찌 기분. 자, 지, 시 틀렸네요. 봐, 선생님이 자주 나온다고 앞강에서 찍어준 거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대자도 많이 나. 타이까이, 도떼모 나이지. 큰 대자는 정말 타이인지 다이인지가 정말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앞서서 봤었던 4강, 5강에 나왔던 것들 타이인지 다이인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형사, 나형사 나올 때. 이거 추예요. 시고또 추. 일 중에 카지. 화재가 오키때 일어나서 민나 이소구 이소이데 소또 밖에. 박도 되지, 호가도 되지. 호가도 되고, 소도도 되는데, 여기는 그 아웃사이드, 밖이니까 소도라고 읽어요. 소돈이 되다. 밖으로 나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를 푼다기보다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복습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나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보자. 한자 표기가 같은 거 보자. 그랬습니다. 탄조비니 나니가 호시이 데스까? 자, 생일에 뭘 원해요? 무엇을? 인데 이거 옷 쓰지 않아요. 호시는 갔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어요. 소 데스네. 글쎄요. 아따라시 지텐샤가 호시 데스. 뭘 원한대요? 새로운 자전거. 자, 구를 전자예요. 우리가 전동차로 가는 게 아니라 굴러서 가는 거. 구를 전. 전복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굴러서 이렇게 떨어진 걸 전복사고라지. 구를 전이에요. 지텐샤 자전거. 자전차지만 이거 차지만 저 걸어 읽을 수 있죠. 자, 구를 전자를 한번 찾아보자. 이걸로 시작되는 게 뭘까? 자, 이츠모요리 보통 때보다 하야이 직강, 이른 시간에 직간이 넨샤니 노리마시다. 이 넨샤는 전기로 가는 거야. 굴러서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발로 굴러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철 넨샤 넨이에요. 탱이 아니에요.
아노 데파토니 그 백화점에 저 백화점에 신세지나 테인상가 이마스 테인이 뭐예요? 전

원이 되겠습니다. 점자 어떻게 쓰지? 이게 점원이에요. 가게. 그 다음에 인. 점원이 있습니다. 이거 탱이에요. 스컷이 사무갔다 데스가 좀 추웠는데요. 도테모 이 땡기 데시다. 땡기. 땡기는 뭐야? 천기죠. 천기. 날씨가 일본어에서는 천기라고 합니다. 천기. 날씨를 천기라고 해요. 자, 니혼데와 18사인이 나르토. 18사이, 18사이 다 되죠. 18사인이 나르토 되면 그루마오 운텐 데키마스. 아, 나온다. 운텐. 이게 되는 거야. 운전. 답은 4번. 자, 교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교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냉기요. 어떻게 해줘? 게시테 쿠다사이. 꺼주세요. 자, 냉기 써봅니다. 전기겠죠? 전기 전자를 써주고 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냉기. 답은 4번. 구를 전자를 찾아. 이거 선생님 어떻게 찾아야 되죠? 아, 그러게.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사실은 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게 새로운 자전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국어로 써봐. 자전거. 이게 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이게 어떻게 탱으로 읽었는데, 그 다음 보자. 항상 보다 새로운 전철. 전철 우리가 어떻게 읽었지? 이 전이긴 한데, 예. 네. 일단 똑같은 전이네. 그 다음 점원이잖아. 얘는 틀렸어, 이미. 점자잖아. 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날씨는 탱기니까 천이잖아, 천. 근데 아니지, 또. 자, 여기는 운전. 아, 얘도 전이네. 그 다음에 전기. 얘도 전이네. 근데 알아서 보면, 이 전철이나 전기는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이 전기의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얘는 점이니까 안 되겠고, 얘는 천이니까 안 되겠고, 얘는 아마 전기전자니까 안 되겠고, 얘밖에 안 되겠는 걸? 이런 식으로 조금 좁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자 표기를 물어보는, 얘 사실 좀 고난이도거든?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자가 너무 딸린다. 그렇게 써, 한국어로. 어? 한국어로 쓴 다음에, 이건가? 그건가? 하면서 제끼세요. 속어하면서. 그러면 조금 정답에 가까워지지. 너무 약간 얕게 푸는 방법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다못 외우면 어떻게라든지 맞히긴 해야 되니까. 자, 6번 왔어요. 자, 밑줄진 부분에 한자 읽기가 같은 거. 얘는 토인지, 토인지, 노인지, 노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찾아보자. 가꼬노 어디? 쇼쿠도. 도네. 와, 야스쿠테 오이시데스. 딱 맛있대요. 아타시노 마치노 도쇼칸. 토네, 토. 틀리네, 둘이. 자, 그럼 세 번째. 오벤토, 오벤토, 벤토. 어머, 여기까지가 다 틀려. 도시락 아소코노 테이블에 다베테 쿠다사이. 저쪽 테이블에서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노테 있다 덴샤가 타고 있었던 전철이 도츠데, 도중에서. 에키데 도마테 시마이마시다. 도쯔우노 에키데 도중 역에서 멈춰버렸다. 그 얘기죠. 토예요. 야, 어렵다 이 문제. B, D가 답이네. 그지? 토. 토인지, 토인지, 노인지, 노인지.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애들끼리 있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 수능 포인트. 다시 또 얘를 나와야지. 이렇게 외우라니까.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있으면은 멋있잖아. 응? 메모 이렇게 해갖고 외우고 좋잖아. 한번 해보세요. 자, 7번 갑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도 또 한자야. 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자, 가제, 이거 뭐예요? 바람 아니야? 감기야? 가제오 히타 때, 이거 아까 뭐였지? 그치, 인용의 토였죠? 뭐뭐라고. 자, 감기에 걸렸다라고, 키타, 들었다, 캐도 들었는데, 와, 또. 감기에 걸렸다고 들었는데 너 좀 컨디션 어떠니? 자, 컨디션 찾아봅니다. 구아이 여기 나와있네. 이게 구아이지. 몸의 컨디션. 그럼 일의 형편 상태는 뭐야? 즈고. 자, 얘는 똑같은 합자를 쓰는데 하나는 아이, 하나는 고우라고 읽어요. 그리고 얘는 일의 형편 상태가 아니라 몸의 컨디션이에요. 몸의 상태. 얘는 일의 상태예요. 선생님 이거 언제 써요?

이거 약속할 때 많이 써. 니치오비와 도우데스까? 일요일 어때요? 약속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라 그래? 아, 니치오비와 저또 즈고가 워루인데스. 이라고 하면 이 일,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즉, 지금 이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니치오비와 그와이가 워루인데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일요일 날뭐 미리 앞서 아플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별할 때 그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카라다노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몸이 나오면 당연히 구아이가 나오겠죠? 요쿠나인데스. 네. 소 데스카. 무리시나이데 크다사이.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두 가지 구별하는 문제 꼭 기억하십시다. 자, 건강은 어때? 겐키와도 이렇게 쓰면 안 돼. 오겐키 데스카?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자, 8번 들어왔어요. 자, 이제부터는 동의, 뭐, 승낙, 위로, 격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네요. 자, 7번까지는 우리가 수능 포인트에 나와 있던 한자 문제였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편하게 풀어봐요. 자, 라이슈노 파티 대 샤싱 오토떼 모라에마센까? 자, 토떼 쿠다사이 대신에 모라에마센까 쓴 거야. 자, 의뢰했어요. 예! 하면서 의뢰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승낙해야지. 승낙하는 거 찾아볼게요. 요로시쿠 잘 부탁드립니다. 소우데스까? 그렇습니까? 소우데스네? 글쎄요. 요로콘데! 라고 하면서 기꺼이, 흔쾌히 승낙할 때 요로콘데 씁니다. 요로콘데, 자싱 오토르노와 다이스키 데스카라.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혼또 대신은 정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꺼이라고 하는 요로코브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요로콘데를 써서 아주 관용적으로 아우 너무 좋죠. 기꺼이 하죠. 라고 얘기할 때 4번 씁니다. 자, 9번 들어왔어요. 문카사이노 아토 아토 뒤후 시간적 후예요. 우시로는 공간적 뒤라고 했죠. 여기서는 문화재 즉 학교 축제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선생님이 뭐라고요? 미나상 교우시스노 소지와 와리마시다가 여러분 교실 청소 끝났나요? 선생님이 물었더니 세이토 하이 젠부 와리마시다 전부 다 했어요. 민나데 간바리마시다 모두 다 같이 열심히 했다고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 격려해줘야지. 아 거꾸로 삼아 오츠카레 사마. 자, 여기서는 오츠카레 사마 데시다. 선생님이 이제 같이 공동 작업을 끝낸 것처럼 얘기했네요. 저 같으면 고쿠로 사마 데시다 해도 될것 같은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는 거니까. 우찌니까 할때 집에 가서 유끄리 하신데 크다사이. 푹 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선생님, 이 됐어요. 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됐어요. 여기서는 좋아요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게 좋겠죠. 소레와 쪼또 이건 좀, 그건 좀 나이 조부 됐어요. 괜찮아요. 자, 소레와 잔넨 데스네. 그거는 유감이군요. 안타깝군요. 이런 거 아니겠죠? 답은 3번. 자, 10번 들어왔습니다. 고노에이고노 시크다이. 무스카시크대 와카라나이다. 이 영어 숙제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은다. 이거는 이제 좀 강조하려고 쓴 거죠. 자, 파기 뭐라고요? 뭐라고 했더니 에이고가 도쿠이다. 잘한다. 아까라. 이기 때문에 키토 오시에 테 크레리오. 반드시 틀림없이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부탁? 아, 왕상 얘기하는 거구나. 자, 왕상이 키테미르네. 자, 왕상에게 물어볼게. 응, 키토 와카리야스크 뭐뭐하게 알기 쉽게 세치메시테 크레르요. 설명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스형에다가 야스이를 쓰면 뭐뭐하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와카리야스 알기 쉽다. 자, 여기서 봅시다. 박이 뭐라고 할까요? 소시오 그렇게 합시다. 손나코도 나이요. 그렇지 않아. 소레와 타이헨다네. 아, 그거 참 힘들겠구나. 소레와 촛도 무리다요. 그건 참 무리야. 5번은 완산나라 데키르 또 모우요. 야, 왕상이라면 할수 있을 거야. 영어를 잘하니까 아마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3자 왕상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이게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들어왔어요. 자, 스미마센까 미안하지만 미치가 와카라나이노데 오를 쓰지 않고 가르칩니다. 나 길을 모르겠어가지고요. 에키마데 이쇼니 이때 이따다케마스까? 테 쿠다사이. 테 쿠다사이 대신에 예, 쿠다사이 대신에 이따다케마스까도 쓸수 있어요. 모라에마스까도 쓸수 있지만 에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승낙해야 되지. 에 오사키니 먼저. 마다마다 데스 아직 멀었어요. 모찌론 데스 물론입니다. 요로콘데 써도 되고 물론입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답은 3번이겠구나. 요로콘데를 써도 되고, 모치론데스를 써도 되고, 쓰고 슈빠츠 데스까? 쓰고 슈빠츠 시마스까? 바로 출발합니까? 하이, 와타시와 이츠데모 다이조부 데스.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아쉽군요. 5번. 돈데모 다이즈 터무니없어요. 천만에요. 이런 뜻인데, 여기서 좋은 거는 승낙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알맞은 게 뭘까요? 퀴너, 이, 갖고 야슨데 이마시다. 어제 학교를 쉬었어요. 너 오시다는 데스까? 무슨 일 있었나요? 그랬어요. 아, 따마가 이따 그때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이찌니찌, 이거 어떻게 읽냐면, 주우라고 읽어. 하루 종일 내때 이마시다. 자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 쏟았다는 데스네.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결석했군요. 마담 우리 시나이데 무리하지 마시고 뭐하라고 해야 되지? 위로해야 되잖아. 에이 하야쿠 오키테 쿠다사이 빨리 겟업 하세요. 이거 좀 이상하죠? 너무 재촉하는 것 같잖아. 오다이지니 시테 쿠다 이거 좋다. 오다이지니 시테 쿠다사이 쾌유를 빌어요 라고 할때 관용적으로 씁니다. 유끄리 천천히 야슨데 쿠다사이 푹 쉬세요. 이것도 좋아요. 자 시까리 철저하게 준비 시테 쿠다사이 철저히 준비하세요. 너 결석했잖아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환자한테 할 말은 아니죠. BC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강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 아, 너무너무 강조해서 이제 듣기 싫을 것 같지만 단어가 진짜 최선입니다. 자, 앞서 했던 특강 공부하시고 이것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5강도 마찬가지로 단어죠. 예, 단어에 좀 승부를 거는 이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皆さん、ご苦労様でした。じゃあ、また。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지표 환경 파트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분류랑 사회적 책임 배웠던 내용을 다 합쳐서 한 20여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우리가 오늘 3강 문제가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한 문제 정도는 수능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3강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표는 ABC국의 산업별 비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죠. 이를 보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우리가 산업구조 분류를 두 가지로 봤었어요. 첫 번째는 문제에 나와 있는 클라크 분류 기준, 두 번째는 호프만으로 봤었죠. 클라크는 1차, 2차, 3차를 나눴습니다. 1차가 뭐였죠?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 채취하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었고요. 2차는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가공하고 제조하는 산업이었죠. 그럼 3차는 뭐였을까요? 이제 만들어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산업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머리에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A국, 바로 얘는 A국부터 가볼게요. 기억 선지부터. A국은 후진국형 산업구조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후진국형이랑 선진국형을 배웠어요. 후진국형은 1차, 2차, 3차 중에 어디 비중이 가장 높은 거였죠? 맞아요. 1차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A국을 보니까 지금 가장 높은 건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B국은 제조업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공업단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건데, 제조업이 발달하려면 무슨 산업? 2차 산업이 가장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B국을 보니까 2차 산업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은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국도 볼게요. 금융, 관광, 의료 산업이 발달했을 것이다. 금융, 관광, 의료 산업은 전체적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3차 산업입니다. 그 디귿을 보니, 시국을 보니까요. 가장 많은 산업이 1차 산업이에요. 그런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1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을, 마지막.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그럼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가장 높은 국가 보니까요, 3차 산업 A국 맞네요. 그래서 A국이다 맞는 설명.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보지는 못해요. 왜냐면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수능 특강이나 완성해서 나왔을 때한 번씩 복습하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클라크 말고도 호프만 있었습니다. 호프만 어떻게 나왔죠? 생산재랑 소비재로 나눴습니다. 그 생산재는 보통 이제 기업이 보통 생산할 때 쓰는 재료들, 뭐 철강, 뭐 금속 이런 것들, 소비재는 우리가 쉽게 쓰는 뭐 의류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국제환경협약의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국제환경협약 선생님이랑 하나의 표로 오존층, 뭐 온실가스, 뭐 감축 여러 가지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협약들을 다 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빈칸으로 뚫어서 같이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만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가 많이 이번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수행평가 보고서 내용 먼저 볼게요. 일단 우리는 환경협약은 이름을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책대 배경을 보니까요,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대요. 개발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이런 영향에 따른 생물 종및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대요. 이미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협약이 딱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존엄성 인식을 이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 관계없이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다 비슷한 맥락이죠. 마지막 3번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유전 자원 이용할 때 이익이 발생하죠. 우리가 그걸 개발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혼자 독점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상업적 및 기타 이용으로도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공평하게 공유하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거죠? 동식물 보호를 하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을 여기서 협약 이름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물 다양성 협약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 우리 온실가스는 환경에서 진짜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가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그 탄소 얘기 나오면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 이렇게 연결시켜서 선생님이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파리 협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파리 협정은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존층 파괴 물질. 저 오존층은 또 뭐였죠? 오존층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 있는 대기층에 자외선을 쫙 흡수해주는 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 사용 규제하는 것도 배웠어요. 두 가지 배웠는데, 빈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그렇게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를 통제한다. 유해 폐기물,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폐기물들을 국가 간에 서로 이동하는 것을 규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협약이었죠? 바젤 협약이었습니다. 바젤 협약.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3, 4번이에요. 4번도 폐기물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박이나 배나 아니면 이제 비행기에서, 항공기에서 쓰레기 폐기물이 떨어질 때 그거를 바다에다가 투기하지 말아라. 뭐 때문에?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무슨 협약이었죠? 런던 협약이었습니다. 얘는 바젤 협약, 런던 협약.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생물 다양성 협약과 관련된 목적이 나오지 않았죠. 마지막 5번 볼게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미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걸 무분별하게 유전 자원을 막 개발 쓰지 말고 서로 이익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5번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설명을 제일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환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명칭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당하는지 내용과 이름을 좀 매칭시켜 놓으면 여러분이 다른 모의고사나 뭐 우리가 수능 실전 문제 또 풀어볼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 4번은 연계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지표, 환경, 이 3강에서 경제지표가 사실 되게 어렵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지금 경제지표, 이거 딱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꼼꼼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경제성장 지표 변화에 대한 수업 장면이라고 했고요. 연계 문제예요. 그 3번에서는 GDP랑 GNP와 관련된, 그래서 가나 다를 우리가 찾아서 각각의 사례를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 부분은 어차피 무역에서 나중에 금융이나 무역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경제성

성장 관련 지표인 GDP랑 GNP에 대해 학습해 봤어요. 가나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라고 합니다. 이벤 다이어그램처럼 교집합구를 선생님이랑 같이 그려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요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GDP랑 GNP는 선생님 P를 강조했었어요. P가 뭐의 약자였죠? 프로덕트, 생산. 그래서 우리가 국토 기준, 국민 기준, 국적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생산한 재화나 그런 서비스의 총 합계를 우리가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4개 중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 양적 성장과 관련된 그런 지표였거든요. 그래서 생산액, 생산 총액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민 소득에 대한 지표 또 배웠잖아요. 뭐를 평가하는 거였죠? 구매력 평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GDI, GNI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소득 지표 아닌가요?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 한번더 다시 강조하면 우리가 명목에서는요, 명목 GDP, 명목 GNP에서는 우리가 생산과 소득과 지출 세 개가 다 같다고 봅니다. 그럼 열심히 생산한 거를 생산 요소로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으로 받고 그 소득을 또 지출한다. 3년 등가의 원칙에서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선 소득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여기서는 명목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액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선생님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보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사례에 해당하는 거 적절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GDP는요, 영토 기준이었죠. 그래서 영토 우리나라 A국, 그러니까 여기서는 A국이기 때문에 영토 A국 안에서 A국 국민과 외국인이 열심히 생산한 거, 그 벌어들인 소득을 합친 걸 GDP라고 했고요. GNP는 A국 국민이 이제 우리나라 아니면 해외 나가서 열심히 벌어들인 생산액과 소득액이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교집합, 공통된 건 뭘까요? 그렇지, A국에서 A국 국민이 열심히 벌어들인 소득, 그다음에 열심히 한 생산액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선생님, 그래서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 안에 적어볼게요. 여기 가운데 해당하는 나는 A국에서 누가? A국의 국민이라 표현할게요. A국 국민이 열심히 생산하고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는 뭘까요? 우리나라 영토에서 우리나라 A국 국민이 빠졌기 때문에 A국 안에서 외국인이 열심히 생산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A국, 영토는 똑같은데요. 누가? 외국인. 그러니까 A 국민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이 이제 열심히 생산하고 벌어들인 소득을 이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바로 볼게요. 자, 가의 사례로 가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A국에서 외국인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비국의 유튜버, 이미 비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국의 유튜버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A국 국민이 아니라 누구죠? 외국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A국에 거주하며 제작 촬영하여 얻은 광고 수익에 포함된대요. 자, 외국인이 A국에서 맞는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기억은 맞는 사례, 적절한 사례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A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자, A국에 어쨌든 있어요. A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A국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취업해서 급여가 증가하면 가 영역이 증가한대요. A국에서 A국 국민, 우린 딱 가운데 교집합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니은에서는 가 영역이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나의 사례로, 이번엔 가운데 사례입니다. A국 국민이, 우리나라 A국 자국민이 국내 은행에서 예금한 이자에서 이자 소득이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설명 맞죠? 자, 리을 볼게요. 가와 나는 국적을 기준으로, 가와 나는 이 GDP인데요. GDP는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기준으로 생산한 재화의 용의 합계는 맞는, 뒤에는 맞지만 앞에 기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리을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DP랑 GNP의 적절한 사례를 찾는 건데, 여러분 이 개념은 알아도 사례로 연결시킬 때 조금 난도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문제죠?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선생님이 같이 보충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국제 수지 관련된 부분은요, 우리가 금융 파트의 맨 마지막 파트거든요. 좀 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이 부분만 설명해도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나중에 또 배울 거기 때문에 아, 이런 항목들이 있구나라고 가볍게 알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다 영역이 뭐였냐면요, 우리나라 A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이 해당하는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 국제수지 구성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국제수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해외 국가들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외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수취한 거에서 우리가 지출한 거, 지급한 거의 차이를 국제수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항목을 크게는

경상수지 자본금융 계정으로 나뉘고요. 우리 오늘 약간 포커스 맞춰서 잠깐 설명할 거는 경상수지만 가볍게 볼 거예요. 경상수지는 앞에 상서본이 앞 글자 따서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 소득수지를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상품수지는요, 여러분이 다 아는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예요. 수출하면 외화를 받죠. 그리고 수입하면 외화를 지출하죠. 그런 차익들. 서비스는 굉장히 예시가 많아요. 말 그대로 그 서비스나 이용 대가, 그런 거 지출하고 받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서비스 제공 수입과 서비스 이용 지출 금액의 차이, 유학, 운송, 여행, 통신 굉장히 많죠. 본원소득 수지 잘 보셔야 됩니다. 본원소득 수지 보면 임금, 이자, 배당금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임금, 이자, 배당금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첫 번째 1강에서 배웠을 때, 우리 경제활동 주체, 객체 이런 거 배울 때, 임금, 이자, 배당금 배웠어요. 우리가 어떤 소득,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배울 때이 용어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소득에 대한 수치액과 지급액의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을 때그다 영역이 우리가 소득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네 가지 중에 어디다? 본원소득 수지다라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이전 소득도 볼게요.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가 뭐 무상 원조, 해외 송금, 기부금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풀다 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금융 파트에서 한번더 깊게 다룰게요.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포스터와 관련된 국제환경협약 또 나왔어요. 국제환경협약. 원래 환경 문제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이 좀 메인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반복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탄소래요. 아까 선생님 탄소 얘기했죠. 탄소는 무슨 성질이 있다고요?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다고요. 그래서 점점 온도를 높여서 온실가스,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이제 저감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런 운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와 관련된 내용이고 온실가스 역시 나왔어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 중립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찾는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그 문제를 쉽게 풀었다면 이 문제도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파리 협정 3번. 이 답이 되겠습니다. 빈 협약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오존층 파괴하는 거 줄이다, 보호하자, 오존층 보호하자. 바젤 협약 뭐였죠? 우리가 아까 유해 폐기물,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폐기물들을 국가 간 이동을 금지, 규제하자라는 목적이었고, 얘랑 헷갈리기 좋은 게 런던 협약이라고 얘기했었죠. 람사르 협약 뭘까요? 람사르 협약. 습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습지 보호, 생물 다양성 협약, 우리 아까 했던 거죠? 그 지속 가능한 체계로 이제 유전 자원 개발하고, 이익도 공유하고, 생명의 존엄성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 동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 협정입니다. 자, 5번 봤고요. 6번 볼게요. 차세대 기술 산업 관련 기사에 나이에 나타난 첨단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첨단 기술을 배웠어요. 6가지 T가 기술 산업이 앞으로 미래를 바꿀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6가지 T 하나하나는 사례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 기술 산업인지 여러분이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난도는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 답은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일단 제시문 볼게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세모세모 기업은 최신 AI 모델을 리서치 프리뷰 방식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기서 여러분 오시죠? 인공지능 개발 관련된 거는 어디에 가장 관련이 높을까요? 답은 먼저 사건 볼게요. 정보기술이죠. 2번 IT. 리서치 프리뷰는 특정 사용자 그룹의 제안을 공개 테스트를 피드백을 수집하는 단계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어쨌든 하고 있다. 뭐 EQ 향상, EQ 지능도 넣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생성 인공지능을 쓸수 있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IT 관련된 예시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생성 인공지능을 예시를 들었었죠. 나노 기술이 뭘까요? 우리가 초미세 입자로 나누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거 대표적으로. 환경 기술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7번을 먼저 보면은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주체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굳이 막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경제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답은 쉽게 찾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모세모시가 지역 주택과 건물 등의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했대요. 그리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고 계속 신재생 에너지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 그 온실가스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라는 뭐 문제 의식이 딱 머릿속에 생기겠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7번 볼게요.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선생님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고 대책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 우리 경제 활동의 주체였잖아요. 그 주체들이 잠깐 등장합니다. 보통 환경이랑 같이 많이 연계돼서 출제가 돼요. 가계는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맞죠? 대책에 가장 그냥 읽어도 예, 맞는 거네라고 여러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기업은 화석 연료 사용을 적극 확대한다. 자, 화석 연료라는 것도 진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거든요. 화석 연료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 탄소가 진짜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을 되게 환경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대기 오염. 그래서 얘는 적극 확대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규제해야죠. 그래서 얘는 다른 설명, 틀린 설명이고요. 정부는 탄소 배출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그렇죠. 기준을 강화하면 사람들이 탄소 배출 잘 못하겠죠? 맞는 설명. 가계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전자제품을 사용해야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그와 관련된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2번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8번도 볼게요. 자, 8번은 우리 아까 했던 6가지 T 중에 또 찾아내는 문제인데 계속 환경, 환경, 환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기술 산업일까요? 그렇죠. 환경 기술이죠. 그래서 4번 여러분이 쉽게 찾았을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이 가볍게 봤는데 문화 기술은 없었어요. 문화 기술은 디지털 미디어 같은 걸 활용해서 우리가 뭐 방송, 뭐 방송이나 뭐 영화나 이런 문화, K컬처 예시로 들었었죠. 그런 것들을 발달시키는 기술 산업이 문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실 3강의 문제인데 선생님 아까 초반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되게 어렵고 여러분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아쉽게 경제 지표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최근에 나왔 어떤 수능 문제 고용 지표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볍게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고용 지표 문제가 2년 전에 출제됐었는데 이때 출제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고 제가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물론 모의고사에서는 한번 예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모의고사죠. 작년 모의고사 또 출제가 됐었어요. 물론 수능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어쨌든 계속 나올 수가 있고 고용 지표가 나오는 추세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같이 갖고 왔습니다. 문제를 봤을 땐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하나 도식화해서 풀면 그렇게 난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공식들만 잘 이해한다면. 네, 표는 A, B국의 고용 관련 자료라고 했고요.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국의 이런 숫자들과 지표를 줬고, 그 다음에 B국을 줬어요. 둘다 비교해서 보란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했던 대로 잠깐 도식화 먼저 할게요. 우리는 보통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 가능 인구 몇살 이상? 15살, 15살 이상일 때 노동이 가능하다고 보죠. 자, 그런데 노동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할 의지가 있어, 능력이 있어 하는 사람들을 경제 활동 인구라고 했고요. 아직 경제 활동을 할 의지가 없거나 못하는 뭐 노약자, 학생 이런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 우리 인구라고 배웠습니다. 의지가 있는데도 나는 취업을 못했을 수도 있고 취업을 했을 수도 있죠. 그 취업을 한 사람을 뭐라 그랬죠? 취업을 한 사람은 우린 취업자라고 표현을 했고 아직은 구직 활동하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실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는 이 둘을 더한 거, 경제 활동 인구는 이 둘을 더한 거 이렇게 해서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일단 기업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기업 가에는 140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가를 보니까 여기 A국의 비경제 활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경제 활동. 그런데 A국의 노동 가능 인구를 알려줬습니다. 300명. 그쵸?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 알려줬어요. 160명.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 더해서 300명이 돼야 되니까 이 비경제 활동이 간데 얘는 얼마가 될까요? 140이 되겠죠. 140. 그래서 정답은 기역이 정답이 되는 거죠. 가에는 140이 들어간다. 적절하죠.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A국은 B국보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 활동 참가율 공식 구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니은 잠깐 볼게요. 경제 활동 참가율. 아, 그냥 바로 볼게요. 공식. 자, A와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와 B.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 어떻게 되셨죠? 경제활동 참가율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니은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도 볼게요. 아마 디귿이 가장 난도가 어려운 선지였을 것 같아요. 디귿은 A국의 취업자 수, 그 다음에 B국의 실업자 수를 물었거든요. 자, 취업자 수도 물어보고 실업자 수도 물었는데 중요한 건 나라가 다릅니다. 그러면 각각 구하란 얘기예요. 둘다 우리가 구해야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각각 구해보려고 해요. 자, 디귿. 자, A국은요, 취업자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취업자 수를 가지고 푸는 공식이 여기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죠? 고용률 나와 있죠? 고용률. 그래서 A국은 고용률을 기준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B국은 실업자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실업률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실업률 공식을 알아야만 풀수 있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 공식을 모르면 디귿 선지를 못 푸는 문제여서 난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잠깐 복습해보면 고용률은 취업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분모 기준이 뭐였죠? 여기서 노동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실업률은 좀 달랐습니다. 모분의 모 기준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고용률은 선생님 그냥 시간상 간단하게만 약자로 적어볼게요. 노동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을 한개 고용률을 보니까 40%네요. 얘가 40이란 얘기고요. 그렇죠.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얘가 10이래요, 10%. 그럼 이제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노동 간의 인구수가 이미 나와 있어요. 노동 간의 인구수 얼마였죠? A국은 300이었고요. 그리고 B국 같은 경우는 노동 간의 인구가 100이었어요. 노동 간의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가 70이었죠. 70이었어요. 그래서 실업자 수를 곱하면 얘 둘을 반대로 해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실업자 수는 7명이 되고요. 그리고 얘도 3분의 1인데 곱하기로 가면 3이 되니까 1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 수는 120, 실업자 수는 7. 적절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난도가 있지만 고용지표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한번 쭉 복습하기엔 너무 좋은 문제라는 선생님이 갖고 왔고요. 나중에 수능 기출을 풀어보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잠깐 멈춰서 여러분이 반드시 혼자 풀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4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강 문제는요, 우리가 기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기업의 첫 파트였어요. 그래서 기업의 분류, 그다음에 뭐 기업가 정신, 사회적 책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빈출되는 거는 사회적 책임 CSR 유형 보는 거였죠.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 11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인터뷰 장면이다. 제품 기획 개발자의 답변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뭔가 일강에 있는 경제활동 주체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원 자체가 기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일단 어떤 주체인지 파악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당사가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제품에 적용해서 시장에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성과를 개선하고 싶다. 중요한 건 어쨌든 신기술 제품에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서 시장이 뭔가 침체되지 않게 활성화되게 돕겠다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가장 큰 역할이 물론 이윤을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였잖아요. 그래서 이 주체는 누구다?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찾고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옳은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업부터 볼게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의 복리 증진, 공공 서비스, 사회 간접 자본 뭐 이런 공공재 이런 거 제공하는 건 기업이 아니라 얘는 정부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자, 이윤 극대화를 목적, 정말 중요하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인 경제 단위다. 기업에 대한 설명 적절합니다. 니은. 자, 디귿. 재화와 용역 생산에 필요한 노토자,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한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산할 수 없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생산 요소는 누가 제공하나요? 가게가 제공해요. 이 노동 토지 자본이 생산 요소잖아요. 이 제공하는 건 가게, 이 제공받는 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부가 아니라 가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디귿 틀렸고요. 자,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용역, 다시 말하면 생산물을 공급한다. 전형적인 기업의 역할이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설명,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기업에 관련된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1강에서 배웠던 경제활동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 같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조직 변경 공고문이다. 주주총회에서 소유와 경영 분류에 따라 변경하기로 한 기업 형태의 특징, 변경하기로 한 기업 형태의 특징 찾는 거 정말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최근은 없지만 어쨌든 모의고사에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소유와 경영의 분류예요. 소유 경영에 따라서 크게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공동기업 형태에서는 회사 형태 5종, 그리고 조합 형태 3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회사 형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푸는 문제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이런 형태의 문제는 계속 출제될 거예요. 뒤에서도. 그 조직 변경이기 때문에 뭐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찾아내는 게 키워드죠. 일단 주주총회를 했기 때문에 이미 느낌 오시죠? 기존에는 그렇죠. 우린 주식회사에서 뭔가 바뀌었겠구나라고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 기업은 주주총회를 개최했대요. 그리고 만장일치에 의해서 조직 형태를, 여기가 힌트죠. 인적, 물적 회사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 그리고 조인트 벤처, 벤처 기업에 적합한 이 회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가 있는 주주는 본 공고일로부터 이의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기존의 우리의 회사 형태는 뭐다?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자본을 우리가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이런 대기업에 적합함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힌트가 나와 있는데 딱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일단 인적 물적 회사 중간 형태 그리고 글로벌 투자와 조인트 벤처 기업에 적절하다. 우리 벤처 기업을 약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형태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물적이지만 약간 운영됨에 있어서 약간 정관의 파워가 굉장히 세다. 정관 힘이 세다. 내부에서 같이 내부 규칙을 정하고 그거를 같이 지키는 약간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인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준 회사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렇죠.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는 변경된 회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유한 책임 회사와 관련된 선지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자,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은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 회사 5종 중에서 한명 회사죠. 한명 회사. 이한명 회사는 다 무한 책임 회사라서 어떤 뭔가 기업이 채무가 있다. 이걸 변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출자한 거 한도 2회까지 책임을 지는 굉장히 끈끈한 조직이었죠. 한명 회사 이름을 같이 쓴다라는 조직이었고요. 유한 책임 사원은 자본의 출자만 담당한다. 유한 책임 사원은 자본의 출자만. 무한 책임 사원은 출자랑 경영 같이 하는 거. 합자회사였습니다. 합자회사. 그둘다 아니죠. 1번, 2번. 통상적으로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1인 1의결권이 부여된다. 자, 이거 유한 책임회사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죠. 1인 의결권. 출자 금액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당 하나의 의결권만 주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유한 책임회사랑 유한회사랑 비교하면서 표로 잠깐 봤었어요. 이따가도 한번 볼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한명 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했대요. 초기 중소기업. 자, 이게 여러분 헷갈렸을 것 같은데, 유한회사의 특징이죠. 유한회사. 한명 회사랑 주식회사 형태의 장점을 절충했다고 한 이유는, 일단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얘보다 조금 설립이나 운영이 용이하게, 좀 운영이 좀 유연하게 할수 있는 게 유한회사의 특징이었어요. 그 대신 약간 사원총회 같은 걸 통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뭔가 지분을 넘겨준다던가, 아니면 외부 투자를 받을 때, 지분 양도 외부 투자 받을 때, 사원총회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폐쇄적이란 느낌이 있다. 폐쇄적 운영 느낌이 있다. 그래서 초기 중소기업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리고요. 5번. 출자자는 일주일에 의결권을 갖게 되고 주식 발행을 보는 순간 얘는 그냥 바로 주식회사라는 거 알아야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죠. 아까 정답 찾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지 하나하나가 다 회사 5종 형태에 대해 특징을 다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전체적으로 복습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번만 교재에 있는 EBS 플러스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유한회사랑 유한책임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명확했습니다. 이름이 달라요. 근데 이제 느낌은 비슷해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죠. 공통점은 다 유한책임사원 몇명 이상? 한명 이상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채권이나 이런 지분의 증권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요. 유한책임회사는 같이 일치하죠. 그래서 같이 업무 집행자의 권한이 있고 출자 지분에 비례하지만 방금 나왔던 거 출자자 상그 금액과 상관없이 한 사람당 1인 1의결권을 준다는 게 그래도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두 가지 두 회사의 차이점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읽어볼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소유와 경영 분류 또 나왔습니다. 기업의 형태, 우리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한 문제 유형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고 해당되는 그 회사 기업의 형태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시문을 볼게요. 새해를 맞이해서 소외된 취약계층,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는 따뜻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이 세모세모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동으로 같이 판매하고 가공하고자 10개의 업체가 모여서 같이 설립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이 이미 찾았을 것 같아요. 조합의 형태를.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구성원들과 함께 성금이나 물품을 준비했고,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해 도움 손길을 내밀어주기 감사 인사를 정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 뭐였죠? 우리가 어떤 조합 단체들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여서 하는 형태? 협동조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우리가 조합의 형태 3종 배웠어요. 3개의 회사 종류 조합 형태를 배웠고, 아까 했던 건 5개의 회사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선지 가볍게 볼게요. 자, 익명조합은요, 같은 조합이긴 한데요. 이제 익명 출자원이 있어요. 익명으로. 내가 익명으로 하겠다. 투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름을 밝히고 어느 정도 경영도 하겠다. 현명조합원. 그래서 익명조합원, 현명조합원이 같이 운영되는 익명조합이 있었고요. 한명회사, 우리 아까 했죠. 우리 아까 회사 형태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름을 같이 쓴다. 그래서 모두 무한책임 상호는 구성돼 있다. 끈끈하다. 서로 굉장히 끈끈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분 양도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끈끈한 대표적인 인적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 아까 했었죠? 얘는 자본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 한명 이상, 유한책임 사원 한명 이상, 각각 역할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한책임 사원은 투자만 하고,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랑 경영도 같이 하고, 이런 특징이 있었죠. 자, 유한회사, 아까 봤죠? 선생님이랑 봤던 그 유한회사, 유한책임 회사랑 비교했던 좀 초기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이런 주식회사보단 설립이란 이런 게 운영의 유연성이 있는 이런 회사 형태가 유한회사였죠.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5번은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은 창업 컨설팅 대화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이런 대화 내용을 통해서 4번에서는 기업의 형태 또 찾는 거고요. 어떤 기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5번에서는 상업조성 기관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상업조성 기관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강에서 상업의 중요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 연계해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제시문 보겠습니다. 경영 컨설팅 담당자예요. 컨설팅 상담해주는 거죠. 조언해주고.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저는 근로자 채용이 없대요. 근로자 채용 없이 혼자서 한다는 얘기죠. AI 기술 기반의 소규모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때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렵다, 방향 잡기가 어렵다, 이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기억을 보고 우리가 어떤 기업의 형태인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근로자 채용이 없고,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일까요? 1인 창조 기업이죠. 그래서 뒤에서 같이 볼게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본 기관은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도 해주고요. 환경 개선 지원을 하고 있대요.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원.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꼭 지원 필요하다. 지원해달라.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전반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따 뒤에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형태, 기업의 형태로 가장 적절한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인 창조 기업이죠. 1인 창조 기업은 아까처럼 1인이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1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단서가 붙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뭐를 기준으로 나눠졌죠? 우리가 기업의 형태, 규모. 딱 봐도 알겠지만 대기업 가장 크죠? 자본도 크고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그 다음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뭐 소기업, 이렇게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실 이제 벤처기업, 이렇게 1인 창조기업처럼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 묶여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이면서 비영리기업이었죠. 두 개를 같이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목적, 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우리가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선제 있어서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제 5번 볼까요? 상업조성기관. 상업을 이제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성기관. 우리 교재 기준으로 8개, 9개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그거 달달 외우지 말라고 했죠? 그 키워드 속에 이 기관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도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 상담을 하고 경영 상담을 통해서 내가 사업하는 걸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상공인들의 권익 증진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 상담 지원 제도적 문제를 지원해 주고 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런 경영 컨설팅 상담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격 검정 시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한국 소비자원 이 키워드 소비자죠.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상업조성기관이었고, 한국무역협회랑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이건 키타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차이점이었죠? 이 한국무역협회는 이제 무역업체들이 모이는 회원들로 모이는 민간 단체고요. 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해서 비영리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공정거래. 당연히 독점행위나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그런 사건 처리하고 이런 것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한 번씩, 다시 한번 쭉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문제에서나 다 연계돼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기업 집중 나왔어요. 다음 뉴스에 나타난 기업 집중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 집중도 여러분이 워낙에 용어가 어렵고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굉장히 좋은 게 사례를 하나하나 파악해서 여러분이 알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업 집중을 이해하고 넘어가기에 좋은 문제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일단은 말풍선을 먼저 볼게요. 올해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대요. 영업이익을 공유하고 있죠. 에너지 사업별 투자 전략 성과가 나타나면서 수익과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죠. 주력 사업이었던 이 배터리 부문이 재계 2위, 3위 기업과 재계 2위, 3위라는 건 어쨌든 같은 동일한 사업,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무 및 경영권이 일체화된대요. 재무랑 경영권이 모두 일체화되는 수중에 합병, 키워드를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합병을 통해서 기술력은 물론 모든 시장 점유율 확보를과 결정을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내가 배터리 부분의 사업을 하는데 이와 비슷한 업종을 하는 기업들과 같이 합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와 경영권이 다 일체화, 하나가 됐다는 거죠. 얘는 어떤 거죠? 우리가 기업의 집중 형태가 크게는 두 가지, 그래서 뭐 일반 형태, 특수 형태가 있었는데, 일반 형태 중에서 경제적 독립성도 없어지고, 법률적 독립성도 없어진 상실이 되는, 그렇죠. 얘는 트러스트에 해당합니다. 트러스트.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회사 형태나 그렇고 다 상실되는 합병의 대표적인 인수합병 예시가 있었죠. 그게는 트러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카르텔이랑 콘첼은 트러스트가 일반 형태죠. 기업 집중의 일반 형태. 그리고 콤비나트, 컨글로머리 4번, 5번이 특수 형태입니다. 이 카르텔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동종의 이런 동종의 수평적 결합이죠. 그래서 뭐 생산 카르텔, 뭐 구매 카르텔. 그래서 약간 담합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좀 불법이고요. 이 콘첼은 법률적 으로는 다 살아있어요. 유지가 되어 있어요. 독립성이. 그런데 자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약간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태였죠. 콘첼은. 트러스트는 다 상실이 되는 형태였고, 방금 봤던 사례처럼. 콤비나트가 뭐였을까요? 콤비나트 약간 지역에 하나로 다 이렇게 모이죠. 왜 모이죠? 같이 쓸수 있는 기술 같은 공유하려고요. 그럼 생산 효율성 높아지고 원가 절감하고. 그래서 서로 같이 공유한 울산 석유화학단지 이런 예시가 있었고. 컨글로머리. 컨글로머리는 내가 이제 사업에 다각화하기 위해서죠.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사업들을 막 합병하는 거. 그런 형태가 컨글로머리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태, 특수 형태. 여러분 예시까지 잘 알아두셔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는 아직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자, 다음은 기업 집중의 형태에 대한 질문지이다. 질문은 답변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 아까랑 똑같은 기업 집중을 물어봤는데 이번엔 조금 더한 단계 나아가서 이 모기 보는 특징을 가지고 하나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또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질문은 다 얘기 때문에 여기 특징에 해당하는 우리가 기업 집중 형태를 찾아볼게요. 동일 지역에 여러 산업이 함께 입지했다. 이미 너무 힌트를 크게 주고 있죠. 동일 지역에 모여 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 지역에 기술 공유 같은 거에서 모여 있다. 모여 있다. 산업 간 부상물, 에너지, 유통 등을 서로 활용한다.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죠. 원가 절감할 수 있고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생산 효율성 및 비용 절감. 물론 여기서 표현이 이중적이긴 하지만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감에 실현하는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 집중의 특수 형태 어디? 콤비나트. 그렇죠. 콤비나트 유형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하나의 집중에 여러 가지 옹기종기.

담겨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콤비나트 사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A 기업과 B 기업은 통신 서비스 가격을 담합해서 시장 가격을 통제했다. 이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카르텔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건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C항공사는 D항공사를 합병했대요. 같은 이제 동종의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네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합병했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걸 합병한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얘는 트러스트에 해당합니다. 이제 틀린 설명이고요. 그리고 식음료 제조 2기업. 식음료 제조 2기업인데 자동차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합병했대요. 식음료랑 자동차를. 왜?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얘는 아까 특수 형태 콤비나트 맞고 컨글로머리라는 표현을 썼었죠. 선생님이 다각화, 문어발식 확장, 시장을 여러 개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자, 4번 볼게요. G 기업은 전자 및 금융산업의 속하는 자회사를 두고 상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G 기업이 어쨌든 자회사를 뒀다는 거예요. 모회사, 자회사, 지주회사 이런 표현을 썼었죠. 경제적으로 독립적 법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상실돼서 모회사가 꽉 쥐고 있는 형태. 얘는 아까 말했던 콘체르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죠. 자, H 기업은 전자통신 기계산업이 함께 모여서 자원과 기술을 공유한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이 공유한다고요. 그래서 울산 석유화학단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협력 공동체 조직에 참여했다. 어쨌든 같이 모여서 기술을 같이 활용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찾았던 콤비나트와 적절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5번이 되겠죠. 기업 집중 형태는 여러분이 그냥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수평적 결합, 수직적 결합, 뭐 동종, 이종, 사업, 뭐 기업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를 하다 보면 절대 사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례 너무 좋거든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이게 왜 여기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은 창업 상담 기간의 Q&A 게시판 내용이다. 자, 이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볍게 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기회를 선점하는 기업가,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서 출시하려고 하는 선제적 행동. 내가 먼저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취성에 해당합니다. 자율성은 독립적인 행동이었고, 이 혁신성은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 위험 감수성,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거, 이 사회적 책임성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9번 볼게요.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여러 가지 뭐 서가를 조성한다고 하고요. 임증원 대상으로 기증 캠페인도 한대요. 도서도 가족센터에 전달하고요. 어쨌든 기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부하는 거, 사회에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선적 책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읽다 보면 마지막 파트에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일자리 창출.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막 창출을 하려고 열심히 경제 활동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경제적 책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 디귿 사회적 책임 2번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자, 10번, 11번 연계 문제고요. 10번 내용을 보면 이제 기업 니은 가와 나에 해당하는 걸 찾아내는 문제예요. 일단 소유와 경영에 관련된 기업의 형태 먼저 볼게요. 쭉 보면은 기업의 실적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가치 얘는 주식회사죠.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나머지는 선생님이 아까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복습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11번 볼게요. 자, 11번 여러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주식의 뒤에서 배울 파트를 96페이지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억의 선지가 조금 수정됐습니다. 교재상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좀 내용이 변경이 됐고요. 이제 가, 나 잠깐 볼게요. 가는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증권이래요. 그래서 가는 뭐냐면요. 주식 중에서 보통 주에 해당합니다. 보통 주.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는요. 원금 상환과 이자를 지급해서 부채성 금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식 회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서 풀게요. 가는 기업 청산 시 재산상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재산상 우선권을 부여받는 거는 이 중에서 우선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 보통주이기 때문에 나는 타인 자본의 성격으로 만기 이전에 매매 가능하다. 그게 채권. 채권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중간에 가능한 거. 재산상의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 유가증권이라는 얘기죠. 그중에 자본증권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디귿도 맞는 설명.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여러분이 나중에 금융 파트를 배우면 더 쉽게 이해할

0: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교재 일부를 갖고 왔고 나중에 또 선생님이랑 같이 깊게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문제 그러니까 제시된 문제 다 꼼꼼히 풀어봤고요. 선생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업과 경영 이어서 마무리해볼 거예요. 너무 중요한 파트들이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예습해 오시고요.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여러분은 중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재밌는 점이 어떤 점인가요? 네, 선생님은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 성조가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네, 이렇게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어떤 차이점이 등장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재 8강을 함께 학습하게 될 건데요. 오늘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는 날씨 표현과 그리고 놀람, 의외 표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다음 자 여러 가지 다음 자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어법 항목으로는 오늘 결과보어를 함께 학습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중국어에서 보어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어 중에서 첫 번째로 결과보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과보어의 다양한 형식과 부정문, 의문문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결과보어의 다양한 종류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문제에서 다이어와 유이어, 그리고 또 인물 관련돼서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루쉰에 대해서 함께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네, 유형학습 첫 번째는 날씨와 관련된 지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날씨 표현 중에서 날씨가 맑다, 춥다, 뭐 이런 표현들 기억나시죠? 네, 이런 표현들이 본문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쭉 한번 볼까요? 听天气预报说. 자, 여기서 听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 听说는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듣자하니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걸 들었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중간 사이에 끼워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天气预报 하면 일기예보잖아요. 일기예보에서 말하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今天下午会下大雨. 오늘 오후에 큰 비가 내릴 거래요. 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많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국에서는 큰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는 것이 쓰인다는 것 유념해서 봐두시고요. 你带雨伞了吗? 너 우산 가져왔어? 最近是雨季嘛? 자, 雨季 하면 장마철, 우기죠. 장마철이란 뜻입니다. 최근은 요새는 장마철이야. 所以我书包里总是放着雨伞. 그래서 내 책가방 속에는 항상 우산이 들어있어. 可今天换了书包. 근데 오늘 가방을 바꿔서 换, 바꾸다라는 뜻이죠. 到了学校才发现没带. 학교에 도착한 후에야 그제서야 안 가지고 왔다는 걸 발견했어. 자, 이렇게 그제서야라고 해석되는 才, 시간이 늦음을 나타냈죠. 그때서야 그걸 발견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才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今天上学的时候没下雨吗? 자, 上学 하면 등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학교 올 때는, 등교할 때는 비가 안 내렸는데, 비가 안 내렸잖아.

我妈妈今天会开车来接我。우리 엄마가 오늘 카이 처 하면 차를 운전하다는 뜻이죠. 차를 운전해서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要是下雨，만약에 비가 온다면 我送你回家吧。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 자, 要是 라는 표현 앞에서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가정의 표현이었어요. 만약에 라는 뜻이었고요. 같은 의미의 단어 기억나시나요?네, 如果 라는 뜻도 있었고, 뭐뭐뭐뭐的话 라는 표현으로 바꿔쓸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비가 온다면 이란 가정의 용법이죠.谢谢你，고마워。예，이렇게날씨표현봐봤고요。이번에는두번째질문으로넘어가보도록할게요。怎么这么热？어떻게이렇게더운거야？예，덥다라는표현，热나왔네요。기본적으로덥다、춥다이런건아셔야겠죠？다음에今天的最高气温是多少度？오늘가장높은기온、최고기온은몇도야？라고묻고있습니다。자기온중국어로气温이라고하고요。等一下，잠깐기다려봐。네，이렇게한번뭐뭐해보다라는뜻의이下의용법우리뒤에서좀더확장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我看看天气 APP， 내가날씨어플을좀봐볼게。今天的最高气温是35도。오늘의최고기온은35도야。이렇게기온을묻고답하는표현이등장해있습니다。이것도우리수능중국어에서자주등장하는표현이니까요。꼭기억해주세요。기온이란단어먼저알아야겠고그리고몇도다라고표현할때뚜라고표현하는것도봐두시면좋겠죠。真的정말난怪这么热어쩐지이렇게덥더라니像今天这种天气오늘같은이런날씨에는待在家里开着空调吃西瓜最舒服了。예，집에서空调하면은에어컨이죠。에어컨을켜놓고수박을먹으면가장편하네。对呀，맞아。今天放学后来我家吧。오늘수업끝나고우리집에와。我们一边吃西瓜一边看电影。우리一边一边이라는표현이등장했는데요한편으로뭐뭐하면서한편으로뭐뭐하다라는동시에발생하는동작을나타낼때이렇게표현합니다우리수박을먹으면서영화를보자자一边一边용법도뒤에서조금더자세히살펴볼게요자앞서말씀드렸던동사뒤에이시아가나오는용법을보충해보도록하죠자동사뒤에이시아가쓰이면잠시잠깐좀뭐뭐해보다라는뜻으로쓰입니다请让一下잠깐비켜주세요랑의동사로양보하다라는뜻이있죠그래서비켜주세요라고표현할때이렇게표현하고요这件衣服你试一下예실은한번시험삼아뭐뭐해보다라는뜻입니다이옷이거한번입어봐이렇게해석할수있겠습니다다음은 EBN, EBN 인데요 EBN A, EBN B 하면두가지가동시에발생하는것을나타냅니다 A 하면서 B 하다라는뜻이죠他一边走路一边唱歌그는길을걸으면서노래를부른다두가지가동시에발생해서진행되고있는거예요他们两个人一边散步一边聊天그들을둘은산책을하면서수다를떤다두가지가지금동시발생하고있죠이边이边은앞으로문장속에서도굉장히자주보게될겁니다그때마다이렇게나올때마다동그라미동그라미쳐놓으면해석하기에훨씬더편안하겠죠자이제두번째로놀람과의외표현들을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놀람의외에서는정말이야진짜야이런표현쩐더마이런표현이있고요그리고뭐뭐인줄몰랐다생각지못했다라는뜻으로메이샹다이런표현이자주등장합니다오늘본문속에서도확인할수있을지한번보도록할게요你听说了吗너들었어小明下个月要转到别的学校네转이란단어가나왔습니다여기서뒤에学校랑같이쓰여서학교를바꾸는다전환하다라는뜻이니까전학가다라고해석하실수있어요小明이다음달에다른학교로전학을간대쩐다마정말나왔죠의외표현입니다这也太突然了吧아이거너무갑작스러운데예이렇게의외다놀랐다라는표현으로요런표현도많이활용해보실수있어요小明学习好运动好性格也不错小明은공부도잘하고운동도잘하고성격도좋잖아大家都很喜欢他모두가그를아주좋아해我刚和他熟起来내가막그랑좀익숙해졌는데좀친해진것같은데真是太遗憾了너무아쉽다나遗憾하면아쉽다라는뜻으로사용이되고있어요네이렇게해석해봤고요이번에다음계속넘어가보죠是啊맞아
我们给他准备一件礼物怎么样？

우리 그에게 선물 하나 준비해주면 어떨까? 写封信也可以. 예, 편지를 써도 괜찮고. 写封 하면은 편지를 쓰는 양사죠. 그래서 写一封信에서 일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죠. 好主意, 좋은 생각이야. 네,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주의라는 단어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죠. 두 번째로, 你看到小张在这次庆典上唱歌了吗? 너,你看到吗? 에요. 이 전체 구조 문장 보면 문장이 길 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你看到了吗? 너 봤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봤냐면요. 그 본 내용이 목적어로 사이에 길게 낀 겁니다. 小张이 이번 축제에서 노래한 거너 봤어? 看到了, 봤어. 真没想到他唱得那么好. 그가 그렇게 노래를 잘할 줄은 몰랐다. 나왔죠. 没想到, 의외란 뜻입니다. 他话不多, 그는 말은 많지 않고, 也不喜欢在大家面前表现. 아, 모두의 앞에서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真没想到他能在那么多人面前唱歌. 예, 그렇게 수줍어왔던 친구가 정말 몰랐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줄은 몰랐다. 对呀, 맞아. 而且一点也不紧张.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잖아. 太厉害了. 정말 대단해. 야, 이 대단하다.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었어요. 우선 真厉害了. 요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대단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휘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자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예, 다양한 다음 자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많이 학습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다음 자가 나와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죠. 네, 少가 나와 있어요. 少하고 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少는 양이 적다,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您准备的菜真不少. 예,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쪽으로 말하자면 이 위에 있는 少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적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준비해 주신 요리가 정말 적지 않네요니까 많네요란 뜻이죠. 多의 반대말이죠. 非常感谢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少하고 사성으로 읽히는 경우인데요. 사성은 젊다, 어리다라는 몇몇 특정 단어에서만 그렇게 쓰여요. 青少年都要参加这次活动. 청소년은 모두 이번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이럴 때 청소년이란 명사 이럴 때 少하고 사성으로 읽힙니다. 少과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예, 다음은 way와 way예요. 역시 빈도로 살펴보자면 이 way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way 먼저 볼게요. 뭐뭐를 위하여 혹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인데요. 妈妈每天为我准备好吃的东西. 엄마가 매일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为我 할 때 나를 위해서, 위하여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 为什么 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왜 라는 뜻이었죠. 그런 의문사에서도 way 하고 사성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때문에 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별표를 하나 치고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我为这件事担心极了. 나는 이 일 때문에 아주 걱정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为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뭐뭐를 위하여 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뭐 때문에 걱정된다, 뭐 때문에 기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때에는 为가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걱정된다라는 건 한국어 해석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된다. 이런 용법도 way하고 사성으로 읽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으로 읽는 way인데요. way가 뭐뭐가 되다 혹은 뭐뭐로 삼다라는 뜻일 때 이성으로 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我们选他为班长. 우리가 그를 반장으로 선출했다라는 뜻인데요. 选为 하면 뭐뭐로 뭐뭐로 고르다라는 이렇게 같이 용법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way가 뭐 이성으로 여기서는 읽힌다, 뭐뭐가 되다, 뭐뭐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볼까요? 자, 이번에는 샹과 샹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빈도수로 먼저 볼게요. 예, 가장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이 샹하고 일성으로 쓰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互相帮助是应该的,你去帮他吧.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서로라는 의미로 쓰일 때, 그럴 때 샹하고 일성으로 읽습니다.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네가 가서 그를 좀 도와줘. 자, 다음은 사성시향이에요. 시향이 사성으로 읽힐 때 요 단어 하나를 좀 기억하시겠습니다. 수능 중국어에서는 요 단어를 좀, 요 단어에서만 시향으로 읽혀요. 照相机, 照相机, 사성, 사성, 일성.

되거든요. 예, 카메라란 뜻입니다. 사진기, 카메라란 뜻입니다. 이렇게 겉모양, 외모, 사진 이런 의미일 때 시앙하고 사성으로 읽습니다.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다. 我的照相机丢了.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번에는 야오 일성과 야오 사성이 등장해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건데요. 선생님이 자주 쓰이는 용법인데 조금 책에서 더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작성을 해왔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추가로 필기하면서 함께 들어주세요. 네, 야오는 사성으로 읽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몇몇 단어에서만 야오하고 일성으로 읽히는데요. 먼저 사성의 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오가 중요하다라는 뜻, 중요하다라는 단어가 아예 있죠. 중요, 한자 똑같습니다. 중요, 이렇게 읽을 때는 야오하고 사성으로 읽어요. 最重要的是健康,不是成绩.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지 성적이 아니다. 네, 그리고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我明年就要去北京了. 예, 就要了, 그쵸? 이렇게 곧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임박을 나타내는 표현일 때 야오는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나는 내년에 베이징에 가려고 해. 자, 그리고 야오가 동사로 쓰여서 필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你要什么? 이런 거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해석이고요. 그리고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조동사 용법 살펴볼 때 했었죠. 说汉语的时候要注意发音. 중국어를 말할 때는 발음에 주의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야오 조동사 용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용법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것 말고도 야오는 뜻이 굉장히 많긴 한데 우선은 중요한 것 위주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사성으로 읽힌다라는 거, 여기서는 성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위로 올라가서 일성으로 읽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야오 일성으로 읽으면 구하다, 또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네요. 요 단어 하나 기억해보실까요? 야오치오, 야오치오, 일성, 이성이고요.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요구하셨대요. 학생, 학생들에게. 그 요구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每天完成作业, 매일 숙제를 하라고 요구하신다. 네, 이렇게 要求라는 단어일 경우에는 일성으로 읽는다. 네, 이렇게 다이어가 여러 가지 발음이 있을 경우에 단어 단위로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단어 자체를 기억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는 일도 많거든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헷갈리지 사실은 이 단어를 외울 때 야오치오하고 일성으로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면 된다. 자, 이제 또 다음 게 나왔는데요. 얘도 많이 보던 한자죠. 자, 요 한자도 사실은 저라고 읽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또 저라고 예외적으로 읽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들을 함께 볼게요. 먼저 저라고 지속의 의미로 읽히는 경우입니다. 뭐뭐 하고 있다, 그리고 뭐뭐 한 채로 있다 라는 지속이나 진행의 용법을 나타낼 때 동사 뒤에 저, 동태조사 저를 붙여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你等着我吧. 너 나를 기다려줘. 我马上到. 나 곧 도착해. 그리고 桌子上放着一本书.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있다.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放이라는 동사 뒤에 저를 붙여서 지속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속의 용법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동태조사해서 쭉 한번 정리할 예정이에요. 자, 저가 지속의 용법이 있다. 다음은 자오입니다. 네, 이성으로 읽고요. 요 단어의 발음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보호에서 이 단어가 자오로 읽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오늘 뒤에 어법이 또 마침 또 결과보호 용법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도 한 번 더 이 한자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동사 뒤에서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결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보호로 사용이 될 때 이 한자는 저가 아니라 자오로 읽어야 맞습니다. 我一躺下就睡着了. 자, 이就 이제 보이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눕자마자 睡着了. 잠이 들었다인 거죠. 자, 어떤 상태, 어떤 잠이 든 상태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오를 읽어야 맞습니다. 자오호라. 자, 요것도 유념해서 보세요. 불이 붙었다, 불이 났다라고 말할 때 얘는 저가 아니라 자오라고 이성으로 읽어요.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요 단어 보실게요. 저, 량이죠. 량콰이 할 때 량이잖아요. 我昨天找了两. 내가 어제 한기가 들었다. 그러니까 추워져서 감기 걸렸다. 이럴 때 표현할 때 找了两. 이런 표현을 쓸 수

수 있습니다. 까먹어라. 자, 새롭게 나온 것들은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예문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발음이 뭔지 꼭 다시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는 쯔과 쯔안, 쯔안을 보도록 하죠. 자, 얘도 쯔이 훨씬 많이 읽혀요. 오직 다만이란 뜻으로 쓰일 때요. 我只是想知道他的名字. 나는 단지 그의 이름을 알고 싶을 뿐이야. 그런데 양사로 쓰일 때는 쯔하고 일성으로 읽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 경우를 눈여겨봐 주셔야겠죠? 这只小狗真可爱. 우리가 이미 양사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이 강아지는 정말 귀엽다. 동물을 세는 양사일 때 쯔 쓴다고 했고요. 두 가지가 쌍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한쪽을 나타낼 때 야, 또 쯔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只手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쵸? 두개 중에 하나 이런 거. 자, 그리고 주안과 주안 볼까요? 자, 주안은 앞서서 우리가 학교를 전학 가다 할때 주안쉐샤, 주안쉐라는 표현 썼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삼성어로 읽을 때는 바꾸다, 바뀌다,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听说明天多云转阴. 듣자니까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인 흐려진대, 요거죠. 그래서 이거 이 날씨에서 이 날씨로 바뀐다, 전환하다 할때이 동사 주안을 씁니다. 다음은 쪼안, 사성인데요. 자, 이 사성으로 읽을 때는 돌다 혹은 돌아다니다, 바깥을 뭐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下课后我们到外边去转一转. 우리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자, 좀 산책하자, 걷자 이럴 때 转一转을 쓸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성으로 읽힌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성조가 나왔는데요. 얘네들을 공부하실 때 단순히 얘는 쯔, 쯔, 쫀, 쫀 이렇게 외우시면 너무 힘듭니다. 반드시 다이어는 예문 속에서 어떻게 읽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한번 눈으로 봤으면 앞으로 독해 문장이나 본문 속에서 이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얘는 어떤 성조일까? 어떤 발음일까라는 걸 봐두시는 게 계속해서 복습하시면서 실력을 쌓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어법으로 넘어가죠. 네, 오늘 어법은 보어입니다. 오늘부터 쭉 6가지 보어를 함께 학습할 건데요. 앞서서 어법 특강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중국어에서 보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법을 갖습니다. 보어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였는데요. 어떤 걸 보충 설명해 주는지가 중요했죠. 바로 수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한자 한 글자는 한 가지 의미밖에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러 뒤에 보어를 붙여서 더 다양한 의미로 확장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보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吃完의 결과 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다 먹은 그다 결과의 상황을 보충해 주고 있는 그런 용법이에요. 이것들도 앞으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결과 보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의 결과를 보충 설명하는 성분. 자, 이 정의의 모든 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과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수러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충 설명하는 게 결과 보어다. 자, 결과 보어의 긍정형 한번 볼게요. 방금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결과 보어를 만드는데요. 我吃完了, 나다 먹었어잖아요. 吃이 동사, 완이 결과 보어가 되겠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부정을 어떻게 하느냐? 다 먹었다, 다안 먹었다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먹었다라는 건 결과가 이미 도출이 돼서 어떤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 보어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이 이미 발생한 거죠. 이미 과거의 사실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메이로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메이츠완. 자, 이거를 막 결과 보어는 무조건 메이로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외우시기보다는 뿌와 메이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를 하신 후에 그걸 다시 다른 것에 적용해서 보시는 게안 헷갈립니다.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메이로 부정한다. 그 메이는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죠. 이 메이는 메이어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메이어 혹은 메이 다둘다 가능하죠. 특징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결과보호에서 이 특징이랑 결과보호의 다양한 형태들이 문제로 많이 나와요. 먼저 특징을 좀 볼게요. 동태조사와 복적어는 결과보호 뒤에 위치한다. 자, 지금부터 기억하실 거는 이 결과보어와 수러, 아까 동사와 결과보어 두개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이
이둘 사이가 너무 친해서 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동태조사 러 완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칠러완 하지 않는다고요. 칠완러 하고 이 뒤에 온다는 겁니다. 목적어 일펑신 편지 한통 이런 것도 다 결과보어 뒤에 위치해야지 이 동사와 결과보어 사이를 방해할 순 없다. 왜냐하면 둘은 찐친이기 때문에.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계속 가죠. 결과보어의 부정형은 매일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어떤 경우에 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죠. 이거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매일을 쓰는데 뿌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언제 쓰느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상황이나 가정을 나타낼 때. 자, 얘를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역시 정의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이미 일이 끝나서 발생해서 사실이 된걸 매일로 부정하는데 아직 실현이 안 됐으니까. 아직 미래의 상황이 오지 않았으니까 뿌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얘가 기본형이고 얘가 예외다. 자, 그럼 해석을 보겠습니다. 你如果不做完作业就不能出去玩。너 숙제 다안 하면 그러면 못 나가노라 이 얘긴 거잖아요. 아직 숙제를 다안 했어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may가 아니라 뿌로 부정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주어가 동사고 완이 결과보어인데 근데 원래는 may로 부정해야 맞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이나 가정을 나타낼 때는 may로 부정한다. 메이가 아니라 뿌로 부정한다. 예.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메이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뿌로 부정한다. 의문문 볼게요. 자, 의문문 동사 결과보어 러마 붙이는 거. 作业做完了吗? 괜찮죠? 作业做完了吗? 숙제 다 했어? 자, 그리고 긍정형, 부정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정반 의문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사 결과보어 메이 동사 결과보어 이렇게 만드는 경우. 作业 做没做完? 네. 没做完. 또 동사 결과보어 한번더 반복됐잖아요. 이렇게 긍정형과 부정형을 반복해서 정반 의문문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이 결과보어가 두번 반복되니까 얘를 한번 생략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끝에 러 메이요를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헷갈려요. 그래서 동사 결과보어 뒤에 러 메이요라고 긍정, 부정 넣어줄 수도 있다. 作业做完了没有?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의문문 형태로 가능합니다. 네, 의문문 만드는 것까지 같이 봤고요. 이제는 다양한 결과보어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도 등장하는 거 앞서서 봤던 그런 특징들도 문제로 자주 나오지만요. 이 결과보어가 제대로 쫙 찢어졌는지를 묻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보어를 동사와 결과보어를 같이 짝꿍지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따오는 목적이나 결과 달성입니다. 我爬到了山顶. 나는 산정상에 올랐다. 어디에 도착했다. 그 의미인 거잖아요. 결과 달성이고요. 쭈는 고정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요 쭈. 쭈는 살다란 뜻이잖아요. 그 동사 자체로.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박다. 고정되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돼서 쓰이는 거예요. 니 게이워 짠 쭈. 너 멈춰라. 그 얘기거든요. 짠은 서다고 그 자리로 선 채로 고정해라라는 의미로 뒤에 결과보어 쭈를 붙이는 겁니다. 하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그럴 때, 我们都说好了. 우리 얘기를 다잘 맞췄는데 그 맞힌 결과가 잘 맞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저우는 동작이 이동되는 거예요. 타 마처 카이走了. 그가 차를 몰고 떠났다. 그리고 찌에는 볼 견자잖아요. 감지나 지각을 나타냅니다. 我没看见他的脸.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또 동사의 다양한 결과보어 볼수 있고요. 완은 했어요. 예, 이징, 我已经 吃完早饭了. 나는 이미 아침밥을 다 먹었다. 동작의 완료. 저우도 했어요. 자, 이거 중요하죠. 저가 아니라 저우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성이고요. 우리 다 음자에서 했었습니다. 목적의 달성. 마마, 早就睡着了. 엄마가 일찌감치 잠드셨다. 예, 띠아오는 뭐뭐 해버리다라고 한국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거나 이탈을 뜻합니다. 他把手里的钱都花掉了. 그가 손에 있던, 수중에 있던 돈을 다 써버렸다. 이렇게 한국어로 뭐뭐 해버렸다라고 해석될 때 띠어오를 많이 써요. 화掉. 같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같이 동사랑 짝지어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吃完, 睡着, 화掉. 이렇게 같이 묶어서 단어처럼 기억하세요.
다음은 능력의 습득을 나타내는 호의입니다. 이 호의는 할수 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결과보고로 쓰일 때도 바로 그 같은 의미가 쓰여요. 他学了半年才学会了游泳. 그가 반년을 배우고 나서야 그제서야 수영을 할수 있게 됐다. 이 얘긴 거잖아요. 배워서 할수 있게 된 거예요. 배운 결과 할수 있게 된 거라 뒤에 결과보고 호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함께 예문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사를 우리가 쭉 봤는데요. 우리 결과보고 자리에 올수 있는 것 중에 형용사도 있었어요. 형용사가 오면 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죠. How 아까 말했죠? 끝났는데 그게 동작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을 때. 我们赶快坐好吧. 우리 얼른 자리에 앉자. 马上要上课了. 곧 수업 시작이야. 对, 결과의 오름이죠. 回答对了. 대답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맞았어요. 그럴 때 回答对了 하고 형용사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서 아, 얘네 둘이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真厉害, 정말 대단해. 错는 틀린 거겠죠? 真不好意思,我看错了. 내가 봤는데 그 결과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Go는 충분한 정도에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需要东西,我们已经买够了. 需要的东西我们已经买够了네요. 필요한 물건은 우리는 이미 다 충분히 샀다. 샀는데 그 결과가 충분하다. 이 얘긴 거고요. 많은 결과적인 포함입니다. 공연리开满了花. 공원 안에 꽃이 가득 피었다. 피었는데 그핀 결과가 다 꽃이다. 이럴 때쓸수 있습니다. 清楚 동작의 명확함이죠. 你看清楚了没有? 너 분명히 본 거야? 자, 아까 러메이오 붙여서 의문문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했는지 OX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我不吃完晚饭. 나는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吃 동사고요. 뒤에 완 결과보어 나와 있는데, 자, 결과보어를 부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메이로 부정한다고 했죠. 뿌가 아니라 我没吃完晚饭. 나는 밥을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다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뿌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메이로 부정합니다. 두 번째. 我的话你听清楚了吗? 내말너 분명히 들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听 듣다. 그리고 뒤에 형용사 결과보어가 왔네요. 명확하게 듣다. 맞고요. 자, 3번. 他累的一下子就睡着了. 一下子 하면 한 번에 라는 뜻입니다. 피곤해서 그 피곤한 정도가 정도 뭐잖아요. 一下子就睡着了 한 정도였대요. 어떤 거냐면요. 한 번에 그냥 눕자마자 바로 잠드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말합니다. 睡着了라고 읽고 睡가 동사 그리고 여기서는 자오라고 읽어줘야 맞겠죠. 요거 유의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4번. 他学了一个月才学掉了游泳. 그는 한 달을 배워서야 수영을 다 배워버렸다? 이상하잖아요. 자, 배워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띠어오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쉐가 동사, 쉐 호일러 여우용 해야겠죠. 배워서 할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OX 퀴즈 풀어봤는데요. 이게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는 알것 같다가도 또 문제를 풀으면 잘 이해가 안 가고 헷갈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그 격식과 중요한 유형은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이 유형을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기 위해서 뒤에 있는 9번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법 문제를 수능 실전 문제 먼저 풀고 가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징바门关好. 문을 잘 닫아주세요. 자, 문을 꽝 닫는데 그 결과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니까 괜찮죠. 잘 됐습니다. 我可以打开看吗? 제가 열어서 봐도 될까요? 打开, 열어서, 开, 다한 결과, 문을 이렇게 한 결과, 开 열리는 거니까 역시 얘도 결과보가 잘 쓰였고요. C번, 我们吃住了饭去散步吧. 이상하네요. 예, 쭈라는 거는 고정된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여기서는 밥다 먹고 산책 가자라는 뜻이니까 吃完了饭去散步吧.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C 아니고요. D입니다. 我昨天晚上学习着12点. 예, 뭔가 이상합니다. 자, 나는 어제 저녁에 12시까지 공부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12시까지 도착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떠오를 결과보어로 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D도 아니고 A와 B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결과보고가 잘 짝꿍지어졌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10번도 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발음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되는 글자는? 자, 요 성모와 그리고 음모 성조 결합해서 결합할 수 있는 발음 먼저 살펴볼게요. 조합 가능한 발음은 구, 그리고 快, 수, 帅. 요렇게 네 가지가 조합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서 찾는 답은 5번 帅이가 되겠습니다. 帅, 잘생기다란 뜻이죠. 역시 이 문제 틀리셨다면 아직 단어의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요. 단어 기초 다지시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쿠울다, 쇼, 손이고요. 카이, 열다, 운전하다,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산, 우산이죠. 帅는 잘생겼다, 잘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2번 가볼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想坐501路的话, 만약 501번 버스를 타고 싶다면 더화 갑자기 나왔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앞서서 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더화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이에요. 需要在下一站下车. 예, 다음 역에서 뭐 하세요? 뭐 下车 해도 될것 같고요. 换车 해도 될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밑에도 계속 봐야겠네요. 这双鞋对我来说有点大，请给我一双。이 신발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면 对我来说 하고요. 너한테 있어서라고 하면 对你来说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조금 크다. 나에게 요걸 하나 바꿔줘. 너무 크니까 바꿔달라고 말해야겠죠. 이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답은 바로 2번의 환입니다. 이 환은 바꾸다란 뜻도 있고요. 뭔가 물건 같은 걸 바꾸는 것. 지금 두 번째 의문에 해당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환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꿔 타다라는 의미인 거죠. 차를. 그래서 환처도 되고, 환이수왕도 가능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단단한 그런 용법이 없죠. 자, 이제 3번 유의어로 가볼까요? 유의어 문제는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방비엔, 푸진, 요두 단어 비교하고 있어요. 의미 자체가 다르죠. 방비엔은 옆이고요. 그리고 푸진은 부근, 근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관리, 따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종관리는 굉장히 자주 비교되는 유의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유의어예요.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죠. 먼저 예문 보죠. 你的座儿有人吗? 당신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옆자리에 사람이 있습니까겠죠. 부근 자리에가 아니라. 그래서 방비엔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 방비엔的座儿有人吗? 我可以坐吗? 제가 앉아도 될까요? 火车出发还有半个小时.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30분이 아직 남았다입니다. 기차가 출발한다는 그 기준점까지 아직 얼마가 남았다라는 뜻이니까요. 뒤에 기준점이 오는 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종관리의 용법, 우선 정답이 3번이라는 거 보고 종관리의 용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종은 뒤에 출발점이 나와요. 한국어로 했을 때 얘네 둘이 뭐뭐로 붙어라는 점이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얘는 종은 뒤에 출발점이 나오고, 我们要从这里出发.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요. 리는 어디에서 떨어진 거리나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뒤에 항상 기준점이 나와요. 여기서도 기차가 출발할 때까부터 아직 30분이 남았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거리나 시간이 나타날 때는 리를 쓴다. 学校离这儿近吗? 학교가 여기서 가까운가요? 离电影开始还有1个小时. 요거랑 용법이 비슷하죠? 영화가 시작하기까지 아직 1시간이나 남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가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现在外边下雪了，我们出去堆一个雪人吧. 예, 堆雪人 하면 눈사람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밖에 눈이 온다. 우리 나가서 눈사람 만들자. 不好意思, 미안해. 그럼 거절이 뒤에 나오겠네요. 你跟别人出去玩吧. 다른 사람이랑 가서 놀아. 我有事要做, 나할 일이 있어. 자, 거절의 용법 바로 나왔네요. 할 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놀아. 我要跟你一起玩, 내가 너랑 놀게. 我跟你关系很好, 나는 너랑 관계가 아주 좋다. 我很喜欢下雪, 나는 눈이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我很高兴跟你出去, 너랑 나가서 기쁘다. 나머지는 이 문맥과 어울리지 않죠. 1번입니다. 5번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你昨天看学校足球比赛了吗？

너 어제 학교 축구 경기 봤어? 看了吗?인 거예요? 근데 뭘 봤는지 목적어가 뒤에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真没想到,또 나왔네요. 의외의 표현입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잖아. 我们班赢了. 우리 반이 이길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의외의 승리를 거뒀나 봅니다. 每次我们班都输, 우리 반이 매번 졌는데, 我还以为这次也一定会输呢.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또질줄 알았잖아. 이웨이라는 것은 뭐뭐인 줄 알았다. 근데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이겼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A의 의견에 B도 동의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동의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可不是吗?하고 谁说不是?누가 아니래라는 이두 가지 동의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와 D가 답이라는 것은 우선 확인했고요. 그리고 쩐여운이 있다 같은 경우에는 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리하이랑 같은 뜻이었습니다. 是啊, 그러게 참가 저츠 비사이의 동学们 都很厉害. 이번 경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다 대단해.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동의 표현은 항상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만 선지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不是嘛? 谁说不是呢?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걸 알았다면요. 정답은 5번이고요. 예, 6번 문제 함께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입니다. 你今天怎么这么忙?너 오늘 어째서 이렇게 바쁜 거야? B, 我有很多事情要做. 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서 真的很忙. 정말 바빠. 밑줄이 나왔고요. 休息一下吧. 좀 쉬어. 别太累了. 너무 무리하지 마. 1번, 太好了. 너무 잘 됐다. 2번, 不用担心. 걱정할 필요 없다. 3번, 现在不忙. 지금은 안 바쁘다. 4번, 别太麻烦了.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마라. 5번, 别那么着急,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가 되겠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5번, 别那么着急, 너무 조급해하지 마,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别太累了, 너무 무리하지 마, 이렇게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다음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7번 광고문이 나왔네요. 광고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我们一起看书吧, 우리 같이 책 봐요. 我们学校的学生都可以参加. 자, 누가 참가할 수 있는지 참가 조건이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다 참가하실 수 있어요. 星期一, 三, 五, 从下午5点到7点看书. 월, 수, 금요일,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책을 본대요. 要准备一本小说. 책 소설 한 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거 볼까요? 할수 없는 거 볼까요? 자, 짜이날 칸수 어디에서 봅니까? 장소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1번 바로 정답이네요. 신치지 칸수 무슨 요일에 보나요? 월수금. 谁可以参加? 누가 참가할 수 있나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다. 칸수 칸到几点? 책은 몇 시까지 볼수 있나요? 예, 7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要 준비的是什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쇼쇼 책, 소설 책한 권. 자, 이렇게 나머지도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8번 가보죠.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아주 긴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는 먼저 한국어로 대충의 의미를 파악하고 가시라고 했죠. 뭔가 숙제 관련된 얘기,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쭉 볼게요. 明明,你还记得老师给我们留的作业是什么吗? 明明啊, 너 아직 기억하니? 내 记得는 기억하다란 뜻이에요. 还记得吗?요 표현도 아예 기억하실게요. 너 이거 아직 기억해? 그리고 그 기억하는 내용을 그 가운데다가 쭉 넣어준 겁니다. 목적으로. 자, 목적어가 길지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留, 남기다죠. 남겨주신. 숙제가 무엇인지를 아직 기억해? 이건 거예요. 전체 구조 보시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老师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这个周末是圣诞节, 이번 주말이 성탄절이어서, 크리스마스여서, 要用汉语写一张圣诞贺卡送给朋友. 중국어로 성탄 축하 카드를 써서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用汉语写圣诞贺卡. 중국어로 성탄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다니 对我来说很难. 이렇게 한건 나한텐 좀 어려워. 对 A来说,여죠. 对我来说,나에게 있어서는 你可以帮助我吗?나좀 도와줄 수 있어? 当然

可以，당연하지。周末我们在图书馆见吧。주말에우리도서관에서만나자。라고 A와 B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A는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잘 기억하고 있다. A가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요. A와 B는 숙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만날 예정이다. 정답이죠.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는 A와 B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다. A만 얘기했고요.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가 어렵지만 혼자 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선생님은 영어를 사용하여 성탄 축하 카드를 쓰라고 하셨다.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를 사용하여 성탄 카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긴 질문도 해석해 봤는데요. 아마 용기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우리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루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루신에 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문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해석만 할줄 알면 풀수 있는 독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루신에 대해서 어떤 배경 지식이 없어도 사실은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루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아마 답을 바로 한국어만 보고도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신 是有名的中国小说家。루신은 유명한 중국의 소설가입니다. 1881년 출생 在浙江省绍兴。1881년에 절강성 소흥에서 태어났습니다. 他原来学习医学，그는 원래 의학을 배웠는데, 그래서 想给别人治病，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싶었대요. 但是，그러나 他后来觉得中国人更需要的是精神上的变化，그는 후에 느꼈대요. 뭐라고 느꼈냐면 중국인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정신상의 변화지. 이런 신체상의 변화를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所以开始写小说，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정신상의 변화를 위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소설 쓴 계기가 등장했어요. 他的小说有 그의 소설에는 狂人日记, 광인일기와 阿Q正传 다 유명한 책들이죠. 광인일기, 阿Q정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어에서 책 이름을 나타낼 때 꺽쇠를 두개 써서 표현합니다. 이것도 봐두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동등하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둔하오점 쓰고 있죠. 影响了很多中国人, 아주 많은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现在中国学生在学校里都学习他的小说。 중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의 소설을 다 배웁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중국인에게 정신상의 영향을 많이 준 소설가, 그리고 또 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이 모두 다 그의 소설을 배운다. 이런 중국의 루신이 어떤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광인일기와 아큐정전 등의 소설을 썼다. 그죠?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1881년 浙江省 绍兴시에서 출생했다. 언제 출생했는지 이렇게 나오죠. 루신의 작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影响了很多中国人 나와 있고요. 처음에는 의사가 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쵸? 여기서 처음에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4번 맞고요. 루시는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체의 변화라고 생각했다. 아니죠. 신체의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따옴표까지 되어 있네요. 精神上的变化, 정신에 있어서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루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미 중국어, 수능 중국어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의 작품들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또 관심이 가는 친구는 직접 이런 소설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문장 내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눈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 뭐 있었는지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오늘 교재 8강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날씨, 놀람, 의외 표현들을 봤고요. 그리고 다음 자, 샤와 샤, 웨이와 웨이, 샹샹, 야오, 자오저, 지지, 쭈안쭈안 이런 것들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법 항목으로 결과 보어 만드는 방법, 부정문, 의문문 이런 것들, 그리고 종류, 동사, 형용사 나눠서 봤어요. 그 둘이 너무 사이가 친해서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에서 다이어 환, 그리고 유이어 종과 리 비교했고요. 그리고 인물로 루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 한눈에 보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들 아마 잘 드러나실 것 같은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나 꼭 복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내서 자세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Q&A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짜이찌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6강이죠. 6강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난도 문항이라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 수준에서의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평가 요소, 내용과 결합해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이제 기업 경영 구성 요소와 경영자의 종류. 경영자의 종류는 작년 본수능에서도 이제 좀 출제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경영 관리, 관련된 것들, 특히 경영 관리 순환 과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잘 봐야겠다.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출제됐던 부분, 바로 경영 활동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마케팅, 재무, 회계 정보 관리 다섯 가지 경영 활동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업 경영의 의미 보면,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것은 조직이나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및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이다. 자, 기업도 하나의 조직이죠.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organization 뭐 이런 조직이라는 단어가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영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기업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크게 이제 경영 목적. 경영 목적이라고 하면은 기업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가치관, 그 다음에 어떤 사운, 뭐 기본 방침, 이 형태들을 통해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어떤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경영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필요한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 사실 이게 기업의 경영 활동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경영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람이에요. 인적 자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자금, 자금. 기업 경영에 필요한 돈이죠, 돈.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돈을 잘 확보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사이즈도 달라지는 거죠. 성장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전략이에요. 기업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내 모든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활용하는 종합적인 어떤 방침과 활동 등을 총칭해서 우리가 전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각 파트, 사실 대학에 가게 되면은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이 각 파트별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하나의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경영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업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영자를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계층에 따라서 경영자를 또 분류할 수도 있어요. 기업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이제 경영자를 분류하게 되면 소유 경영자냐, 고용 경영자냐, 전문 경영자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소유 경영자라는 것은 자본의 출자를 통해서 기업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경영 및 관리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다 총칭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금도 내가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경영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유 경영자다. 고용 경영자 같은 경우는 소유 경영자의 일부 권한만 위임받아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고용 경영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문 경영자는 경영 전반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요. 경영 전반에 대해서 위임을 받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고용 경영자는 전문 경영자가 그 안에 제시문 나왔을 때 헷갈려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의 이제 어떤 일부 권한만 위임받느냐, 아니면 경영 전반의 어떤 권한들을 위임받아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발휘해서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 하면은 전문 경영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봐가지고 두 개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층에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회사에서도 일선 어떤 사원이 있고, 그다음 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사 이런 사람들로 이제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계층에 따른 경영자의 종류인데, 최고 경영자라 하면은 최상위 계층을 의미하겠죠. 기업 전반의 어떤 경영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람들인데,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이런 임원들을 우리가 최고 경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간 경영자인데, 중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영 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 계획, 그 다음 관리, 이런 총체적인 어떤 관리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장들,
그다음에 부장, 과장, 팀장, 뭐 점장, 공장장 이런 사람들이 중간 경영자에 해당한다. 일선 경영자라는 것은 하위 계층을 의미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뭐 대리라든가 직급으로 따지면 뭐 대리, 반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장 관리층이라고 해서는 하는 사람들이 일선 경영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영관리 순환 과정.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관리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1년에 한 과정을 우리가 경영관리 순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수행해야 될 것들이 뭐냐? 순서적으로 볼 때 계획하고 지휘하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과정. 이게 사이클이고 순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해서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도 마찬가지 이 경영관리 순환 과정에 의거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초 1, 2월 달에 어떤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1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가 조직이 돼요. 뭐 교무기획부, 연구부, 학년부, 이런 뭐 학생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서가 나눠져서 거기에 담당할 선생님들이 뭐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작년에 2층 교무실에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3층 교무실에 있네 이런 식으로 바뀌죠. 3층 교무실 봤더니 뭐 학생부다 학년부다 이런 식으로 또 부서가 되어 있는데 아 선생님이 부서가 바뀌었구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조직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다음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휘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나름대로 교감 선생님 나름대로 이렇게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통제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학교 운영을 하면서 계획했던 것과 그 결과를 보고 봤더니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차후 계획에 반영해서 다음 연도 계획에 또 반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영관리 순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학교 조직이든 병원 조직이든 아니면 기업 조직이든 이 조직의 집단에서는 이 경영관리 순환 과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과 세부적인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하고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 구성, 업무 분담,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확장해서 배치하는 것, 이게 조직이고 그 다음 지휘라는 것은 동기부여 갈등 조정 및 리더십 발휘를 통해서 지도 감독하고 실질적으로 지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고 그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획한 것과 실적을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통제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계획이라는 것은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전략을 정하고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계획의 종류에는 오래 롱텀이 필요한 장기 계획이 있고 중기 계획이 있고 단기 계획이 있죠. 단기 계획 같은 경우는 뭐 1년 단위, 중기 계획 같은 경우는 2, 3년 단위, 장기 계획은 뭐 5년에서 7년 단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이 다 있어요. 학교도 뭐 대부분이 뭐 있는 학교들이 참 많죠. 자, 조직.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결정하고 조직 구조를 설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고

하고 조정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의 책임과 권한 결정, 업무별로 인원의 배치, 그다음에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조직을 하는 이 절차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를 분류를 해요. 업무 분류하고 그 업무 담당자를 결정하죠.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런 거를 매년 이렇게 계획에 의거해서 조직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조직 구조, 회사마다 이제 좀 조직의 구조를 좀 달리하는데, 그 회사의 특성상 그 조직의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 구조가 바로 라인 구조라 그래요. 사장이 있고 사장 밑에 각 부서장이 있고 각 부서의 팀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 즉쭉 어떤 일렬로 형태로 쭉 했는데, 여기 보통 라인 조직을 군대식 조직, 군대식 조직은 뭐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다음에 소대원 이런 식으로 딱 구분되듯이 이러한 어떤 쭉 라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라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명령 일어나의 원칙, 즉 위에서 딱 지시하게 되면 밑에서 따다다닥 이렇게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다. 가장 전통적인 조직이면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면서 가장 보편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라인 조직이죠. 그다음에 사업부재 조직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그 회사 안에 좀 달리할 수 있잖아요. 주택사업부, 유통사업부, 뭐 인터넷사업부 이런 식으로 그 부서별로, 부별로 우리의 따로 움직이는 사업 단위별로 조직의 권한과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조직이 바로 사업부재 조직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도 보면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업들도 보면은 뭐 전자사업부, 그다음에 뭐 전장사업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사업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사업부재 조직이다. 프로젝트 조직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게 일시적이라는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일시적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 과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직하는 조직을 우리가 프로젝트 조직이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제 모이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고 그 프로젝트 과제가 해결이 되면 끝! 다시 원래 부서로 돌아가는 형태. 바로 프로젝트 조직이다. 이런 것 대표적인 조직 형태들이 이제 교재에도 이제 실려져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면 되고, 사실은 요 조직 구조의 형태는 공업 일반이라든가 상업 경제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지휘. 지휘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요구되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휘하고, 그다음에 동기 유발을 통해서 조직원들이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우리가 지휘라 그래요. 그래서 지휘의 구성 요소로 보면 대표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구성의 어떤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출제 문제로 본다면은 제시문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원들을 동기부여를 통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잘 원활하게 하는 뭐 이러한 어떤 문장들이 나왔다. 제시문에. 그러면은 경영관리 순환 과정에서 지휘에 해당하는 제시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푸는 거잖아. 문제 푸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제시문에 어떠한 문장들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찾는데 용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 이건 이러한 어떤 관련된 문장이 나왔다. 이건 지위와 관련된 정답을 찾으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통제. 경영활동을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건데, 조직 구성원들이 모든 행동의 목표와 부합하였는지 경영활동을 뭐에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계획한 거와 차이가 발생했을 때 뭐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이를 수정하거나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그러한 어떤 관리 활동 그 범위가 이제 통제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통제의 종류에도 사전 통제, 예방 통제라고 할수 있고, 동시 통제, 이건 진행해 나가면서 수정해 나가는 어떤 동시 통제, 사후 통제, 산출물 결과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어떤 사후 통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과정상에서 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상에서 이러한 통제들이 이제 사전 통제냐, 동시 통제냐, 그다음에 사후 통제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경영관리 순환 과정,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로 본다면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것은 그 경영의 책임, 그다음에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건 누구야?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리 AI

AI 뭐 로봇이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경영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수단적인 거로 AI,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경영 전반에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열 사람의 매출액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 관리가 중요하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의 목적 달성과 유지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 개발해서 육성 개발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이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고 유지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활동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의 확보, 인적 자원의 개발,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인적 자원의 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서 한다라는 거. 이거는 입사에서부터,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오랫동안 몸담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적 자원 확보, 잘해야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 계획을 수립해요. 아, 보니까 이번에 우리 회사의 어떤 비전과 목표가 사업의 확장이다. 어떤 사업부의 확장이냐? 봤더니 뭐 인터넷 마케팅 영역에 대한 확장이 좀 필요하더라. 하면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 계획 수립을 해서 모집하고 선발하고 배치하겠죠. 더 많이 하겠죠. 물론 다른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 이렇게 모집을 했어. 그 다음에 선발을 해가지고 모집이라는 거는 이제 아 우리 몇명 뽑을 거예요. 공고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지원자들이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뭐해? 선발을 하죠. 그리고 어느 부서로 가라라고 배치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 자원 개발이 필요해요. 교육 훈련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 경력 개발과 그다음에 인사고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예요. 이 사람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좋게 평가하고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의 기회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사고과죠. 즉, 그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사고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죠. 임금을 상승시킨다든지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즉, 인사고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회사 전반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고, 그다음 복리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 복리후생이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의 유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관계라든가 노사관계, 그다음 노동조합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생산관리예요. 생산관리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의 설계,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경영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제시문에서 제시문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보게 되면은 생산계획, 공정관리, 재고관리, 작업인력관리, 뭐 품질관리, 품질관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아, 생산관리에 관한 내용이구나, 제시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감을 잡아야 돼요. 자, 생산관리는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원을 관리하는 게 바로 생산관리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물적 자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 설비, 기계,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죠. 자, 이 생산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3S 원칙, 3S 원칙이라고 해요. 3S, 여기서 S라는 것은 표준화, 단순화에 전문화의 영어 약자인 앞에 S를 결합시켜서 3S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표준화예요. 표준화라는 건 제품, 작업 과정, 관리 과정을 통일된 형태로 만드는 건데 조금 쉽게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붕어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붕어빵 틀에 놓고 부으면은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죠. 어때요? 생산에 효율적으로 더 빨리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준화라고 한다라는 거. 단순화라는 것은 제품의 품목이나 작업 절차를 뭐 하는 거? 간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하는 절차가 3단계였다. 그걸 한 단계 뺀두 단계로 줄어들었다. 이걸 간소화라고 하는 거고, 전문화라는 것은 특정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 분야에 어떤 특화된 인력을 양성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화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자동차 생산에서 문짝을 담당한다. 그럼 문짝만 담당하게 되면 어때요? 거기서 특화되겠죠. 정말 특화돼서 문짝을 더 효율적으로 또 전문화시켜가지고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엔진 담당이다. 엔진.
특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믹스돼 가지고 생산의 어떤 3S 원칙을 통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즉, 생산관리의 3S 원칙은 생산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관리 활동으로는 마케팅 관리 활동이에요. 마케팅 관리 활동은 최근에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제품, 정말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뭐 팔리지 않으면 뭐 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죠. 그만큼 마케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적 비용 측면에서도 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적은 비용으로서 엄청나는 매출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기업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중소기업이 그 믹서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책, 뭐 아이폰하고 뭐 삼성 우리나라 그 휴대폰 놓고서는 믹서기로 가는 모습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야, 그 믹서기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라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사장님이 나와서 직접 믹서기를 가는 모습. 그래서 이 믹서기는 굉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전자제품 넣어도 다 갈아버린다. 뭐 이런 어떤 측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걸 홍보했는데 그게 이제 잘 먹혀들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다양한 그 마케팅 기법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은 자사의 어떤 매출의 근간이 될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그 마케팅 활동이다. 마케팅 관리라는 것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마케팅 활동은 절차적으로 볼때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돼요. 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도 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그 하는 학교 활동 중에서 학교 수업 시간이든 이런 것들 활동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전략 수립할 때 수압 분석이에요. 수압 분석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강점, 약점 분석, 기회와 위협을 찾아가지고 그 요즘 진로 설계라든가 이런 거할 때도 수압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압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돼요. 그를 토대로 해서 그 마케팅 전략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분석 이렇게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로 수압 분석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 이게 나오네, 그렇죠? 그다음에 STP 전략을 수립해요. STP라는 것은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의 약자예요. 이걸 STP 전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 단계 마지막에 넘어가서 이제 4P 전략이라고 해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는 네 가지 4P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 믹스를 수립하게 된다. 자, 첫 번째 마케팅 전략 수립하게 되면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수압 분석이에요. 수압 분석. 강점하고 약점. 요거는 우리 회사와 자사, 그 자사라 그러죠. 우리 회사를. 자사와 타사. 즉, 경쟁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를 분석하는 것을 내부 역량 분석이라 그래요. 내부 역량 분석. 그걸 우리가 강점하고 약점을 분석하는 거. 그다음 기회와 위협 요소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거를 외부 환경 분석이라 그래요. 외부 환경 분석. 그다음 소비자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수업 가장 대표적인 수업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STP 전략을 수립하게 돼요. 마케팅 전략에서. 자, STP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라는 거. 시장 세분화, Segmentation, 목표 시장 선정, 타겟팅, 그 다음에 마지막 포지셔닝. 그래서 이 앞에 STP 전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 세분화는 뭐냐?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전체 시장에서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 세분화시킬 때는 연령별로도 할수 있고, 성별로도 할수 있고, 지역별로도 우리가 세분화할 수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시장 선정인데, 그 세분된 시장 중에서도 어떤 것을 우리가 타겟팅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타겟팅이야. 목표 시장 선정. 세분된 시장 중에서 고객과 기업에게 유리한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거. 이따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마지막 포지셔닝.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자사의 제품이 고객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미지 속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의 제품이 잘 알려질 것인가를 넣는 것을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지셔닝은 맵을 그려서 해요, 통상. 통상.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종류라든가, 뭐 등등. 이거 요소는 다양하게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뭐 우리는 가격이 높으면서 종류를 다양하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에 포지셔닝 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갖다가 딱 씹는 거지. 혹은 뭐 종류가 아닌 뭐 매운 떡볶이. 여러분 좋아하는 떡볶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 떡볶이. 자, 떡볶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 STP 한번 잠깐 설명하면은, 자, 떡볶이는 누구나 남녀노소 다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떡볶이, 우리 회사가 내 떡볶이 기업, 떡볶이 어떤 분식점을 창업하려 그래. 창업하려고 해서 이제 STP 분석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자, 우리의 떡볶이를 봤더니, 연령별로 봤더니 40대는 어떤 맛을 좋아하고, 뭐 30대는 어떤 맛을 좋아하고, 20대는 어떤 맛을 좋아하고, 10대는 어떤 맛을 좋아하는구나. 남자는 어떤 맛을 좋아하고, 여자는 어떤 맛을 좋아하는구나. 이두 가지 가지고 분석해봤어. 그게 딱 해서 시장 세분화 시켜봤어. 그 중에서도 우리는 10대를 대상으로 하자.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는 타겟층인 10대를 대상으로 하자. 거기다가, 아, 매운 것보다는 좀 달달한 떡볶이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아, 10대이면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자. 딱 하는 거죠. 왜 목표션 선정된 거야? 여러 가지 불리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까 달달한 맛으로 승부를 걸자. 달달한 맛으로 승부를 걸자. 그러면 이제 가격. 가격도 중요하니까, 가격.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매운맛. 이렇게 나눈 다음에, 아, 우리는 가격은 저렴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높고, 낮고. 가격은 저렴하게 하자. 그리고 달달한 맛으로 가자. 가격이 저렴하면서 달달한 맛은 여기다. 아, 근데 경쟁자를 봤더니, 어떤 떡볶이는 가격은 비싼데 엄청 매운 떡볶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매운 떡볶이. 여기야. 어떤 가게는 이건 A라는 자 A. 어떤 떡볶이는 요 부분. 아, 가격은 살짝 비싸지만은 매운 것도 덜해. 그 다음에 가격은 낮지만 C는 엄청 매운 떡볶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회사들의 포지션이라는 거야. 우리 포지션은 이걸 비교 분석했을 때 여기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포지션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매운 떡볶이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떡볶이 브랜드가 있어. 그 굉장히 포지션이 잘돼 있는 거야. 포지션이 이미지가 확실해. 그 떡볶이에 대한 고객의 이미지는 확실하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다? 포지셔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창업하는지, 그 다음에 마케팅 STP 전략을 수립하는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예요. 이렇게 STP 전략이 끝나고 나면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립하는데, 여기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영어로 이제 보통 4P 전략. 이 4라는 건 숫자 4잖아. 4P 전략이라고 하는 거지. 이네 가지 P자가 들어간다. 역시 마찬가지 앞에 P가 4개 들어가. 그쵸? 프로덕트, 플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달콤한 떡볶이로 우리 승부를 걸잖아. 그럼 제품 어떻게? 제품 과정에서 어떻게 달콤한 떡볶이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제품 전략을 수립하는 게 바로 이 제품 전략이에요. 제품 개발과 제공화에 대한 전략적인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 가격은 저렴하게 하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기업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얼마로 할 것이다. 저렴한 가격이라면 통상적으로 뭐 떡볶이가 1인분에 5,000원이고 어떤 가격은 4,500원. 아, 우리는 저렴하게 1인분에 3,000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가격 전략. 유통 전략이라는 것은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자 이동 방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볶이에 들어갈 떡을 밀떡으로 할 건지 쌀떡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고, 그 밀떡을 어디서 우리가 제공받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그냥 우리는 포장 판매만 할 거냐, 아니면 매장에서만 먹는 걸로 할 거냐, 매장과 포장을 동시에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유통 전략이라는 거죠. 촉진 전략은 뭐냐, 제품을 알리거나 구매를 설득하는 과정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 가게 떡볶이집을 알릴 것인가를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전단지를 뿌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인적 판매, 뭐 홍보, 이런 다양한 활동 등을 하는 게 바로 촉진 전략이다. 촉진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광고지, 광고. 뭐 TV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4P 중에서도 촉진 전략에 해당한다. 여러분이 보는 TV 광고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적 판매라는 건 사람이 직접 판매하는 걸 말하는 거고, 홍보라는 것은 이제 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광고랑 홍보를 조금 차이점을 아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광고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광고냐 홍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홍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뭐 PR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라고 얘기를 해요. 광고는 뭐야?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제품 출시하게 되면 막 광고 나오잖아. 그건 광고라 그래. 근데 그 회사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어떤 영상

상이 나온다. 홍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판매 촉진. 판매 촉진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들이 잘 팔리기 위해서 촉진 활동을 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뭔줄 아세요? 여러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뭐 있어? 시식 있지, 시식. 이런 것들이 판매 촉진이야. 그 다음에 또원 플러스 원 이런 것들이 다 판매 촉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마케팅 믹스 전략에서 촉진 활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네 가지 이 전략이 있더라라는 거. 이네 가지 전략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언젠간 또 나이가 들면 또 죽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의 제품도 수명 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수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신제품이 보면 스마트폰도 1년에 거의 대략 1년에서 1년에 반 정도 한 번씩 이제 계속 신제품이 출시하죠. 그건 뭐야? 제품 수명 주기가 짧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는 도입기, 처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퇴택이라는 이 과정을 거친다. 이게 바로 제품 수명 주기다라는 거예요. 처음 도입을 했을 때는 알려야겠죠. 그래서 그 광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때가 이 도입기에 광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성장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 알려져서 자동으로 이제 이때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겠죠. 성숙기가 되게 되면은 극대화돼요.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웬만큼 다 사게 되면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인기가 시들시들하겠죠. 그러면 쇠퇴기에 이제 접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숙기 이때부터 신제품 개발이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이런 사이클을 계속 거치면서 가게 되고, 식료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길죠. 수명 주기가. 쇠퇴기가 잘안 오고 길죠. 간장 이런 것들, 고추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늘 찾는 거기 때문에 쇠퇴기라기보다는 쇠퇴기 없이 계속 가는 경우가 많고, 뭐 라면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반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1년에서 1년 반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신제품이 그 출시되는 게 보면 한 4년에서 5년마다 주기별로 새로운 차종들이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제품 수명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네 번째는 재무 관리 활동이에요. 재무하면 일단 돈이야, 돈.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필요한 그 자금을 확보한 것을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했고 할 것인가,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즉, 기업에 필요한 뭐?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자금 조달과 조달된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문에 나왔다. 아, 재무관리구나. 재무관리랑 다음 배우는 회계정보관리는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두개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에 조달하고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관리 활동에는 요 키워드만 잘 기억하세요. 재무관리는 자금 조달, 투자 결정, 배당 결정, 재무 분석. 재무 분석 들어가니까 이제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 작성 이런 거는 회계정보관리거든. 그거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고 요 키워드들을가 나오면 제시문에 나오면 재무관리 활동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 조달이라는 것은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가? 이건 투자자들을 통해서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은행에서 차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 투자 결정, 기업이 어떤 종류의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 공장을 하나 더 설립할 것인가? 어디를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투자 결정이라고 하고, 배당 결정은 뭐냐면 기업의 순이익이 나게 되면은 주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배당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학생들이 요즘 꽤 많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하고 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1년에 한번 혹은 3개월에 한번 이렇게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혹은 1년에 한번 배당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배당 결정, 그다음에 기업 내 유보 결정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하는 게 배당 결정이다. 재무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재무 자료들을 분석하는 활동들을 말해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회계정보에서 회계정보관리랑 많이 헷갈려 하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 자금의 조달과 운영,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 활동이다라는 거. 요것들은 구분하는 건 특강하고 완성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나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내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정보관리 활동이에요. 회계라는 것은 기업 거래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정리해서

정보화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회계라고 할수 있다. 즉, 기업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한테,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정보관리라는 것은 회계정보를 요약한 재무제표 등을 보고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계정보관리라고 하는 거죠. 저 역시 만약에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의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주식을 사고 싶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뭐볼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있구나, 얼마만큼의 부채가 있구나, 기업은 되게 안정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 분석하기 위해서 뭐야? 회계 자료가 나와 있고 그 회계 자료를 통해서 하는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회계 자료를 제공하는 게 바로 회계 정보 관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뭐야?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제공되는 게 바로 회계 자료다라는 거예요. 내외부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측정, 기록, 관리한다. 자, 이 재무제표.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재무상태표랑,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성적표라고 보면 돼요. 그 성적에 대해서 누구한테?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 내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재무제표 바로 확인돼요. 검색창에서 그 기업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가 쫙 나와요. 뭐 주가도 나오지만. 공시 자료도 다 나오고요. 요즘에는 다 투명화 공개되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거,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다라는 거.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고, 갚아야 될 빚, 즉 부채는 얼마고,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표, 재무상태라 그러거든요. 그걸 재무상태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매출액이라든가. 이 기업의 1년 동안의 매출액은 얼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얼마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손익계산서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일정 기간 동안이야.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 혹은 반기별 보통 기업회계 기준에서 1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다. 그다음에 그 회사의 자산은 얼마고 갚아야 될 빚, 즉 부채는 얼마고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본은 얼마고를 파악하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되고 이두개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해 놔두면은 회계정보 관리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5강의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1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기업 경영의 구성 요소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세모세모 기업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세모세모 기업은 이윤 창출을 넘어 직원과 고객의 지역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이 되겠다는 핵심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기업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를 인식하도록 강조했다. 이 부분은 뭐야? 경영 목적이지. 우리 회사의 경영 목적과 관련된 거야. 그다음 또한 세모세모 기업은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입 및 경력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핵심 인력 역량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경영 목적과 그다음에 인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제시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 디귿하고 니을이면 5번이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기업에 대한 어떤 자금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업이 어떤 방향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이런 부분은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 디귿과 디을이 된다라는 거.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2번 문제. 다음은 공공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 사례이다. 가에 들어갈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공공기업은 최근 건강한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STP 전략을 바탕으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들의 연령, 그다음 건강에 대한 관심도, 식습관, 맛의 취향, 디저트 소비자 시간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시장을 여러 개의 집단으로 뭐 했대? 세분화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세분화야. SGS. 응? 그다음 그 결과 자기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맛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Z세대, 20, 30대 여성 소비자층을 요거트, 아이스크림, 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돼 도출됐대. 이에 따라 공공기업은 이러한 고객층을 주요 타겟으로 선정했대. 이거 타겟팅이야, 그지? 선정했어, 타겟팅. 그치? 그들이 소비성향과 관심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 단계인 뭐를 진행한다. 자, S, T, 그다음 뭐야? P잖아. 포지셔닝이야. 가에 들어갈 거는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거지. 1번. 소비자와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다. 이건 STP 전. 환경 분석이잖아. 환경 분석 단계지. 이건 전 단계니까 아니지. 전체 시장을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나누는 거. 나누는 거니까 뭐야? 세분화시키는 거잖아. 이거는 S에 해당하겠지. 소비자나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거. 이거는 마케팅 믹스, 즉 4P에서 어디에 해당돼? 촉진 전략에 해당하는 거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거니까. 그치? 이건 촉진, 즉 4P 전략, 마케팅 믹스 전략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STP 전략이 아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경쟁 제품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단계. 요거는 가격 전략이야. 가격 전략. 요거 역시 뭐야? 플라이스. 즉, 4P에서 플라이스. 가격 전략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이것도 마케팅 믹스 전략이기 때문에 STP가 아니라는 거지.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을 고객의 마음속에 명확하고 되게 인식하는 단계. 이게 뭐라 그랬어? 포지셔닝이라 그랬잖아. 포지셔닝. 그치? 정답 몇 번? 5번이야.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뭐야? 아, 매운 떡볶이 하니까 어느 브랜드가 딱 생각나. 굉장히 포지션이 잘 됐다. 뭐, 예를 들면, 뭐, 커피에도, 와, 분위기 좋은. 거기 앉아 있어도 이 커피 맛이 좋을 것 같은 어떤 감성적이고, 그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 하면은 뭐, S카페. 뭐, 이런 식으로 딱 나타나듯이. 그런 거야. 그래서, 포지셔닝이다.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거.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3번 문제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고, 수능에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 3번 문제 같은 경우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념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제시문으로 바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또한번더 꼬여서 계산하면서 우리가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 요게 재작년 수능 본수 때부터 굉장히 잘 나왔던 출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3번 문제 같은 게 바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출제 경향의 문제다. 다음 경영자의 분류에 관한 학급 퀴즈 대회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업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영자 분류에 대해 OX 문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 점수는 100점이래. 100점. 자, 다 100점씩 주어지는 거야. 정답일 경우에는 문제별로 제시되어 있는 추가 점수를 얻고, 오답일 경우에는 10점 감점이래. 10점 감점. 자, 한번 계산하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추가 점수는 20점이래요. 20점. 20점. 소유 경영자는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다? 소유 경영자는 출자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경영에도 참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투자도 하고 경영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뭐야? X야. 그치? 얘만 맞았어. 학생 A만. 그러니까 학생 A 플러스 20점. 플러스. 하얀색이니까 잘안 보이네. 자, 색깔 바꿔서. A 학생은 플러스 20점. 그 다음에 B, C는 마이너스 10점이지. 왜? 오답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점 감점이니까 C 학생도 마이너스 10점이야.

0: 작동을 한다. 맞지? 이건 맞는 답이야. 그러니까 이 학생 틀렸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점. A는 B는 플러스 이번에 50점이라고 했어. 50점, 50점. C 역시 플러스 50점이야. 자, 종합해 볼게. 자, A 학생. A는 기본 점수 100점이었어. 기본 점수 100점이었어. 100점에 1번부터 플러스 20점 됐지. 플러스 20점. 그 다음에 여기 또 맞았네. 2번도 맞았어. 플러스 몇 점? 30점. 근데 마지막 문제 틀렸어. 마이너스 10점이야. 그럼 150점에서 10점 빼니까 얼마? A 학생은 토탈 최종적으로 140점을 맞았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B 학생. B 학생은 100점에서 기본 다 100점이니까. 자, 맨 처음에 뭐야? B 학생은 마이너스 10점이지. 그 다음 두 번째도 틀렸어. 마이너스 10점. 플러스 50점이야. 50점짜리 맞았어. 그러니까 이 학생은 130점이 되겠네. B 학생은 130점. C 학생. C 학생은 기본 일단 100점에서 마이너스 뭐야? 10점이잖아.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맞았어. 플러스 30점. 세 번째 문제도 맞았어. 플러스 50점이야. 그러니까 합이 170점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학생은 140, B는 130, C는 170.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 보기 선택지 들어갈게요. 기억. 1번 문제 정답자는 학생 B와 C다. 1번 문제 정답자는 학생 A잖아. 그치? B와 C는 틀렸지.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될수 없고. 니은. 2번 문제까지 푼후 점수 1순위는 학생 A다. 자, 학생 A 보니까 102번 문제까지 했더니 150점이야. 여기까지잖아. 이거 3번 문제니까. 그치? 그럼 당연히 얘가 1등이지. 그치? 1위가. 2번 문제까지, 이거 1번, 2번, 3번이니까. 그래서 2번은, 니은은 맞는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최종 점수의 합계가 높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C, A, B다. C가 가장 높지. C, 그 다음 A, B. 맞네? 디귿 또 맞는 답이지. 170점, 140점, 130점이니까 C, A, B. 이것도 맞는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답이 되겠네. 그치? 자, 니을 본 볼게. 최종 점수의 합계가 가장 낮은 학생과 가장 높은 학생의 점수 차는 90점이다. 가장 낮은 학생은 130점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학생은 170점이야. 요두 개의 점수 차는 몇 점? 40점이네. 40점. 90점이 아니지. 40점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3번 문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만 가지고 낸게 아니라 그 개념을 적용해서 그 제시문 안에서 또 다른 퀴즈 형태의 문제로 풀었어. 그러니까 한번더 꼬았다는 거지. 이게 재작년부터 본 수능에서 나왔던 출제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도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 요거는 다른 데서도 출제 가능해. 꼭 이거 경영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 뒤에 배우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것들, 노동법과 관련된 것들도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평가 요소를 여기다 대입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다. 수능스러운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특강 세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선생님을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여기 수능 특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수능 특강이라는 강좌는 이 첫 번째 연계 교재를 풀이하는 강좌라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특강을 맞이하는 자세가 지금까지 다른 강의들을 공부했을 때랑 조금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 특강을 제대로 파헤쳐보고 전체 문항을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해체해가면서 같이 풀이를 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속도 너무 높이지 말고 선생님 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곱씹어가면서 그 시간 안에 되도록 많은 공부를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거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 특강이라는 아주 훌륭한 교재를 하나씩 해부해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수능에서 출제가 될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가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긁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나고 하지 말고 완강까지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1단원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그 전에 마음가짐 가지는 것부터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매년 수능특강을 얘기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아마도 1등급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목표가 만약에 2등급이라면 1등급 수준으로는 공부를 해야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고 싶다면 만점 정도는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야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등급이라는 것은 전체 응시자 수 중에서 4%까지 1등급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생명과학원으로 시험 보는 전국의 수험생들 중에서 내가 4% 안에 들겠다를 목표로 한 거죠. 그럼 그 4% 안에 드는 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나의 노력도 일단 전국에서 4% 수준 안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할 겁니다. 내가 노력을 전국 4% 수준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언제나 1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조금 덜한 친구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최소 전국 4% 수준의 노력은 해야 1등급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 안에 들어오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반 기준으로 해서 그 반에서는 가장 공부 열심히 하는 정도의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의 첫 부분의 당부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단원에 들어갈 때 각 단원의 구조도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전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어느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1단원에서는 우리 수능에서 전체 20문항 중에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생물의 특성으로 시작합니다. 1번 문제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생물의 특성을 묻는다. 그리고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항은 뭐가 나오냐? 전체적으로 여기 쭉 있을 때 마지막 연역적 탐구 방법이 꼭 출제가 됩니다. 생물의 특성 한 문제, 연역적 탐구 한 문제라고 봐도 무방해요. 계속 이렇게만 출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뭐 통합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면 되고 귀납적인 탐구 방법도 있지만 연역적인 탐구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정도로 수준으로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우리가 강조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짚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 수능 테스트 풀이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 테스트 풀이를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는 뭘로 확인하느냐? 개념 체크 문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선생님은 옆구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본문이 있고 옆에 이렇게 용어 정리랑 OX 문제, 빈칸 채우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자투리 면에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랑 열심히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봅니다. 옆에 본문 내용 참고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잘 집중해서 들었을 때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 끝나고 이 개념 체크 문제를 바로 풀어봤을 때 거의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집중해서 듣는다. 그리고 나서 이 개념 체크 문제 내가 집중해서 들었지만 조금 빠져서 답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위주로 철저하게 다시 복습하고 수능 테스트 문제 풀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단원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 뭐 1단원을 전체 오늘 공부할 거니까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1단원의 학습 포인트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생물의 특성 꼭 나오니까 생물의 특성 6가지 정리할 겁니다. 근데 그 명칭의 의미만 이해해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여기서 우리가 배운 생물의 특성도 일부 나타나지만 생물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비생물적인 특성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볼 텐데 사실 이 내용은 1단원 말고 3단원 방어작용 부분에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한번 잘 짚어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탐구 우리가 이 생명과학 책에 실려있는 여러 가지 생명과학적 지식 있죠. 그 지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생명과학 지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그 탐구의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할 건데 주는 누구다? 면역적 탐구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의 특성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조금 이제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주요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의 교재는 4쪽에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6가지 특성들 중에서 모든 생물에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일부 생물에만 적용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특성은 모든 생물에 적용이 되는 특성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물에 적용되니까 이거 문제로 많이 나올까? 그렇지는 않다. 문제로 내기가 좀 힘들어요. 요거를 바꿔서 만들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사진을 먼저 좀 보자면 여기 아메바 사진, 사람의 근육세포 사진, 그 다음에 양파의 표피세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좀 분류를 해보자면요. 아메바 같은 생물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그냥 하나의 생명체인 경우죠. 단세포 생물이 있고 사람이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다세포 생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세포가 모여서 이거 외에도 더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세포가 다 모여서 양파라는 개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세포가 모여서 사람을 이룹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세포 사실 여기서 잠깐 보고 싶었던 게 앞으로 우리가 근육의 이 골격근의 구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줄무늬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3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거에 어떤 생김새를 미리 한번 경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4페이지에 보면 뭐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에 대해서 정리한 그 표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생물이 단세포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단세포 생물의 아메바 친구로 집신벌레 나오는데요. 뒤에 문제 중에서 집신벌레가 단세포인지 아는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아메바나 집신벌레는 단세포다라는 거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문제를 그냥 틀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맞추고 넘어갈 수 있게 하자. 자, 그래서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이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질 대사라는 걸 합니다. 물질 대사의 뜻을 풀어보면 물질의 종류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렇게 물질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 밥을 막 분해하죠. 분해해서 우리가

활동 하는데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럼 분해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물질의 종류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반응을 의미하고, 그런 물질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 생물체 안에서 일어났다. 그럼 그 모든 종류를 다 물질 대사라고 통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에 대해서는 2단원, 3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큰 틀에서만 이렇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름으로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동화작용이라는 거는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고 이화작용은 분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화학 반응인데 뭔가 이런 것들, 작은 애들을 모아가지고 더 큰 분자, 커지지만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고 다른 물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다른 어떤 물질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게 합성이잖아요. 그럴 때 동화작용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동화작용의 동자는 뭔가 동아리나 동호회처럼 각 개인이 모여서 뭔가 그룹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작은 애들이 모여서 큰 단위, 더 큰 물질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해,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큰 분자였는데 고분자, 큰 분자 고분자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게 쪼개지면 작은 분자들, 저분자들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이별한다 느낌으로 이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합성자 들어가면 다 동화작용이에요. 광합성, 빛에너지 가지고 합성하는 거, 단백질 합성, 단백질이라는 거를 합성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해에 해당하는 이화작용의 예시는 세포호흡이라는 반응, 아주 중요한 반응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화작용, 큰 거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사이즈만 작아지는 게 아니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화작용 같은 것들이 이화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너지 출입의 이 방향은 2단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지만, 자, 조그만 애들을 합쳐가지고 큰 단위로 묶고 싶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애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더 큰 물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던 결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 이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손잡고 있는 걸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그 잡고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물질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결합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없던 결합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외부에서 투입해줘야만 합니다. 결합을 만든다, 에너지를 투입해줘야만 그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물질들, 이걸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질들을 합쳐가지고 더 큰 물질, 생성물을 만들려고 할 때 얘네들을 결합시키려면 에너지가 들어와줘야 되고 그 에너지가 그 물질에 저장되는 거예요. 들어온 만큼.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동화작용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화작용은 반대겠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합을 끊어주는 게 이화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결합이 끊어졌어. 더 이상 그 에너지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밖으로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원래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에 이만큼의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반응이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생성물에는 원래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더 작은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결과물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거는 합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동화작용. 분해되면 될수록 에너지를 점점 잃게 되니까 이화작용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준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원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물질 대사에 대해서 생물의 특성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예시를 이런 걸 주죠.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변해서 어떤 다른 물질이 된다,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광합성 얘기를 하거나 세포호흡 같은 얘기를 하면 아 이거 물질 대사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이것도 모든 생물에 해당되는 특성입니다. 이번 물질 대사를 한다도 모든 생물에 예외 없이 해당되는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내용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왜냐면 이름만, 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얘기하고 주요 내용, 항상성 조절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은 3단원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극은 뭐냐면 환경의 변화입니다. 체외에서의 환경 변화도 되고 체내의 환경 변화도 자극으로 우리한테 이제 인식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뭐센 바람이 분다든지 갑자기 뭐 추워진다든지 갑자기 강한 빛이 뭐 우리 눈에 쬐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절한 반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항상 일정한 범위에서 체내 환경을 유지하려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혈당량, 혈액 속의 당분량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너무 높아도 낮아도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체온도 일정 범위에서 유지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삼투압이라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체액, 뭐 혈액이라든지 이런 체액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농도 조절이 돼야 됩니다.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농도 조절, 삼투압 조절 이런 것들을 일정 범위에서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갑자기 온도가 훅뚝 떨어졌어. 막 영하 15도 막 이래요. 그럴 때도 우리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 조절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막 갑자기 추운 막 칼바람이 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보통 그 바람을 피해서 숨는다든지 뭐더 두꺼운 옷을 입는다든지 방한용품을 한다든지 그렇게 반응하면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우리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의 특성이 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3번 특징은 자극이 주어질 때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항상성이 만약 문제로 출제가 될때 어떤 예시들로 언급이 될수 있냐면, 일단 자극이 주어졌을 때 뭔가 반응을 해. 그런 내용이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예시로 나오거든요. 지렁이가 빛을 피해서 이동해. 자극, 반응. 그다음에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라. 반응한 거죠. 그다음에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응. 그다음에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얘는 식물이지만 물체가 닿으면 뭔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동물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오므라드는 반응. 그다음에 내가 밝은 데로 나가면 동공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지는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조절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다음에 항상성에는 뭔가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예시로 제시가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셨어. 그럼 체액의 농도가 묽어졌겠죠. 그럴 때 오줌으로 물을 빨리 빼려고 해요. 그래서 농도를 다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줌의 양이 콸콸 늘어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체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그리고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좀 어렵죠? 아직 안 배워서 그래. 근데 나중에 배우면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작용으로 혈당량이라는 걸 조절해. 일정하게. 뒷부분 보면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혈당량 조절의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발생과 생장인데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 수정란에서 하나의 완성된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발생과 생장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 생물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여러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의 경우. 근데 이게 은근히 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발생과 생장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수정란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난자가 있고, 여기에 정자가 수정이 되었어요.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수정란이 하나 있다. 그러면 수정란은 지금 현재로선 단세포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도 다 최초에는 하나의 세포였지만 걔가 굉장히 열심히 세포 분열합니다. 이 실제로 분열하는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그물 그어볼게요.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세포가 빠르게 분열해서 수가 늘어나요. 전체적인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수가 늘어나는 그런 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포들이 점점 자기의 크기를 이제 갖게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있던 세포가 저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지느러미 세포가 될 거야. 너는 꼬리 세포가 되라. 너는 뭐 어떤 뭐 척추 세포가 돼.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이 분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거치면
요런 식의 우리가 볼수 있는 요런 중간 단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올챙이가 됐는데 어떤 세포는 나는

세포는 눈이 될게, 어떤 세포는 피부가 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요렇게 요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뒷다리도 나오고요, 앞다리도 뿅 나오고요, 꼬리도 점점 없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라는 어떤 하나의 완성된 개체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발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재에 발생이란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또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물어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발생 과정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세포의 역할이 정해진 세포 분화도 일어난다. 근데 분화보다는 세포 분열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평가원에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에서 세포 분열을 한다. 근데 생장은 무엇이냐? 생장은 여기에서 얘가 세포 분열을 또 열심히 해요. 그러면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크기가 커지거든요. 이렇게 더큰 개구리가 된다. 그럼 이거는 생장입니다. 근데 생장에서도 뭐가 전제냐면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한다는 것,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 요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과 생장은 항상 하나로 단위로 묶어서 물어보고요. 발생과 생장은 그냥 하나의 수정란에서 완성된 개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굉장히 활발히 일어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식과 유전인데요. 요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손 낳고 낳은 애가 나 닮았다. 이런 어떤 언급이 있으면 생식과 유전입니다. 그래서 생식은 요건 이제 4단원의 주요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서 유전을 다룰 거니까. 일단 생식이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처럼 정자, 난자 수정으로 만들든, 아니면 뭐 아메바처럼 그냥 쪼개져 가지고 만들든, 이렇게 이제 만들면 생식이라고 한다. 개체 수를 늘리는 과정. 그게 생식입니다. 근데 유전은 자손이 어버이의 유전 형질을 물려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자손은 어버이를 닮게 되죠? 뭘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 형질을 물려받는 이유는 유전 물질 자체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 자체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있는 유전 물질을 물려받기 때문에 자손이 어버이를 닮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낳고 닮고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생식과 유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인데요. 집신벌레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까 우리 발생과 생장에서 이거는 다세포 생물의 특징입니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생물을 만약에 세포 분열을 해. 분열을 하면 그냥 다른 개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분열해서 더큰 어떤 뭐 개체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분열하면 남남이기 때문에 아까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 생물에서 하나의 개체가 여러 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얘는 그냥 나눠지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곰 같은 경우에 이 우리 북극곰은 자손을 낳으면 검은 곰안 낳고 흰곰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이흰색그 털색을 갖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를 그 유전 물질을 물려주기 때문에 자녀도 그 털색을 닮게 되는 그런 유전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사례의 그 그림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적응과 진화입니다. 적응과 진화도 굉장히 빈출이에요. 아까 2번 물질 대사라든지, 그다음에 4번 발생과 생장이라든지, 적응과 진화가 빈출되는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응이란 뭐냐면 적응했다. 그 환경에 적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환경에 적합한 형태나 기능이나 생활 습성 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태적으로 뭐 추운 환경에 적응한 그런 형태도 있고, 물이 부족한 환경에 적응해서 뭐 가시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는 외형상의 변화는 없어도 생활 습성, 겨울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 적합한 특징을 갖게 되는 게 적응입니다. 그럼 진화는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진화라고 해요. 근데 사실 원래는 다 잎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사막에 가보면 선인장들은 가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최초의 그 선인장의 조상은 사실 원래 잎이었던 그런 유전자였는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유전적 구성이 바뀐 거야. 가시를 만들 수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가시를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식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예 다른 종이 선인장으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적응이라는 현상이 형태가 왜 바뀌지? 형태가 바뀌려면 유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유전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런 형태나 기능이나 이런 생활습관 같은 것들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응과 진화는 구분할 수 없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따로 물어보는 일 없이 적응과 진화의 사례냐,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봐 확실한 어떤 포인트들을 줘서 물어보게 되죠. 뭐 사례를 막 주는데 거기에 뭐뭐 하기에 적합한 무엇을 갖는다, 이런 표현들을 반드시 넣어줍니다. 적합한, 알맞은. 그래서 적응과 진화의 사례라는 걸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출제를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과 진화도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례로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6페이지의 그림인데, 이 가랑잎 벌레예요. 근데 이 벌레를 멀리서 봤을 때입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새라든지 이런 포식자들한테 잘 띄지 않는 그런 형태적인 적응을 보여주고 있고, 사막여우나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에 알맞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적응한 사례라고 볼수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더우니까 귀를 크게 만들자, 추우니까 얼수 있으니까 귀를 작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돌연변이로 전체적으로 귀가 뭐 중간 사이즈였는데 큰 귀를 가진 애가 만들어졌어. 우연히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근데 걔가 그 환경에 적합하다 보니까 더잘 살아남고 자손을 더 남기고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는 이런 귀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그런 형질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우연한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자연 환경에서 선택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례 선인장이고요. 그다음에 갈라파고스 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눠져 있는 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섬마다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먹이를 먹고 사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르게 진화가 되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뭐 하기에 적합한, 뭐 먹기에 적합한 이런 어떤 설명이 있다면 그거는 적응과 진화의 사례로 잘 골라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아, 바이러스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탐구 자료가 하나 있는데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비교하는 탐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7쪽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바이러스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의 공통 특징은 죄다 단백질로 된 껍질 안에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갖는다. 그게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핵산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건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단백질 껍질 안에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갖고 있다. 아주 단순한 구조로 갖고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 이름 뭔지 물어보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3단원에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미리 한번 맛을 본다, 그런 느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일단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방법은 우리 생명체가 증식, 우리 생명체의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랑 전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세포 분열이라고 표현 안 하고, 세포가 아니니까, 세포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증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립에 가까운.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바이러스의 대표 주자로 박테리오파지가 나왔는데, 얘가 단백질 껍질도 갖고 있고 핵산도 갖고 있지만 단백질 껍질은 이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핵산에 단백질 껍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도 어차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산만 집어넣습니다. 이거 보면 이것만 들어갔죠? 그러면 이 안에서 그 핵산도 복제해서 수를 늘리고, 그 핵산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 껍질들도 막 만들고, 이 원래 있는 숙주 세포의 그 유전 정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숙주 세포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효소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거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구성 요소들을 만들고 조립해서 충분한 수를 확보하면 빵 터트리고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세포로 감염되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점 증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증식한다는 자료가 여기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 이것만 딱 정리하면 되는데,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도 있고 비생물적 특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일단 첫 번째 특성이 뭐에 해당할지 한번 보세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결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대사는 할 수가 없다. 이건 생물의 특성일까? 아닌 것 같죠? 느낌이. 그래서 비생물적인 특성입니다. 온전하게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포 구조가 아니야. 모든 생물은 물질대사를 스스로 하는데 그걸 스스로 못해. 생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런 생물적인 특성도 일부 갖고 있어요. 유전 물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 물질이 전달되는 유전 현상도 나타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 있다면 자기 혼자서는 못하지만 숙주세포 안에서는 핵산을 복제해서 증식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더 수를 늘리는 것도 되고,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 적응과 진화로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생물적 특성도 일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주요 포인트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없다.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요두 번째 큰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생명과학의 특성인데요. 이거 진짜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다.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지만 문제로 만들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냥 주요 개념만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과학이라는 이 교과, 지금으로는 우린 교과지만 어떤 학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학문은 연구 대상이 분자부터 생태계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의 완성된 생물, 개체 단위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하위 단계도 공부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우리는 포도당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녹말에 대해서도 공부해요. 왜? 생물과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자들 수준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뭐, 물리학에서는 원자의 하위 수준까지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제적인 물질, 분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서 출발해서 점점 커지는 순으로 나열하자면 기본 단위인 세포, 세포가 모인 조직, 조직들이 모인 기관, 그것들이 여러 가지 다 모인 개체, 하나의 완성된, 독립된 생명체. 그런 여러 생명체들이 모인 개체의 군, 같은 종 무리, 그 다음에 여러 종이 모인 군집, 그 다음에 그런 여러 종이 모인 데다가 환경까지 포함된, 생물과 환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생태계까지. 근데 이 뒷부분의 내용은 어차피 5단원에서 우리가 요 구조를 정리를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보고 우리는 분자부터 생태계에 이르는 요런 여러 가지 단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 정도. 자, 그다음에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는 생명과학은 다른 여러 분야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넘어가 보면은 뭐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 사례 같은 것들도 있고요. 하니까 그건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묻는 그런 개념 체크 문제들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사실은 뭐 크게 상관없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다풀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만약에 출제가 되더라도 다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건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쪽에 있는데, 9쪽에는 일단 귀납적인 탐구 방법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귀납적인 탐구는 많은 관찰, 많이 관찰해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다 보면, 아, 얘는 이런 어떤 일관적인 특징이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지식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해요. 그러다 보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규칙성을 발견하고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관찰해서 거기서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 아주 수많은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없어요. 가설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게 없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가설 설정 단계는 연역적 탐구에서 중요한 단계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게 있느냐 없느냐로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납적인 탐구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지지 않는 키워드는 다 관찰입니다. 관찰. 죄다 관찰이야. 그죠? 관찰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를 하자면, 내가 어떤 애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근데 걔를 그냥 냅다 관찰하지 않으면 된다. 적절히 어떻게 관찰할지 계획을 잘 세워서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순서는, 내가 전체적으로 자연현상을 보다 보면 나 침팬지 궁금해, 침팬지의 매력에 빠졌어, 나 침팬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주제가 생깁니다. 관찰 주제를 예를 들어서 침팬지로 세웠어. 근데 그러면 내가 거기에 10년 동안 같이 침팬지랑 살면서 그냥 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난 침팬지에 대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난 침팬지가 도구 사용 같은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걔들이 뭔가 먹이 잡고 이런 걸 위주로 볼 거야 라던가, 어떤 생김새, 뭐 손의 크기라든지 뭐 발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형태적인 걸 볼 거야 라던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찰을 어떻게 할 건지, 뭘 할 건지, 그리고 기록을 어떤 것들을 남길 건지, 뭐 손 크기를 잰다던가 뭐 사진을 하나씩 남긴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요거를 꼼꼼하게 해야 내가, 아 이것도 봤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나중에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잘 설계를 해야 나중에 그 유효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설계를 했어. 그러면 그 방법대로 관찰을 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보다 보면, 아 요런 규칙성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분석하고 결론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윈의 이 자연 선택설 연구가 이 귀납적 탐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은 일단 관찰했어. 갈라파고스 군도 그 섬에 가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생물을 관찰을 했어요. 그러다가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이 섬 저 섬에서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핀치 부리를 봐야지 하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냥 냅다 가서 핀치 부리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래서 관찰 방법과 절차를,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 사는 핀치를 관찰하고 채집하고 부리 모양을 비교하고 크기도 재고 그림도 남기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 이 지역에서는 부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주로 이런 먹이를 먹어서 그렇구나.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얘는 나무에 숨어있는 뭐 곤충을 잡아먹는 애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먹이와 지역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는 결론을 전체적으로 많이 관찰한 다음에 내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귀납적인 탐구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단원에서 항상 출제되는 연역적 탐구 방법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논리에 의해서, 실험의 결과에 의해서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내용은 의문이 들었어요. 답을 찾고 싶어. 근데 현존하는 지식 중에 답이 없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거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가설을 일단 세운다. 임시적인 설명이죠. 가설이란 건 임시 설명이다. 가설을 세우고, 근데 지금 임시 설명이니까 진짜 검증을 해봐야지. 뭘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법. 이게 연역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궁금한 게 생겼어. 근데 답을 몰라. 그러면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로 가정한 다음에 맞는지 실험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아까 귀납적인 탐구 방법에는 가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그럴 거야 하고 생각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관찰 데이터들 모으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이래서 그럴 거야, 진짠지 보자 하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과정은 요건 좀 외워야 돼요. 아까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그 과정이 그냥 상식 수준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한번 보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좀 단계별로 외울 필요가 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얘도 관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생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찰하다 보면은 저거 왜 저러지? 하고 궁금한 게 생겨요. 궁금한 게 생기는 단계를 문제인식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막 찾아봤어. 답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와. 그러면 지금은 답을 알수 없고 내가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혹시?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설 설정이에요. 가설은 임시적인 해답. 다른 말로는 잠정적인 해답이라고 얘기해요.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잠정적인 해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으면 확인해봐야지. 뭘로? 실험으로.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탐구를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실제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럼 뭐가 얻어져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면 아, 뭐가 보여?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뭐냐? 이 탐구 왜 했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고 탐구했잖아요. 그럼 결론도 가설이 맞다 또는 가설이 틀렸네?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근데 결론을 내려봤는데 가설이 맞는 걸로 나올 수도 있고 틀린 걸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설이 옳지 않으면 가설을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가설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면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해서 그거를 일반화된 지식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 밑에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당구장 표시돼 있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가설이 옳지 않을 때 가설 수정으로 가설 수정 경로가 여기로 안 가고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걸로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수능에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오겠죠? 교과서마다 다른 얘기는. 그래서 요 관계만, 요 단계만 순서대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궁금해. 답이 없네? 그럼 이래서 이런 거 아닐까? 그러면 실험으로 검증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역적 탐구에서 주로 또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탐구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세워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 대조 실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때 대조군을 꼭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대조군은 무엇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놔둔 그런 집단이고요. 실험군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집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약이 이 어떤 질병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그러면 약을 먹어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집단은 실험군이고 약을 안 먹었을 때 안 낫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은 대조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효과를 검증할 때 먹은 집단과 안 먹은 집단을 반드시 나눠서 설정해서 그 결과를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조군은 비교 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실험군은 내가 진짜 궁금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교 대상을 둬야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변인 통제를 해야 돼요. 근데 주로 뭐를 물어보냐면 변인의 이름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일단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크게 나눠져요. 독립변인은 영향을 주는 쪽, 다른 말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변인이고 종속변인은 영향을 받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구랑 관련돼 있는 거는 죄다 변인인데 영향을 주는 쪽에 해당하는 거는 종속변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것은 영향을 주는 쪽은 통제변인으로 독립변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쪽은 종속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독립변인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주로 우리가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조작변인이랑 종속변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 실험에서 원인이 여러 가지 한 10가지 있을 수 있는데 10가지를 다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실험에서는 이 A라는 원인이 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탐구에서 보고자 하는 실제로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 그거를 조작변인으로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은 다 똑같이 맞춰줘야 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 하나의 원인 때문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독립변인에 묶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 탐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조작변인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통제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원

탐구를 설계합니다. 배양 접시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푸른 곰팡이만 그냥 키운 집단, 그 세균을 그냥 키운 집단, 그 다음에 세균을 키웠는데 거기에 푸른 곰팡이를 넣어준 집단, 이렇게. 그럼 나는 지금 푸른 곰팡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푸른 곰팡이를 넣어준, 접종이 넣어줬다는 얘기인데 그런 집단이 실험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없이 세균만 크는 집단이 그냥 일반적인 대조군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대조군은 세균이 그냥 멀쩡히 살아 있었지만 푸른 곰팡이 넣어줬더니 세균이 증식을 못하더라. 그러면 나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조작변이는 뭐예요? 조작변이는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에서 다르게 해준 한 가지, 그걸 찾으면 됩니다.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 팡이 접종 여부가 조작변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이는 뭐예요? 결과값인 종속변이는 세균 증식 여부. 세균이 증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과로서 봤잖아요. 그 여부가 종속변이 된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파스퇴르가 탄저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관찰 및 문제인식은 내가 이 백신 만들었는데 진짜 효과가 있을까를 지금 궁금해했어요. 그러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 탄저병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탄저병이라는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그런 질병에서 무사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죠. 그럼 요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합니다.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눠요. 그러면 대조군은 백신을 안 맞은 집단, 그 다음에 실험군, 나는 지금 이 백신의 효과가 궁금하니까 백신을 맞은 집단이 실험군이 되겠죠. 백신을 인위적으로 주사한 집단,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집단과 백신 맞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둘 다 똑같이 탄저균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세균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같은 양을 이렇게 투여를 했겠죠.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대조군 애들은 죄다 탄저병 걸렸어요. 죽거나 막 이렇게 됐어. 근데 백신 맞은 애들은 멀쩡하더라. 그럼 이거 비교했더니 확실히 보여줄 수 있죠. 이 백신의 효과를. 그래서 결론은 내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 백신이 탄저병을 예방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르게 해준 한 가지 조작변이는 뭐예요? 조작변이는 백신 주사,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 그것만 다르게 해줬죠. 그리고 나는 결과로서 조작 종속변인으로서는 뭘 봤어? 결과로서는 양의 건강 상태를 봤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요거를 보면서 체크를 했다.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다른 거, 백신을 맞았나 안 맞았나만 다르게 해줬어요. 그게 조작변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로 나는 그래서 얘네들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봤잖아요. 그 양의 건강 상태가 결과값, 종속변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에서 종속변인과 조작변인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첫 강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강좌를 시작하던 선생님이 항상 초심을 좀 수강후기에 남겨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치고 힘들 때, 아, 나 그만할까? 더 못 듣겠는데? 이럴 때 처음에 남겼던 그 수강후기를 읽으면 조금 다시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단원의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딱 덮자마자, 끝나자마자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 꼼꼼히 해서 수능 테스트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2강에는 수능 테스트 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순수강 러시아어의 박소윤입니다. 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우리 6강을 함께 만날 시간인데, 이제 명사의 격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울 내용들 학습 목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에서는 사실 이게 네 가지 테마로 한 강에 등장했지만, 수능에서는 각각

생각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기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뭐냐? 초대하고 축하하고 기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표현들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명사의 역격이 이제 나왔네요. 우리가 주격 간단하게 했고 생격도 했고 그다음에 대격 했고 전치격 했고 두개 남았죠. 역격하고 족격이 남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역격 차례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역격과 항상 묶어서 오는 무인칭문 나의 표현 그 이유는 이따가 알게 되실 거예요. 정리해보고 시베리아와 관련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의 역격에서 이렇게 표에 나왔는데 우선 명사의 역격은 언제 쓰이는 거? 언제 우리가 명사가 역격으로 쓰였다고 정의할 수가 있죠? 바로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죠. 엄마가 나에게 꽃을 주었다. 내가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할 때, 나에게, 그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라서 각각의 역격을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역격의 의미, 간접 목적으로 쓰였을 때 역격의 의미가 단수와 복수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먼저 남성 명사는 자음, 이크라트코의 미아키스나 볼 거예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우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르티스트, 역격 아르티스트가 되고요. 이크라트코의 하고 미아키스나는 똑같아요. 역격 어미가 유유입니다. 우유유죠. 우유유.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중성을 보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것이 온데, 자음처럼 남성 첫 번째 칸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우예요. 우, 유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창문은 오로 끝났기 때문에 우고, 예로 끝나는 중성명사는 유라서 볼유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로 끝나는 명사, 야로 끝나는 명사, 미야키스나로 끝나는 명사가 있는데, 아, 야, 모두 역격 어미는 예예요. 예, 동일하게 예고요. 미야키스나 여성 명사는 생격과 역격과 전치격이 모두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수로 가서 우리가 저번에 복수 관련해 선생님이 뭘 했냐면 복수 전치격을 했어요. 그때 아흐 아니면 야흐예요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썼냐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거나 남성 명사 중에 맨첫 칸에 있는 아이죠. 그다음에 중성 명사 중에 맨첫 칸에 있는 아이는 오고요. 여성 명사 중에 맨첫 칸에 있는 아이는 아죠. 거기다가 미아로 끝나는 중성 명사까지. 요렇게 끝나는 아이들은 복수 역격과 복수 족격, 복수 전치격에서 어떤 어미를 갖냐면 암, 아미, 아흐 이런 어미를 갖고 요게 아닌 나머지 아이들은 얌, 야미, 야흐 이렇게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흐를 갖고 있다 전치격에 그러면 당연히 복수 역격에서는 암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자음으로 끝나는 거 별표, 그 다음에 오로 끝나는 거 별표, 아로 끝나는 거 별표, 맨첫 칸에 있는 아이들이요. 각 성을 대표하는 아이들. 자, 볼게요. 암, 그다음에 암, 여기도 암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얌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레미아는 이 그룹에 있죠. 미아. 맨첫 칸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이 따로 요거 플러스 같이 이렇게 하고 따로 또 외우셔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브레미아의 복수 주격이 브레미나예요. 브레미나. 브레미나. 그다음에 복수 생격 브레미온입니다. 브레미온. 복수 역격 브레미남이죠. 이제 시작됩니다. 암. 그다음에 중성명사라서 중성명사 대격은 주격과 동일하므로 똑같이 다시 와요. 얘가 브레미나. 그다음에 복수 족격은 여기에다가 이를 붙여주면 되죠. 암이니까. 브리미, 나미. 복수 전치격은 브리미, 나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이 정리하면은 복수 격변화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복수 생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성, 여성, 중성 별도로 해서 다 꼼꼼하게 한번 짚어봤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사의 역격이 들어간 문장이 등장한 문장, 그 예문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문장은 이고루에게 안부 전해줘. 이고루에게, 간접목적어네? 그러면 역격이 돼야 되겠네? 이고루. 자, 미약계산으로 끝나는 명사예요. 미약계산으로 끝나는 명사, 남성 명사죠. 이고루는 남성이니까. 요거의 역격은 유죠. 왜냐면, 미약계산 남성 명사 격변해볼까요? 야, 유, 활생물주, 옴, 예죠. 역격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고루가 됐어요. 이고루에게, 뭐를, 프리벳, 안부를, 프리벳 하면 만났을 때 인사인데 명사로서 안부라는 의미가 있고요. 비리다이 하면은 비리다치가 전하다인데 그 명령법, 전해줘라는 의미예요. 저 앞에 비리는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라는 말인데 원래 다치가 주다예요. 근데 그 앞에 비리를 붙으면 전해주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온 빠목. 빠목. 좀 어려웠나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선생님 쓰긴 했어요. 자, can 있고요. help가 있어요. 그리고 불완료상 있고, 완료상. 얘도 불완료상 있고, 완료상.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의 상은 뒤에 나오거든요. 14강, 5강쯤에. 그때 이해하셔도 되고, 우선은 이걸 정리해 놓으셨고, 해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구분 지어서 있구나, 동사가. 의미는 똑같은데, 불완료상, 완료상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할수 있다. 불완료상 러시아어로, 모치예요, 모치. 그 다음에 완료상은 거기에다가 스를 붙이면 돼요. 스모치. 되고, 자, 선생님이 이할수 있다랑 돕다랑 같이 적은 이유는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요.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불완료상 돕다 빠마가치 고요. 완료상은 빠모치예요. 빠모치. 그리고 누구누구를 돕다라는 이 동사는 다음에 플러스 역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역격 지배 대표 동사로 유명하죠. 자, 보시면 이 모치라는 아이가 이제 뿔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에 또 있고, 여기에 또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사 변화를 알면,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나 공이 알면, 얘는 그대로 한 다음에 요거만 붙여주면 되고요. 얘도 그대로 한 다음에 요거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야마구. 난할수 있다. 디 모셰쉬. 그 다음에, 오나나 모셰트. 무이 모셰. 무이 모셰쎄. 아니 모굿.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여기에 입혀보면 야스마구 스모지쉬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얘는 야 빠마구 빠모지쉬 그대로 복붙하고 빠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의 과거 시제도 역시 특이한데요. 과거 시제 이쪽에 적어볼게요. 모크예요. 모크. 남성이 모크고요. 여성은 마글라. 중성은 마글로, 복수는 마글리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스모치의 남성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스모크 이렇게 되겠죠. 스마글라 이렇게 되고, 얘는 빠모크, 빠마글라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고 그 앞에 요것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식 동사 규칙이에요. 야빠마가요, 띠빠마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세 가지를 잘 구별하시고 의미적으로 어떤 것이 할수 있다의 완료상이고 어떤 것이 뭐 돕다의 불완료상인지 완료상인지 이런 걸잘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기에 나온 거는 빠모크죠. 빠모크. 빠모크는 요거네요. 돕다. 돕다에 해당하는 남성 과거 형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도와주었다. 그리고 도와주다는 뒤에 역격을 지배한다고 했죠? 따냐. 원래 이름은 따냐거든요. 근데 야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이 뭐예요? 끝나는 명사 격분해 볼까요? 야, 이, 예, 유, 예, 예. 세 번째가 예죠? 그래서 따냐가 된 거예요. 얘가 역격을 지배하니까. 따냐를 도와주었다. 근데 뭘 도와줬냐면, 자, 동사 나오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got to which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요리하다, 준비하다. 저녁 준비하는 걸 도와주었다. 자, 저녁 식사가 우신이고 아침 식사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잡드라크.
자, 역행동화에서 F 발음 바뀌고요.

점심 식사, 아비에트, 어말 무성음하면서 트바름으로 나죠. 자, 세 번째 문장. 그는 그리고리에게 도시 지도를 보여주었다라는 말인데, 빠까자치 동사입니다. 빠까자치. 동사 과거 시제가 나왔는데, 남성이니까 빠까자리 맞죠? 보여주다는 여러분,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죠. 누구누구에게는 간접 목적어, 뭐뭐를은 직접 목적어. 그래서, 그리고리에게, 그리고리. 이렇게 되거든요. 이끄라트골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유죠. 그래서 역격이 됐고, 왜냐면 그리고리에게니까. 그다음에 지도를 보여준 거죠. 지도를 지도는 까르따인데 아로 끝난 명사의 대격은 우니까 까르뚜가 됐고요. 지도도 명사고 도시도 명사죠. 명사 플러스 명사 뭐뭐의 도시의 지도죠. 도시의 지도 두 번째 명사 생격이라서 구월하다 이렇게 생격 형태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과 결합할 수 있는 게 뭐뭐를 선물하다 주다.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보여주다. 그 다음에 전하다. 전달하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보면, 보여주다는 저기 나온 거죠. 빠까자치. 빠까자치. 역격, 대격. 그 다음에 전달하다. 비리다치. 역격, 대격. 그 다음에 주다. 다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선물하다. 빠다리치. 따라가면 선물이란 말이죠. 누구누구에 뭐뭐를 주다. 역격, 대격. 이렇게 같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의사는 운동선수들에게 휴식을 권하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의사, врач, советует. 동사 원형은 советовать. 사비엣 이게 충고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권하다, 조언하다라는 말인데 플러스 역격이 옵니다. 왜냐면 누구누구에게 조언하는 거니까. 그리고 참고로 요거를 가지고 감사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말쇼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감사 이유 표현할 때 여러분 자 플러스 대격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저 충고라는 말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쇼 스파시바 자 사비엣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오바치 동사죠. 자, 여러분, 오바치 동사나 예바치 동사는 동사 변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오바, 예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가 들어간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아지고 우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의사가 권하고 있다. 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역격?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 암이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에게 뭐 하는 거를 두 번째 동사니까 동사 원형, 쉬는 것을, 휴식을 권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 On Rajil Shil. 자, 그가 Rajil Shij. 허락하다. 우리 Rajil Shij Pre Stabi자에서 재소개할게요. 이렇게 해서 소개 표현에서 나왔는데 허락하다예요. 누구에게 허락하다? 아이들에게 허락하는 거죠. 누구에게 허락하다? 엄마가 나에게 허락했다. 간접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자, 요 아이는 어디서 나온 거냐? 아이 리뷰너크. 자, 단수와 복수 형태가 다른 명사에서 등장했던 친구인데, 이게 단수 주격이고, 이게 복수 주격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 생, 여, 대, 조, 전으로 이 아이들이란 말이 바뀌겠죠? 복수 형태로. 복수 생격은 지찌예요. 지찌. 시험에 많이 나와서 써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수 역격은 저기 나온 것처럼 지찜이고요. 사람이니까, 활동체니까 복수 대격과 복수 대격이 동일해서 다시 또 지찌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족격은 미약계 지나게 들어가서 지찌미 되고요. 강세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격 지찌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역격에 해당하는 것이 저 앞에가 누구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으로서 이 형태가 온 겁니다. 뭘 허락했냐면, 이그라치, 노는 것. 이게 이그라치가 원래 플레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 플러스 대격이 오면 운동하다. 나 플러스 전치격이 오면 악기 연주하다 되는데 여기 그냥 놀다. 노는 걸 허락해줬어요. 어디에서? 사두, 사트. 정원이란 말인데 강세에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죠. 사두. 장소 표현할 때만 강세에 있는 우가 오고 정원에 관하여 할 때는 아싸지 하고 원래 전치격 어미 얘가 옵니다. 자, 강세에 있는 우가 와서 전치격 어미가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나, 위리구. 기슭에서, 그 다음에,
바에라 파르투 하면 공항에서 그다음에 브 슈카프 하면 옷장에서 숲에서 브리수 이렇게 되겠죠. 요런 그룹들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인칭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칭문이란 제목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소제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사가 수로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역격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인치리에스니. 인치리에스니 뭐예요? 흥미로운 이란 말이에요. 형용사죠, 형용사. 형용사는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바뀌죠. 근데 러시아어에서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기 교재에는 없더라고요. 여기 형용사 어미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여성, 중성, 복수로 바뀌고 여기를 지우고 그 자리에 오를 넣으면 부사가 돼요. 그러면 흥미롭게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부사가 흥미롭다처럼 수로의 기능을 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수로의 기능을 하는 부사를 러시아 문법에서는 수로 부사라고 한답니다. 수로 부사. 부사인데 수로의 기능을 한다. 수로 부사의 공통점, 문법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수로 부사가 있는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강에 이 수로 부사가 등장한 거야.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쓰니까 역격이 나온 김에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수로 부사가 있는 문장에서 과거를 표현하고 싶다,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will, which 동사의 중성 과거 형태 will를 써주시면 되고요. 수로 부사에서 미래, 그러니까 흥미로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짓, 3인칭 단수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원칙,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쓴다. 과거는 보일러, 미래는 부제 쓴다. 요거가 수로부사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세 가지의 아이들이고요. 이 원칙 세 가지가 이번에 나오는 저 가능 의무를 표현하는 부사, notion나 motion나 other, least랑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oochner, scoochner. 자, scoochner. 스쿠시네라고도 있고요. 지루한이에요. 효용사죠. 근데 부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두 개. 짠!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 그러면 지루하게라는 말도 되지만 수로처럼 지루하다로 쓰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수로부사라고 쓰였으니까 지루하다. 근데 너 지루하니 할때 수로부사의 음성의 주어는 역격이어야 되니까 뜨이 스쿠시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뜨의 역격인 찌베를 써줘야 됩니다. 찌베. 그래서 찌베가 왔고 다시 한번 인칭 대명사 역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의 역격 문예, 뜨의 역격 찌비에, 온의 역격 이무, 아나의 역격 예이, 우리의 역격 남, 당신의 역격 왕, 그들의 역격 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이를 표현할 때도 역격이니까 우리가 이걸 했었는데 수로부사에서 이런 인칭 대명사들이 역격을 표현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는 그러면 너 지루해? 집에서 꾸추너 했는데 너 지루했어?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로부사의 과거 시제는 무조건 고민 없이 불렸으면 되니까 집에 브일라스 꾸추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빠니아트니라는 효용사의 부사니까 지우고 오가 됐어요. 이해되다라는 말인데 나에게 모든 것이 이해가 돼. 나에게 의미상의 주어 수어부사 의미상의 역격을 사용에 대해서 야의 역격 문예가 왔습니다. 자, 수요 하면은요 모든이라는 every 의미를 가진 아이 중에 세 번째 중성에 걸린 아이죠. this, sia, sio, sie. 거기서 세 번째 중성에 있는 수요는 모든 것 everything이라는 말로 쓰여요. At the few 하면 이게 다예요 라는 말이고요. 네 번째 복수 of에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everyone, this is now,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단독 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자, 과거 시제로 표현됐어요. 수로 부사 그러니까 will러가 왔죠. 부츠라 어제는 오진 찌플로 매우 따뜻했었다. 자,
자, 찌푸

부사형은 jubilee. 따뜻한이라는 말의 부사 형태인데, 자, 여기를 지우고 요가 예로 바뀌고 강세가 뒤로 갔어요. 찌플로. 자, 마찬가지로 추운, halodni. halodni 하면은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추운, halodni. 추운이란 말인데, 마찬가지로 형용사 어미 뒷부분 지우고 이렇게 하면 홀러드나 춥다라는 수로 불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내일은 매우 추울 것이다. 자, 내일이 뭐예요? 자프트라. 미래 시제, 추울 것이다. 수로 부사의 미래 시제는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부짓만 써주시면 돼요. 부짓, 오친. 홀랐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더운도 있어요. 더운. 쥬아르키. 이렇게 되는데 지워볼게요. 쥬아르커 하면 덥다라는 말 되겠죠? 집에 쥬아르커. 너 덥니? 밤 쥬아르커. 당신 덥나요? 밤 브일러 쥬아르커. 당신 더웠나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수로부사와 관련된 것들을 해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표현들이에요. 볼게요. 하나하나. 모시나. 이거는 허락, 해도 됩니다. 혹은 가능성, 할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고요. notion and other는 묶어서 이렇게 equal 표시할게요. 요거는 필요성,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needs야. needs야는 EI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허락이니까 얘는 뭘까요? 금지. 그 다음에 가능성이니까 불가능. 이렇게 의미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무엇이나 누시나 나다 니니자 요 아이들의 공통점이 수로부사의 문법 규칙과 똑같이 적용돼서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 역격 쓴다, 두 번째 과거 브일러다, 세 번째 미래 무짓을 쓴다. 이렇게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너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할수 있어, 그러니까 무엇이나가 왔고요. 의미상의 주어 너떠 있으면 안 되고 너의 역격 집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빠무츠는 뭐였죠, 여러분? 헬프죠.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완료상 동사입니다. 불완료상 빠마 같이. 선생님이 요거 다음에는 역격이 온다고 했죠?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그래서 얘가 역격 야를 문예로 만들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다. 그러니까 너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니? 너나 도울 수 있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노시나. 자, 아나의 역격이 예이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역격 왔고요. 요거 다음엔 동사 원형이옵니다. 요거 다음에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동사 원형 왔고 여기서 동사 원형 오고 있죠. 일할 필요가 있다. diligent.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vs, ifs, ofs랑 똑같은 의미예요. jelly, jelly, jelly, jelly. 전체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이란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 일해야 했었다. 하려면 notiona, vill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해야 할 것이다 하면 노시나 무짓 하면 되고요. 그다음 그는 부모님께 전화를 해야 된다. 나더 뭔말 필요가 있다. 그의 역격 오늘의 역격 이모 왔고 다음에 동사 원형 전화하다 왔고 라디질렘 부모님에게 간접 목적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역격이 왔는데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니까 당연히 역격이 오겠죠. 참고로 바스바니트 전화할 때 누구누구에게 어디로 전화하다. 뭐냐면, 야, 빠스바닐라. 내가 여자면, 빠스바닐라. 시스트리에. 누이에게 전화했으니까 역격이 왔죠. 근데, 누이가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누이에게, 이렇게 러시아, 한국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로 전화한 거거든요. 러시아로. 그래서, 분화 대격이 와야 돼서, 브라시유. 이렇게 해야 돼요. 브라시 하면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꾸다 표현으로 해야 된다. 전화하다 했을 때 어디로 전화하다는 꾸다 표현으로 적용시켜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꾸다 표현이 나오지 않았지만 자, 그다음에 밤 니지아. 니지아. 금지로 쓰였어요. 아빠지드바치. 지각하다. 지각하다 동사도 이 전화하다 동사와 동일하게 어디로 지각하다예요. 수업에 지각하다, 학교에 지각하다, 한국어로는 가능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학교로 지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것을 지각한 거거든요. 꾸다가 와야 돼요. 꾸다. 꾸다 표현이 와서 사브라니에가 회인데 나 사브라니 하고 전치격이 오지 않고 사브라니에가 왔어요. 만약 수업에 지각하다면 나 우로크 이렇게 표현하겠죠. 나 우로크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꾸다니까. 꾸다는 분화 대격이니까. 그래서 수업에 지각하면 안 된다. 근데 당신들이니까 V에 역격인 밤이 왔죠. V가 오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닐자 우선 써볼게요. 불금 완불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 동사의 상에는 불완료상과 완료상이 있잖아요. 네, 닐자 다음에 완료상이 올 때나 불완료상이 올때 각각의 의미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닐자 다음에 불완료상이 오면 여기는 첫 번째 금지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금지. 완료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불가능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금 완불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아빠지드바지 동사 있죠? 이거는 불완료상 동사라서 금지로 해석한 거예요. 지각하면 안 된다. 지각 금지야 이 말이고요. 요거의 완료상 동사는 아빠지다지요. 아빠지다지 완료상. 얘는 불완료상. 그래서 여기는 금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는데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뒤에 나오는 거지만 한번 접하고 난 다음에 복습 겸해서 뒤에서 보면 훨씬 더 부담이 적어서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시나 나더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요거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죠. 이거 다 뒤에 동사가 오잖아요. 뭐 지각하다, 전화하다, 일하다, 돕다 동사가 오는데 뭐뭐가 필요하다. 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겠죠. 뭐뭐가.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 명사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또 수로는 복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중성일 때, 복수일 때. 즉, 필요한 것이 남녀 중국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변화가 네 개로 갈라진다는 거죠. 어떤 것이 노슈너가. 자, 뒤에 필요한 것이 남성 명사다. 노슈 되고요. 필요한 것이 여성 명사다. 노슈나. 되고요. 중성은 노슈나 되고요. 복수는 노슈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쓰는 건 동일해요. 나에게 필요하다. 문예 노슈. 너에게 필요하다. 집에 노슈나. 그녀에게 필요하다. 예인 노슈나. 그에게 필요하다. 이무 노슈나. 노슈니 이렇게 되고요. 즉 역격을 쓴다는 거예요. 역격을 쓴다는 거고, 뒤에 오는 명사의 성을 보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책상이 필요해. 발쇼이 스톨. 큰 책상이 필요해. 발쇼이 스톨. 스톨이 남성 명사니까 여기가 노션이 온 거죠. 나에게 가방이 필요하다. 숨가. 숨가 여성 명사니까 노슈나 써야 되고요. 나에게 거울이 필요해. 제르칼러. 중성 명사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요. 안경이 필요해. 아치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치시켜줘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 요거 과거 시제는 어떻게 해요? 얘도 역시 앞에 했던 것처럼 보일러만 써주면 되나요? 아니죠. 얘는 명사의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VG 동사의 과거 시제. 어떻게 되죠? Will, 남성, 여성, Villa, 중성, Willow, 복수, Willy 되죠. 요거 네 가지를 남녀 중복의 코스라인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Notion, Will 쓰면 되고요. 필요했었다. Notion나 Villa. 브이로, 그 다음에 노슈는 브이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새 안경이 필요했었어. 무니에, 노슈니, 브이리, 노브에, 아츠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인지 동사가 수로인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표현 자체로 수거처럼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원하다 할때 하째치 동사 씁니다. 나는 하고 싶어. 야하츄 이렇게 쓰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야가 붙어서요. 문예 호치사 다음에 동사 원형 그거를 원한다. 요 말이나 야하츄라는 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과거로 쓰고 싶으면 역시 의미상의 주 역격 쓰고 중성 과거 시제 문예 하젤러스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예 호치자 스파츠 나는 자고 싶어. 문예 호치자 이에스 나는 먹고 싶어. 문예 호치자 비치 나는 마시고 싶어. 목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매우 중요한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드라비자 동사.

나라미짜 동사는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씁니다. 그리고 뒤에 주격이 오는데 이것이 나에게 마음에 듭니다. 이게 주어니까 나에게 마음에 든다 해서 내가 주어가 아니라 러시아어가 내 마음에 들어요. 저새 집이 내 마음에 들어요 하면 저새 집과 러시아어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동사가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on이나 anna처럼 단수일 때가 있을 거고 아니처럼 복수일 때가 있겠죠? 근데 보니까 있으니까 이식 동사 변하네요. 그러면 주어가 오나나, 즉 단수일 때는 이렇게 드라비짜 오나나 형태를 써주시고요. 주어가 복수가 왔다. 그러면 아니가바리아처럼 야트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역격 쓰시면 되고.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러시아어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하고 싶으면 문의에 자, 동사. 러시아어 로스키이직. 로스키이직은 온이죠? 온에 해당하는 건 드라비짜니까 이게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제고요. 현재 시제 말고 이제 과거 시제로 가면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완료상으로 가면 완료상은 빠를 붙이면 돼요. 빠. 드라비짜는 불완료상, 빠. 드라비짜는 완료상인데 이 주어에 따라서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하려면 주어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거는 주어의 남성과 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가지 형태로 마음에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빠, 느라, 밀. 왜? 왜냐하면 이거를 L로 바꾸고 자음이면 CR을 붙여주면 되죠. 느라빌시아. 그다음에 여성이면은 라를 넣어야 되는데 모음이면은 쓰가 오니까 반드라빌레스, 중성 역시 모음이니까 반드라빌레스, 복수는 반드라빌리스 이렇게 되겠죠. 이모 반드라빌시아 로스키지, 그에게 러시아가 마음에 들었다. 이모 반드라빌시아 간체르트, 그에게 연주회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드라비짜 불완료상, 반드라비짜 완료상 이렇게 되고 이 동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역격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뭐예요? 그녀예요, 연주회예요. 연주회가 주어예요. 연주회가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연주회가 온이죠. 남성이죠. 남성 과거는 어떻게 되죠? L이 들어가잖아요. 간체르트 반드라비시아. 연주회가 마음에 들었다.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 예이,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슈자는 여겨지다예요. 여겨지다. 누구에게 여겨지다? 나에게 여겨지다는 문예 가슈자. 역격 썼죠? 임은 아니의 역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겨졌다. 그들에게 뭐라고 여겨졌냐면 시오 부제 타라쇼. 이거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속으로 독백한 말이죠. 모든 게잘될 것이다라고 여겨졌다. 네, 자 그다음에 나의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의 주체는 역격이다. 많이 했어요. 너는 몇 살이야? 너 역격. 당신의 엄마는 몇 살입니까? 당신의 엄마 역격.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역격으로 나이 주체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식물 아니면은 사물의 나이. 아니면 이 대학교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할때 대학교 건물의 나이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격으로. 자, 스콜클리엣 몇 살입니까? 그다음에 너의 형이에요. 너의 형은 러시아로 드보이 브라트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체니까 얘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역격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변화해볼게요. 생격, 역격, 대격, 족격, 전치격. 브라뚜 걸렸습니다. 드보이 격변 해볼게요. 드바 이보. 드바 이보. 그 다음에 드바 이무. 자, 대격은 활생불출내 활동체니까 생격과 동일해서 드바 이보 걸리고요. 족격은 뜨바임, 전치격은 뜨바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뜨바이무가 걸리죠. 여러분, 이름의 주체는 대격이죠. 그러면 너의 오빠의 이름은 뭐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대격이 이거니까 깍 뜨바이보 브라타 자붓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 사바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마야 사바카죠. 마야 사바카인데 마야의 역격, 마이 사바카의 역격 사바키. 그래서 이미 벌써 15살이다. 자, 건물. 원래 zani 얘가 중성이니까 이 건물 할 때, 이 뭐뭐 할 때, etat. 그 다음에 남성, 여성, eta. 중성은 그냥 o로 쓰고, 복수는 이, etch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건물이 중성이니까 얘를 썼겠죠, 원래는.
에따 사니에, 이 건물 이렇게 됐을 텐데 이 건물의 나이를 말하고 있으므로 에따의 역격, 에따무 사니에 역격, 사니유가 왔습니다. 빠추치 거의 디베스니 200이에요. 자, 오 이상은 복수형격을 쓰는데 몇년할때 고치의 복수형격을 이해시니까 디베스니에 200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나이를 묻는 문장에서 나이의 주체가 대명사를 표현할 때는 두개 사이에 온다. 오네의 역격, 위의 역격.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나이 표현할 때 대략적인 나이를 말할 때는 수사와 명사를 스위치하면 돼요. 원래 10살 하면 리에찌 리에시인데 대략 10살쯤 하면은 리에찌 리에시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리에시 앞에 왔죠. 그다음에 나이의 주체니까 역격, 역격 왔고 이 배우는 50살쯤 되었다. 마야 시스트라의 역격이죠. 마이 시스트의 이름의 나이의 주체니까 역격이었고요. 나의 누이가 따그다 뭐뭐였을 때, 아 그때 심나째지 17, 이게 년이니까 17살인데 순서가 바뀌어서 대략 17살 정도였다 그때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 초대 축하 먼저 볼게요. 초대하다 표현은 브리글라샤요예요. 브리글라샤요, 브리글라시츠, 브리글라샷. 누구를 대격, 초대 대상 대격, 그 다음에 꾸다, 어디로 초대하다. 모이젠 라쉐니아, 이게 날이고요. 이게 탄생이라서. 두 번째 명사, 라쉐니의 생격. 탄생일, 즉, 한꺼번에 묶어서 이게 생일이 되는 거예요. 생일. 이게 남성 명사라서 모이가 왔습니다. 내 생일에, 나 모이젠 라쉐니아, 브리글라샤의 집이야. 너를 초대할게. 브리아지 이제, 오세요. 끝남. 우리에게 오세요. 부고스티 손님으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 차이 차 드시러 오세요. 란 말이 되겠습니다. 축하 표현에서는요. 초대가 대상은 대격이고 초대하는 곳은 꾸다를 표현하는 거였잖아요. 축하도 공식이 정해졌어요. 축하의 대상은 대격이고요. 축하의 내용, 뭐 졸업 축하하고 결혼 축하하고 취업 축하하고 이런 축하의 내용은 스 플러스 족격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격 너 축하하고 그다음에 스 플러스 젠. 젠 남성 명사의 족격이 이렇게 능용이 되잖아요. 전치사 쓰가 족격을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명사라서 이미 생격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가 왔을 때두 번째 명사는 이미 생격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므로 앞에 어떤 동사가 오거나 전치사가 와서 얘를 지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거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생격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축하하다는 축하 대상은 대격, 축하 내용은 수 족격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축하하다 동사, 축하의 대상까지 말해서 쭉 말을 이어가려면 너무 기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이 동사하고 축하 대상을 생략하고 스 플러스 족격으로 축하의 내용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노빙거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고요. 라슈스트보가 크리스마스거든요. 러시아는 참고로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이죠. 지지모의 임발이야. 자, 그 중성명사에 족격 옴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스 플러스 족격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러시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기념일이 브라스닉인데 역시 스 플러스 족격으로 에워 싸서 축하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축하하다는 동사 생략해도 되고요. 축하 대상 생략해도 되고 축하의 내용 스 플러스 족격만 가지고도 축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원 표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도 역시 원칙이 있는데, 기원의 대상이 있을 거고, 기원의 내용이 있겠죠. 누구에게 뭐뭐를 기원하다. 누구누구에게니까 여기가 간접 목적어라서, 역격이 오는 것은 당연한 연결이 되는데, 뭐뭐를 기원하다. 그러면 대격 아닌가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기원의 내용을 생격으로 표현합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의 역격 집에 왔어요. 너에게 기원해. 줄라유, 줄라지 동사가 변화된 거고요. 샤스지예, 자로비예. 행복과 건강인데 각각 기원의 내용이므로 생격어미 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앞에서 재채기를 할 때, 건강 기원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무찌 자로비, 건강하세요. 그 다음에 행복하세요. 무찌 샤슬르비. 그 다음 행운을 빕니다. 당신 행운을 빌어요. 우다치 밤 역격 쓰고요. 너의 행운을 빌어 우다치 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를 잘했을 때 이제 칭찬할 때 러시아 사람들은 브리크라스나 아틀리츠나 말라지츠, 말라지츠 대단한데 용한데 이런 표현이고요. 좋은 생각이야. 하로샤이 이제야. 요거는 이제 제안에 동의할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자, 대화문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브리비엣
안녕. 깍바시바시 어떻게 지내니? 안부를 묻는 표현이죠. 깍우찌비지라.

박디지오시랑 바꿔 쓸수 있어요. 프리비엣 안녕, 슈 파리아드게, 슈 에브리싱 모든 것이 파리아드 질서 속에 있다. 그래서 잘 지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고 있어. 아띠, 너는 어때? 나르마알라, 괜찮아. 프리하지 제가 이제 붙으면 오세요라는 말이고요. 조개 빠지면 반말이에요. 오렴, 끝남, 우리 집에 오렴, 무고스지 하면 손님으로죠. 자, 요거는 휴일에. 휴일에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렴. 비에셀라, 브라비좀, 브레미아. 시간을 즐겁게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브라비스지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원래 비스지 하면은 사람을 데리고 가다인데, 그 앞에 접두어 뿌라가 붙으면 보내다. 그래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혹은 방학을 보내고, 휴가를 보내고, 이런 거랑 결합한다. 여기서는 시간이니까 시간을 보내다란 말로 되겠죠? 스파시보 고마워. 아비자질러 브리두. 아비자질러 강세가 여기 아예 없으니까 이 발음이 나고요. 의미는 반드시 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기출문제에서 종종 나와서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풀수 없을 정도로 키워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프리두는 프리찌의 이제 야 변화 형태로 갈 거야. 야 프리두 나 갈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문. 슈또 띠 젤리쉬. 너뭐 해? 배가 잡더라. 내일 우나스. 무이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 누구누구에게 무이의 성격 나스가 와서 우리에게 우나스 뭐가 있냐? 이기사하면 시험이 있는데 빠 플러스 역격. 빠 플러스 역격에서 관계 범주도 설명할 수 있고 통신수단도 설명할 수 있고 여기서처럼 과목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험할 때 이기사하면 빠 역격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피지카는 물리죠. 아르구나 명사의 역격 얘가 와서 내일 우리 물리학 시험 있어. 가토블리우스 크니모. 그래서 가토비치 동사. 준비하다가 있는데 얘 다음에 이제 대격을 쓰는데 가토비 짜가 오면 크 플러스 역격이 와요. 준비하다 의미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크니모 이게 가리키는 거는 시험이겠죠? 시험 준비할 거야. 나 정말 우비에렌 하면 확신한다. 이제 단어미 형태라서 주어가 여성이면 아, 복수가 오면 의가 와요. 뭘 확신하냐면 스다시 이거는 스다치 동사. 뒤에 이기사면이 오면 시험에 합격하다 통과하다인데 요거 동사 변할 때 다치 동사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남, 나쉬, 다스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앞에 똑같이 요걸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그 시험 나틀리치너 최고 점수로 합격할 거야, 통과할 거야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확신한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다트 집에 너에게 행운을 빌어. 고마워. 내일 보슬리 플러스 생격 뭐뭐 후에 슈콜라의 생격이죠. 학교 끝난 후에 빠즈바니 전화하다 동사의 명령법. 전화해 누구누구에게 문의해 나에게. 바이 좀 글리아치. 산책하러 가자. 하로샤이지야. 좋은 생각이야. 자, 세 번째 대화문. 빠즈드라블리아요. 축하해. 집이야 너를 축하해. 스뇨미라쉬니야 생일 축하해. 자, 프리비에 사샤. 사샤야 안녕. 너 생일 축하한다. 축하의 대상은 대격이니까 이렇게 찝야 같고요. 축하의 내용은 스 족격이니까 이렇게 왔죠. 지엔의 족격 드디어 맞고요. 생일 축하해. 스파시바 고마워. 그다음에 이제 기원 표현 들어갑니다. 슐라치가 기원하다. 기원의 대상은 역격. 기원의 내용은 생격. 역격이니까 집에 왔고요. 샤스지예, 사로비예, 그다음에 우스베흐 성공이거든요. 행복. 건강, 성공인데 얘는 복수 성격이 왔습니다. 왑쇼, 모든 것에 있어서 행복과 건강과 성공을 너에게 기원한다. 고마워. 매우 기쁘다. 슬리샤치, 듣게 돼서. 딱히 쪼플레슬라바, 그렇게 따뜻한 말을 듣게 되어 좋다. 깍디사비라슈시야, 뭐뭐할 계획이다, 예정이다. 어떻게 기념할 거야? 그랬더니, 저녁에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너도 역시 올 거지? 물론이지. 반드시 갈게. 앞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정말 좋구나. 얼만큼의 손님들이 있을 예정이야? 자, 고스의 복수성격 왔어요. 스콜고 때문에.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니 볼시에. 일곱, 여덟 명이 넘지 않을 거야. 즐거울 거라고. 아비샤유 하면은 약속하다. 누구누구에게 약속하다 해서 이거 다음에 역격이 오는데 여기는 이제 대상은 생략됐습니다. 야비샤유 집에 나는 너에게 약속해.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자, 이제 마지막 시베리아, 러시아어로 시베리라고 하는데

11일을 여러분 미약해서 끝났네요. 명사의 성이 뭘까요? 11일 하면 되게 광활하고 이런 이미지여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남성이라고 많이 추측을 하는데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시베리아에서 할때 여성 명사니까 전치격, 어미, 미약신학 써서 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시베리아에서. 자, 시베리아는 저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러시아 지도가 있을 때 에카체르부르크 근처에 이제 우랄 산맥이 있고 이쪽을 유럽, 이쪽을 아시아라고 해서 러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한다. 그리고 이쪽 지역을 시베리아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설명이 나왔거든요. 우랄 산맥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러시아 영토를 시베리아라고 하고 면적은 러시아 영토의 7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영토는. 근데 그에 반면 인구는 러시아 인구 25%, 그러니까 임금 물가가 굉장히 낮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로는 에카체린부르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랄 산맥과 좀 관련이 있는 도시죠. 그다음에 나바시빌스크가 있어요.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당연히 모스크바, 두 번째로 많은 도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 번째로 많은 도시가 바로 나바시빌스크, 러시아 세 번째 도시 되겠습니다. 시베리아의 수도라고 그래서 많이 불리워요. 그다음에 크라스나야르스크가 있고 이르쿠츠크가 있어요. 이르쿠츠크는 지금 뒤에 나오는 바이칼 호수,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바이칼 호수를 가는 데 있어서 관문이 되는 도시라 바이칼 호수랑 연결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도시명입니다. 이르쿠츠크. 자, 바이칼 호수 나오네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가 있다. 사모에 글루보코에 오즈라브 미레. 세계에서 가장 깊다. 이거 러시아로 표현해 봤어요. 이 호수는 1996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 유산으로 이제 올라갔고요. 또 이제 이어지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시베리아 관련해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바스토크까지 러시아라면 아트마스크 V 모스크바로부터 나 블라디바스토크, 블라디바스토크까지 달리는 열차가 있죠. 총 9,200km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러시아로 트란시프라고 하는데 이게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를 지나고 이런 철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제 만나서 러시아를 배운다고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보는 게 로망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타보고 싶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여러분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부분 예습하시고 오늘 부분 꼼꼼하게 공부해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 다스비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이 11번째 만남이죠. 자, 오늘은요, 그 2단원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친구들 교재 5강부터 9강까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못 풀어봤던 수능 실전 문제풀이를 오늘 다 모아서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문제를 다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강의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문제 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으로 선생님 강의만 보면 우리 친구들의 것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5강에 2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면 다음은 컴퓨터 부품인 방열판 제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제품 개발에서 방열판 시제품을 적층형 3D 프린터 가공 방식으로 활용해서 구조 설계 검증을 진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원자재를 확보를 이렇게 일괄 구매해왔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핵심 요소들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적층형 3D 프린터 가공 방식, 얘는 일괄 구매야. 자, 그리고 재료의 외력을 가해서 영구 변형을로 원하는 외형을 성형하였다라고 돼 있어. 이거 뭐죠? 자, 얘는 소성 가공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그다음 부품 조립은 구리 열관을 삽입하고 패널 나사로 고정하여 결합하였다. 그다음 제품 완성 매출화 보면 생산 제품 수량 전체를 테스트 장비에 연결해서 검사였다라고 됐으니까 얘는 전수 검사의 결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제품 개발은 시제품을 조각하든 깎으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자. 조각하든 깎으면서 하는 거는 얘는 뭐야? 얘는 절삭형이기 때문에, 자, 어때요? 요거 있는 거라. 얘는 적층형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원자재 확보 단계에서 도입한 구매 방식은 외주에 해당한다. 외주. 일괄 구매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협력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일괄 구매했다. 협력 업체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주가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디귿. 부품 가공 단계에서 활용한 방식은 주조 가공에 해당한다. 소성 가공이죠. 자, 영구 변형으로 주어진 재료의 외력을 강해 땅땅땅 때려서 영구 변형으로 그 외형을 이렇게 가공하는 거, 성형하는 게 소성이면 주조는 뭐냐? 주조는 금속 재절을 주형틀에 부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게 주조였어. 틀린 보기. 자, 그다음 제품 완성 및 출하 단계에서 전수 검사 방식을 활용했다. 이거는 전수 검사가 맞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땡땡 기업 속에 자료에 나타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이야. 옳지 않은 것은 자, 잠깐 이거 볼게요. 기업의 소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가를 보면 얘는 뭐 어떻게 교량이야. 그럼 얘에 관련된 공업은 아 얘는 건설이다. 건설 공업이다 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볼까요? 나는 컨테이너 선이다. 자 그럼 얘는 뭐죠? 선박을 만드는 거니까 얘는 조선 공업이다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개 보면 얘도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건설 현장의 장비와 인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사물 인터넷이야. 자, 여기도 볼까요? 사물 인터넷 센서를 활용해서 조선소 내 장비와 자재의 위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대. 얘도 사물 인터넷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 기술.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사물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서로 통신도 하고 하는 게 여기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업 1번 볼게요. 땡땡 기업은 생산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중공업에 해당한다. 건설 공업도 있고 조선 공업도 있어. 이두개 다? 중공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땡땡 기업의 주요 제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여기는 교량이던 컨테이너 선이던 어쨌든 얘는요 비내구재가 아니라 내구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린 답지. 그다음 3번 볼게요. 가해 주요 제품 생산은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 어때요? 건설 공업은 프로젝트 생산 방식 수입이라고 공부했죠. 반복적이지 않은 제한된 기간 안에,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프로젝트 기간 안에 생산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답지. 그다음 4번 볼까요? 나의 주요 제품 생산은 계획 생산 방식보다 주문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 자, 조선 공업은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조선 얘는 주문자, 선주의 주문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문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 맞는 답지. 그다음 5번. 가 나의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에 IoT 기술을 활용하였다. 어때요? 맞는 답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입니다. 자, 그다음. 자, 9번과 10번 세트의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제품 설명 자료의 일부래요. 자, 이렇게 생긴 휴대용 공기청정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외부를 신소재 그래핀으로 코팅 처리해서 항균성과 그다음 내구성을 강화하였다라고 해서 그래핀이 들어가서 그래핀. 자, 그다음 기존 헤파 필터 대신 신소재 그래핀 필터를 적용해서

생산 생산 계획 수립 후, 자, 분기별 생산 계획을 수립한데 제품을 미리 대량 생산하는 거야. 생산 계획 수립해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대량 생산하는 거. 계획 생산에 해당이 되겠죠. 계획 생산,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모두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자, 우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이 있고, 지식재산권 안에는 산업재산권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신지식재산권도 있었어요. 그쵸? 자, 그 중에서 산업재산권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자, 그럼 볼까요? 모두 산업재산권에 해당이 되는지. 자, 모두 볼까요? 특허와 실용신안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는 보기.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제품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소비재에 해당한다. 어때요? 자, 이거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재가 맞죠? 자,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볼게요. 획득한 인증은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이다.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우수한 굿 리사이클드 제품 품질 인증, GR 인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GR 인증이 여기에 없죠. 신제품 인증, NEP 인증이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 그 다음, 리뷰 볼게요. 제품에 사용된 신소재는 그래핀이었어요. 근데 여기 볼까요? 일정한 온도에서 스스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특성. 일정한 온도에서. 원래의 모습, 그가 기억을 한 거지. 형상, 기억, 합금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우리 앞에 제시문에는 그래핀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수출 계획에 따른 인증과, 자, 그다음 생산 방식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유럽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 인증 크게 네 가지 공부하셔야 되죠. 자, 유럽에 진출할 거야. C 인증. 미국은 UL. 그다음 중국은 CCC. 일본은 PSE 인증. 그래서 이네 가지만 공부하자. 네 가지만. 자, 유럽이니까 CE 인증이죠. C인증, 그 다음 얘는 계획생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E와 계획생산 미리 생산 계획에 따라서 수요 예측을 하고 대량 생산하는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관련된 제품과 제조 과정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랑 함께 다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 6강에 관련된 겁니다. 6강. 자, 6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신제품 개발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장 분석을 봤더니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용 서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징이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이야. 인증 현황을 봤더니 전자파 적합성 기준 충족 후 KC 인증을 획득했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ISO, IEC를 획득했대. ISO, IEC. 자, I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국제 표준이라 한다. 선생님이 ISO, IEC, ITU 같이 세 가지. 여러 가지 국제 표준이 있지만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는 국제 표준. 요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수출 전략을 볼게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집중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을 획득했다. 미국 시장 진출. 근데 이게 수출 인증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얘는 UL이다. UL. 자, 그럼 볼까요? 수출을 위해서 획득한 인증은 C 인증이다. 이 C는 유럽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님.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따라 획득한 인증은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KC. KC는 국가통합 인증이 맞죠. 맞는 보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그 인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이 13개 정도 됐었어. 그 13개를 일일이 개인이 맡으려면, 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얘를 하나로 통합하자. 하나로 통합한 게 바로 KC다. 그게 바로 국가통합 인증이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걸 알아야 우리 소비자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 KC 인증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면 되잖아. 그쵸?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법정 강제 인증이자,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디귿 볼게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적합성 평가에 따라 획득한 인증은 이게 바로 ISO, IEC야. 얘는요. 국제 표준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리을 하나 더 있네요. 저 여기 볼게요, 또. 자,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

산업표준 W상의 기계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요거 보면 알수 있어. 자, 요거는 정보예요. KSX는. 그래서 선생님이 KS 뭐요 정도는 알아두자 했는데 여기 수능 실전 문제에 X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둘까요? 자, KSX는 정보에 관련된 거다. 이거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계는 뭐냐? 기계. 기계는 B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님과 티겟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그다음 6번이에요. 6번. 6번. 다음 땡땡 기업의 제품 개발에 대한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 후속 모델에 적용될 배터리에 관해서 보고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사원 A가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의 안전성 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 요거 선생님이랑 표준에서 단체 표준 요 정도는 외워볼까라고 했던 거 KAA 이거는 단체 표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체 표준. 자, 그다음 B는 경쟁사의 서비스 부분을 분석해서 만족도 향상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C는 기존 차량과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규격을 통일하였습니다라고 됐습니다. 통일하였습니다. 통일, 규격을 통일했다. 자, 그럼 기억해 볼게요. 사원 A가 언급한 인증은 지역 표준에 해당한다. 틀리고 어디에 해당한다? 단체 표준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표준은 선생님이 유럽 규격. 요거 하나는 외워두자라고 했습니다. 이해. 자, 이거 아시겠죠? 요거.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사원 B는 표준화의 효과 증. 자, 이거를 만족도 향상 매뉴얼에 만족도. 누구 만족이야? 소비자 만족이죠. 자, 소비적 측면의 효과 증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맞는 보기. 국어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D급. 사원 C는 표준화의 특성 중 호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규격을 통일해서 원활하게 연동하는 게 바로 호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 그다음 릴. 개발 중인 부품이 적용되는 공업은 자, 개발 중인 부품이 여기는 배터리야. 이게 적용되는 공업은 뭐죠? 이 배터리는 자동차 공업에 적용이 되죠. 자, 얘는 그러니까 자동차 공업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거야. 자, 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공업이다. 어때요? 선생님 얘기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다.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규모를 크게 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적어진다. 그래서 한대 만드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두 대, 세 대, 1,000대, 만 대, 만들수록 단위당 생산 단가가 작아지겠지. 왜? 그 고정 비용 있잖아. 공장도 있고, 기계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 공업의 큰 특징. 자,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다음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국제, 회사 기구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규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ISO를 다수 인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 여기 있는 볼까요? LNG 선박의 연료 공급 시스템에 관해서 ISO 표준 제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LNG가 얘가 뭐예요? 액화천연가스였죠. 액화천연가스. 이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해서 지구온난화 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 협약을 준수함과 동시에 대체 연료 선박 분야에서 표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우리나라가 준수하고자 하는 국제 협약은 우리나라가 뭐를 준수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해 지구온난화 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 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자,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야. 이거의 주범 물질은 뭐죠? 바로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협약이 있어. 기후변화 협약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서. 그게 바로 교토의정서였어. 그런데 교토의정서에서 만료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 협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은 파리 협정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니은 규제를 통해서 광화학 스모그의 직접 원인 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 자, 뭔가를 규제를 한대. 자, 이 규제야. 이거 규제. 근데 이거 황산화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황산화물을 위한 이 규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있어. 황산화물.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랑 오염 단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황산화물이냐, 그리고 질소산화물이냐에 따라서, 자, 황산화물에 관련된 이 원인 물질로 생기는, 예를 들어 이두 가지는 산성비도 생길 수 있지만, 스모그로 따지면 얘는요, 유황스모그라고 합니다. 유황스모그. 원인 물질이야. 자, 황이니까 황. 그다음 얘는 질소산화물은 낮에 굉장히 많이 오존과 함께. 그래서 얘는요, 광, 빛, 빛광, 낮에. 광화학스모그 원인 물질 이거 선생님이랑 오염단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거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광화학스모그에 직접 원인 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얘는 유황스모그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 자, 그다음 세모세모 원이 제정한 표준이 적용되는 대체 연료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게 LNG야. 여기에 대체 연료는 LNG 같은 게 천연. 자, 얘 같은 천연,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화석연료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재생에너지는 8가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이것들, 해양, 수력, 그리고 바이오 폐기물. 8가지 선생님이 꼭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적용되는 공업은 종합조립공업으로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조선공업이잖아. 조선은 종합조립공업이 맞죠. 맞는 보기. 자, 종합조립공업에 우리 두 가지 공업 기억하셔야죠? 조선공업, 자동차공업 두 가지 꼭. 그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신청한 해외 인증 볼까요? 다 여기 PSE라고 돼 있어. 수출 인증 관련된 거야. 이건 일본이죠? 중국은 CCC, 유럽은 C, 미국은 UL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해외 인증은 일본 수출에 필요한 인증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니은. 신제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며, 자, 신제품이 뭐냐? X선, 인공지능 기반의 X선 보안 검색 장비야. 어쨌든 얘는요, 굉장히 오래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구재에 해당이 된다.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생산품에는 CT가 뭐냐면 문화 콘텐츠 기술이야. BT는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이야. 정말 요것들이 들어갔는지 선생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생산품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X선 보안 검색 장비인데 이 특성을 봤더니 X선을 이용한 보안 검색 장비로서 위험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반 검색으로 위험 물품에 대한 자동 판독 기능이 탑재됐다. 생명공학 기술이나 예를 들어 뭐 이런 영상, 미디어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획득한 국내 인증이 바로 이거야. NEP, 신제품 인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끝까지 봐야 돼. 이거는 기출 형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이나 또는 기존 기술이 있어. 요거 봐야. 이거에 적용해서 실용화한 제품에 부여하는 거다. 어디에 하는 거냐? 제품에. 그럼 제품 맞잖아요. 프로덕트 and EP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는 리을의 조합이 몇 번?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강의 문제 풀었고요. 이번 이제 7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강. 자, 7강입니다. 6번. 다음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컨설팅에 재고 관리, 작업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출하 관리.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들을 다뭐 이렇게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면서 해도 돼요. 자, 그다음 1번부터 볼게요. 재고 관리에서. 재고 관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고 관리에서. 재고 비용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고 품목의 중요도와 가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해서 관리하는 기법. 이거는 그냥 정의 그대로야. 선생님이랑 구매 자재 관리에서 공부할 거예요. 어떤 건 A등급, 어떤 건 B등급, 어떤 건 C등급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냐면,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는 게 바로 ABC 재고관리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래서 ABC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생산 관리에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야. FMS 한번 볼까요? 자, 유연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볼까요? 생산 관리야.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학적 설계, 구매, 주문 처리, 계획, 통제 등 모든 광범위한 생산 활동을 통합 관리한다. 이거 뭐야?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CIM, 공장.

자동화의 선생님이랑 공부한 거야. 유연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 FMS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 그 다음 3번 볼까요? 작업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합리화의 원칙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전문화냐, 단순화냐, 그 다음 표준화냐. 요거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작업관리 보면, 작업관리. 제조시간 단축을 위해서 작업 절차 중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배제해서 간소화한다. 이건 뭐야? 이거는 단순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순화, 전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들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품질 관리에서 대밍의 사이클이 바로 뭐였죠? PDCA였어. PDCA 나오는지 볼까요? 순환과정. 자, 품질 관리에서 보면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 이거 뭐야? 다섯 개 단계.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거 6 시그마죠. 그죠? 대밍의 PDCA 사이클은 계획, 그 다음 두, 실행, 그 다음 얘는 검토, 조치의 과정이었어요. 순환 과정,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얘랑 얘를 굉장히 헷갈리게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도 틀린 답지 5번 볼까요? 출하 관리에서 유선 식별 시스템, 유선 식별 시스템? 이런 건 없었죠. 무선 식별 시스템이야, 무선, 어떤 거. 자, RFID가 자, 이게 무선 주파수에 의해서 나의 아이들이 읽는 거, 전자 태그, 무선 식별 시스템이지 유선이 아니기 때문에 들린 답지죠.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 내용으로 옳은 거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과 8번 세트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7번과 8번 생산 관리 개선 계획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 그럼 7번부터 볼까요? 위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보고서를 통해서 자 그럼 이 생산을 볼까요? 생산 자 문제 분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조치 사항이 있어. 조치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관리가 이렇게 뭐 어떤 문제점이 나왔어. 이게 특성 요인도잖아요. 피시본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생산으로 자 구매 생산 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게 뭐야? 자, 이 모든 전 과정에서 낭비를 제거하는 경영 방식. 이게 바로 깡마른, 깡마른 미국의 경영 방식. 린 생산 방식에 해당했죠. 린 생산 방식. 자, 그다음 인력 볼까요? 작업자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냐. 되게 잘하는 부서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는 거. 이게 바로 적재적소 배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품질 볼까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시험, 분석, 검사, 측정 방법을 적용해서 품질을 관리한다. 이게 바로 방법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방법표준. 자, 크게 세 가지 표준이 있죠. 전달이냐 또는 제품이냐. 이 표준 중에서 얘는 방법에 관련된 표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린 생산 방식 도입했다. 맞는 보기죠. 그 다음 니은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디귿.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달 표준이 아니라 방법 표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은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달은 제품의 형상이라던가 치수라던가 품질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7번은 기억과 니은의 조합인 몇 번? 3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 보고서에 가와 나에 해당하는 도표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가를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생겼죠? 생선 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PC본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정확한 이름을 우리는 특성 요인도라 한다. 그렇죠? 이거 기억해야 돼. 특성 요인도. 그래서 자, 이 생산성 저하의 원인들이 뭔지 우리가 딱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큰 요인, 그 다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특성 요인들, 우리 품질관리 도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시면 작업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선후관계, 예를 들어서 작업 C 같은 경우는 작업 A가 끝나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작업 D 같은 경우에는 B와 C 작업으로 맞춰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같이 받아서 조립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 뭐야? 이게 바로 퍼트에 해당이 되겠죠. 퍼트.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성 요인도와 퍼트에 해당이 돼서 3번, 8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교량 건설 현황에 대한 회의 장면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있는 것만을 보기 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땡땡 기업의 대표가 교량 건설 현황을 부서별로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자, 여기 보면 자재팀장이 필요한 자재 중에서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납품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싱을 하는데 외부 전문 업체에다가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아웃소싱.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일부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활용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총무팀장 볼까요? 자, 교량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한 것은 유동자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 유동자본이냐, 아니면 고정자본이냐, 요거 차이. 자, 유동자본은 움직이는 거야. 그쵸? 움직일 동, 이거. 그다음 고정자본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본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볼까요? 교량의 경우 1회의 대규모 공사이므로 이에 적합한 공정을 선정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1회 어떤 제한된 기간 안에 대규모 공사 맞죠? 자, 이거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래?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한된 기간 안에 반복적이지 않은 생산품을 생산하는 거. 보통 건설 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 생산 방식 선정한 공정의 종류는 프로젝트 공정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격과 니은. 그리고 또 리을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땡땡 기업에 해당하는 공업은 지금 보면 이거 교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얘는 건설 공업이야. 건설공업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 건설공업의 가장 큰 특징이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격과 니은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 8강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자, 1번입니다. 다음은 교육 이벤트 관련 광고 문자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땡땡진흥원 교육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격증 교육과정 인강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선착순 500명에게서 무료로 지원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교육 대상을 볼게요. 공업 분야의 관리직 재직자 또는 본원의 품질 경영 기사, 필기 실기 준비생이야. 관리직과 기사 준비생. 자, 그다음 이벤트 참여 방법을 볼게요. 자, 여기를 봤더니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추천 코드 공란에 무엇을 입력해라. 근데 그 무엇이 뭐냐면 무결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량품을 100만 개 중에서 3개에서 4개 이하로 낮추는 기법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얘는 식스 시그마죠. 식스 시그마 이게 뭐냐면 식스 시그마 이렇게도 쓰고 시그마가 통계적 측정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99.999 뭐 66까지 적합 품목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적합 품목이 99.99666까지 나오려면 예를 들어 100만 개를 생산한다면 불량품이 3개에서 4개 이하더라. 100만 개면 3개에서 4개 이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측정 단위 ppm으로 얘기하면 3.4 ppm이었어. 선생님 요거까지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추가 교육 과정 선택이 ERP 담당자 교육입니다. 자, ERP는 뭐죠? 전사적 자원관리야. 자, 이 전사적 자원관리 어떤 거다? 자, 각자의 자원들 있잖아. 그 그러니까 회사에서 선생님이랑 생산정보 시스템에서 공부했어요. 회사에서 영업부서도 있고, 영업부서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구매부서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생산부서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할게 아니라 하나에 통합하는 거야. 그걸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 그래서 ERP라고 했습니다. ERP. 자, ERP야. 자, 그럼 기억 볼까요? 교육 대상자 중에서 재직자의 직무는 제품이나 생산 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직무가 뭐냐면 관리직이었어. 관리직. 근데 여기는 뭔가 이거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연구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간은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의 단계별 활동에 따라서 이 다섯 개 단계가 요거 그대로잖아. 근데 요즘은 이거 어떻다? 이 단계를 섞어서 문제를 나온다. 그쵸? 이 단계가 막

맞게 나오는지, 이 단계를 정확하게 외웠는지, 그거를. 자, 통계적 기법을 정의하는 통계적 기법이죠. 식스시그마 기법에 따라서 통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선택 가능한 교육 과정은 생산, 영업, 재무 등 기업 전체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ERP가 전사적 과잉 관리,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니은, 디귿. 그리고 또 리을 하나 더 있네요. 리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대상자의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은 볼까요? 기사야. 기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에 이 기사는요, 우리가 보통,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마지막 5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기능사는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산업기사라는 게 있어. 산업기사. 산업기사는 이거 다음으로 상위 자격이거든요. 근데 얘는 실무 경력이 2년이 있어야 돼.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능사가 있으면 플러스 1년, 실무 1년만 있으면 또 얘를 칭찬, 그러니까 응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의 상위가 뭐냐? 기사입니다, 기사. 자, 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무 4년이야. 얘는 4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무 1년만 있어도 되고요.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무 3년 있어야 돼요. 그럼 자, 기능사 취득 후, 이 기사는 기능사를 취득 후몇년 있어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3년 있어야 되는데,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3년 이상입니다. 3년이다. 그래서 얘가 들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2번 보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A는 TQM이야. 그래서 이 TQM이란 뭔가 품질 관리에서 쓰임이라 공부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 토탈이야, 토탈. 퀄리티. 그러니까 토탈, 종합적, 품질, 매니지먼트. 이게 경영하는 거, 경영. 종합적, 품질, 경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B는 식스시그마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통계적 측정 단위를 활용한 식스시그마 100만 개 중에 3.4ppm 이하. 3개에서 4개 정도 불량품 이하로 나오게 하는 거. 그쵸. 무결점 운동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A와 B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함으로 평가되는 생산형식 활동의 종류의 스티커를 떼어서 담단에 붙이는 거래요. 요게 높은 곳들에 붙이는 거야. 자, 그럼 가을 보면 뭔가 별, 이거를 붙였어. B는 식스시그마.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식스시그마고, 자, 얘는 TQM이야. 여기에 식스시그마가 붙었어. 그럼 특징으로. 근데 이게 선생님이 맞다라고 했으면 식스시그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봐야 돼. 100만 개당 약 3개의 불량품이 발생하는 수준에 들어갈 수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나의 담란에는 실행 단계는 PDCA 사이클, 이거는 품질 관련된 거, 품질. 품질. 자, 품질입니다. 품질, 순환 과정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거야. 자, 품질을 관리하는 것 중에, 자, 어때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품질을 경영하는 거 안에 이거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맞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식스시그마 들어갈 게 아니라, 자, 여기는 TQM인 이 마름모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다의 교사의 평가에는 이게 맞는지 보는 거예요. 품질 분임조 조직 운영이야. 품질 분임조 자발적으로 뭔가 품질을 통해서 예를 들어 품질에 관련된 부서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 중에서 우리 품질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자발적 소모임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엔 그건 뭐야? 종합적 품질 경영 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교사의 평가는 맞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펜나 이목 분이 표시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은 섬유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략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재직자 교육 형태가 OJT다 있어. OJT인지 OFJT인지 확인해 봐야 돼. OJT는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OFJT는 벗어나서, 현장을 벗어나서 어떠한 연수원에서 집체 교육 하듯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기 보였어. 디지털 장비 실습이 가능한 학습 공간을 별도로 설립해서 외부 위탁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OFJT에 해당이 되죠.

IT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림보기는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은 FMS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로봇 자동화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운동화 생산 첨단 장비와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서 다양한 제품을 여기서부터 핵심이야. 유연하게 제조하는 자동화 생산 체계, 유연 생산 시스템 FMS가 맞죠?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전략 1에서는 전략 1이라고 돼 있어요. CRM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고객 니즈에 맞는 마케팅을 시행했다. CRM이 고객 관계 관리였어. 고객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 통합해서 고객의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뷰 볼게요. 패션쇼 이렇게 하고 있어. 패션쇼는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과 현실감을 제공해주는 인간 친화형 실감 영상 기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홀로그램.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정희 선생님이랑 청담 기술에서 공부한 겁니다. 홀로그램. 홀로그램 스튜디오라고 나와 있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과제에 대해서 모두 정답으로 응답한 학생. 찾는 거예요. 정답으로 응답한 학생. 자, 그럼 볼까요? 이게 맞는지 맞으면 O, 틀리면 X야. 자, 그럼 이거 볼게요. 품질 분임조는 직장 내에서 품질 관리 활동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뭔가 작은 소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질 분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공업 일반에서 소모임이란 말이 나오면 품질 분임조밖에 없다. 알겠죠? 품질 분임조 맞아요. 자, 그다음 볼게요. 3정 OS 활동에서 OS는 OS야. 청소에 관련된 거야. 정리 정돈 해서 청소를 하면 청결해지고 습관화되는데 OS 맞죠? 자, 맞는 답지. 3정은 뭐야? 정품, 정량, 정위치. 그대로 외웁시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린 생산 시스템은 구매, 생산, 관리 등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낭비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린이 미국의 경영 방식인데, 이렇게 이 관련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제거하는 경영 방식이죠. 맞는 보기. 그래서 모두 다 O로 체크한 E가 답이 되겠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공장 자동화 사례이다.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인 땡땡 기업은 생산 및 공정 과정에서 작업 일지에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 수기 방식은 작성자에 따라 각자 다른 양식을 사용하므로 표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외부의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불량 관리 등을 실행하는 생산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무엇을 도입한 거야? 여기서부터. 생산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불량 관리 등을 실행하는 생산 정보 시스템. 요 내용. 생산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거, MES. 제조 실행 시스템. 이거 그대로 나온다. 자, 그리고 이거를 도입해서 제조 공정의 오류를 개선해왔대요. 자, 술을 만드는 과정의 설비마다 QR코드를 부착하고 전 공정에 풀프루프 기능을 갖춘 장비를 채택해서 설계 및 제조 오류를 방지하는 안정적인 표준화 공장을 완성하였다. 풀프루프는 우리 기계의 산업안전에서 수임이랑 공부하는 건데, 풀프루프는 풀이 뭐냐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막아주는 거. 사람이 하다 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기능이 바로 풀프루프라고 해당이 되죠. 풀프루프입니다. 자, 그래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제품의 보관, 입출고 등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장 자동화인데 보관도 하고 입출고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야. 자동 참고 시스템이죠. 자, 그럼 기억 볼까요? 도입한 생산 시스템은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 FMS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린 보기. 그 다음, 니은. 구축한 시스템은 공장 자동화의 자동 창고 기능을 가진 시스템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사람이 기계를 잘못 취급하더라도 이게 바로 풀이야. 풀. 어리석은 행동.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막는 거야. 프루프. 이걸 풀프루프 기능이라 합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정지하는 거는 베일 쉐이프고, 얘는 사람이 관련된 거야. 풀프루프.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요 강의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9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강.

자, 다음 산업체 온라인 조사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야. 옳지 않은 것. 그쵸?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주력 제품 A 제품에 대해서 이 기업이 벤처 기업으로 지정도 됐고 ISO 9001 인증도 획득했대. 그리고 가공 분야를 볼까요? FMS 유연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했고 그리고 물류 분야를 보면 제품의 보관, 입출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자, 그다음 품질 분야 볼까요? 비파괴 검사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 제품 전체 수량에 대해서 결함을 검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1번 볼게요. 가공 분야에서는 가공 이거야. 유연 생산 시스템 FMS를 구축하였다. 어때요?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물류 분야에서는 물류가 이겁니다. 자동 창고 시스템, 그 자동 창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뒤로 볼까요? 자, 품질 분야의 제품 검사 방법은 샘플링 검사에 해당한다는데 여기는 전체 수량에 대해서 결함을 검사했기 때문에 전수 검사에 해당이 되죠. 전수.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4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벤처 기업 때문에. 벤처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소득세 이런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5번 볼까요? 2025년에 품질 관리 및 품질에 관련된 그러니까 품질에 관련된 국제 인증은 ISO 국제 표준화 기구의 품질은 9000에 관련된 앞에 9000 시리즈 ISO 9001 인증 어때요? 이것도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 3번 샘플링 검사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기업별 혁신 사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기자가, 각 회사에서 적용한 혁신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A 기업의 대표가 건물을 매입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 기업 대표 볼까요?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입해서 공장 관리비를 절감했다고 됐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활용했어. 자, 그다음 여기 보면 C기업 대표는 조립 라인에 적응 제어 로봇을 도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이에요. 자, A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은 고정 자본에 해당한다. 건물은 뭐야? 고정 자본이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유동 자본이냐? 고정 자본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얘는 고정되어 있어야 건물이 없어지지 않아.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무형 자본이냐 유형 자본이냐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고정 자본에 해당되고 얘는 또 형태가 있을 유형 자본에도 해당이 됩니다.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볼까요? 니은. 비기업은 공장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신에너지를 활용하였다. 태양광은 신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8가지, 그 다음 신에너지 3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그 다음 지열, 풍력, 그 다음 해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 폐기물 8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와 이겁니다. 자, 신에너지 활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린 보기. 그 다음 디귿 C기업은 작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 제어야,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로봇을 도입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9번입니다. 9번. 9번이에요. 자, 다음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A 기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기업은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입자 기술을 적용한 필터 방식 공기 청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 10억분의 1미터. 이거는 1나노미터야. 그래서 결국에 얘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거야. 그죠? 나노 기술. 자,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서 전 부문에 걸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했다. 경영이 아니라 품질 토탈, 퀄리티, 관리했다. TQC 기법. 종합적 품질 관리 기법을 활용한 겁니다. 제품의 안정성과 오존 발생량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고, 제품에 대해서 머리 인증을 획득했다. KC 인증을 획득했다. 이거는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국가통합 인증. 법정 강제 인증이야. 또한 생산 현장에는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을 도입

그래서 이건 뭐야? 무인 반송차 A, G, V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생산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까요? 품질 관리를 위해서 SQC 기법을 적용하였다. SQC가 아니라 TQC죠. SQC는 통계적 품질 관리야. 그래서 요거 품질 관리에서 스팀이랑 공부하는 건데요. 그대로 전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종합적 품질 관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니은 생산 현장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컨베이어 시스템 자동으로 이동하는 조립 라인 이런 거 없어. 여기 제시문에 무인 반송차. 그래서 무인 반송차를 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묻기도 합니다. 자, 이건 어때요?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죠. 무인 반송차 AGV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제품 필터 방식에 적용한 기술은 NT에 해당한다. NT가 맞죠.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리을.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가통합 인증을 획득하였다. 뭐를 보고 할수 있어요? KC 인증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그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기출 문제만 확인하면 우리 친구들이 똑똑하니까 금방, 아, 공업 일반이 이래서 조금 뭔가 공부하기가 편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3단원 시작을 합니다. 우리 3단원에서 스님과 함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지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역사 속 소통의 유전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통은 무엇일까요? 이 소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이 소통의 장애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소통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입니다. 1440

1843년 12월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아무도 모르게 새 글자를 만드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종실록에는요, 이달의 임금이 업문 28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종이 글자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든가 곧 완성된다든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달의 임금이 친히 업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세종은요, 이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왕이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든 것에 대해 이 최만리를 비롯한 7인의 집현전학사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이 집현전학사들은요, 세문자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 왕과 신료 간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종은 왜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이 반대 상소를 보면요, 세종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만리 등은 이 훈민정음 창제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서 어긋나며 이 자기 문자를 갖는 것은 오랑캐 짓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나 이 훈민정음은 뿌리 없는 것으로 이 학문을 할 수도 없고 이 나라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왕이 독단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까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반대하는 집현전학사들과 토론하면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이르기를 이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했는데 이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이 군상이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집현전 학사들이 이두를 정리한 설총을 두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백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다시피 훈민정음은요, 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이고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쉽게 배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문자입니다. 1446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세종서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 창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예, 이 훈민정음의 해설서는요, 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또 문자 훈민정음과 구별하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머리에 실린 서문에서 이 세종은 중국에서 만든 한자는 우리말 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 즉 이 평민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표현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소통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중국어와 우리말이 달라 이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지 못해 이 소통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뇌하며 전착했습니다. 세종에게 소통은 이 절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자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언제부터 소통에 주목했을까요? 세종은

1397년 이방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권력을 잡았고 1400년 조선의 제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세자는 첫째 아들 양녕이었지만 양녕은 놀기를 좋아했고 학문을 게을리했고 또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1418년 6월 이 태종은 양녕을 폐세자하고 충녕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충녕은 23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419년 세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종은 백성을 중시했습니다.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백성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을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428년 진주에서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놀란 세종은요, 백성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하니 효행록을 간행해서 백성을 교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 효행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소통에 대한 세종의 문제의식은 계속됐습니다. 1432년 이 세종은 율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율문을 본 뒤에 이 죄의 경중을 알게 되는데 이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어떤 죄가 중대한지 사소한지를 어찌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더라도 이 별도로 이 큰 죄의 조항을 뽑아서 이두문으로 번역한 다음 민간에 반포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 그런데요. 이 이두문도 모르는 백성들을 교화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두문으로 해결이 안 되자 1434년 세종은요, 삼강행실에 이 그림을 붙여 만들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한자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자를 안다면 이 누백포호가 무슨 뜻인지 어떤 얘기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요, 그림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한문을 이두문으로 바꾸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간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종은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444년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집현전 학사들과의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이 백성하고 소통하는 길을 모색하던 세종은요, 마침내 세문자 창제를 결심했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은 호학의 군주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책벌레로 아주 유명했죠. 이 건강을 다칠까 걱정한 태종이 책을 싹 치우도록 했는데 이 구석에 떨어져 있던 책을 반복해 읽으면서 이 몽땅 외웠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세종은요, 1436년부터 이 정부 구조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고 이 결재도 세자에게 맡기고는 언어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440년에는 이 중국과 일본에서 국어와 국어의미, 국어보음 같은 언어학 관련 서적을 수입해 탐독했습니다. 이 집현전 학사들은요, 왜 세종이 언어학에 큰 관심을 가질까 궁금했을 겁니다. 세종은 묵묵히 홀로 연구에 정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문자는 어떤 문자였을까요? 세종의 생각과 계획이 담긴 문헌상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완성된 훈민정음을 통해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종은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겁니다. 어려운 한자와는 다른 성격의 글자, 즉 우리말의 소리를 잘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이 해를 뜻하는 일자와 달을 뜻하는 월자는요, 이 해와 달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글자를 활용해서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글 명자는요, 해 일자와 달 월자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요, 상영,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등 육설하는 이 여섯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일자처럼 이 획수가 적은 글자도 있지만, 비근한 예로 이 건물이나 관청을 뜻하는 청은 25획으로 이루어져 이 기억하기도 이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울창할 울자는요, 29획인데요. 이 보는 것만으로도 이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 강의제는 대학사 진정경 장옥서 등 30명의 학자에게 사전을 만들라고 지시했고요. 1716년, 5년 만에 완성된 강의자전에는 약 4만 7천 자의 글자가 수록됐습니다. 그러나 이 표의 문자 한자는요, 이 특성상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계속 새로운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영어 그 카드, 이 카드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카와 같은 새로운 글자가 현대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자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지만 한자의 수는 5만에서 10만 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은 어려서부터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이 배우기 어려운 글자여서 한자와 한문을 능숙하게 해독하고 사용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요, 농업, 어업, 수공업 등 이 노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은 이 신분상 제약으로 학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 글자를 배울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을 위한 문자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여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은 글자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워야 할 것도 많고 학습량도 늘기 때문이죠. 훈민정음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달리 한국어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음 문자 영어 알파벳은 26자로 이 다양한 소리를 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실제로는 100넉 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예, 인쇄체 이 대문자와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이게 100넉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이 100넉 자를 모두 외우기에 공책에 열심히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요, 28개의 자모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본 자음 다섯 글자는요, 발성기관의 모습에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입니다. 혀소리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입술 소리 미음은 입의 모양입니다. 잇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목구멍 소리 이음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세종은요, 다섯 개의 기본 자음을 만든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서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이면서도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소리는 기본자의 획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추가된 글자는 기본자와 닮은 모양을

와 이 동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금니 소리라는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자 니은과 확장자 디귿, 티귿, 쌍디귿은 모두 혀소리고요. 이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 반면에 영어 알파벳 D와 T는요, 이 같은 혀소리입니다만 모양에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습니다. 이 모음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천진을 형상해서 아래야 땅을 뜻하는 으, 사람을 뜻하는 이, 이렇게 세 글자를 만든 다음에 으와 이의 위아래 또 오른쪽 왼쪽에 아래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본 모음자 11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은요, 최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모자 28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요, 쌍기역이라든가 쌍디귿, 또 비읍시옷, 비읍시옷기역이라든가 또 왜 같은 확장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8개의 기본자만 익히면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 기본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글자를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 둘째. 세종은 글자의 형태를 알아보기 쉽고 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모양도 제각각이고 꼬불꼬불합니다. 이 5, 60대는요, 영어를 꼬불한 글씨라고도 했습니다. 이 꼬불한 글씨는 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매우 서투르게 쓴 글씨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어 따위로 쓴 글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자는요, 모양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물론 사람 인자, 또 이건 어지린이죠, 인자, 휴, 목, 림, 뭐 이런 자들처럼 유사성을 보이는 글자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글자도 많기 때문에 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익히기도 어렵습니다. 자질 문자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글은 형태가 유사합니다. 한글은 8개의 자모 기본자와 그 확장자이거나 합용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의 형태에 대해 훈민정음 학자 김수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자의 과학성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도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다가 실용성이 있어야 하므로 누구에게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간결성이 있어야 한다. 인류 문자 가운데 이런 특성을 가진 문자는 훈민정음밖에 없다. 그 증거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형 특성에서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은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다. 현대 한글은 모음자의 점이 짧은 획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특히 직선이 70%를 넘는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직선 위주로 되어 있어 간결한 것이고 누구나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다. 이 점과 직선과 동그라미는요, 이 누구라도 쉽게 인지하고 쉽게 그리거나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이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이 학습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이 한글은 글자를 풀어 쓰는 영어와 달리 자음 더하기 모음,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과 같이 이 자모자를 모아서 음절로 표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요, 알파벳을 가로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해 표기합니다. A calm sea makes a bad sailor.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해 음절을 만드는데 그 방식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세종은요, 음절을 만들 때 모음자 의와 이를 축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결합하도록 했습니다.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일관되고 규칙적입니다. 이러한 음절 구성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한글은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도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문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종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한자처럼 어려운 글자는 백성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물로서 표음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의 기본 자모자는 28글자이고 글자의 형태는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아래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짧은 직선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직선과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음의 경우 기본자에서 파생된 글자도 유사한 형태를 띠게 했고요. 이 음절을 구성할 때는 자모자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쓰게 함으로써 이 누구라도 원리와 구조를 알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백성과 소통하고자 했던 이 세종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의 결과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을 편찬한 정인지는 해례본의 맺음말에서 새 문자를 창제한 세종의 업적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하니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네, 이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한글에 대해서는 세계의 석학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포스 교수는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게리 레디아디 교수는요,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다. 한국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46년 10월, 이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훈민정음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쉬운 문자 훈민정음을 환영한 것은 궁인들과 왕실 여성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교육하는 기관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훈민정음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1449년 어느 날 한글 때문에 서울 장안이 팔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하정승하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라고 한글로 쓴 벽보를 붙였습니다. 이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익힌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썼고 특히 여성들은 수많은 내방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여성으로 태어난 신세를 한탄했고 친정 부모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남성들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이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했죠. 정부인 안동 장씨는 이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저술해 이 조선 양반가의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 안동 장씨는요, 이 한문에 능한 분이었지만 딸과 며느리들이 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한글로 썼는데요. 이 책머리에 적힌 당부의 말이 재밌습니다.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도 먹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지게 하지 말라. 네, 이 글을 읽으니까 이 안동 장씨께서 자신이 쓴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전에 삼강행실에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행했었죠. 그렇지만은 소통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을 때 이 삼강행실도의 원문으로 설명을 넣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세종은요, 1450년 53

냄새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문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481년에 성종은 업문을 넣은 삼강행실도 언해를 간행했습니다. 여기 실린 누백포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이 업문이 보이죠? 네. 최누백은 고려 때 수원의 관리 최상저의 아들이다. 최누백이 15살 때 아버지가 사냥하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해 죽었다. 최누백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아버지를 해친 호랑이를 잡으러 도끼를 메고 호랑이의 자취를 따라갔다. 호랑이는 이미 아버지를 다 먹고 배가 불러 누워있는데 바로 앞에 달려들어 네가 내 아버지를 해쳤으니 내 너를 먹으리라 하고 꾸짖으니 범이 꼬리를 내리고 엎드렸다. 최누백이 도끼로 내리쳐 호랑이의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와 살을 꺼내어 그릇에 담고 호랑이의 살점은 항아리에 넣어 시냇물 속에 묻었다. 이후 아버지를 흥법산 서쪽에 장사 지내고는 염효살이를 하였다. 이렇게 업문을 넣으니까 이 백성들도 최누백의 효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훈민정음은요, 사대부들의 외면과 배척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백성은 훈민정음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널리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근대의 문턱에 들어선 1894년에야 고종의 국문칙령에 의해 국문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언문, 반절, 암글, 각약을 등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한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한은 한나라의 한을 뜻하고 하나, 크다, 바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고 그 바탕에 한국어와 한글이 있습니다. 15세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요, 이 문화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고 강한 한자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민정음의 창제로 한자 문화권으로부터 독립해 자주적인 한글 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를 두 시기로 구분한다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세대 간 남녀 간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언어 차이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세계도 없지 않습니다. 때때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도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로 묶으려 노력하는 소통의 유전자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낳은 빛나는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0: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가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아, 사슴이 아니고 기린 이야기입니다. 현존하는 육상동물 중에 가장 키가 큰 동물이죠. 다 자란 기린은 키가 5m를 훌쩍 넘습니다. 저는 기린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기린의 심장은 정말 터질 것처럼 생겼습니다. 보시는 그림 중에서 오른쪽은 기린의 심장 단면입니다. 제일 왼쪽은 정상 사람 심장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심부전 환자의 심장입니다. 정상 심장과 비교하면 심장 근육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안에 공간이 거의 없죠. 피가 들어올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꺼워지면, 비후해지면 오히려 딱딱해진 심장은 피를 잘 받지도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하는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린 심장은 정확히 심비대 환자의 심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혈압 때문입니다. 사람도 목 때문에 괴로운 동물입니다. 인류는 직립을 시작하고 다른 동물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 요통이 그 중에 하나고요. 다른 포유류들은 우리처럼

요통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머리까지 피를 보내는 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심장에서 뇌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심장에서 짜준 압력은 머리에 도착하면 한 50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심장에서 120에 80mm 머큐리로 피를 짜주게 되면 뇌에 도착했을 때 70에서 30만 남아있습니다. 길이는 우리보다 목이 훨씬 길고 높습니다. 5m 가까운 높이의 뇌에 100mm 머큐리의 압력을 유지해 주려면 기린의 심장은 수축기 열압 200mm 머큐리 이상으로 피를 짜줘야 됩니다. 기린의 심장이 중증 고혈압 환자의 심장처럼 비대해진 이유입니다. 기린은 고혈압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기린이 물 먹는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양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심장 높이를 낮추고 재빨리 물만 마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심장보다 내려가면 머리로 가는 압력이 높아져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모습도 안타깝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자다 보면 뇌출혈로 사망해서 못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체로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게 전부입니다. 기린은 이렇게 두꺼운 심장을 가지고도 신부전에 시달리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기린의 심장에는 두꺼워져도 근육이 돌처럼 굳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는 아주 특별한 유전자, 생물학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가 작용하는지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 발굴되고 동물 실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기린으로부터 알게 된 신부전 약제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은 신약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현대 과학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달아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장 리모델링 기술들입니다. 지난 3강에서 1930년대의 노르웨이 의사 뮬러가 보고했던 슬픈 가족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지 못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비명횡사하는 가족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드렸죠.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유전자를 분석하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14밖에 안 되는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알게 됐는데 이분의 유전자를 검사해봤더니 그동안에도 사실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된 유전자들 몇 개를 알고 있었었는데 이 여성분은 특히 PCSK9이라는 나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오히려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다른 생활은 다 정상적이었거든요. 훨씬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에어로빅 강사였었고 혈관 상태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이런 발견에 열광하게 된 연구자들은 이제 PCSK9을 억제하는 약제를 개발하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이 개발됐고요. 불과 10년 만에 이분이 보고됐던 게 2005년인데 2015년에 미국 FDA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약제가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높은 고혈압을 견디는 기린의 유전자처럼 에어로빅 강사의 콜레스테롤 수치 14를 기록한 유전자처럼 이런 여러 심장병 환자들을 살리는 표적 치료의 설계도를 건네준 셈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끝판왕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요. 기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잘라내고 집어넣고 편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하려는 시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임상 단계이기는 한데 이런 약들이 상용화되면 딱 한 번 맞으면 평생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원샷 백신처럼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약이라고 하면 신부전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질환이 없습니다. 심장질환이 종착역에 다르면 결국 심장이라는 펌프 엔진이 지쳐버리는 신부전 상태가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신부전은 어지간한 암보다 예후가 나쁜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사이에 신부전 치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약물 치료가 많이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네 가지 핵심 약제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이런 네 가지 핵심 약제를 제대로 쓰면서 신부전 환자의 예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약물로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동안은 심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심장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에 심장 이식은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환자들만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신부전 환자분들은 기다리다

의사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이식을 기다리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좌심실 보조장치, 엘바드라는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또 심장 끝에 펌프를 다는 거고요. 작은데 성능이 아주 좋은 펌프를 심장 끝에 달아서 심장을 도와서 피를 타주는 기구입니다. 국내에서 점점 보편화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엘바드 달고 건강하게 퇴원하셔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엘바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아예 완전한 인공심장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공심장보다 조금 더 현실화에 가까이 온 기술은 이종장기 이식입니다. 이종장기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인간끼리가 아니라 다른 종으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는 거고요. 생명공학 기술의 성과가 담겨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 몸에 넣으면 우리 면역 반응이 이걸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거든요. 초급성 거부 반응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 표현에 따르면 눈으로 보는 이 가운데 장기가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강력한 면역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장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돼지에서 한 10개 정도의 유전자를 정교하게 조작하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종 심장 이식은 아직 갈 길이 조금 멉니다.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종 신장 이식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는 거의 연구 단계가 아니라 상업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의료 기기 발전이 눈부신 영역 중에 하나는 대동맥 판막 협착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심장의 마지막 관문인 대동맥 판막이 낡아서 딱딱해지고 늘러붙어서 잘 열리지 않는 병이고요. 잘 안 열리다 보니 피가 잘 못 나가서 기운이 없고 뒤에 피가 차서 폐에 물이 찰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은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좋아지는 방법이 없고 물리적으로 판막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요. 전신 마취하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고 심장을 열어서 낡은 판막 잘라내고 인공 판막을 넣고 한 땀 한 땀 꿰매는 개흉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고령의 환자분들, 동반 질환이 많은 분들한테 생기다 보니 이런 수술을 사실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술을 개발을 한 거고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한글 이름이 좀 복잡하고 영어로는 줄여서 타비라고 불러서 우리도 그냥 타비라고 많이 하고요. 이렇게 카테터에 집어넣은 판막을 보통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진입하게 되고요. 심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뛰고 있는 심장에 재빨리 판막을 넣고 나오게 되는 고난이도 시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만큼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시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초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이 이루어졌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점점 더 경험이 쌓이면서 성적도 좋아졌고 기술도 더 좋아졌습니다. 판막도 더 좋아지다 보니까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까지도 수술과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이긴 하지만 아직 증상이 없는 분들도 타비를 일찍 하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첨단 시술과 신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에 오시기 전 모니터링 과정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의 건강 기능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제가 사용하는 워치만 해도 걸음수는 물론이고 맥박수, 산소포화도, 심전도 알려주고요. 기기에 따라서는 혈압 수치를 알려주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링이 진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부정맥은 하루 종일 나오는 병이라기보다는 숨어있다가 아주 가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정말 힘든데 분명히 뭐가 있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는 검사가 24시간 심전도 검사, 홀터 검사하고요. 24시간이 아니라 더 시간을 길게 모니터링하면 더 많은 부정맥을 찾아낼 수 있다고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기계를 무거운 걸 차고 줄줄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달구선 하루 종일 생활하니까 좀 번거로웠는데 최근에는 기기를 경량화시키고 패치형 홀터를 붙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졌거든요. 샤워도 하시고 운동도 가능한 이런 검사들이 가능해져서 일주일, 뭐 길게는 2주까지도 긴 시간 간편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웨어러블 혈압계도 개발돼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하는데 진료실 혈압계도 충분하지 않고 가정 혈압계도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24시간 혈압계가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검사입니다. 혈압계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일상생활 하시면서 혈압을 재는데 얘가 15분, 30분 간격으로 계속 혈압을 재다 보니까 번거롭거든요. 일상생활 하다가 웅 하고 올라가는 것도 귀찮은데 주무시다가 이게 혈압을 재면 자꾸 잠을 깬다고 한숨도 못 잤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웨어러블 혈압계는 불편함 없이 커프 없이 손가락에 끼우면 하루 종일 혈압을 측정해주는 기구고요. 기존 혈압 방법 측정 방법 대비해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증명하면서 임상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난리죠. 의료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는 제품들 중에는 입원 환자 심정지 예측 AI가 있고요. 가끔 병원에 오셨다가 심폐소생술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CPR팀 어디 어디로 이런 방송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방송이 나면 머리가 춥다 서가지고 제 환자는 아닌가 막 불안해하고 찾아보고 제 환자가 아니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심정지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한번 생기고 나면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후유증이 남아서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이런 심정지 예측 AI는 인공지능이 환자분의 상태를 잘 모니터하고 있다가 심정지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영역에서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CT, MRI 등 전문적인 검사 영역에 AI가 차츰차츰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더 잘 얻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영상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해부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혈력학적인 기능 정보를 주는 데에도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도 기술의 힘을 빌려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희 영역에서도 심장 시술 로봇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이 3년 내에 외과 의사를 대체할 거다. 의대 가지 말아라. 이런 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할 때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게 되다 보니까 의료진이 장비 옆에서 방사선 노출되면서 시술하는 게 아니라 시술 밖에 조종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시술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기술이라서 의사를 대체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장래에 AI 기술이 발전하면 AI 기술과 로보틱스가 합쳐지면서 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차례 강의를 통해 고대 이집트의 미라부터 아프리카 초원의 기린,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약하는 첨단 병원의 모습까지 길고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심장병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어떤 문제가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8번의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한 번 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모니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Here we are at the playground. Have fun, kids.
2: Don't run on the seesaw. Don't eat on the slide.
1: It's okay.
2: No, it's not. Don't sit there. Don't push her.
0: 친구들 대화 잘 들었나요? 자, 대화 속에 있는 요 빨간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playground, kids, seesaw, slide, push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playground예요. play는 노는 거, 놀다고 ground는 땅이잖아요. 놀기 위한 땅이니까 놀이터겠죠. playground. 앞부분 play에 강조 줘서 playground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놀이터, playground. 이번에는 kid예요. kid. kid는 어린이, 아이고요. 당연히 한 명이면 a kid, 두 명, 세 명, 두 명 이상이면 kids 하고 s 뒤에 붙여주겠죠. seesaw. 우리말로는 시소인데요. 영어로는 seesaw. seesaw예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seesaw 타고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see는 보다, saw는 봤다잖아요. 봤다, 본다, 봤다, 본다. 아까 봤다. 이런 느낌으로 seesaw. seesaw. 이름 붙여졌어요. seesaw. 이번에는 slide예요. 선생님 손모양처럼 그렇지. 슬라이드는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다도 되거든요. 근데 놀이기구로는 slide.

0: 미끄럼틀. push. push. push는 밀다예요. 이 단어 친구도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건물 같은 데 들어갈 때 문에 미세요, 당기세요. 미세요, 당기세요 봤을 거예요. 거기 잘 보면 미세요는 push, 당기세요는 pull 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push, 밀다.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아빠랑 엄마인 것 같아요. 아빠가 Here we are at the playground 라고 하셨어요. Here we are 이라고 하면 여기에 Here we are 우리가 있다 란 뜻이잖아요. 아, 다 왔다 이런 느낌. 걸어가거나 운전해서 어디를 갔는데 여기 도착했네. Here we are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At the playground. 우리 놀이터 도착했네. Have fun, kids. 얘들아, 재밌게 놀아. 아이들을 보내주는 장면이죠. Have fun. 우리 헤어질 때, 뭐, 파티 가거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헤어질 때, have fun 이라고 하면, 즐거운 시간 보내, 재밌게 놀아. 이런 뜻이에요. Have fun, kids. 얘들아, 재밌게 놀아. 그런데, 엄마는 그냥 보내줄 수가 없나 봐요. 애들을 보면서, Don't run on the seesaw.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해요. Don't, 하지 마라는 뜻이죠. Don't 다음에 동작 나와요. Don't run이면 뛰지 마가 되겠네요. 어디서? On the seesaw. Seesaw 위에서 뛰지 마. Don't eat on the slide. 미끄럼틀 위에서 음식 먹지 마. 뭐, 다 맞는 말씀, 그죠? 그랬더니 옆에서 아빠가 It's okay. 아이, 괜찮아. 그랬더니 No, it's not. 아니야, 안 괜찮아.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Don't sit there. 거기 앉지 마. Don't push her. 그 여자애 밀지 마. 계속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Don't를 외치는 엄마의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운 단어, 대화 다 봤죠? 이 내용들 우리 앱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Topic World 3로 가서 Topic 51 찾아요. 그리고 455 눌러줄게요. 오늘도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기. 그리고 뜻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Don't sit.
0: 아하, don't 나왔어요. Don't 뭐라고? 하지 마. 그 다음엔 동작. Don't sit이니까 앉지 마가 되겠네요.
1: Don't run.
0: 이번에는 don't run. 뛰지 마, 달리지 마.
1: Don't push.
0: 순서대로 don't push. 밀지 마세요.
1: Don't
0: 오늘은
1: touch.
0: 다 don't인가 봐. Don't touch니까 touch는 손대는 거, 만지는 거. Don't touch. 만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1: Don't enter.
0: Enter 알아요, 친구들? Enter는 go in,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Don't enter,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방 같은 데쓸수 있겠죠?
1: Don't take pictures.
0: 아하, don't take pictures. 사진 찍지 마세요라는 뜻이네요. 박물관, 전시회 같은 데 붙어 있는 거볼수 있죠. 잘했어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여기서 뛰지 마세요. 여기서 먹지 마세요. 그녀를 밀지 마세요. 좋아요,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44 눌러볼게요. 시작하기. 뭐뭐 하지 마세요, 마세요, 마세요.
2: People are running at the pool.
0: 수영장에서
2: What
0: 뛰고
2: should we
0: 있다고?
2: say?
0: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 얘기해야 돼요? 친구들이 안전요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뛰지 마세요. 마세요니까 don't 그리고 뛰는 거 run 그리고 여기 here. Don't run here. 그렇지. 어렵지 않죠?
2: Great.
0: 또 수영장에서 무슨 말할
2: A
0: 수
2: girl
0: 있을까?
2: is eating at the
0: 네?
2: pool.
0: 수영장에서
2: What
0: 음식을
2: should
0: 먹는다고
2: we
0: 안
2: say?
0: 되지. 흘리면 물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먹지 마세요 해볼게요. Don't eat 여기 here. 그렇지. Don't eat here. Don't랑 동작만
2: Great.
0: 기억하면 된다.
2: A man is pushing a woman.
0: 위험하게
2: What should
0: 누군가를
2: we
0: 밀고
2: say?
0: 있대요. 밀지 마세요 해야 되겠죠. Don't push 그녀를 her 이렇게. Don't push her. 그래요. 뭐뭐 하지 마세요. Don't 하고
2: Great.
0: 동작. 요 말이면 주의 주기
2: Please
0: 어렵지
2: follow these
0: 않죠.
2: rules.

그네 뜻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merry-go-round 이 말 들어봤어요? 요즘 놀이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타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노는 놀이기구 있어요. 그걸 merry-go-round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스프링 달려서 탈 것들, 흔들말이라고 우리 그냥 말 아니라도 흔들말이라고 하죠. 요건 spring rider, 스프링이 달린 타는 거, spring rider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놀이터에서 일어난 대화였죠. 놀이기구들 이름도 알아봤고 또 하지 마세요, don't 뒤에 동작해서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표현들도 배워봤어요. 친구들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별하고 영어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린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자성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성 배우면서 그 자석도 받고 그리고 지폐에 막 달라붙는 것도 받고 원자자석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많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해서 이 자성에 대한 게 결국은 뭐냐면 자석에 반응한 성질을 보고 자성이라 불렀고요. 해서 우리 근본적으로 자석이라는 거는 자연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철석 형태. 이제 그거를 재련하고 해서 만든 돌이다. 라고 해서 자석만이 가지는 특이한 성질이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과거에는. 오케이? 과거에는 이 자석만이 어떤 끌어당기고 미래에는 자기력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알고 살았는데 과학자들이 또 많은 호기심이 있겠죠.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하다가 우연찮게 또 재미난 발견을 하게 돼요. 뭐냐면 자석만 자기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어떤 자기력을 발생하네 어떤 다른 실험을 하다가 우연찮게 그 실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거긴 하지만 그 진짜 대단한 발견 그걸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 쌤이 계속 항상 수업 전에 그런 말을 하죠. 이 과학자들의 업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학자들 되게 멋진 분들이야. 왜? 자연을 바라보는데 그냥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저건 왜 저렇지? 라는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해요. 그런 생각의 힘이 대단한 분들 같아. 그렇죠?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과학을 왜 공부할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시험을 위해 공부한다기보다는 내가 과학을 하는 이 입장에서 여기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을 알아가는 것이고 자연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호기심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해서 계속 이건 왜 그렇지? 이것도 왜 그렇지? 라는 호기심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봐요. 던지다 보면 여러분도 쌤이 그 계속 나열해주는 그 역사적인 과학자 이름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지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 과학의 역사에 초대를 합니다. 지금 초대할 텐데 이 초대 응하시는 친구들 같이 한번 또 재미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옛날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니까 이 자성, 자기력이다 그죠? 자기력, 이 자기 현상, 즉 어떤 자석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이 자기 현상하고 전기 현상. 이 전기 현상은 사실은 같은 현상이라기보다는 서로 별개의 어떤 현상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정전기 같은 것들, 얘는 그냥 자석이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현상 같은 것들. 해서 그냥 별개의 어떤 자연의 존재하는 힘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야기했는데 결정적 실험 하나가 등장합니다. 결정적 실험. 이 과학에서 말하는 결정적 실험이라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뒤엎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어떤 결정적 실험이 등장하냐면은 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 결정적 실험은 과학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우연한 발견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웨르스테드. 웨르스테드라는 이 물리학자가 1820년경에 어떤 실험을 하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열이 발생해. 우리 이미 알고 있다, 그렇죠? 도선에다가 딱 전원장치를 연결하는 순간 그 도선에는 전기.

직장이 쫙 걸리면서 전화들이 막 움직여. 움직이다가 그 안에 있는 원자 있고 막 충돌하다 보면 그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 그 전류에 의해서 얼만큼 열이 발생하는지, 전류의 열작용. 전류의 열작용. 이 전류의 열작용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는데, 우연히 그 실험 도구 근처에 나침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도선에다가 전류가 딱 흐르는 그 순간 나침반 바늘이 움직여. 우와, 뭐지 이거? 뭐지? 신기하다, 그쵸? 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침반 주위에는 자석도 없었어. 아무런 이 나침반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자기장이 가해져 가지고 또는 자석이 가까이 가가지고 나침반 바늘을 움직이게 되는데, 뭐냐? 직선 도선. 도선 주위에 우연찮게 나침반이 있었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자마자 나침반이 움직여 버리네. 전류를 끊었어. 다시 원래로 돌아와. 또 전류를 흘렸어. 또 나침반만 돌아가네. 이야, 이게 뭐지? 해가지고 다른 실험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요 결정적 실험이라는 게 이제 이 자기현상과 전기현상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를 발견한 현상, 실험이 되겠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덕분에 우리가 많은 또 과학의 발전과 우리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의 호기심과 실험 정신에 우리는 정말 많은, 대단함을 느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좀 아셔야 돼. 내가 이 역사를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역사를 배우면서 정말 이 과학을 통해서 나도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좀더 호기심을 가져보고, 맞죠? 이런 걸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웨르스테드는 자기현상과 전기현상하고 관계는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어요. 그럼 전류가 흐를 때그 주위에 어떻게 자기장이 생겨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다른 과학자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 전류의 단위를 알죠? 암페어, 그쵸? 앙페르. 이 앙페르. 이 앙페르가 뭐냐면 바로 전류가 흐르는 그 도선 주위에 이 자기장 방향을 딱 찾아냅니다. 오케이? 찾아내고 또두 번째 실험. 다음 강의 배우긴 할 건데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이 자기장 속에 놓이면 힘을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 앙페르가 찾아내요. 오케이. 와.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놓이면 도선이 움직여. 힘을 받아. 맞죠? 움직여. 그 움직이는 힘을 받는 걸 앙페르가 찾아냈고, 그 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고 멋진 도구인 전동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 와, 또 우리 패러데이 형님 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데, 이 패러데이까지 이어지는 이 아주 과학의 대서사.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재밌잖아요. 얼마나 멋져? 이 과학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맥락을 파악하면서 과학을 배워나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과학 지식은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면 너무 재밌거든요. 꼭 기억하시고요. 해서 오늘은 이 앙페르의 업적인, 그리고 웨르스테드의 우연한 발견 업적이죠.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직선 전류가 흐를 때, 직선 도선에 이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전류가 흘러. 그럼 전류가 흐를 때 우리 오르나사 법칙이라 부르죠. 이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에 맞추고 네 개의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이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해서 이 나침반을 놓게 되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다. 그렇죠?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고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이다. 그럼 반대로 전류를 거꾸로 흘려주게 되면 이렇게 감아질 수 있겠죠.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자기장인데, 우리 그냥 평면만 보면 재미가 없죠?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실험을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실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실험 세팅이에요. 실험 장치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흰색 박스는 전원 장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고, 여기 빨간색 선은 플러스 극이고, 검은색 선은 마이너스 극이에요. 이게 빨간색 버튼은 이제 스위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릅니다. 플러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저걸 전류가 흘러가지고, 나침반 위로 이렇게 전류가 가요. 전류가 가서, 전류계를 거쳐서, 이제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데 따르면은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 흐르게 되면 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 기억난다, 그쵸? 자,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자, 이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그 웨르스테드의 우연한 실험으로 알려져 있는 그걸 한번 목격해 봅시다. 잘 보셔야 돼요. 와, 나침반 움직인다. 그렇죠? 전류도 흘러. 움직여, 움직여. 와,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자, 다시 놓으면은 원래대로 복원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위로 전류가 흐를 때이 감,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감은 도선 밑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야. 이쪽, 이쪽.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도선 밑에 나침반이 있고요. 그럼 다시 전류가 흐를 때그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목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닿습니다. 오케이,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와, 신기하다, 그쵸? 우리 EBS에서만 보여주는 딱이 실험 영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과학이란 게 이론으로 배우지만 이론은 반드시 또 현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이 이론은, 자기장 이론은 이 재미있는 현상에서 나왔고, 이 현상을 설명하고자 우리가 지금 자기장 방향과 이 전류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딱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된다? 쭉 자기장에 따라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크, 멋집니다. 그쵸? 해서 방금 보여준 이 실험, 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거를 칠판에서 조금 더 정량화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서 우리 조금 전에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이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이다. 해서 엄지손가락의 전류고 감아지는 네 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 그럼 반대로 갔을 때또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감아지는 네 개의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거를 이제 앙페르가 방향을 찾아냈고 요번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실제로 이 현상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쁘게 나온다, 그쵸? 이쁘게. 자, 더 알기 코너에 보시면 요 중간에 도선이 있고 도선 주위에 지금 철가루가 맴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쵸? 해서 전류가 흐를 때이 자기장 방향으로 철가루들이 이쁘게 배열되는 상황이다. 이쁘게 이렇게 슉 이쁘게 배열되겠죠? 자, 이 방향을 앙필의 이제 오른나사 법칙이라 부르죠.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맞췄을 때네 개의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나사로 갑니다. 전류가 딱 엄지손가락일 때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게 앙펠의 법칙. 아시겠습니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기장의 세기를 조금 정량화하고 싶은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의 세기를 I라고 둡시다. I. 자, 그리고 이 도선으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예요.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 멀리.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R은 계속 변할 수가 있겠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도선으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뒀을 때,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B는 뭐에 비례하냐면, 전류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된다? 나침반 바늘이 훨씬 많이 휘더라. 즉, 많이 꺾이더라. 그 말은,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진다는 말이겠지.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반비례하냐면, 뭐?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드네? 그래서, 오,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B는 뭐에 비례한다? I에 비례하고 R에 반비례하네. 이렇게 분수함수 형태가 되겠고, 우리 이 자기장에 대한 어떤 이 그래프를 한번 배워볼 텐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딱 전류 방향에 맞추고 이 도선을 감아쥐었을 때 오른쪽, 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은 들어가는 자기장이래, 그렇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 자,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는 약속하기를 이렇게 X로 표시를 합니다. 왜? 우리 화살을 보게 되면 화살 촉이 있고 끝부분에 보면 깃털이 있다, 그죠? 깃털. 그래서 아, 이게 촉이면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 깃털이 딱 뚫고 들어간 지역은 X로 표현이 남겠죠. 이게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뚫고 나오는 방향은 촉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으로 찍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 잘 보셔야 돼요.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설정할 거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 도선의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른 자기장 세기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위로 가는 도선 하나만 해보고, 그 다음 내용에서 이제 둘다 다뤄볼 텐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직선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직선도선의 전류 방향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으로 지금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여기가 도선이 놓이는 지점이고 요거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이고 자, i 걸고 있다. 그렇죠? 이때 요 y축에 대한 정보는 지금 물론 자,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i만큼 흐르고 있지만 y축에 대한 정보는 b,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가 이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때 다시 말하지만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자,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 비례해요. 그럼 전류의 세기 i는 고정시켜 놓고 거리에 따른 것만 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금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감아 지게 되면은 오른쪽,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은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 자, 들어가는 자기장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면 아래쪽이겠다. 그렇죠? 자기장의 양수면은 이쪽, 마이너스면 아래쪽이 되겠죠? 아래쪽인데 도선에 가까울수록 r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엄청나게 강하겠죠.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0에 가까이 가겠죠. r이 점점 커질수록 b는 점점 작아지니까. 따라서 오른쪽 영역의 그래프는 이렇게 분수함수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자, 얘를 기준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들어가는 자기장이 강해지네. 들어가는 자기장은 마이너스로 표시했고, 마이너스는 이쪽 마이너스 영역.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고, 다시 R 거리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0으로 가까워지겠다. 그쵸? 자, 왼쪽 가봅시다. 왼쪽은, 자, 나오는 자기장이 강해져요. 나오는 자기장. 나오는 쪽이 플러스면은, 자, 요 전류에 도선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즉, 왼쪽에서 도선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오는 게 점점 강해지죠. 나오는 게 플러스야. 그러니까 무한히 가까이 갈수록 엄청 양의 방향으로 커집니다.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지겠지.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전류가 플러스 y로 오를 때 오른쪽 영역과 왼쪽 영역의 그래프 개형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요 부분 난 기억하시고 전류가 위로 갈 때다. 그렇죠? 그럼 R로 가게 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 나오게 되면 바로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전류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요거는 기본 개념이자 실전 개념이기도 해요. 꼭 기억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 한번 그림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직선 도선의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I0만큼 흐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B 도선의 전류를 임의로 세팅을 해줄 텐데, 어떻게 세팅할 거냐. 자, 얘도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가정할 건데, 전류가 만약에 I0만큼 똑같이 흐른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A가 만드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때도 약속하기를, 나오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지금 내려가는 전류고, 감아 쥐는 방향이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왼쪽 영역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드네. 그쵸? 자, A는 지금 노란색입니다. 자, 그리고 A를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다?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 맞지요? 자, B를 봅시다. B는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왼쪽 영역에서는 B는 이제 빨간색입니다. 오?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드네? 그리고 B를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에서는 감아지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네.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지금 전류 방향이 똑같아요. 맞습니까? 이 전류 방향이 똑같을 때는 이두 도선 사이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되겠습니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두 도선 사이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는 지금 존재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지금 I0로 전류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어디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수 있냐? 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봅시다. 자, 여기서 D만큼 떨어진 곳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방향에 플러스라고 둔다면 플러스 D분의 얼마? I0에 비례하겠지. 자, 얘가 만드는 건나 들어가는 방향인데 마이너스 얼마? D분의 I0에 비례하겠지. 오? D 지점에서, 야, 마이너스 D 지점이죠. 마이너스 D 지점에서 얘랑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네. 여기서 딱 0이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 영역에서 들어가는 자기장, B도 왼쪽 영역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니 여기서는 계속 들어가는 자기장. 저 오른쪽 영역에서는 B에 의해서 나오는 자기장, A에 의해서도 나오는 자기장. 아, 이렇게 만들어지구나. 그러면 두 도선의 전류 방향이 똑같을 때는 이두 도선 사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만들어집니다.

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보자. 뭐냐?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얘의 전류가 I0가 아니고 I0보다 커. 예를 들어서 이 전류를 편의상 MI0, I0의 n배만큼 부른다고 하고 이 전류를 편의상 얼마로 흐를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냐면 NI0, 즉 I0의 n배만큼 부른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뭐 2I0, 5I0 되는 거겠죠. 근데 n이 n보다 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어디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는데 우리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했냐면 거리에 반비례했고 뭐에 비례했다? 그치, 전류의 세기에 비례했어. 그럼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얘는 작기 때문에 그둘 합친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되려면 점점 작은 자기장 쪽에 가까이 붙어야지만 자기장의 합이 0이 될수 있겠지. 맞습니까?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 부분.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얘가 MI0고 얘가 NI0이기 때문에 요두 자기장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거리비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M.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N. M 대 N 위치에 대해 딱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수 있지. 왜? 자, 여기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일 거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가 되냐? 떨어진 거리 M이죠. M분의 MI0에 비례할 겁니다. 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냐? 자, N만큼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럼 N분의 자,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니 마이너스가 될 테고 얼마? NI0에 비례하겠지. 결국은 NNMM 없어지고 I0 만나보니 상쇄될 겁니다. 따라서 자, 잘 봐야 돼요. 전류의 세기 비, 오케이. 세기 비율이 m 대 n일 때, m 대 n일 때,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 거리. 이 거리가 m 대 n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수 있습니다. 요 부분 하나 점검합시다. 요 부분 너무 중요하다. 그쵸? 떨어진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m 대 n일 때, 전류의 세기가 m 대 n일 때, n이 큰 상황이에요. 그쵸? 이때, 이두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비가 m 대 n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뭐가 된다? 자기장의 합친 자기장. 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이때 우리는 요 형태에서 그래프를 한번 또 겹쳐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하나 점검합시다. 잘 봐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오른쪽 영역에서 어떻게 된다? 나오는 방향이 돼. 그렇죠?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무한히 큰 데서 나오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 이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자, B를 봅시다. B가 만드는 자기장도 똑같아요. B가 만드는 건 내려가는 방향이니 이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 자, 나오는 방향이니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인데 전류의 세기가 조금 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여기서 지금 요 나오는 자기장과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똑같아서 0이 되는 거겠죠. 요 합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 다음에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그래서 요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딱 중간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고 오른쪽 영역에서는 이렇게 살아남고 왼쪽 영역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중요하면 꼭 기억하시고. 자, 이어서 우리 오른쪽 영역의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요 상황은 이제 저기서는 전류 방향이 똑같은 걸 가정했으니 여기서는 전류 방향이 한번 다른 것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아래쪽으로 I0만큼 내려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위로 보낼 거예요, 위로. 위로 전류가 흐를 건데, 예를 들어서 편의상 우리가 3I0만큼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여기 왼쪽 영역에서는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자기장. 오른쪽 영역에서는 얼마? 나오는 자기장. 자, B를 봅시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영역은 어떻게? 들어가는 자기장. 오케이. 중간, 왼쪽 영역에서 어떻게 된다? 나오는 자기장. 아, 이 둘, 전류의 방향이 다른, 서로 반대 방향인 두 도선에서는, 사이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구나. 둘이 똑같기 때문에 둘다 나오는 방향이다.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도손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 어디냐?

0: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전류의 비가 1대 3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마이너스 3D 지점을 봅시다. 마이너스 3D 지점을 보게 되면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어. 그리고 B로부터는 D, D, D, 3D만큼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럼 전류의 세기가 3배 크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떨어진 거리비가 1대 3이 돼야지만 자기장의 합이 0이 될수 있지. 따라서 아, 이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 A 입장에서는 이쪽에선 들어가는 방향. 그렇죠? 근데 B 입장에서는 여긴 들어가고 왼쪽에서 나오니까는 여기서도 나오는 방향이겠죠.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3D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A가 만드는 거는 여기서 들어가는 자기장 마이너스라 두고 D분의 I0에 비례한다고 합시다. 그럼 B가 만드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네. 오케이. 플러스. 떨어진 거리가 3D야.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3I0네. 그래서 합친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전류의 세기가 1대 3이니까 떨어진 거리가 얼마? 1대 3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뭐냐? 잘 봐요. 보니까는 전류의 세기가 작은 전류, 작은 도선, 이 작은 도선 쪽에 있는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지. 큰 지점 오른쪽에 가게 되면 무조건 얘 영향이 더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은 쪽에서 0이 되는 지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일반화 시키게 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전류의 세기 비가 똑같아요. 얼마? m 대 n이라면, 자, 거리비가, 두 도선으로부터 거리비가 얼마? m 대 n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수 있다. 요거를 하나 기억해두면 여러분 문제 풀때 정말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도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덧입혀서 생각해봅시다. 자, A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오는 방향이네? 그럼 A가 만드는 자기장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 들어가는 장이라 그렇죠?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이니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B를 봅시다. B가 조금 중요한데, B는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서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B가 전류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커요.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이두 도선 사이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자기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전류의 세기가 작은 A 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 하나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되게 된다. 얘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이네. 그럼 밑에서부터 쭉 오는 형태가 되겠고. 여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A는 지금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자기장이어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데 얘가 지금 나오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인데 0인 지점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음의 방향 엄청 크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 자기장 0이 돼야 돼. 0이 되고 나서 한번 쭉간 다음에 멀어지게 멀어지죠. 자기장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0이 만들어져야 되고 0이 된 다음에 좀 가다가 다시 멀어지게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그려진다. 요 그래프 우리 문제 풀때 정말 많이 만날 겁니다. 해서 한번 그래프까지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자, 정리하자면 전류의 세기 B가 m 대 n이야. 그럼 그두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비가 m 대 n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수 있다. 그리고 전류 방향이 똑같게 되면은 두 도선 사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형성이 되고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다. 반대가 되게 되면 전류의 세기가 작은 편에 이쪽에서 떨어진 거리비가 m 대 n이 되는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수 있다. 오케이? 요 부분 꼭 정리합시다. 요거 정리하고 우리 문제 풀때또 만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까지 한번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한번 해보고 싶냐. 자, 또 다른 한번 자기장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바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원형 전류. 자, 이 원형 전류 보시면 우리 직선 전류를 그냥 쭉 휘어서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오른손을 활용할게요. 오른손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전류를 감아줘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에 맞추고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이야. 이렇게. 그럼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다. 그렇죠?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럼 N극이 가리키는 게 이쪽이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딱 들어가는 방향이네. 가마쥐네. 그럼 자기장의 방향 이쪽이네. 이쪽이네.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이쪽이네. 따라서 N극, S극. 여기는 N극, S극.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그럼 가마쥐였을 때 이쪽 방향이 자기장 방향. 여기가 N. 오케이. 또 여기가 N. 또 여기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가마쥐는 방향이겠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더 알기 그림 코너를 보시면 요 원형 도선 주위에 지금 자기장이 뱅글뱅글 도는 형태 되겠죠? 여기서 쭉 나오고 나오고 뱅글뱅글 도는 형태. 이게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요 자기장의 세기도 한번 일반화 시켜봐야 되겠지. 잘 보셔야 돼요. 원형 도선일 때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어디를 자기장의 세기를 기준으로 잡냐면 이 원형 도선의 딱 중심,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중심. 원형 도선의 중심.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지 알아야지. 맞습니까? 똑같아요. 자, 이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 중심으로부터 도선까지 거리가 멀어지는 거겠죠. 따라서 이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작아지게 되고 또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된다?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겠죠. 따라서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꼭 명심해 주시고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중심의 자기장 세기는 R분의 I, 즉 R에는 반비례하고 I는 비례한다. 이때 R은 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반지름이라고 생각해봐도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게 원형 도선에 의한 전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장이라 생각하시고요. 자, 원형 도선 자기장 배웠으면 이제 마지막 한계가 남았어. 바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번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인데, 솔레노이드는 되게 신기해요. 뭐냐면, 전류, 즉, 원형 도선을 계속 감아서 쭉 이은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엄지손가락을 딱 전류 방향 가져가게 되면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도 어떻게? 전류가 갔다가 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이렇게 맞춰.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서 윗방향, 이 앞쪽에 나온 자기장을 위, 전류 방향, 또 전류 방향 위, 여기도 전류 위, 이쪽 내려가서 이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감아주게 되면은, 이 솔레노이드 안쪽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싹다 왼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요 방향이겠죠. 이 방향.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솔레노이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도선을 촘촘하게 쌓아놓은 구조가 되겠고, 이때 우리가 솔레노이드에서 조금 더 자기장과 전류를 쉽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네 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감아줘 봅시다.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개의 손가락을 감아주게 되면 이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엄지손가락.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이 우리는 N극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S극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 왜? 여기 나침반을 놓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나침반이 이쪽이 N극을 향하고 여기가 S극을 향해요. 자기장이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쭉 와가지고 돌아가는 방향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슉 가서 돌아갔다가 다시 슉 들어오는 방향.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고. 자, 솔레노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 도선이 촘촘하게 감긴 거 보이시죠? 도선이. 이 도선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아주 얇은 도선이 촘촘하게 감겨 있습니다. 즉, 원형 도선 링이 엄청나게 많이 빽빽하게 감겨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쵸? 요 구조거든요. 그럼 이때 전류를 딱 연결하게 되면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줘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 감아지는 방향. 이쪽 방향이 이제 N극이 되겠다. 라는 것 한번 이해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솔레노이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솔레노이드도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찾아봐야 돼. 잘 보세요. 솔레노이드는 자기장이 왼쪽, 즉 감아지는 방향 따졌을 때 엄지손가락이 N극이기 때문에 여기를 NS라고 뒀을 때 솔레노이드 외부는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엄청 작아지게 되고 외부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솔레노이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할 때이 내부에서의 자기장, 즉 솔레노이드에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를 해요. 아시겠죠?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겠지.
1: 오케이.
0: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정의를 해야 돼. 뭐냐면 이 도선을 많이 아주 빽빽하게 많이 감을수록 당연히 원형 링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이 더 강해질 수 있겠다. 그렇죠? 해서 N인데 요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단위 길이당 감은 수. 오케이. 즉 1m당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져요. 예를 들어 봐봐 여러분. 100번 감은 솔레노이드가 있고 200번 감은 솔레노이드가 있어. 근데 200번 감은 솔레노이드 엄청 길어가지고 도선이 듬성듬성해. 근데 100번 감은 거는 촘촘해가지고 빽빽해. 그럼 그때는 그 100번 감은 빽빽한 게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 수 있습니다. 즉 단위 길이당 즉 1m당 감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때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은 어떻게 정의하냐? 총 감은 횟수. 총 감은 수를 뭘로 나누냐? 총 솔레노이드의 길이로 나눕니다. 해서 이게 바로 단위 길이당 감은 수가 되겠고, 1m당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자, 외부 자기장을 보니까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럼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내부 자기장은 어떻게?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방향. 요 부분 체크하세요. 그럼 안쪽에 요 내부에다가 딱 나침반을 놓게 되면 나침반 바늘이 향하는 방향을 잘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향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숙제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해서 여기 내부 자기장은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방향이다. 요게 바로 어떻게 된다?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향, 즉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를 활용한 게 뭐냐면 바로 핵융합 장치 토카막이라는 건데 아마 들어봤을 거야. 토카막. 이 솔레노이드를 휘어가지고 원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원형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도넛 모양이죠. 도넛 모양. 그 도넛 모양을 딱 단면을 자른 게이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기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내부의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이 핵융합 장치는 어떤 장치냐면 우리가 핵융합을 일으킬 때 엄청나게 뜨거운 고온으로 만듭니다. 즉, 여기 들어가는 수소 기체가 있겠죠. 이런 기체들은 대략 1억도. 엄청나다, 그렇죠? 1억도 정도의 엄청나게 고온의 기체를 만드는데, 이 고온의 기체를 만들게 되면은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돼가지고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돼. 이온 상태. 이온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보고 우리는 플라즈마 상태라 불러요. 플라즈마. 너무 높은 고온이기 때문에 고온으로 올려야지만 그 핵끼리 서로 충돌해서 융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온 상태의 플라즈마를 보관하는 용도로서 이 솔레노이드 구조물을 활용합니다.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하필이면 원형 구조여야 되냐? 그냥 어떤 네모난 통에 보관하면 안 됩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렇죠? 맞습니까? 왜 그럼 하필이면 네모가 아닌 원형 구조냐? 간단해요. 자, 만약에 네모 구조가 되게 되면 요 고에너지, 엄청나게 뜨거운 입자들이 가다가 충돌할 수 있어. 그럼 이 장치가 손상이 될수 있고 기체 분자들이 벽에 들이받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해서 원형 구조로 만들게 되면 충돌을 최소화시키면서 뱅글뱅글 돌도록 만들면서 이 입자들을 가둘 수 있습니다. 이 장치가 바로 핵융합 장치 토카막이 되겠다. 오케이? 자, 이 부분 점검하시고요. 해서 이 솔레노이드에서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지금 현재 내부 자기장이 정렬되어 있다. 이 부분 하나 딱 점검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볼 텐데 문제에서 이제 실제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 보이죠? 내신 기초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고정되어 있다. AB 고정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A는 세기가 I0로 일정한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X는 D에서 AB에 의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0이 돼요. 어디서? 여기 뒤에서. 여기서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는 얘가 지금 올라가는 전류다, 그렇죠? 플러스 y. 그럼 감아지는 방향이야. 그럼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이죠. 자, 약속을 하기를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둡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얘는 올라가는 전륜이 감아지게 되면 나오는 방향이네. 그럼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야. 자, 그럼 B는 이쪽 영역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지만 0이 될 수가 있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B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아랫방향으로 향해야 되겠죠. 아랫방향으로 감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는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되면은 감아지는 방향이니 요걸 기준으로 왼쪽 영역은 들어가는 자기장, 오른쪽 영역은 나오는 자기장이 되겠지. 따라서 들어가는 자기장, 여기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요거 방향으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B 입장에서 과연 전류의 세기가 얼마가 되면 좋으냐라는 거지. 맞습니까? 자, B는 지금 전류가 아래로 가는 건 알겠어. 근데 떨어진 거리 B를 봐요. 여기서부터 A까지는 D만큼 떨어져 있고, B까지는 D에서부터 4D까지는 얼마? 3D만큼 떨어져 있어. 떨어진 거리 B가 1대 3이기 때문에 전류 세기비도 얼마가 되어야 된다? 1대 3, 3배가 돼야지만 0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B는 내려가는 전류인데 전류의 세기가 얼마가 된다? 3I0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게 되겠죠? A는 나오는 자기장이니 플러스 얼마의 비례냐? 플러스 D분의 I0의 비례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B는 들어간 자기장이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에 비례한다? 3D분의 3I0에 비례하기 때문에 합쳐서 0이 될수 있겠지. 해서 결국은 B는, 아, 마이너스 Y 방향. 내려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거나. 라고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요걸 통해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하면서 바로 직선 도선 두 개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그래프와 그리고 이제 0이 되는 조건까지 찾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 봅시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냐? No,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틀렸어요. 이해 봅시다.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0냐? 3i0 맞다,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자, D급 봅시다. X는 3D에서 여기죠. 3D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냐라고 물어봤지, 그치? 한번 봅시다. A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자, 올라가죠? 그럼 A와 B 사이에서 A가 만드는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오케이, 들어가는 방향. 자, B는 지금 들어가네?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 아, AB에 의해서 둘다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따라서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부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A와 B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는 둘다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 사이에서 자기장이 최소가 되는 지점도 있겠지. 자, 어디쯤이냐? 전류의 세기가 작은 A 쪽이 좀 치우쳐서 최소가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에는 음이겠다. 그럼 쭉 가다가 A 쪽에 치우친 지점에서 최소가 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잘 이해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최소 되는 지점 기억합시다. 좋아요. 이렇게 우리 그래프까지 한번 생각해봤고 0이 되는 지점도 생각해봤고 두 직선 도선에 의한 문제 한번 해결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내신 기초 문제 5번에 이어서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 예, 자성체까지 합성, 같이 섞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원장치에 연결된 솔레노이드 내부에 강자성체 막대를 넣고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빵 닫았다, 그쵸? 오케이. 이때 A와 B를 잇는 점선은, 여기 점선이다, 그쵸? 이게 여기 점선은 어떻게 된다?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이고, 점P는 막대의 한쪽 끝이랍니다. B 쪽이다, 그쵸? 이때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닫았어. 쫙 닫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 B냐? 라고 물어봤지, 그치? 잘 봅시다. 일단 닫았어. 닫게 되면은 지금 이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쭉 갑니다. 가서 쭉 가죠, 그쵸? 쭉 가가지고 위로 가요. 그럼 전류는 지금 이렇게 흐름이 되겠죠, 이렇게. 아, 이렇게 가서 감아줘서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쭉 내려와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감아줘봐.
감아주었을 때 왼쪽 엄지손가락 쪽 여기가 무슨 극이다? N극이고 여기가 무슨 극이다? S극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S극에서 어떻게 된다? N극을 향하는 방향.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지. 자, 상황 이해되시죠? 요거, 따라서 기억 봅시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 B가 아니고 B에서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봅시다. 막대 P는, 오케이, P죠. P는 S극으로 자기화가 되냐? S극 맞죠? 여기. 맞아요. 띵거 봅시다. 스위치를 열어도 막대는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냐? 자, 강자성체 막대. 우리 배웠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 자기화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쵸? 따라서, 아, 열어도, 즉,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막대는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맞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디귿 맞고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우리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 또한 문제 풀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딱 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가 종이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는 나침반 A가 B보다 멀리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볼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얘가 지금 어느 방향인지는 일단은 잠깐 보류해 두고 이 도선으로부터 수직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죠. 왜? B는 뭐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 R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 B에서가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구나. 따라서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겠죠. 이해 봅시다.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잘 봐요. 지금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이쪽이야. 얘가 가리키는 방향 이쪽이야. 그럼 약간 이렇게 도는 방향이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면 감아줘봐. 아, 이렇구나. 그럼 따라서 나오는 자기장의 전류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 따라서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D극 갑니다.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P죠.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B의 좌침의 N극은 북서쪽을 가리키냐? 지금은 자, 얘인데 자, 얘를 만약에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면 거꾸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감아줘. 감아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제. 감아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나침반 방향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럼 동서, 서쪽과 북쪽 중간 어디인가이기 때문에 북서쪽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오늘 푼 내용 가지고 28강의 문화일지 퀴즈 하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억입니다. 두 번째,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면서 또 뭐에 자기장의 세기가 반비례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디귿, 아, 세 번째, 솔레노이드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와 그리고 뭐에 곱에 비례하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류의 세기와 뭐에 곱에 비례하는데 그게 뭔지 이게 퀴즈고요. 마지막 퀴즈 더 하나. 선생님이 중간 단계 물어봤죠.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S극에서 N극을 향하는데 그 내부에 만약에 나침반을 놓게 되면은 자기장은 나침반은 어느 일을 가리키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기 위해서 퀴즈를 남겨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해서 오늘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그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까지 한번 복습해서 꼭 이해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직선 도선 두 개가 나란하게 있을 때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도선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도선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 꼭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만점 수능특강 유적분의 남철입니다. 13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적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시간 치환적분법까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 부분적분법,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까지 하면 이제 내신 기본 유형이 끝났고, 레벨 3, 또 렘마와 함께 우리 고난도까지 한번 확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분법부터 이번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전 시간에 치환을 통해 복잡한 형태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한 번에 미분에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함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부분적분법은 뭐냐? 곱의 미분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함수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친구의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부분적분법이고요. 우리가 이런 거죠.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자면 인테그랄 fxg'x 이런 꼴의 곱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fx는 그대로 g'은 적분하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f 그대로 g'은 f는 미분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순간 했냐면 외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우지 않는다? 물론 이제 곱의 미분법으로 통해 유도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외워진 거죠. 그대로 적분 미분 적분. 그래서 그 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 적.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요 미 적 이 함수가 이 함수의 적분 계산이 용이해지도록 이 친구의 적분이 부정 적분 간단하게 계산이 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부분 적분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곱의 형태, 요 f와 g'이 어떤 친구가 되냐에 따라 다르겠죠. 로그 함수입니까? 다항 함수입니까? 지수 함수입니까? 삼각 함수입니까? 에 따라서 누구를 그대로 두는 함수, 미분한 함수, 혹은 누구를 적분한 함수, 누구를 f로, 누구를 g'로 두게 되냐. 예, 요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 해갖고 로그 함수를 우리가 보통, 당연히 로그 함수의 부분적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의 적분 공식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적분한 함수로 두지 않는 거야. 로그 함수를 그대로 또는 미분으로 두고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 순서대로 지수함수로 갈수록 적분한 함수로 둔다. 적분한 함수로 G'로 둔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계산 상황에서만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유지 5번 한번 갖고 왔어요. 다항함수와 로그 함수가 만났어요. 그럼 그적 미적을 어떻게 할 거냐? 로그 함수는 적분한 함수를 두지 않는다. 부분적분법을 통해서 로그 함수의 적분 공식이 xln(x-x+c)는 우리가 얘를 부분적분, 여기 앞 1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분법을 통해서 얘를 우리가 유도를 했던 거지 이 친구를 부분적분법에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적, 미, 적 하는 겁니다. 그 적, 자, 3분의 1x 3제곱, 1부터 2까지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 미, x분의 1, 적, 3분의 1x 3제곱. 아, 부분적분법에서 왜 로그 함수를 미분한 함수로 두느냐? 아, 얘가, 예, 간단하게, 3분의 1x 제곱이 됐으니까 적분이 간단해지는 형태가 됐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3분의 1에 2의 3제곱.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자, 3분의 1x 제곱이니까 9분의 1 x의 3제곱. 자, 1부터 2가 되겠다. 자, 그럼 9분의 1의 2의 3제곱이니까 3분의 1의 2의 3제곱에서 빼면 9분의 3에서 9분의 1을 뺐습니다. 9분의 2의 2의 3제곱이 될 거고. 아래 끝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9분의 1 해서 정답은 9분의 2배 2의 3제곱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부분적분 꼴이고요. 자, 대부분은 이제 쉽게 되고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 이런 형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함수와 삼각함수가 만났다. 네. 그, 적, 미, 적 하고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또 다른 형태로 똑같이 부호가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좌변을 이용해서 2로 나누는 거. 그게 가장 사실은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

지는 이러한 패턴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계산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수능특강 레벨 2 문제에 정말 좀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거를 교육과정 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이거를 역삼각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역삼각함수는 이제 교육 대학과정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다루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볼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치환적분을 통한 부분적분법의 계산 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t에 대한 적분인데 세타에 관한 함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치환적분을 쓸 거면 dt d세타가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dt 대신 코사인 세타 d세타를 쓸수 있다는 거죠. dt 대신 코사인 세타 d세타. 근데 t가 0일 땐 세타가 0이고 t가 1일 땐 세타가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뭐야? 세타, 코사인 세타, d세타. 치환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이러면 이제 교육과정 외가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적, 미적 하시면 됩니다. 부분적분 계산이에요. 삼각함수와 다항함수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적, 사인 세타. 자, 0부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 1, 적, 사인 세타.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세타 0 집어넣으면 0입니다. 자, 이거 물론 계산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가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값. 여기 정적분하면 여러분 이 계산 이 넓이가 뭐야? 1이야. 따라서 정답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의 연산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사실 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F 세타를 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네. 아니면 이렇게 쓸까요? 얘가 세타고 얘가 t예요. t 이퀄 사인 세타입니다. t 이퀄 사인 세타. 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에 2분의 파이고요. 여기에 0입니다. 여기가 1이야. 사실은 예, t 꼴 사인 세타인데 얘를 t 꼴 사인 세타. 그럼 여기서 사실 세타가 뭐냐라고 하면 이 친구의 선생님 이거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대학 기호라고 대학의 기호라고. 근데 사실 대학 과정을 논하지 않고도 요걸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예. 사인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보시 이렇게 써볼까요? 얘를 F 세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T 이꼴 F 세타라고 하는 이 곡선이잖아요. 예, 얘는 세타 이꼴 F 인버스 T라고 하는 곡선과 같습니다. F 인버스를 씌우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F 인버스 T를 T에 대해서 적분했어요. 0부터 1까지. 그럼 뭐야?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예요. 사실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넓이는 뭡니까, 여러분? 2분의 파이에서 뭘뺀 거야? 요 넓이가 아까 1이었으니까 1을 뺀 거다. 답은 똑같아요. 예. 기하적으로 역함수 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뭐, 계산을 통해서 갈수 있는 거니까. 예. 조금 특이한 형태죠. 조금 특이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왔다. 부분적분법의 연산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유제를 갖고 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x가 아니고 ex야.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gx를 자, a부터 x까지 ft dt야. 그러면 물론 a 집어넣어서 0인 것도 맞지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예요. 이게 수학2라고, 수학2.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라지 f가 스몰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그럼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스몰 F.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얘를 T자리에 집어넣고 이거 미분한 걸 곱해. 대부분 그렇게 외우거든요. 좋아. T자리에 베타 집어넣고 베타 프라임 곱해. 뭐 그렇게 외우는 친구들 좋아요. 단, 그 친구한테 야, 왜 그래? 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간단하게 최소한 이 정도 설명을 할수 있을 때이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순간 그러한 이제 계산법을 외웠다라고 하면 인정. 맞아요. 하지만 이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냥 도구적으로 외우고 그냥 문제만 풀었다? 절대 안 된다. 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얘가 복잡한 형태로 나왔을 때 예. 언제 어떻게 수능에 치고 난 문제가 꼭 어떤 패턴화된 문제만 갖고 출제되진 않으니까 예. 원리를 이해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이 문제 볼 때는 생각을 하죠. 예.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어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좌변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 1이고 1 더하기 2니까 a는 일단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아까 했잖아.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t자리 2x 집어넣고 예. 2x 미분한 걸 곱해요. 사인 파이 x입니다. 파이 코사인 파이 x야. 미분했으니까. 그러면 f의 2x는 2분의 파이에 코사인 파이 x야. 그럼 f의 마이너스 2a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2를 물어본 거네. x자리에 1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2분의 파이에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답이야. 이 과정에서 제가 여기에 2x 집어넣고 2x 미분한 걸 곱했어. 공식처럼 풀었지만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라지 f(2x) 빼기 라지 f(1인데) 미분하면 합성하면서 미분의 2에 라지 f 프라임 2x 곱하기 2. 그래서 스몰 f(2x) 곱하기 2가 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미적분만의 개념이라기보다 수학2에서도 예,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나왔었고 이게 조금 특이한 형태죠. 보통 이제 x-t 이런 거 주는데 x 제곱분의 t 제곱을 줘도 이렇게 간단하게 바뀔 수 있는 형태구나. 그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가 t에 대한 적분입니다. 그런데 그 t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하고 x를 대입하고 2 대입 해서 빼면 x에 대한 함수가 나와요, 좌변이. 그러니까 우변도 지금 x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수학2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얘를 쪼개서 볼줄 알아야 돼요. 자, 2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자, 인테그랄 x 제곱분의 t 제곱 ft 이렇게 보는데 요 x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x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이 바깥으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t에 관한 적분이니까. x는 이 적분기 안에서 상수 취급이 되는 거죠. 수학2에서 했던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 t제곱에 ftdt다.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만 식을 바꿀 줄 알면 나머지는 수학2에서 했던 개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계산 가볼게요. 자, 우선 어떻게 합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해보자. 자,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2부터 2까지 정적분이니까 0이고 2부터 2까지 정적분이니까 0입니다. 좌변은. 자, 2 대입하면 2 곱하기 2에 2a제곱 더하기 b예요. b값이 마이너스 2배 2에 2a제곱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 어떡하죠? 그렇죠. 우리 수트에서 했던 거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고요. 자, 이걸 잘 보셔야죠. x에 관한 함수, 얘도 x에 관한 함수. 그래서 곱의 미분을 적용하겠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되겠다.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에요. 예, x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플러스 2가 되고, x 3제곱분의 2가 되나요? 이렇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대로입니다. t제곱에 ftdt. 앞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뒤에 거 미분 x제곱에 fx. 자, 이제 미분해야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1 더하기 ax에 2에 ax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썼더니 x제곱, x제곱 이렇게 약분되면서 fx가 어떻게 됩니까? 소거 됩니다. 이렇게 fx가 이렇게 소거 돼요. 그럼 얘만 남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x자리에 또 2를 대입하죠. 이런 거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좌변은 뭡니까? 예, 0이 되고요. 우변 뭐예요? 1 더하기 2a. 2의 2a제곱이니까 결국 1 더하기 2a가 0이야. 따라서 a가 구해집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넘기,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선생님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거니?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죠. 네. 마이너스 2배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F를 찾아야 돼. 이걸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를 또 정리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걸 미분하려면 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들 하니까 힘들잖아. 얘를 이제 역수를 곱해버리고 정리를 해주고 미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더 하면요. 2부터 X까지 T제곱 FTDT든 레벨 2의 마지막 문제라 그런가 계산이 좀 있어요. 2분의 X 3제곱.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AX. 근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X. 오케이. 2에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이 되겠다. 자, 우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이고요. 자, 플러스 2분의 1의 X 3제곱입니다.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 fx는 계산이 좀 있다. 가볼게요. 앞에 거 미분 4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미분하면 2분의 3 x제곱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겠죠?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더하기 2분의 1x 세제곱.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입니다. 자, 한번더 정리해요. 자, 8분의 1x 4제곱밖에 없군요. 최고창부터. 8분의 1x 4제곱. 자, x3제곱 여기 있고요. x3제곱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x3제곱. 자, 2분의 3x제곱 있고요. 그렇죠? 네,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돼? x제곱으로 나눠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어차피 fx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fx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x제곱으로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8분의 1x제곱이고요. x제곱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5x고요. 자, x제곱으로 약분하면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자, 따라서 b분의 1에 f의 마이너스 a분의 1을 물어봤어요. b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역수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에 f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면 f의 2가 되겠네요. 아, 마이너스 2분의 2에. 여기다 2 집어넣어. 계산 많다. 그죠? 네. 2분의 1이고요. 2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2분의 3입니다.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또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게 되면 정답은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벨 2를 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계산은 좀 많습니다만 사실 여러분이 문항의 구조를 보면 매우 심플하다. 왜 심플합니까?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인데 t에 대한 적분인데 x가 들어있네. 얘를 수학책에서 했던 것처럼 쪼개서 보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다시 대입하고

미분하면 계산 끝. 네. 보통 우리가 x-t 이런 거 나왔을 때 보통 많이 수학에서 쓰는 건데, 야, 이게 x제곱분의 라고 이렇게 해놓고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좀 생소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유형 끝! 자, 이제 심화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우리 수능특강 레벨 3에 또 좋은 문항들이 많은데, 충분히 내신에서 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도 이거 적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F 베타, F 알파 관계가 있는데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타하고 알파, 그러니까 알파는 구해지는데 베타가 안 구해지는 상황이에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마치 삼각값을 얘기하면 특수각이 아닌 거야. 값은 존재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값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알파베타는 알아. 그런 형태의 문제를 뭔가 이게 뭐 3차함수하고 지금 로그함수하고 지금 합성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함수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근본이 되는 함수처럼 3차함수잖아요. 사실은 LNX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랜마를 이렇게 3차함수를 만든 겁니다. 똑같아요. 이 문제랑 뒤에 있는 문제랑. 근데 얘가 훨씬 계산이 쉽습니다. 두 문제를 비교하면서, 아, 이런 아이디어가 극대극소 가지고 우리 적분값의 계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3차함수가 알파에서 극대래요. 여기까지 말때 끊어 읽을게요. 그럼 우리 원래 이거 그냥 할수 있어. x제곱 묶어서 할수 있는데. 자, 우리도 공부하는 거니까 미분해서 가겠습니다. 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예요. 오케이. 자, 3x의 x-2입니다. 그 얘가 0이 되는 x 값은 0 또는 2예요. f 프라임. 물론 이제 바로 우리 미분에서 뭐 1대 2 이런 거 써갖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예요. x 이꼴 0에서 극대, x 이꼴 2에서 극소예요. 3차함수가 사실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여기가 x 이꼴 0이야. 여기가 y축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F0이 2야. 아, 여기가 2구나. 여기가 X 이꼴 2야. 근데 2를 대입했더니 8 빼기 4야. 그럼 얘가 4야. 해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X가 딱안 구해줘. 예쁘게 유리수를 안 나와. 근데 베타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항의 구조가 그래요. 왜? 봐봐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요 알파가 뭡니까? 지금 0이에요. 0부터 베타까지야. 0부터 베타까지 f'의 정적분이야. 0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의 정적분은, 자,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베타가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2보다 큰 수에.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고 2부터 베타까지는 플러스야. 누가 f'이? 따라서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f'x고 2부터 베타까지는 플러스 F'X야. 그대로 나와요. 그럼 끝났잖아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FX 0, 2 이거 계산할 줄 알죠, 여러분 이거? 빠르게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FE. 근데 여기서도 FE가 있어요. 마이너스 FE가. 사실은 여기 두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F0. 플러스 F베타. 예, 아까 마이너스 FE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넣으면 돼. FE가 뭐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2, 4고요. F0, 2고요. F베타 4예요. F베타 4. 예, 따라서 4 더하기 2 더하기 4. 예, 6 더하기 4. 정답은 12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매우 간단합니다. 왜? 함수의 미정 계수가 없어요. 함수의 미정 계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심지어 잘 예쁘게 구해지고, 베타가 구해지진 않지만 F 베타를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고, 너무나 단순한 3차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F 프라임이 음수인지 양수인지의 범위가 이 범위 사이에서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쉽게

이해하셨다면, 이거 다음 문제 여러분. 강의,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강의 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해. 강의 들을 필요, 그렇죠, 없죠. 왜? 혼자 할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거 레벨 3 1번 해설하는 것보다 앞에 렘마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원리 알았어. 나 이거 혼자 해볼 수 있어. 나 혼자 했어. 답 나왔어. 자신감 뿜뿜.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예? 그래야 자기 거라고. 도전해보세요. 멈춰놓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다는 가정하에 레벨 3 1번 가보겠습니다. 차이점이 문항의 구조를 보세요. 풀지 말고 일단은 A가 보이고 미정계수가 없습니다. 얘는 결정이 됐지만 A 값에 따라 물론 이제 함수의 형태가 지금 여기 이걸 뭐 다함수는 아니지만 이거 최고차 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얘를 만약에 X라고 본다면 최고차항의 계수인 거죠. 예. 그 친구에 따라 이게 함수의 모양에만 바뀌는 거지 이게 폭만 바뀌는 거 사실 크게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위아래로 평행이동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알파에서 극대래. F베타 두배 알파래. 근데 이 값을 구하라고는 못하겠지. 왜? A가 있기 때문에. 아까는 나는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얘가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라는 거. 이게 A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라고. 걔가 오래. 그래서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항의 구조가 그래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고득점, 내지는 수능에서 고득점, 그리고 수리 논술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려면 이런 연습이 매우 중요해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가보죠. 어디서 극대이지? 이 친구. 네.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 자, 앞에 거 미분. 자, EA에 ln x 플러스 1. 자, 안에 있는 거 미분 x분의 1이 있겠죠. 뒤에 거 그대로 ln x 마이너스 2. 자, 앞에 거 그대로 a 배 ln x 더하기 1의 제곱. 뒤에 거 미분.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묶어냅시다. x분의 a에 ln x 플러스 1. x분의 a에 ln x 플러스 1로 묶었어요. 자, 그러면 두배 ln x 마이너스 2 더하기. 자, ln x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세배 ln x 빼기 3입니다. 따라서 3을 앞으로 또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x분의 3a. 자, ln x 플러스 1. ln x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언제 극대이고 언제 극소입니까? 이 친구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았더니 2분의 1과 또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ln x, x가 지금 양수에서 ln x를 썼으니까 양행수에서 정의가 됐죠. 그리고 ln x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이 친구의 부호의 변화, 이차함수처럼 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따라서 fx는 ln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즉 얘가 x가 2분의 1일 때고 ln x가 플러스 1일 때니까 x가 2일 때 x가 2분의 1에서 극대 x가 2에서 극소 따라서 얘가 알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벌써 여러분 느낌 오지 않습니까? 얘가 알파야. 그럼 얘가 2보다 클땐 플러스고 2분의 1과 2 사이일 땐 마이너스야. 근데 베타가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그래서 F의 대략적인 개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극대값, 극소값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값을 계산했더니 F의 2분의 1을 계산했더니 2분의 1을 여기다 2분의 1 넣었더니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야? 얘가 0이네. A야. 자, 그리고 그러면 극소값을 계산했더니 1을 집어넣었더니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 더하기 a 마이너스 3a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음수야.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fx 무한대로 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갔더니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만 제곱이니까 플러스 무한대.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지금 한 이야기를

토대로 대략적인 극대화 극소 증가와 감소를 증감표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뭔가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의 개형이 대략적인 증가 감소 개형이 그려진다. 아, 그래서 여기가 1분의 1이었고 아, 여기가 E였던 거고요. 아, 얘가 뭐야? A였던 거고 아, 이 친구가 뭐예요? 마이너스 3A였던 거예요. 근데 얘가 알파잖아. 근데 F 베타가 2배 F알파래요. 그러니까 EA가 돼야 돼. EA가 돼야 돼. 함수 값이 EA가 되도록 하는 X 값이 베타야.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베타가 여기 있어. 아, 그럼 베타가 얘보다 크구나. 따라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예, 절대값의 정적분은 알파가 뭐야? 2분의 1이야.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여기 있잖아, 여기 그림. F'이 마이너스야.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절대값. 자, 그리고 2부터 어디까지 베타, 베타를 구할 수는 없지만 베타일 때 함수값이 2a입니다. 베타값이 F'이 플러스야. 따라서 절대값 그냥 나와. 그래서 얘를 풀면 마이너스 FE 여기도 마이너스 FE가 두 개. 빠르게 가는 거예요, 계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F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F 베타가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FE, FE가 마이너스 3배의 A야. 6A네요, 6A. 얘는 A야. 얘는 2A야. 따라서 이 친구가 뭡니까? 9A야. 근데 이 값이 뭐라 그랬어? 5라 그랬어. 아, 9A가 5, A가 9분의 5구나. 그런데 90A를 물어봤습니다. 10배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5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한 렌마 문제와 너무나 유사한 형태의 문제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미정계 수 A가 있고요. 3차 함수를 주지 않고 합성함수 형태를 줘버리는 거죠. 얘를 증가함수로 줘버리니까 결국 3차 함수의 특징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LNX 대신 다른 함수를 준다거나 4차 함수를 준다거나 다항 함수와 뭔가 합성함수 시켜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충분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형해서 내신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레벨 3 1번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이제 레벨 3 2번. 아, 이거는 요 렌마만 딱 풀면 뒤에 건 쉽게 요게 이걸 보고 어이구 이렇게 어려워 보여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 하지만 이 형태는 사실 얘와랑 똑같아요. 그걸 아시면 좋겠다.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이거는 기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0, 1, 어? 이런 거 정말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예. 하나의 값이야. 치환. 그래서 fx가 이런 형태야. k만 구하면 돼. 0부터 1까지 t배 ft니까 t에 e의 t제곱 더하기 k. 아, 이걸로 k 구하는 이거 많이 했던 거라고. 자, 그래서 자, t에 e의 t제곱 kt. 자, 근데 이거 원래는 부분적분이지만 앞에서 제가 공식 말씀드렸죠. 하나씩 빼진다고. 더하기. 자, 2분의 kt제곱 0부터 1. 자, 1 집어넣으면 0이고 2분의 k예요. 0 집어넣으면 여긴 0이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에요. 아래 끝이니까. k가 얘랑 같대요. 따라서 k는 2입니다. k가 2예요. FLN 10. 네, 정답은 12가 됩니다. 1번 렌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아래 끝, 윗끝이 상수야 k로 상수로 두고 k 값 계산하면 fx를 찾아낼 수 있다. 상당히 심플한 기출을 갖고 왔어요. 사실 레벨 3 2번이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레벨 3 2번을 보면 아 얘를 k로 치환하면 끝나는 거구나. 맞아요. 근데 그 k를 구했잖아 이 렌마에서는. 근데 레벨 3에서도 2번에서도 K를 구해야 되는데 그 K를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얘는 이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뭔데? 자, E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예, 이거 번분수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EX제곱을 분모 문자에 곱하는 거예요. EX제곱을 분모 문자에 곱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2의 EX제곱 더하기 1이에요. EX제곱을 분모 문자에 곱하면 여기는 2의 EX제곱이에요. 어? 맞아요.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 돼. 아, 그럼 선생님 얘를 미분하면 사실 여기 두 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앞에 2분의 1 배하면 같겠네요. 오케이. 자, 원래는 이제 제가 치원적분할 때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 이 정도 개념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F분의 F프라임입니다. ln 절대값 fx 더하기 c죠. 예, 이거는 fx를 t로 치환해서 t분의 1의 정적분 ln 절대값 t 플러스 c 똑같은 겁니다. 치원적분.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고 분모를 미분한 분자니까 이제 한 번에 가는 거야. 2분의 1에. 봐봐. ln 절대값 2배 2에 EX제곱,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뭐 절대값 빼고 가도 되겠죠. 네, ln2부터 ln3, 이렇게요.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에 ln3, 이거 뭐야? 3의 제곱, ln9, 9이, 자, 계산이 맞죠? 갑자기 계산이 안 맞았다, 다시. 자, ln 3 집어넣으면, 그렇죠? 3의 제곱, 9, 9이, 아이, 어쩐지. 그렇죠, 여러분. 여기 2가 빠져야지. 얘를 미분해야 분자가 되는 거니까. F분의 F프라임. ln F인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두 배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2가 없는데, 그죠? 예, 다시. 좀 이상했어. 왜? 19, 이거 소수 보통 잘안 나오는데, 그죠? 예, 3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1, 10. 네, ln 10. 네. 19보다는 좀 답에 가까운 것 같고. 자, 2 집어넣으면 ln 4. 네, 더하기 1. 아, ln 4니까 2 ln 4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 5죠. 마이너스 ln 5. 그래서 ln 5분의 ln 10. 네, 해서 뭐예요? 네, ln 2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ln 2가 됩니다. 네, p분의 q. p 더하기 q.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 자, 이 심플한 두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끝, 밑끝 상수. 이거 K라고 두면 fx는 ex제곱 더하기 k꼴이구나. 그래서 이 K를 적분하려고 보니까 이런 계산법이 필요했구나. 그게 레벨 3 2번의 답입니다.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정적분을 표시한 함수 치환적분법 레벨 3 2번입니다. 다 왔어요.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sin 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대. 이게 한번 푸니까 안 복잡해 보이지? 물론 이제 경험치가 많은 친구들, 또 수학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 보면 이제 바로 또 보이는 친구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이게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어떻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네, 하나의 상수, k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따라서, 아, fx는 sin x 마이너스 k야. 그러니까 f 2분의 파이는 1 빼기 k야. k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를 구하려고 보니까, 인테그랄.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봐봐요. EFT제곱 더하기 E의 마이너스 FT제곱 F'T EFT제곱에 DT.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뭘 보여드렸죠? 렘마에서? 요 함수를 보여드렸다고요. 이거 적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분모 분자에 뭘 곱했어요? EX제곱을 곱했어요. 왜? 분모 분자에 EX

X제곱을 곱하면서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번부수처럼 본다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2의 FT제곱을 곱해야죠. 그래서 2의 2배 FT제곱, 2 FT제곱, 2 FT제곱 곱했으니까 2 FT제곱에 2의 마이너스 FT제곱 곱하면 약분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T에 2의 FT제곱 곱하기 2 FT제곱이니까 2배 FT제곱이에요. 이게 잘 안 보이면 네. F0, F2분의 파이 대입해서 그러니까 FT를 뭐 Y로 치환적분해도 됩니다. 그럼 아까 렘마처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되는 형태를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배하고 2분의 1배 이렇게 해서 그럼 얘를 미분하면 2의 2배 FT제곱 2배 F'T O 그래서 치환적분 안 쓰고 만약에 이렇게 한 번에 갔어. 그러면 ln 자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빼겠습니다. 2배 2의 2배 F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써보죠. 계산이 조금 있어요. 레벨 3다 보니까. F2분의 파이. F2분의 파이는 1-k입니다. 따라서 2의 2배의 1-k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게 대괄호 빼고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ln. 자, 2의 2배 F0. F0이 마이너스 k예요. 그럼 2의 마이너스 2k제곱이 되겠죠. 네,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아이디어는 별거 없는데 계산이 좀 있다는 거예요. 2분의 1에. 자, ln 2의 2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 자, 2의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 근데 지금 이 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 여기다 쓸까? 이렇게 K라고 쓰. 그럼 얘가 이 두 배 해버리면 얘가 이 K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걸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예. 로그의 뜻을 사용하는 거죠. 로그의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2의 2K제곱이, 예. 얘랑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 예. 2의 2마이너스 2K제곱. 이제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나오겠구나. 곱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약분 돼서 1이 될 거고 더하기 2의 2k제곱이 될 거고 2의 2-2k제곱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래서 1, 1 속어 얘네들이 같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4k가 2네요. 따라서 k가 뭐예요? 2분의 1입니다. 즉, 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자, 뭐 물어봤습니까? 아까 f2분의 파이 물어봤잖아요. f2분의 파이 1 빼기 2분의 1 최종적인 정답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레벨 3, 예, 2번 계산이 살짝 있었지만 그렇게 계산이 까다로운 계산은 아니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바로 갈 수 있겠지만 사실 같은 결과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요기 선생님 저는 한 번에 안 보였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FT를 치환했습니다. FT를 치환하면 F0 네, sin 0은 0이니까 마이너스 K F2분의 파이 1-K 자 보세요. 2의 예 네, 2y제곱 플러스 1 f't dt 대신 dy를 쓸 수 있습니다. 예. 또 2에 2y제곱 dy 그래서 여기 2배 2분의 1배 똑같아지는 거죠. 아니면 내가 치환을 했는데 요 식변형을 모르고 예. 요 식을 치환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그래도, 자, 어떤, 자, 얘를 추천했으면, 2에 y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y제곱. f't dt 대신 dy를 쓸수 있으니까. 여기가 2에 y제곱이 되겠다. 근데 이 형태가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치환하고 보니까. 예. 이 렘마를 괜히 만든 게 아니야. 이거 유명한 적분이야, 이거 계산. 심지어 이거, 선생님 수능 개념 교재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예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뭘 해야 될 거야? 2의 y제곱을 분모 문자에 곱해서 이 친구 집어넣고 계산하면 결국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 2번 끝! 자, 이제 정적분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 레벨 3 3번을 마지막으로 할 텐데, 아, 요게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게 짧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런 걸 보고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겠냐? GT를 그냥 단순히 적분인데? 근데 GT의 최댓값이야. 근데 T가 1부터 6 사이야. 그럼 GT가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함수가 나올까요? 아니죠. 1과 6 사이면 분명히 예, 이 범위에 따라서 GT가 달라질 거야. 근데 지금 닫힌 구간에서 최댓값이야. 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적분 문제지만 사실은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함께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x에 관한 함수잖아요. 여기선 t가 뭡니까? 상수예요. 고정된 수라고. 근데 이 t 값에 의해 최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t 값이 여기선 뭡니까? 변수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상수, 때로는 변수.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잘안 되는 친구가 있을까봐 제가 그냥 얘를 수열처럼 자연수 얘를 줘버렸어요. n자리 1 넣고, n자리 2 넣고, n자리 3 넣고. 그러니까 a2, a8이니까 n자리에 2, 4, 6, 8 대입해서 한번 4번 해봐. 안 되면. 4번 해보면, 계산해보면, 아,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뒤에 있는 문제 힌트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내신 만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리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

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콘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요즘 한참 환절기라서 우리 학교에 보면은 감기 있는 환자도 많고 그리고 독감에 뒤늦게 걸린 학생들도 많은데요. 여러분은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끝까지 이 페이스 유지하셔서 여러분의 목표인 내신 1등급 꼭 받으시기를 선생님이 많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빠르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에 학습해야 할 내신 만점 포인트 첫 번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17번 문항 타이틀은 위에 가져온 대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등속도로 운동하는 금속거리라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사각형, 아니지 얘들아, 직사각형 금속거리의 한 변이 3D 그리고 한 변이 2D인 고리가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금속 고리는 XY 평면에서 등속도로 선생님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XY 평면에 자기장 영역 1, 2, 3, 4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자기장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나오거나 뚫고 들어가는 경우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은 이 XY 평면을 나오는 방향으로 B0라고 하는 자기장이 있고 그리고 3 알 수 없고 자기장 2는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 영역 선생님 말 자꾸 꼬여서 미안해 얘들아 자기장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만약에 B라면 4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1.5B다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 영역 주어져 있고 옆에 표를 보면은 금속고리의 한 점인 P의 위치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리고 방향을 각각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 손속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금속고리의 전자기 유도에 의하여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데 그때 유도 전류를 토대로 영역 2, 영역 3, 영역 4의 자기장의 세기, 방향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항의 주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 바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자기 유도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과 관련된 렌츠의 법칙까지 함께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것과 관련된 문항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항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역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어떻게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을 변화시킬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전 문제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동일하게 XY 평면에 주어져 있고 영역 1,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이 각각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그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영역 1과 영역 2의 딱 절반씩 포함이 되도록 한 가운데 원형 금속 고리를 놓아놓은 상황에서 그래프 나와 같이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1과 2에서 각각 변화를 하면서 이 금속 고리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시간에 따른 이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로 가장 적절한 그래프를 골라라라고 하는 것이 이 문항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전 문항 바로 이 문항처럼 자기장의 변화를 주고 유도전류를 구해라 혹은 역으로 전류의 세기를 주고 자기장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전류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값, 상대적인 세기 그리고 방향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번 우리가 학습해야 할 전자기기도의 주요 포인트가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기 선속, 그리고 그 외의 뭐 전자기기도 렌츠의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까지 우리 함께 학습을 해가면서 한 단계씩 쭉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이전에 학습한 자기장의 개념과 조금 더 보태어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게요. 선생님이 가장 단순하게 자기 다발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한 것을 자기 선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단면,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뚫고 지나가는, 자,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는 이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는 자기 선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기장선, 자기력선 하나하나하나하나를 우리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묶어서 꽃다발에 꽃 기둥을 묶어 놓은 것처럼 한 묶음을 묶어서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의 기호는 일반적으로 파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선속의 단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량을 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쓸 일은 없겠지만, 웨버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묶음 다발로 우리가 자기력 선을 표기했듯이 자기력 선에 비례하는 것, 자기력 선의 밀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이 자기장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이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량으로 나타낸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1 제곱미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포함되는, 통과하는,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양을 자기장의 세기라고 정의한다란 거예요.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표기한 것처럼 B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자기장의 단위는 대문자 T를 쓰고 테슬라라고 합니다. 자, 이 값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자기 선속을 얘기하기 때문에 1테슬라라고 하는 것은 1웨버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단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아래 전자기호도 빠르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코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 이 그림처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이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기가 자기장에 의해 유도되었다라고 해서 전자기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한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자기 유도에 의해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기전력이라고 썼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힘이 아니라 전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 동일하게 쓸 것이고, 전압과 동일한 단위 볼트, 유도 전류의 단위 역시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를 쓴다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만일 이때 이 코일의 저항값, 전기 저항에 당하는 R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정의를 하지만,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할 때 그냥 각게 취급해서 비례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압이 V일 때 전류의 세기가 I0였다라고 얘기하면 유도 기전력의 세기, 전압의 크기가 EV일 때 자연스럽게 전류의 세기를 EI0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거의 같은 의미로 구할 때 우리가 혼용하여 그 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활용하여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저항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여기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우선 유도 기전역의 방향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도 기전역의 방향 혹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법칙을 우리는 렌트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도록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자석의 N극이 코일의 윗부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극이 다가오는 이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표기된 것처럼 이 코일의 윗부분에 N극이 되는 것처럼 코일의 아랫부분에 S극이 유도되는 것처럼 이 코일에 솔레노이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윗부분이 N극이 되기 위해서는 N극이 오른손의 엄지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감싸 않도록 이렇게 감싸지는 이 솔레노이드 코일의 앞면에서의 전류의 방향이 선생님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흘러나간 유도 전류는 검육이의 A, 검육이 B, 즉 그림에서 아래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유도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기장이 그림에 표기된 것과 같이 윗부분이 N극이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이 경우 위에는 자석이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윗부분에 자석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N극을 지금 움직여서 아래 코일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두 번째 경우는 이 N극을 위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멀어지는 N극을 붙잡기 위해서 반대극인 S극이 윗부분, 그리고 반대편에는 N극이 아랫부분에 유도되도록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손을 들 필요 없이 왼쪽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N극에 엄지를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그대로 감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뒤집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석의 극의 배치가 왼쪽과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결국 유도 전류의 방향도 사실은 엄지를 N극에 놓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이 왼쪽과 오른쪽처럼 이렇게 반대로 된다면 자석의 극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 경우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석의 움직임에 의하여 유도 전류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N극이 멀어진다, 도망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자석의 멀어짐, 위로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극을 바꿔서 S극이 접근할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극이 접근할 때 S극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윗부분이 S극, 아랫부분이 N극이 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경우 동일하게 아래 엄지 N 녹 엄지손가락을 N극에 놓고 그대로 감싸 안으면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왼쪽 방향으로. 자, 그렇다면 그대로 B 검육의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가장 첫 번째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N극이 접근할 때를 봤더니 그때 A 검육의 B의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는데 이번에는 N극이 접근할 때라고 자석의 극을 바꿔주니까 B 검육의 A의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와 지금 이 경우 마지막의 경우를 비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석의 극이 바뀌니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를 이용해서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 자석의 극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좌석의 운동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좌석의 운동 방향에 따른 코일과 좌석 사이의 힘의 방향, 당기는 힘인지 밀어내는 힘인지 확인한다면 지금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우 이제 보도록 할게요. S극이 이번에는 멀어질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와 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극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 경우는 손을 들지 않아도 어디로? A 검육의 B의 방향으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좌석이 코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좌석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기는 인력이 코일과 좌석 사이에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것은 어느 상황에서 이 코일의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가? 결국 좌석의 극과 좌석의 운동 방향에서 코일의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코일과 좌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운동 방향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도 아까 내신 만점 포인트에서 본 것처럼 자기장의 변화 혹은 코일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기도 하니까 그 경우도 함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확인했다면 그대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 손속이 빠르게 변할수록 크다라고 합니다. 자,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속의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래 한 번씩 쓰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왕이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많이 감겨 있을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원형 코일 한 개보다 솔리노이드와 같이 여러 번 감으면 감을수록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크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길이당 감은 수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일 내부를 지나는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클수록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렌츠의 법칙을 포함하기 위해서 부호를 음으로 사용합니다. 자, 음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유도 기전력에 의해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기존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의미로 음의 부호를 붙여준 것이에요. 자, 이렇게 쓴 식은 앞에서 우리가 자기 선속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더 고쳐 쓸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n에 t분의 bs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들아 하나야. 뭐였냐면 자기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그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양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선속을 지금 BS, 자기장과 그 수직인 단면의 곱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된 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문제에 제시되는 코일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코일, 한 번만 감겨 있는 코일이니까 일반적으로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식에서 변화시켜서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량은 몇 가지였냐면, 첫 번째, 시간당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시간당 면적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꼽은 두 가지의 내신 만점 포인트가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 혹은 시간당 면적의 변화량. 각각 선생님이 하나씩 꼽아온 거예요. 자, 그럼 그와 관련돼서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 유도기전력의 세기를 체크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아래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썼던 식을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호를 생략하고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금속 고리는 딱한겹 감겨 있으니까 감은 수를 1로 선생님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는 고정된 상수값이라고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B의 시간당 면적의 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당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여기 증가한 면적의 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표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 도선의 세로 길이는 사실 도선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서 L로 쓸수 있고, 면적의 가로 길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 길이를 편의상 X라고 써도록 할게요. 자, 그럼 X라고 하는 이 길이는 만일 이 도선의 속도가 V였다라고 얘기하면 V라는 속도로 T만큼 이동했을 때의 이 길이가 바로 X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넣어준다면 B에 T분의 LVT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분모 분자의 T를 약분하면 결국 BLV라고 하는 정량적인 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의 의미를 한번더 체크하면 자기장의 세기에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도선의 세로 길이에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도의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값, 두 번째 L, 그리고 속도까지 일정하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의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을 토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일의 변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항 역시 일정한 값이다라는 걸 이용한다면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의 유도기전력의 세기가 동일해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흐름은 이제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방향 각각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를 편의상 가. 두 번째 경우를 편의상 나. 마지막의 경우를 편의상 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의 경우를 먼저 본다면 가의 경우에서는 이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나의 경우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음. 자, 마지막 경우 보면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면적이, 이 금속 코일이 선생님 쪽으로 오면서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균일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금속고리가 만드는 자기장을 생각하면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나오는 자기장을 생성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성하는 자기장이 없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을 생성해서 이 위의 변화를 최대한 방해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고리에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 안으면 어느 방향? 식의 반대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고 나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다의 경우는 엄지를 칠판을 뚫고 들어가도록 놓은 다음에 그대로 손을 감싸 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자기장의 변화가 반대이기 때문에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줄에서 체크를 할수 있고 그리고 만일 가에서의 유도 전류의 세기가 편의상 I0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I0라고 하는 세기는 동일하지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0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 여기 점 찍은 것처럼 유도 전류의 세기를 얘기한다면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자석을 그냥 가만히 놓은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의 경우는 자석을 가까이 하는 경우, 세 번째의 경우는 자석을 멀리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찾아봤다면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영역에서의 전자기 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이 나의 그래프를 보면은 가로가 시간축, 세로가 자기장 축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림 가와부터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래 보면은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지금 그림처럼 나와 있는데 균일한 자기장 영역은 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금속고리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한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때 금속고리를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상대적인 세기가 바로 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앞에서 썼던 식한번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 기전력의 세기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금속에 고리가 한번 감겨져 있으니까 1. 자, 그리고 시간당 자기장과 면적의 곱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그때 이번에 이 면적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금속고리로 그대로 이 모양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일정한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S 곱하기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나에서 찾아봐라고 얘기한다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기장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 값은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기울기의 크기가 나타내는 물리량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리고 저항에 일정한 이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호가 나타내는 물리량은 무엇이야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역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였기 때문에 부호는 유도 기전력 그리고 그에 의한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이 특정한 값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값에 매몰돼서 그 값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래프들의 기울기만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프의 기울기만 체크해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가? 이 값에 따라서 만일 시간이 0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3V0로 가장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시간이 0일 때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장 커요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그래프의 기울기도 사실은 크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그래프에서 체크할 것은 기울기다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시간에 따른 저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 그리고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편의상 0에서 1초 사이를 가, 1에서 3초 사이를 편의상 나, 3에서 5초 사이를 편의상 다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 나, 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첫 번째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 보도록 할게요. 자, 1초 동안 2B0만큼 감소했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나는 2초 동안 변화의 량이 없다라고 볼수 있고, 다 같은 경우는 2초 동안 자기장이 2B0만큼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의 값은 그대로 B0, 처음 값은 그대로 2B0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 비례하는 값이 바로 유도 전류의 세기다라고 얘기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에서 2i0였어요라고 얘기한다면 다에서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였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향이 그대로 이 시간분의 자기장의 부호라고 해서 가에서 마이너스였다면 다에서는 플러스 부호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와 다에서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가만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가해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겠죠. 자, 그럼 그대로 엄지를 들어가도록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 안으면 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렇다면 이와 반대인 플러스 부호의 유도 전류는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그래프가 주어지면 기울기만 봐 달라라는 것한번더 체크하고 이제 그 다음 우리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6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을 보면은 가에서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일정한 한 변의 길이가 아마 문제 1이라고 주어져 있던 것 같아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의 자기장 영역을 지나고 있다라고 가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속력은 표기된 것처럼 1m per se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이 자기장 영역 1에서의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까지 전까지 학습했던 이 도선이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유도기전력이 생길 때,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이 생길 때를 모두 묻고 있는 문항이 이 16번 문항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역시 각각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간이 0에서 1초일 때를 첫 번째 가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시간이 1에서 3초 사이일 때를 나. 자, 그리고 시간이 3에서 5초 사이일 때를 다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일 때문부터 먼저 앞에 가서 보겠습니다. 가라고 할때이 P점은 0에서 시작해서 X가 1인 지점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자기장 영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완전히 자기장 영역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일 이 자기장 영역이 균일한 세기의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금속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나에서 그래프를 제시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에서 5초 사이일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자기장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을 플러스 방향, 나오는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장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상황을 해석해서 보기에 기억니은 디귿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니까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0초부터 1초까지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자기장 영역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선속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 기억 보기는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에서 2초 사이는 자기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기가. 자, 그리고 2에서 3초 사이는 자기장의 방향이 기존과는 반대가 되어서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자, 쭉 빠져나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되더라? 자기장이, 자기선속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각각 하면은 기억에 다른 형태의 보기를 볼수 있으니까 그대로 체크를 하시고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물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방향은 1.5초일 때와 2.5초일 때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만 체크한다면 구해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볼게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도기전력의 세기, 그리고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1에서 3초 사이 동안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대로 일정하고 그래프의 부호가 둘다 플러스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유도기전력,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옳아서 니은은 오답 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피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0.5초일 때가 4초

4.5초일 때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0.5초 그리고 4.5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초일 때, 4.5초일 때 보면은 둘의 자기장의 세기가 2B0로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0.5초일 때는 마이너스 2B0였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 2B0, 4.5초일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 2B0라고 하는 방향의 차이만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금속고리의 이 세로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1m다라고 하는 것 맞나요? 네, 1m다라고 하는 이 길이의 값도 동일하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림에 표기된 것처럼 들어갈 때 1m per sec, 나올 때 1m per sec라고 해서 속도까지 동일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었죠? 정량적으로 얘기했을 때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B,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금속고리의 이 길이, 세로 길이, 그리고 속도의 곱이다라고 이 크기를 얘기했잖아. 그때 이 값이 같은 상황인 거야, 얘들아. 자, 그렇다면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이에 비례하는 유도전류의 세기도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작다 대신에 같다가 되어야 돼서 디귿은 그대로 오답이 되어서 16번은 정답이 1번에는 기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식이 매우 낯설 수도 있거든, 얘들아. 이 식을 기억하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빠르게 풀수 있으니까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정답 체크하고 16번 넘어가서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정량적인 계산을 조금 해가면서 이 문항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역 1, 2에 지금 금속고리가 딱 면적을 절반씩 차지하도록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고, 영역 1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시간이 0일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 시간에 따른 영역 1, 2의 자기장의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결국 시간에 따라서 1과 2의 자기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보았을 때 바로 시간에 따른 유도전류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세기를 알기 위해서 이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가장 처음에 1과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변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에서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그리고 다시 1과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변할 때로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체크했어야 할 힌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시간이 0초일 때의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었다라는 걸 이용해서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유추해야 돼요. 자, 당연히 보기 기역에 나오겠죠. 이걸 바탕으로 니은 디귿을 풀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0에서 ET0라고 하는 이 시간 간격 사이에 영역 1, 그리고 영역 2의 자기장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써볼게요. 자, 가시간 구역일 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를 보자라고 얘기하면 시간 ET0 동안 어떤 일이? 자기장이 B0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 2에서는 시간 ET0 동안 자기장이 어떻게? EB0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자기장의 변화, 어디? 영역 2에 의한 것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위 같은 경우는 ET0분의 B0, 아래는 마이너스 T0분의 B0이니까 결국 자기장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유도전류의 방향과 바로 이 전체에 의한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시간이 0일 때 바로 이 가구간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뭐라라고 얘기했냐면 시계 방향이라 그랬어. 자, 요렇게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랬어. 자,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이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다면 그대로 요렇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생성한다라는 걸볼수 있겠죠.

자, 이건 어느 경우에 생성이 가능하냐?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거나 이둘 중에 한 경우만 가능한 거야. 자, 그렇다면 자기장이 감소하는 경우는 영역 E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위의 경우에 따라서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역 E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역시 영역 1과 동일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에서 E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이 기억이 맞는 보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시간 3t0일 때 금속고리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3t0일 때 바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와 비교해서 손을 들지 않고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누구의 방향을 따른다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을까? 영역 E에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영역 E의 자기장의 변화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영역 E,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영역 E의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조금 전에까지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런데 나를 보니까 영역 1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 구간에서 금속고리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원인 역시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 때문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를 보니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감소할 때 시계 방향이었으면 영역 2에서는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역시 이번에 정답 보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OT0일 때가 T0일 때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유도 전류의 세기이자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이유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1,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이 동일해, 얘들아. 자, 이걸 토대로 그대로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그래프의 이 부분과 그 그래프의 이 부분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역 1에서 가에서 시간 0에서 ET0라고 하는 이가 구간 동안 영역 1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는 시간 4T0에서 6T0 동안의 영역 2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와 같다. 그로 인한 유도 전류의 방향, 세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면적 역시 같은 면적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0에서 ET0라고 하는 가 구간 동안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와 그리고 4T0에서 6T0 동안의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역시 그래프의 기울기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유도 전류를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결국 발생하는 유도 전류가 가와 다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문항은 정답이 바로 기역과 니은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 문항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반드시 그래프 직접 해석해 보고 정답 3번에는 기역과 니은 체크하시고 고난도 문항 14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 자, 이 문항은 지난번에 학습을 했던 자성체와 함께 나와 있는 문항이라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 A, B 강자성체 또는 방자성체를 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그대로 꺼내 놓아서 빗면 위에 놓았대요. 자, 빗면 위에 놓으면 빗면 아래로 향하는 가속도에 의해서 물체는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로 운동을 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금속고리가 존재했다란 얘기야. 자, 금속고리가 있었더니 걸린 시간이 아니라 문제의 마지막에 보면
이 Q점에서의 속력이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Q점을 지날 때 B는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았다란 얘기예요. 혹은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 고리에 유도 전류가 발생했다라는 걸 뜻하고 결국 다에서는 전자기 유도가 있고 나에서는 전자기 유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 전자기 유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B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나왔음에도 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B가 바로 강자 성체. 그리고 A가 반자 성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별을 해 놓았다면 강자 성체의 특징, 반자 성체의 특징을 그대로 아래 물을 수가 있겠죠.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강자 성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자 성체니까 그대로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A가 반자 성체라는 걸 이용해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을 형성한다. 혹은 A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나오면 자성을 즉시 잃는다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보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다에서 B가 Q를 지나는 순간 금속고리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B가 강자 성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디귿 볼게요. B는 외부 자기장과 어느 방향? 강자 성체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해서 디귿과 기억은 사실 같은 형태의 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읍 디귿을 맞는 보기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다른 형태로 어떤 보기를 취할 수 있냐? B는 강자 성체다. 혹은 B는 자기 구역이 존재한다. 혹은 B는 자기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맞는 보기, 다른 보기도 함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이번에는 니은이라는 거 체크하고 조금 전에 선생님 얘기한 다른 형태의 보기들 바로 자성체 이용해서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항도 함께 풀어보면 좋겠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는 자성체, 전자기 유도를 함께 묶어낸 문제를 선생님이 함께 풀어봤다면 이 문항은 다이오드가 연결된 문항입니다. 자, 다이오드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은 바로 정유작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정유작용에 의해서 순방향 전압일 때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순방향 전압일 때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표현들. 뭐 LED니까 빛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원반자가 접합면을 향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이오드의 기호가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생겼지, 얘들아. 이때 삼각형 어디? P형, 바가 N형 반도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이오드 내부에서의 유도전류의 방향은 P에서 N으로 흐르도록 우리가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직접 한번 해결해 보시고 역시 수강 후기에 만약에 못 풀었다면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자, 오늘의 한마디 하고 오늘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변화는 전류를 만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스스로의 내공에 쌓여 가고 있습니다. 곧 성적 향상이 될수 있을 거니까 스스로를 잘 믿고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만점 퀴즈 잘 체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5강입니다. 수능특강 알아보 5강에서는 이제 자기소개, 출신, 나 어느 나라 사람 이런 거를 한번 소개하는 법을 또는 말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사과. 사과의 단어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단어가 조금 소개하는 것 또는 자기 국적을 소개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진시야툰, 진시야툰 그러면은 국적이에요. 아랍어가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진시야툰이 뭐예요? 진스 하면 되죠. 진스는 남성, 여성 할때 성입니다. 근데 진시야툰 그러면 국적이에요. 진시야. 자꾸 여러분 발음을 5번 해보는 거 하고 10번 하는 거고 또 틀리고 다르고 20번 해보면 더 달라요. 그래서 천천히 진시 길게 진. 씨 길게 야툰. 왜 길게 하느냐? 잘 보면 여기 씨 뒤에 야가 셧다가 붙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는 진, 씨, 야툰. 원래는 이런 말에서 두 개의 글자가 같아서 여기 없다는 말은 스쿤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두개 같은 글자가 앞에는 모음이 없고 스쿤이고 뒤에만 모음을 가질 때 어떤 규칙이 있다 그랬어요? 겹쳤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진 하고 끊고 씨 하고 끊고 야 하고 끊고 툰 하고. 그래서 음절상으로는 네 개의 음절인데 마치 진 씨야 툰 해갖고 붙여서 진 씨야 해갖고 그더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가 야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모음이에요? C 장모음, 진 C 야툰. 여러분도 이렇게 단어를 잘 보면 셧다가 붙어 있는 거, 이걸 셧다라 그래. W 모양에 이렇게 된거 셧다라 그랬죠. 두 개의 글자가 겹쳐져 있는 것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진 C 야툰, 쿠리 야툰. 쿠는 장모음이에요. 리도 장모음이에요. 왜? 뒤에 보게 셧다가 있죠. 그러면 리 장모음에 또 야가 있어요. 쿠리야툰 이렇게 됐죠. 쿠리야툰, 쿠리야툰. 그러면 한국인 여성일 때 남성은 쿠리예요. 쿠리. 그 다음에 한국의라는 그 형용사형의 여성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할때 민이에요. 민.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을 때는 일라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로부터 그러면 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으로부터예요. 아나 민 코리아.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있다, 어디에 출신이다,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다, 이런 건 생각해서 넣으면 돼요. 아나, 민, 코리아. 나는 부터 코리아. 나는 한국부터.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나, 아이나는 어디에? 어디에, 아이나? 투니스. 투니스는 그대로 투니스 나라 이름이 되고요. 수도 이름도 투니스예요. 그래서 그때 수도 이름은 튀니스라고 했습니다. 끝에가 나라 이름은 지고요. 수도 이름을 쓸 때는 한국말로 튜니스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국가 이름과 수도 이름 할때 튀니지 튀니스 했습니다. 아말룬 일이에요. 앞에서 한번 나오긴 했지만 마 아말루후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마 미하나투후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마 와디파투후 그의 와디파 이렇게 와디 혀를 물었다가 내리는 거죠. 와디파투후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일 직업을 말할 때 아말을 씁니다. 아말. 네. 그 다음에 무마리다툰 이 마라드가 병인데 병을 다루는 사람 해갖고 환자를 다루는 사람. 사실은

다루는 사람들은 의사고요. 환자를 다루는 사람은 간호사죠. 그래서 환자를 다루는 사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마리다툰 그러면 환자를 다루는 사람 간호사들. 그러면 병은 마라둔이고요. 환자는 마리둔이에요. 마리둔. 그래서 마리둔 그러면 환자, 여자 환자는 마리다툰. 그다음에 모마리둔 그러면 남자 간호사 모마리다툰, 여자 간호사 이렇게 되겠죠. 이슬람 세계에서는 남자고 여자 구분이 심해 갖고 간호사들 간호학과에 가 보면요. 여자 반 남자 반이에요. 왜? 환자 남자 환자들은 대부분 남자 간호사가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간호사 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스타시판 병원입니다. 무스타시판. 무스타시판 이런 표현 나올 때 이렇게 나와 갖고 여기 판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판하고 끝났는데 또 뒤에 여기 붙었어요. 알리프가 붙었어. 그럼 어떡해요? 이거는 판은 판인데 여기에 장모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스타시판 했는데 무스타시판 좀 길게 무스타시판 하지 말고 무스타시판 길게 한 겁니다. 무스타시판. 탈리바툰 학생인데 여학생이죠. 탈리바툰 아툰으로 끝났어요. 여학생. 그다음에 자미아툰 대학교입니다. 자미아툰 대학교. 자미아툰 대학교 해서 학교가 마드라사툰인데 그 위에 이제 자미아툰 있죠. 그래서 자미아툰 대학교는 자미아툰. 문장을 보겠습니다. 사과 문장은 이제 물어보고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을 계속 나누는 이제 그 대화문이에요. 소아드는 여자 이름 중에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림과 소아드가 여성형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왜? 물어치면 뭐 순이 그러면 뭐 여자 이름이겠지. 뭐 남자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순이라는 남자 이름. 그렇지만 대부분 들었을 때 홍길순 했는데 홍길동이 아니고 홍길순 그러면 여자 이름 같은데 하고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마찬가지에 수아드도 여자 이름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유나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수아드가 아흘란와 사흘란. 예전에 그 노래 중에서 아흘란와 사흘란, 아흘란와 사흘란 야 마르하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랍어는 이 안하고 탄윈을 발음을 잘안 해요. 그래서 아할란 와사할란 와 아할란 와사할란 야 마르하바 마르하반 해야 되는데 마르하바 하고 끝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선전 노래이긴 했지만 선전에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뭐 선물 들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할란 와사할란 그러면 가족을 찾으셨고 가족을 만나셨고 가족을 찾으셨고 그리고 평지를 밟았습니다라는 인사말, 유목사회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유목사회 인사말로 처음에 인사를 했어요. "이스미 수아드, 내 이름은 수아디야, 내 이름은 수아디야. 와 그리고 마스무키, 마스무키, 마 이스무키 아니고 마스무키라고 물어봤죠. 와 마스무키 그리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유나가 아흘란비키, 잘 보세요. 인사를 먼저 했어요. 인사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나중에 했습니다. 이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농경사회 살아서 인사 건너뛰고 안부부터 묻습니다. 사람 만나면 밥 먹었어? 어디가? 뭐 이렇게 합니다. 거의 경찰이나 정보부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밥 먹고 왜 물어봐요? 나 취조하려고? 어디가? 나 감시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농경사회는 같이 농사 짓고 밥 먹고 저녁까지 새끼 꼬다가 이제 어두웠네. 더 이상 새끼가 안 보인다. 호롱불에 새끼 못 꼬겠다고 집에 각자 잠만 자고 아침부터 또밭 농사하고 논 농사하고 새끼 꼬고 24시간 중에서 15시간 이상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잠만 집에 가서 밥하고 잠만 집에 가서 해결을 해. 그거 다시 모여서 일을 하는데 안녕, 좋은 아침이야,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본다면 농경사회에서는 뭐야 이상한데 좀 잘못됐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유목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유목사회는 텐트 치고 양을 치면서 기본이 그렇습니다. 텐트 치고 양을 치면서 물과 그다음에 이렇게 풀이 있는 곳에서 양을 3개월 치면 더 이상 풀과 물이 없으니까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 또는 유목사회에서는 보통

친구가 없이 이웃, 아니, 이웃은 있어, 없어도 친구는 있다. 이웃은 왜냐면 텐트 치고 돌아다니니까 이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친구라고는 할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인사법이 달라요. 왜, 어떻게 다르냐? 처음에 당신이 내 적이 아닌 걸 확인해. 그래서 서로가 나는 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적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적의감이 없다는 걸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인사 다음에 안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농경사회 베이스로, 농경사회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서울에 많은 사람이 섞여 있어도, 물론 이제 직장인도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보통 이웃 사람끼리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말하면, 아침에 뭐 이상한 거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똑같이 이제 보면, 이런 유목사회의 배경으로, 지금은 이제 다 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그 머릿속에 조상들에부터 내려오는 유전자적인 요소가, 유목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그 뜻을 알지만, 그냥 어서 오세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녕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묻지 마시고 반드시 안녕하세요. 영어로 해볼까요? Hello, how are you? 해야 돼요. 만나자마자 How are you? Where are you going? 하면 뭐야 나이 사람 나 감시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Hello나 Good morning을 먼저 하고 How are you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했으면 나도 당신에게는 적의감이 없습니다라는 인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할란 비키. It's me, 유나. 제 이름은 유나예요. 수아드가 마 진시야 툰, 진시야는 국적이라 그랬죠. 근데 끝날 때 타마르부타로 끝났었는데 뒤에 키가 붙었어요. 이 타마르부타는 뒤에 뭔가 붙이려면 열려서 붙여야 돼요. 이게 묶여있는 상태는 뒤하고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열었어요. 그래서 열어갖고 투 키가 됐어요. 당신의, 너의 국적이 마 무엇이니? 마 진시야 투키. 해보세요. 마진시야, 마진시야. 길게, 진시, 진시야. 짧게. 마진시야 투카. 마진시야 투카가 아니라 마진시야 투카. 시가 길어요. 마진시야 투카. 예. 그때 유나가 아나 고리야툰. 아나 고리야툰. 아나 고리야툰. 아나 고리야툰. 예. 그러니까 아나 코리야툰이 아니고 아나 고리야툰. 이렇게. 와, 민, 아이나, 안티. 그리고, 민, 어디로부터, 아이나, 어디. 어디로부터, 안타, 너는. 에, 안타라고 썼나요? 네, 안티가 돼야 되죠. 안티. 에, 잘못됐어요. 안티, 그러면, 와, 민, 아이나, 안티. 그러면, 에, 너는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 몸보 틀린 거는 아마도 그 여러분 갖고 있는 책에는 안티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버전, 수정 마지막 버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뭐 틀린 것 같습니다. 와미나이는 안티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 진시야 투키 하고 같은 말이에요. 민 아이나 안티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어디로부터라고 했으니까 아, 나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오는 중이야. 나는 지금 잠깐 외국에 갔다 오는 중이야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 보는 사람에게 민 아이나 안타 그러면 안티 그러면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랬을 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아드가 아나 민 투니사. 저는 튀니지 사람이에요. 아까 투니 수라고 독립형으로 쓸땐 그렇게 했죠. 근데 전치사 뒤에, 전치사 민 뒤에는 소유격이 와요. 아랍어만 소유격이 오는 게 아니라 영어도 소유격이 오고요. 전치사 뒤에는 소유격이 와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아나 민 하고 소유격이 와야 되는데 원래는 씬 해야 되는데 나라 이름은 어떻다고요? 나라 이름은 여성형이면서 이격 형태라고 그랬어요. 정관사가 없는 나라 지명은 바그다두, 오마누 이렇게 오만이라는 나라 이름, 투니스라는 나라 이름 전부 다 우로 끝나고 소유격 목적격은 아아로 변합니다. 투니스 소유격 목적격은 투니사, 투니사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게 이격 형태로만 변화하는 이격 형태 변화 명사니까 보통 줄여서 이격 명사라고 하는데 이격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격 형태가 두 개밖에 없는 명사형이라서 탄인이 없고 그다음에 소유격이 아로 끝난다. 그래서 아나 민 투니사.
전치사 뒤에는 인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로 끝났어요? 아, 그러면 이것은 탄인이 없는 이격명사 형태의 변화구나 라고 여러분 짐작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나가 마 아말루키 사실 이거 묻는 것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당신 직업은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이상하긴 하지만 뭐 교육상 여러분이 필요한 표현들이니까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몇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이거가 개인정보인데 그냥 막 물어봐요. 한국은 거의 정보부원 수준이야. 정보부원처럼 어디가? 결혼했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국제인이 되는 겁니다. 국제적인 매너를 갖추고 약간 한국식 사고에서 벗어나서 약간 외국인을 만난다? 내가 외국에 간다라는 생각으로 알아보도 하고 외국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한국말이 잘못된 거 또는 이상한 거를 느끼고 있어야 돼요. 만나자마자 몇 살이야?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반말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야. 그냥 알아서 반말하고, 알아서 그냥 존댓말하고, 우연스럽게 알면 그냥 말을 놓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몇 년생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이 사람 정보부원인가? 왜냐면 정보부원이 많거든요, 아랍에도. 그러니까 누군가 외국인 감시하는 정보부원이 오자마자 몇 년생이에요? 어서 왔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뜨아 할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외국어를 배우면 이 외국 사람이 입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마 아말루키, 가까워지면 물어보세요. 가까워지면. 마 아말루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수아드가, 아나 무마리다툰 피 무스타시판. 한 병원에, 이렇게 정관사 없어야 돼요. 한 병원에서 간호사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대형 병원 간호사예요. 무스타시판은, 이거는, 상위, 그러니까 우리는 3차 병원 아니고 2차부터는 무스타시판을 쓸수 있어요.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은 종합병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 말할 때, 2차, 3차 그 병원들을 말할 때, 상급 병원들을 말할 때, 무스타시판 씁니다. 그래서, 아나 무마리다툰 피 무스타시판. 저는 병원에, 종합병원에 의사, 아니, 간호사입니다. 와, 안티, 그러면 당신은요? 그래도 유나가, 아나 탈리바툰 피 자미아틴. 나는 어떤 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 문장만 딱 봅시다. 나는 학생, 피에 또는 에서 자미아틴 대학교. 자, 그러면 볼게요. 나는 대학교에서 학생. 이다 뭐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나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나는 대학생이에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쓸 수도 있지만 아나 탈리바툰 자미 이아툰이라고 쓸수 있지만 아나 탈리바툰 피 자미아틴 아나 탈리바툰 피 마드라사틴 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국적이나 출신을 표현할 때민 플러스 어떤 지명 국가명을 쓸수 있는데 민 아이나 안타 그러면 남자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아나 미날 쿠웨이트. 쿠웨이트면 나는 쿠웨이트로부터입니다. 저는 쿠웨이트에서 왔어요. 저는 쿠웨이트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나는 쿠웨이트 사람이에요. 이렇게. 민 아이나 안티. 당신은 여자죠. 당신은 어디로부터? 아나 미날 마그립. 저는 모로코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저는 모로코 출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나 민알 마그립. 원래 민이에요. 민할때 민이죠. 전치사가 민인데, 갑자기 민에다가 뒤에 아가 붙었어요. 왜? 이 전치사 플러스 해놓고 뒤에 정관사가 오면, 이 발음이 안 되고, 뒤에가 스쿤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르쿠, 이렇게. 모음 없이 발음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모음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없을 때,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속 모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모음을 넣어줍니다. 그랬을 때 전치사의 경우에는 반대로 넣어주는 거나 이렇게 맞춰서 넣어요. 그러니까 이면은 아를 넣어주고 아면은 이를 넣어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나 미날 쿠웨이트 아가 들어갔죠. 이렇게 아가 원래는 민이에요. 민인데 이렇게 아가 들어간 것은 뒤에 오는 정관사 때문에 발음하기 어려워서 미날 쿠웨이트 넣어준 겁니다.

아나미날 마그리비 이렇게 모로코에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적이나 출신을 말할 수 있어요. 국적이나 출신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 진시야 투카, 진시야 투카, 진시야 투카, 아나 고리윤, 아나 코리윤이 아니에요. 고리윤, 코리윤. 길게 길게 짧게 고리윤. 이것이 야가 두 개죠. 풀어보면 리하고 또 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쿠, 그리고 쿠, 리, 윤 이렇게 되는 거죠. 쿠, 리, 윤. 길게 길게 윤 이렇게. 아나 고리 윤. 그냥 아나 고리 윤 하지 말고 아나 고리 윤. 그 다음에 할 안타 쿠웨이티 윤. 당신은 쿠웨이트 사람입니까? 라는 노예요. 아니, 아니요. 아나 수다니 윤. 저는 수단 사람입니다. 쿠웨이트 사람이 아니고 수단 사람입니다. 네, 수단도 아랍 국가니까 수단 사람입니다. 할 히야 수리예툰. 그녀는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또는 그 사람은 할 히야 수리예툰 수리예툰. 예, 그녀는 시리아 사람입니까? 라 히야 우르두니예툰. 그녀는 요르단 여자입니다. 요르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말이 이윤 이야툰이에요. 이 이윤과 이야툰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뒤에다가 단어 뒤에다가 길게 이윤을 넣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짧게 써놨지만 이거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자, 이 짧은 표시가 이 남성형 이 표시가 이 몸이 있고 이 몸이 있고. 이 장몸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길게 읽고 뒤에가 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뭐뭐 이윤 이렇게 읽어요. 이윤. 아나 고리윤 이렇게 아나 고리윤. 윤은 짧죠. 짧은데 이가 깁니다. 이윤 이렇게 길게 읽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쿠웨이티윤, 쿠웨이티윤, 수리야툰, 우르두니야툰, 수다니윤 이렇게 수다니. 물론 아랍 사람한테 수다니 이렇게 하지만 수다니 하고 끝내지만 수다니윤. 네, 표준말로 할땐 그렇게 합니다. 직업 나타낼 때 후와 무와자푼 피 방킨. 한 은행에서 방킨. 한 은행에서 무와자푼 고용되어진 사람입니다. 고용되어진 사람? 그러면 무와자푼. 후와 무와자푼 피 방킨. 그러면 그는 은행원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패턴은 하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히야 우스타자툰 피 자미아틴. 이거를 아랍 사람이 읽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흘려서 읽으면 히야 우스타자 피 자미아 피 자미아. 그러면 뭘안 읽었어요? 틀을 안 읽었어요. 틀을 안 읽고 아로 끝납니다. 히야 우스타자. 그러면 뭐가 생겨? 자까지 읽고 틀안 읽고 피 자미아까지 읽고 틀안 읽어요. 그다음에 위에서 보면 후와 무아자프 무아자프. 그러면 N 발음이 안 읽혔어요. N 발음이 또안 읽고 후와 무아자푼 피 뱅크. 뱅크 스쿨로 읽어요. 왜? 마지막 모음은 발음을 잘 하지 않아요. 마지막 뭐 힘든데 발음 잘해도 뭐 크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알아들으니까 문맥상으로. 이래서 히야 우스타다 피 자마 이렇게 말해도 아로 끝나면 아 뒤에가 타마르프트가 있구나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 과정인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에게 친절한 인섭씨가 다 읽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 나도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잘그 습관이 안 돼서 잘안 읽어요. 히야 우스타야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히야 우스타다툰 피 자미아틴 이렇게. 히야 우스타다툰 피 자미아틴. 대학교의 여자 교수님입니다. 아히 알케비르. 아히 알케비르. 아히 알케비르니까 아히 하고 여기 발음이 안 나죠. 알리프의 발음이 없고 빌려온 거니까. 그 다음에 L 발음의 스쿤이에요. 왜? 뒤에가 카가 월문자입니다. 혀가 움직이지 않는 문자예요. 그래서 알카비루인데. 자, 아히는 아훈과 이가 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형제 또는 나의 남동생, 나의 형, 뭐 이런 말이겠죠. 오빠도 될수 있지만. 그래서, 아히 했는데, 카비르면 나보다 윗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형이 이렇게겠죠. 여자가 말했을 경우에는 오빠가가 되겠어요. 그럼 형이라고 해봅시다. 아힐 케비르 그러면 위에 있는 나이가 많은 카비르는 크다라는 말인데 나이가 많은 형은 뭐 브라더는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뒤에 오는 이 형용사에 알 카비루 하고 전관사를 붙였어요. 전관사를 붙였단 말은 한정 상태란 말입니다. 한정 상태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아흐 플러스 이에서 대명사 이가 아흐와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나의 형, 나의 brother 이렇게 됐을 때이 대명사가 연결이 되면 뒤에 오는 말이 한정이면 이 전체는 다 한정입니다. 여러분 그 연결형 할때이 설명까지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아흐 플러스 대명사 그러면 아히가 되죠. 그러면 나의 브라더는 그랬을 때 이것이 한정 상태예요. 단수, 주격. 여기 격표시가 안 나타나요. 이로 돼요. 왜? 이 몸이 강해서 우가 나타나잖아요. 아히, 아히, 아히예요. 그래도 주격이에요. 그다음에 단수고 남성이에요. 그럼 여기 남성, 주격, 단수, 한정 상태까지 일치했으니까 알카비르는 아히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형제는 뭐예요? 나의 형은 그러니까 내 형은 따비분 피 무스타시판 병원의 의사야. 우리 형 병원 의사야. 뭐라고 말할 때 쓰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들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적 같은 거 말할 때민 아이나 안타 이게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라는 것이 이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문항을 개발하고 출제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민 아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묻는 거죠.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아나 미날 쿠웨이트. 아나 민이었는데 저는 민이었는데 뒤에 전관사가 오니까 아무 뭐 붙였어요. 아나 미날 쿠웨이티. 저는 쿠웨이트로부터입니다. 저는 쿠웨이트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남자가 말할 때 아나 쿠와이티윤. 아나 쿠와이티윤. 쿠와로 하면 좋겠지만 보통 이제 그 약간 연음이 되면서 쿠와이티라는 쿠웨이티 이렇게 약간 이서빌리티하게 발음하는 거죠. 쿠와이티윤. 쿠와이티윤 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 쿠와이티윤 하지 말고 아나 쿠웨이티윤 이렇게 약간 슬쩍 약간 음을 바꿔서 쿠웨이티윤. 원래는 쿠와이티윤이에요. 쿠와이티윤 이렇게. 근데 아나 쿠와이티윤. 네. 아나 쿠와이티윤. 저는 쿠웨이트 사람입니다. 여자가 말할 때는 아나 쿠와이티예툰 야툰 해갖고 쿠와이티 야툰. 그다음에 마 아말룩, 마 아말룩. 그다음에 마 메하나 투카, 마 와디파 투카. 다 똑같이 당신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 쓰는 거예요.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무엇입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크게 뭐 다르진 않으니까 그냥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해두겠습니다. 마다 다 아말루. 마가 무엇이에요? 마가 무엇인데, 마다는 이게 마와 자가 합성된 거예요. 마와 자. 그럼 뭐가 틀리냐? 이두 개는 다르냐? 마는 뒤에 명사가 올때 쓰고, 마다는 명사가 아닌 것이 올때 씁니다. 마다 후나카. 거기에 뭐가 있어? 마다 다말로 무엇을 하고 있니? 이럴 때, 동사가 오거나, 부사어가 오거나, 전치사 구가 오거나, 마다 필 바이트. 집에 뭐가 있는데, 마다 필 바이트. 그러면 집에는 무엇이? 이럴 때 마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면 마 이스무카, 마스무카, 마 아말루카, 뭐마쥔 씨야투카 이렇게 쓸 때는 마를 쓰고 이게 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마다를 씁니다. 마다 다 아말루.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나 무한디순.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어디에? 피 마스나인. 마스. 내려서 마스나인 길게 속에서 마스나인 발음 어렵죠? 마스나인. 저는 공장에서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공장 엔지니어예요. 아나 사이달리예툰. 아나 사이달리윤. 아나 사이달리윤. 그러면 저는 약사예요. 아나 사이달리윤 피 사이달리예틴. 그러면 약국의 약사입니다. 이게 여성용 약사와 약국이 서로 구분되기 힘드니까 보통은 사이달라니 이렇게 씁니다. 사이달라.

후나, 카, 저기. 후나는 여기고요. 카가 붙으면 저기예요. 후나, 카. 그 다음에 우스라툰 가족입니다. 가족, 우스라툰. 그 다음에 야말루 동사가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말루 그러면 그가 일하다예요. 이게 미완료 동사,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동사의 현재 시제에 주로 쓰여요. 현재 시제에 주로 쓰이는 거지 과거에는 뭐 과거 표현할 때안 쓰인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에 주로 쓰이는데 그 야가 붙으면 남성 3인칭이 됩니다. 3인칭 남성, 그가 돼요. 그. 그가 야말루 그러면 그가 일합니다. 야말루. 아분 아버지고요. 모아다푼 직원이죠. 그 고용되어진 사람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갖고 한번 또 있네요. 알 오르둔 알 오르둔노 잘못됐죠? 이게 마지막 버전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알 오르둔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르둔노. 그러니까 요르단인데 알 오르둔노 그러면 요르단. 마아 그러면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아. 예를 들면 마아카 1,000원. 너 1,000원 있어? 할때 마아크. 마아카. 여자일 때 마키 1,000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 2,000원이 있는데 3,000원 갖고 떡볶이 먹자. 할 마키 1,000원. 너 1,000원 갖고 있어? 이럴 때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는 함께 뭐 가자 뭐 이렇게 나하고 함께 무슨 시장에 가자 할때 마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가 뭐뭐 함께예요. 그다음에 마다 무엇이죠? 그다음에 명사가 오지 않은 문장에서 마다가 무엇입니다. 와디파툰 원래는 직분 직급 이런데 여기서는 그냥 일과 직업으로 했네요. 옴문 어머니 우스타다툰 우스타다툰은 교수죠, 교수. 여자 교수니까, 다툰 끝났습니다. 우스타 다툰. 자, 볼게요. 사미룬과 준후가, 준후는 아니겠죠. 준호겠죠. 우리말로 치면. 그러니까, 사미룬과 준호와 그 대화하는 겁니다. 아, 이 준호라고 읽었는데, 사실 준후가 맞아요. 근데, 준호라고 읽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인섭도요, 섭을 쓰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모음이 아, 이, 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인섭 쓸때 어떻게 쓰냐면 리, 인, 숲 이렇게 썼어요. 리, 인, 숲세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가 오래 있다가 이제 운전면허를 땄어. 운전면허를 따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아랍 사람 이름 반드시 네 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가족 그 패밀리 네임 성을 쓰든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이름 쓰라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쓸게 없는데 그 어머니 이름도 써서 어머니 이름 썼어요. 거기다 위에다 쓰는 칸이 있어서 왜냐 어머니가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아버지 한 사람에 어머니 네 사람까지 가능한 사회니까 어머니 이름을 쓰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인데 이름을 처음 써봤어요. 해외에서 네쓸 일이 없었는데 운전면허 쓰라 해서 이렇게 네 인섭 썼더니 이거 안 된대요. 네 개를 해야 된대. 그 여기다가 이인섭 쓰고 두 번째 아버지 이름 쓰고 할아버지 이름 쓰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 쓰라는 거예요. 칸이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리인 하고 숲을 인을 자를 순 없어요. 그래서 숲은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수 읍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내 운전면허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리인 수읍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이런 그좀 불상사도 있었는데 더 불상사는 리인숲 내 이름을 리인숲으로 알아요. 섭으로 아니고. 근데 내가 설명할 때마다 나는 섭이다, 숲이 아니다. 그러면 알아, 네 이름 리인숲. 그래서 정말 포기했습니다만 준호도 어려워요. 준후가 쉽지. 근데 준호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기분 좋게. 자, 남 그래, 예스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할 안타 빠리분 제디든 후나 이러면은 자, 할 안타 빠리분 제디든 후나 여기에서, 여기, 새로운 학생, 당신은입니까? 자, 입니까? 당신은 학생, 새로운 여기. 어떻게 돼요? 의문사가 맨 앞에 왔어요. 뭐입니까? 하고 맨 앞에 왔어요. 안타, 당신은, 너는, 빨리분 제디든 그러면 새로운 학생, 신입생이라는 수식어예요. 성은 남성. 여기도 남성. 수는 단수, 단수. 격은 주격, 주격. 한정 상태는 비한정, 비한정. 성수, 격, 한정 상태가 모두 일치된 완벽한

그래서 새로운 학생, 신입생 또는 전학생이겠죠. 너 신입생이니? 호나 여기에서 너 여기 신입생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준호가 남 아나 빨리분 제디둔 빨리분 학생이야. 근데 새로운 학생이야. 제디둔 새로운 신입생이야. 이렇게 사미루니 할 우스라투카 필 오르둔니 마크 거의 정보부원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할 뭐뭐이니 우스라투카 너의 가족은 필 오르둔 샷다가 있어요 끝에 오르둔 그러니까 너의 가족은 요르단에 있니 누구와 함께 마크 너와 함께 마크 이렇게 되겠죠 마크 너와 함께 요르단에 있니 준호가 라 우스라티 피 고리아 이때는 고리아예요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 짧게 코리아 이때는 짧죠 장모님이 나는 한국 사람일 때는 고리윤 하지만 한국은 코리아 짧게 코리아 그래서 한국에 계셔 우리 가족은 한국에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미루니 마다 야말로 아부카 정보본이네요 확실하게 이제 정보를 캐는 거예요. 마다 야말로 아부카 너의 아버지는 뭐 하시니 무슨 일 하시니 준호가 아비 모아다폰 피 뱅킨 무왓다프 해보세요. 무왓다프 해보세요. 무와 혀를 물었다가 내려요. 더 무왓다프 근데 여기에 무왓다프인데 샷다가 있어. 그러면 무왓다프이에요. 무왓다프 그럼 발음 어떻게 하냐? 무왓으로 해요. 무왓 왓으로 발음하고 더푼 이렇게 하겠죠. 무왓다푼. 발음되는 것은 여기에 샷다가 있어서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왓다푼 이렇게 두개 바뀌어서 무왓다푼. 그러면 아비 무왓다푼 피뱅킨. 그럼 아버지는 은행에 직원이셔. 사미루니 다시 물어봅니다. 마 와디파투 옴미크. 너희 어머니는 무슨 직급이니? 무슨 일을 하시니? 옴미 우사다툰 피 자미아틴 상황 개인정보 다 파악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화 걸어서 뭐 이렇게 옴미 우사다툰 피 자미아틴 대학교에서 교수님이셔 거의 정보본으로 여차하면 잃을 생각으로 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중동에는 일부 나라는 군부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서 정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군부 통치하는 나라는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리비아나 뭐 시리아나 뭐 이라크 같은 데는 정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정보 노출하는 거좀 조심해야 돼요. 표현 연구 명사와 형용사 수식입니다. 호와 발리븐 샤디둔 그러면 그는 새로운 학생입니다 했을 때두 개가 성수 격 한정 상태가 모두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옥틸 캐비라투 옥티, 나의 누이예요. 누인데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몰라요. 남자 기준으로. 또는 언니인지 동생인지 몰라요. 그때 옥티, 나의 누이는 근데 알카비라투예요. 그럼 나이가 많은 거죠. 카비라는 나이가 많거나 어떤 사물이 큰 거, 피라미드같이 큰걸 얘기할 때 피라미드 뭐 크다 작다 할때 카비룬 쓰지만 사람에게는 나이가 많다 적다 할때 카비룬 나이가 적은 것은 서기룬 씁니다. 서기룬. 그래서 카비루는 나이가 많은 이에요. 나이 많은 나의 누이는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나가 되거나 언니가 되겠죠. 언니로 해봅시다. 언니는 나의 언니는 우리 언니는 쥐미일라툰 예쁘다. 우리 언니는 예쁘다. 뭐 쥐미일라툰. 아말루 피 마스나일 케비리 마스나일 케비리도 남성 단수 소유격, 한정. 성수, 격, 한정 상태가 모두 일치되었기 때문에 수식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큰 공장에서 일해. 했는데, 여기서도 공장이 하나밖에 없으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막 지역에서 공장이 딱 하나야. 삼성 하나, LG 공장 하나, SK 공장 하나밖에 없어. 여기 인근

뭐 500km 내에는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 그럴 때 가능해,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정관사 없이 쓰는 게 가능,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100km 내에 공장이 또 있어. 그러면 어떤 공장?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큰 공장이라면 어떤 공장? 아, 나는 현대 공장이 말하는 거였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말로 피마스 나인 캐비린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 아니면 공장 얘기를 먼저 했어요. 큰 공장 얘기인데, 한국에 우리 동네에는 삼성이란 공장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일해. 그럴 때두 번째 말할 때는 가능해. 정관사 붙여서. 이게 한정 상태가 된다는 건 앞에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단문일 때, 문장 하나 할 때는 이 정관사 붙이면 자기가 사는 세상에는 공장이 큰 공장이 하나뿐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섬에 살아. 어떤 그뭐큰 섬이지만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는 가능해요. 섬에서 얘기할 때. 그렇지 않고서는 정관사 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번, 할 플러스 평소문 뭐뭐입니까? 라고 할 때, 자, 할만 붙이면 뭐뭐입니까?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문장 뒤에를 올립니다. 다른 의문사는 끝을 올리지 않는데, 이 할만 끝을 올려요. 안타 따비분, 당신은 의사, 당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의사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입니다는 여러분이 넣으세요. 그 앞에 할을 붙이면, 할 안타 따비분, 당신은 의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의사입니까? 남, 예, 아나 따비분. 할 안타 따비분 하고 위에 올렸죠. 남, 아나 따비분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호와 미날 저사 에리. 그는 알제리에서 왔습니다. 알제리 출신입니다. 할 호와 미날 저사 에리. 정관사가 붙었죠? 정관사 붙은 나라 이름은 삼격 변화합니다. 그래서 소유격이 나타나요. 정관사 붙으면 항상 삼격이 나타납니다. 그는 알제리 출신입니까? 라 후아민 리비아. 계속 잘못된 그 표현인데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예, 리비아. 리비아. 그는 리비아 출신입니다. 아니요. 그는 리비아 출신이에요. 이렇게. 다음엔 아분과 아훈인데 아버지와 형인데 이거는 두 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서 격표지가 아랍어는 보통 세개 글자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글자를 넣어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주격을 보면 아부하고 장모음으로, 아부하고 장모음으로. 근데 아부카, 아부키, 아부후 이런 식으로 우를 넣어주면 주격이에요. 아후카 주격, 아후키 이렇게. 아비카 소유격, 아히카 소유격인데 너의 형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하 그러면 그녀의 아버지의 이런 말이에요. 아히하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오빠의 이렇게 되겠죠. 아바카 아카 아하카 아바후 아하후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이렇게 격표지 대신 장모음 표지로 격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단 1인칭은 아비 아히는 격표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이 모음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우아 순으로 강하니까 이가 뒤에 붙는 순간 격표지가 우, 아, 이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비, 아비, 아비, 아히, 아히, 아히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 잠깐 설명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소개할 때 하다 사디기 할리드. 사디기라는 것은 나의 친구죠. 내 친구 할리드는 두 개가 동격이에요. 이렇게 동격.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친구 할리드다 할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 할리드. 하디 우흐티. 이 사람은 내 누이다 라고 말할 때 하디 우흐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뭐 알카비라투 아싸기라투 쓸수 있죠. 언니다, 동생이다,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브나투카 제밀라툰 너의 딸이 이브나투 민트도 딸인데 앞에 빌려와서 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브나투카 제밀라툰 너의 딸 예쁘다라고 말하는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 아랍식에서 여자가 예쁘다면 달라는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아탈리부 따윌룬 그러면 학생이 키가 크다. 아탈리부 따윌룬. 주어는 한정이고 그다음에 수로는 비한정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꼭은 아니지만 대부분이에요. 아라줄루 가림은 그 남자는 친절하다, 관대하다. 그다음에 알무다리사투 나시타툰. 알무다리사 그 여자 선생님은 나시타툰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아나 고리윤 히야 쇼르티야툰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녀는 경찰입니다.
사디키 필 마타암이 그러면 나의 친구는 그 식당에 있습니다 했을 때 여기가 주어 수로인데 모두 동사가 없죠. 이렇게 명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사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 수로 일치는 알키타부 무피든 책이 유효하다 할때 성수격이 같아요. 한정만 빼놓고 여기는 한정, 여기는 비한정. 여기 남성 남성, 그다음에 단수 단수, 주격 주격 똑같죠? 이렇게 해서 주어 수로 일치를 볼수 있습니다. 아싸 이아라 책이 유용하다. 아싸 이아라투 카비라툰 그 차가 크다. 명사문은 앞에서 했었죠? 호와 달리붕 그랬을 때 할만 붙이면 돼요. 호와 달리붕 그는 학생입니다. 할 호와 달리붕 뒤에 길게 올려서 그는 학생입니까? 알막타바투 와시아툰 도서관이 와시아툰 굉장히 넓다. 그럼 할리였었는데 앞에 뒤에 정관사 보니까 할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릴 마크타바투 아 뒤에 이가 들어갔습니다. 할릴 마크타바투 와시아툰 도서관이 넓습니까? 또 자기 국적 소개할 때 어디 사람인가 할때그 이윤 했었죠. 이런 걸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관계 형용사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정관사가 있거나 이런 정관사가 있으면 떼어버리고 알 마그립에서 마그리비윤 마그리비아툰으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앞에나 뒤에 붙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타마르부타 붙었어요. 자미아툰 같은 게 붙으면 이 타마르부타도 띄어냅니다. 그러니까 자미온 해갖고 자미에이윤 여성은 자미이아툰 대학교의라는 말할 때 이렇게 앞에 정관사나 뒤에 타마르부타 띄어냅니다. 그 다음에 알리프의 경우도 코리아도 코리아 코리윤 코리윤 해서 이렇게 알리프도 띄어내요. 앞에 정관사 뒤에 타마르부타나 알리프 같은 걸다 떼어내고 이윤을 붙이는 겁니다. 투니스, 투니스, 투니스 이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윤만 붙이면 돼요. 중요한 건 이윤입니다. 이윤이라고 이윤 길게. 자, 굉장히 많이 빨리 달려왔는데 아랍 세계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어서 사물의 얼굴 같은 걸 그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물의 형상을 갖다가 얼굴 같은 거는 알라가 주는 그런 어떤 선물 같은 건데 이것을 사람이 그려놓는다? 그러면 알라에 도전하는 약간 신성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랍 지역에 여행하다 보면 전부 동상의 머리가 잘려져 있어요. 그거는 그 이슬람이 들어와서 목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랍에서는 발달한 예술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서체 같은 게 발달했는데 서체로 집을 질때 이게 알함브라 궁전에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에 벽면인데 이렇게 아랍어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왜? 아랍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7세기 정도 통치했는데 그 통치 기간에 지어놓은 성이거든요. 궁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랍어가 들어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이집트에서 가보면 이런 그 글자들이 또그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쿠파 지역에서 나온 글자체라서 주로 건축에 많이 쓰이고요. 이런 글자체는 지금 나스크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게 인쇄체가 나스크고, 록과체는 갈겨 쓰는 거, 손으로 인쇄, 그 필기체를 록과를 해요. 그래서, 묵타르 아하마드 탈루와니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건 이제 록과 손으로 쓰는 거고요. 하트파리스는 페르시아체. 페르시아, 이란에서 넘어온 페르시아. 하트 툴루스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눈 그런 3분의 1체. 뭐 이렇게 툴루스체라고 그러고. 하트 디와니는 예전에 문건들, 공식 문서를 보낼 때 앞에 장식체로 멋있게 쓴 그런 약간 이제 그 이란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제 그 글씨체입니다. 이런 글씨체가 아랍에서 볼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문화 또는 뭐 예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한 번씩 잘 복기해 보면서 천천히 공부하는. 지금 빨리 달려왔다고 여러분 빨리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요. 빨리 지나왔어도 복습하고 복기하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살라마.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원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 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쫙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같이 달려왔는데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많았다, 그렇죠? 많은 풀이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 조금 꼭 아셔야 될 것. 평균 속도, 상대 속도, 그리고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넓이를 이용해서 분석해보는 것까지 연습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 문제. 오늘 출발하는 문제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 가는 빗면의 점 P에, 오케이, P에 가만히 넣은 물체 A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이고 나는 가의, 오케이, 가에서 A가 A의 속력이 V가 됐어요. V가 된 순간 P가, 아, B가 P점을 EV의 속력으로 지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B는 정지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2부로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후 A, B는 각각 속력 VA, VB로 만난답니다. 그럼 요 어딘가에서 A와 B는 이렇게 B고 A겠죠?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자, 이때 VA분의 VB는 얼마냐? 자, A의 속력을 VA, B의 속력을 VB라고 한다면은 VA분의 VB. 요거를 구하는 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겠다.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건들이 좀 많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세팅을 하고 들어갈 텐데, 자, A가 V가 될 동안 내려온 거리를 편의상 L이라고 둡시다. 얼마? L이라고 두자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L만큼 내려온 동안 걸린 시간을 T0라고 합시다. 그럼 A는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2분의 0 더하기 V겠죠? 즉 얼마? 2분의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빗면이니까 는 B하고 A는 당연히 가속도가 같겠죠? 그리고 두 물체가 함께 같이 움직이니까 는 오? 가속도가 똑같네? 속도 변이량도 똑같지? 상대 속도마저도 같겠지? 상대 속도도 한번 활용해 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첫 번째. 일단은 평균 속도 그리고 상대 속도까지, 오케이. 상대 속도까지 한번 많이 활용해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A의 운동만 살펴본다면 A 같은 경우는 0에서 V로 갔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V죠. 2분의 V의 평균 속도로서 T0 동안 움직였을 때 움직인 거리가 얼마? 내려온 거리가 L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 상태에서 B가 2부로 싹 지나가요. 그럼 B하고 A의 속도 차,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2V 빼기 V, 크기, V죠, 그쵸? 그럼 V, 이 V가 뭐냐면 상대 속도. 자, 이 우리 상대 속도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대 속도의 의미는 가까워지는 상황이라면 1초 동안 가까워지는 거리, 멀어지는 상황이라면 1초 동안 계속 멀어지는 거리가 되겠지. 그럼 A, B는 지금 충돌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워질 겁니다. 1초 동안 가까워지는 거리가 이 상대 속도가 지니는 의미가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 상대 속도 V로서 T' 동안 지났을 때 충돌하려면 얼마만큼 가까워져야 되냐면 L이라는 거리만큼 가까워져야 돼. 맞습니까? 그럼 T'은 요 식과 비교해봤을 때 아, T' 얼마가 된다? 2분의 T0가 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좋아. 그럼 L 나오지. 그러면 T0 동안 속도가 V만큼 변했으니 이 상태에서 2분의 T0가 지나게 되면 속도는 2분의 V가 더 증가하면 되겠죠? 따라서 VA는 V인 상태에서 2분의 A가 증가하면 되기 때문에 2분의 3V가 될 겁니다. VB는 EV에서 속도 변화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V 증가하겠죠? 따라서 2분의 5V가 될 겁니다. 따라서 VA분의 VB는 얼마가 된다? 3분의 5가 되겠다. 얼마? 3분의 5.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평속 가지고도 구해봤고 이제 또 쌤하고 재밌는 그래프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서 삼각형 넓이, 즉 기하학적 원리를 활용해서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해서 많은 도구를 가질수록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이렇게 쭉 출발한다, 그쵸? 자, 이때 A가 T0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속력이

중력을 V라고 둡시다. 지금 V로 증가했죠. 이때 이동한 거리를 L이라고 두자고요. 자, 근데 B는 언제 출발하냐면 A일 때, 즉 T0일 때 B는 출발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가겠죠. 이때 B의 속력은 얼마가 된다? EV가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 계속 강조하죠. 요두 그래프의 넓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변위의 차이, 변위의 차이, 위치 변화량의 차이, 가까워진 거리겠지. B가 내려간 거리에서 A가 내려간 거리 빼버리면 가까워진 거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가까워진 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 L이 되어야지만 충돌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A가 L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리도 L이 되어야 되겠지. 요거의 물리학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EV 빼기 V니까는 V겠죠, 길이가. 즉, V는 B의 속도에서 A 속도 뺀값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 했을 때 L이 되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이렇게 연장했을 때 L이면은 즉 V 곱하기 T0 하게 되면 2L이 돼버리겠지. 그럼 V 곱하기 2분의 T0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 여기는 2분의 3T0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요거 요거 요거 B의 속력은 2분의 5V, A의 속력은 얼마? 2분의 3V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은 A분의 B의 속력비도 3분의 5가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넓이가 가지는 의미,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가지는 의미는 두 그래프에서, 즉두 물체가 1초 동안 가까워진 거리, 요 시간 간격에 해당되는 만큼의 가까워진 거리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명심합시다. 좋아요. 이렇게 또 우리는 그래프로도 해석해 보았고, 또 이어서 우리는 다른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21번. 또 유사하죠. 문제가 되게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풀이 방법도 비슷해요. 해서 많이 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림은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가, 오케이, 같은 빗면, 같은 가속도, 속도 변화 같네, 상대 속도가 일정하네. 오케이. 바로 연관돼서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이때, 물체 A가 점 Q를, 오케이. 지나는 순간, P에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등가속도 운동해가지고 점 R에서 어떻게 된다? 만난다. 충돌한대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때, P와 R 사이 거리는 D고, 요 P와 R 사이 거리, B가 쭉 내려온 거리가 D래요. D고, R에서의 속력은 R점에서. R점에서 속력은 B가 A의 3분의 4배래요. 그럼 B의 속력을 편의상 4V라 둔다면 A의 속력은 3V겠죠. 4분의 3배. 3분의 4배니까. 맞습니까? 이때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A와 B 사이 거리가 얼마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지금 P에서 여기서 B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R까지 내려오는 동안의 속도 변화가 4V죠. A도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4V가 되어야 돼, 4V. 그러니까 지금 A의 속력이 3V네? 그럼 A는 위로, 얼마? V로 가고 있었겠죠. 위로 V로 가서 반대로 3V로 변해버리면 총 4V만큼 속도가 변한 거니까.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물체가 서로 가까워지네? 두 물체가 충돌하고 가까워지네? 같은 가속도네? 상대 속도 또 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 가겠습니다. 평속이랑 상대 속도랑 같이 한번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B부터 갈게요. B는 0에서부터 4V까지 가는데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0 더하기 4V니까 2V겠죠? 2V. 그리고 B가 전체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 4t0만큼 시간이 흘렀다 합시다. 그럼 t0 동안 속도가 v 변하는 거겠죠? 그렇게 숫자를 쉽게 갑시다. 이게 얼마다? d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그리고 딱 출발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는 A 속력은 위로 v, B는 정지. 상대 속도의 크기가 얼마? v. 오케이. 이 상대 속도가 의미하는 게 1초 동안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거리고, 멀어지는 상황이면 멀어지는 거리인데, A와 B는 지금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1초 동안 가까워지는 거리겠지. 근데 충돌하기까지 전체 운동 시간이 4t0네.
따라서 8VT0가 D면 4VT0는 2분의 D겠죠. 아, 충돌하기까지 A와 B가 가까워진 거리가 2분의 D구나.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A와 B 사이 거리가 얼마다? 2분의 D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거리가 2분의 D인데 4T0 동안 2분의 D만큼 가까워져가지고 충돌한 거죠. 이게 상대 속도의 의미가 되겠다. 아시겠죠? 상대 속도는 1초 동안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거리, 멀어지는 상황이 멀어지는 거리. 그래서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A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A와 B 사이 거리를 물어보았거든. 최고점. A가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A 속력이 0일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V에서 0, 0에서 V, V에서 2V, 2V에서 3V. 그럼 전체 4V만큼 변할 동안에 V만큼 변한 거는 4T0 중에 T0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상대 속도 V 곱하기 A가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 전체 4T0 중에 4분의 1만큼이겠죠. V에서 0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얼마? T0. 이게 A와 B가 T0 동안 가까워진 거리입니다. 그럼 얼마죠? 4분의 1이죠. 8분의 D만큼 가까워졌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V는 상대 속도로서 가까워진 거리를 말하고 T0 동안 가까워진 거리가 얼마다? 8분의 D다. 그러니까 원래 거리가 2분의 D였어요. 원래 거리가 2분의 D인데 8분의 D만큼 가까워졌네. 그럼 2분의 D 마이너스 8분의 D 얼마가 됩니까? 8분의 3D. 따라서 A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남은 A와 B 사이 거리는 8분의 3D가 되겠다. 이렇게 평균 속도와 상대 속도를 조금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상대 속도는 1초 동안 가까워지는 상황이라면 가까워지는 거리, 멀어지는 운동 상황이라 멀어지는 거리. V 상대 속도 꼭 기억합시다. 되게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또 이제 그래프로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이 운동 상황을 그래프로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자, 빗면 아래쪽을 플러스로 한번 잡아 봅시다. 그렇게 잡고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 V 시간 속도 그래프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쭉 증가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시간 4t0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세팅한 대로 속도가 얼마가 된다? 4v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때 A는 달라요. A 같은 경우는 반대방향 위로 가기 때문에 아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A는 여기서 마이너스 V로부터 출발합니다. 해가지고 쭉 가겠죠. 이렇게 슉. 해서 이 속도가 얼마가 되냐? A 속도는 3V가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계속 강조합니다. 요두 그래프 사이 넓이.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쵸? 오, 1초 동안 가까워지거나 멀어진 거리. 즉, 이 전체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 A와 B가 가까워진 거리가 뭐냐면 이 그래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B가 이동한 총 거리가 얘가 D거든, D. 자, 그럼 이 넓이는 잘 봐봐요. T0. 여기서 2T0. 여기서 3T0. 4T0인데. 그러면 4T0까지 전체 이동한 거리는 1, 3, 5, 7. 전체 16이다, 그렇죠? 16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넓이는 이것만, 이것만. 요 넓이가 얼마냐면은 16분의 D가 되겠지. 전체가 D니까 요거는 16분의 1이니까. 맞습니까? 좋아. 그럼 이것도 얼마가 된다? 16분의 1이겠지. 그럼 이 둘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D겠죠. 맞습니까? 8분의 D. 오케이? 자, 그러면 8분의 D, 8분의 D, 8분의 D, 8분의 D. 2분의 D죠. 8분의 D 곱하기 4니까. 따라서, 아, A와 B는 충돌하기까지 얼마가 가까워졌다? 2분의 D만큼 가까워졌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의 넓이는 뭘 의미한다? 상대 속도 V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1초 동안 가까워진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A가 최고점까지 도달했을 때 가까워진 거리가 요만큼이고 남은 거리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얼마가 된다? 8분의 3D죠. 8분의 4D에서 8분의 뺐으니까 8분의 3D. 이렇게 이 넓이만 구해도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두 그래프 사이 넓이는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두 물체가 가까워진 거리다 또는 멀어진 거리다. 그것만 잘 이해해 주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결해 봤고, 자, 21번도 우리 재밌는 방법으로 많이 풀어 봤습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가 재밌는 문제를 향해 가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이제 22번 들어가겠습니다. 22번. 이제 숨좀 돌릴 수 있는 수월한 문제가 되겠다. 자, 가봅니다. 그림 가는 기울기가 서로 다른 빗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동시에 출발한 물체 ABC가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그림 나는 ABC가 각각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최고점에 도달했죠.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나와 있다. 그렇죠? 자, 이때 시간 속력 그래프기 때문에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겠지? 가속도의 크기죠, 크기.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를 편의상 뭐 A라 둔다면 B는 시간이 두 배가 됐기 때문에 2분의 A가 되겠죠? C는 얼마? 3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볼까요?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두 배냐? 아니죠. B가 A의 절반입니다. 2분의 1배. 땡. 틀렸고. 니은. T0일 때 C의 속력은 3분의 2V0냐? 여러분 잘 봐봐요. T0일 때 A는 속력이 V0만큼 변해버렸죠. 근데 C는 A의 가속도의 3분의 1입니다. 그럼 A가 V0로 변할 때는 C는 얼마가 변한다? 3분의 V0로 변하는 거죠. 따라서 T0일 때 C의 속력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V0가 되겠죠. 3분의 V0만큼 변하고. 따라서 3분의 2V0 맞습니다. 디귿 갑시다. 물체가 출발한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C가 A의 3배냐? 자, 이동한 거리는 요 넓이죠. 그렇죠? 시간 속력 그래프의 넓이. A의 넓이는 요고, C의 넓이는 요고. 밑변의 길이가 3배니까 넓이 3배 맞죠? 따라서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4번으로 수월하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또 우리는 재밌게 풀어봤고, 이어서 2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 이 수평면 상에서 자동차 두 대가 움직이는 그림 상황. 재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지나는 순간. 오케이. A가 P를 지납니다. 지나는 순간, V로 지나는 순간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출발을 합니다. 얘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B는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Q에서 R까지는 등속 운동을. 그리고 R에서 S까지는 또 등가속도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죠. 이렇게 씁시다. 오케이. 그리고 A와 B는 R을 동시에 지나고, 아, 동시 지나는 선 꺼줘야 되겠죠? 동시에 지나고, 그리고 S를 또 동시에 지난답니다. 이 기출문제 되게 많아요. 그쵸? 이런 정보 잘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A, B의 이동 거리는 PQ, QR, RS 모두 L로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A는 등속 운동한다. 천만다행이다. 그쵸? 하나라도 등속 운동하면 계산이 편해집니다. 해서 A는 등속 운동, B 혼자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A 같은 경우에는 V로 쭉 가기 때문에 V, V, V, V 매 순간 V인데 B는 첫 번째 L을 지날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럼 이렇게 딱 Q점을 지날 때 편의상 B의 속력을 V0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여전히 V0가 되겠죠? 여기는 속력이 줄어들든 증가하든 어쨌든 조금 이따가 판단해 볼 거고, 그럼 이 상황까지만 우리는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 보니까 A가 등속 운동, V로 쭉 변이 EL, B도 등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 이 여기서 먼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봅시다. B는 정지 상태에서부터 등가속도 운동에서 V0까지 갔네? 그럼 P에서 Q까지 갈때 B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0 더하기 V0니까는 2분의 V0죠. B, 즉 Q에서 R까지 갈 때는 평균 속도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V0겠죠. 맞습니까? 평균 속도의 B가 1대입니다. 근데 변이가 똑같네.

변이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변이는 같은데 평균 속도가 두 배네. 그럼 시간은 절반이란 소리겠죠. 따라서 잘 보셔야 돼요. P에서 Q까지 가는데 2T라는 시간이 걸렸으면 Q에서 R까지 가는 데는 T라는 시간이 걸렸겠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적을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적읍시다. 여기서 A가 T초 걸렸으면 시간 B가 2대1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얼마가 된다? 3분의 4T, 여기서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T가 되겠지. 이렇게 시간 B가 2대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야 되겠지? 뭐냐면, A, B가 P를 동시에 출발해서 R을 동시에 도달하기 때문에 시간도 같고, 변이가 똑같이. 그걸 활용해 봅시다. 자, A가 P에서 R까지 A가 이동한 거리를 가봅시다. A가 이동한 거리를 편의상 SA라 둔다면 A가 이동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VT 더하기 VT 이 VT가 되겠지. 이게 A가 이동한 시간입니다.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좋아. 자, B가 이동한 거리 SB를 구해 봅시다. B가 이동한 거리는 평균 속도 2분의 V0 곱하기 시간 3분의 4T. 오케이? 그럼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 V0T 더하기 Q에서 R까지는 얼마가 되냐면은 V0 곱하기 3분의 2T. 3분의 2 V0T. 그럼 얼마가 되죠? 3분의 4 V0T겠죠. 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정리해보면 결국은 이 VT는 3분의 4 V0T이기 때문에 T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세팅한 V0는 얼마가 되냐면은 2 약분되고 나면은 V0는 2분의 3V가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그림으로 가서 V0는 2분의 3V로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찾고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도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A는 V로 통과하고 다시 S도 V로 통과하네. A의 평균 속도는 V라 그렇죠? 그럼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같은 시간 동안 L만큼 가기 때문에 B의 R에서 S까지의 평균 속도도 V가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즉, 2분의 2V겠죠. 그러면 B는 S를 통과할 때 속도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2분의 3V에서 2분의 2V에서 2분의 V로 되면 되겠죠. 따라서 S를 통과할 때 B의 속력은 2분의 V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V 나누기 2 하면은 평균 속도 V가 나오죠. 그 말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2분의 3V, 2분의 V까지 구했고 속도가 줄어드네요. 그치? 왜? A보다 속도가 크니까 줄어들어야지 평속이 맞아질 수 있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 선택지부터 한번 봅시다. 문제 해석은 끝이 났고 기억. A가 Q를 지나는 순간, A가 어디? Q를 지나는 순간. 그 말은 이걸 해석하면은 T초가 지났을 때란 말이겠지. T초가 지났을 때 속력은 B가 A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지. 맞습니까?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A가 Q점을 지날 때는 T초가 흐른 거고, B가 Q를 지날 때는 3분의 4T가 흐른 거죠. 그러니까 B의 속력도 3분의 3T, 즉, T초가 흘렀을 때 B의 속력을 구해봐야 돼. 그러면 3분의 4T 동안 2분의 3V가 되었으니,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하게 되면 t초 동안 흐른 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b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 2분의 3v는 3분의 4t 동안 흐른 증가한 속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8분의 9v. a가 q를 지날 때 a는 v겠지만 b는 얼마가 된다? 8분의 9v네. b가 a보다 큽니다. 기억 맞는 말이겠다. 그쵸? 맞아요. 이 봅시다.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3V분의 4L이냐. 자, B가 P에서부터 Q까지 가는데 시간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자, 2분의 3V입니다. 평균 속도 2분의 3V 분의 평균 속도 분의 변이가 시간이죠. 변이가 L 맞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3V분의 얼마가 된다? 여기서 보면은 이 값이 1이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걸린 시간을 물어봤는데 지금 평균 속도가 0에서 2분의 3V니까는 4분의 3V죠. 4분의 3V분의 변이 L 따라서 얼마가 된다?
3V분의 4L. 따라서 ㄴ 맞네요. 자, ㄷ 가봅시다.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와 Q 사이에서가 R와 S 사이에서가 작냐라고 물어봤죠? 한번 가봅시다. 가속도 A 얼마? P에서 Q 사이 A 가속도. 걸린 시간 얼마? 3분의 4t죠, 그쵸? 이것분의 속도 변화 얼마? 2분의 3v. 그럼 정량 얼마가 되겠습니까? 8t분의 9v가 되겠지. 자, 그 다음, A, RS. RS 갈 때는 걸린 시간이 t초다, 그쵸? t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2분의 3v에서 2분의 v. v만큼 변했지. 얘가 더 크네? 따라서. PQ 사이에서가 RS 세번 작은 게 아니고 더 큽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어렵지 않지, 그치? 여러분. 해서 이렇게 쉽게 찾았고, 이런 문제도 우린 수능 문제지만, 결국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평균 속도, 시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충분히 실수 없이 풀수 있습니다. 연습 꼭 하시고요. 자. 우리 또 이어서 2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24번 또 우리 많이 보던 빗면 문제가 되겠다. 갑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간격 L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력 3V로 운동하던 물체 AB가 빗면을 따라 운동합니다. 오케이. 이때 점 A가 P점을 속력 2V로 지나는 순간에 B는 점 Q를 V로 지난다. 이때 P와 Q 사이 거리, 이 거리가 얼마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간단해요. 왜? 여러분 잘 봐봐. A하고 B하고 1만큼 차이 나는데 속력이 3V, 3V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A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B 위치로 가겠죠. 즉, A의 미래의 모습이 B가 되겠습니다. 시간차 문제입니다. 시간차 문제. 우리 이렇게 두 물체가 나올 때, 한 물체가 출발하고 다른 물체가 뒤따라올 때, 이건 우린 시간차 문제라는 거 많이 해석했다, 그렇죠? 따라서, A가 B 위치 가기까지 만약에 T초가 걸렸다고 한다면, B는 A의 T초 후의 모습이다. 얘는 시간차. 시간차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석해 봐야지.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평균 속도도 가보겠습니다. 평균 속도. 일단은 A가 T초 뒤에 B의 모습이 된다. 그럼 T초 동안 L만큼 가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B가 이제 딱 여기 빗면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 3V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A는 여전히 똑같이 등속 운동하니까 여기서 3V로 오고 있겠지. 자, 이 사이 거리가 또 여전히 얼마가 된다? L이라는 거겠죠? A와 B는 처음에는 일정한 속력 3V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A가 3V로서 시간 t초 뒤에 B 위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3V 곱하기 t가 얼마가 된다? 이동 거리 L이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잘 봐야 돼요. 이제 B가 올라갔어. 올라가고 T초 있다가 A가 따라 올라오겠지. 그리고 A는 또 T초 지나게 되면은 어디? Q, B 위치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즉, A는 T초가 지나면은 B 모습이 돼야 되고, A는 B의 T초 전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B는 A의 T초 후의 모습이겠죠. 그럼 A는 T초 후에 속력이 V가 되면서 이때 이동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의 평균 속력은 2분의 2V 플러스 V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V가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3V 평균 속력 곱하기 T초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T초. 이 값은 얼마냐? 3VT가 L이면은 2분의 3VT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겠지. 따라서 이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수월하게, 재밌게 찾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또 우리는 그래프로도 그려볼 수 있어요. 간단해요. A는 T초 후에 B가 된다. 그럼 EV에서 T초 후에 V가 되겠지. 그 관계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이거는, 이 문제는 그래프보다는 그냥 저렇게 평속으로 푸는 것도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각을 위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빗면에 진입한 순간부터만 딱 봤을 때, B는 속력 3V로 진입하겠죠.
3부위로 진행됩니다.

진입해 가지고 쭉 줄어듭니다. 이렇게 슈. 오케이? 그리고 B는 아, A가 뒤따라 오겠죠. A는 진입한 다음에 쭉 가가지고 진입하고 나서 T초 후에 진입합니다. T초 후에 진입을 하는데 이렇게 진입하겠죠. 진입해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때 T초 동안 EV에서 V로 감소하기 때문에 T초 동안 V만큼 변하는 걸알 수가 있고, 따라서 T초 후에 B는 속력이 얼마가 되었다? EV가 되었겠죠. 이렇게 가면 좀 이따가 EV가 되면 또 나머지 또 V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속력이 점점 줄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B가 요 평면 위에서 T초 동안 이동한 거리, 아, A죠. A가 딱 B가 빗면에 올라가고 나서 빗면에 진입하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L이네. 요 값이 L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싶냐? A가 EV부터 V까지 이동한 거리네. 그거는 B가 EV에서부터 V까지 이동한 거리가 똑같죠. 그럼 여기 EV부터 V까지 이동한 거리, 요거랑 같습니다. 요거. 오케이? 자, 얘가 L이네. 그럼 요건 당연히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겠지. 따라서 거리는 2분의 1로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꼭 이해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연습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4번 문제 우리 풀었고, 자, 또 이어서 한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25번 문제는 또 자동차가 나오는 문제다. 맞죠?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AB가 있는데, A가 B가 있어요. AB가 기준선 PR을, 오케이, P가 있고 R이 있는데, 각각 V와 E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납니다. 그리고 기준선 Q를 동시에 지냅니다. 아, 여기 동시에 지나고, 또 Q점을 동시에 빡 지납니다. 그쵸? 좋아요. 이때, P에서 Q까지 A의 이동 거리는 L이고, R에서 Q까지 B의 이동 거리는 3L입니다. 이때 중요한 단서가 있네. A, B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서로 같습니다. 즉, 속도 변화도 같은데 속도 변화의 방향까지 같다는 겁니다. 이때 A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물어봤다. 그렇죠? 자, 그럼 중요한 게 일단은 이 상황에서 가속도의 크기도 같고 가속도의 방향도 같은데 방향이 어딘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잘 봐봐요. A하고 B하고 똑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는데 변이 B가 1대 3이야. 이동 거리 B가 1대 3이죠. 오?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 B가 1대 3이네. 그럼 평균 속력 B가 1대 3입니다. 오케이. VA, A의 평균 속력 대 B의 평균 속력 B가 얼마가 된다? 1대 3이겠지. 요거를 조금 활용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봐, 여러분. 만약 가정하기를 A가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가속도 방향이 오른쪽이니 B는 감소해야 되겠지. 그럼 V에서 증가, EV에서 감소. 그럼 평속 B가 1대 3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A는 속력이 줄어들어야 되고 B는 속력이 증가해야지만 평균 속력 B가 1대 3이 될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우리는 V0만큼 속력이 변했다고 한다면은 A는 V에서 V-V0만큼 속력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B는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속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 변화는 왼쪽이 돼 이제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EV 플러스 V0가 되겠죠. 가속도 방향은 왼쪽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 상황에서 평균 속도비가 1대 3이네. 그럼 A의 평균 속도에다가 3을 곱하면은 B의 평균 속도랑 같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는 약분, 생략하고 시작할게요. 평소 구할 때 부모인 2는 생략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A의 평균 속력,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거죠. 오케이. 그럼 바로 다 그냥 합쳐서 적어 봅시다. EV-V0 나누기 2인데 2는 생략하고 곱하기 3은 B의 평속 얼마? 4V 플러스 V0. 이거다, 그쵸? 오케이. 자, 이때 전개해 봅시다. 6V 마이너스 3V0는 얼마? 4V 더하기 V0. 그럼 정리하자면은 EV는
넘어가면은 4V절이죠.

따라서 V0, 우리가 설정한 V0은 얼마냐면은 2분의 V입니다. 아, 그럼 얘 값은 빼면은 2분의 V겠구나.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V겠구나. 이때 우리는 이제 뭘 구하냐? A의 가속도를 구하라네. 가속도 구하는 공식. 우리 기억나죠?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 봅시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 곱하기 변이가 L이죠. 2L분의 나중 속도가 작은데 크기를 구하기 때문에 V제곱 빼기로 갑시다. V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4분의 V의 제곱이다. 2분의 V제곱이니까 4분의 V제곱이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4분의 4, 4분의 3. 그러면은 8L분의 3V제곱이 되겠다. 8L분의 3V제곱. 따라서 정답은 2번. 8L분의 3V제곱으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월하게 풀수 있어요. 해서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딱 찾아가지고 평균 속도 계산하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꼭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25번 심플하게 그랬고 26번 가겠습니다. 또 빗면에서 문제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있네. 빗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의 점 P에 어디? P에. 오케이.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점 Q를 VA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VA로 지나는 순간이에요, 순간. 이때 B는 P를 VB의 속력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A, B는 점 R에서 만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PQR은 동일 직선이고 P와 Q 사이 거리는 4D, Q와 R 사이 거리는 5D다. 이때 VB분의 VA는 얼마냐? 결국은 속도비를 구하시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조금 더 심플하게 갑니다. 우리 계속 강조합니다, 쌤하고. 뭐냐?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 B, 1, 3, 5. 이렇게 증가한다,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는 4D인데, 이 4D를 조금만 더 등가속도 운동으로 본다면 D, 그 다음 얼마? 3D, 그 다음 얼마? 5D. 이렇게 1, 3, 5로 증가했다고 봐도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속도 변화 간격이 같아야 돼. 왜? 정지 상태에서 A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럼 2분의 VA? VA? 그럼 여기서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VA로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A 속도 증가량은 2분의 VA겠지. 그럼 같은 시간 동안 B도 2분의 VA 증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B의 여기서 속력은 얼마가 되냐? VB 더하기 2분의 VA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다 끝났네. 그러면 B의 평균속도, B의 변이는 9D, A의 변이는 얼마? 같은 시간 동안 5D. 그럼 변이 B가 9대 5다, 그쵸? 맞습니까? 그럼 평균 속도가 5분의 9배가 되어야 되겠네. 또 평속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속도가 B가 A보다 5분의 9배 크다라는 걸 활용할 건데 분모에 있는 2는 생략하고 들어갈게요. 자, B의 평속 갑니다. 얼마? 2VB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원래 나누기 2 해야 되는데 어차피 A와 약분될 거기 때문에 2는 생략하고 여기다가 5를 곱한 것과 A 갑니다. 얼마? VA 더하기 2분의 3VA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5VA 곱하기 9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정립하겠습니다. 나누기 뺐어요. 자, 정리합시다. 가면 얼마가 된다? 2호 10. 10VA 더하기 2분의 5VA는 정리하면 45다, 그쵸? 2분의 45VA. 자, 넘어가게 되면 2분의 40, 20. 가면은 15 여기 VB다, 그쵸? 얘가 VB입니다. VB. 오케이. 가면 10 VB는 넘어가면은 2분의 40, 20VA.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VB분의 VA는 얼마가 된다? VB분의 V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속도비 2분의 1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고, 두 번째, 심플하게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냐면, 지금 이두 물체 둘다 같은 빗면에서 움직이는,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는 등가속도 운동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 비율이 같습니다. 그쵸? 어떻게? 1.

4V에서 5V 변이 9, 5대 9가 나오지. 따라서 이것만 딱 활용하면은 V2분의 VN은 4분의 2,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까지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꼭 연습하시고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 충분히 여러분 잘 풀었고, 자, 여기 그래프와 평균 속도 활용하는 것까지, 26번까지 해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었고요. 이제 다른 종류의 문제, 뉴턴의 운동 법칙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가 되겠는데, 이 뉴턴의 운동 법칙 문제는 꽤나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해석만 잘하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올해 수능 문제죠. 실로 연결된 물체 AD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림 나왔는 가에서 빗면과 나란한 실피가 끊어지고 나서 BC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따로따로 운동하고 있죠. 이때 나에서 BC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5분의 g, 이쪽 방향의 가속도겠죠? 5분의 2g가 되겠고, 그 다음에 D하고 C는 얼마가 된다? 3분의 g라고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A와 D의 질량은 각각 5mm이고, B와 C의 질량 같습니다. 같은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편의상 M0, M0라고 한번 둬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이때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에서 P가 C를 당기는 요 장력의 크기, 이 값이 얼마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장력을 구하고 싶으면 B가 빗면 방향으로 받는 중력을 알아야 되고, B의 질량과 이 가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 정보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운동 방정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A와 B가 5분의 2g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다 가속도를 곱하게 되면은 A에 작용한 알짜 힘이 나오죠. 알짜 힘 얼마? EMG. 아, A에 작용한 알짜 힘 EMG, A의 중력 얼마? 3mg. 그럼 장력은 얼마가 된다? 아, 이건 OMG죠. 따라 장력은 얼마가 된다? 3mg가 되겠죠. 자, 그리고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을 F라 둔다면 C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 또한 F가 되겠지. 질량이 같으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D한테 곱하게 되면 D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다? 알짜 힘은 얼마다? 3분의 mg. 자, 그리고 D가 받는 중력은 mg. 그럼 이때 장력은 얼마냐? 중력에서 알짜 빼면 되기 때문에 3분의 2mg가 되겠죠. 자,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가서 첫 번째 A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장력 3mg. 그리고 장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빗면 방향 중력 얼마? 빼기 F. 요값 때문에 지금 B가 움직여요. 맞습니까? 오케이. 얼마? m0 곱하기 가속도 5분의 2g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 운동 방정식을 보니 장력이 얼마? 아랫방향으로 3분의 2mg. 자, 그리고 빗면 방향 중력은 장력과 똑같죠? 플러스 F. 요것 때문에 m0가 얼마로 움직이냐면은 3분의 g로 움직여요. 자, 이거를 더해 봅시다. 오케이?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3 더하기 3분의 2니까는 3분의 11mg 는얘 없어지고 얘두개 더하면은 m0인데 얼마가 됩니까? 15. 오케이. 15분의 11mg로 g가 나오죠. 이렇게. 따라서 m0는 얼마라고 할수 있냐면은 5m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m0가 얼마다? 5m이다. 5m이구나. 찾아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m0가 5m이면 얘가 5m이면 2mg니까 F가 얼마가 된다? 아, F는 mg구나. 라고 수월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오시겠죠? 자, OM과 F, 빗면 방향 중력 구했기 때문에 이제 가로 가서, 가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캐치해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질량들은 똑같이, 어이고, 똑같이, 얼마냐면은 OM이고, 이 빗면 방향 중력이 mg로서 우리는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개가 운동하는 가속도를 찾아봐야 돼. 가속도. 얼마지? 5m 빼기 mg. 4mg죠. 그리고 빗면 방향 중력 mg 곱하기 mg. 2mg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총 알짜 힘이 2mg입니다. 중력 빼고 빗면 방향 중력 빼면 2mg가 되겠죠. 2mg 때문에 전체 개의 질량이 5m 더하기 5m 10m, 16m이다. 그렇죠?

곱하기 a. 따라서 가속도 a는 얼마가 된다? 8분의 g가 되겠습니다. 얼마? 8분의 g. 다 왔어. 다 왔어. 자, 가속도 구했네. 그럼 이제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개를 설정해가지고 해석해보면 되겠죠. 그럼 쟤만 딱 개를 설정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자, 알짜임 구하기 위해서 OMG. 자, 빗면 방향 중력 얼마? MG 마이너스 MG. 요거 때문에. 아, 그리고 한개더 빼야 되겠죠? 빗면 방향 중력과 장력 T도 빼야 돼요. 장력 T, 이걸로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요거 때문에 OM 더하기 OM 총 10M이죠. 10M의 전체 개가 얼마로 움직인다? 가속도 8분의 g로 움직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자, 4mg죠. 4mg 마이너스 t는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약분하면은 4분의 5mg가 되겠다. 따라서 장력 t를 구하게 되면 얼마냐면은 넘어가 볼까요? 4분의 16 빼기 5니까 4분의 11mg. 이렇게 장력을 구해낼 수 있다. 맞죠? 자,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이 문제 왼쪽 그림 가에서는 정보량이 너무 적어. 맞죠? 나에서 실이 끊어진 다음에 각각의 개의 가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개의 가속도를 통해서 B와 C의 빗면 방향 중력과 B의 질량을 구해요. 이렇게 쫙 구했습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이 B와 C의 빗면 방향 중력과 B와 C의 질량을 활용해서 가 개에서 전체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오케이? 전체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요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 딱 P까지만 설정해서 개를 설정한 다음에 장력을 구해냈더니 4분의 11mg로 구해진다라는 거를 찾아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얼만큼 개를 자유자재로 내가 설정할 수 있냐의 문제가 되겠고, 이 문제는 나 그림에서부터 정보량이 많은 곳에서부터 해석이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었고, 방금은 뉴턴의 운동법칙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이어서 이제 운동법칙 문제 풀 테니, 여러분 꼭 복습 열심히 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과윤리 권유정입니다. 우리 수능 기출의 미래 1강입니다.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과윤리 기출에 대한 감을 익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현대생활과 실천 윤리 파트인데요. 여기 파트에서는 윤리학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가 늘 1번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함께 살펴보면 2023학년도에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1번으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첫 번째 강의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규범윤리학 안에 있는 이론윤리와 실천윤리학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 규범윤리학과 기술윤리학 혹은 메타

인류학과 기술윤리학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가나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학제적 연구 방법을 통해 밑줄 쳐볼까요? 학제적 연구 방법.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도덕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자, 윤리학의 네 가지 분야 중에서 다양한 학문들 간의 경계를 아울러서 이 모든 학문들의 어떤 경계성을 허물고 이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해결책이냐면요. 구체적으로는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도덕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로 윤리학의 분야, 실천 윤리학이죠. 자, 나 함께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행들을 자, 관행이라 했을 때는 관습 혹은 뭐 행동 같은 것들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요. 사회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관행들을 살펴보는데 경험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에 주력해야 된대요. 자, 이렇게 각자의 사회마다 있는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인 관습.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할때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면 또 어떤 나라에서는 침을 뱉는 것을 통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요런 관습적인 차이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탐구하는 윤리학의 분야, 기술 윤리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자,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탐구하는 거래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치 과학 분야처럼 혹은 뭐 다른 의학 분야처럼 하나의 학문으로서 윤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나올 때한번더 살펴볼 건데요. 메타 윤리학에서 하는 윤리학의 가장 주요 과제죠. 두 번째, 가.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실의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안락사에 관한 찬반 토론 이런 것들도 다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 윤리학의 분야 중에 실천 윤리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옳은 것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가의 실천 윤리학의 2번이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나. 옳고 그름과 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덕적인 용어들을 하나씩 탐구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메타 윤리학입니다. 자, 4번, 나. 올바른 삶을 위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켜야 되는 그 어떤 행위들을 이게 왜 올바른 행위인지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도덕 원리, 도덕적인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원리들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은 뒷받침 이론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이론 윤리학입니다. 5번, 가와 나.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 도덕 현상들, 아까 얘기했듯이 관습들,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그 현상이 도대체 왜 어떤 인과관계로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인과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기술 윤리학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가에 해당하지 않고 나에 해당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만점으로 가는 개념을 통해서 이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리학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고요. 다시 이 규범 윤리학은 가치를 개입해서 어떤 윤리학의 학문의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두 가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론 윤리학이란 어떤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냐면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윤리학의 분야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는 살인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죠.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살인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요라고 주장을 할 때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인간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살인은 옳지 않다. 이런 어떤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 근거들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바로 이론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실천 윤리학은 어떤 분야냐면요. 이 이론 윤리학에서 우리가 탐구한 도덕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거든요. 자, 어디다가 적용하냐면요. 현실의 도덕적인 문제에다가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실천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윤리라고 하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를 평가하고 그럼 도덕적인 해결책이 뭔데? 요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윤리학의 분야 중에는 이 가치를 배제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학문도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바로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인데요. 먼저 메타 윤리학은 이 메타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뭔가를 넘어서, 뭐를 초월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을 넘어선 윤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윤리학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뭔가 선하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윤리학을 한발 떨어진 관점에서 바라보고,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의 의미가 뭐냐? 윤리학에서 내린 이 도덕적인 추론이 옳냐, 그르냐? 요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게 메타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용어들을 탐구하고, 용어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리고 추론이 정당하지 않은지, 요거를 탐구하고자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기술 윤리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요때의 기술은, 테크닉의 기술이 아니라 디스크라이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쓰는 건데, 뭐를 쓰는 거냐면, 도덕적인 현상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 이러한 국가에는 이런 도덕 현상들이 있대.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게 도덕적인 현상이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노인을 유기하는 것이 도덕적인 현상이다라는 그런 국가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옳다 그르다에 대한 시선을 배제하고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기술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감이 잡히시죠? 자, 다음 문제부터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규범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방금 봤듯이 도덕적인 근거, 도덕적인 원리, 이론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이론 윤리학이었습니다. 나, 윤리학은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현상을 조사해서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주된 관심을 갖는다. 아, A라는 국가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대. B라는 국가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대. 이런 식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 바로 기술 윤리학이었죠. 자, 그래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특정 사회의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기술한다. 우리 키워드 나왔죠? 기술 윤리학이고요. 2번, 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야. 라는 것에 대한 뒷받침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근거를 탐구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 이론 윤리학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올바른 거를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나. 도덕 명제의 논리 구조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아, 어떤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 정당한지, 그리고 도덕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선하다, 옳다, 이런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분야, 메타 윤리학이었습니다. 4번, 나. 도덕 이론을 적용해서 실제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도덕 이론들을 이론 윤리학에서 열심히 탐구하고 개발한다면 그것을 다시 적용해서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어떤 해결책까지 모색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실천 윤리학이었죠. 5번, 가와나. 도덕 관행을 경험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서술하는 것이다. 계속 나왔었죠? 도덕적인 관습들, 관행들을 가치 개입 없이 조사해서 서술하는 거 기술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5번 선지는 가에 해당하지 않고

나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3번.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규칙과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결론, 이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한대요. 자, 윤리학에서 쓰는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이 이런 도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면, 전제부터 결론까지 오류 없이 타당한지, 이 논증 과정들을 검토해서, 윤리학, 너 진짜 학문 맞냐?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자 하는 것. 메타 윤리학이죠. 윤리학은 다양한 관련 학문을 활용해서 현대 사회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대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 학문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지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대요. 자, 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에서 우리 이미 실천 윤리학이라는 특징을 알수 있는데요. 요 실천 윤리학의 또한 가지 중요한 특징, 앞에 1번 문제에서 살펴봤다시피 학제적인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락사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자 했을 때 단순히 윤리학만 필요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의학에선 어떻게 여기는지, 법학에선 어떻게 여기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천 윤리학에서는 다양한 관련 학문을 활용한다라는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도덕 판단의 규범적인 근거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거예요. 도덕 이론, 도덕 원리, 근거 같은 거 우리 이론 윤리학의 특징이었죠. 2번, 나. 도덕 현상을 경험적 방법으로 조사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도덕 관습들을 우리가 가치 개입 없이 단순히 설명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 기술 윤리학이었습니다. 3번, 나.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이론을 적용해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자 하는 실천 윤리학의 분야였습니다. 4번, 나.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번과 같은 기술 윤리학의 선지고요. 5번, 둘의 공통점으로 도덕 명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도덕 명제의 어떤 추론 그 과정들, 논증 과정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올바른 거 찾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 나에 해당하는 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각 문화권의 도덕적 관행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여러 가지 문화권의 도덕적인 관행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것들을 경험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대요. 자, 그리고 어떤 관습들이 발생했다면 그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는 너무 친절해요, 여러분. 몇 가지를 풀다 보면, 아, 이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윤리학의 어떤 분야구나 쉽게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번부터 이 윤리학의 분류가 끝까지 갈 때까지 점점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겠다 해서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에 보면 서술한다, 객관적으로. 도덕 현상을, 가치의 개입 없이. 이 국가는 이런 관행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서술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 기술 윤리학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 윤리학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규범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덕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자, 어떤 판단을 내릴 텐데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그 도덕적인 판단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토론대회 나가도 토론대회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을 때그 주장을 그냥 냅다 펼치면 안 되죠. 뒷받침 근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고 그 근거로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도덕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탐구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이론 윤리학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가는 기술 윤리학. 나는 이론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올바른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윤리학의 어떤 용어들, 그리고 논증 과정들, 추론 과정들, 타당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 윤리학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의 학문으로서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메타 윤리학이고요. 2번, 나. 도덕 명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덕에서 여러 가지 언어들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선, 악, 옳고 그름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거 마찬가지로 메타 윤리학입니다. 3번, 나.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면 그 행위가 선하다, 악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야 돼요.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누군가가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가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도덕 원리 혹은 도덕 이론, 도덕 법칙 요런 키워드들 이론 윤리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나.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도덕의 어떤 추론 과정들, 내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살인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이 전제가 무엇인지, 그 소전제는 무엇인지, 그 추론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를 한발 떨어져서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거, 메타 윤리학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 가와 나. 도덕적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뭔가 도덕적인 관행을 개선한다? 라는 이야기 사실 우리가 이 윤리학의 네 가지 분야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도덕적인 관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분야는 기술 윤리학이긴 해요. 자, 그렇지만 기술 윤리학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였냐면, 도덕적 관행, 이런 관행들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지. 이런 관행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돼? 라는 가치를 개입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선지는 마치 우리 좀 헷갈리게 하는 거긴 하지만 윤리학의 어떤 분야도 아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네 가지 분야 중에서는 어떤 분야도 아니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5번.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처럼 키워드는 여긴데요.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 해결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된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우리가 타당하게 내릴 수가 있는지 그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탐구를 하고자 하는 분야는 실천 윤리학이었죠. 나. 윤리학은 바람직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윤리 원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바람직한, 윤리 등의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둔대요. 자, 요나 같은 지문은 사실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려는 거거든요. 마치 요 질문 먼저 보면 바람직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윤리 원칙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분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아니다. 요 바람직하다. 윤리적이다. 선하다. 악하다. 요런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중에 메타 윤리학이죠. 자, 그래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도덕 현상의 인과를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도덕 현상이 발생했대요. 자, 그 현상이 왜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를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거래요. 예컨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침을 뱉으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 어떤 부족은 침을 뱉는 이유가 서로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내가 가진 물을 너한테 줄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가치에 개입 없이 그냥 기술하고자만 하는 것 요거는 기술 윤리학의 분야였죠. 2번 가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또 계속 얘기했었죠. 윤리학, 다른 학문들처럼 정말 학문 맞는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은 아닌지, 요런 것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메타 윤리학이었습니다. 자, 3번, 나. 도덕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논증을 검토하는 것이다. 도덕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어떤 논증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토하는 것, 요런 것 같은 경우는 메타 윤리학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죠. 4번, 나.
선악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위를 바탕으로 선하다, 악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을 때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윤리학이었습니다. 자, 5번 마지막 가와다.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 규범을 세우는 것이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론 윤리학이 될 수도 있지만 실천 윤리학도 될수 있거든요. 규범 윤리학의 큰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역시는 공통점은 또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올바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나의 메타 윤리학에 적절한 이 3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6번 넘어갈게요.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좋음, 옳음 같은 도덕적인 용어들의 의미 분석과 그리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 용어들의 의미 분석, 논증 과정 타당한지 살펴보는 거 메타 윤리학이었고요. 나, 윤리학은 도덕 이론과 원리를 적용해서 적용이라는 키워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라고 합니다. 실천 윤리학이죠.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다양한 문화권의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요 관습들, 도덕적인 관습들을 가치에 개입 없이 서술하기만 하는 거 기술 윤리학이고요. 2번, 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삶의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 윤리학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좀큰 틀의 범위 안에서 규범 윤리학이다라고까지 바라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요게 가 메타 윤리학에 해당하는 선지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나 도덕 이론에서 사용되는 명제의 논리적인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정말 정당한 과정에서 전제부터 결론까지 도출이 됐는지 요거는 메타 윤리학이었죠. 역시 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나.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실의 여러 가지 도덕 문제들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요게 바로 실천 윤리학에서 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가와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 타당한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요것도 큰 틀에서는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바라봐도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론 윤리학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요. 지금 이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둘의 공통 선지는 아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가와 나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규범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한대요. 규범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이상과 바람직한 삶의 이상,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도덕 이론을 제시해야 된다. 자, 키워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겠다. 판단의 근거. 그리고 도덕 이론을 제시하겠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가의 앞에 부분 살펴보면,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용어들을 제시함으로써, 메타 윤리학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나에 해당하는 얘기 똑같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읽어봤을 때, 근거를 마련하고, 도덕 이론을 제시하고, 요런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이론 윤리학이다라고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의 용법을 분석하고 도덕적 논증에 적용되는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요게 바로 메타 윤리학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 이론 윤리학, 나 메타 윤리학이다라고 했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도덕 명제의 추론 가능성과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추론, 정말 결론까지 타당하게 가능한지, 논증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요것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메타 윤리학이고요. 지금 이론 윤리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가. 도덕 규범과 의무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우리 도덕 규범. 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의무도 있고 그 근거들도 있죠. 우리가 왜 인간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인간으로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을 텐데 그 의무의 근거가 되는 원리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들을 정립하는

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입니다. 따라서 요 2번 선지가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나. 사회의 관습과 규범을 관찰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관습, 관행들,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 기술 윤리학이었고요. 4번, 나.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도덕 문제들이 있다고 했죠. 인공임신 중절, 이런 것도 도덕적인 문제들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의 어떤 찬반 논쟁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책까지 제시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 실천 윤리학입니다. 5번, 둘의 공통점으로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인과관계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 문화에는 왜 이런 관습들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를 단순히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 기술 윤리학이어서 둘의 공통점으로 해당하지 않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특정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과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밑줄 쳐봅시다. 도덕 현상을 경험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강조한다. 윤리학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인 현상들을 경험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설명하고 이런 키워드들 늘 나오는 키워드죠. 어디서? 기술 윤리학에서. 나,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도덕적 관행을 평가하고자 한대요. 뭘로 평가해요? 평가를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보편적 도덕 원리라는 그 근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도덕 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론 윤리학이다라고 구체화시킬 수 있지만 큰 범위 내에서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1번, 가.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 여러 가지 윤리 문제, 구체적인 윤리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지침, 실천 윤리학에 해당하는 선지고요. 2번, 가. 각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도덕 현상, 객관적, 기술, 요런 키워드들, 기술 윤리학이었습니다. 자, 정답이네요. 자, 우리 지금 올바른 거 고른 거니까 2번이 지금 가에 해당하는 선지가 기술 윤리학의 선지여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나. 도덕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여러 가지 도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죠.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요런 의미들을 분석하는 거, 메타 윤리학에서 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과제였습니다. 4번, 나.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떤 도덕 현상이 일어났다면 왜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떤 원인에서, 어떤 문화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제시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죠. 5번, 가와다. 도덕적 추론과 합리적 논증의 구조를 탐구하고자 한다. 도덕적인 어떤 추론이 있으면 그 추론 과정들이 타당한지, 합리적으로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 구조들을 탐구하는 것, 메타 윤리학에서 하고자 하는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넘어가 봅시다. 9번.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용어가 도덕 논의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하겠대요. 아, 용어들,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요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미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또 검토하겠대요. 윤리학, 요런 용어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말 학문으로서 타당한 그런 분야인지를 검토하는 것, 메타 윤리학이었습니다. 나. 윤리학은 옳고 그른 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도덕 원리를 활용해서 생명윤리, 정보윤리 등에서 논의되는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대요. 자, 여기 보면 도덕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야, 생명윤리 분야, 정보윤리 분야, 여기서 굉장히 우리 앞에서, 나중에 볼겠지만 생활과 윤리에서 이 안에서의 찬반 논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정보를 돈을 주고 사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고유권인가, 아니면 모두가 사용해도 되는가, 이런 논쟁들에 있어서 그 논쟁들의 도덕 이론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실천 윤리학이죠.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보면요. 1번, 가.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결책. 실천 윤리학의 분야고요. 2번, 가.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대요. 계속 이야기했었죠. 도덕적인 어떤 추론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하든 그 결론이 타당하려면 전제가 타당을 해야 되거든요. 대전제도 타당해야 되고 소전제도 타당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것으로서 형성된 결론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과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결론까지의 과정들이 타당한지 뭐 예를 들자면 벤담이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그 결론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이죠. 자, 정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메타윤리학에 해당하는 선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나. 사회의 도덕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도덕적 관행들, 가치에 개입 없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기술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 기술 윤리학이고요. 4번, 나.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요것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도덕 현상이 벌어졌다면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된 어떤 자연 현상의 특징, 인문 현상, 인문 환경의 특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환경으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라는 그 인과관계를 가치 개입 없이 조사하고 설명하는 거. 기술 윤리학의 분야입니다. 5번. 둘의 공통점으로 보편적인 도덕 규범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규범 윤리학으로 볼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론 윤리학이다라고까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어찌됐든 이 가나의 공통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및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지겹죠? 정말 반복되죠? 계속 주는 키워드들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도덕 현상의 어떤 인과관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그거를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술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 기술 윤리학입니다. 나. 윤리학은 타당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원리, 생명, 정보,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도덕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떤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이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실천 윤리학이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규범 윤리학 안에 분야까지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1번 가. 삶의 방향 정립을 위한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도덕 이론, 도덕 원리, 근거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의 분야고요. 2번 가.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윤리학이 정말 학문으로서 타당한 어떤 하나의 분야인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의 분야였죠. 3번, 나. 도덕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도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이었죠. 4번, 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들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 실천 윤리학. 정답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 해당하는 실천 윤리학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가와 나 공통선지로 도덕 추론의 과정이 타당한지를 논증하는 것이다. 검토해 보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 우리 메타 윤리학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우리 정답으로 살펴본 것은 4번 선지가 실천 윤리학에 해당해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1번 보도록 합시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인 근거를 탐구하고,

행위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근거를 탐구하는 윤리학의 분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의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어떤 키워드들만 좀 위주로 살펴보다 보면 이런 객관적인 요런 얘기 나오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는 거? 기술 윤리학 아닌가? 이런 식으로 현혹되기 쉽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뭐예요? 도덕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선하게 판단을 했을 때그 근거가 되는 것, 이론을 탐구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이론 윤리학이었고요. 나와보겠습니다. 윤리학은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지위를 탐구하고 중요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규범적 속성들이 있는데 그 규범적 속성들이 진짜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감정의 표현일 뿐인가? 라는 어떤 논의가 있거든요. 우리가 메타 윤리학의 분야 안에서도 굉장히 깊게 살펴보면 정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살짝 담겨서 나와 있는데요. 규범적 속성들, 진짜 자연적인 어떤 속성으로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의 표현인가? 라는 그런 지위들을 탐구하고, 그리고 인식론적 지위,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가? 도덕적인 진술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인식을 할수 있는지, 요런 논의들.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또, 다음번에 수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존재론적, 인식론적 지위를 탐구하고,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딱 키워드로 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익숙하죠? 선하다, 악하다. 이런 거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도덕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아, 메타 윤리학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짚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가.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도덕적인 삶을 그냥 단순히 살아라 라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윤리학의 분야에서. 자, 그 지침으로서 제시해주는 게 보편적인 원리들을 지침으로 제시해주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보겠지만, 예를 들면 칸트, 정언 명령 이야기를 하죠. 정언 명령 얘기해서 너 행위의 준칙들이 언제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될수 있는 것처럼 행위해라. 요런 어떤 도덕적인 원리들, 보편적 원리들, 이런 게 삶의 지침으로서 작용하는 것, 이론 윤리학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가.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한다. 기술한다. 조사한다. 관찰한다. 요런 키워드들, 기술 윤리학입니다. 3번, 나. 학제적 연구 방법으로 실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윤리학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문의 어떤 분야들, 생명윤리 같은 경우도 의학적 분야, 생명과학의 분야, 요런 다양한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요런 윤리학의 분야는 실천 윤리학이죠. 4번, 나. 각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번 선지와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회에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기술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 기술 윤리학입니다. 5번, 둘의 공통점으로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용어의 의미, 도덕 추론의 구조, 이 추론 과정들이 타당한지, 전제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에 해당하는 선지가 아니라 나에만 해당하는 선지여서 공통선지가 될수 없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12번 보겠습니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또 도덕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고자 한대요. 옳다 그르다 같은 도덕적인 용어들을 도덕에서 윤리학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용어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그리고 도덕 판단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추론의 과정들이 정당해야지 이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판단의 과정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었죠. 메타 윤리학.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해서 실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대요. 윤리 이론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실천 지침을 제공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실천 지침을 제공한다? 실천 윤리학 아닌가? 라고 사실 문제를 놓고 풀어도 풀리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윤리 이론을 적용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 규범 윤리학이다. 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가.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자, 도덕 현상.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것. 아, 도덕 현상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에 개입 없이 그냥 서술하고자 한다. 기술하고자 한다. 기술 윤리학이죠. 2번, 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아, 도덕 행위를 하려면 그 도덕적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들, 보편적인 원리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 이론 윤리학입니다. 자, 3번. 나.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 윤리학 정말 학문으로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적용이 가능한지라고 했을 때, 요걸 탐구하는 거는 메타 윤리학이기 때문에 나에 해당하는 선지는 아니고요. 4번. 나.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 아까 요거, 나. 큰 틀에서 규범 윤리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실천 윤리학이다라고 놓고 풀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이 4번,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거, 실천 윤리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와 나, 보편 타당한 도덕 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요거, 우리 도덕 규범의 체계. 큰 틀에서 규범 윤리학이라고 봐도 되고, 어떤 이론을 마련하고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 혹은 구체적으로 이론 윤리학이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거 나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가에 명확하게 틀린 선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런 문제의 형식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12번까지 봤던 문제의 형식과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12번까지 봤던 문제의 형식은, 가와 나, 각각의 어떤 윤리학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윤리학에 해당하는 선지들을 골라내는 문제였다면, 자, 이 13번부터 나오는 문제의 형식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에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처음 접해보면. 자, 그치만 요것도 역시 반복되는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 많이 내가 풀어보다 보면 좀 너무 쉬운 또 문제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윤리학이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표시해 볼까요?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인 표준을 제공한대요. 혹은 도덕 규칙을 제시하고 정당화하고자 한대요. 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규칙이 있겠죠. 인간이라면. 자, 그 규칙을 마련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 규범 윤리학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지금 나의 입장이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대요.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요거 사실 어렵지 않죠. 이 내용들만 여러분, 이 형식이 어려울 뿐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요. 도덕 현상을 기술하는 것, 기술 윤리학의 분야입니다. 자, 나는 이러한 주장이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자, 요 형식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규범 윤리학에서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골라내는 문제거든요. 자, 요 문제 같은 형식은 여러분들 선지에서 한 번씩 끊어줘야 돼요. 요렇게. 간과한다, 강조한다, 여러 가지 용어들 나와 있죠, 지금 서술어들. 자, 그랬을 때 일단 강조한다든 간과한다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앞에서 한번 끊어서 보면, 1번. 도덕적 담론에서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까지 봅시다. 도덕적인 담론 안에서 논리적인 어떤 추론이 정당한지를,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윤리학의 분야, 메타 윤리학의 분야죠. 자, 요거를 강조한대요. 자, 근데 요 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문에서는 규범 윤리학

과학과 기술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메타 윤리학? 그럴 리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그런 선지고요. 두 번째, 도덕적 진술을 구성하는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진술을 구성하는 선하다, 악하다 같은 그런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거 메타 윤리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범 윤리학에서 기술 윤리학한테 내릴 수 있는 판단? 갑자기 메타 윤리학이 나올 리가 없겠죠. 3번, 올바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규범적 탐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자,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한 탐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디죠? 규범 윤리학이죠. 자, 이런 규범 윤리학적 특징을 기술 윤리학이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술 윤리학에서는 이런 규범적인 탐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개입 없이 그냥 도덕 현상을 기술하고자만 하는 윤리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한테 야, 너네 이런 거 간과하고 있어. 윤리학은 사실 이런 분야야. 이런 거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강조한다. 윤리학 정말 학문으로 성립 가능해? 요거 묻는 거 메타 윤리학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규범, 기술 둘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뜬금없는 선지예요. 5번. 도덕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도덕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과적인 설명을 내리고자 하는 것. 기술 윤리학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규범이랑 기술을 두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 윤리학한테 내릴 수 있는 평가로 기술 윤리학, 너 기술 윤리학의 특징을 간과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규범 윤리학에서는 이 기술 윤리학의 이런 특징들은 너네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자,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어려운데, 어려운 형식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반복해서 보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4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도덕 원리를 탐구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혹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도덕적 표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본다. 자, 도덕 원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도덕적인 표준,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표준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요. 요거 규범 윤리학이죠. 그런데 또 나왔죠.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덕적 신념, 태도,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본대요. 아, 어떤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사회의 도덕적인 신념은 무엇이다? 이 사회의 도덕적인 태도 현상은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 요것은 기술 윤리학이죠. 앞에 문제와 마찬가지로 규범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한테 내릴 수 있는 판단이고요. 요 문제들, 선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줘야 된다. 앞에서 한 번씩. 자, 뒤에 서술어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끊어서 앞에 있는 요 해당하는 이 구절이 어떤 윤리학의 분야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덕적 문제 상황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된다. 아,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 기술 윤리학이죠. 자, 요거 기술 윤리학 나왔네요. 지금 규범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규범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한테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을 내릴 때 기술 윤리학, 너 이런 기술 윤리학적 특징 간과하고 있어. 라고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기술 윤리학은 이런 특징들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2번. 도덕적 담화의 논증이 타당한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진술들, 어떤 도덕적인 추론들, 요런 그 과정들이, 논증들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고요. 규범, 기술, 둘에 모두 해당하는 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3번. 행위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 요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거, 구체적으로는 이론 윤리학이다 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우리 큰 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이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도덕 규칙을 적용해서 행위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함을 까지 봤을 때, 아,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선지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도덕 규칙 마련하고 적용해서 행위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이론 윤리학, 규범 윤리학에서 하고자 하는 분야였고요. 그런 규범 윤리학적 특징을 기술 윤리학이 간과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환경, 생명, 정보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 실천적인 해결책, 실천 윤리학. 그런데 또 나왔죠?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판단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 요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라고 바라보는 윤리학의 분야는 메타 윤리학이었습니다. 자, 실천 윤리학이 이번에는 메타 윤리학한테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번씩 끊어주고요.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에 대한 분석임을, 자, 윤리학의 주요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을 때, 메타 윤리학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1번 선지 보면 지금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 윤리학의 주요 분야다. 요거는 어떤 입장이에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죠. 자, 그런데 메타 윤리학한테 할수 있는 평가로서 메타 윤리학적 특징을 간과하고 있어요. 요거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선지. 2번. 도덕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인 분석임을 간과한다. 윤리학의 주요 과제 뭐냐면 도덕적 추론이 정당한지를 검증하겠대요. 그 검증을 위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 역시 메타 윤리학의 특징인데 간과하고 있다라고 할수 없겠고요. 3번.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 도덕 법칙의 정립임을 강조한다. 라는 이야기 살펴봤을 때, 요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 도덕 규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 규범 윤리학, 이론 윤리학적인 특징이었는데, 요거를 메타 윤리학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죠. 4번,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와 객관적인 서술임을 강조한다. 요런 거는 기술 윤리학적 특징이기 때문에 둘 모두에 해당하는 선지가 아니고요. 5번,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을 간과한다. 어떤 행위를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뭐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요게 바로 실천 윤리학의 특징이고요. 실천 윤리학이 메타 윤리학한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야, 너네 요런 특징들 간과하고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알맞은 거 골라봅시다. 나는 윤리학이 도덕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당면한 실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대요. 아, 실천 윤리학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고자 한대요. 설명하고자 하는 거 기술 윤리학의 분야죠. 자, 요런 주장이 어떻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번 끊어주고요. 내용 살펴봅시다. 1번. 도덕적 담론의 논증 구조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도덕적 담론, 올바르게 추론 과정들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고, 요런 특징들을 강조한다라는 이야기를 실천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한테 할수 없겠죠. 2번. 도덕 판단의 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론을 정립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론 윤리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기술 윤리학이 이론 윤리학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3번.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인 탐구를 간과한다. 자, 앞에 내용만 살펴봤을 때, 도덕적으로 어떤 삶이 올바른데? 어떤 삶이 타당하고 어떤 삶이 바람직한데? 그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이론 윤리학이고요. 자, 이론 윤리학적 특징을 실천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한테 비판을 할 때, 이런 이론 윤리학적 특징 너 간과하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실천 윤리학도 큰 틀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규범 윤리학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 이론 윤리학도 마찬가지로요. 규범 윤리학의 어떤 큰 틀에서의

0: 특징이거든요. 규범적인 탐구를 이끈다. 그래서 실천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한테 비판을 할 때, 야, 너는 이런 규범적인 탐구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강조한다. 여러 가지 학문들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의 분야인데요. 자, 요런 분야를 기술 윤리학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죠. 5번. 도덕적 규범이 형성된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 아, 왜 요런 도덕 규범이 이 국가에 형성이 됐는가? 이 사회에 형성이 됐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인과관계, 어떤 원인으로부터 이런 결과가 도출됐어요.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고요. 기술 윤리학적 특징을 기술 윤리학이 간과하고 있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정답으로 타당한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총 4가지 윤리학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규범 윤리학, 그 안에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그리고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요렇게 서로 간의 비판, 그리고 각자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굉장히 선지들도 반복되고, 키워드들도 반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요 12번부터의 문제들, 또 살펴봤을 때, 요런 문제들 꽤 풀만한데?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할 때, 요 간과한다, 강조한다 앞에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 내용이 어디에 타당한 부분인지를 보면 이걸 쉽게 골라내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면 1번 문제는 우리가 꼭 챙겨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해당하는 파트 우리 다음 강에도 이어서 보고요. 그리고 윤리 분야들, 이론 윤리 분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윤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완강까지 이번 강의까지 합쳐서 두 강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끝까지 우리 함께 하기로 하면서 오늘도 12문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오셨죠? 자, 문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 드디어 83번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고요. 우리 이런 유형들이 진짜 뭐 고지도에서부터 제일 첫 번째 단원부터 뭐 자연지리, 그리고 인문지리, 이렇게 지역지리 막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유형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냥 차분하게 그냥 문제 보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에서 D의 내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가나 지역 확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 지역은요,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유명한 역사마을 있죠. 화해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병산서원, 그 다음에 도산서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안동입니다. 선생님, 여기 여행 갈 때마다 정말 커서 놀란다고 했었는데요. 여기 또 맛있는 간고등어, 그쵸? 헛제삿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여기도 또 다른 역사의 도시죠. 천년의 수도 경주. 네, 에이펙을 또 개최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주목해 주셔야 되고요. 세계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경주, 안동, 공통점, 우리 앞에서도 문제 풀어봤었는데요. 두 개의 역사 마을을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단 안동 경주 확인했으니까요. 바로 선지로 가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는요, 두 지역에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이 있나요?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는데요. 안동에는 하회마을, 그 다음에 경주에는 양동마을. 선생님은 여기를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번갈아가면서 가거든요. 선생님 학교에서 역사 탐방으로 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주 갑니다. 그래서 둘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가에서는 맞는 질문이어야 되고, 나에서는 아니라고 답해야 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자, 볼게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나요? 안동에는 이게 없죠. 근데 경주에는 월성, 신월성, 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죠? 그래서 B는 옳지 않은 질문을 한 거네요. 자, C는요, 경상도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가 합쳐져서 경상도라고 부릅니다. 자, 상주는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죠. 그러면 두 지역 중에 하나는 지금 아닌데, 안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안동은, 저는 아닌데요? 그쵸? 경주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잘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입니다. 리을. 도청 소재지에 해당하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두 지역 다 저희들은 아닌데요? 라고 답해야 되는데요. 사실 안동은 맞죠. 그리고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84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84번. 앞에서도 다른 권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었는데요. 우리 호남권에서도 이 문제 풀었었죠. 2024학년도 6월 모평. 이번에는 대구 광역시청에서 출발을 한대요. 우리 이전에 풀었던 문제는 광주광역시로 도착하는 거였잖아요. 자, 이번 문제는 대구광역시청에서 출발을 해서 지도에 표시된 세 도시의 시청으로 가는 길찾기 안내 일부.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막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하고 그러면 더 재밌게 볼수 있는 자료인데요. 나중에 꼭 한번 이 코스로 네, 도달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에 사는 친구들, 여기저기, 아, 이런 코스로 가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세 지역을,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지도가요, 여러분들, 2024학년도 6월 모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고3 수험생일 때푼 문제냐면, 2023년에 푼 거예요. 2023년 6월에 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 그때까지는 아직 군위군과 대구가 합쳐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합쳐졌죠. 지금 이렇게 두 지역이 합쳐져서 대구 광역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고요. 이 대구광역시 주변에 전자조립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바로 구미가 되겠죠. 그 아래쪽에 칠곡, 선생님이 항상 이쯤 오면 배가 고파서 부산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항상 휴게소를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칠곡, 그 다음 구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호미곶, 그 다음에 제철소 있는 포항입니다. 항상 이 호랑이 꼬리를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서 특례시가 된 창원 특례시. 이렇게 세 지역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코스는요. 대구를 지나서 남대구 나들목. 요런, 나들목에서 너무 이제 꽂히시면 안 되고, 뭐 분기점 나들목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쓰거든요. 어쨌든 남쪽에 있는 대구 지역이다. 뭐 이쯤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창녕을 거친 거예요. 창녕이 어딨죠? 여기가 창녕이죠? 그쵸? 우포늘 빚는 창녕.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여기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야겠죠? 자, 그래서 60km 더 가면 창원을 만났을 겁니다. 창녕을 지나서 창원으로 갔겠죠? 자, 그 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북대구예요. 이 당시에는 약간 북쪽에 있는 대구가 여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천이 여기입니다. 영천. 그 아래에 또 경산. 그쵸? 대구의 위성도시 경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코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 중심 시청에서 북대구를 지나서 영천을 지나서, 네, 포항으로 갔겠죠? 재밌죠? 자, 그 다음 대구, 또 북대구예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승인, 그쵸. 출국 휴게소는 중요한 곳입니다. 자, 출국 휴게소를 지나서, 네, 구미로 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지역을 찾았고요.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에서는 벚꽃으로 유명한 군항제가 열린다. 자, 군항제. 옛날 분들은 답이 없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자, 바로 창원에 있는 진해구. 지금 진해구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창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원은 지금 가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자, 가는 나보다 1차 금속 업종의 종사자 수가 많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선지 있잖아요. 지금 수를 물어본 선지는 그 지역의 전체 인구와 그 업종의 비율을 따져서, 양가 비율을 따져서 좀 조심해서 찾아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창원과 그 다음에 포항을 물었잖아요? 우리 가가 창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포항이고, 다가 구미인데요. 지금 창원하고 포항을 물었는데, 1차 금속 업종의 종사자 수를 물어서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창원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포항은 약 50만 명, 그러니까 49만 명 정도, 딱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절반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양가 비율을 따졌을 때, 보통 이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 지표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워낙에 1차 금속,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제철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만 물었기 때문에, 종사자 수라고 물어도, 포항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기계공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인구 규모가 여기가 두배 이상 많기는 하지만, 네, 포항이 1차 금속만 보더라도 종사자 수는 창원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 틀렸습니다. 이거 함정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 그대로 적용시켜도 이거 답 나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른가 보다 인구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구미, 그리고 창원. 네, 구미 한 40만 명? 네. 그 다음에 창원은 100만 명이 넘죠? 이세 지역 어떤 곳을 비교해도 창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나와 다는 포항과 구미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마을이 있다. 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우리 안동하고 경주만 생각하면 됩니다. 가와나는 남동임해 공업지역. 우리 남동임해 공업지역은 이 권역이 이제 포항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광양 여수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가 남동임해 공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영남내륙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구미와 대구 인근 여기를 우리가 영남내륙 공업지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가나는 남동임해 공업지역, 그 다음에 다는 영남내륙 공업지역에 해당한다라는 거 방금 지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답은 마지막에 5번에 있었네요.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8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5번. 2023학년도 10월 학평. 항상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죠. 그쵸? 자, 네, 수능에서는 보기 드문, 네, 수능 한달 전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래된 문제예요. 자,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많은 힌트를 뭐 그림과 내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영남 관문도시. 앞에서도 문제 풀면서 나왔던 키워드고요. 마스코트로 과거 시험에 급제한 선비가 웃으면서 조령을 넘어오는, 그러니까 시험을 치러 갈 때는 조령을 넘어서 한양으로 열심히 막한달 가까이 걸어서 갔겠죠. 제일 밑에 있는 부산쯤에서 출발을 했으면. 그리고 이제, 네, 출사표. 네, 출사동의. 출사동의가 또 과거에 급제한 기쁨을 또 조령을 넘어서 고향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마스코트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문경세제. 조령이 위치하고 있는 문경입니다. 석탕 박물관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여러 번 언급했었던 람사르 습지, 우포늪, 국내 최대 내륙 습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코트로 환경 보전의 중심 지역임을 상징하는 따오기. 그쵸? 바로 어디 있다고 여러분? 네, 창녕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창녕. 자, 그다음 달을 보시면 해울인데요. 어릴 때 혹시 고래 좋아했던 학생들 있나요? 어릴 때 고래 아니면 공룡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고래 보러 이 도시를 방문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도시는요, 우리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가장 대표적인 공업이 공업도시고요. 그래서 이게 발달한 도시, 자동차 조선, 그리고 더불어서 적어두세요. 석유화학, 그리고 1차 금속까지 이네 개가 골고루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아주 아주 옛날부터 그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공업단지로 조성되기 전에는 인구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약간 어촌 마을 중심으로만 인구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대요. 그러다가 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업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했죠. 거기가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급증을 했으면 1997년도에 인구가 100만 명을 넘으면서 우리나라 여섯 번째 광역시가 된 곳이거든요. 네, 바로 울산이죠. 울산. 그리고 울산에 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울산에 있는 반구대 암각한데요. 네, 아주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이 새겨놓은 막 고래 문양이라든지 물고기 문양, 막 어로잡이 그런 형태 문양들이 바위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A, C, D 2번을 찾는 건 어렵지 않고요. B는 안동이었습니다. 저 B는 안동. 86번 넘어갈게요. 자, 86번은 2023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고요. 다음 글에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부산, 울산, 경남의 초강력적 협력사업. 요거 한때 신문에 선생님이 정말 자주 읽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의 협약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협력 사업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실제로 부산, 울산, 경남이 이 교통이 그렇게 막 원활하게 연결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이세 권역이 뭐 관광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살짝 끊어갈게요. 부산, 울산, 경남이 있는데요. 이세 지역의 전체 인구가 서울의 인구보다 많다라고 지금 선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문제 풀때 부산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320만 명, 그리고 울산이 110만 명, 그리고 경남이요, 부산하고 똑같다고 했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딱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하기 할수 있죠. 자, 750만 명. 근데 서울의 인구는요, 9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 부산, 경남 인구 정확히 얼마였더라?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권역별로 문제가 나왔을 때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아직도 기억이죠? 기억 중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기억 중에서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1인당 GRDP가 제일 높은 도시는요, 바로 울산입니다. 자, 그래서 울산, 이거 가지고 선지 계속 나왔으니까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 생활 경제권이 조성된대요. 자, 수도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도권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선지. 동그라미 디귿인데요. 균형 개발이잖아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이, 자, 오랜만에 나왔죠. 우리 예전에 내용 정리했을 때 했던 국토 종합 개발계 혹은 국토 종합 계획인데요. 우리 1차는요. 어떤 거였죠? 1차는 거점 개발이었잖아요. 그리고 상향식이었어요? 하향식이었어요? 의사 전달 방향성이? 그쵸.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파급 효과를 기대했지만 역류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 버렸던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이게 바로 그 선택된 두 거점이 수도권과 남동 인민공화국 영남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인구가 집중되고 거기에만 기능이 집중되고 거기에만 자본이 쏠리면서 지금까지도 국토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2차는 광역 개발이었고요.

3차부터 뭐가 시작됐다라는 게 중요했죠? 3차부터 균형 개발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1차는 당연히 아니고요. 3차에서 네, 핵심 목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수도권 지역보다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가 네, 적겠죠. 왜냐면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는 네, 수도권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87번으로 갈게요. 자, 87번. 네, 금방 여러분들 답을 찾았을 것 같은데 2022학년도 3월 학평이고요. 가나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일단 가를 읽어보시면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대규모 제철공장, 철강 제품. 요거 되게 유명한 조각상인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네. 선생님은 해돋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새해 해돋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1월 1일 새벽이 되면 정말 많은 인파가 여기에 몰려서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차마 거기 함께 하지 못했는데, 네. 항상 나오는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월 1일 저녁 뉴스를 한번 보세요. 항상 여기가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 우리나라 제1 무역항입니다. 그 다음에 감천문화마을. 우리 오랜만에 한번 그 재개발 방식을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재개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했었는데요. 무슨 재개발이 있었죠? 그쵸. 철거 재개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존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다른 두 개를 많이 비교하죠. 철거 수복 혹은 철거 보존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수복 재개발 같은 경우가 기존의 건물의 형태는 그대로 남기되 기존과 다른 기능으로 활용하는 게 수복 재개발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주택,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한옥이었는데 그걸 개조해서 카페나 갤러리나 공방 이런 걸로 바꾸는 게 대표적인 수복 재개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은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한 보수를 해서 그죠? 지켜내는 그러한 방식이 보존 재개발이었다면 수복 재개발은 그 용도가 바뀌었다. 요게 좀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부산 감천문화마을인데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약간 스머프 마을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예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재개발 논의 과정에서 여기는 수복 재개발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주택들에 예쁘게 벽화도 칠하고요.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갤러리가 된 곳도 있고 카페가 된 곳도 있고 네, 정말 번성하고 있는 번성한 관광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부산이죠.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 그러면 더불어서 우리가 자주 언급됐던 게 원자력 발전소 있는 거 자주 언급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낙동강 하굿둑이 부산에 속합니다. 낙동강 하굿둑 우리 약간 지리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 낙동강 하굿둑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BIFF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부산하면 말할 게 정말 많긴 하지만 네, 요 정도 자주 언급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A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A 지역은 어디죠? 네, 여기도 울진. 울진하면 원자력 발전소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대게가 유명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석류굴이라는 석회 동굴도 우리 석회 지형, 카르스트 지형 할 때 언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B가 바로 가에 해당하는 포항입니다. 그리고 C가 부산. 자, 그래서 B와 C를 차례대로 연결한 4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88번으로 갈게요. 2022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 일부이다.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지금 영남 지방이 나왔습니다. 영남 지방이라고 적혀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우리 5개 광역자치단체 구역이 포함이 되는데요. 어디가 포함되죠? 영남은? 그쵸.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세 개의 광역시,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에

해서 어떤 지역이 나은지부터 볼 텐데요. 이제는 여기 알겠죠? 그쵸? 조령 아래쪽을, 남쪽 우리가 영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중요한 관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문경입니다. 문경. 그다음 비는요. 여기 혁신도시 있죠? 네, 김천이고요. 그다음에 씨는 천년의 수도 신라 이야기하는 건데, 네, 경주입니다. 경주. 볼거리가 정말 많죠. 먹을 거리도 많고. 자, 그다음에 D는 남강 유등축제 뭐 이런 내용으로 자주 언급이 되었었던 진주입니다. 진주. 네, 진주 하면 진주 조개가 생각날 수도 있지만 내륙에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서 특례시. 가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바로 창원입니다. 기계공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겠죠? 자, 그래서 1일차 어디를 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도시를 방문했대요. 우리 혁신도시는 그쵸? 서울에서 온 김대구 부원이 더 전진하기 위해서 진천으로 가 쪽지를 남겼는데 남성이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금 다섯 곳 중에서는 혁신도시에 해당하는 곳이, 네, 김천도 됩니다. 그리고 진주가 돼요. 아직까진 돼요. 근데 그 밑에 아주 아주 강력한 힌트. 남강 유등축제. 여기 나중에 대학생 돼서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큰 규모로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언제 한다고 했죠? 네, 추석 무렵. 추석 무렵에 항상 하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진주. 진주 D에 해당하는 위치고요. 자, 그다음에 2일차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안동 화해마을하고 경주 양동마을 있죠. 근데 여기 안동은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경주라는 걸 이미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라 있잖아요. 신라. 역사 유적지구. 그쵸? 자, 그래서 C. 그 에이펠 케이크 준비하면서 이 경주의 관광지들을 정말 많이 단장을 하고 여러 또 준비도 했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늘 놀라지만 정말 놀라는 게, 이 경주 일대 한국에 이렇게 금이 많았냐. 늘 놀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막 금관도 평소에 공개하지 않던 것도 막 공개하고 그랬었잖아요. 선생님은 안타깝게 보지 못했지만, 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일차. 조선시대 영남의 관문인 조령 방문. 그쵸. 우리 조령의 영자, 그 남쪽의 영남, 이렇게 된 거죠. 폐탄강을 활용하여 조성된 석탄 박물관. 요런 게 키워드인데요. 당연히, 네, 문경입니다. 자, 그래서 A. 그래서 차례대로 연결하면요. D, C, A. 이렇게 정답 2번으로 또 금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네, 점점 뭔가, 수월해지고 있는 느낌이지만 또좀 있으면 또 같이 봐야 될 문제들이 나와요. 선생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자, 2022학년도 9월 모평이긴 한데요.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기계공업이 발달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도청이 위치하고 있고요. 2010년에 통합시가 된 이후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됐고요. 그죠? 마스코트 피오미는 벚꽃을 형상하고요. 원래 이제 벚꽃 축제로 유명한 지역이 통합이 된 거기 때문입니다. 바로 군항제. 해군사관학교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도 친구 방문하러 갔었는데, 일단 A는요, 여기 거창. 그래서 답은 아니에요. 거창 하면 주변에 덕유산, 지리산, 뭐 등등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침식분지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알겠죠, 여러분? 창녕입니다. 창녕하면 우포늑. 여러 번 문제에서 자료로 혹은 선지로 제시되었던 지역이고 내용입니다. 람사르 협약 습지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국내 최대 내륙 습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C. 여기가 남강 유등축제. 방금 풀었던 문제 진주. 그쵸? 자, 그다음에 지금 이 D가 정답에 해당하는 창원. 이 되는데요. 원래 이제 이쪽이 마산 쪽이고요. 이게 창원이고 여기가 이제 또 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산과 진해는 원래 시의 지위였다가, 네, 시의 지위였다가 이제 구로, 이게 통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가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 여러분들 막 얘기해 보세요.

그쵸? 원자력발전소 있고요. 그쵸? 낙동강 하구도 있고요. 국제영화제. 그다음에 감천문화마을 같은 그런 키워드들 문제 나왔으면 또 그때그때 더 추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제1항구이고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키워드들도 기출문제에서 다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그때그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네, D에 해당하는 창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0번이고요. 2021학년도 10월 학평이네요. 오, 생각보다 좀 오래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표는 새 제조업의 영남권 내 출하액 상위 4개지요.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오래된 문제이지만 왜 이렇게 제시를 했냐? 좋은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엄선한 문제들을 지금 문제집에,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에 실어놨는데요. 엄선했으니까 우리가 잘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런 문제들을 풀때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런 유형들을 어디서 했죠? 공업 파트에서 문제를 풀었어요. 제조업 그 정리할 때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범위가 어떤 범위? 네, 우리나라 전체 범위. 우리나라 전체 범위에서 각 제조업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런 자료를 풀었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남권 내에서만 데이터를 뽑아낸 겁니다. 영남권 내에서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공업의 종류가 섬유 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공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나눠서 좀 축약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풀수 있어요. 워낙에 영남 지역이 공업이 상당히 또 발달이 돼 있잖아요. 다양한 공업들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영남 지역만 봐도 우리가 이런 공업과 관련된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제시된 섬유, 자동차, 전자에서 섬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이 지역이 있으면 섬유다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어떤 지역이었죠? 대구였잖아요. 대구가 상당히 상위권에 다른 공업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거 섬유 공업이었죠.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막 발달돼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화성, 평택 이런 데 자동차가 발달돼 있죠. 그다음에 충청권에서는 아산 언급했었죠.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 언급했었죠. 그쵸? 강원은 네, 별도의 언급은 없었는데요. 뭐 가끔 이제 원주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영남권에서는 단연, 네, 단연 울산입니다. 단연 울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 권역에서 전자 했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이 지역이 있으면 전자라는 아주 큰 힌트가 되었어요. 우리 영남 내륙에 속하는 도시 중에 네, 구미가 있었죠. 네, 구미. 선생님 친구는 네, 남편 따라 구미로 갔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전자 회사에 다녀서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구미에 살게 되었는데 네, 구미 그만큼 전자 회사가 아주 크게 입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먼저 보시면요. 가는 지금 이 해당하는 그 업종의 상위권 그것도 1위에 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근데 지금 여기는 대구가 아예 없죠? 네, 여기 대구가 있기는 한데 아주 낮은 비율이에요. 자, 첫 번째 가가 바로 뭐다? 네, 그쵸. 대구,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들, 그리고 부산. 전통적으로, 네, 이세 지역은요, 과거에서부터 섬유공업이 매우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울산이 단연 1등입니다. 네,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 경주, 부산 이런 순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반면에 다는요, 구미가 네, 일단 1위만 보더라도 끝나는 네, 그런 자료인데 울산은 자동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 H 기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울산. 자, 그다음에 다 여기는 전자, 조립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관련 산업이 집적하는 종합조립형 공업이다. 자, 관련 산업이 주변에 있어야지만 잘 돌아가는 조립형 공업이다. 여러분들 어릴 때 블럭 조립 장난감 많이 가지고 노셨죠? 선생님은 아직도 사거든요. 네. 아직 그 어릴 때 기억도 좋지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항상 틈이 잘안 나지만 틈나는 대로 가지고